대전, 대구가 모두 29도, 전주 30도 등으로 여전히 더운 곳이 많겠습니다. 다만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내일부터는 전국에 구름이 많아지면서 기온이 차츰 내려가겠고 다음 주 초에는 서울의 최고 기온도 25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3도입니다. 1라디오 9시 뉴스 아나운서 임지웅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어떤 사람은 블로그 방문자가 떨어지면 글쓰기를 멈춥니다. 어떤 사람은 방문자가 없는 블로그에 꾸준히 글을 씁니다. 조회수는 별로일지 몰라도 남는 게 있습니다. 내 생각이 기록으로 영원히 남죠. 그 글을 쓰는 동안 나의 생각이 한 겹 더 단단해진 것은 물론입니다. 방문객이 아무도 없어도 내가 받은 선물입니다. 글감을 찾는 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하고 문장을 고치는 과정에서 나 자신의 논리를 만들어갑니다. 업로드하기 전에 한 번 더 체크하면서 그 내용을 검증하고요. 누구도 보지 않아도 나의 글은 이미 어제의 그것보다 조금 더 성장해 있습니다. 구독자와 팔로워는 쌓인 것을 보고 나서야 찾아옵니다. 오늘도 글을 쓰고 기록을 남기는 건 보는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죠. 구독자가 늘어나고 좋아요가 찍히는 건 글을 써야 할 이유가 아니라 선물일 뿐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0: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9월 2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이동희님이 곧 추석이네요 라고도 보내주셨는데 오늘 수요일 오늘 아마 일찍 퇴근하고 아마 고향으로 출발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고요. 왠지 연휴를 앞둬서 좀 마음이 들뜬 하루이기도 합니다. 연휴 전에 또 마무리할 일들 잘 또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경제상식 퀴즈도 선물도 챙겨가실까요? 얼마 전에 메타, 그러니까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운영하는 그 회사죠. 미국 주 정부들과의 소송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우리나라 돈 무려 24조 원 규모의 대규모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죠. 특히 이제 13세 미만 어린이들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했다라는 의혹이 있고요. 미성년자들이 이 공간에 너무 오래 머물게 했다. 중독성을 띠게 했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았죠. 유럽에서도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3세 미만은 계정을 만들 수 없고 특정 나이대는 부모가 관리하는 계정만 이용하도록 법안을 또 새로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사회 관계망 서비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알파벳 세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도 하는데요. 이 알파벳 세자로 뭐라고 우리가 이런 서비스들을 부를까요? 또 여러분의 의견도 뭐 규제와 관련된 의견도 혹은 사용 방식에 대한 의견도 같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고요.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도 언제든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1: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0: 오늘의 경제뉴스 동아비즈니스 리뷰 백상경 기자, 경제전파사 강예지 에디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어떤 소식들을 준비했는지 우선 백상경 기자부터요.
2: 네, 2천억 달러 대미 전략 투자의 첫 프로젝트로 이 미국 텍사스주의 가스 화력 발전소를 짓는 사업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 내용 먼저 알아보고요. 다음은 미국 우버가 배달의 민족 인수를 본격화했다. 이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0: 네, 강예지 씨군요.
3: 네, 먼저 간밤 뉴욕 증시 상황 살펴보고요. 최근에 원유 상장 지수 상품 투자가 늘고 있는데 변동성이 커져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뉴스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5개월 뒤 대출금리가 가장 크게 반응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0: 있습니다.
1: 네. 밤사이에 미국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더라고요. 우리 증시 출발도 좋고요.
0: 네. 다우존스는 0.36% 내렸고 S&P500은 0.06포인트 내려서 제자리 걸음, 그리고 나스닥은 0.45% 말씀하신 대로 올랐습니다. 이 지수별로는 방향이 엇갈렸지만 반도체의 강한 상승세로 나스닥은 올랐고요. 금융주가 약세를 나타내면서 반면에 다우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이 주요 반도체 종목들 살펴보면 엔비디아, 브로드컴, AMD, 인텔 모두 올랐고요. 특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5%나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ADR도 3% 넘게 오르면서 이 반도체 투자 심리가 개선된 영향을 받았는데요. 반면에 JP모건 체이스라든가 비자, 마스터카드 등은 금융주들은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아침 코스피도 1% 정도 넘게 오르면서 7,110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1: 네.
0: 코스닥도 소폭 올라서 840 안팎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 그러게, 우리 증시 출발 상황도 좋고 최근에 또 투자 심리도 좀 좋아지는 것 같고 7,120선까지 올라왔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2.8%, 1.8%대도 강세 이어지고 있고요. 또 하나 가끔 뭐 최대주주나 그 상장사 임원들이 지분을 매각하는 이슈들이 좀 있는데 그때마다 또 이제 주가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게 또 논쟁거리죠.
0: 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보니까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이 최대주주와 임원들의 지분 감소 공시가 나간 이후에 20거래일 내에 주가가 30% 이상 떨어진 기업이 320여 개 기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기업에서 여러 번 지분을 매각하거나 또 주가 급락이 발생한 경우까지 집계한다면 사례는 430건 이상으로 올라가고요. 20거래일 후에 주가 하락률은 평균 40% 정도에 달했습니다. 이 지분 매각 공시 나간 이후에 5거래일 이내에 이 주가가 30% 이상 떨어진 기업도 66곳으로 집계돼서 공시 직후부터 주가가 급락한 사례도 다수인 걸로 나타났는데요. 다만 이번 자료가 이 최대주주와 임원의 지분 감소 공시와 이후의 주가 변동을 시계열로 단순 비교한 것이기 때문에 이 지분 매각 자체가 주가 하락의 어떤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사정을 잘 아는 최대주주와 임원들이 지분을 팔았다는 소식이 알려진 이후에 이 단기간에 주가가 크게 내려가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내부자의 대규모 지분 거래 정보가 투자자들에게 적시에 전달되는지 좀 점검하고 또 사전 공시 제도가 실질적으로 투자자 보호 장치로 작동하도록 보완해야 한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1: 그렇죠. 그래서 사전에 미리 공시를 하고 지분을 팔도록 제도가 좀 바뀌었고 그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이라든지 그런 게 없는지도 또 사후적으로도 점검도 또 필요하고요. 또 하나 뭐 최근에 국제유가는 조금 진정되긴 했습니다만 유가가 워낙 변동성이 크잖아요. 여기 연동돼서 또 투자하는 상품들 우리나라 분들도 또 좋아하기도 하는데 이거 주의가 필요하죠.
0: 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달 11일 기준으로 원유 상장 지수 상품, 이 ETF와 ETN의 시가총액이 2조 7천억 원 상당으로 작년 말보다 50%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 특히 원유 ETF, ETN의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 비중이 10개 중에서 18.8개, 그리고 천연가스는 10개 중에 9개 꼴로 변동성이 높은 상품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초 57달러선이었던 이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가격이 이달에 100달러까지 올라갔고 또 이 기간에 천연가스 선물도 15% 정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레버리지와 인버스 상품들은 기초자산 가격 변동에 따른 등락폭이 일반 상품보다 크고요. 또 단기 투자자금 유입도 많기 때문에 손실 위험도 상대적으로 큰 상품들입니다. 그리고 기초자산 가격이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하게 되면 누적된 수익률이 기초자산의 수익률보다 낮아지는 소위 음의 복리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ETN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1,000원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투자하실 분들은 좀 신중하셔야겠고요. 이 금융감독원은 원자재는 국제 분쟁, 운송 경로 폐쇄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 개인 투자자가 가격의 변동 방향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최근처럼 이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손실이 단기간에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정학 리스크가 커져서 투자자 위험도 커지게 되면 소비자 경보를 추가 발령 하는 등의 적극 대응을 할 방침입니다.
1: 그런데 또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사람들의 투자 문화가 따라주지 않으면 한계가 있죠. 특히 최근에 보면은 마치 뭐 부산에 상어가 나타나서 상어 관련주가 막 급등한다라든지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0: 네, 지난 18일이죠. 이 부산 북항 친수공원의 상어 북항이가 모습을 드러냈는데.

0: 이름도 정해졌다면서요? 네,
1: 북항이어서 북항이로 이름을 지으셨다고. 네, 아기 상어 캐릭터를 보유한 더 핑크폰 컴퍼니 주가가 이 상어 출몰 소식이 전해진 뒤 한때 11% 넘게 치솟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는 4% 넘게 떨어졌고요. 또 조스바를 만드는 롯데 웰푸드와 발음이 상어와 비슷한 이 상어 프론테크, 제가 찾아보니까 소재 부품 회사더라고요.
0: 상아인데 거기는.
1: 네, 그렇죠. 상아 프론테크까지 이른바 상어 테마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연관 소비 효과라고 하는데, 실제로 상어 캐릭터 제품 매출이 크게 늘어나는가 하면 이 상어 아이스크림이라든가 뭐 고래 과자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하고요. 하지만 우리 투자자분들은 이 이슈가 사그라들면 주가도 빠르게 제자리로 돌아오는 만큼 이 기업 가치와 실제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잘 따져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0: 내가 여기 뛰어들어서 이 테마주로 하루에 몇 퍼센트라도 벌어봐야지가 아니라, 아, 이런 현상이 왜 생겨나고 있고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고 나는 이걸 어떻게 객관화할 것인가, 이렇게 좀 타산지석으로 삼는 계기가 돼야죠. 자, 이제 백상경 기자, 대미 투자 첫 사업 국회 보고가 있었어요. 텍사스 화력발전소예요.
2: 네, 어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국회 산자위 전체 회의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첫 사업으로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지역에 가스 복합 화력발전소 사업을 추진키로 했는데요. 전체 설비 용량이 약 6.3기가와트 규모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223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31조 원가량이 들어가고요. 우선 1.4기가와트 규모의 가스터빈 발전소를 짓고요. 실제 수요 그리고 경제성을 확인하면서 4.9기가와트 규모의 복합 화력 설비를 순차적으로 증설하는 방식입니다. 텍사스에 지금 AI 데이터 센터, 반도체 공장이 잇따라 들어서고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전력 수요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좀 보고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정부는 지금 발전소 인근에 6.5기가와트급의 어떤 데이터 센터가 들어서고, 향후 전기 요금도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상업적인 합리성이 있다라는 취지로 보고를 했습니다. 223억 달러를 투자해서요. 한 20년 동안 432억 9천만 달러에서 454억 300만 달러 정도, 그러니까 31조 원을 투자해서 대략 한 62조 원 정도를 회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0: 20년 동안.
2: 네.
0: 근데 요거 가스 발전소는 별 이견이 없었던 것 같은데 원전 놓고는 이게 아직 결론이 안 났나 봐요.
2: 아, 네. 미국의 투자 압박이 지금 굉장히 거센 상황이지만 사업 리스크를 고려했을 때 결론을 좀 늦추고 검토와 협의를 이어가자는 쪽으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형 원전 건설 같은 경우는요, 사실 이제 인허가나 완공까지 통상 13년 정도가 걸리고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인허가 지연이나 공사비 급증 같은 어떤 돌발 변수에도 취약하고요. 여기에 정부가 지금 원전 건설과 맞물려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미국 원전 기업 이 웨스팅하우스의 지분 인수 협상도 아직까지는 결론이 안 나온 상태입니다. 웨스팅하우스 지분은 지금 당초 우리가 요구한 게 한 20% 정도인데, 이래야 이제 이사 선임도 되고 의결권도 가질 수 있다라고 했던 것들인데, 지금은 5에서 10% 정도를 IPO 공모가 대비해서 10% 정도 할인한 가격, 이 가격에 취득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또 지분을 한 5에서 10% 정도를 확보하게 되면 이사 선임은 좀 어렵더라도 의결권은 가질 수 있다라는 것들이 정부의 설명이었고요.
0: 그거는 뭐 당연한 거죠. 5%까지 했으면 5% 의결권이 있는 거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거고.
2: 네, 여기에 지금 한 1200억 달러가 들어가는 신규 원전 8기 가운데서 2기 정도는 한국형 원자로 APR 1400으로 짓는 것도 좀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0: 그러게, 요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어요. 네. 어떻게 될지. 그리고 또 하나 쟁점이 그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이잖아요.
2: 네, 이게 굉장히 좀 고위험 사업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검토에 착수한다라는 문구를 MOU 양해각서 안에다가 넣고 추가 논의를 좀 이어가자는 쪽으로 나왔습니다.
0: 일단은 검토에 착수하자.
2: 네, 이게 종전에는 투자 가능성을 모색한다라고 문구가 들어가 있었는데, 네, 이것보다는 수위가 조금 높아진 표현입니다. 대신에 미국이 제안한 투자액, 이걸 좀 상당 부분 낮춰서 검토하기로 했다고 하고요. 이 사업이 알래스카 노스 슬로프 지역에서 추출한 천연가스를 약 1300km 가스관을 통해서 앵커리지 인근까지 옮겨서 액화를 하고 수요지에 공급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 설명만 들어봐도 사실은 굉장히 큰 사업이고 어려운 사업일 것이라는 것들이 예상이 되는데, 실제로 엑손모빌이나 브리티시 페트롤리엄, 코노코필립스 같은 미국의 주요 석유 기업들, 메이저 기업들도 높은 비용 때문에 2016년 잇따라서 손을 뗐던 사업이고, 앞서서 일본 같은 경우도 수익성 특성 이유로 해서 대미투자 대상에서 좀 제외를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꼼꼼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3: 그러게. 이게 결국에는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냥 돈을 퍼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수익성이 가장 핵심이고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는. 또 강예지 더 준비한 소식도 들어봐야겠네요. 그 기준금리를 올리면 대출금리는 5개월 뒤에 가장 크게 반영된다고요?
1: 네.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내 대출금리가 언제 올라갈까 좀 궁금하셨던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한국은행이 분석해보니까 은행의 잔액 기준 대출금리는 기준금리를 올린 뒤 약 5개월 그리고 은행의 연체율은 15개월 이후에 가장 크게 반응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이어서 올리게 되면 시차를 두고 점차 차주들의 이자 부담으로 파급되는데요. 이 문제는 금융자산과 소득 등 이 완충 여력이 부족한 가계와 기업들은 늘어난 이자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채무 상환 능력이 빠르게 떨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과거 금리 인상기와 비교해보면 취약 차주 수는 줄어들었는데요. 연체율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한국은행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계의 평균적인 대응 여력은 과거보다는 양호한 상황으로 평가됐는데요. 이 금리 변동에 취약한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2021년 7월 말 68%에서 5년이 지난 올해 6월 말에는 56% 정도로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 이 DSR과 관련된 어떤 부채 관련된 지표들도 개선됐고요. 취약 차주 비중도 6에서 7%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은행은 취약 부문의 어려움을 미시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재정과 금융정책과의 정책 공조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습니다.
3: 또 최근에 집값도 뭐 강남 빼고는 또 다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수도권은 서울 지역은. 전월세도 그렇고 가계대출은 또 계속 늘어나고 있고 한국은행은 이걸 또 어떻게 진단하나요?
1: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 7, 8월 사이에 금융시스템의 단기 금융불안 수준을 평가하는 금융불안지수라는 것이 이 주의 단계 안에서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금융불균형이 축적된 정도를 나타내는 금융취약성지수도 이 가계신용 증가와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이 집값과 주가가 상승하면서 2분기 가계대출은 이 주택 관련 대출 그리고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 증가폭 모두 1분기보다 커졌습니다. 1분기 말에 명목 국내 총생산 대비해서 가계부채 비율은 85%, 기업부채 비율은 106% 정도인데요. 이 수치 역시 작년 말보다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장기 평균을 웃도는 수준입니다. 다만 한국은행은 GDP 성장과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연말에는 가계부채 비율이 70%대 중후반까지 내릴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중요한 건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최근 고가보다 중저가 주택 비중이 높은 지역들 중심으로 매수 수요가 집중되고 있고 수도권 중심으로는 전월세 가격 상승세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조금 부정적인 내용들이 있는데요. 한국은행은 수도권 주택시장에서의 기대 심리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고 또 가계대출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이 금융불균형이 확대되지 않도록 거시건전성 정책과 통화정책을 조화롭게 운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3: 또 백상경 기자, 그 배달의 민족이 시장에 매물로 나온 지 오래됐는데
2: 네.
3: 미국의 그 승차 공유 서비스 업체죠. 우버가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어요.
2: 네, 이게 이제 배달의 민족을 직접 인수하는 이런 형태는 아니고 배달의 민족을 지금 지배를 하고 있는 독일의 딜리버리 히어로를 인수함으로써 배달의 민족을 같이 품는 뭐 그런 구조입니다.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우버 테크놀로지스가 제출한 이 독일 딜리버리 히어로의 기업 결합 여기에 대한 사전 심사 신청서를 접수하고 사전 심사를 이제 착수를 했습니다. 딜리버리 히어로가 이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의 간접 지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인수가 최종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 국내에서 지금 우버 택시만 운영을 하고 있는 우버가 배민의 경영권을 확보하게 되는 구조가 됩니다.
3: 그러니까 우버가 독일의 딜리버리 히어로를 품고
2: 네.
3: 그 아래에 우아한 형제들이 있고
2: 네.
3: 우아한 형제들이 있는 서비스 이름이 배달의 민족이고
2: 네,
3: 이런
2: 맞습니다.
3: 구조로. 그런데
2: 네.
3: 사실 예전에 우버가 우버이츠라고 해서 음식 배달업 우리나라에서 했었잖아요.
2: 맞아요. 네.
3: 근데 좀 입장이 바뀌었어요.
2: 사실 이제 우버 이츠는 잘 안 돼서 2017년에 이 사업을 시작을 했었는데 2019년에 철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수가 승인이 되면 우버가 약 8년 만에 배민을 통해서 국내 배달앱 시장에 복귀를 하는 셈인데요. 단순히 이게 배달 시장에 다시 진출한다 이런 개념을 넘어서요. 모빌리티 그리고 음식 배달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어떤 통합적인 어떤 플랫폼으로 사업 영역이 넓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 이 뭐 딜리버리 히어로가 우한 형제들 인수할 때 기억을 하실 텐데요. 다들 배민과 요기요 이 같은 배달앱 시장의 경쟁자끼리 합쳐지는 거래였습니다. 그때 당시 이미 딜리버리 히어로가 요기요를 보유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른바 수평결합이라고 하는데 당시의 공정위는 이게 같은 사업군 안에서 경쟁 제한 우려가 있다라고 보고 딜리버리 히어로가 요기요를 매각해라. 그 조건으로 기업결합을 승인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팔았습니다. 요기요를. 근데 이번엔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서로 다른 그러니까 모빌리티 시장 플랫폼, 모빌리티 플랫폼 시장의 어떤 사업자가 배달앱 시장을 이제 품는 것이기 때문에 구조가 좀 다르고요. 그래서 다른 시장의 사업자가 합쳐지는 혼합 결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공정위는 이번 거래 때문에 이제 택시 호출하고 배달을 묶은 멤버십. 광고, 프로모션, 뭐 이를테면 우버를 타면은 뭐 이 배달의 민족에서 할인 혜택을 준다할지 여러 가지 어떤 사업들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장의 경쟁 구조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 입장에선 사실 이렇게 결합이 됐을 때 좀 편하거나 또 할인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길 수 있지만 경쟁 입장하는 쪽에서는 사실 배달 모빌리티 양쪽을 다 이제 가지고 어떤 시너지를 내는 것들이 또 어려운 경쟁을 만드는 요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정위가 이런 부분까지 좀 잘 살펴보고 결론을 내릴 전망입니다.
3: 예전에 배달의 민족 김봉진 의장이 회사를 독일 기업에게 매각할 때도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고 있고 생존을 위해서라도 매각을 해야 된다 막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네. 그 독일 회사마저도 이제 미국 우버에 팔리고 있는 상황이고 참 이렇게 배달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할 줄 알았는데 이제 성장성이 떨어지고 서로가 이제 땅따먹기 게임으로 점유율 싸움으로 빠지다 보니까 어떻게 또 서비스를 연계할 것인가 막 이렇게 또 새로운 판이 짜지고 있네요. 동아 비즈니스 리뷰 백상경 기자, 경제전파사 강예지 에디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4: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탄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3: 오늘 경제상식 퀴즈의 정답은 알파벳 세자입니다. 우리가 흔히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부르는 사회관계망 서비스 그건데요. 뭐 인스타그램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틱톡도 있고 뭐 카카오톡도 사실은 그중에 하나죠. 최근에는요. 그 어린 이용자 보호가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메타가 이 때문에 24조 원 규모의 합의금을 약속하기도 했고요. 호주도 그렇고 유럽연합도 그렇고 뭐 예를 들어서 한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계정을 자체를 만들 수 없게 한다거나 부모가 관리하는 방안 이렇게도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이 부분에 대한 좀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죠. 4666님이 정답 맞춰주셨고 이거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도 보내주셨습니다. 그저 이제 일상이 돼버려가지고. 7360님은 시간을 정해놓고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제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정한님은 싸이월드 시절이 그립다고. 토종 요고였죠. 파도 타다가 몇 시간 지나가 버리고. 8385님은 오늘부터 추석 명절 동안 야간 근무하는 요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안 하는 남편한테 고맙고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라고도 정답과 함께 보내주셨네요. 짠합니다. 안계영님은 비공개 계정으로 저의 일기장처럼 써요. 굳이 남들한테 자랑하거나 공개하기는 싫은 성향이라서요. 이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들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클라우드라고 해서 어떤 데이터 서비스를 쓰려면 몇 기가바이트당 얼마 이렇게 요금을 내야 하는데 여기에다가 글을 올려놓거나 사진을 올려놓거나 아니면 가족끼리만 보는 동영상을 올려놓으면 그거는 공짜 아닙니까? 그 공간을 무료로 쓸 수 있는 그 사이버 공간이기도 합니다. 자,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의 약자 알파벳 세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4: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3: 아마도 추석 명절에 가족들 모이면 뭐 정책 이야기 많이 하게 될 텐데 부동산 이야기 빠지지 않겠죠. 전월세 가격도 문제고 최근에 정부가요 공공임대를 포함해서 대규모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놨는데 과연 이 전월세 시장을 좀 진정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은행 부동산 리서치 함영진 랩장을 오늘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세요. 현진입니다.
3: 네. 안녕하세요. 그 2030년까지더라고요. 공공임대 또 공공분양을 합쳐서 119만 호를 공급하겠다. 이게 그동안 나왔던 대책하고는 좀 어떻게 다른지부터 좀 설명해 주세요.
5: 네. 이제 119만 호라는 물량도 상당하지만 이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정부 정책을 양적 완화해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보편화, 보품질화 그리고 소유자 맞춤형 복지로 이제 방향을 전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사실 이제 종전 공공임대는 좁은 평형이나 외곽 입지, 노후화된 주택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잖아요. 이번에는 역세권 도심에 뭐 좀 선호되는 입지, 중형 평형까지 확대하고 품질도 민간 주택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정부가 밝혔고요. 취약계층 중심이던 공공임대의 수혜 범위도 이제 중산층까지 좀 다양한 계층으로 넓히는 보편형 공공임대도 이번에 새로 도입하는 임대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 그러니까요. 왜 10여 평짜리 뿐만이 아니라 뭐 30평 넘는 공공임대도 제공을 하겠다. 중산층까지 품겠다.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됐을까요? 정책적으로?
5: 일단 이제 보편형 공공임대까지도 특히 이제 뭐 기존 영세한 임차인 외에도 전반적인 무주택자 중심으로 중산층까지 좀 포용을 한다는 부분들은 역시 좀 다양한 실수요자에게 좋은 입지에서 부담 가능한 임대료로 좀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선언한 거라고 보여지긴 하는데요.
3: 네.
5: 특히 인구의 절반이 이제 수도권에 몰려 있는데 요즘 이제 전월세 가격도 꾸준히 오르고 있지만 이제 월세화나 임대주택과 관련된 이제 민간의 임대료 뭐 구둔난 이런 부분들도 강해지다 보니 정부가 복지 차원에서 임대 수혜층을 무주택자 전반으로 좀 확대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3: 근데 그 24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 장기 공공임대가 193만 호 넘게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 많이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는 충분한 겁니까?
5: 그렇다고 보여지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절대적인 물량만 놓고 보면 이제 우리나라 공공임대가 크게 부족하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2024년 말에 장기 공공임대주택이 193만 1천 호 정도로 전체 주택 재고의 8.4% 정도고요.
3: 네.
5: 정부의 자료 기준으로는 OECD 평균인 7.1%도 웃도는 수준입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앞으로의 주거 수요 그리고 지역별 편차까지 함께 봐야 될 때는 생각보다 임대주택 재고가 굉장히 많구나 이렇게 시민들이 느끼시지 못하는 게 문제인데요. 수도권 집중 현상이 큰 상황에서 임차인이 원하는 지역에서 실제 입주할 수 있는 양질의 공공임대가 얼마나 있느냐 이 부분에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정부는 2030년까지 장기 공공임대의 재고를 250만 호 이상 그러니까 전체 주택의 한 10% 정도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고요.
3: 네.
5: 그래서 앞으로 양질의 좀 임대주택의 재고를 늘리는 방향에 정책의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3: 근데 이제 절대적으로 다른 나라랑 비교해봐도 공공임대가 적은 거는 아니고, 그런데 또 우리 서민들은 공공임대 그걸 못 들어가기도 힘들다 이렇게 인식을 하잖아요. 이 어떤 차이에서 오는 체감일까요?
5: 혹시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공공임대가

0: 그런데 이 총량과 실제 소유자가 체감하는 접근성이 다르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전국적으로 193만 호가 있다고 해도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 그리고 선호 지역에 충분히 배치돼 있지 않으면 소유자가 임대 재고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기존 공공임대는 좁은 평형, 노후주택, 외곽 입지가 좀 적지 않았고요. 특히 이제 소득이나 자산 기준이 상당히 엄격하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의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시대 정부도 공공임대의 공실률이 2022년에 2.1%에서 재작년, 그러니까 2025년에는 3.3%로 오히려 높아진 원인 중에 하나로
1: 네.
0: 주거 품질이나 입지 문제를 좀 지적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대책에서 물량뿐만 아니라 입주 품질, 입주 절차까지 좀 함께 개선하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 임대주택이 있어도 들어갈 수 없거나 문턱이 높거나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이 아니거나 뭐 이런 문제들이 좀 있으니까요.
0: 그렇죠. 네.
1: 일단은 119만 호 2030년까지 물론 이제 시간은 많이 좀 필요하긴 하겠습니다만 실제로 늘어나는 혹은 이제 체감할 수 있는 물량은 좀 어느 정도로 봐야 돼요?
0: 119만 호가 모두 이제 새로 지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관련 물량도 2030년까지 이제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일단 26년부터 30년까지 계획된 118만 8천 호 정도를 좀 살펴보면 새로 짓는 건설 임대가 35만 호, 그리고 기존 주택을 사들이는 매입 임대가 31만 3천 호, 그리고 전세 이용으로 공급하는 게 23만 호, 그리고 공공 지원 민간 임대, 그러니까 민간과 협업하는 물량이 5만 2천 호, 그리고 임대가 아닌 분양 물량, 공공 분양이 23만 3천 호 정도 됩니다. 특히 이제 전세 임대 23만 원은 LH 공사 등이 기존의 민간 주택을 집주인과 계약해서 다시 임대하는 재임대 방식이기 때문에 새로운 주택 재고가 그만큼 이제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신축을 통한 순 공급도 있는데요. 올해 4분기부터 당장 이제 내년 말까지 입주가 가능한 이제 공적 주택 15만 호 가운데 공공 분양 건설 임대 신축 매입을 통해서 6만 6천 호를 신축 순 공급 물량 한다고 하니까 이제 내년 내후년까지는 이런 물량들이 시장에 공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좀 시간은 필요하고 그리고 또 공공 임대 공공 분양도 이제 필요한 분들에게는 장기적으로 가야 할 똑같은 이제 방향이기는 한데 당장 지금 전월세 시장이 많이 불안하잖아요. 어떻게 좀 시장 안정에 이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0: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단기는 저는 쉽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예정대로 공급된다면,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전월세 시장의 수급 안정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공공임대의 재고가 늘어나면, 민간임대 시장에 집중된, 임차 수요를 좀 일부 흡수하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다만 공급 계획과 실제 입주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을 감안할 때 단기의 임대 시장의 안정은 좀 제한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이런 물량들이 공급되고 짓고 실제 입주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1: 그렇죠.
0: 2019년 그러니까 119만 호 대부분은 5년 내 걸쳐서 이제 좀 단계적으로 공급되고 또 건설형은 착공부터 입주까지 적어도 한 3~4년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당장 올가을 이사철이나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해소하는 효과는 적어도 수도권 내에서는 기대하기 쉽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1: 근데 이게 정책의 방향이 수도권, 도심지 그렇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입지에다가 공공분양, 공공임대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과연 그 땅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0: 말씀하신 부분이 어찌 보면 이제 가장 현실적인 과제 가운데 하나라고 보여지는데요.
1: 네.
0: 정부는 이제 보편형 공공임대 19만 호 가운데 이제 17만 5천 호를 새로 짓는 건설형으로 공급하면서 좀 역세권과 도심의 좋은 입지를 우선하겠다고 얘기는 했습니다. 특히 이제 공공택지 중에서는 고양 창릉, 남양주 진접 이지구, 또 왕숙 이지구 같은 이제 사업장도 제시를 하긴 했는데요. 문제는 이런 공공택지는 비교적

0: 이제 뭐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서울이나 뭐 역세권의 도심일수록 토지 가격이 높고 또 가용 택지가 많지 않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1: 네.
0: 그 외에도 이제 임대주택을 짓는다고 하면 일종의 이제 님비 현상 같이 기존 주거지에서 주민이나 지자체와의 이해관계 조정도 좀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공공이 확보할 수 있는 토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그리고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이나 뭐 청사복합 개발, 뭐 도심복합 사업 이런 방식으로 도심의 공급을 얼마나 다양화해서 공급할 수 있고 끌어낼 수 있는지가 사실 이번 주거안정 플랜의 성공의 관건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1: 그러게요. 그러니까 뭐 도심 지역에 뭐 놀고 있는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기존 주택을 사들여서 공공 임대하는 방안 이게 조금 더 빠를 거라는 이야기들은 나오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걸 사들이는 가격일 테고 괜찮은 집을 적정가에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지점은 어떨까요?
0: 이제 매입 임대는 건설 임대보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상대적으로 좀 빠르게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사실 이제 매입 가격이나 품질을 동시에 맞추는 것이 좀 이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부가 매입 임대 31만 3천 호 가운데 신축 매입 임대 19만 3천 호 정도로 공급하고 기존에 이제 조금 낡지만 준신축인 물량들을 도심의 역세권의 오피스텔 위주로 우수한 입지에서 매입해서 활용하겠다고 밝히긴 했습니다. 다만 이제 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면서 토지주나 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하면서 이런 물량을 사들이기로 하긴 했는데
1: 네.
0: 사실 매입 가격이 시장 가격과 크게 차이가 나면 뭐 매도자 확보가 좀 어려워지잖아요. 반대로 가격을 높게 인정하면 사실 공공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 또 임대료를 좀 높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동시에 생기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적정 매입 가격 산정 그리고 입주 품질 기준을 얼마나 좀 정교하게 만드냐 그리고 이런 매입 임대 주택을 얼마나 좀 저렴하고 소유자 눈높이에 맞게 공급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제도의 성패가 아닐까 싶습니다.
1: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좋아하는 집을 저렴하게 공급한다라는 게 사실은 공부 안 하고 성적은 잘 맞고 싶은 이런 마음 아닐까 싶기도 한데.
0: 근데 이제 어려운 문제죠.
1: 네. 그리고 또 이게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찌 됐든 간에 이제 짓고 사고 해야 되니까. 그 한국 토지주택공사 LH의 뭐 부채 부담도 안 그래도 높은 상황인데 이 재원 마련, 뭐 재정 부담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0: 이제 재원 문제는 이번 계획을 실제로 실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현재 LH공사의 부채 규모가 19조 3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입지의 토지는 비싸고 뭐 중형 성형의 품질까지 높이려면 사실 기존 공공임대보다 LH공사의 건설비나 토지비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1: 네.
0: 뭐 일단 정부는 2027년 공공주택의 예산을 한 34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향을 제시하고는 있는데 결국 이제 국비나 주택도시 기금이나 LH의 사업비를 얼마나 잘 조합해서 이 결과를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LH공사의 부채 부담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공공임대 확대가 LH의 재무건전성을 지나치게 좀 악화시키지 않도록 재정지원, 사업방식의 검토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이제 LH가 민간에 택지를 팔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택지를 팔아서 나오는 비용으로 공공임대 재원 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좀 토지비를 낮출 수 있는 공공택지를 좀 활용하고 노후의 공공임대 재건축 외에도 이번에 이제 민간 참여형 공공임대 리츠라고 있습니다.
1: 네.
0: 민간과 자본을 좀 협력하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해서 사업지별로 재정 부담을 분산하는 방식도 병행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1: 그러게요.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선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사실은 택지 판매를 통해서도 조달을 했었던 건데 택지 판매라는 네 글자를 땅장사사라는 이제 세 글자로 바꿔버리면 어감이 완전 달라지고 그래서 땅장사하지 말아라라고 했는데 그게 또 돌고 돌아서 재원 마련에 또 이제 더 부담이 또 생기는 거고요. 어려운 숙제를 좀 풀어야 하는 그런 정책이기도 합니다.

0: 우리은행 부동산 리서치 함영진 랩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은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국제사회 기여 방안과 한반도 평화구상 등을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선 국제 에너지 공급망을 위한 건설적 기여국 연대를 제안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유엔 총회 현장에서 전격 회동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이 생산적이었다면서도 유엔 연설에선 초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란 군부는 국내 정치 선전용이라고 일축하며 강력한 군사적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 ADB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2%로 0.6%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번 달 소비자 심리지수는 전월보다 2.1포인트 상승한 106.6을 기록했습니다. 소득요건 개선의 기대감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0: 정형수 님이 유튜브 영상만 보다가 처음으로 라이브를 보신다고 이제 KBS 콩으로 글 올려주셨네요. 아, 이 시간에 하는지 몰랐어요. 매일 평일에 9시 5분부터 약 2시간 동안 찾아가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현재 9시 46분 현재 또 함께하고 계시고요. 고맙습니다.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또 상식을 한번 뒤집어 볼까요? 역발상 경제 시간입니다. 제품, 상품 샀는데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해야죠. 근데 사실은 택배비를 비롯해서 뭐 반품 비용이 듭니다. 근데 어떤 기업들은 어떤 상품에 대해서 반품 환불해드릴게요. 근데 물건은 그냥 쓰세요. 이런 또 전략들이 있거든요. 환불의 역설을 한번 살펴보시죠. 서울벤처대학원 대학 전호겸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3: 예, 반갑습니다.
0: 환불은 해주는데 물건은 보내지 말고 가지시라.
3: 그렇죠.
0: 이게 횡재 아닙니까?
3: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 보통 우리가 물건 반품하면 택배로 예. 다시 가져가고 판매자는 물건 상태를 확인한 후에 환불해 주잖아요.
0: 그렇죠. 그러니까 물건 상태에 문제가 없을 때 환불해 드립니다. 이런 거 있죠.
3: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냥 환불해 드릴 테니까 물건도 가지세요. 뭐 이런 거죠. 영어로는 리턴리스 리펀드, 우리말로 하면 무반품 환불이나 뭐 회수 없는 환불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 해외에만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국내 우리나라에도. 기업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국내 대형 이커머스의 경우 신선식품 서비스가 상품의 배송이나 이런 거 문제가 있으면 환불할 경우 그냥 그 상품을 가지시라고 폐기하시라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환불 이꼴 반품이라는 공식이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니죠.
0: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신선식품인데 상해서 왔어요. 그럼 그 상한 거라도 보내주세요. 하긴 좀 그렇고. 근데 사실은 그게 또 기업에게는 비용이고 손해일 수 있잖아요.
3: 맞습니다. 언뜻 보면 그렇긴 한데요. 그러니까 그런데 기업은 이제 물건 가격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물건을 다시 가져오는 비용까지 계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품을 받으려면 보통 택배로 뭐 수거도 하고 물류센터로 가져와서 포장도 뜯고 다시 또 확인도 하고 또 팔 수 있는지 안 할 수 있는지도 확인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사실 반품에는 택배비뿐만 아니라 회수, 분류, 검수, 재포장, 재입고 또는 폐기라는 이른바 역물류 비용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0: 노동도 시간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왜 간혹 보면 환불 수수료, 반품 수수료 혹은 이제 뭐 반품에 따른 택배비는 고객 부담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3: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업계 관계자 이야기들 반품 택배비와 이제 검수 다시 판매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비용이 약 한 건당 약 8천 원 정도 든대요. 물론 이거 이제 언론 인터뷰에 나온 건데요. 물론 모든 상품이 다 8천 원은 아니겠죠. 예. 업계 관계자 추산이니까.
0: 근데 사실은 뭐 택배비 오가는 것만 해도 그
3: 그렇죠.
0: 정도
3: 사실 그 비용만 해도 사실 예. 꽤 되잖아요. 그럼 그렇다면 예를 들어 5천 원짜리 상품을 되찾으려고 8천 원을 쓴 게 과연 경제적인가 이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상품 가격과 회수 비용뿐만 아니라 재판매 가능성까지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낮은 상품이나 신선식품처럼 회수 후에 재판매가 어려운 경우에는 차라리 이 물건을 다시 가졌을 때 남는 가치가 얼마나 되는가 따져보고 경우에 따라서는 안 가져온 게 훨씬 더 경제적인 거죠.
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5천 원짜리 다시 회수해서 8천 원 드리느니
3: 그렇죠.
0: 안 받고 만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계산기 두드려 본 거예요.
3: 맞습니다.
0: 그리고 또 이렇게 환불은 잘 해드리고 물건은 되받지 않는 전략이 기업한테는 되게 좀 뭔가 고마운 전략으로 소비자한테 인식될 수도 있잖아요.
3: 맞습니다. 저널 오브 마케팅 리서치에 실린 연구가 있는데요. 네. 연구진은 여러 연구를 통해 일반적으로 상품을 반품한 소비자와

0: 4400님은 상태 안 좋은 신선식품 폐기하는 비용,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도 든다고. 아. 김성림님도 버리는 비용이 들어요. 이렇게도 알려줬고.
1: 그 다시 먹기는 굉장히 힘든 상태일 수도
0: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뭐 그 제품을 그냥 쓰세요? 아니면 알아서 폐기해 주세요라는 것도 그럼 내가 너희들이 이상한 상품 보내놓고 왜 내가 알아서 버려야 되는데 또 이렇게도 반응을 하는 거예요.
1: 그런 문제 있을
0: 그렇죠. 완전히 뭐 먹을 수 없다라면. 그러게요. 근데 또 기업 입장에서 보면 또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이게 전략일 수도 있고 또 환불로 나가는 돈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게 마케팅비로 따지자면 또 손해는 아니라고 볼 수도 있고요.
1: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게 또 일반적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환불이 매출이 취소되니까 손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반품 과정에서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객이 화나게 되면 다시는 그 회사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물건 하나를 되찾기보다는 고객 한 명을 안 잊는 걸 선택하는 거죠.
0: 그러니까 고객이 화나게 하면 안 되니까.
1: 그렇죠. 그래서 사실 환불 비용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한 손실이 아니라 고객을 다시 데려오는 비용. 경우에 따라서는 마케팅 비용과 비슷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업은 물건을 회수하지 않는 대신 고객의 마음과 충성도를 회수해야 되는 것이죠.
0: 아, 상품을 회수하는 게 아니라 고객의 마음을 회수하는.
1: 이거 방금 아까 댓글 들어보니까 바로 그거네요.
0: 맞아. 그러니까 고객의 마음만큼은 잃지 않겠다. 사실 그렇죠. 또 기업한테 그게 되게 중요해요. 자, 그런데 정윤하 님이 식당에서 먹튀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요런 그 무료 반품, 무료 환불, 그리고 이제 상품은 쓰시고 환불만 해드립니다. 이런 전략이 악용하는 사람들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생각하시거든요. 진짜 이거 악용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1: 맞습니다. 사실 다양한 사례가 있는데 네. 뭐 그중 하나를 소개하자면 2025년 국내 한 대형 이커머스의 신선식품 환불 정책을 악용한 사건의 판결이 알려졌거든요. 그러니까 한 소비자는 약 4개월 동안 1,600번이 넘게 굉장하신 분이죠. 그 상품을 주문한 뒤 허위로 반품을 요청해서 3,100만 원이 넘는 돈을 이제 편취한 혐의로 처벌받았어요.
0: 넉 달 동안 1,600번이요?
1: 네, 1,600번. 대단하시죠? 근데 이게 보통 이제 우유, 버터, 채소, 뭐 과일, 아이스크림 같은 신선식품을 주로 주문해가지고 실제 품질은 별 문제가 없는데 취소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서비스는 이제 신선식품에 문제가 있을 때 환불을 신청하면 돈을 돌려주고 회수하지 않고 이제 소비자에게 자체 폐기를 요청하는 방식인데요. 네.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편리한 시스템을 악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있죠. 그러니까 고객을 믿고 불편을 줄여주려고 만든 제도를 오히려 악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0: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넉 달 동안 1,600번이나 이 반품을 했으면 이건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거고.
1: 네, 그렇죠. 너무 과하죠.
0: 그러게요. 근데 요거는 이제 법원에서 좀 처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1: 그렇죠.
0: 이렇게 또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이게 참 고민이 들 거예요. 앞에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비용이 들고 악용하는 사람도 나타나고 어떻게 됩니까?
1: 아, 이게 참 큰 문제긴 하는데요. 사실 이제 플랫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방식이 어쩔 수 이제 환불해 주는 게 사실 여러 가지 비용이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긴 한데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상 환불을 함으로써 고객을 잃지 않고 고객을 다시 찾아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환불 정책 같은 건 굉장히 약간 정책적으로 좀 분류해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0: 그러게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사실 우리는 네이버에서 샀다. 쿠팡에서 샀다라고 합니다만 이게 통신 판매 중개업자고 그 중간에 통신 판매 업자들 그러니까 이른바 셀러들, 중소 판매자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1: 맞습니다.
0: 사실 그분들한테는 이게 손해가 더 되지 않을까? 이분들한테는 그 제도는 어떨까요?
1: 아, 이게 사실 그분 입장에서는 조금 손해일 수도 있거든요. 올해 상반기 국내 대형 이커머스가 해외 구매 대행 상품 가운데 일정 조건에서 환불 금액 5만 원 이하 주문을 상품 회수 없이 환불 처리하는 정책을 두고 판매자들 굉장히 반발했거든요. 그러니까 판매자들 입장에서는 상품을 돌려받지도 못한데 환불 비용도 내야 되니까 문제를 제기한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무반품 환불도 소비자에게는 편리한 서비스지만 누군가의 비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반품 환불이 뭐 단순히 좋은 서비스냐 나쁜 서비스냐 이렇게 바라볼 게 아니라 누가 편익을 얻고 비용을 부담하느냐에 따라 이런 것도 함께 좀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0: 정형수님이 뭐 이런 사람들 좀 블랙리스트로 올리면 그 될 것 같다고 아이디어 주셨고 그 명절 이후에 한복을 반품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것도
1: 맞아요. 엄청 많아요.
0: 아 그래 한번 입고?
1: 한번 입고요.
0: 아 이건 진짜 잘못된 거죠. 이성호님이 예전에 백화점에 근무했던 사람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0: 곰국거리 있지 않습니까? 몇 번 끓여 먹고 맛없다고 반푼한 사람도 있다고.
1: 아 진짜요?
0: 야 설마 야 별삼 그러니까 이게 그 기업들이 무료 반품 정책을 하더라도 사실은 또 손해가 될 수 있으니까 이게 고민이 큰 겁니다.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정책을 세워야 나가야 될까요?
2: 그러니까 사실 좋은 환불 정책의 핵심은 무조건 관대하거나 까다로운 것이 아니라 되찾을 가치가 있는 물건과 지켜야 할 고객의 신뢰를 구별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가격이 낮고 다시 판매하기 어렵거나 회수 비용이 이렇게 상품 가치보다 큰 상품에는 무반품 환불 같은 경우가 여전히 경제적인 방식이지만 반면 고가 상품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악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0: 그러니까
2: 악용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회수 및 검증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반품 정책이란 물건만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고객도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겠죠.
0: 참 어려운 전략이에요. 그래서
2: 그러니까요.
0: 서울벤처대학원 대학 전호겸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AI 시대 결코 없어서는 안 되는 모자라서도 안 되는 데이터 센터. 요즘에 뭐 국제적으로 데이터 센터 수요가 난리죠. 그래서 반도체도 사실 엄청 팔리는 거고 이제는 그 데이터 센터를 지을 데가 없어서 땅이 아니라 바다까지 사막까지 우주까지 찾고 있다고 하는데요. 데이터 센터의 현 주소와 미래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조가연 벤처 캐피탈리스트랑 같이 돌아올게요.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2부에서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

0: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비영리 민간단체 상록수에서 미술교육 담당하고 있는 김정선입니다. 9월 9일부터 14일까지 장애통합전시회 모두의 예술이 인사동에 있는 한 갤러리에서 열렸습니다. 이 전시회에는 상록수에서 미술교육을 받은 14명의 장애작가가 참가했고요. 미술작품 60여 점과 아트상품이 전시돼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번 전시는 우리 곁에 빛나는 재능을 가진 장애인 미술가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예술적 재능을 가진 장애인 이웃들이 같이 호흡하고 있음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58분 날씨.
2: 오늘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는 절기 추분입니다. 내일부터는 밤의 길이가 점점 더 길어지겠는데요. 아직 여름이 가지 않은 듯 낮더위가 남아있습니다. 오늘도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광주, 대구 29도, 강릉과 부산 27도, 제주 26도 등으로 내륙을 중심으로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예년 이맘때 기온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높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낮 기온이 조금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추석 연휴 동안은 평년 기온보다 조금 높겠고요. 일교차가 무척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낮에도 선선해질 전망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추석 연휴 첫날인 내일은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내일 늦은 밤부터 모레 오전 사이 강원 북부 동해안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추석인 금요일에는 전국의 하늘이 차차 흐려져 저녁부터 중부지방과 경북, 전북 지역에 곳에 따라 비가 오겠는데요. 양은 5mm 안팎으로 적겠고 빗방울 정도만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중부지방의 비는 토요일 새벽까지, 남부지방은 토요일 밤까지, 제주도는 일요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2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3: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4: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새벽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81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에서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평화 공존을 만들어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북미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고 한반도 전쟁 종식과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당사자 간 대화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측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중단시키고 장기적으로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이란전 상황과 관련해 이란과 합의할지 아니면 이란을 소멸시킬지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이란 비핵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11월 미국 중간선거 직후 이란과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약 40분간 연설하면서 북한을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연설하는 동안 북한 대표단은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새벽 두 번째로 연단에 올라 연설했는데 북한 측에선 외교관 두 명이 본회의장에서 연설을 들었지만 김성주 유엔 북한 대사는 불참했습니다. 북한 대표단은 트럼프 대통령 연설 이후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 연설 때는 모두 자리를 비웠습니다. 북한 측은 이 대통령의 지난해 유엔 총회 연설 때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유엔 총회를 계기로 미국과 이란의 대표단이 뉴욕 유엔 본부에서 회동했습니다. 이란 측도 양국 간 회동을 확인하고 이란의 조건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에 따르면 이란이 미국에 제시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의 전제 조건은 해상 봉쇄의 즉각적인 해제와 동결된 이란 자산 전체의 즉각적인 반환, 그리고 저항의 축이 얽힌 모든 전선에서의 전쟁 종식 등입니다. 아시아개발은행 ADB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2%로 상향 조정했다고 재정경제부는 밝혔습니다. 지난 7월에 전망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6%였습니다. 내년 경제 성장률도 2.3%로 전망해 지난 7월 전망보다 0.3%포인트 상향 조정됐습니다. ADB는 AI 반도체 수요 확대에 따른 수출 증가와 견조한 기업 실적에 따른 민간 소비 회복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 요청 거부와 관련해 청와대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가 권한쟁의 심판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 요청 거부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이는 대법원장의 재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정현 신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첫 정식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이 대행은 오늘 오전 8시 50분쯤 첫 출근하며 공소청이 인권보호기관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온힘을 다하며 특히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행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진상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 그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대법원 일부는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1년 가까이 유기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4년 10월 전북 군산의 빌라에서 여자친구를 목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유기한 뒤 여자친구 명의로 8천여만 원을 대출받아 생활비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가끔 구름이 많고 서해 5도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대전, 대구가 모두 29도, 전주 30도 등으로 여전히 더운 곳이 많겠습니다. 그러나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내일부터는 전국에 구름이 많아지면서 기온이 차츰 내려가겠습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태규였습니다. KBS
5: 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6: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9월 23일 수요일 10시 5분이고요. 오늘 경제상식 퀴즈의 정답은 쉬웠습니다. 정답은 SNS였습니다.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사회관계망 서비스. 우리가 뭐 핸드폰에 앱 몇 개씩 깔아놓고 혹은 하루에 몇 시간씩 보는 바로 그것. 오죽하면 청소년들의 SNS 중독이 너무 심해서 미국에서는 메타가 24조 원에 이르는 합의금을 낸다고 하고요. 유럽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특정 연령 이하로는 아예 가입도 할 수 없게끔 규제들을 많이 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근데 상대적으로 별로 이런 규제에 대한 이야기가 사회적 논의가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부모 입장에서도 좀 아쉽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자녀들의 스마트폰과 싸우고 있다라는 부모님들 많지 않으십니까? 5164님이 초등학생 2학년 또 5살 엄마인데요. 한국에도 이에 대한 법적 규제가 생기길 바라봅니다. 이렇게도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0112님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잘 쓰면 좋은 수단이 또 되기도 하는 거죠. 또 요즘에 SNS 홍보는 거의 필수이기도 하고요. 자영업하시는 분들 또 사업하시는 분들 다 마찬가지죠. 안서정님은 SNS 줄임말로 시간 낭비 서비스라고도 부르더라고요. 시간 낭비 서비스. 왜 그 유명한 축구 감독이죠? 퍼거슨 경은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SNS는 인생의 낭비다라는 또 명언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0179님이 사촌형님이 매일 아침에 카톡으로 좋은 사진 문구를 보내주시는데 처음에는 보다가 지금은 스팸 같아서 보지 않습니다. 과유불급이라고. 그런 분들이 있죠. 근데 또 나만 보긴 아깝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귀찮을 수 있겠지만 보내는 사람의 마음을 봐야죠. 나는 관심 없는 꽃, 나는 관심 없는 하늘, 구름 뭐 이런 사진도 보내주는 사람의 마음을 보면 좀 달리 보이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실시간 의견도 계속해서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 계속해서 열려 있고요. 증시 상황 한번 볼게요. 일단은 환율부터요. 1352원, 1440원대, 50원대 최근에는 오가는 이런 환율이고요. 우리 증시 현재는 1.1% 오른 7096, 코스피가 7096을 나타내고 있고 코스닥도 0.94% 오른 84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2.6%, 1.4%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1.7% 정도 반등을 하고 있고요. 금융주들은 오늘 조금 쉬어가는 흐름들 나타내고 있네요. 그리고 SK이노베이션 5%대 이상의 강세. 최근에 좀 뭐 배터리라든지 뭐 정유 사업 쪽으로들 강세들이 이제 좀 이어가는 흐름들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세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메타가 내놓은 뭐 뮤즈라고 하는 그 AI 서비스가 또 엄청나게 인기고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 수요 더 많아지겠는데 반도체 수요 계속 되겠는데 이런 또 전망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또 우리 동네에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 이 또 주민들의 반발도 많아진다고 하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막으로 가고 광산으로 가고 바다로 간다고 하고 또 심지어 우주에까지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데이터 센터 산업 또 어디까지 왔고 어디까지 갈지 조가연 벤처 캐피탈리스트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7: 네, 안녕하세요.
6: 요즘 그 투자 시장에서도 이 데이터 센터 쪽은 빼놓을 수가 없죠.
7: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밸류체인에 걸려있는 회사들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긴 하고요. 사실 2년 전에도 이 코너에서 데이터 센터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그때만 해도 정말 AI 수요가 계속 이렇게 폭증할 것인가 그리고 데이터 센터도 그만큼 많이 짓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동안 2년 사이 정말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 정말 하루에 다르게 바뀌고 있고 이제는 데이터 센터 당연히 지어야 되는데 뭐 그 속도 조절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입지에 어떻게 지을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저희가 2년 전에 그 데이터 센터를 다루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바닷속 해저의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고 하던
6: 그게 벌써 2년 전 얘기예요?
7: 그게 벌써 24년도에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0: 시간이
1: 엄청 빠르다.
0: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해저 데이터 센터를 이미 2018년도부터 시도를 했었습니다. 스코틀랜드 바다 앞에 한 서버 800개 정도를 담아서 원통형의 데이터 센터를 집어 넣었고요. 그리고 그 수심 아래, 그러니까 수심 한 35m 아래에서 한 18개월에서 20개월 정도 돌려본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야기를 했던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상에서 이런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해저 데이터 센터는 서버 불량률이나 이런 고장이 좀 낮았다.
1: 아, 그래요?
0: 특히 지상과 비교했을 때 거의 뭐 한 8분의 1 수준까지 오류가 줄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1: 바닷속에다 집어넣었는데 지상에 있을 때보다 고장이 덜 났다고요?
0: 이게 바닷속에 넣을 때는 완벽하게 밀폐를 시키고 그 안에 공기를 최소화시켜서 넣다 보니까 그리고 또 사람의 접촉이 없다 보니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면 사람으로 인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점이 좀 장점이었고요.
1: 신기하네요.
0: 네, 다만 어려운 점은 유지 보수가 어렵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고장이 발생하면 교체가 어렵다. 그렇다 보니까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해저 그 데이터 센터는 이미 24년도에 프로젝트가 종료가 되긴 했습니다. 종료가 되긴 했고 이제 그 이후에는 이것처럼 바닷속까지 고려할 정도로 데이터 센터 입지를 얼마나 잘 선정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주목하지 못했던 새로운 지역들이 어디가 있느냐 이런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래서 오늘 소개드릴 곳들도 뭐 바다 위, 바다 아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폐광, 사막 이런 여러 가지 지역들로 뻗어나가는 데이터 센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 그러게요. 되게 다양한 시도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사실은 그냥 남는 땅이 많고 쉽게 지을 수 있고 하면 이런 고민도 안 하겠죠. 그러니까 뭔가 뭐 인허가도 그렇고 준비할 게 많다라는 거잖아요.
0: 지금 데이터 센터 관련된 뉴스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사실 이 데이터 센터 사업자들과 그리고 그 지역민들과 정부 지자체 각각의 의견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중론으로 뭐 이런 기술 발전에 발맞춰서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지만 뭐 전력 소비라든지 부지라든지 인허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이제 맞물려가지고 한꺼번에 좋은 입지를 확인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특히나 뭐 주요 AI 소비자들이 몰려있는 대도시 인근에서는 특히 이런 논란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사정이 거의 비슷한데 올해 1분기에만 미국 내에서 약 70건 이상의 이런 데이터 센터 신규 설립 인허가가 뭐 거부되거나 보류되거나 이런 좀 그 일정에 지연되는 그 사례들이 있었고요. 일부 지구에서는 지역 조례를 고쳐서 우리가 이런 거리, 이런 소음 기준을 맞추지 못한다면 건설을 허가할 수 없다라고 한다거나 특히 이미 건설 허가가 났던 센터임에도 불구하고 뭐 지역 주민의 반발 때문에 이게 지연된 사례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뉴스를 보니까 미국 내에서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런 단체들이 최근 뭐 한 세 달 사이에 두 배 이상 늘었다라는 말까지 나오는 거 보면 뭐 국가별로 비단 한국뿐만이 아니라 여러 주요 국가에서 이런 입지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AI 시절 전에도 데이터 센터들은 꽤 있었고 우리가 왜 클라우드 서비스
0: 맞습니다.
1: 뭐 파일 얹어놓고 쓰는 막 그런 것들 때문에 많았잖아요. 또 여기 서울에도 목동에 보면 빌딩 하나가 통째로 데이터 센터인 것도 있는데 지역 주민분도 뭐 사실은 불편을 느끼거나 그게 뭔지도 모르고 지낼 정도로 과거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민감도가 더 커졌거든요. 왜 그럴까요?
0: 그러니까 기존의 데이터 센터는 사실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제 기존의 클라우드 서비스용의 데이터 센터는 AI만큼 많은 그런 그 서버 증설이 필요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뭔가 데이터만 저장해 놓고 필요한 거는 이제 로딩해서 가든가.
0: 네. 네, 그렇다 보니까 그 아까 지역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일반적인 상업시설이나 주거시설 내에 빌딩 하나에다가 설비를 설치해서 조금 덜 불편함을 주면서 이제 운영이 가능했는데 지금 AI 시대에 필요한 데이터 센터는 그 서버 랙당 필요한 GPU도 굉장히 많아졌고
1: 많이 들어가고.
0: 그만큼 전력도 많이 필요하고 이제 그만큼 냉각을 시키는 물도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확실히 기존보다 뭐 환경 적인 영향, 건강적인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전기 사용과 뭐 전자파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서 냉각을 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어떤 설비들과 관련해서 뭐 소음 문제가 나오고요. 동시에 물을 많이 쓸 수밖에 없다 보니까 특정 지역의 물 사용량을 압도하는 정도의 물을 데이터 센터가 이제 블랙홀처럼 계속 쓰다 보니까 물에 대한 문제도 있고.

0: 뭐 매연 문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과 맞물려서 어떤 지역민들의 혐오 시설 문제 이런 것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데이터 센터에 대한 그 인식이 데이터 센터 중요도가 높아지는 것만큼이나 좀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 수치를 보면 과거에 그 예를 들어 2년 전에 우리가 고려했던 데이터 센터는 그 한 렉 그러니까 서버를 설치하는 그 철제 선반 렉당 네. 보통 40에서 한 120kW 정도의 전력을 사용했다라고 하면 네. 지금 최근에 엔비디아 최신 모델을 이용한 렉 같은 경우는 그 최대한 140kW까지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한 철제 선반의 무게가 뭐 1톤이 넘어간다라고 하니까 일반적인 그 기존의 빌딩을 이용하는 데이터 센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고요.
1: 하중 네. 때문에.
0: 예, 그렇다 보니까 뭐 그 지역의 그 전력 설비를 감당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이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뭐 전력 건물의 어떤 냉각 이런 것들을 모두 보강해야 되다 보니까 아 이제는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던 이런 데이터 센터가 아니라 정말 대규모 센터가 필요해지고 그런 것들을 넣기 위한 입지를 어디로 찾아가느냐에 대한 좀 합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렉 하나가 그러니까 냉장고 하나만한 거잖아요. 그게 1톤이 넘어요. 근데 그것도 훨씬 더 많이 깔아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일반 건물로는 되지도 않는 거고 더 크게 더 두껍게 지어야 되는 거고.
0: 그리고 이제 계속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 정도 용량이면 충분한데 과연 1년 뒤 2년 뒤도 그럴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있습니다.
1: 또 하나가 전력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전기 에너지 어마어마하게 먹는데 이것도 고민일 거 아니에요?
0: 미국 같은 경우를 보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가 전력을 얼만큼 쓰고 싶습니다라고 이제 미리 건설하기 전에 프로젝트를 그 신청을 하는데 네. 그게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건수가 8천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제 그만큼 데이터 센터를 포함해서 이렇게 많은 뭐 전력을 써야 되는 이런 설비에 대한 이야기가 누적될 정도로 많이 있다. 많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특히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건물을 짓는 것은 1, 2년이면 짓는데 중요한 건 그 안에 충분한 전기를 얼마나 가져올 수 있느냐에 대한 숙제가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전기를 많이 쓰는 이런 데이터 센터 같은 그 설비들은 우리가 그 별도 트랙으로 그 인허가 검사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뭐 75메가와트 이상 사용하는 설비들은 기존의 인허가 프로세스가 아니라 별도 프로세스로 한번 검토해 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래서 요즘에는 그 데이터 센터가 전력망을 밖에서 가져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예를 들어 뭐 소형 원자로처럼 어떻게 자체 전력을 그 생산할 것인가 그런 것들도 좀 숙제로 남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1: 그러게요. 그러면 이제 좀 머리를 싸매야 되는데 전력 문제도 그렇고 땅 문제도 그렇고 데이터 센터 사업자들은 이걸 어떻게 풀어가요?
0: 제일 먼저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뭐 SMR처럼 우리가 부지 안에서 데이터 센터 부지 안에서 어떻게 전력을 직접 생산할 것인가에 발전을. 대한 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 뭐 가스터빈이나 연료전지 같은 걸 많이 쓰고 있는데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블룸에너지라고 미국의 한 기업이 대표 주자이긴 합니다. 네. 여기가 이제 천연가스를 가지고서 24시간 동안 전기를 계속 만들어서 아마존 같은 이런 대형 그 데이터센터 하이퍼스케일러 사업자에게 납품을 하고 있는데 매출이 상당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런 그 연료전지에 대한 소비가 수요가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작년에 매출이 우리 돈으로 한 2조 7천억 정도 됐는데 지금 올해 매출이 한 5조 3천억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1년 만에 매출이 2배 정도 지금 뛰어넘을 정도로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원자력 에너지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원자력 에너지는 과거에 뭐 석탄 발전 이런 것들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환경에 좀 친환경적이다. 그리고 그 원자력 같은 경우도 작게 만드는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같은 경우는 큰 부지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지을 수 있다라는 장점 때문에 좀 주목을 받고 있고요. 많이 하고 있는 게 미국의 X에너지 같은 그 상장도 한 회사인데 X에너지나 미국의 테라파워 그 빌 게이츠가 투자했던 테라파워 같은 경우는 실제로 와이오밍 같은 지역에서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바로 붙여서 SMR을 만드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1: 소형 원전을
0: 네, 우리가 밖에서 또는 그 지역에 있는 변전소의 전력을 많이 이용하지 않고서도 직접 생산하고 직접 쓰겠다라고 하는 접근법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좀 시도가 되는 게 전기가 이미 있는 또는 전력망이 이미 많이 연결되어 있는 부지를 웃돈을 주고 먼저 사는 것들을 데이터센터 사업자들

0: 모습 하고 있습니다.
1: 전력망 깔려 있는 곳은 내가 웃돈 주고 사겠습니다.
0: 네, 이게 한국어로 표현하면 전력 확보 토지라고 하던데요. 이미 전력 그 인허가가 나 있는 그 토지를 좀 더 비싸게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미리 사고 산 다음에 거기에 이제 어떻게 건설할지를 계획을 하는 거죠. 그런 것도 좀 이뤄지고 있고. 야.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은 요즘에 미국에서도 좀 심사를 강화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뭐 인허가를 받는 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1번과 2번 즉 부지에서 직접 생산을 하겠다 또는 전력이 이미 확보된 부지를 사겠다가 아니고서는 일반적인 부지를 찾아야 되는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전력이 좀 많이 있는 예를 들어 태양광을 많이 얻을 수 있는 사막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물 사용이 좀 원활한 바다 근처로 간다거나 아니면 뭐 그 냉각이 좀 편할 수 있는 우주로 간다거나 이런 좀 새로운 입지들 아이디어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1: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큼 데이터 센터 빨리빨리 지어야 되고 많이 지어야 되는데 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놀랐던 게 미국에서 어느 데이터 센터는 당장 뭐 원전을 짓기는 오래 걸리니까 선박용 엔진이라도 가져다가 그걸로 뭐 가스나 디젤로 돌린다고 그걸로 이제 발전을 해서 그 수요도 또 엄청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급하다는 거고 그 2018년인가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바다 속에다가 데이터 센터 넣는 것도 했었고 이제는 그 바다 위에다가 배를 띄워놓고 그 위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또 짓는다면서요.
0: 그러니까 바다는 일단 조금 인근에 사람이 좀 적고 그리고 바다 물이 있고 또 바다랑 연결되는 강물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냉각을 시킬 때 좀 물을 많이 이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 보니 바닷가 또는 강과 인접해 있는 지역에 대한 수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일반적인 그 바지선 위에다가 네. 컨테이너 박스처럼 데이터 센터를 얹어서 물 위에서 운영하는 시도는 꽤 많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야기 되기로는 조선소에서 마치 그 배를 만들듯이 이걸 블록형으로 만들어가지고 가져오다 보면 지상에서 만드는 것보다 뭐 인허가 과정을 다 고려했을 때 최대 3년까지 더 빠르게 만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다만 이제 바다라서 생기는 문제는 염분이 있어서 부식이 그렇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파도가 칠 경우에는 진동이 일어나는데 그럴 때 그 미세 진동이 그 내부에 있는 서버나 디스크에 얼마나 그 영향을 주는가는 아직 좀 장기간으로 봐야 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뭐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태풍 영향권이다 보니까 이런 태풍이 왔을 때 안전한가 이런 것들은 아직은 조금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 같은 경우도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박 안에다가 가스터빈을 이용하거나 그렇지 않는다면 어쨌든 지상에서 그 전력을 가져와야 되다 보니까 그런 통신 케이블 문제, 전력 문제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좀 숙제로 남아있는 것처럼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1: 이야, 그러니까 심지어 바다 위에다가 배를 띄워놓고 거기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지을 정도. 이 동희님이 미국에서 돼지 농장을 300억 원에 매입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왜 그 땅이 부족한데 그 주변에는 전력망이 확충돼 있고 근데 거기 돼지 농장 내보내고 데이터 센터 지으면 될 것 같아가지고 애초에 제시한 가격에 뭐 10배 가까이를 불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돼지 농장 주인이 팔았다고. 그 정도로 데이터 센터가 이제 시급하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제 바다로 간 데이터 센터 실제로 이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배 위에 있는 데이터 센터?
0: 미국의 노틸러스라고 캘리포니아 항구 근처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 위에 바지선을 띄우고 그 위에 컨테이너처럼 이렇게 데이터 센터를 올려놓은 형태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규모가 아주 크진 않습니다. 지금 이야기되기로 단 6.5메가와트급 데이터 센터라고 하고 있고 기존의 마이크로소프트와 비교했을 때에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해저 바다 속이다 보니까 고장나면 못 고치는데 이제 바지선 위에 있다 보니까 고장나면 고칠 수 있다. 그리고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노틸러스 바지선 데이터 센터는 전력은 일단 자체 생산하지 않고 육상 전력망을 끌어다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가 그 이런 통신을 해야 되니까 통신 같은 경우는 광기 케이블로 연결을 하고 있고요. 네. 장점은 우리는 다른 냉매 안 쓰고 바닷물 강물을 써가서 열 교환기를 가지고 서버를 냉각시키고 있다. 그래서 좀 물을 좀 적게 쓰고 있다. 담수를 쓰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또 회사가 주장하고 있는 그 전력 사용 효율이라고 하는 지표가 있는데 보통 데이터 센터에서는 PUE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네. 1에 가까울수록 전력 낭비가 적은 지표인데 이 노틸러스 데이터 센터는 본인들의 PUE

0: 이 값을 1.15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상보다는 우리가 전력 사용 효율이 좀 좋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냉각하는데 뭐 에어컨 돌리는 것도 많이 안 하고 일반 바닷물 쓰니까 좀 적게 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바다 위 데이터 센터를 좀 실증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뭐 미쓰비시 은행 같은 곳들이 좀 몇 개 합작을 해서 그 요코하마 부두 위에서 똑같이 그 물 위에 떠 있는 데이터 센터를 하고 있고요. 올해 3월에 실증을 시작했고 이야기하기로는 2030년경부터는 이런 부유식 물 위에 떠 있는 데이터 센터를 본격화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이제 한정된 전력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이제 바다로 간 거예요. 그럼 어찌됐든 간에 이제 바지선 위에다가 데이터 센터 컨테이너처럼 이제 올려놔야 되는데 이거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할 수 있나요?
0: 사실 한국이 잘하는 게 조선이긴 하고 이런 그쵸. 뭐 데이터 센터나 인프라 쪽도 잘하다 보니까요. 실제로 뭐 삼성중공업이나 하나오션 같은 곳들은 규모 한 50메가와트급 또는 60메가와트급 뭐 AI에 특화되어 있는 그 부유식 데이터 센터 플랫폼을 만들겠다라는 계획들을 최근에 밝혔습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2028년도에 상업 가동하겠다라고 목표를 했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자체 해상 발전 그러니까 전력 발전을 결합시켜서 만들어 보겠다라는 정도까지 나와 있고요. 이게 한국이나 일본처럼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들에게 특히 좀 인기가 있는데 예를 들어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한 30메가와트급으로 우리가 해상 데이터 센터를 설계를 하겠다라고 설계안을 지금 승인받고 있는 단계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한 6개 정도의 컨테이너 그 동을 결합해서 이 바지선 위에 얹어가지고 운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좀 고민스러운 점은 뭐 싱가포르나 한국, 일본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태풍의 영향권에 이제 들어가 있는 국가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구상을 했지만 어떤 기후 변화 또는 기상 변화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것인가라는 것들은 좀 장기간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물을 좀 적게 쓸 수 있다. 담수를 안 쓴다는 장점이지만 어쨌든 서버를 냉각시키고 나온 물들이 배출돼야 되다 보니까 그런 좀 그 미지근한 물들 이런 것들이 실제로 바다에 나왔을 때 생태계의 안전한가라는 생태계 환경평가는 남아있습니다.
1: 정은영님이 안 그래도 바다 위에서 바닷물로 냉각하면 수온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보내주셨는데 뭐 바닷물이 엄청 많고 엄청 넓으니까 전체적인 수온에 미치는 영향 미미하겠지만 그 인근 수역, 인근 바다에는 분명히 거기도 이제 생물들이 살 텐데.
0: 그래서 미국 그 노틸러스 바지선 같은 경우는 환경 평가를 한번 받았고요. 그러니까 아직 이제 뭐 중단될 정도의 상황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간 그리고 이제 여러 개의 이런 부유식 해상 데이터 센터가 생긴다면 그 지역에 활동하고 있는 뭐 어민들에 대한 그 이야기 또는 환경평가에 대한 좀 기준들도 많이 좀 생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는 나옵니다.
1: 그런데 또 어찌됐든 간에 이게 활성화되면 우리나라 조선사들의 좀 먹거리가 될 수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뭐 또 상용화까지도 이제 가야 되는 거잖아요.
0: 아직까지는 이제 그 기본 승인 그리고 이제 설계도에 대해서 이 데이터 센터 그 바지선 위에 데이터 센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박 승인을 낼 때 주는 그 설계 승인에 부합한다 정도의 지금 단계이고요. 실제로 이게 어떤 상세한 설계안이 승인받고 건조 과정에서 검사를 받고 이제 중장기 운영하면서 이 환경 평가를 받는 것들은 좀 장기간의 기간이 필요할 것 같고 사실 이런 것들도 지금은 지상 대비 좀 어떤 지역 반발이 적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운영되었을 때 어떨 것인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러게요. 그러면은 일단은 바다 위에다가 세우는 것도 있고 바다 속에 담그는 것도 있고 어떤 게 더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0: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오류, 그러니까 그 서버의 고장률을 고려했을 때는 아까 마이크로소프트가 했던 것처럼 해저가
1: 담그는 거.
0: 네, 확실히 좀 그 고장이 덜 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상과 비교했을 때 한 8분의 1 정도까지 서버 고장이 덜 한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그 장점은 그 들어가는 그러니까 물 속에 넣을 때 데이터 센터 그 내부를 산소가 아니라 질소로 그 공기를 채웁니다. 그리고 바닷속은 어쨌든 밀폐되어 있으니까 온습도 변화가 적다 보니까 그런 안정성이 있고요. 그리고 사람이 못 들어가니까 작업자 실수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라는 장점은 있는데 고장났을 때 그 대안이 없다. 그리고 해저인 경우에도 당연히 그 통신을 연결해야 되고 전력

0: 통신망을 이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뭐 해저 통신망, 해저 케이블 같은 대규모 설비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좀 단점이긴 하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운영을 하다가 중단하긴 했지만 다만 마이크로소프트는 계속해서 이런 해저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특허들을 그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또 시도하지 않을까라는 좀 그 업계의 추정이 있고요. 규모나 이런 것들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뭐 육상 같은 경우는 건물을 증축하거나 추가 증축을 하면 되고 바지선 위에 띄우는 것도 컨테이너를 추가하면 되는데 해저 같은 경우는 이미 한번 들어가면 그 안에서 규모를 새로 키울 수는 없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럼 추가로 또 다른 그 용기를 집어넣었을 때 용기와 용기 사이에 통신망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이런 숙제도 있어서 가격 대비 물론 안정성이 있다고 하지만 가격 대비 이것이 경제성이 있는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1: 그렇죠. 그 사이에 뭐 지상에 지는 데이터 센터 뭐 건축비가 좀 저렴해진다라면 또 이제 상황이 또 달라질 수도 있겠고 그리고 또 AI 데이터 센터 비롯해서 전력망이라든지 그 인프라는 중국이 훨씬 더 빨리 깔잖아요. 해저 데이터 센터도 하고 있어요, 중국이.
0: 중국이 두 곳에서 하고 있는데요. 중국 그 남부 도시인 하이난과 그 상하이 요 두 곳에서 해저 데이터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이난 같은 경우는 23년도부터 이미 가동을 하고 있고요. 상하이 같은 경우도 해저 데이터 센터를 이제 그 상업 운영을 시작한 그 개시 단계이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그럼 중국은 왜 이걸 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국가적으로 좀 자금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 것도 있고 이런 통신 설비 같은 경우도 이제 국유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수익성이나 경제성이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한번 좀 시도해 보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상하이 같은 경우는 거의 3천억 원 정도를 투여를 해서 상업 운영을 이제 시작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서 중국에서의 좀 이런 해저 데이터 센터 기술 개발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일단 우리가 바닷속 바다 위까지 갔다 왔습니다. 이제 광산으로 가야 됩니까? 폐광, 버려진 광산도 데이터 센터로 써요?
0: 광산을 상상해 보시면 네. 이제 지상에서 꽤 그 긴 거리를 그 땅속으로 들어가야 되죠. 네. 그렇다 보니까 지하는 상대적으로 온습도가 유지가 좀 일정하게 되는 편이고 그쵸. 그리고 이제 사람의 접근이 좀 적은 편이고 그렇다 보니까 뭐 소음이라든지 이런 이제 문제 제기가 좀 덜 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근데 다만 모든 광산이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광산인데 근처에 강이 좀 가까이 있다거나 근처에 이제 자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자원이 있을 때 좀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버려진 광산을 이용하는 경우가 노르웨이에 지금 하나 있는데요.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그 레프탈 마인이라고 해서 노르웨이 그 서부 해안과 가까운 폐광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하 한 45m 정도의 깊이라고 하는데 지금 한 최근 발표 기준을 보면 한 37메가와트급 데이터 센터를 이제 구축을 한 상황이고요. 여기가 폐광이면서도 가지고 있는 장점이 근처에 그 자연 빙하가 녹아서 만들어진 수원이 있습니다. 보통의 그 피오르드라고 해서 협곡인데, 그쵸. 예, 거기 협곡에 빙하가 녹아서 자연적인 이제 호수 같은 게 만들어져 있는 예, 그 차가운 물을 이용할 수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곳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물 사용량이 적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광산 같은 경우는 장점이 전자파 같은 것들을 자연적으로 막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광산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 이제 주요 데이터 센터는 좀 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물리적으로 접근이 어렵다. 그래서 우리 좀 안전하다라는 것을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1: 보안의 강점도 있고.
0: 그래서 이 노르웨이 레프탈 그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도 실제로 밝히기로는 보안에 좀 민감한 국방이나 금융 쪽들이 우리의 고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올해에는 영국의 좀 대형 인프라 펀드에서 이 그 노르웨이 폐광 데이터 센터를 인수하기 위해서 지분을 상당히 이제 매입한 바도 있습니다.
1: 야, 그러니까 뭐 미사일이 떨어져도 안전한 데이터 센터 막 이런 식으로 또 홍보할 수 있는 거잖아요.
0: 좀 더 물리적으로 우리 안전하다. 그러니까 뭐 지상 또는 일반적인 육상에 네, 비교했을 네. 때요.
1: 광명 동굴이 여름에 엄청 시원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데이터 센터도 어떻게 되면 이제 냉각이 핵심이니까 공기도 괜찮고 시원하고 그런 장점도 있겠네요. 또 그 데이터 센터를 이제 식히는 거, 서버를 식히는 것도 일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열을 또 재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0: 이게 그 데이터 센터를 이야기하면서

0: 요즘에 좀 뜨고 있는 게 최근 정부도 이야기는 이런 히트펌프 쪽에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히트펌프는 자연 뭐 물이나 대기나 이런 데 존재하는 열을 가지고 그 집안이나 건물 내부로 난방시킨다라는 개념인데 데이터 센터가 많아지면 당연히 데이터 센터에서 나오는 이제 폐열을 가지고 있는 물이 많이 생기잖아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그런 데이터 센터 폐수에 있는 물, 그 물 열을 이용하자라는 개념이고요. 실제로 북유럽 같은 경우는 히트펌프라든지 이런 것들이 난방시설이 좀 많이 깔려 있는데 이 노르웨이 광산 같은 경우도 본인들 서버를 시키고 나온 한 20% 정도의 물을 근처에 있는 그런 난방이 필요한 지역들 그리고 또 양식장에도 보내고 있습니다. 양식장 같은 경우는 어종들이 좀 차가운 물보다는 적정한 미온수도 그렇죠. 필요하다 보니까 주변의 육상 양식장에 이런 그 폐열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런 사업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스타트업들도 있습니다. 핀란드나 영국 같은 스타트업들은 본인들이 데이터센터에서 열을 받아와서 그것들을 적정하게 그 지역에 난방에 필요한 상업시설이나 주거시설에 배분하는 스타트업들도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데이터센터 밸류체인이 이런 폐온수, 난방까지 연결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 그렇죠. 그 냉각하고 미지근하게 나온 물. 한 번 더 이용을 한다면 그게 또 이제 하나의 또 비용 절감이 될 테고요. 김종렬 님이 남극, 북극, 알래스카, 그린란드로 가야겠네요. 원전도 데이터 센터도 극지방까지 갑니까?
0: 스위스가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스위스는 어쨌든 이제 천연설도 있고 산악 위에는 좀 시원하다 보니까 원래 산에 있던 벙커를 개조해서 그 안에 서버를 넣고 데이터 센터처럼 운영을 하는 거고요. 죄송합니다.
1: 거기가 아주 그냥 지리적으로는 엄청 좋겠네요.
0: 근데 다만 이제 극지방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북극, 남극 이런 스위스 같은 곳들은 지상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어떤 지역민들에 대한 문제는 없겠지만 그만큼 사용자가 있는, 그러니까 AI 사용자가 있는 곳과 떨어져 있다 보니까 케이블 연결을 좀 많이 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AI 추론의 시대에서 이제는 AI, 그러니까 AI 학습의 시대에서 AI 추론으로 왔다라고 하는데 AI 학습을 할 때는 데이터 센터가 멀리 있어도 어차피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많이 돌리면 되니까 굳이 뭐 멀리 있어도 문제가 없었는데 AI 추론은 예를 들어 저희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 이런 채팅형 방식을 생각을 해보면 사용자가 물어봤을 때 답변이 빨리 오는 것이 좋잖아요. 그리고 네. 이제 금융권 같은 경우는 당연히 답변의 그 짧은 기간이 굉장히 더 중요하다 보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극지일수록 통신의 속도가 어쨌든 조금 더 느릴 수 있다.
1: 아주 아주 약간 예, 예.
0: 뭐 밀리세컨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느리다. 그리고 그만큼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통신 케이블 비용 투여가 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어쨌든 그 장단점이 같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1: 그렇죠. 그 케이블 매설 비용도 어마어마한데 장단점이 확실히 있네요. 냉각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게 또 종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또 반대로 사막에도 데이터 센터를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0: 생각해보면 사막은 태양광이 정말 그 노다지 같은 네. 곳인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중동 지역에 특히 활발하게 사막 데이터 센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장점은 태양광 전기인데 단점은 이제 물일 텐데요. 물을 쓰기가 어렵다 보니까
1: 냉각수.
0: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게 건식 냉각입니다. 그러니까 공기를 가지고서 그 열을 냉각시키는 것인데 생각해보면 건식 그 냉방을 하려면 원래 바깥 공기가 시원한 곳이면 건식 냉방이 그냥 공기를 순환시키면 예, 대류를 이용하면 되지만 사막 같은 경우는 바깥도 뜨겁다 보니까 이걸 이제 일부러 냉동기 같은 전력을 이용을 해서 냉각을 시키거든요.
1: 에어컨 돌리는 거예요.
0: 예,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전기를 아끼려고 태양광이 많은 사막에 데이터센터를 지었는데 예. 냉방시킨 전력이 들어가다 보니 이게 어떤 게 효율적인가에 대한 좀 이야기가 있고 이제 그래서 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게 뭐 이제는 뭐 전력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냉방을 돌리기 위한 효율성도 있느냐. 뭐 물 사용량도 보고 전력 사용도 물에 그 물을 대신하는 그 건식 그 냉방에 전기가 얼마나 쓰이느냐. 이런 것까지 좀 골고루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 데이터 센터 분야에 들어오고 있는 신규 사업자 중에 하나가 과거의 그 전통적인 수처리 회사들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자일럼 같은 회사가 지금 뭐 이미 시가총액이 한 우리 돈 한 30조 원이 넘는 굉장히 큰 글로벌 예. 기업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과거에

0: 폐수 처리 이런 수처리에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요즘에는 데이터센터를 좀 새로운 시장으로 보고 데이터센터 그 물 냉각 수처리 이런 분야에도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1: 사막이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라는 아이디어는 좋으나 펄펄 끓는 곳에서 에너지 조달은 좋겠으나 냉각이 문제고 사실 또 그게 이제 비용이고 이 결국 이제 냉각 때문에 또 나온 아이디어들이 이제 우주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데이터 센터를 우주에다 띄우겠다.
0: 사실 우주는 냉각의 장점보다 그 전력 생산의 장점이 있습니다.
1: 그렇죠. 태양.
0: 생각해보면 사막은 밤이 존재하고 사막에도 구름이 끼는 날이 있을 텐데요. 네. 우주로 가면 만약에 예를 들어 우주에서 우리가 태양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궤도에서 돌아간다면 영원히 태양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일단 기본 개념이고요. 예. 다만 우주의 단점은 공기도 없고 습도도 없다 보니까 네. 우리가 기존에 생각한 방식,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무엇인가 닿아서 열을 전도시키는 방식 또는 물이나 공기를 순환시켜서 대류 방식으로 열을 빼내는 방식을 이용하지 못합니다. 유일하게 가능한 것은 이제 빛으로 쏘아 보내는 복사 방식, 우리가 뭐 태양열 복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복사만 가능한데 그렇다 보니까 우주에서 데이터 센터를 쓰려면 굉장히 거대한 이제 열을 내보내는 방열판을 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로켓 안에서는 공기나 물 방식으로 열을 빼내지만 그 빼낸 열을 방열판으로 옮겨서 우주 공간 안에서 방열판이 적외선 복사로 열을 빼낼 수 있도록 해야지만 그 데이터센터가 온전하게 돌아가는 것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우주 데이터센터를 이야기하는 곳들의 가장 큰 숙제는 이 거대한 방열판을 어떻게 그 경제성 있게 발사시켜서 올릴 것이냐에 대한 숙제들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이제 쏘아 올리는 비용 일단 거기서부터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발사 비용도 그렇고 뭐 기술적인 난관도 분명히 좀 있을 텐데 왜 굳이 우주까지 가려고 하느냐 그것도 따져볼까요?
0: 이제 결국 태양광입니다. 우리는
1: 전력.
0: 가정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가 지상에서 태양광으로 태양광 패널 발전을 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네. 우주에서 할 경우에는 동일 면적당 최대 8배나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지상 같은 경우는 언젠가 지상에서는 적정한 데이터센터 입지가 줄어들 것인데 그러려면 우주로 가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우주 같은 경우도 요즘에 광통신이 발달했다 보니까 해저 케이블 깔고 지상 케이블 깔지 않아도 우주 위성에서 직접 그 광통신으로 쏴 내리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이야기되고 있고요. 실제로 구글이 지금 이걸 시도하고 있는데 구글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프로젝트 선캐처라고 하는 프로젝트인데
1: 선캐처?
0: 예, 선캐처라고 하는
1: 잡는다고요?
0: 네,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위성에다가 구글의 그 AI 반도체를 데이터센터처럼 탑재를 시키고요. 그다음에 위성 한 두세 개 정도를 쏘아 올리고요. 그리고 위성 외부에는 태양광을 받을 수 있는 이제 전력 패널을 깔고요. 그리고 위성과 위성 사이는 레이저로 통신을 하면서 서로 연결되게 만들어서 우주 궤도 위에서 AI 연산도 하고 전력도 직접 태양광으로 생산하는 이런 그 우주 속 데이터센터를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작년 11월에 공개를 했고 2027년도 내년에 위성 두 개를 쏘아 올리면서 초기 실증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게 구글의 계획이고요. 사실 구글 같은 빅테크가 아니어도 미국의 뭐 일부 스타트업들은 비슷한 개념의 그 구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로 되려면 이제 수익성이 중요한데
1: 그렇죠.
0: 지금 발사 비용이 그렇지 않아도 비싼 와중에 무거운 방열판까지 더해지면 훨씬 더 큰 하중을 쏘아 보내야 되는 숙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경제성 분석 관점에서는 업계에서 이야기하기로는 한 2030년대 중반 정도가 되면 1kg 발사하는데 발사 비용이 한 $200, 우리 돈으로 한 뭐 20만 원 중반대가 될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발사 비용이 그 정도로 절감이 되는 시점이 되면 우주 데이터 센터도 해볼 만하다라는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발사 비용이 저렴해져야 많이 쏘아 올릴 수 있고 물론 이제 거기서의 관리 또 통신 문제 여러 가지가 남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그 방향으로는 또 가고 있어요.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마지막 좀 숙제를 한번 챙겨볼까요? 우리나라도 이제 AI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럼 데이터 센터 수요가 많아질 거고 사실은 좀 국토가 좁은데 이걸 다 또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이 고민도 좀 있지 않습니까?

0: 한국도 한 2, 3년 전에 분산에너지특별법이 나오면서 수도권에만 과밀되어 있는 이 전력 사용을 좀 해결을 해보자. 예를 들어 이제 그 지역에서 쓸 거면 그 지역에서 생산해서 지역에서 쓰자라는 것들을 하고 있고 이제 이런 것과 연결되어서 뭐 전력 개통 영향 평가, 환경 평가 같은 것들이 이제 맞물려 있는데요. 지금 뭐 국내 뉴스만 보아도 사실 데이터 센터에 대한 논란들이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고 이제 어떤 지역에서는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어떤 지역에서 또 이제 혐오 시설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좀 주목받고 있는 게 그러면 이런 모든 문제와 전력 사용과 물과 그 지역 주거지를 만족시킬 수 있는 데이터 센터 입지를 찾아주자라고 하는 AI 서비스들도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회사들이 미국에서 좀 투자를 받고 있는데
1: 최적지.
0: 네. 그러니까 최적지 입지를 찾아주는 스타트업 서비스까지 등장을 할 정도로 이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숙제가 풀기 만만치 않은데 그만큼 시장이 큰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파생되는 밸류체인에서 뭐 바다나 극지나 우주 같은 것들도 뭐 충분히 경제성이 도달되는 시점에는 좀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앞으로 데이터 센터의 중요성 또 확장 계속될 테고 또 우리가 같이 또 살아가야 하는 거다 보니까 계속해서 또 공부를 해봐야겠네요. 요게 2년 전에 우리가 다뤘던 아이템이라고요?
0: 24년 5월 정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1: 2년 후에는 또 데이터 센터가 어디로 가 있을지 그때도 또 한번 주목해볼게요. 조가연 벤처 캐피탈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2: 이정현 신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첫 공식 출근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가능성과 관련해 조사단의 진상조사 결과를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조사가 시작된 뒤 자진 신고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면제 혜택을 줄이고 담합을 반복한 기업에 대한 감면 혜택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제수 선물용 식품을 취급하는 업체 가운데 위생 상태가 불량하거나 부당 광고를 게시한 업체 150곳이 식약처에 적발됐습니다.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1년 가까이 숨긴 4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30년을 확정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1: 애프터 서비스 시간 유혜진 리포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우리 청취자분들의 질문 들어볼까요?
3: 네, 먼저 박화님이요. 추석 연휴에 성공 예감 방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하셨습니다.
1: 박화님이 오늘도 그 글을 올려주셨더라고요. 추석 네. 연휴 방송 어떻게 되냐고. 일단 내일은 저희가 생방송입니다. 그리고 추석 당일이죠. 금요일에는 저희가 지난번에 진행했던 경제 콘서트.
3: 네.
1: 현장에서 우리 청취자분들 만났던 여러 강연들을 묶어서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홍준욱 대표, 뭐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 이상건 센터장들을 그 투자 전략, 자산 배분, 네. 노후 준비까지 한 방에 다 들으실 수 있고요. 라디오로는 이제 또 이제 제한된 시간이 있는데,
3: 그렇죠.
1: 유튜브로도 영상이 올라가거든요. 네. 그걸로는 이제 또 풀 버전, 편집 없는 풀 버전까지도 보실 네.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3: 네, 어제 원탁의 기자들 K 시간에 이번 추석에 고속도로 기름값을 정부가 100원 내리기로 했다 이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전 우태님과 이창식님, 고속도로 주유소는 원래 비싸지 않나요? 하고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1: 네.
3: 한번 알아봤는데요. 단순히 고속도로라서 비싸다고 하긴 어렵고요. 임대료나 운송비가 높은 곳은 비싸고 알뜰 주유소 처럼 원가를 낮춘 곳은 저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한국도로공사는 전국 고속도로 주유소에 공급할 기름을 대량으로 공동 구매하기 때문에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구조고요. 민자 고속도로 주유소의 경우에는 또 비쌀 수가 있고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시기에는 회전율이 매우 빠르고 탱크 보관량이 적은 고속도로 주유소가 시내보다 또 가격 상승을 더 빠르게 반영해서 비싸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1: 네, 또 다른 질문은요.
3: 네, 김동욱님, 원유 가격이 오르면 기름값이 빨리 오르는데 하락하면 천천히 내려가는 등 시차가 발생하는 이유가 뭔가요? 하셨습니다.
1: 뭐 로켓과 깃털 효과라고도 부르던데 네. 사실 기름값 국제유가 올라가면 정유소가 그 주유소 그리고 정유사가 바로 또 반영을 하죠.
3: 그렇죠.
1: 그러니까 앞으로 더 비싸질 거야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주유소 네. 경영하시는 분들도 즉시 가격을 올리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국제유가가 하락할 때는 앞서서 내가 비싸게 들여놓은 재고가 생각이 나는 거죠. 그걸 내가 싸게 팔 수는 없잖아. 그게 다 팔릴 때까지는 가격을 천천히 내려야 해라는 네. 경영상의 판단이 있을 수도 있겠고 또 최근처럼 국제유가가 내려갔다가 또 지정학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 다시 또 올라갔다가 이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유가가 떨어지더라도 주유소 판매 가격을 또 쉽게 내리지는 못하는 상황이 또 반복이

0: 받고 있으며 보험 가입이 어렵나요? 하고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프라임에셋 331 본부 백두현 수석팀장에게 자문을 구해봤는데요. 이 약을 복용할 경우에 보험 가입 시 알릴 의무에서 최근 5년 이내 30일 이상 약을 처방받은 적이 있는가 이 질문에 걸리게 되는 건데요. 네. 일단 실손보험은 가입이 어렵다고 하고요. 정신과 질환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암 진단비 같은 보험의 경우는 또 가입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편심사 보험이라고 해서 유병자 보험을 활용하면 약 처방 이력 자체를 묻지 않기 때문에 입원이나 수술 이력이 없다면 또 가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1: 그리고 5513님의 질문도 한번 들어볼까요?
0: 네. 주변에 보면 빈 건물이 많던데 임대료는 왜 낮춰서라도 내놓지 않는 건가요? 하셨습니다.
1: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자산 가치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료를 낮춰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건물의 가치가 떨어진답니다. 예를 들어서 월세 1000만 원 받던 건물의 가치가 20억 원이었는데 네. 월세를 800만 원으로 낮추는 순간 건물의 가치가 16억이 된다는 아이고. 거죠. 네. 그리고 또 이렇게 건물의 가치가 낮아지면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으신 분들 은행이 담보 가치가 떨어지니까 담보를 추가로 주세요. 혹은 대출을 상환하세요. 이런 압박에 또 시달릴 수 있다 보니까 쉽게 임대료를 내리지도 못하는 문제가 네. 좀 있다고 합니다. 기존 또 세입자와의 형평성도 그렇죠. 문제도 있고요. 유혜진 리포터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내일도 아침 9시 5분에 생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담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션 에이더 감독이 연출한 코다와 함께합니다.

어쩌면 의존의 시간이 너무 길었던 걸까요? 루비의 입장에서 보자면 안타깝지만 가족의 생계가 루비의 귀와 입에 달린 건 역시 분명한 사실입니다. 부모님은 가족 사업을 홍보하는 방송 인터뷰로 루비가 자신의 일정을 포기하는 문제쯤은 어느덧 당연하다 여기죠. 딸의 부재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농인 부모는 눈앞이 막막합니다. 프랑스 영화 미라클 벨리에를 리메이크하면서 코다는 몇 가지 설정을 바꿨습니다. 공간 배경은 어촌마을로 옮겼고 웃음을 주는 역할로 더 크게 기능하던 남자 형제의 역할을 보다 세심하게 다듬었죠. 코다의 형제 관계는 농인 부모 밑에서 태어난 농인과 청인 아이 사이에 미묘한 갈등을 생각하게 합니다. 루비가 혼자만 청인이기에 가족들 사이에서 알 수 없는 소외감을 느낀다면 부모님과 같은 농인인 오빠 레오의 입장은 다릅니다. 가족이 동생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생각에 그는 루비에게 미안한 마음입니다. 동시에 루비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부모를 보며 무력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린 무력하지 않아. 레오가 항변합니다. 그 역시 가족 안에서 자기 자신의 필요와 쓸모를 고민하는 중인 거죠. 무엇보다 청인 배우들이 농인을 연기했던 원작과는 달리 농인 배우들에게 각각의 역할을 맡겼다는 점이 코다가 원작 영화와 비교해 가장 크게 달라진 대목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아버지 프랭크 역의 트로이 코처뿐 아니라 엄마 제키를 연기한 말리 매트린 역시 농인입니다. 말리 매트린은 1986년 영화 작은 신의 아이들을 통해 농인 배우 최초로 아카데미 시상식 연기상을 거머쥔 바 있죠. 그간 할리우드에서 농인 배우를 향한 인식 개선과 인권 문제를 위해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트로이 코처와 말리 매트린, 두 사람 모두 연극 무대에서 탄탄하고 오랜 경력을 쌓아온 베테랑입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8살 여름이는 아빠도 엄마도 없습니다. 대신 어린 여름이의 곁을 지키는 건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인데요. 무허가 오래된 주택에서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는 세 사람.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보낸 올여름은 유난히도 힘겨운 시간이었습니다. 산불관리 요원으로 일하는 할아버지의 빠듯한 소득만으로 세 식구의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하루하루. 손녀에게 해주고 싶은 건 많지만 막막한 현실 앞에 두 분의 마음은 무너져 내립니다. 부모의 빈자리만큼 마음 한쪽이 비어있는 여름이. 여름이가 더 이상 외롭지 않도록 여러분의 온기와 사랑을 건네주세요.

0: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2: 절기 추분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이 서울과 대전, 광주, 대구 29도, 강릉과 부산 27도, 제주 26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이맘때 기온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높아 덥게 느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은 낮 기온이 오늘보다 1도 정도 내려가겠지만 그래도 추석 연휴 동안은 낮더위가 남아있는 곳이 많겠고요. 일교차가 무척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낮에도 선선해질 전망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추석 연휴 첫날인 내일은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내일 늦은 밤부터 모레 오전 사이에 강원 북부 동해안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추석인 금요일에는 전국의 하늘이 차차 흐려져서 한가위 보름달은 대부분 지역에서 보기 힘들 전망입니다. 추석 저녁부터 중부지방과 경북, 전북 지역에 곳에 따라 비가 오겠는데요. 양은 5mm 안팎으로 적겠습니다. 중부지방의 비는 토요일 새벽까지, 남부지방은 토요일 밤까지, 제주도는 일요일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연휴 마지막 날인 일요일에는 다시 하늘이 맑아질 것으로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3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11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새벽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81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평화공조를 한반도에서 만들어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북미대화가 조속히 재개되고 한반도 전쟁 종식과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당사자 간 대화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를 계기로 뉴욕 유엔본부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30분간 한미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이란전 상황과 관련해 이란과 합의할지 아니면 이란을 소멸시킬지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11월 미국 중간선거 직후 이란과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약 40분간 연설하면서 북한을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올해 유엔총회에서 북한 대표단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설하는 동안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켜봤습니다. 북한 측에선 외교관 2명이 본회의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들었지만 김성 주 유엔 북한 대사는 불참했습니다. 북한 대표단은 트럼프 대통령 연설 이후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 연설 때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모두 자리를 비웠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는 오늘 유엔총회 연설에서 유엔의 적국조항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적국조항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승전국들이 독일과 일본 등 패전국들의 군사도발을 막기 위해 유엔 안보리의 허가나 선전포고 없이도 군사적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던 규정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은 일본이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원칙에 근거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왔다고 언급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 요청 거부와 관련해 청와대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청와대 관계자를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가 권한쟁의 심판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 요청 거부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이는 대법원장의 재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 요구를 거부한 데 항의해 오늘 오후 1시 대법원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앞서 김민석 대표는 오늘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내란적 재재청 거부는 국민을 무시하는 태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했다면서 대법원장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재청 요구 거부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을 두고 지극히 이재명 정권다운 내로남불의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노태학 전 대법관의 후임자 임명이 반년째 지연되고 있는 지킴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니라 대법원장에게 김민기 부장판사의 대법관 재청을 강요해온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한국경보의 강판 최병광이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최병광은 오늘 남자 하프마라톤 경보에서 1시간 28분 35초의 기록으로 세 번째로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이번 대회 한국 육상 첫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한국경보가 아시안게임에서 메달을 따낸 건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주연명의 동메달 이후 8년 만입니다. 오늘 오전 8시쯤 경기도 화성시 양간면의 한 상가 건물 2층에 위치한 마사지 업소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50대 여성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됐으며 다른 여성 한 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고 또 다른 여성 한 명은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았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각각 구름이 많고 서해 5도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대전, 대구가 모두 29도, 전주 30도 등으로 여전히 더운 곳이 많겠습니다. 그러나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내일부터는 전국에 구름이 많아지면서 기온이 차츰 내려갈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26.3도, 습도 58%입니다. KBS 제1 라디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은성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현재 시간으로 24일 미국 워싱턴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어떤 성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절박함도 크지만 4연임을 앞두고 경제 반등이 시급한 시진핑 주석의 셈법 역시 복잡하긴 마찬가지입니다. 회담 테이블에는 무역전쟁이라든지 희토류, 이란전쟁, AI 속도 조절, 대만 문제 등 다양한 의제가 오를 전망인데요. 하지만 획기적인 성과가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알맹이는 없는 서로가 명분만 나눠 가지는 무승부가 될 거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미중 정상회담 전망해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 총회 무대에서 이란을 향해 합의와 전멸이라는 양자 택일의 선택지를 제시하며 강력한 압박에 나섰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9월 23일 수요일 KBS 일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0: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이란과 합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란을 빠르게 초토화할 것인지 자신이 중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총회가 진행되는 사이 미국과 이란 대표단은 직접 만나 3시간 가까이 회담을 진행했는데요. 이란 국영 IRIB 방송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이란의 조건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현지 시간으로 23일부터 25일까지 미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시 주석의 미국 국빈 방문은 11년 만이고 두 정상의 회담은 5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이후 약 4개월 만인데요. 관세와 희토류, 인공지능, 대만 문제 등 미중 간 핵심 현안을 두고 두 정상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제 유가가 현지 시간으로 22일 중동 지역 원유 공급량 회복 기대 속에 배럴당 $100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런던 이체 선물 거래소에서 브렌트유 11월물은 배럴당 $99.25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의 가격이 $100 아래로 내려간 건 8일 이후 처음입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10월물 종가가 배럴당 $94.59로 마감됐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손상됐던 사우디아라비아 동서 송유관이 재가동되기 시작한 걸로 알려지면서 중동 원유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인공지능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비판하면서 미국은 앞으로 AI 대신 슈퍼지능, 슈퍼인텔리전스, SI라는 명칭을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AI를 통제하기 위한 국제적 차원의 어떤 시도도 완전히 거부한다면서 지금부터 미국의 모든 공식 문서엔 인공 대신 슈퍼라는 훨씬 더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도록 바뀔 것이고 전 세계도 그러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톰 시걸 전 구글 신뢰 안전담당 부사장이 인공지능이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보다 아동과 청소년에게 더 해롭다고 경고했습니다. 시걸 전 부사장은 거대 기술 기업이 SNS를 개발하면서 저지른 실수를 AI 분야에서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면서 이들이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아동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어린이의 챗봇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연령 확인 조치와 검색 엔진에 자동으로 표시되는 AI 답변을 끌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앞으로 자동차 충돌 시험과 유사하게 AI 위험성을 측정할 수 있는 공개된 기준을 정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연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체험 외교의 현장.
0: 네, 지금 유엔 총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자신이 이란 전멸과 협상 타결 사이에서 중대한 결정을 내릴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날 연설 전반부 상당 부분을 지난 6개월간 펼쳐진 대이란 군사작전 정당성을 강조하는 데 썼는데요. 아주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네. 그러자

0: 총회장에 앉아있던 이란 대표단들이 항의하는 뜻으로 실무급 대표부 직원 한 명만 남겨둔 채 단체로 퇴장을 했는데요. 그래서 파국이 펼쳐질까 했는데 네. 이 연설 뒤에 미국과 이란 대표단이 뉴욕에서 3시간 동안 또 회동을 가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정말 외교란 이런 것이다라는 그러게요. 걸 보여줬는데요. 예, 예. 양측의 회동은 6월 중순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회담에 앞서서 이란과의 회동에 대한 질문이 나오니까 이거 1시간 전에 끝났다. 3시간 동안 이어졌는데 매우 좋은 회담이었다. 한쪽은 완전한 파괴고 다른 선택지는 위대해질 잠재력이다. 이란은 위대한 국가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아주 가까운 시일 안에 추가 회담이 예정돼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미국 쪽에서는 위트코프 중동특사 그리고 쿠슈너가 회담에 참석을 했고요. 이란 쪽에서는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회담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란 언론은 이번 회동은 미국의 요청으로 열렸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이란의 조건을 전달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네. 이란 쪽 소식통이 마쿠 회동을 통해서 이란의 확고한 입장이 미국 대표에 가감없이 전달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란이 밝힌 요구 조건들을 보면요. 해상 봉쇄의 즉각 해제, 동결된 이란 자산 전체의 즉각 반환, 저항의 축이 얽힌 모든 전선에서의 전쟁 종식 등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본 교도통신도 이란 정부의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서 미국이 군사적 압박을 낮추는 초기 조치에 나서는 조건에 응한다면 이란이 일주일 안으로 호르무즈 협을 다시 열겠다라는 제안을 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이 이제 그대로 미국에 전달이 됐고요. 이란이 양국 간의 적대 관계 영구 종식을 위한 대화 재개도 함께 요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1: 사실 뭐 양측 모두가 네. 외교적 협상이 지금 필요하잖아요.
0: 그렇습니다. 네네.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인데요. 네네. 이란 전쟁 여파로 인플레이션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이게 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미국 내 경유가 급등과 관련해서 경유 수출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근데 앞서 유엔 총회 기조 연설을 할 때는 이란 문제를 판단할 때 나는 선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안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은 휘발유뿐이 아니라 실제로 경유값 상승이 표심에 영향을 미치는 걸 의식하고 있다는 걸 그렇죠. 보여준 그런 발표였다라는 평가가 나왔고요. 이란도 미국이 지금 전방위적으로 제재를 가하면서 리알화가 폭락을 했고 인플레이션 같은 경제난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네. 협상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미국이 이번에 또 조치를 하나 더 내놨는데 이란 항공사와 관련된 부문도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23일자로 제재안이 발효가 되는데 이란에서 이걸 앞두고 이라크 바그다드와 오만 무스카트로 향하는 항공편 운항이 전면 취소됐습니다. 이란 하늘길이 거의 상당 부분 차단되는 그런 일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다만 이제 실제로 의미 있는 협상이 진전되고 그래서 종전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당장 이란이 이제 제기한 조건을 이제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동결 자산을 즉각 해제하라라고 했거든요. 근데 미국은 이게 가장 강한 협상 수단입니다. 초기에 절대 풀어주지 않을 걸로 그렇죠. 네, 예상이 네. 되고요. 저항의 축이 얽힌 전선에서의 종전도 지금 예멘 반군 후티가 사우디 본토까지 공격을 하고 있으니까 미국이 공식으로 받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당장 뭐 고위급 회담의 성사 경유를 두고도 상대방이 원해서 했다라는 식으로 서로 얘기를 하면서 기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남은 한 가지 선택지는 트럼프 대통령과 지금 미국에 가 있는 폐지시키한 이란 대통령이 직접 만나는 방안인데요. 그래서 상호 간의 한시적 긴장 완화 조치가 그 두 정상 간의 만남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분위기는 빠르게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가 나오고 있는데 네. 아직 두 정상이 만난다는 건 예고가 안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일정이 좀 바쁩니다. 이제 시 주석이 이제 중국을 국빈 방문하기 때문에 워싱턴에 그렇죠. 빨리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이 낮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양측이 모두 바라는데 네.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볼 그렇습니다. 수 있겠네요. 다음 키워드 내 친구의 회의는 어디인가.
0: 내 친구가 주재하는 회의는 어딘가 이걸 살펴보는 사람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입니다. 네.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중국 선전에서 APEC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여기에는 참석을 한답니다. 지금 주요 외신들이 다 보도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회의에 이어서 곧바로 미국 플로리다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여기는 안 갈 걸로 보입니다. 지금 크렘린궁

0: 내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들이 푸틴 대통령이 2017년 이후 9년 만에 처음으로 APEC 정상회의에 직접 참석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G20에서 만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 그 이유가 있습니다. 2022년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G20 회의가 열렸는데 이때 푸틴 대통령이 참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유럽의 주요국 정상들이 다자 회의 무대에서 러시아 쪽 인사들과는 기념사진 촬영을 단체로 거부하거나 집단 퇴장을 했습니다. 체면이 많이 구겨졌어요. 그래서 결국 조기 귀국을 2014년에도 하기도 하고 지금 네. 많은 망신을 당했다 이런 평가가 나왔는데 네. 지금 핵심 우방국 인도태평양의 미국의 핵심 우방국들은 러시아 압박에 동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자신을 공개 비난해온 그런 지도자들이 오는 모임에 굳이 가겠느냐
1: 그렇죠.
0: 이런 셈인데 아무튼 그래도 지금 APEC 정상회의는 시 주석이 여는 회의고 그리고 중국에서 열리니까 나름 친구가 여는 회의거든요.
1: 그렇죠.
0: 네, 그러니까 이제 갈 수 있겠다라는 건데 그
1: G20은
0: 좀 많이 어렵죠. 왜냐하면 네.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어떤 돌발 발언을 할지도 모르고
1: 굳이 그렇죠.
0: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젤렌스키 대통령이 갑자기 갈 수가 있거든요. G20 아. 정상회의에는
1: 네네.
0: 그랬을 경우에 푸틴 대통령이 더 곤란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선별해서 친구네 회의는 가고 친구 없는 회의는 안 가는 그런 선택을 아. 할 걸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1: 다음 키워드 조용해지는 런던.
0: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저출산에 이어서 주거비가 상승하면서 영국 수도 런던에서 거주하던 아동들의 인구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가 폐교하는 사태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런던의 해크니고에서는 최근 2년간 초등학교 8곳이나 문을 닫았습니다.
1: 네.
0: 지금 두 곳은 노숙자를 위한 임시 쉼터로 활용될 예정인데 나머지 건물들이 새로운 용도를 못 찾고 방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한 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정원의 절반도 미치지 못한 상태로 운영이 되다가 2년 전에 폐교가 됐거든요. 근데 학부모들이 물론 반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학교를 지키지 못했고 재학생 100여 명이 근처에 있는 학교로 옮겨야 됐습니다. 그런데
1: 네.
0: 이게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도 초등학생 감소 소세는 쭉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이 해크니구의 초등학생 수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2023에서 2024학년도까지 15%가 감소했거든요.
1: 네.
0: 근데 2029에서 2030학년도까지 다시 14%가 줄어들 걸로 전망이 됐습니다. 뭐 런던 전체도 뭐 비슷한 상황입니다. 특히 지역별로는 이즐링턴구가 22%로 감소폭이 가장 큰 상황인데요.
1: 네.
0: 그래서 이 오웰 러헨 이즐링턴 구의회 집행위원장이 저출산 때문이다 이걸 원인으로 꼽으면서 아이를 낳지 않으려 하거나 하나만 낳는 세대가 있어서 슬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 네.
0: 그럼 저출산만 영향을 미친 것이냐? 아닙니다. 주거비용이 여기에 더 증가가 됐는데요. 지금 이게 주거 비용이 비싸지니까 여기서 못 살고 이제 네. 런던 외곽으로 밀려나니까 지금 아이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1: 네.
0: 근데 이제 초등학교가 폐교를 하게 되면 조만간 중등학교도 폐교가 될 수밖에 없는
1: 영향을
0: 상황이거든요.
1: 미치겠죠. 네.
0: 점차적으로 이제 높은 단계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지금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합계 출산율, 즉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가 2025년 기준으로 1.39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1: 네.
0: 2012년과 비교했을 때 30% 떨어진 수준입니다. 그래서 인구 통계학자 폴 몰랜드는 경제학적인 관점에서도 개인적인 관점에서도 좋지 않은 현상이다. 정치인들이 이 문제를 빨리 논의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1: 네. 자, 다음 키워드 세상이 불타는 걸 보는 기분.
0: 정말 끔찍한 기분이겠죠.
1: 예.
0: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기능 기업과 기관에 종사하는 연구원들이 사회에 내가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구나라는 공포 그리고 중압감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AI 모델 안전성 검증을 주도하고 있는 영국 AI 안전연구소에서 다수의 직원이 지금 스트레스 때문에 병가를 내고 상담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1: 네.
0: 엔트로픽, 오픈 AI, 구글 딥마인드 같은 다른 AI 개발 기업 직원들도 비슷한 문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최고급 연구원들이 내가 개발하는 AI가 대중에게 안전하지 않다라는 생각 때문에 회사를 떠나고 있는데요. 딥마인드의 한 직원은 AI 안전연구

0: 가 불가능한 임무처럼 느껴진다. 번아웃 위험이 크다. 기술이 어떻게 쓰일지 모른다는 정신적 리스크가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전력망이나 전쟁터 같은 민감한 영역에 AI가 투입되면서 더 커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사이버 보안, 생화학 분야 직원들이 AI가 급격하게 발전을 하니까 미지의 바이러스 생성이나 복잡한 코드 결함 발견 같은 일들이 가능해지면서 큰 충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0: 그래서 과연 어떤 것이 이를 멈출 수 있을 것인지 우리가 세상이 불타는 거를 지켜보고만 있어야 할 것인지 뭐 이러다가 이제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건데요. 지금 사직한 연구원들은 AI 기업들이 수익 창출, 기능 고도화에만 몰두한 채 안전성을 전면적으로 외면하고 있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1: 네.
0: 다만 아니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입니다.
1: 네.
0: 2030년에 AI에 의해 세계의 종말이 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런 사직 직원들이
1: 예.
0: 했었죠.
1: 네네.
0: 그때 세상이 끝날 확률은 0%다라고 단언을 하면서
1: 네.
0: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주는 건 불필요 하고 무책임한 행동이다 이렇게 반박하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1: 네, 그래도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연구원들이 이런 스트레스를
0: 네. 네.
1: 받을 수 있겠다
0: 그렇죠.
1: 이런 생각이
0: 네.
1: 들기는 하네요.
0: 그렇습니다.
1: 내가 하는 일이 인류에
0: 네.
1: 좀 도움이 되는 쪽으로
0: 가면 좋은데
1: 긍정적인 영향을 네. 끼칠 거란 기대였었을 텐데
0: 그렇죠.
1: 그렇지 않으니까
0: 네. 또 인류가 살상되고 이런 데 쓰이는 걸
1: 그렇습니다.
0: 보면 네, 그럴 것 같습니다.
1: 다음 키워드입니다. Sober Curious.
0: 미국의 음주율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에 처음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1: 네.
0: 특히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가 술을 빠르게 줄이면서 전체 음주율 하락을 이끌었는데요. 미국 성인 대상 조사 결과 최근 1년간 술을 한 번이라도 마신 사람의 비율이 2022년에서 2024년 사이에 한 2%가 감소했습니다.
1: 네.
0: 과음 비율은 8% 이상 줄었는데요. 이게 코로나19 이후 미국에서 확인된 첫 번째 음주 감소세인데 다만 여전히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는 높다고 합니다. 이 아까 젊은 층에서 좀 뚜렷하게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 네네.
0: Z세대는 5% 이상 줄었습니다. 세대 중에서 가장 큰 하락폭이었고요.
1: 네.
0: 밀레니엄 세대도 맡은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성은 전체 음주율이 2.4%, 여성은 1.1% 줄었는데요.
1: 네.
0: 이 연구진은 젊은 층의 음주가 감소한 원인을 직접 규명해서 설명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분석들이 관련해서 나오고 있는데
1: 네.
0: 술을 완전하게 끊는 대신에 자신의 음주 습관을 의식적으로 돌아보고 술을 줄이거나 일정 기간 마시지 않는 이른바 소버 큐어리어스 문화 그리고 음주가 건강에 위험하다라는 인식이 확산된 점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1: 그런데
0: 네. 실제로 미국 젊은 층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는 문화가 하나 있는데요. 뭐 드라이 제뉴얼리 뭐 이건 이제 월마다 이름이 바뀔 수 있는데 일정 기간 술을 끊거나 무알콜, 저알콜 음료를 선택하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1: 네.
0: 그런데 이제 젊은 층은 이런데 반대로 중장년층에서는 음주량이 늘었습니다. 50세에서 64세의 경우는 술을 마시는 비율이 같은 기간 한 4% 증가했고요.
1: 네.
0: 과음 비율은 무려 36%나 늘었다고 합니다. 근데 전문가들은 나이가 들수록 같은 양의 술을 마셔도 건강에 더 안 좋으니까 이건 정말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1: 그렇죠.
0: 하고 있는데요.
1: 네.
0: 일단 팬데믹 이후에 처음으로 음주 감소세가 확인된 건 고무적이지만 이게 특정 집단에서 나타나는 위험 증가를 가려서는 안 된다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아까 젊은 층은 줄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 네.
0: 젊은 세대가 술만 줄이고 이렇게 뭐 다른 걸 안 하면 좋은데 대마 같은 다른 물질을 쓰니까
1: 옮겨갈
0: 술을
1: 수 있었다.
0: 네, 덜 마신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미국 주류 시장에 연쇄적으로 이게 부담으로 작용이 가고 있는데요. 지금 유통망 곳곳에 재고가 쌓여 있고요. 아메리칸 위스키가 아주 기록적인 재고량을 나타낸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1: 네. 연휴에도 뭐 많이
0: 네,
1: 드실
0: 그렇죠.
1: 수 있는데
0: 네.
1: 조금 적당히
0: 그렇습니다.
1: 드시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어린이용인가 성인용인가.
0: 최근에 글로벌 완구 기업인 주루가 임신한 엄마 인형의 배를 열어서 아기를 출산하는 과정을 재현하는 제품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1: 네.
0: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신생아와 포대기 그리고 다양한 아기용품이 포함된 임산부 인형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한 엄마 인형이 들어있고요. 아기 상자를 개봉할 수 있는 과정이 있고 실제와 같은 돌봄놀이 경험 제공 뭐 이런 설명을 해놨는데
1: 네.
0: 엄마 인형이 블록하게 지금 배를 부른 모습으로 지금 제작이 됐어요. 네. 근데 배 뚜껑을 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안에 양수를 연상시키는 말랑한 젤리 형태의 주머니가 있는데 그 안에 아기가 들어 있습니다. 아. 이걸 터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기 인형을 꺼내서 포대기에 이제 쌓을 수가 있고 엄마 배는 평평하게 다질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는데요.
1: 리얼하네요.
0: 네. 네. 다양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사람들은 생명의 탄생 과정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니까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고 건강한 성교육과 출산교육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네. 반대하는 쪽은 아이들이 갖고 놀기엔 지나치게 기괴하고 불쾌하다. 인형의 배를 갈라서 아기를 꺼내는 방식인데 아동의 정서나 사고방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이건 완구로서의 순수한 놀이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제품에 대해 어떻게 느껴야 할지 모르겠다. 이것은 어린이용인가 성인용인가 혼란스럽다라는 반응도 많이 나왔는데요. 네. 25년 전에 마텔사도 이런 걸 내놨었거든요. 오. 네, 바비 인형을 제작하는 회사죠. 네네. 그렇지만 10대 임신을 미화하고 조장할 수 있다라는 항의가 거세지면서 결국 1년도 못 가고 단종이 된 적이 있습니다.
1: 너무 리얼할 필요가 있나. 네. 이런 생각도
0: 아주 리얼하긴 합니다.
1: 좀 드네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마크론슨과 브루노 마스가 함께 부른 업타운 펑크 함께 듣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1: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평화 구상 등을 밝히고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선 국제 에너지 공급망을 위한 건설적 기여국 연대를 제안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 약 30분 동안 별도의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과 대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 ADB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2%로 0.6%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번 달 소비자 심리지수는 전월보다 2.1포인트 상승한 106.6을 기록했습니다. 소득 여건 개선의 기대감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정현 신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첫 공식 출근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가능성과 관련해 조사단의 진상조사 결과를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0: 지난 5월에 중국 베이징에서 만났던 미중 정상이 이번에는 미국 워싱턴에서 다시 마주 앉습니다. 미국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위해서 파격적인 예우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코앞으로 다가온 미중 정상회담의 주요 관전 포인트와 전망까지 글로벌 이슈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중국 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자, 일단 가장 이례적인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공항에 마중을 나가네요. 영접을 나가는 건데 뭔가 조금 중간선거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좀 절박한 걸로 좀 보이죠?
1: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뭐 장사꾼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세 1% 내리려고 그러면 네. 엄청난 이제 손실이 있지만 공항에서 30분 로드쇼 하는 건 돈이 안 들어요.
0: 그래서 그렇군요.
1: 트럼프가 그 체면을 팔아갖고 실리를 생기는 전략.
0: 네.
1: 근데
0: 네.
1: 트럼프 대통령이 파격적인 의전을 한다고 하지만
0: 네.
1: 트럼프 일기 때 중국은 자금성을 통째로 비워가지고 거기서 트럼프 한 사람을 위한 의전을 했어요.
0: 예.
1: 뭐 그거로 치면
0: 비하면
1: 뭐
0: 이 정도는
1: 비슷비슷하다.
0: 그렇군요. 이 길이 들어서 이제 처음 외국 정상을 공항에 직접 나가서 맞이하는 거라서
1: 그렇죠.
0: 얘기가 많이 나온 것 뭐 같습니다.
1: 그런데 뭐 그것뿐만 아니라 그 하늘에다가 비행기를 띄워요.
0: 오.
1: 지금 F-22를 띄우고 네. B-2 폭격기인가요? 그걸 이제
0: 축하 비행도 하고.
1: 근데 이게 축하 비행인지 위협 비행인지. 그래서 지난번에 예. 중국의 시진핑이 네. 환영 행사 때 자기네들이 드론이니 뭐 이런 무기들을 슬쩍 보여준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되게 보면 보이지 않게 축하 비행처럼 이제 뭔가를 하나 보여준 거죠.
0: 예. 그러니까 경제 지표가 지금 좋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좀 긴장되는 상황이죠.
1: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11월 중간선거가 코앞이기 때문에 네.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해요.
0: 그렇죠.
1: 거기에 이제 시진핑이 기여를 할 수 있는 거죠. 대규모 이제 구매를 해준다.
0: 네.
1: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미중 정상회담이라고 하지만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0: 네.
1: 시진핑은 11월 중간선거를 위한 선거 유세의 소품일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내가 회담했더니 시진핑이 몇백억 불 사줬다. 그 자체가 이제 그 구매 지역에서는 바로 표심으로 연결이 되고,
0: 그렇죠.
1: 그거를 이제 홍보 효과로 사실은 쓸 수가 있는 거죠.
0: 네. 근데 저희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만 사실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시진핑 주석도 좀 나름 이 회담이 중요한 이유가 있죠.
1: 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내년에 4기 집권을 하게 돼요.
0: 네.
1: 그래서 그걸 하려고 하면은 이제 두 가지가 필요한 것이 하나가 뭐 외교 잘했냐. 그다음에
0: 그렇죠.
1: 먹고 사는 거 좋아졌냐?
0: 경제.
1: 뭐 이걸 그렇죠. 얘기해야 되는데 먹고 네. 사는 것의 문제가 2분기 GDP가 4.3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거는 중국 얘기한 4.5 목표보다도 하회한 거예요. 그래서 내수가 안 좋은 것이 문제가 되고. 그런데
0: 네.
1: 뭐 모든 정치인들이 다 그렇지만 내수가 안 좋을 때는 밖으로 시선을 돌리는 게 중요해요.
0: 네.
1: 그런데 거기서 이 세계 최고의 나라 대통령이 공항에 나와가지고 서가지고서 이게 영접을 했다? 이런 것은 14억 인민들의 눈에는 정말로 CCTV에서 한 달 내내 방영해도 이제 아깝지 않은 그런 이제 효과가 있죠.
0: 그래서 네, 네.
1: 대국 외교를 했다. 이런 것의 이미지는 중국 국내 경제적인 불만을 누르는데 아주 효과적인 진정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시진핑도 이번 뭐 방미에 굉장한 의미를 사실은 두고 있는 거죠.
0: 그러네요. 서로의 필요가 맞아 떨어진 그런

0: 회담이 될 텐데 사실 작년 10월에 부산 APEC에서 만났고 올해 5월에 베이징에서 만났죠. 이번에 이제 세 번째인데 1년도 안 된 기간에 참 자주 만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1: 그래서 제가 참 조사를 해봤더니 2012년 이후로 지금까지 1년에 네 번을 만나는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2012년에 가장 많이 만났던 것이 2017년에 네. 이제 트럼프가 세 번 만난 건데 예. 이번에는 이제 두 번 만났고 지금 심천에서도 한 번 만나고 아, 네. 또 이제 G20 회담에도 또 만나면 네 번을 만나게 돼요.
0: 아 그렇군요. 네.
1: 그래서 왜 이렇게 이제 번질나게 많이 만나냐? 그래서 이게 자주 만나는 게 뭐 네. 사이가 좋아서 그러냐?
0: 원래는 좀 약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좋은 사이에서 자주 만난다?
1: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사이가 좋은 것이 아니라 네. 풀어야 될 갈등이 너무 많아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는 것. 이제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고
0: 네.
1: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게 뭐 정말로 의미가 있는 거냐인데 그 이틀 전에 사전 회담을 했어요.
0: 네.
1: 그 조율을 하기 위한 허리펑하고 이제 배선대 상관하고
0: 네.
1: 거기서 이제 USTR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번에 일괄 타결 뭐 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물었더니 그거 좀 어려울 것 같다고. 그래서 이 사전 협상의 당사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은 이 회담의 신뢰성이 좀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정상이 자주 만나면 사실은 우정의 깊이가 깊어져야 되는데
0: 네.
1: 그게 아니라 갈등의 개수가 더 많아졌다.
0: 아.
1: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해결해야 할,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1: 그렇죠.
0: 더 많아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군요. 그러면 이번 회담 끝나면서 뭐 다음 회담 또 언제 하자 이런 얘기 나올
1: 그렇습니다.
0: 수도 있겠네요.
1: 그렇습니다.
0: 네, 네. 자, 쟁점들을 또 좀 살펴볼 텐데 어떤 것들이 논의가 될까요?
1: 그래서 TACT, TACT.
0: 네.
1: 그래서 지금 무역이 가장 커요. 트레이드.
0: 네.
1: 무역이 가장 크고 두 번째가 AI예요.
0: AI.
1: 그래서
0: 그렇죠.
1: 미국은 이제 중국이 AI를 굉장히 빨리 쫓아왔는데
0: 네.
1: 요거 우리가 다 뺏겼다. 그래서 그 이슈를 이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다음 세 번째가 아주 미묘한데 카 자동차입니다.
0: 아, 네.
1: 그래서 이번에 미국에 방문하는 중국의 그 기업인들 따라가는 사람들 있어요.
0: 네, 네, 네.
1: 근데 아직 그 명단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슬쩍 흘린 걸 보면
0: 네.
1: 이게 비와디하고.
0: 예.
1: 샤오미가 확실하게 드러나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는 샤오미 핸드폰 회사라고 생각하지만 아니고
0: 네.
1: 배터리 충전기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 이 회사가 자동차 회사입니다.
0: 그렇군요. 네.
1: 그래서 이 회사가 그 2년 전에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1년치 생산분을 8시간 만에 다 완판했어요. 그럴 정도로 아주 히트한 회사인데
0: 아.
1: 그 자동차 회사 두 개 회사가 따라갔다는 게
0: 상징적이죠.
1: 그렇죠. 근데 네. 그게 이제 무슨 의미가 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팍스뉴스인가 어디하고 인터뷰하면서
0: 네.
1: 중국이 미국에 공장 지어도 좋다. 단 이거 고용은 미국인 해야 된다.
0: 아.
1: 근데 뭔 공장 질래 그럴 때 거기에 중국이 하고 싶은 게 자동차 공장이에요.
0: 아.
1: 그래서 그것도 이제 전기차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게 지금 자동차 이슈가 있고
0: 네.
1: 마지막으로는 이제 뜨거운 감자죠. 타이완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타이완에다 무기를 팔래 안 팔래
0: 그렇죠.
1: 뭐 밑당이 있어서
0: 예.
1: 그래서 복잡하게 많은 얘기들이 오가지만
0: 네.
1: 정리하면 TACT.
0: TACT.
1: 트레이드 네. AI, 카, 그다음에 타이완.
0: 아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1: 그렇죠.
0: 좋겠네요.
1: 그런데 이것을 좌지우지하는 단 한 개 키워드가 있어요. 히토류. 이거 네 개를 다 바꿀 수 있는 한 개의 카드가
0: 아.
1: 히토류를 끊냐 마냐 이제 얼마나 연장해 주냐 이걸
0: 네.
1: 받고 요거 나머지 네 개를 조절할 수 있어요.
0: 아 그렇군요. 히토류가 제일 중요한 거군요.
1: 그렇습니다.
0: 네네. 자 그러면 이 쟁점 사항들 중에서 양국 간에 그나마 좀 합의 가능성이 높은 건 어떤 건지 접점을 정말 찾기 힘든 이슈는 어떤 건지.
1: 한 이슈가 뭐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한 8가지 9가지가 되는데
0: 네네.
1: 일단은 뭐 사전 협의를 아직 내용은 얘기를 안 하지만
0: 네.
1: 협상할 수 있는 거는 이제 AI 안전위원회를 만들자.
0: 네네.
1: 이 얘기를 서로가 했는데 이거 뭐 쉽게 할 수 있으니까 할 것 같고
0: 네.
1: 그다음에 지금 뜬금없이 무역위원회를 만들자고 이제 미국 쪽 얘기를 해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서로가 민감하지 않은 부분들은 뭐 세금도 내리고 이제 제한을 풀자 이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한테 주는 선물인데 콩 에너지.
0: 아 그렇죠.
1: 그다음에 비행기.
0: 네네네.
1: 이거 사줄게.

0: 이거는 뭐 작년에 중국이 무역 수지 흑자가 1조 2천억 달러 났어요.
1: 아.
0: 이건 뭐 1, 200억 달러 사주는 건 이제 1도 아닌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마 쉽게 합의할 가능성이 높지만
1: 네.
0: 좀 이제 애매한 것은 미국하고 무역 전쟁을 1년간 유예를 했단 말이에요.
1: 그렇죠.
0: 그래서 이거를 다시 1년 연장할래? 6개월 연장할래? 거기에 논점이 좀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중국은 트럼프 임기까지 2년 해라.
1: 예.
0: 근데 미국은 6개월만
1: 6개월.
0: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있고.
1: 네네.
0: 그다음에 이제 히토리오를 1년 유예를 했었는데
1: 네.
0: 이거 이제 미국은 끝까지 해라는 얘기고 이제 중국은 생각해 보자. 그래서 요걸 이제 서로 카드로 쓰는 게 있고 그리고 네. 지금 이제 뭐 얘기는 되지만 합의 볼 수 없는 건 첫 번째 대만의 무기 판매 안 하는 거
1: 그렇죠.
0: 불가해요.
1: 예.
0: 두 번째는 첨단 반도체나 AI 통제하는 거 어떡할래?
1: 예.
0: 이거 허용하기 어렵죠. 그리고
1: 그렇죠.
0: 그 이란 제재 문제에 이제 중국이 동참해라는 게 미국의 요구사항인데
1: 그렇죠.
0: 중국은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죠.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1: 네.
0: 그리고 지금 비아디하고 샤오미가 뭐 가기는 가지만 미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냐 하는 문제는
1: 네.
0: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이거 했다 그러면 뭐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 다 들고 일어날 거고
1: 그렇죠.
0: 또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그 트럼프 입장에서는 일자리를 창출한 좀 뭐 기여가 될 수도 있고
1: 네.
0: 그래서 이제 그것들은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1: 아 쉽지는 않아 보이긴 합니다. 네. 일단 그 이란 전쟁이 지금 또 이슈가 많이 되잖아요. 최근의 상황이 좀 약간 확전되는 모양새라서 후티와 사우디아라비아 충돌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 일단 중국이 좀 중재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란과 사이가 좋으니까.
0: 아 근데 이란이 아주 영악해요. 아주 절묘한
1: 아,
0: 타이밍에 카드 던진 게
1: 네.
0: 회담하기 바로 직전에 종전안을 내놨어요. 그래서 이게 그 종전안을 왜 냈냐는 것은 아마 네. 이란이 봤을 때는 중국이 큰가 하나 봤고 이게 종전의 그 합의를 슬쩍 해버릴 가능성을 걱정한 것 같아요.
1: 아.
0: 그러면 이제 이란이 어디 있는데 왜 이란이 그게 겁이 나냐면 첫 번째는 석유는 중국만 사주기 때문에 석유를 못 팔면 전비 조달이고 무슨
1: 그렇죠.
0: 뭐 이제 전쟁 물자 하나도 공급받을 수 없어요.
1: 네네네.
0: 두 번째가 지금 후티도 공격하고 이란도 공격하지만 그 자이 드론과 공격을 하는 건데
1: 네.
0: 그 드론을 만들려고 하면 히토리가 있어야 돼요. 요거를 중국이 100% 공급합니다. 그래서
1: 아.
0: 만약에 미국하고 덜컥 합의를 해가지고
1: 네.
0: 석유 안 사주고 히토리 공급 안 해버리면 이란 전쟁 바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 카드를 쓸까 봐 이란이 바로
1: 미리 선제
0: 바로
1: 조치를.
0: 직전에 우리가 종전하겠다고
1: 예.
0: 던진 거죠.
1: 어.
0: 그래서 그러나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란 네. 전쟁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트럼프의 지지율 떨어지고
1: 그렇죠.
0: 미국 경제나 이제 방산에서의 이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1: 네.
0: 전쟁을 일찍 끝낼 이유가 없죠.
1: 예. 굳이 뭐.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중국은. 이제 쇼를 하려고 하면 석유를 사는 걸 우리가 좀 줄여줄게.
1: 아, 네.
0: 이런 식의 이제 쇼는 할 수 있죠.
1: 네.
0: 그래서 100만 톤씩 사던 거, 100만 배럴씩 사던 거를 예를 들면 50만 배럴만 살게. 뭐 이런 것은 인사치료는 될 수 있죠. 그러나 구조적으로 미국의 요구사항에 동조해서 종전을 하게끔 명시적 가시적 그런 조치를 하거나 얘기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1: 네. 약간 키를 주고 있는 게 중국 쪽이겠네요. 그 부분 관련해서는.
0: 그렇습니다.
1: 네. 또 대만 문제는 이제 아까 합의가 정말 어려울 것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뭐 회담 취소 얘기까지도 나온 상황이라서 대만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0: 그래서 대만은 뭐 이제 중국을 가지고서 가장 쉽게 자극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동자는 그 반도체 외에 아주 기가 막힌 카드예요.
1: 네.
0: 그래서 이 카드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임기 끝날 때까지 계속 이제 집어넣었다 뺐다 집어넣었다 뺐다 이렇게 할 것 같고.
1: 네, 네.
0: 그래서 지금 당장 문제는 대만에 무기 판매를 하겠다는 것은 중국으로서는 이제 견딜 수 없는 문제고.
1: 그렇죠.
0: 또 대만은 뭐 이제 계속적으로 중국이 군사적으로 위협하기 때문에.
1: 네.
0: 무기를 판다고 그러고 안 판다고 하는 것은 동맹도 아니다. 그런 이제 문제가 있죠. 그래서
1: 네.
0: 이번 회담 전에 무기 판다고 하는 것을 일단 연기를 했고
1: 네.
0: 그래서 이것을 아마도 이제 안 파는 건 말이 안 되고
1: 네.
0: 이것을 아마 연기를 얼마 할래? 선거 끝나고 그래서 6개월 뭐 1년
1: 네.
0: 그 정도의 뭐 문제 정도로 가져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결국 대만은 버릴래야 버릴 수도 없고.
1: 그렇죠.
0: 그렇다고 해서 이걸 완전히 커버하기도 어려운.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의미가 없지만 기술적으로는 TSMC라는 회사가 없으면 엔비디아가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고 미국의 AI 산업이 문 닫아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죠.
1: 예. 그래서 동맹인데 이렇게 어떤.
0: 그런데 문제는 예. 이제 그렇게 세게 들어갔을 때 미국에 대한 중국의 반격이
1: 네.
0: 트럼프의 선거 또 경제 여기에 치명타를 줄 수가 있죠.
1: 예.
0: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적당한 수준에서 그 조율을 하고 관리를 하는 이제 그런 카드로만 이제 쓸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번에 보면은 이게 데리고 가는 이제 사람들 같이 동반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건 이제 기업인들을 많이 데리고 갔다는 것은 이번 회담은
1: 네.
0: 이 정치 국제 문제가 주가 아니고 경제
1: 문제 쪽으로
0: 이제 그거를 네. 이제 주로 얘기하려고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통상 같으면은. 만약에 이게 대만 문제가 크게 된다고 하면 사전 회담에 이제 조율자로 예를 들면 이제 루비오 국무장관하고
1: 네.
0: 중국의 예를 들면 이제 외교부 장관 왕이가 나와야 되는데
1: 네.
0: 경제를 총괄하는 허리펑하고 이게 그래서? 경제를 재무를 총괄하는 이제 베센트가 나왔어요.
1: 그러네요.
0: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대만의 이슈는 굉장히 낮은 수위로 다루어지는 정도고
1: 아.
0: 메이저는. 중간 선거를 앞둔 경제 이슈 문제를 먼저 다루는 거다 그렇게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인공지능 AI 기술 경쟁 이제 관련해서 보면 오픈 AI라든지 엔스로픽 같은 이런 기업들이 그 증류 예 기술 탈취에 미국 정부가 좀 제동을 걸어달라 뭐 이런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0: 그래서 이제 미국의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증류하는 것에 비난은 아주 큰 목소리로 이제 막 떠들어주지만
1: 네.
0: 이거를 실질적으로 제재를 하려는 문제는 이것은 뭐 거의 목소리가 없거나 안 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것의 의미는 실제로 그럼 어떻게 제재하려고 그럴 때 반도체를 제재해야 되는 건데
1: 네.
0: 지금 반도체를 보면은 미국이 이미 H200 이상의 GPU를 팔질 않아요. 그리고 HBM3 이상도 이거 팔 수 없게 돼 있는데
1: 네.
0: 그게 없이도 지금 AI가 따라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그럼 뭘 또 제재를 해야 되냐 하는 건데 그것은 이제 증류하는 거를 막아달라고 그러는데 증류를 막을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덕적으로의 문제만 제기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가 않아요.
1: 마땅치가 않는 상황.
0: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정부가 손 놓고 있으면 그러니까
1: 네.
0: 이제 세게 욕하는 거는 하겠죠. 그러나 구체적인 이제 아, 액션은
1: 예.
0: 소위 말하는 노 액션 토킹 온리 이제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이제 높아 보이고 그래서 이번에 보면 사전 회담에서 AI 문제가 이제 예. 등장을 했어요.
1: 네네.
0: 그런데 뭘 이제 등장을 한 거냐를 보면 이제 AI가 그 에이전트 단계로 들어서면 이게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는 이런 수가 막 생겨요. 그러다 예. 보니까 이것은 사실은 미국의 문제나 중국의 문제뿐만 아니고 정말로 미국의 AI가 이게 펜타곤 공격하면 어떡하냐.
1: 아, 그렇죠.
0: 중국 마찬가지로 자기네가 만든 AI가
1: 네.
0: 자기네 인민해방군 사이트를 공격하면 어떡하냐. 그 문제는 이건 뭐 같은 이제 동경상련이기 때문에.
1: 그러네요. 네.
0: 이런 이제 국가 간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공동으로 대응하자.
1: 네.
0: 그래서 그거는 합의를 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불이 나면 같이 불을 끄자. 이제 요
1: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
0: 그 얘기는
1: 거고.
0: 하지만
1: 예.
0: 이제 결국은 이게 AI 투자의 가속도를 이걸 멈추자. 뭐 최근에 주가도 그것 때문에 떨어지고 했지만.
1: 그렇죠.
0: 근데 그것은 서로가 눈치를 보는 거죠.
1: 네.
0: 악셀레이터는 계속 밟고 있으면서 입으로만 이제 스톱하자는 얘기 그런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
1: 예.
0: 이번에 AI에 관한 이제 논의나 합의는
1: 네.
0: 뭐 그냥 원론적으로 사고 쳤을 때 같이 수습하자는 정도지
1: 네.
0: AI에 투자를 줄이자 뭐 말자 이런 거는 애초부터 구조적으로 나올 수가 없고 미국도 네. 마찬가지로 AI 업체들이 뭐 속도 조절해요 뭐 어쩌고 하지만 그것도 완전 사기일 수 있죠. 그래서
1: 자기
0: 이제 예. 오리하고 똑같은 거죠.
1: 예.
0: 위로 보면 가만히 있는데 발 밑에서는 물 밑에서는
1: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0: 무지하게 빨리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이거 1등 하려고 하는 판에
1: 그렇죠. 네.
0: 입으로는 이제 서로가 속도 조절하자 하지 말자 그러지만 집에 돌아가면 야 야근해라 네. 두 배로 올리자 이러는 게 지금 AI CEO들의 이제 뭐 행태고 속내죠. 그런데 이것은 정부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비난은 크게 하지만 합의는 쉽지 않다.
0: 그렇습니다.
1: 예,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고요. 또 지금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0: 예, 자동차 판매 대수가 거의 20%까지 줄었거든요.
1: 네.
0: 그 소비가 안 좋으니까 그 과잉 능력을 밖으로 배출을 해야 되는데 세계 최대의 중국 빼고 최대 자동차 소비 시장인 미국으로 진출하게 된다 그러면 이건 엄청난 효과가 있어요.
1: 그렇죠.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는 일자리, 중국은 과잉 생산 능력의 수출 이게 서로 악구가 맞아 떨어질 수가 있는데 변수는 거기에 이제 돌멩이를 맞는.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 테슬라 뭐 이런 데들은 절대 가만 안 있는 거죠.
1: 그렇죠.
0: 그리고 또 이제 뭐 공화당이 이제 그쪽에 표밭이기 때문에 공화당 출신 의원들이
1: 네.
0: 또 이제 대통령하고는 다른 이제 뭐 그 방향을 네. 얼마든지 낼 수 있죠. 미국 말 맞다.
1: 당장 선거에서 질 수도 있으니까요.
0: 그렇죠.
1: 네네.
0: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그런 비아디나 그 자동차 회사들을 앞에 내세운 건. 상당히 이제 그런 것을 의도한 계산을 한 이제 동반이다. 그래서 지난번 같은 경우는 알리바바 뭐 이런 이제 플랫폼 기업을 데리고 갔었는데
1: 네네.
0: 이번에는 이제 그런 자동차 배터리 뭐 이런 하드웨어 회사들을 데리고 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장 지어줄 수 있다.
1: 네.
0: 이런 거를 살짝 이제 간을 보는 느낌. 그런 쪽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중국을 견제하면서 우리나라 입장도 좀 보면 반도체, 자동차, 조선, 뭐 2차 전지 다양한 산업에서 반사 이익을 누리고 있는 터라 이번 회담에서 어떤 변화가 생긴다. 그럼 우리에게 좀 불똥이 튈 수 있을까요?
0: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고래가 싸우면 새우등이 터진다는 네. 말이 있지만 지금은 고래가 서로 화해를 하게 되면
1: 네.
0: 새우의 밥그릇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전기차 배터리, 뭐 반도체, 뭐 이런 것에서 엄청난 이제 미중이 싸우는 바람에 우리가 수혜를 크게 봤는데,
1: 네네.
0: 만약에 미중이 이번에 정말 파격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서로 화해하자 또는 제재 풀자 이래버리면
1: 네.
0: 최대 피해자가 한국이 될 수 있어요.
1: 그렇군요.
0: 그래서 만약에 이제 방금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중국이 미국에다가 배터리 공장을 짓는다.
1: 네.
0: 또 미국에 중국 전기차가 이제 팔 수 있다고 그러면 뭐 우리 배터리를 쓸 이유가 없죠. 중국산 배터리가 들어가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뭐 중국에는 팔 수 없지만 미국하고 유럽에 팔아서 크게 이제 재미를 본 배터리 업체에서는
1: 네.
0: 엄청난 타격이 있을 수 있어요.
1: 네.
0: 그래서 24일 내일 회담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것이
1: 네.
0: 자동차, 전기차, 배터리 이 부분에서 정말로 이들컥 이제 이상한 합의가 나와버리면
1: 그러네요.
0: 우리한테 큰 충격이 올 수가 있어요.
1: 예.
0: 그리고 반도체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뭐 반도체 가격이 폭등하고 이런 것도 미중이 싸우는 바람에 시장이 분리되면서 우리한테는 양쪽에서 수요가 있는 거지만 여기에 대한 제재가 풀어진다거나 또 반도체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레거시 반도체를 만드는 반도체 장비에 대한 제재는 좀 풀어줄게.
1: 네.
0: 대신 석유하고 공하고 뭐 이거 농산물 왕창 사주면
1: 그렇죠.
0: 이렇게 되면 그 레거시 반도체 장비의 유입은 우리 반도체 중에서 레거시 반도체에 대해서는 이건 쇼크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로서는 뭐 좋은 표현이 그렇지만 미중이 하야지 말고 계속 좀 싸웠으면 좋겠는데
1: 예.
0: 이번 회담에서 뭐 어떻게 보면 드라마틱한 이제 합의가 나오지 않았으면
1: 네.
0: 뭐 우리로서는 좀 네. 유리한 점이 있죠.
1: 회담 결과를 우리로서는 계속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0: 그럼 해결 리스크가 있습니다.
1: 예. 끝으로 내일 열리는 이제 워싱턴 미중 회담 종합 좀 전망 해주시면요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0: 무승부의 기술이다.
1: 무승부의 기술이다.
0: 그래서 이긴 척 양측 모두 다
1: 예.
0: 이긴 척만 하는 거고
1: 예.
0: 점수로 매긴다면 의전은 90점 그러나 예. 합의는 30점.
1: 아.
0: 그래서 말만 그렇게 하고 화려하게 예. 아마 얘기는 하지만 아마 공동성명이나 합의문은 나오기가 대단히 어려운
1: 네네.
0: 그런 대단히 방향성 놓고 그리고 이게 또 11월 달에도 APEC이 있고 12월에도 G20이 있기 때문에.
1: 그렇죠. 또 다음을 기약하는.
0: 그렇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우리로서도 좀 고민이 깊어 보이긴 하네요.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과 함께 미중 정상회담 전망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1: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국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1: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0: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1: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0: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1: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58분 날씨.
3: 절기 추분인 오늘도 늦더위가 이어져 낮에는 덥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광주, 대구 29도, 강릉과 부산 27도, 제주 26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이맘때 기온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높겠는데요. 내일부터는 낮 기온이 오늘보다 조금 내려가겠지만 그래도 추석 연휴 동안은 낮더위가 남아있는 곳이 많겠고요. 큰 일교차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추석 연휴 첫날인 내일은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내일 늦은 밤에 강원 북부 동해안과 산지에 비가 오겠고요. 이 비는 추석 당일인 오전까지 동해안에 이어지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추석인 금요일에 대체로 흐리겠고 금요일 밤에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 중북부 지역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중부지방은 토요일 새벽까지, 남부지방은 토요일 밤까지, 제주도는 일요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흐린 날씨 때문에 추석날 한가위 보름달은 보기 힘들 전망이고요. 연휴 마지막 날인 일요일에는 다시 전국의 하늘이 맑아질 전망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낮에도 선선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4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4: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5: KBS 1라디오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추석 귀성길 정체는 오늘 오후 6시부터 시작될 걸로 예상됩니다. 연휴 기간 전국에는 곳에 따라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펜싱의 간판 송세라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4연속 금메달 도전에 나서는 남자 축구 대표팀은 8강에 진출했습니다. 여야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재청 요청 거부를 놓고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의 잔불로 규정하며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독립을 위한 결단이었다며 이재명 대통령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뉴욕 유엔 총회에서 미국과 이란 대표단이 만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이란을 향해 합의할 것을 압박했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내일부터 나흘에 걸친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전국 고속도로에선 벌써부터 귀성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 고속도로 상황을 먼저 김보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6: 지금 서울 요금소를 오가는 차량 흐름은 비교적 원활한 편입니다. 지금 서울 요금소를 출발하면 강릉까지 2시간 50분, 광주까지 5시간 20분, 대전까지 3시간 50분, 부산까지 6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귀성길 고속도로 정체는 잠시 뒤인 저녁 6시에서 7시쯤 정점을 찍고 내일까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서울로 향하는 귀경길 고속도로 정체는 저녁 6시에서 7시쯤 가장 심했다가 밤 8시 이후 풀릴 걸로 예상됩니다. 연휴 전날인 오늘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향하는 귀성 차량은 약 51만 대, 반대로 수도권 방향으로는 45만 대가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할 걸로 예상됩니다. 연휴 첫날인 내일은 귀성길에 51만 대, 귀경길에 38만 대가 이동할 걸로 예상됩니다. 귀성 방향 정체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어지다 내일 정오쯤 가장 심해지고 내일 밤 8시 이후에 풀리기 시작할 걸로 한...

0: 한국도로공사는 내다봤습니다. 내일 귀경 방향 정체는 아침 8시쯤 시작된 뒤 정오쯤 절정에 달했다가 저녁 6시쯤 풀릴 걸로 보입니다. 내일부터 연휴 마지막 날인 27일 일요일까지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1: 절기상 추분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내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에는 흐리고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추석 당일인 25일은 전국 곳곳에 비가 예보돼 보름달 보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신익환 기자입니다.
2: 절기상 추분인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이 화창한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29도까지 오르는 등 평년보단 덥겠지만 앞으로는 늦더위가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특히 추석 연휴가 끝나면 평년보다도 기온이 더 떨어져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겠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엔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연휴 첫날인 내일은 늦은 밤부터 강원 북부 동해안과 산지에 비가 예보됐습니다. 또 내일 새벽엔 서해안과 내륙 곳곳에 안개가 낄 것으로 보여 고향으로 가는 운전자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추석 당일인 모레는 새벽부터 오전 사이 강원도와 경북 북부 동해안에 5에서 10mm의 비가 오겠고 저녁부터는 중부지방과 내륙으로도 확대되겠습니다. 비의 양은 적지만 하늘이 흐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한과히 보름달을 보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연휴 후반에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추석 다음 날인 26일 중부지방에 비는 잦아들겠지만 남부지방과 제주에는 비가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또 연휴 마지막 날까지 남해와 제주도 해상에는 파도가 높게 일고 돌풍도 불 것으로 보여 배편을 이용하는 귀경객들은 운항 정보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1: 아시안게임 펜싱 에페에서 대한민국 에이스 송세라가 감격적인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송세라는 모레 열릴 에페 단체전에서도 자신의 두 번째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스포츠 소식 백선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 한국 펜싱의 간판 송세라가 여자 에페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싱가포르의 티카나키리아를 15대 8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두 점을 먼저 내주며 출발했지만 곧바로 연속 3득점으로 승부를 뒤집었고 이후 점수차를 벌리며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상대를 자신의 엔드라인 가까이 끌어들인 뒤 빈틈을 노리는 송세라 특유의 경기 운영이 돋보였습니다. 항저우 대회 은메달의 아쉬움을 털어낸 송세라는 오는 25일 에페단체전에서 대회 2관왕에 도전합니다. 아시안게임 4연속 금메달에 도전하는 남자 축구가 조 1위로 8강에 진출했습니다. 어제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조별리그 2차전에서 2-0으로 승리하며 2연승을 거뒀습니다. 후반전에서 신민아와 김명준이 연달아 골을 터뜨리며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오는 25일 열리는 8강전에선 베트남과 맞붙습니다. 반효진과 박하준이 10m 공기 소총 혼성단체전에서 은메달에 합작했습니다. 결선 막판 일본의 0.8점 뒤져 탈락 위기에 몰렸지만 박하준이 만점인 10.9점을 쏘며 0.4점 차로 승부를 뒤집었습니다. 경보에선 우리나라의 최병광이 아시안게임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KBS 뉴스 백선영입니다.
1: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재청 요청을 거부한 여진이 정치권에서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의 잔부를 정리하겠다며 전방위 여론전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고르려는 거냐며 맞받았습니다. 보도에 박효빈 기자입니다.
4: 민주당은 대법관 후보 재재청 요청을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내란의 잔불로 규정했습니다. 대법원이 과거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을 신속히 파기환송하고 12.3 계엄 당시 대응도 부적절했다며 재재청 거부 역시 그 연장선에 내란 성격이 있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잔불 정리에 나서겠다고 후속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법원조직법 개정 등을 검토 중인 거로 알려졌는데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는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재재청 요청 거부, 사법부 독립을 위한 결단으로 평가하며 이 대통령 재판 재개 요구로 맞받았습니다. 재재청 거부로 대법관 공백이 길어져 국민이 피해본다는 정부 여당 주장엔 경찰청장부터 임명하라고 응수했습니다. 이번 사태의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면서 자신의 재판 때문에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고르려 한 게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대법원 앞에서 규탄대회를 여는 등 여론전을 이어나갈 계획이어서 후폭풍은 당분간 계속될 거로 보입니다. KBS 뉴스

0: 박효빈입니다.
1: 한편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 요청 거부와 관련해 청와대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대법원장의 재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뉴욕 유엔 본부에선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의 핵심인 정상들의 연설과 함께 각국 외교전도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이란이 회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향한 압박 수위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뉴욕 우정화 특파원입니다.
2: 미국과 이란이 유엔 총회 현장에서 전격 회동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을 3시간 동안 했고 생산적이었다고 자평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가까운 시일 안에 추가 회담이 예정됐다고 전하면서도 합의가 이란 측에 유리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이란 국영방송도 미국과의 접촉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위트코프 미국 특사가 만나자 했고 이를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전격 수락했다고도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해 필요한 이란의 조건을 전달하는 자리였다고도 전했습니다. 물밑에선 대화가 벌어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선 이란을 압박했습니다. 지금 이란과 합의할지 아니면 전멸시킬지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과는 오는 11월 중간선거 직후에 합의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란에 대한 위협 발언이 나오자 총회장에 있던 이란 대표단이 퇴장하기도 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연내 만남 의지를 보여온 만큼 관련 언급이 나올지도 관심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AI 속도 조절론을 의식해 기술 패권 경쟁에서 미국 우위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미국 공식 문서인 AI 대신 SI, 즉 슈퍼지능을 쓰겠다며 누가 SI에서 이기든 승자가 되는 거라고도 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우정합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 나서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기여 방안과 한반도 평화 구상 등을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선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을 위한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건설적 기여국 연대를 제안했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제81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 대한민국이 유엔 정신을 복원하고 세계를 다시 연결하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동전쟁으로 빚어진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언급하며 건설적 기여국 연대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선을 공격하고 선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필요하고 또 현실적인 방법은 글로벌 공공재를 공급할 역량과 의지를 갖춘 나라들이 먼저 협력의 공간을 넓혀가는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밝힌 한반도 평화 구상도 보다 구체화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포용적 평화 공존, 싸울 필요가 없는 안정적 평화 공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평화 공존을 제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으로 변화의 가능성이 만들어졌다며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에도 힘을 실었습니다. 우리 역시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이자 페이스메이커로서 대화의 길을 열고 이어가기 위해 힘을 다해갈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시간 오늘 밤에는 투자 서밋 행사에 참석해 월가 투자자들에게 AI 비전과 자본시장 개혁 등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경제 정책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
1: 7월 출생아 수가 11%가량 증가하며 7달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이어갔습니다. 올 들어 7월까지 누계 증가율로 따지면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4: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지난 7월 출생아 수는 24,275명입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11.1% 증가했습니다. 출생아 수는 지난 2024년 7월부터 2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7개월은 연속해서 10%대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이며 증가폭을 더 키웠습니다. 올 들어 7월까지 누계치로 따지면 14.7%가 증가했는데 이는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아이의 수를 뜻하는 합계 출산율도 0.89명으로 0.08명 더 늘었습니다. 이런 추세가 유지된다면 올해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보다 더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출산의 선행지표로 할 수 있는 혼인 건수도 22,282건으로 9.3% 증가했습니다. 2024년 4월부터 꾸준히 증가해오던 혼인 건수는 지난 2월과 5월 잠시 감소세를 보였지만 6월부터 다시 상승 흐름을 잇고 있습니다. 7월 사망자는 28,921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 증가하며 7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폭염과 호우 등 이상기후가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출생아가 늘었지만 사망자가 더 많아 인구 자연 증가는 마이너스 4,64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1: 한국관광공사가 국내 여행정보 서비스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통해 추석 연휴를 알차게 즐길 수 있는 국내 여행지를 추천합니다. 이번 콘텐츠는 추석 연휴 기간 가볼 만한 관광지와 문화행사, 체험 프로그램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주요 관광지로는 경기도 여주의 영릉과 충북 청주 국립현대미술관, 경북 봉화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전북 무주 국립덕유산 자연휴양림 등이 포함됐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제수 선물용 식품을 취급하는 업체 가운데 위생상태가 불량하거나 부당광고를 게시한 업체 150곳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4일까지 건강기능식품, 한과류, 농수산물, 축산물 등을 제조, 수입, 조리, 판매하는 업체 8,240여 곳을 점검한 결과 150곳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해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는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절기상 추분인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막바지 낮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9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연휴 첫날인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9도 등 전국이 14도에서 1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전국에 구름이 많아지면서 한낮에도 체감 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 늦은 밤부터 추석 당일인 모레 오전까지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에 나서면서 이란의 하늘길이 빠르게 막히고 있습니다. 이라크와 오만으로 향하는 이란발 여객기 운항이 모두 취소되는 등 미국의 경제 고립 작전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파리 강푸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0: 이란에 대한 경제적 고립 작전을 진행 중인 미국은 이달 초 이란의 민간 항공사들을 무더기로 제재했습니다. 이란 항공사와 협력하는 모든 외국 기관에 대해서도 달러로 움직이는 전 세계 금융과 무역 구조에서 퇴출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 발효를 몇 시간 앞두고 이라크 바그다드와 오만 무스카트로 향하는 이란발 항공편이 전면 취소됐습니다. 이란의 반관영 매체 타스님 통신은 현지 시각 오늘 0시부터 해당 공항이 이란발 항공편 접수를 중단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시간 항공 추적 사이트에서도 이란 영공을 지나는 항공편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앞서 미국의 제재 발표 후 조지아와 에미레이트, 카타르 항공사 등은 이미 이란행 항공편 운항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터키 항공은 내년 3월, 루프트한자와 오스트리아 항공은 최소 10월까지 이란을 오가는 항공편 운항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편 로이터 통신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라크의 드론 공격으로 폐쇄했던 동서송유관 운영을 최근 재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서송유관은 호르무즈 해협을 대체할 원유의 핵심 수송로입니다. 현재 송유관이 낮은 속도로 원유를 수송 중인 걸로 전해졌는데 한 안보 소식통은 완전 가동 재개까지는 최소 6주는 걸릴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1: 25호 태풍 두지안의 영향으로 일본에서는 지금까지 9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됐습니다. 주택 500여 채가 붕괴, 침수 피해 등을 당했고 2만 4천여 가구는 아직까지 정전 복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쿄 황진우 특파원입니다.
5: 그제 오후부터 밤까지 일본 수도권 지역에 강풍과 많은 비를 뿌린 25호 태풍 두지안은 어젯밤 먼 바다에서 소멸했습니다. 두지안의 영향으로 도쿄도 이즈제도 오시마마치에는 48시간 동안 평년 9월 강우량의 2.4배 이상인 832mm가 쏟아졌습니다. 지바와 가나가와 등에는 24시간 동안 300mm에서 60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번 비로 곳곳에서 토사 붕괴와 침수 피해 등이 이어져 지금까지 9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됐습니다. 현지 경찰과 소방 당국은 실종자 수색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택 피해도 잇따라 500채가 붕괴와 침수 피해 등을 입었는데 피해 건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태풍이 핥히고 지나간 뒤 두 번째 아침이 밝았지만 아직까지도 지바와 가나가와 등에서 정전이 일어난 2만 4,700여 세대에 전기 공급이 재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기상청은 마리아나 제도의 인근에서 열대저압부가 오늘 밤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1: 정부가 에스컬레이터에서 두 줄로 서도록 유도하는 일률적인 캠페인과 규제를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국민 200여 명과 전문가들이 참여한 모두의 토론의 결과를 반영해 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줄 서기에 찬성하는 응답도 31.4%에서 45.9%로 늘었지만 한 줄 서기나 상황에 따른 유연한 적용을 선택한 응답은 52.1%로 절반이 넘었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 ADB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2%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ADB가 오늘 발표한 2026년 아시아 수정 전망 내용을 전하면서 올해 우리 경제는 지난 7월 전망보다 0.6%포인트 상향된 3.2% 성장할 걸로 전망됐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경제 성장률도 2.3%로 전망해 지난 7월 전망치보다 0.3%포인트 상향 조정됐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7.4도입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규봉이었습니다. 정오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KBS
6: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7: 안녕하십니까, 윤인구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계시나요? 국제유가가 2주 만에 배럴당 100달러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중동산 원유 공급이 다시 살아날 거란 기대감이 유가를 끌어내렸는데요. 이 하락세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 이슈 인사이트 피코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우주를 향한 발사 경쟁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의 스타쉽이 첫 지구 궤도 진입에 도전하고 우리 누리호도 다음 달 5차 발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우주 산업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돈 버는 재미 코너에서 살펴보죠. 정치권에서는 대법관 인선을 두고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을 두고 청와대와 대법원이 정면으로 부딪혔는데요. 벌써 200일 넘게 비어있는 대법관 자리, 이 공백 언제쯤 메워줄 수 있을까요? 여의도 현미경 코너에서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믿고 듣는 시사, 여기는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오늘도 갓생 품격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드디어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죠. 아마 오후부터는 뭐 고향 향해 떠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이 반가운 가족들 만날 생각에 설레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론 걱정도 되시죠. 뭐 결혼 언제 할 거냐, 취업은 했냐 등등 명절이면 빠지지 않는 잔소리, 비교, 또 음식 준비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고요. 자, 그래서 오늘 철학이 있는 수요일 철수의학 코너에서는 나혜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 스트레스는 줄이고 편안하게 명절 보내는 명절 생존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께 질문드립니다. 여러분만의 명절 생존법은 뭡니까? 잔소리 시작되면 슬쩍 자리를 피한다. 뭐 설거지는 무조건 다 같이 한다. 올해는 딱 하루만 있다가 온다. 뭐 등등. 자, 여러분만의 명절 생존법 지금 문자로

0: 보내주십시오. 샵9730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해서 한우 불고기 200g, 작지만 뜨거운 열정으로 여러분의 입맛을 채워드리겠습니다. 9월 23일 수요일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유닝구입니다. 출발합니다.
1: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오늘 뉴스의 핵심 이슈 인사이트 픽.
0: 뉴스는 많지만 도움되는 소식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꼭 알아야 할 뉴스만 픽해서 전해드립니다. 이슈 인사이트 픽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0: 자, 추석 앞둔 우리 증시 어떻습니까?
2: 네, 오늘 코스피 반도체 강세 힘입어 힘차게 문을 열었는데 지금은 상승폭 좀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빨간불 켜고 보합권에서 7천선 지켜내고 있는데요. 수급 상황 보면 개인 홀로 팔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이 사자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0: 네, 7,036.54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주요 관심은 뭡니까?
2: 네, 이제 시장의 시선은 유엔 총회에 쏠려 있습니다. 최신 소식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30분간 진행된 대화에서 전략 투자와 안보 현안, 대북 문제 등을 논의한 걸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밖에 미국과 이란이 깜짝 회담을 또 가졌다는 소식에 뉴욕 증시 특히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갔는데요. 네, 이 소식에 유가도 크게 내려가면서 AI 트레이드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네. 덕분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넘게 오르면서 6거래일 내리 강세 이어가자 국내에서도 이제 삼전 닉스를 비롯한 대형주들 중심으로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국제 유가 하락이 시장을 밀어올리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2: 예, 국제 유가는 이란이 7일 안에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할 수 있다는 제안을 내놨다는 소식이랑 사우디아라비아가 동서횡단 송유관 가동을 재개했다는 뉴스까지 맞물리면서 공급 우려가 줄어들자 크게 내려갔는데요.
0: 네.
2: 여기에 앞서 짚어드린 것처럼 미국과 이란이 유엔 총회에서 깜짝 접촉을 하고 곧 추가 회담도 있을 것이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WTI와 브렌트유 모두 배럴당 $100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유가가 하락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국채 금리도 안정세 보이면서 시장의 시름을 좀 덜어주고 있는데 다만 연준 위원들이 잇따라 인플레이션을 경고하면서 긴축 필요성을 여전히 강조하고 있는지라 변동성 주의하면서 흐름 살펴야겠습니다.
0: 자, 이번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주유소 기름값 100원 내리죠?
2: 예, 그렇습니다. 업계의 강한 반발이 있긴 했는데 예고됐던 대로 고속도로 주유소 총 226곳의 유류 가격을 연휴 기간에 한해서 17일 판매 가격과 비교해 리터당 100원 낮은 값에 판매합니다. 다만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곳들에서 한해서 고이 민자 고속도로 내 주유소는 제외된다는 거 알아두셔야겠고요. 24일 0시부터는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돼서 교통비 부담 좀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정상회담 앞두고 있는데 양측의 AI 파워게임이 눈에 띄어요?
2: 네, 그렇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한번 속도 조절은 없다. 완강한 의지를 재차 드러냈는데요. 유엔 총회 기조 연설에서 국제사회의 AI 속도 조절 요구를 전면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차원의 AI 규제 움직임을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 성장을 결코 억누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못 박으면서 AI라는 용어 자체를 새롭게 바꾸는 리브랜딩도 깜짝 발표 이목을 끌었습니다. 미국 정부의 모든 공식 문서에서 인공지능 대신 초지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겠다 공식 선언하고 초지능에서 이기는 자가 결국 최종 승자가 되는 것이다. 현재 중국을 비롯한 모두를 크게 앞서고 있다면서 이 우위를 계속해서 지켜나가겠다라고 말해 기술 패권 경쟁에서 파워게임을 이어가겠다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0: 네. 오픈 AI가 거들고 있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2: 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확고한 의지를 확인한 오픈 AI가 부지런히 줄서기에 나서고 있는데요. 미국 주도의 AI 국제 연합을 구축하자 제안했습니다. 기술 경쟁을 넘어서 안전 기준과 국제 표준까지도 미국이 선점해야 한다는 구성인데 구체적으로 한국을 포함한 10개국의 AI 안전기관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가 됐고요. 미국을 중심으로 각국의 안전기관을 하나로 묶어서 공통된 기술 기준을 만들고 이를 사실상 글로벌 표준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AI 패권 경쟁이 단순히 누가 더 뛰어난 모델을 개발하느냐가 아니라 어느 국가의 기술과 규칙이 세계적으로 채택되느냐를 둘러싼 경쟁이 될 것이다. 또 내다봤습니다.
0: 이 와중에 또 중국은 새로운 AI 칩 공개했다고요?
2: 예, 그렇습니다. 이제 알리바바가 마치 오늘을 기다렸다는 듯이 비밀 병기를 풀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직접 만든 새 AI 칩을 공개를 했는데요. 네. 젠우라는 이름부터 중국 도교에서 북방을 관장하는 신격인 이 진무 대제에서 따왔는데 강력한 무력을 또 상징을 한다고 합니다. 사측 역시도 현재 중국에서 가장 강력한 칩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는데 실제로 앞서 공개한 제품보다 성능은 3배 더 뛰어나고요.
0: 그래요?
2: 예, 최대 50만 대 규모의 클러스터로 구축해서 최첨단 프론티어 모델 학습에 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함께 내놓은 반도체 개발 로드맵에서는 가속기뿐만 아니라 중앙처리 장치부터 대규모 언어 모델까지 직접 만드는 풀스택 역량을 과시했고요. 이를 뒷받침할 데이터 센터 투자도 대폭 확대하기로 하면서 종착지로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인공 초지능 개발까지 목표로 제시하면서 속도 조절론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양측이 맞붙고 있습니다.
0: 네. 이번 주에 이제 대미 투자 프로젝트 국회 보고도 있었습니다. 윤곽이 드러났죠?
2: 네, 2천억 달러, 우리 돈 270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규모의 대미 투자를 두고 미국과 줄다리기를 벌여온 정부가 국회를 찾았습니다. 1호 프로젝트는 알려진 대로 텍사스 화력발전소 사업이 될 걸로 전해지는데요. 정부는 총 사업비로 200억 달러를 들여서 가스복합 화력발전소를 지으면 향후 20년간 400억 달러 안팎의 수익이 예상된다 국회 보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2, 3호 프로젝트로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과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이 거론이 됐는데 아직 미국과 의견 차가 적지 않은 걸로 전해지고 있고요. 정부는 투자 규모가 연간 200억 달러, 총 2천억 달러를 넘지 않을 거란 걸 분명히 했습니다. 여야는 상업적 합리성, 그러니까 이제 투자가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졌는데
0: 네.
2: 양국은 이르면 오늘 1호 프로젝트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0: 네. 미국의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죠. 우버가 국내 배달 서비스 시장을 계속 두드리고 있어요.
2: 예,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 중에 탑이죠. 우버가 이번엔 국내 1위 플랫폼 배달의 민족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시장에 뛰어들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운영사 우아한 형제들의 최대 주주인 독일 딜리버리 히어로를 인수를 위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서측은 내년 하반기까지 인수를 완료하겠다는 목표인데요. 9년 전 배달 서비스 우버 이츠를 국내에 선보였다가 배달의 민족에 빌려 고작 2년 만에 철수의 체면을 구겼었는데 이번 인수가 성사되면 과거 경쟁자였던 배달의 민족을 품고 8년 만에 국내 배달 시장에 재진입하게 됩니다. 우버가 통합 멤버십이나 데이터 결합 등을 활용하면 막대한 시장 지배력을 갖추게 될 수 있어서 업계는 이번 이슈를 특히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공정위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필 방침입니다.
0: 네. 전기차 가격 낮추기 위해서 국회 또 정부가 법 개정 추진하고 있다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2: 예, 전기차를 살까 고민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나 부담스러운 가격이죠. 전기차에서 가장 비싼 부품이 또 배터리거든요.
0: 네.
2: 차값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할 정도인데 배터리 값을 빼면 동급의 내연기관차도 가격이 저렴해진다는 데에서 배터리 구독이라는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배터리 값으로 매달 이용료만 내고 타게 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현행법상 배터리는 차체와 한 몸으로 묶여 있어서요. 이 소유권을 따로 분리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초기 구매 부담이 줄어서 가격 때문에 전기차를 망설였던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도 넓어질 수 있고 이 소비자가 반납한 배터리를 공사장 같이 다른 곳에 전력원으로 쓰는 새로운 시장도 열릴 수 있어서요.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시장이 4년 뒤면 400억 달러가 넘게 커질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차가 법인 택시를 상대로 실증을 진행하고 있고 다음 달부터는 전기차 2,000대로 사업을 확대하는데 가뜩이나 기름값 비싼 요즘에 다시 한번 또 눈길이 가는 소식입니다.
0: 네. 인기가 많았죠. 국민참여성장펀드. 다음 주에 또 2차 판매에 들어가는군요.
2: 예, 그렇습니다. 지난 5월이었죠. 출시되자마자 은행 앞에 오픈런이 벌어질 정도로 관심이 뜨거웠던 국민참여성장펀드가 2차 판매에 들어갑니다. 다음 주 수요일 말일부터 판매가 시작되는데 규모는 1차와 같은 6천억 원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선착순으로 판매가 됩니다. 투자금의 최대 40% 소득공제와 9.9%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최대 5년간 받을 수 있지만 원금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 알고 계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0: 네. 자, 추석 앞두고 이제 부모님께 용돈 얼마 드릴까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네, 이런 뭐 조사 결과가 있습니까?
2: 예, 이제 조사 결과를 봤더니요. 지난해에는 자녀 세대가 부모님께 드린 추석 용돈이 평균 21만 3천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4년 전과 비교하면 40% 가까이 늘어 앞자리가 바뀌었는데요. 이게 연령대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20대는 평균 19만 원, 30대는 20대는 22만 원, 40대는 24만 3천 원으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이 금액도 조금씩 커졌는데 그럼 용돈 액수는 어떻게 정하는지를 물은 질문에는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매년 같은 금액을 드린다 답했고요. 30%는 물가에 맞춰서 조정한다 또 답했습니다. 이제 결국 정해진 정답은 없겠죠. 형편에 맞게 마음 담아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0: 네. 자, 오늘 이슈 인사이트 픽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임선우 뉴스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0: 자, 오늘 여러분께 드린 질문은 여러분께서는 올 추석 명절 어떻게 살아남을 칠 것인지 명절 생존법 알려주십사 하고 질문을 드렸는데요. 전우태님, 명절 차례상 안 차린 지 오래되었는데 그러니까 가족이 화목합니다 하셨고요. 0846님, 명절 생존법으로 선물 공세합니다. 가족들에게 모두 선물하면 잔소리가 줄어듭니다 하셨고요. 6818님, 꽉 막힌 고속도로가 부러운 사람입니다. 한국에 거주 중인 중국 교포인데요. 통일되면 운전해서 고향으로 가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압록강으로 넘어갈까요? 두만강으로 넘어갈까요? 이야, 이거 뭐 생각만 해도 즐거운 행복한 고민인데요. 꼭 그렇게 되기를 언젠가 바라봅니다. 9905님, 저는 당직 근무 자청해서 회사에 나와서 일합니다. 잔소리 안 듣고 돈도 벌고 너무 좋아요 하셨고요. 6276님, 명절에 다 모였을 때 불편한 대화 주제가 나오면 즉시 날씨나 취미, 음식 이야기 등으로 자연스럽게 대화의 주제를 바꿉니다. 그리고 조카들 용돈 쥐어주면서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됩니다 하셨는데요.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또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듣고 계신 시각 12시 33분 지나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둔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3: 추석 연휴를 앞두면서 이번 주 들어 하루 종일 도로 정체가 심한 편인데요. 오늘도 오전부터 교통량 꾸준히 많았습니다. 이 정체는 퇴근길 무렵 귀성 차량들까지 더해지면서 절정을 보이겠는데요. 이렇게 길어진 정체는 자정을 넘어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안 광주고속도로 광주 쪽으로 문평 부근 1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는 여주분기점에서 감곡 사이로 10km 구간에서 정체고요. 이후 진남터널 부근에서는 1차로를 막고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국회대로 안양천로 방면으로 화곡 고가차도 부근에서도 사고가 났는데요. 1, 2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어서 부근으로 많이 혼잡합니다.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 탄천 1교 부근 3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부근으로 차량대 서행합니다. 이후로 청담대교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1차로에서도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희였습니다.
4: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5: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꽉 잡히는 진짜 경제, 돈 버는 재미.
4: 봄이면 씨앗 뿌려.
0: 우주가 이제 탐사의 영역을 넘어서 새로운 산업과 투자의 무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주 산업은 어떻게 돈을 벌고 또 우리 기업에는 어떤 기회가 열릴지 정의훈 유진투자증권 선임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6: 안녕하십니까. 네.
0: 명절에 어디 뭐 다녀오세요?
6: 제가 고향이 울산이기 때문에.
0: 맞아요. 울산이시잖아요.
6: 예, 네. 울산에 내려가서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명절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오려고 합니다.
0: 네, 뭘로 가세요? 뭐 비행기, 기차?
6: KTX 타고 가는데 네. 저는 대한민국의 KTX가 갈수록 예매가 어려워지더라고요.
0: 뭐 그래도 저 통합돼가지고 좀 네. 좌석 들고 기차 편수도 늘었다 그러던데.
6: 아니요, 요즘에 그 상온화 타는 것 때문에 그런지 이렇게 내려가려고 하는 수요가 굉장히 많아서 요즘 완전 전쟁입니다.
0: 어렵게 구하셨구나.
6: 예, 지방러들은 이거 공감하실 텐데 네. 정말 전쟁이에요, 이거 구하는 게.
0: 울산까지 우주선 타고 가는 건 좀 너무 홍맹랑한 소리인 것 같고. 아니, 명절 맞아서 이제 뭐 여행 가시는 분들도 많고.
6: 네. 근데
0: 우리가 언제쯤 우주선 타고 저 우주 여행을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6: 사실 지금도 할 수 있어요. 돈만 많으면.
0: 돈만 많으면.
6: 그래서 이게 뭐 한 수백 실제로 민간인이 우주선을 스페이스X에게 통째로 빌려가지고 네. 이렇게 여럿이서 해가지고 우주 여행을 한 사례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정말 몇백억 정도를 흔쾌히 네. 쓸 수 있어야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민간으로 넘어오기 위해서 아무래도 저는 최소한 50년 정도는 걸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라이트 형제가 이제 비행기를 이제 처음 개발했을 때가 1900년대 초반이고 네. 상업화된 비행기가 처음 등장한 게 1900년대 중반인데 우리가 이제 흔히들 말했을 때 민간인들까지 하는 게 한 50년 정도 더 걸렸잖아요.
0: 네.
6: 그러니까 지금은 상업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보니까
0: 네.
6: 한 민간까지 우리가 오기 위해서는 한 산술적으로 한 2050년 정도.
0: 내 생애엔 못 타보겠구나.
6: 알죠. 이제 오래 사시면 되죠.
0: 아이고, 그때까지 살고 싶진 않아요. 자, 스페이스X가 이제 스타쉽 시험 비행을 22일 날 어제 네. 원래 하기로 했는데
6: 네.
0: 28일로 연기가 됐어요.
6: 맞습니다.
0: 왜 그런 겁니까?
6: 뭐 구체적인 사유가 공개되진 않았는데
0: 네.
6: 이게 기술적인 결함 문제기보다는 승인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켓을 발사할 때는 각 국가마다 승인을 받아야 돼요.
0: 네.
6: 그러니까 발사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미국에서는 그 역할을 하는 게 FCC라고 하는

0: 기관이 있거든요. 예. 아무래도 거기에서 승인이 안 내려졌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발사의 기술적인 결함이었다라고 하면 보통은 발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기 쉽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아예 발사일 자체를 연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왜 그러면 승인이 좀 더뎌지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이번이 발사에서 실전 배치하는 첫 발사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우리가 로켓을 테스트하기 위한 발사였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우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네. 이번에는 실전 배치를 하는 단계다 보니까 이게 조금 더 FCC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좀 승인을 내리는 거 아닌가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1: 실전 배치라는 게 뭐 어떤 의미인가요?
0: 그러니까 이게 결국 좀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면 네. 궤도 비행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 우리가 아무래도 위성을 생각하면 밤하늘에 두둥실 떠 있는 걸 생각하잖아요. 우주 공간에.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대표적인 예로 달을 예로 들 수 있는데 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지구로 안 떨어지죠. 그게 왜 그러냐면 지구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위성도 지구로 안 떨어지고 우주에 머물기 위해서는 지구를 빠른 속도로 돌아야 돼요. 그걸 우리가 궤도 비행을 한다라고 의미를 해요. 네. 한 번 궤도 비행에 들어가면 다른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아도 궤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궤도에 비행을 한다라는 말은 궤도에 실전 배치를 한다라는 말이고 우주 공간에 머물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는 뭐 어떤 비행이라고 말하냐면 준 궤도 비행이에요. 그러니까 궤도까지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네. 속도가 거기에 안 맞춰지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 친구는 얼마 못 있다가 지구로 떨어지겠죠.
1: 그렇겠네요.
0: 그러니까 기존에는 일부러 떨어지게 준 궤도까지만 운행을 했는데 이번에는 실전 위성을 실전 궤도에 배치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이번에 그 뭐 14번째 그 발사되는 스타쉽 위성도 만 싣고 가는데요. 26기?
0: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스타쉽 자꾸 얘기하는데 스타쉽이 뭔가. 근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우주 로켓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우주 수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우리가 서두에 KTX 예시를 든 것처럼 네. 우주 공간으로 가기 위해서는 뭔가가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결국 이게 정말 로켓 배송이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로켓 배송을 해주는 주체가 누구냐.
1: 저번에 우기시려고 지금 하는 네, 얘기인데 제가 잘 못 알아들어서 못 웃었습니다.
0: 준비해온 개그인데 죄송합니다.
1: 네, 로켓 배송.
0: 네, 로켓 배송인데.
1: 이건 진짜 로켓 배송이네요.
0: 이게 진짜 로켓 배송이죠. 그런데 네. 이게 지금까지 쓰던 로켓은 쉽게 네. 말해서 자동차로 비유하면 한 SUV 정도 되는 자동차로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근데 이번 스타쉽을 개발하고 있는 건 뭐냐면 대형 화물 트럭을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SUV로 왔다 갔다 할 때도 물론 발사 비용이 많이 낮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발사 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로켓을 발사하기 위해서 쓰이는 비용, 킬로그램당 비용이 기존에는 조그마한 차, 소형차 타다가 SUV까지 올라왔으니까 당연히 더 많이 실을 수 있으니까
1: 그쵸.
0: 비용이 낮아졌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대형 트럭이 등장, 이제 개발되고 있다는 거는 엄청나게 비용이 감소하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위성을 이번에 많이 실었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게가, 실을 수 있는 무게가 압도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지금 상용화된 로켓은 한 18톤 정도 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스타쉽은 최소 100톤부터 시작합니다.
1: 굉장히 이게 적재량이 늘었네요.
0: 엄청 늘어나는 거고 산업적으로 봤을 때도 엄청 유의미한 로켓 발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이게 그러면은 그 스타링크 사업과 세계 위성 통신 시장에도 변화를 가져오겠군요.
0: 그렇죠.
1: 이렇게 많이 실어나를 수 있다는 거는
0: 많이 실어나를 수 있다라는 거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위성 서비스의 퀄리티가 좋아지는 걸 의미해요. 그러면 뭐 어떤 퀄리티가 좋아지냐? 결국 스페이스X가 돈을 중점적으로 버는 거는 우리가 예시를 제가 쿠팡으로 예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쿠팡이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진짜 로켓 배송에 있잖아요. 네. 배송을 바로 당일 아침에 해주는 건데 쿠팡이 배송으로 돈을 버나요? 고객들한테 배송을 해준 대가로 돈을 받나요? 택배회사처럼? 그건 아니죠. 대신 얘네는 커머스 수수료를 받아요.
1: 그렇죠.
0: 그거를 수수료를 많이 받기 위해서 배송이라는 시스템을 구축한 거잖아요. 스페이스X도 마찬가지예요. 로켓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로켓을 개발을 해서 더 싸게 위성을 많이 올려보내면 위성 서비스 퀄리티가 높아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스타링크 서비스도 지금 굉장히 높은 퀄리티의 통신 서비스 퀄리티를 유지하고 있는데 네. 이번에 만약에 스타쉽이 등장한다? 그러면 새로운 버전의 위성을 더 좋은 위성을 발사를 하겠죠? 그럼 스타링크 서비스의 퀄리티는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입자 숫자가 엄청나게 빠르게 늘고 있고 지금은 1300만 명이 돌파가 됐는데 이게 더 가속화가 될 수 있는 거죠.
1: 그래서 이번 14번째 스타쉽의 도전이 조금 더 의미가 있다라고들 얘기를 하는 거군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스타쉽이 지금 발사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스페이스X가 지난 2분기 실적 발표회 8월 달에 실적 발표회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스타쉽의 상용화 시점에 대해서 네. 연말로 얘기를 했었어요. 올해 연말로. 근데 그 약속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이번 14차 테스트 발사가 실전 배치를 하는 발사잖아요. 그러니까 너 정말 로켓으로서 실전 배치가 가능한 로켓이야? 네. 요거를 검증하는 첫 단추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번 발사가 좀 신중을 기하는 걸 수도 있고 어떻게 네. 보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28일 날 이제 발사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발사된 로켓은 그냥 네. 우주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시 회수를 해서 사용한다면서요?
0: 그게 스타쉽이 또 어마어마한 두 번째 이유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압도적인 무게를 자랑한다라고 했잖아요. 들 수 예. 있는 무게가. 그것도 대단한데 이 스타쉽은 모든 로켓을 다 재사용합니다.
1: 그러니까 회수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다시 사용한다고요? 다시 쏘아올린다고요?
0: 회수만 하는 것도 기존에는 1단만 회수했었어요. 2단을 회수를 안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완전한 의미의 재사용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 비행기를 탈 때 전체 다를 다시 쓰잖아요. 뭐 날개 두 쪽을 버리고 갈아 끼우고 하진 않잖아요.
1: 그쵸. 그러니까
0: 기존에는 로켓이 날개 두 쪽은 갈아 끼워줬어서 했어요. 아. 쉽게 표현하면. 근데 이번에는 스타쉽은 크기도 압도적으로 커졌는데 모든 로켓을 재사용하는 로켓으로 설계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어마어마하게 발사 비용이 낮아진다라고 했던 이유 중 첫 번째는 무게가 애초에 들 수 있는 무게가 커지기 때문에 네. 낮아지는 것도 있지만 모든 부품이 다 재사용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오는 경제성 효과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비용을 꽤 절감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로켓을 계속 재사용할 수 있다는 거는.
0: 그렇죠. 물론 정확한 비용은 스페이스X 내부적으로만 알고 있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추정했을 때 적어도 기존 로켓 대비 10분의 1을 줄일 수 있어요. 그런데 네. 기존 로켓도 그 전 대비 거의 엄청나게 줄인 건데 이번 로켓 스타쉽이 개발이 되면 지금보다 압도적으로 낮은 비용을 이제 로켓 발사에서 할 수 있는 거죠.
1: 스페이스X의 진짜 경쟁력은 뭡니까? 이 로켓 발사, 뭐 로켓 회수입니까? 아니면은 뭐 스타링크 통신 사업을 활용해서 돈을 버는 뭐 그것이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스페이스X가 얼마 전에 상장을 했잖아요. 네. 상장을 하기 전에 자기네들 회사에 대해서 보고서를 발간을 해요. 그러니까 상장 보고서 같은 것처럼 우리 회사는 이런 회사입니다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있거든요. 네. 거기에 어떤 칸이 있냐면 회사의 리스크에 대해 설명한 게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중 리스크가 어떤 거냐면 일론 머스크라고 적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네. 주신 질문이 네.
1: 사주
0: 스페이스X의 네. 가장 큰 강점이 뭐냐. 네.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가장 큰 강점이자 네. 가장 큰 리스크는 리스크다. 일론 머스크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스페이스X가 가지고 있는 로켓 기술 개발력도 그렇고 스타링크라고 하는 서비스도 제가 처음 우주산업을 담당했던 2021년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욕을 먹었었어요.
1: 네.
0: 저는 국내에서 이거 관련된 보고서를 쓰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치부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스타링크는 전 세계에서 천만 명이 넘는 지금 서비스 가입자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X를 통해서 모든 걸 다 하려고 하고 있어요. 심지어 최근에는 우주 사업뿐만 아니라 AI 쪽까지 지금 클라우드로 돈 엄청나게 벌고 있거든요. AI 사업뿐까지 같이 들어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저는 스페이스X를 이제는 우주 기업을 넘어서서 일론 머스크가 하고 싶어하는 것의 집대성이 아닌가.
1: 우주에다 데이터 센터 짓는다는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0: 맞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그것도 일론 머스크의 원대한 꿈 중 하나인데 결국 우리가 일론 머스크는 AI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인 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냉각수 문제라든지 전력망 문제라든지 네. 혹은 NIMBY 현상이라든지 혹은 GPU를 구한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지상에서 구축하는 비용이 너무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1: 네.
0: 그러면 우주에서 구축하는 비용은 아까 로켓 발사도 그렇고 내려가고 있댔잖아요. 일론 머스크는 이게 크로스되는 시점이 언젠가 올 거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거기까지 바라보고 있는 거죠.
1: 그러니까 머스크야말로 본인이 스페이스X라는 기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0: 제가 정확하게 저도 그게 공감을 하는 게 네. 일론 머스크는 전 세계의 산업적 헤게모니를 본인이 가지고 싶어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이 뭐냐? 우주라고 하는 인프라인 거죠.
1: 네.
0: 압도적인 로켓 기술력을 바탕으로 본인만 싸게 올릴 수 있는 거예요.
1: 그러니까요.
0: 그쪽으로 계속해서 우주 관련된 어떤 모멘텀을 발생시키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그럼 이제 로켓 쏘지, 위성 올리지, 또 그걸로 저 위성으로 통신료 벌지. 그러면은 이게 다른 기업들이 좀 따라오기 힘든 독자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0: 맞습니다. 지금 스페이스X는 사실 우주 산업 내에서는 기술력뿐만 아니라 뭐 어떤 수익성, 성장성 이런 부분에서 따라올 기업이 없어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물론 최근에 중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0: 따라오고 있다라고 뭐 예를 들면 언론 보도나 이런 부분에서 나오고 있는데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어,
1: 중국 섭섭해야겠는데.
0: 근데 중국도 그러니까 이거 중국은 엄청 빠르게 따라오고 있긴 해요. 네. 근데 스페이스X도 굉장히 빠르게 달아나고 있어요. 저는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나사보다 스페이스X가 더 위라고 봐요.
1: 어, 네. 아, 그래요?
0: 네, 나사보다 더 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나사 없이는 스페이스X가 존재할 수가 없었어요. 나사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예전에는 스페이스X가. 네. 근데 지금은 대표적인 일화가 뭐가 있냐면 일론 머스크랑 트럼프 대통령이랑 싸웠던 적이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화가 나서 야 이제 나사 스페이스X에게 수주 주지 마.
1: 네.
0: 매출 주지 마. 일론 머스크가 뭐라 말했냐면 어 해봐. 너희가 우리 없이 이제 어떻게 우주로 갈 건데. 나사는 스페이스X 없이 우주로 갈 수가 없습니다.
1: 그래요. 이게 네. 바뀐 거네요. 역전된 거네요.
0: 완전 역전돼버린 거죠.
1: 그만큼 이제 민간에서의 우주 산업의 경쟁력이 생긴 것이다.
0: 스페이스X가 상당 부분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 네. 뭐 중국 말씀하셨지만 지금 중국하고 또 유럽에서도 뭐 재사용 로켓 또 이 고빈도 발사 경쟁 뛰어들고 있다면서요. 어떤 상황이에요?
0: 중국도 재사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최근에 국가 중심의 중국은 좀 그 미로 중에 강합니다. 물론 민간 기업이긴 하지만 네. 뭐 랜드스페이스라든지 주체3 같은 로켓들이 최근에는 재사용에는 성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랜딩까지는 성공을 했어요. 이걸 가지고 와서 다음번 발사에는 아직까지는 안 됐습니다.
1: 네.
0: 근데 뭐 최근에 보면 일본, 뭐 중국 혹은 일론 머스크의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블루 오리진 같은 제프 베조스의 그런 기업들도 재사용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도 차세대 발사체는 재사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1: 뭐 우리나라 얘기했으니까 이제 곧 우리도 누리호 5차 발사 앞두고 있죠. 10월 7일 날 지금 예정돼 있는데.
0: 맞습니다.
1: 이번 발사의 또 그 의미는 뭡니까?
0: 우선 이번 10월 7일 날 누리호 5차 발사의 의미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도 이제 누리호라고 하는 로켓이 원래는 국가 중심의 로켓이었어요.
1: 네.
0: 국가 중심이라는 말은 뭐냐면 국가가 우리가 누리호라고 하는 로켓을 만들자라고 계획도 하고
1: 네.
0: 심지어 국가 예산이 투입이 돼서 개발까지 이루어졌어요.
1: 지금도 그런 상황 아닌가요?
0: 근데 지금은 민간 기업들에게 이전을 많이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 네.
0: 기술 이전을 받았고요. 그리고 통상 발사 실시권이라고 해서 지금은 국가에서 우리 이거 언제 발사하자. 만들자라고 해야 시작이 되는 건데
1: 네.
0: 이제는 추후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걸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 거예요. 물론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 100% 전부 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주도한 건 아니지만 숫자로 표현하면 70, 80% 정도는
1: 그 정도
0: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좀 발사에서 관여를 좀 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이번 그 우리 누리호 5차 발사에 뭐 초소형 군집 위성 5기,
0: 네.
1: 큐브 위성 10기에서 역대 가장 많은 그 위성이 탑재된다면서요?
0: 맞습니다. 이 군집 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쉽게 말해서 우주에서 사진을 찍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주에서 사진을 찍는데 제가 위성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막 찍는 거예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군사적인 좀 그런 긴장감이 있으니까 그런 초소형 군집 위성이라고 해서 다른 나라를 감시하는 위성들을 굉장히 많이 발사하고 있는데 이번 발사도 메인은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네. 누리호는 아직 그럼 상업 발사체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겠네요.
0: 그 중간에 있죠. 근데 중간에 있다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누리호 1차 발사는 물론 실패했지만 2차 발사부터 3, 4차 발사까지 성공적으로 발사를 이뤘거든요. 그 말인즉슨 우리 기술력으로 우리 힘으로 쏘아 올릴 수 있다는 능력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됐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상업적이라는 말은 돈을 받고 팔 수 있어야 된다는 의미예요.
1: 네.
0: 그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 누리호를 타고 우리 이것 좀 발사해 주면 안 될까? 라고 하는 정도를 받으면 저는 완전한 상업화에 들어갔다고 보는데 아직 그 단계는 아닌 건 맞아요. 근데 이제 곧 그 단계까지 접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거죠.
1: 네.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뭐 스페이스X나 누리호나 앞으로 이제 우주에서 우리가 돈을 벌려면 좀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까요?
0: 많은 분들이 우리가 뉴스페이스 뭐 오늘도 민간 기업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얘기하니까
1: 네.
0: 민간 기업들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결국에 그게 나오려면 마중물 역할이 돼야 돼요. 아까 제가 스페이스X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에는 나사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했었잖아요.
1: 네.
0: 나사 없이는 스페이스X는 지금 존재할 수가 없는 기업이었어요. 그만큼 나사가 전폭적으로 밀어준 부분도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우주 개발 기술력이 뛰어나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주변국들이 너무 뛰어나요. 그러니까 나도 전교 5등인데 전교 1등부터 4등까지가 같은 반인 거예요. 옆자리인 거예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이런 상태니까
1: 네.
0: 결국 국가 차원에서 저는 어떤 예산 집행이라든지 개발 예산 이런 부분이 많이 좀

투입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서도 좀 우주 개발 관련돼서 뉴스 같은 것도 좀 많이 봐주시고 응원의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그게 또 민심이 되어서 국가 우주 개발

0: 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발사 쪽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자, 오늘 정의훈 유진투자증권 선임연구원과 함께 또 우주 산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자, 1부 마치겠습니다. 탑 로더의 댄싱 인 더 문라이트 들으시고 1시 2부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밀기름 새옹에 밥을 지어 귀개로 퍼서 먹겠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밀기름은 밀랍과 참기름을 섞어 끓여 만든 머릿기름을 말하고 새옹은 노쇠로 만든 작은 솥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속담은 밀기름 그릇만한 작은 그릇에 밥을 담고 귀개만한 숟가락으로 퍼먹는다는 뜻으로 세상이 망하게 되면 있을 괴상망측한 짓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기도 하고 사람이 매우 잘거나 야가 빠졌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밀기름처럼 머리에 바르는 기름 중에 물기름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는 물처럼 묽은 기름을 말하고 흔히 끈기 있고 된 포마드에 상대해 동백기름 같은 머릿기름을 이르는 말입니다. 이와는 다르게 식용으로 사용하는 기름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름에 파를 넣고 볶아 만든 기름은 파기름이라고 하고 콩에서 짜낸 기름은 콩기름이라고 합니다. 또 고소한 맛이 입맛을 당기게 해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참기름은 참깨로 짠 기름이죠. 들깨로 짠 기름은 들기름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들기름이라고 된소리로 발음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된소리로 발음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표기 형태와 같이 들기름으로 발음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토론 좋아하세요?
1: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2: 재미없다는 편견도 맞는데
0: 토론 어떻게 생각하세요?
3: 설명이 좀 친절했으면 좋겠고요. 하나하나 맨날 똑같은 소리거든요.
0: 어렵게만 느껴지는 토론 사라져야 할까요?
4: 그럼에도 토론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귀를 사로잡는 새로운 열린 토론 황현희와 함께합니다.
0: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5: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58분 날씨. 추석 연휴 동안 늦더위가 이어지며 낮에는 덥게 느껴지는 곳이 많겠는데요. 아침 저녁은 선선해서 큰 일교차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절기 추분인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광주, 대구 29도, 강릉과 부산 27도, 제주 26도 등으로 예년 이맘때 기온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높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낮 기온이 조금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대부분 29도 안팎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추석 연휴 첫날인 내일은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내일 늦은 밤부터 모레 오전 사이에 동해안에는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추석인 금요일에는 전국이 흐려서 한가위 보름달은 대부분 지역에서 보기 힘들 전망입니다. 또 추석날 밤부터 비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중부지방은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새벽 사이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 남부지방은 토요일 밤까지, 제주도는 일요일 오전까지 곳에 따라 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다시 전국의 하늘이 맑아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도, 습도는 44%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당신의 갓생 파트너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0: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평화 청사진을 제시하고 글로벌 공급망 위기의 해법으로 건설적 기여국 연대를 제안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과는 별도로 만나 약 30분간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정현 신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첫 공식 출근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가능성과 관련해 조사단의 진상조사 결과를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감사원이 중앙선관위 관련 예산 등의 감사 결과 가운데 입찰 방해와 수익계약 등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6건을 선관위 특검에 송부했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 ADB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2%로 0.6%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7월 출생아 수가 11%가량 증가하며 7달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이어갔습니다. 올해 누계 증가율은 14.7%로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1: 일상의 깊이를 더합니다. 당신을 위한 프리미엄 인사이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2: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정치권 소식 짚어볼 텐데요.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사법부가 정면 충돌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탄핵 추진 가능성과 정치권 반응, 여의도 현미경 코너에서 들여다보고요. 추석 연휴 앞두고 극장가에도 기대작들이 한꺼번에 몰리고 있는데요. 연휴에 볼 만한 극장 개봉작부터 또 안방에서 즐기실 수 있는 특선 영화까지 살롱드 문화 코스모스에서 살펴봅니다. 반가운 가족 만나는 명절이지만 또 잔소리와 집안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도 계시죠. 몸도 마음도 편안하게 명절 보내는 방법, 철학이 있는 수요일 철수야 코너에서 알아보겠습니다. 2부 시작합니다.
1: 뉴스 너머의 맥락, 정치판의 핵심을 포착한다. 여의도 현미경.
2: 매일매일 차고 넘치는 정치권 이슈의 숨은 맥락 짚어드립니다. 여의도 현미경 김수민 시사평론가, 구민주 시사저널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2: 대법관 재청 문제 두고 또 청와대 사법부 이 정면 충돌하는 모습인데 저도 어제 하도 궁금해가지고 AI한테 물어봤더니 아주 친절하게 잘 설명을 해주더라고. 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3: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 청와대 대법관 재재청 요청을 공식적으로 거부하면서 양측 간 충돌 양상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네. 조 대법원장은 이번 재재청 요청을 정당화할 헌법적 근거나 사유를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응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청와대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대법원장 재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깊은 유감을 나타냈고요.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 오늘 출근길에도 침묵을 했는데 대신 대법원 명의로 언론 공지를 하나 냈습니다. 재청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있었던 청와대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한 번 더 반박을 한 건데요. 이렇게 양쪽 모두 물러서지 않으면서 이미 6개월 넘게 이어진 대법관 공석 사태가 더 길어질 수 있고 조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6월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아침 청와대는 이 문제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에 대해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2: 네, 이거는 뭐 어떤 방법으로 그럼 풀어나가야 할까요?
4: 네,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디까지 생각하고 있는지 이거를 좀 단정짓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를테면 대통령은 임명 거부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취지의 의견을 낸 건 아니거든요.
2: 네.
4: 그러니까 이번에 주요 논리는 국법상의 대통령의 행위는 문서로 행해져야 되는데 그런 문서로서의 성격을 재재청 요청이 그 충족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절차적인 하자를 짚었고 또 재재청 요청에 대해서 이게 헌법상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게 근거가 없다는 건지 아니면 근거를 들어달라고 하는 것인지 이것도 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종합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임명 거부는 할 수 있는데 재청 절차를 시작하는 거는 대법원장 몫이기 때문에 재재청 요청은 못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인지
2: 네.
4: 아니면 제재청 절차가 명시돼 있지 않아가지고 뭐라고 판단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세 번째 가능성은 제재청 자체가 불가능한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지 이게 좀 단정지을 수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청와대도 아마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아직까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한 게 대통령의 임명권이 실제로 침해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한 근거 이런 것들을 좀 더 찾아봐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유보적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그 제청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서 일단 국회 임명 동의안을 맡긴 다음에 국회에서 여당 의원들한테 호소를 해서 부결시키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그렇게 해서라도 일단락을 지어야 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근데 사실 임명 동의라고 하는 거는 대통령이 임명 의사가 있어야 국회의 동의를 구합니다. 라고 임명 동의안을 붙이는 거라서 대통령이 임명 의사가 없는데 임명 동의안을 붙이는 게 맞는가 이 질문에 좀 결정적으로 부딪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청와대에서 어떻게 또 하느냐가 관건이 될 텐데 일단 검토를 해볼 만한 거는 재제청 요청의 앞단계죠. 그러니까 임명 거부까지만 한번 의사를 밝히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네. 재청을 다시 하고 말고는 대법원장한테 맡기는 거라 치더라도 임명 거부까지는 표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대통령 임명권 헌법상의 조항 자체가 근거다라고 해서 임명 거부라든지 재청 부동의 뭐 이런 식으로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한간에서는 뭐 대통령이 그냥 임명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는데 대통령한테 실질적 임명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인다는 법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임명 거부 자체는 가능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실무적으로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 거냐 이게 또 첫 번째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2: 네. 그래서 오늘 민주당은 대법원 앞에서 규탄대회 연다면서요?
3: 네. 민주당은 잠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대법원 앞에서 규탄대회 열 예정입니다. 어제 의원총회와 의원단체 채팅방에서 규탄대회가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요구가 이어졌던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다음 주 중에는 조 대법원장을 국회 법사위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하겠다는 계획도 밝힌 상황입니다. 김민석 대표는 오늘 아침 당 유튜브에 출연해서 조 대법원장의 제재청 거부를 두고 내란적 성격이 있다면서 이미 진압된 내란 세력 마지막 외톨이의 돌출 행동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내란의 잔불은 정리될 수밖에 없다면서 국정조사와 특검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당내에선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 김 대표는 국민 설득의 과정이 중요하다. 차근차근 나가겠다면서 신중한 태도를 일단 취했습니다. 당장 탄핵으로 직행했을 때 여러 정무적인 부담과 또 탄핵 인용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2: 네. 그동안 국회 출석 요구를 몇 차례 했었죠?
4: 네, 그렇습니다.
2: 실제로 출석하진 않았죠, 대법원장이?
4: 역대 대법원장들이 실제로 국회 출석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충 이제 대부분 그 법원 행정처장, 그러니까 법원의 행정을 맡는 사람 중에 수장이 나와서 일종의 대리 답변을 했었고요. 이게 옳든 그러든 간에 관행적인 거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장을 국회로 불러서 질의를 직접 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사법권에 대한 침해다.
2: 네.
4: 이게 관례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게 옳든 그러든 간에 조 대법원장이 이번에 출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조 대법원장이 또 여러 가지 발언들을 자주 하는 스타일도 아니라서 결국에는 좀 장외에서 주로 이렇게 국회 안에 어떤 회의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없는 상태에서 공방이 있을 것이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민주당의 공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최고위원회 회의에서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또 많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탄핵을 그러면 실제로 할 수 있는 거냐라고 했을 때 대법원장도 당연히 헌법을 위반한 행위가 있으면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있겠죠. 그럼 결정적으로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을 침해했다. 이렇게 되면은 탄핵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거기까지 침해한 건지는 여전히 좀 불확실하거나 혹은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도 일단은 이게 실제로 탄핵 소추를 하기보다는 일단 대법원장과 대법원 자체에 대한 어떤 공세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여러 레파토리 중에서 탄핵 소추 얘기가 나온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번 사안을 그냥 단독 근거로 해서 탄핵을 하기엔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에서 또 김민석 대표가 내란적 성격 내란 세력 마지막 외톨이 이렇게 좀 추가적으로 성격을 부여하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것도 뭐 조 대법원장이 내란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야 탄핵 소추가 될 수 있는 건데 일단 특검 수사 결과도 나왔었지만 그런 관계는 없는 것으로 일단 나타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탄핵 소추로 이어지기보다는 계속해서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 위에 서려고 한다 이런 이제 어떤 정치적인 규정. 이걸 통해서 계속 공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2: 그 김민석 대표가 국민 설득 과정을 이야기한 것도 또 탄핵에 대한 남발이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겠죠. 자, 말 많았던 공소청, 중수청이 이제 다음 주면 출범을 합니다. 공소청 직제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 준비가 잘 돼가고 있는 겁니까?
3: 당장 다음 달 2일이죠. 검찰청을 대체할 공소청 출범을 불과 이제 열흘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공소청의 인력 규모와 배치 등을 결정하는 직제안이 수정돼서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는데요.
2: 예.
3: 직제안의 핵심은 한마디로 몸집 줄이기였습니다. 중수청 이동이나 퇴직으로 생긴 빈자리를 일단 충원하지 않고 현재 검찰 정원의 약 80에서 85% 규모인 1,900명 안팎의 규모로 출범을 하고요. 공소청 출범 이후에 검사정원법 개정을 통해 지금 법률로 정해져 있는 검사정원을 더 단계적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수사를 담당한 수사관의 경우엔 약 70%를 대폭 감축하고 남은 인력은 수사가 아닌 기소, 불송치, 심사, 지원 업무 등으로 전환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경찰 불소치 사건을 심사하는 부서인 사법통제부 명칭을 두고 공소청이 다른 수사기관을 통제하는 인상을 준다며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이를 불송치 심사부로 바꾸기로 했고요. 중대범죄 전담부도 중대범죄 기소부로 이름을 바꿉니다. 간부 보직도 줄이고 일반직도 30%도 감축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어제 검찰총장 등 검찰의 리더십 공백을 메우고 공소청 출범에 대비하도록 이정현 수원 고검장을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전보하는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2: 네. 당분간은 이 네. 공소청에 있는 분들도 이 부서 이름 갖고 쉬 헷갈릴 것 같은데.
4: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 가지 쟁점들이 그동안 불거져 있었고 뭐 수사관하고 검사 정원 이런 것들 줄인다라고 했는데 한쪽에서는 공소청이 이제는 직접 수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불필요한 인력들이 생길 것이고 줄여야 된다. 그리고 정원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현원만 줄이게 되면 나중에 슬금슬금 정원이 다시 현원이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고 근데 좀 실무 라인이라든지 법무부에서는 한동안 좀 갖고 있었던 생각이 뭐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나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인력들이 필요하고 또 현원부터 줄이게 되면 사건 처리에 차질이 빚어진다 이런 의견들이 좀 부딪혀왔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좀 여당의 검찰개혁 강경파라고 불려지는 쪽에 손을 대통령이 들어주는 그런 결과로 좀 귀결이 된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논란은 있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지금 특히 이제 검찰개혁 강경파 입장에서는 검사를 공판부 쪽으로 재배치를 많이 해서 또 1재판 1공판 검사 이런 원칙들을 충족시켜 나가야 된다 이런 입장이 있는데 또 실무 라인에서는 같은 인원인데 그거를 공소 유지에 많이 투입을 하게 되면은 뭐 기소 판단이나 미제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좀 손실이 있다 이런 입장들이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은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은 것 같은데 또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계속해서 또 공무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은 또 다를 수 있는 거거든요.
2: 네.
4: 소위 늘공대 오공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앞으로 좀 이게 실무적인 라인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또 이제 정무적으로 이걸 판단하는 특히 정치인들하고 앞으로 좀 괴리가 또 발생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2: 네. 중수청장은 어떻게 이 출범 전에 임명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3: 여권 내부의 갈등이 매우 커서요. 좀 지켜보고 있는데요. 초대 중수청장으로 이제 김지용 전 검사장이 지명이 됐는데
2: 네.
3: 계속해서 지명 직후부터 민주당 강경파 중심으로 공개적으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검찰 출신인데다 과거 보안수사권 필요성까지 주장했던 인사를 중수청장에 앉히는 건 수사기소분리라는 검찰개혁 취지에 맞지 않다 이런 문제를 계속 제기해왔는데요. 여기에 김민석 대표가 공개적으로 경고를 날렸습니다. 어제 유튜브 민주당 TV에 출연해서 여당 의원이라면 정무수석이나 지도부 등 내부 경로를 통해 의견을 전달해야지 바로 대외적으로 표명하면 야당과 무엇이 다르냐고 밝혔고요. 특히 선을 이렇게 계속 넘으면 김 의원을 법사위에서 배제시킬 수도 있다고 경고도 했습니다. 조국 혁신당도 청와대에 김지용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거듭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김 후보자 측은 여권의 이른바 친윤 검사 주장에 대해 거듭 부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친인척 수사 특혜 의혹과 과거 한동훈 의원의 휴대전화 포렌식 거부 의혹 등 정치권에서 나온 자신을 향한 주장들에 대해 다시 한번 반박했습니다.
2: 네. 여권 내부에서 잘 정리가 안 되고 있나요?
4: 네. 일단 이게 좀 두드러지는 소재인 게 과거에 뭐 법무부라든지 또 한쪽에 이제 검찰개혁 강경파 이런 쪽이 의견 대립을 여러 차례 했었는데 보면 뭐 중수청을 법무부가 아니라 행정안전부에 둔다 이것부터 시작해서 보안수사권 폐지 또 전권 송치는 도입하지 않는다 뭐 이런 부분들에서 계속해서 강경파들의 입장이 관철이 되어 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김민석 대표가 김용민 의원 얘기를 또 언급을 하면서 그러니까 물론 본인이 그렇게 하겠다라기보다는 질문이었죠. 그러니까 일부 지지층 사이에서는 김용민 의원을 법사위에서 사보임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김민석 대표가 답변하기를 그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상당히 수위가 높은 발언인데 이번만큼 중수청장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는 강경파에게 양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 같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금요일에 기자회견에서는 지지층의 단합을 주문했고 본인도 책임이 있다. 상당히 온유한 제스처를 취했거든요. 근데 김민석 대표의 현재 행보는 그거하고 사뭇 다르다. 상당히 강경한 행보인데 근데 아마 그 당내 비주류 입장에서는 이게 또 대통령 의중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을 거라 결국에는 그 기자회견으로 이 여당 내 내분이 수습될 거냐라고 했을 때는 뭐 단적으로 최근에 유시민 작가 발언이나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수습이 잘은 안 될 것이고 김민석 대표는 적어도 수습이 안 되는 것을 좀 감수하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조국 혁신당에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게 현역 의원 이름 내건 특검법이잖아요. 네. 좀 이례적이네요.
3: 조국 혁신당 의원들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당 차원에서 한동훈 특검법 발의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한 수사 자료를 한 의원이 어떻게 입수했는지 이것을 진상규명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었는데요. 혁신당은 한 의원이 공개한 자료들 중에 검찰 내부에서 작성된 것들이 포함돼 있다면서 누가 어떤 경위로 한 의원에게 이걸 전달했는지 특검으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2: 네.
3: 이번 사건 수사 대상에 전현직 검찰 관계자가 포함될 수가 있기 때문에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해 특검이 불가피하다고도 설명을 했고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와 형사사법 정보가 외부로 유출돼서 정치적으로 활용이 됐다면 중대한 국사범의 문제라고도 강조를 했습니다.

0: 혁신당이 한동훈 특검법이라는 이름으로 특검 법안을 낸 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21대 국회 개원 이후에 1호 법안으로 한 의원의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비위 의혹을 밝히기 위한 특검법을 냈었고요. 이후엔 댓글팀 운영과 자녀 관련 의혹 등을 포함한 두 번째 법안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야말로 이 세 개의 특검법을 모두 합쳐서 민주당과 함께 법사위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민주당을 향해 촉구도 하기도 했고요.
1: 네.
0: 여기에 대해서 한 의원은 정치보복 특검법이라면서 물러서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1: 그러니까 어떻게 그 자료를 입수했냐고 문제 제기를 한 거는 민주당 의원들도 많았었는데
2: 네.
1: 민주당에서 특검법 발의한 게 아니라 조국혁신당에서 했네요.
2: 네. 그 조국혁신당 아까 짚어주신 대로 지난 총선 때 그리고 직후에 원내 입성 때도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를 했었거든요.
1: 네.
2: 어느새 좀 주요 사업 비슷하게 된 것 같은데
1: 네.
2: 근데 그 사이에 좀 차이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조국혁신당이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했을 때는 한동훈 의원이 그때 윤석열 정부의 실세로 평가받았고 여당 비대위원장이었고 또 몇 달 지나서 바로 여당 대표까지 됐거든요. 굉장히
1: 네.
2: 정치적인 강자다. 윤석열 다음 한동훈 아니냐 이렇게 봐도 무리가 아닐 때여서 그리고 반면에 조국 전 대표라든지 이쪽은 뭐 수사 받고 재판 받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강자 약자로 보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대중적 인식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또 2024년 총선에서는 조국 측의 복수국이 승리했다 뭐 이런 평가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뀐 게 한동훈 의원이 무소속 국회의원이 됐어요.
1: 그렇죠.
2: 국민의힘 소속도 아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좀 강성했던 한동훈 의원하고는 좀 다른 그런 위상이라서 이 부분을 또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하는 점. 그래서 좀 왜 정치적으로 워낙 세 보이는 상대는 공격을 좀 마음껏 해도 부담이 없는데 지금 경우는 이제 자칫하면 더 키워줄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조국혁신당이야 군소정당이니까 좀 마음 놓고 더 이상 잃을 게 없다 이렇게 플레이를 할 수 있는데 관건은 민주당이 될 것 같아요.
1: 네.
2: 민주당도 최근에 김민석 대표를 필두로 해서 한 의원한테 강하게 좀 공격의 칼날을 세우고는 있는데 근데 막상 이 특검법을 동참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동참을 안 하자니 안 그래도 민주당 조국혁신당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아서 선명성 경쟁을 또 해줘야 되는데 거기서 뒤질 수는 없을 것 같고 근데 막상 또 뛰어들어가면 거대 정당이 또 한 명의 무소속 의원을 대상으로 공격하는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여러 고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제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는 그냥 즐길 만한 상황인 건가? 근데 일부 의혹들 같은 경우 이제 자녀 입시에 관련된 의혹이나 뭐 댓글팀이라든지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불식이 되거나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오랫동안 한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요구받거나 하진 않았었거든요.
1: 네.
2: 근데 보통 정치인의 어떤 문제들이 오히려 묻혀 있을 때 위기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또 불식시킬 준비가 돼 있는가? 이거는 또 별개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1: 네. 자, 오늘 두 분과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민주 시사저널 기자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넘치는 정보 속 필승 전략. 당신의 갓생을 위한 일타쌍피 요약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일상의 감각을 깨우는 시간. 살롱드 문화 코스모스.
1: Let's go, 문화의 모든 것을 코스모스처럼 넓고 깊게 들여다보는 살롱드 문화 코스모스. 오늘은 이제 추석 연휴에 극장에서 만나게 될 또 화제작부터 안방에서 골라보실 수 있는 특선 영화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김선영 대중문화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선생님.
4: 안녕하세요.
1: 네. 추석에 뭐 새로운 영화들이 많이 개봉하더라고요. 어떤
4: 네.
1: 작품들 좀.
4: 오랜만에
1: 주실까요?
4: 특히 한국 영화들이 좀 풍성한 화제작들이 많이 준비가 돼 있어가지고요. 일단 그 신작 새 작품이 이번에
1: 네.
4: 지난주에 우리가 소개했던 가능한 사랑이 오늘 개봉을 하고 또 지금 예매량으로 가장 높은 순위를 달리고 있는 죄송합니다. 암살자들 그리고
1: 네.
4: 이제 타짜4 이렇게 세 편이 주목을 받고 있고요. 또 앞서 개봉을 했던 우리 그 리메이크 영화 인턴
1: 네.
4: 그리고 오디세이도 여전히 장기 흥행 중이고요. 정말 다양한 세대와 취향에 따라서 골라보실 수 있는 영화가 정말 많습니다.
1: 명절
4: 네.
1: 연휴가 짧아서 고민이네요.
4: 네,
1: 오히려
4: 그렇죠.
1: 영화는
4: 네,
1: 많고.
4: 맞아요. 볼 게 너무 많아요.
1: 네. 그 암살자 그리고
4: 네.
1: 가로 열고 들하고 가로 닫고.
4: 네, 맞습니다.
1: 제목이 좀 특이하더라고요.
4: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제 그 역사에 어떤 사실에 커다란 그러니까 알려진 사실에 거기에 공백이 있음을 가정을 하고 그 공백을 이렇게 추적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암살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복수로 표현을 했지만 그것도 이제 아직은 그러니까 확정된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과로를 이렇게 쳐놔가지고 좀 제목만으로도 좀 이 작품이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태도를 좀 보여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1: 그러니까 단독 범행일 수도 있고 아닐 네.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둔
4: 네,
1: 제목.
4: 그렇습니다. 예. 네,
1: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유경수 여사 시해 사건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네. 영화 거죠?
4: 그렇죠. 1974년 그러니까 8월 15일 광복절 예, 기념식에 네. 일어났었던 사실은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 저격 미수 사건인 거죠. 그 네. 총알이 이제 그 뒤에 있던 유경수 여사한테 맞아가지고 이제 시해가 결과적으로 된 사건인데 물론 이제 범인이 현장에서 잡히고 재판까지 끝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의문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에 따른 어떤 가설 같은 것들이 그 당시에도 많았기 때문에 영화에서도 나름대로 그 당시에 어떤 수사에서 많이 공백으로 남아있는 의문점들을 추적하는 추리극의 장르 형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 네. 이게 1970년대 이야기 시대물이다 보니까 또 뭐 그 시대를 다룬 영화들이 좀 떠오르네요.
4: 그렇죠. 네. 저희가 지난주에 잠깐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작품을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네. 11.6부터 이제 12.12 사건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가 시즌2에 있고 기존에도 이 유신 시대를 배경으로 한 작품은 정말 많죠. 뭐 서울의 봄도 있었고 그리고 남산의 부장들 네. 그때 그 사람들 정말 많은데 사실 그 11.6에서부터 12.12 사태의 그 과도기에 있는 그 사건을 다룬 작품들은 정말 많은데 이 저격미수 사건을 본격적으로 다룬 작품은 그렇게 흔치가 않거든요.
1: 예.
4: 그런 면에서 그 같은 시대를 배경으로 하면서도 약간 소재적으로 좀 독특한 면이 있다. 그 점에서도 좀 충분히 볼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1: 어떤 배우들이 연기를 합니까?
4: 일단은 너무나 유명한 천만 배우 유해진 네. 씨가 여기서 그 당시에 사건 현장 경호를 맡았던 형사로 등장을 하고요. 또 박해일 씨가 이제 그 신문 베테랑 사회부장으로 이 사건의 어떤 미스터리를 추적하는 그런 기자로 등장을 하고요. 또 스타 이민호 씨가 네. 그 현장을 목격했던 신입 기자 역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세 명의 주연 배우진도 굉장히 화려한데 또 영화를 보면은 특별 출연으로 눈이 번쩍 뜨일 만한 스타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뭐 정우성 씨도 특별 출연하고 신문경 씨도 있고 그래서 그 특별 출연 라인업들을 찾아보는 재미도 또 상당할 것 같습니다.
1: 네. 유해진, 박해일, 이민호 이 배우들의 또 연기를 보는 것만으로도 또 즐거울 것 그렇죠. 같은데.
4: 그렇죠. 또 네. 유해진 씨는 영화마다 또 어떤 얼굴을 보여줄 것인가 이게 되게 화제인데 여기서 시대의 어둠에 물든 굉장히 좀 진중한 또 캐릭터여가지고 그 연기를 지켜보는 재미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1: 그런데 네. 이 암살자들을 또 만든 감독도 굉장히 주목받는 감독이죠. 허진호 감독.
4: 네. 허진호 감독이죠. 네.
1: 허진호 감독이 이런 그 뭐라 그럴까요. 이런 류의 영화를 만든 적이 있나요?
4: 그 허진호 감독이 초창기에 워낙 멜로 영화로 주목을 받아서
1: 8월의 크리스마스
4: 그렇죠. 뭐 봄날은 간다 이런 작품으로
1: 간다.
4: 네. 그래서 멜로 장인이기도 한데 사실 데뷔를 하기 전에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각본을 쓰면서 영화 일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이창동 감독도 같이 공동 극본을 썼었는데 그런 식으로 이미 시대극 그리고 어떤 사실주의 리얼리즘 이런 거에 굉장히 그 두각을 보인 감독이고요.
1: 그러고 보니까 덕혜옹주도 있네요.
4: 그렇습니다.
1: 그렇죠?
4: 네, 시대극에서. 네. 그리고 이번에 또 TV 시리즈에서 고래별이라고 굉장히 주목받는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시대극을 또 연출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1: 네.
4: 그런 면에 있어서 시대극을 선보이는 게 뭐 허진호 감독 입장에서 그렇게 뭐 낯선 장르는 아닐 거예요.
1: 근데 그렇게 이제 막 천만 관객 그렇게 흥행이 크게 되진 못했죠. 이번 영화는 좀 흥행을 좀 해야 할 텐데.
4: 근데 굉장히 평이 되게 좋거든요. 지금
1: 그래요?
4: 개봉된
1: 아까 뭐 예매율도
4: 신작들.
1: 높다고.
4: 네, 예매율도 굉장히 그 뭐 개봉 전날에 20만 장을 이미 돌파를 했고요.
1: 네.
4: 또 해외 영화제에 우리가 지난주 가능한 사람 얘기를 할 때 토론토 국제 영화제에 가능한 사람하고 이 작품도 같이 이제 상영이 됐었는데 그때 국제 관객상 가능한 사랑이 2위 그리고 이 작품이 3위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해외에서도 평이 굉장히 좋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1: 관객상

0: 3위에 올랐다는 건 의미가 있는 거네요.
1: 그렇죠. 국제 관객상인데 그 지난해부터 신설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관객들이 즐길 만한 어떤 장르적인 완성도에 대해서 호평이 네. 굉장히 많고요. 또 이 영화가 시대극인데 그 저격 사건만 추리적으로 다룬 게 아니라 신문 기자들의 언론 자유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저널리즘 스릴러라고 할 만한 그런 메시지들이 후반부를 끌고 가는 동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어떤 지금의 어떤 그 현재 그 미국에서도 그런 언론 갈등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언론 탄압에 대한 것들이 이슈이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 면에서도 좀 동시대적인 그 공명하는 지점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점에서도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0: 혹시 유해진 배우나 박해일 배우나 이런 배우들 때문에 또 관객들이 후한
1: 아, 그렇죠.
0: 점수. 왜냐하면 네. 이 그 배경에 대해서는 잘 모를 거 아니에요. 해외에 있는 관객들은.
1: 그렇죠. 근데 의외로 이제 북미에서 먼저 이제 토론토에서는 북미 관객들이 한국의 이런 근현대사적인 그 소재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세요.
0: 네.
1: 이제 가능한 사랑도 한국의 어떤 현실 현대사의 비극을 다룬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한국 어떤 되게 드라마틱한 격동적인 그런 역사에 좀 해외 관객들이 많은 흥미를 보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0: 김선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이런 영화를 보기 전에는 좀 공부를 하고 가서 이런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알고 보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그냥 가서 영화는 또 약간 허구의 묘미도 있으니까 가서 영화를 보는 게 나은지.
1: 저는 약간 스포일러 이런 거 상관 안 하고 막 사전에 막 찾아보고 시청하는 스타일인데 장르적인 재미를 위해서라면 어떻게 보면 이제 사전 정보 없이 가는 게 되게 좋은데 이거는 이미 역사적인 굵직한 어떤 겉으로 드러난 사건은 이미 있는 거잖아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역사에 어떤 그 빈틈이 있는 것인가 사전적으로 저는 조사를 해보면 훨씬 더 영화를 풍부하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70년대에 워낙 그 격동의 시대잖아요.
0: 네.
1: 그 관련 사건들이 굉장히 많고 그 한 해 전에 일어난 뭐 김대중 전 대통령 납치 사건 이런 역사적인 사건과도 굉장히 관련이 있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사전 공부를 미리 해두시고 가면 더 풍성하게 관람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자 다음 영화 타짜가 또 새로 나왔어요. 새
1: 네.
0: 시리즈가.
1: 그러니까 되게 네. 타짜가 이제 시리즈가 지금 시작된 지 올해가 20년이라고 하더라고요.
0: 그렇다면서요?
1: 네, 실사 영화 시리즈가. 그래서 그 사실 그 타짜 1 최동원 감독의 1편이 워낙 그 인상이 뚜렷하기 때문에 이게 벌써 20년이야?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번이 이제 그 실사 영화 시리즈의 약간 최종장이라고 하죠.
0: 그래요.
1: 그런 면에서 네, 많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0: 네. 네.
1: 저도 이 작품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0: 굉장히 예매율이 높다고 하던데 이 타짜도.
1: 네. 이게 이 작품이 지금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인데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으로 뭐 사전 예매량 기록을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0: 그래요.
1: 네. 그런 면에서 좀 만약에 내가 조금 더 센 이야기를 보고 싶다. 이런 관객분들은 타짜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0: 이번 시리즈는 어떤 내용으로 전개가 되는지 좀 궁금하네요.
1: 그러니까 이게 시리즈니까 이전에 얘기다 하나도 생각 안 나는데 알고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세계관이 좀 독립돼 있어요. 그래서
0: 네.
1: 기존 그 뭐 연계된 인물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 독립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번 작품만 그냥 오셔서 관람하셔도 되고 그 타짜 시리즈를 관통하는 게 어떤 도박을 소재로 한 그 인간들의 굉장히 날것의 욕망을 탐구하는 작품이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어떤 그 욕망의 극한을 보여준 작품이 이번 타짜 4편이거든요. 제목부터가 벨제붓의 노래라고 하는데
0: 네.
1: 벨제붓이 악마예요. 이게 파리대왕이라고 네. 또 불리는 그 유명한 악마인데 그 루시퍼가 이제 지옥으로 추락을 하면서 그 지옥에서 2인자 자리로 밀려난 그런 악마라고 하고요. 이 작품이 아무래도 이제 주인공과 그 주인공의 라이벌격인 그 2인자의 갈등 구도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0: 네.
1: 그 2인자의 시점을 조금 그 부재에 담아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제목부터 훅 당기는데요.
1: 네, 그렇죠. 좀 제목부터 봐라. 악마가 이미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세고 강렬할 것이냐. 이렇게 의문을 품게 좀 흥미를 이끌어내는 면이 있어서 네, 이번 작품도 좀 기대를 하게 만듭니다.
0: 이 타짜 이번 시리즈는 어떤 배우들이 연기해요?
1: 변유한 씨가 주인공 장태영 역을 맡고요.
0: 네.
1: 그와 친구였다가 이제 배신을 하게 되는 캐릭터로 이제 노재원 배우. 요즘 굉장히 좀 각광받고 있는 배우고 메이드 인 코리아 시즌2에서도 지금 활약을 크게 하고 있는 배우인데
0: 네.
1: 그 배우가 친구 역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변유한 씨와 노재원 배우 둘 다

0: 연기력으로는 지금 동세대 중에서 가장 이제 그 탑티어라고 할 수 있는 배우들이어서 그 젊은 세대의 연기 대결도 굉장히 주목해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 외 조우진 배우나 윤경호 배우가 또 조연으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곤이 나옵니까 이번에도?
0: 곤이는 사실 원에서만 나오고 원이 너무 강렬해서 다 곤이를 생각을 하시는데 네. 2편 주인공은 대길이고 3편 주인공은 일출이고 이렇거든요.
1: 근데 왜 곤이만 자꾸 생각나지?
0: 그러니까 워낙 대명사격이. 그리고 네. 이 타짜의 주인공들이 보여주는 청년상이 약간 비슷해요. 그 원형 같은 인물이 곤이고 약간 그 방황하는 청춘들, 좌표를 읽고 방황하는 청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면서 구세대와 이렇게 싸우는 그런 청년상으로서 어떤 곤이라는 인물이 보여주는 원형적인 그런 캐릭터의 묘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주인공이 바뀌어도 좀 일관되게 보여주는 공통적인 그 인물형을 이번 그 타짜 4편에서도 좀 명맥을 이어간다고 할 수가 있어요.
1: 네. 또 한 편 좀 살펴볼까요? 인턴. 그건 어떤 영화인지 좀 보겠습니다.
0: 그러니까 지금 암살자들이 누아르 또 추리물 이런 장르고 타짜가 좀 센 그 도박판의 이야기 서스펜스 스릴러물이라면 인턴은 정말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힐링 드라마예요. 이 작품은 뭐 이미 홀리우드 원작으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벌써 개봉한 지가 10년이 됐더라고요. 이 작품도.
1: 로봇 드니로하고 앤 해서웨이였나요?
0: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꽤 흥행 성공을 한 작품이고 이거를 최민식 배우와 이제 한소희 배우가 리메이크를 했는데요. 신구 세대의 결국 소통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그 두 세대가 처음에는 극과 극의 어떤 스타일과 세계관에서 사실 서로를 위로하고 소통하는 그런 관계가 사실은 굉장히 요즘 각박한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좀 위로가 되는 그런 포인트가 있어서 좀 내가 따뜻한 이야기를 보고 싶다 그럴 때는 이 인턴이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아요.
1: 그 원작 영화는 이제 미국 사회 직장에서의 이야기였던
0: 네,
1: 거고
0: 네. 그렇죠.
1: 이거는 또 이번에는 이제 우리나라 배우들 이 연기한 인턴이기 때문에
0: 네.
1: 뭐 정서적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0: 사실 이제 기본 줄기랑 세부적인 에피소드도 원작을 굉장히 충실히 따라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10년이라는 격차. 저는 이제 어떤 나라의 격차보다는 10년이라는 격차가 좀 있어서 지금은 약간 생성형 AI 같은 것들을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능숙하게 뭐 이용을 하고 거기에서 오는 세대 간의 격차가 과거보다 훨씬 더 심해졌다는 거 그런 시대적인 차이가 좀 느껴지고요. 한국적인 정서는 이런 게 좀 느껴져요. 그 원작에서는 그 시니어 인턴을 채용을 할 때 약간 사회복지 차원 그리고 사내 어떤 커뮤니케이션 문화의 개선을 위해서 채용하는 면이 있었는데
1: 네.
0: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 실버 인턴을 고용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조금 약간 K코드가 들어간 각색이랄까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고요. 또 배우들은 저는 굉장히 좀 원작에 맞게 캐스팅을 잘한 것 같아요.
1: 그래요. 한소희 배우가 이렇게 뭐 영화 홍보할 때도 보니까 최민식 배우 뒤에서 이렇게 장난도 치고 그러는데 두 사람의 케미가 잘 맞았나 봐요.
0: 저는 되게 좋았고요. 앤 해서웨이가 이제 보여주는 그 어떤 좀 다채로운 면에 약간 이렇게 못 미친다고 하는 평들도 있는데
1: 예.
0: 우리나라 작품에서는 이게 어떤 가정의 이야기는 조금 축소가 되고 패션 스타트업의 이야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한소희 배우의 이미지가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지고 있고요. 최민식 배우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센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데 여기에서는 그 로버트 드니로가 보여준 연기 변신보다 훨씬 더 좀 극적인 따뜻한 노신사의 이미지로 보여지고 있어서 그런 면에 있어서도 저는 좀 한국 캐스팅이 되게 마음에 듭니다.
1: 온 가족이 다 볼 수 있는 영화다?
0: 그렇습니다.
1: 거고요.
0: 네.
1: 자, 이번에는 이제 안방에서 보실 수 있는 걸로 가보겠습니다. 지금도 아시안게임 한창
0: 있잖아요. 네, 맞아요.
1: 메달들
0: 네.
1: 우리 선수들이 열심히 따주고 있고
0: 네.
1: 그래서 추석 영화가 예년보다 많지 않다면서요?
0: 그렇죠. 연휴 자체도 짧고 거기에 아시안게임도 중계를 하다 보니까 짧은데 대신 이렇게 양보다는 이번에는 좀 그 질적으로는 그 어느 해 못지않게 여전히 화려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1: 그렇습니까? 뭐 어떤 작품?
0: 뭐 올해 천만 영화인 예. 왕가 사는 남자가 TV 최초로 이제 공개가 되고요.
1: 예.
0: 그리고 어쩔 수가 없다 박찬욱 감독의 이 작품이 확장판으로 이제 TV에서 공개가 되거든요.
1: 확장판이라는 건 뭐 어떤 의미인 거예요?
0: 기존에 극장에서 개봉했을 때보다 19분 정도의 미공개 장면이 추가가 된 버전.

0: 오전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뭐 극장에서 보셨던 분들도 아 확장판은 내가 아직 못 봤어 이런 분들이 많으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네. 그거를 안방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서 그 두 작품만 보셔도 저는 이번 추석은 정말 좀 풍성하다 그런 느낌이 들 것 같거든요.
1: 네, 좀 그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영화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방에서.
0: 안방에서 가족이 이제 왕가 사는 남자가 일단 아까 유해진 배우 이야기도 했지만 거기에 이제 코미디도 있고 감동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왕가 사는 남자는 일단 모든 가족 분들이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그 외에 디즈니 플러스라는 좀 OTT도 약간 소개를 해드리면은 네. 토이스토리 5편이 지금 극장 개봉한 지 한 3개월에서 5개월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
1: 얼마 안 됐는데 정말
0: 네. 네. 디즈니 플러스에서 이제 자사 플랫폼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공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자녀들과 좀 따뜻한 이야기를 보고 싶다 그런 분들은 뭐 디즈니 플러스에서 토이스토리 5도 또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1: 네. 민족의 명절답게 이번 명절은 정말 한국 영화들이 선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네. 오랜만에 굉장히 이제 라인업이 화려한 것 같아요.
1: 네. 만약 이제 그 평론가님께서 영화 한 편, 네. 안방에서 영화 한 편 하나씩 고른다면 뭐 어떤 거를 추천해 주실 수 있겠어요?
0: 안방에서 보실 수 있는 거는 지금 이제 암살자들은 극장에 가셔서 보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암살자들과 같은 동시대를 다룬 뭐 아까 이야기했던 뭐 서울의 봄이라든지 뭐 남산의 부장들 이런 네. 작품들을 OTT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가능한 사랑을 또 그 극장에 못 찾아 보시는 분들이라면 넷플릭스에서 이창동 감독의 전작들이 이번에 공개가 되니까 같이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EBS에서도 이번에 그 추석을 맞이해서 세대를 초월한 명작들이 많이 또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1: 예.
0: 뭐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든지 이런 작품 굉장히 클래식한데 요즘 어린 세들도 의외로 저희 집에 어린 조카가 있는데 굉장히 재밌게 봐요. 그래서 그런 작품들도 같이 가족들이 함께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영화와 함께 이번 추석 명절 또 풍성하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살롱드 문화 코스모스 김선영 대중문화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3: 철학이 있는 수요일 철수야.
1: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지만 마음이 아픈 신호는 바쁘다는 핑계로 외면하곤 하죠. 여러분의 마음은 오늘 어떤 모양이신가요? 사소해 보이지만 가장 소중한 마음 건강, 그 깊은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는 시간입니다. 철학이 있는 수요일 철수야, 나혜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세요. 네.
1: 이제 당장 내일부터 추석 연휴 시작하는데
4: 네.
1: 원장님은 어떻게 어떤 계획 갖고 계십니까?
4: 저는 이번에는 쉬면서 공부를 하러 어디론가 갑니다. 네.
1: 아, 이런 거 물어보는 것부터가 스트레스인가?
4: 아, 그러니까요.
1: 네? 뭐 하니?
4: 생각해보니까 스트레스네요. 이걸 뭐라고 말해야 되지?
1: 그래요. 오늘 그 명절 스트레스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추석은 짧아서 그런지 10분 중에 6분은 그냥 집에서 쉬겠다고 답을 하셨다고 하네요.
4: 맞네요.
1: 그리고 이제 추석이 기다려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명절 후유증이 걱정돼서라는 답이 나왔는데 아 이게 여전히 아직도 추석, 설, 명절 이게 참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4: 그렇죠. 이 추석, 뭐 명절 이런 날들이 쉬는 날이긴 하지만 공휴일이 아니잖아요. 뭔가 그 날은 의무가 있는 날이거든요.
1: 뭘 해야만 하는?
4: 그렇죠.
1: 차례 지내고.
4: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뭐 차례는 많이 안 지낸다고 해도 네. 아무튼 본가에 간다든지 뭐 친정 처가 양가에 방문을 해야 된다든지 그러니까 완전히 온전히 내가 쉬는 날이라는 그 의미는 아닐 것 같아요.
1: 네.
4: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해도 불편하고 또 안 해도 불편하죠. 예. 그러니까 이 명절이 되면 아, 또 뭘 해야 되나 가야 되나 어디까지 해야 되나 뭐 안 하면 내가 좀 도리를 안 챙기는 게 아닌가 뭐 성묘에 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정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요새는 많이 차례는 안 지낸다고 해도 아무튼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 의무감은 누구에게나 아직 좀 남아 있어서 아, 명절이 다만 쉬는 날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1: 아니 그래서 저도 뭐 인사 말로 방송하면서 뭐 아 설레는 명절이시죠 뭐 즐거우시죠 라고 또 말씀을 드리는 게 한편으로는 아니 난 그렇지 않은데 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아서.
4: 즐겁지 않으신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일상에서 무언가를 더 해야 되는 날로 바뀌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내 생활하고 이런 날이었는데 명절은 어떤 사람한테는 쉬는 날이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두 배로 일을 많이 해야 되는 날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또 사람들도 안 만나던 친척들 가족들 만나야 되고 그러니까 아무튼 이날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큰 해야 될 일들이 많아지는 날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근데 정말 명절 증후군이라는 게 있는 겁니까?
4: 명절 증후군이 뭐 정신과에서 정식으로 진단명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뭐 문화적인 신드롬이라고 할 수도 없는데 그냥 우리가 그냥 흔히 하는 그 세간의 용어죠. 예, 근데 네. 실제로 명절 증후군이라는 말이 많이 쓰이는 것이 명절이 지나면 실제로 환자들이 많이 옵니다. 네. 그리고 그 이유 중에 많은 부분이 명절 때 받은 스트레스로 실제로 오시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명절 때 가족들을 만났는데 뭐 형이랑 싸웠다든지 부모님과 역시 또 싸웠다든지 또 그 문제 때문에 온다기보다는 그것 때문에 이제 우울하거나 뭐 화가 네. 난다거나 뭐 다시 또 인연을 끊었다든지 뭐 이런 이슈로 생각보다 많이 오시는 걸 보면 실제로 명절 증후군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1: 물론 그 부모님과 아니면 형제 자매들과 싸우려고 만나는 건 아닐 테고.
4: 아 당연히 아니죠.
1: 만나다 보니까 네. 사소한 일 갖고 또 이제 다툼이
4: 싸우려면
1: 일어나고.
4: 아예 만나지 않겠죠. 네. 네. 근데 좋은 마음으로 만났는데 결국은 또 이렇게 됐다는 분들이 많고 또 아직까지도 이 며느리들의 고충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뭐 아무래도 뭔가 준비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아직까지는 꽤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예전에도 저 아침마당 진행하고 그럴 때 보면 항상 이제 명절 지금 하면은 그 고부 간의 갈등 아주 재밌는 그 소재로 올라오고 그랬는데
4: 그렇죠. 네.
1: 요즘에는 좀 많이 사라지지 않았나 싶었는데도 여전하군요.
4: 근데 이게 요새는 고부 간의 갈등이 양상이 좀 바뀐 것 같긴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는 며느리가 음식을 준비해 가야 되거나 아니면 이제 뭐 그 차례상을 차리는 것들이 스트레스였다면 네. 요새는 시어머니가 오히려 이 손주들이 오고 또 이 며느리가 오고 이런 것들을 밥을 차려줘야 되는 것들을 또 걱정하시는 혹은 좀 귀찮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1: 네.
4: 그러니까 보면 너무 좋은데 가면 더 좋다. 약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1: 그러게요.
4: 또 며느리나 뭐 사위도 마찬가지겠죠. 또 거기 방문을 했을 때 집에 가서 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딱 어디까지 해라라고 범위를 정해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세대가 바뀌긴 했는데 네. 이 범위가 명확해지지 않은 데서 서로 눈치 보기에 약간 갈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말씀 듣다 보니까 뭐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또 부모님 세대에서는 부모님 세대에서 대로 또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거네요. 나름.
4: 그렇죠. 그렇죠. 네. 네.
1: 근데 이제 뭐 또 자녀가 있고 또 위로 모셔야 할 부모님이 있는 좀 낀 세대 입장에서는 이건 또 양쪽으로 사실 좀 지칠 법한데.
4: 낀 세대는 명절에만 지치는 게 아니라 요즘에 네. 항상 지치는 것 같아요. 위는 위대로 그 우리나라 네. 전통적인 문화가 남아 있고
1: 네.
4: 또 아래 20대, 10대는 너무 문화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절대로 그 우리나라 그 전통적인 유교 문화를 이해하지는 못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식들도 좀 달래가면서 또 어머니, 아버님 그 비위도 맞춰가면서 내 역할도 해야 되고 아 그러다 보면 이게 진짜 명절이 쉬는 날이 아니라 진짜 이날 어떻게 버텨야 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꽤 많으실 거예요.
1: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여러분들께서 어떤 사례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지 살펴볼게요. 이번 그 조사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명절 문화 가 뭐냐라고 답하신 걸로 친척의 지나친 간섭과 사적인 질문들이 꼽혔습니다. 왜 이렇게 궁금한 게 많으신지.
4: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 본성이 꼭 친척이 아니더라도 남한테도 이런 우리나라는 한민족이다. 그리고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가족이잖아.
1: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관심의 표현일
4: 그쵸.
1: 수도 있는데.
4: 굉장히 좋은 문화였는데 사실 문제는 요즘 시대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정서가 된 거죠. 네.
1: 그러니까 이제는 좀 많이 달라지지 않았나요? 좀 조심스러워 하시고.
4: 그렇죠. 그렇죠. 조심스러워 하시죠.
1: 민감한 문제는 잘 이제 안 네. 물으시고.
4: 요즘 그래도 좀 업데이트가 된 분이라면 아주 이 직설적으로 뭐 요 취직했니? 대학 어디 갔니? 뭐 결혼했니? 이렇게 네. 물어보시는 분은 없겠지만
1: 아기는 언제? 뭐.
4: 그런 거는 거의 없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름대로는 뭐 눈치를 보면서 물었는데 상대방은 좀 불편해 한다든지

0: 아니면 본인 나름대로는 그래도 관심을 뭔가는 보이고 싶은데 아무 말도 안 할 수는 없는데 어떻게 물어야 하지? 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요즘 젊은 세대들은 뭐 나는 나름대로 이걸 이렇게 쿨하게 대답했다고 생각하는데 또 어르신들이 듣기에는 아 쟤는 왜 이렇게 좀 예의가 없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도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문화가 많이 변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가족이라는 구성원으로 묶이기가 참 어렵거든요. 너무 서로 다르거든요. 게다가 네. 친척이면 완전 다른 남의 집이죠 사실은. 남의 집인데 우리가 그 괜히 가족의 확장 범위처럼 생각해서 우리가 서로 친해하고 서로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 이건 남한테도 물어볼 수 있는 일인가? 남한테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인가? 라고 생각하는 범위까지 조심스럽게 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1: 나혜령 원장님은 어떤 질문이 가장 싫으세요?
0: 저는 뭐 별로 싫은 질문은 없는데요. 예전에는 뭐 결혼 뭐 이런 것들. 근데 이제는 뭐 별로 아예 묻지를 좀 않으시기도 하고. 예. 뭐 저도 뭐 이제는 뭐 그냥 뭐 이제 약간 대처하는 거. 예. 그렇게 불편한 질문은 저는 없습니다.
1: 그러니까 그런 좀 글쎄 뭐 가족 간에 이런 말을 무례함이 있을 때 내가 좀 감당하기 힘든 어디까지 참아야 하고 어디까지 이걸 얘기를 해야 하는 겁니까?
0: 그렇죠. 이 모든 질문에 가족이라고 해서 다 참을 필요는 없겠죠. 근데 자기가 정말 이거는 좀 예민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여기서 대답을 못하면 집에 가서도 화가 날 것 같다. 그리고 이 사람이 싫어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면 사실 그 감정이 더 커지기 전에 아, 이 얘기는 제가 조금 불편한데 다른 얘기로 넘어갈까요? 내지는 아, 뭐 웃으면서 네. 아, 이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좀 화제를 돌리시는 방법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그거는 굉장히 고수. 웃으면서 고수죠. 화제를 돌릴 수 있는 건.
0: 아, 그렇죠. 네. 네.
1: 표정이 굳지만 않아도 다행일 때 웃으면서 어떻게.
0: 근데 이제 여기서 내용을 만약에 진지하게 얼굴을 찌푸리면서 그 얘기 정말 하기 싫습니다. 이러고 하면 분위기가 정말 싸해질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의사 표현은 명확하게 하되 이 애티튜드, 태도는 좀 부드럽게 하는 게 사실 중요한데 보통 사람들이 반대로 해요. 그러니까 의사는 흐리고 컨텐츠는 흐리고 그리고 애티튜드는 하면서 불편한 애티튜드를 그런 태도를 취하면 사실 그러네요. 분위기가 냉랭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전달을 하려면 내 의사는 명료하게 하되 상대방도 눈치가 없진 않기 때문에 약간 웃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가는 이게 시뮬레이션을 좀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실제로 네. 예상되는 질문이 있으시다면요. 네.
1: 구체적인 사례를 좀 들면 답 주시기도 좋을 것 같은데요. 4820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 30대 미혼 여성입니다. 친척들이 결혼 이야기 꺼낼 때마다 웃으며 넘겼더니 이제는 제가 괜찮아하는 줄 아시더라고요. 불편하다고 말하면 또 예민한 버릇없는 사람이 될까 걱정입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0: 그러게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정말로 뭐 그냥 궁금해하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게 아니라 정말 예민해진다고 판단하신다면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분명히 자기의 의사를 전하시는 게 좋겠죠. 아 저는 근데 이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명확하게 하시는 게 필요한 게 그 네. 이야기를 안 하시면 내년에 또 듣게 될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웃으면서 대부분 말끝을 흐리거든요. 아 네 이러면서 그러면 결국은 상대방은 남는 게 이 사람은 이 질문을 별로 불편해하지 않는구나 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웃으면서 넘기더라도 내용은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이 좋겠다. 네, 그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2049님께서는 이런 질문 주셨어요. 저희 엄마는 친척들 앞에서 사촌의 대기업 취업과 결혼 이야기를 꺼낸 뒤에 꼭 저를 쳐다봅니다. 불쾌했다고 말씀드려도 달라지는 게 없네요. 이렇게 싫다고 의사표시를 했는데도 같은 행동이 반복되네요.
0: 좀 약간 좀 더 이 눈치가 있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이 상황에서 엄마 뭐 왜 또 그런 이야기야 라고 하면 또 분란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사실 계속 제가 들어도 상처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냥 잠깐 이거 아마 처음 얘기하시진 않았을 것 같기 때문에 막 그 얘기 내가 조금 불편하다고 했었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 수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이제 나중에 얘기를 드려야겠죠. 근데 그 상황에 너무 이 길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이러다가 추석 때 싸움이 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한 병 나가버리고 예, 네. 아이고 다시는 안 본다 그러고

0: 비교해서 면박당하면 더 열등감 생기고 이게 그렇죠. 자존심, 네. 자존감 낮아지고 그러는 그렇죠. 것 같더라고요.
1: 이게 약간 우리가 요즘 넘사벽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뭐 아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연예인이라든지 아니면 나랑 상관없는 사람을 하면 아, 그 사람의 근황이 되지만 아유 우리 사촌은 뭐 걔는 하면 아, 나도 저 정도는 했어야 되는데 나도 비슷해져야 되는데 네. 나를 깎아내리는 느낌이 들거든요. 사실 가족이나 친척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까 이야기처럼 비슷한 성취 수준에 놓여야 된다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전혀 다른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무시당하거나 내가 비하되는 것처럼 느끼기 쉽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되게 조심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글쎄요.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는 좀 이런 느낌은 덜할 것 같은데 특히 우리나라는 워낙에 좋게 보면 이 가족이나 친척들이 이 잘 묶여있다는 동질감이 있기 때문에 동질감이 오히려 나를 조금 비참하게 만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0: 아니 그러면은 나는 이런 모든 갈등, 분란 이런 거 싫어. 아예 그러면 나는 안 만날래. 이렇게 회피해버리는 방법은요?
1: 근데 그거는 밖에 나가는 게 불편하다고 밖에 평생 안 나갈래 라고 하는 것과 비슷하니까 사실 건강한 좋은 방법은 아니죠.
0: 그렇죠.
1: 다만 만약에 우리가 몇 시간을 뭐 하루 종일 머물렀는데 보통 밥 먹고 나서 헤어지면 기분 좋게 헤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밥 먹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싸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문제가 반복된다면 그 머무는 시간이나 만나는 시간을 조금 더 줄여보는 것도 현실적인 방법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자고 오는 것을 당일로 줄인다든지 당일 뭐 3끼를 먹고 오는데 뭐 한 끼만 먹고 간단하게 온다든지 약간 사람이 제가 요즘 느끼기에는 이 명절이든 뭐든 간에 사람 간의 관계에는 약간의 거리가 있는 게 아름답고 뭔가 약간의 미련이 있는 게 서로 아쉽고 아름답게 느껴지기 맞아요. 때문에 너무 이 가족이나 친척이라는 의미로 서로 훅훅 들어오시지는 않는 게 더 이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0: 네. 그래서 저도 미련 없이 나이란 선생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가겠습니다.
0: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0: 나이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나눴습니다. 자, 오늘 마치면서 시스터 슬레지의 We Are Family 띄워드리면서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내일을 기대합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절기 추분입니다. 벌써 가을의 네 번째 절기지만 낮 동안에는 30도 안팎의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맑은 날씨 속에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한낮에 서울과 춘천, 대전과 광주, 대구 29도까지 오르겠고요. 전주와 밀양, 합천은 30도까지 올라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평년 이맘때보다도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반면 동풍이 부는 동해안 지역은 강릉 27도, 울진 24도로 비교적 선선

0: 나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내일부터는 전국에 구름이 많아지면서 낮 기온이 27도 안팎으로 다소 낮아져 늦더위도 점차 누그러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도 평년보다는 기온이 조금 높겠습니다. 연휴 동안에도 큰 일교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내일은 구름이 많겠고 늦은 밤부터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추석 당일인 모레는 전국이 흐려서 보름달을 감상하기 어렵겠고요. 저녁부터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 중북부 지역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새벽까지 중부지방에 밤까지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고요. 연휴 마지막 날인 일요일에는 오전까지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고 그 밖에 전국엔 구름 많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8.9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중계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민영입니다. 뉴스 중계탑 출발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 대표단이 유엔 총회에서 만나 3시간 동안 생산적 회담을 했다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회담도 예정돼 있지만 합의가 유리할 거라며 이란을 압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30분간 정상회담을 갖고 핵 잠수함과 조선업 등의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습니다.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선 호르무즈 문제 해결을 위한 건설적 기여국 연대를 제안했습니다. 조이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재청 거부 여파가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안에 잔부를 정리하겠다며 후속 조치를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을 위한 결단이었다며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하라고 맞받았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는 전국이 흐리고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추석 당일에도 보름달을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이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뉴욕 유엔 본부에선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의 핵심인 정상들의 연설과 함께 각국 외교전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회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향한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뉴욕 우정화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 미국과 이란이 유엔 총회 현장에서 전격 회동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을 3시간 동안 했고 생산적이었다고 자평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가까운 시일 안에 추가 회담이 예정됐다고 전하면서도 합의가 이란 측에 유리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이란 국영방송도 미국과의 접촉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위트코프 미국 특사가 만나자 했고 이를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전격 수락했다고도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해 필요한 이란의 조건을 전달하는 자리였다고도 전했습니다. 물밑에선 대화가 벌어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선 이란을 압박했습니다. 지금 이란과 합의할지 아니면 전멸시킬지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과는 오는 11월 중간선거 직후에 합의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란에 대한 위협 발언이 나오자 총회장에 있던 이란 대표단이 퇴장하기도 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연내 만남 의지를 보여온 만큼 관련 언급이 나올지도 관심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AI 속도 조절론을 의식해 기술 패권 경쟁에서 미국 우위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미국 공식 문서인 AI 대신 SI, 즉 슈퍼지능을 쓰겠다며 누가 SI에서 이기든 승자가 되는 거라고도 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우정합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 나서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기여 방안과 한반도 평화 구상 등을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문제와 관련해선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을 위한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건설적 기여국 연대를 제안했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0: 제81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 대한민국이 유엔 정신을 복원하고 세계를 다시 연결하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동전쟁으로 빚어진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언급하며 건설적 기여국 연대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선을 공격하고 선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필요하고 또 현실적인 방법은 글로벌 공공재를 공급할 역량과 의지를 갖춘 나라들이 먼저 협력의 공간을 넓혀가는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밝힌 한반도 평화 구상도 보다 구체화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포용적 평화 공존, 싸울 필요가 없는 안정적 평화 공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평화 공존을 제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으로 변화의 가능성이 만들어졌다며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에도 힘을 실었습니다. 우리 역시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이자 페이스메이커로서 대화의 길을 열고 이어가기 위해 힘을 다해갈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시간 오늘 밤에는 투자 서밋 행사에 참석해 월가 투자자들에게 AI 비전과 자본시장 개혁 등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경제 정책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
1: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한미 정상이 현지 시간 22일 오후 7시 20분부터 약 30분 동안 회담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위 실장은 회담에서 양 정상이 최근 두 나라 간 투자 사업 논의가 큰 진전을 이룬 것을 환영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한미 정상은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로서 북한과 대화 물꼬를 트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도록 긴밀한 소통을 해나가기로 했다고 위 실장은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효빈 기자,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에 대법관 후보 재재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 오늘 여야 공방은 더 거세졌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의 잔부를 정리하겠다며 전방위 여론전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입맛에 맞는 대법관 고르는 거냐고 맞받았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대법관 후보 재재청 요청을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내란의 잔불로 규정했습니다. 대법원이 과거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을 신속히 파기환송하고 12.3 계엄 당시 대응도 부적절했다며 재재청 거부 역시 그 연장선에 내란 성격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잔불 정리에 나서겠다고 후속 조치를 예고했는데요. 법원 조직법 개정 등을 검토 중인 거로 알려졌는데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는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재재청 요청 거부, 사법부 독립을 위한 결단으로 평가하며 이 대통령 재판 재개 요구로 맞받았습니다. 이번 사태의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면서 자신의 재판 때문에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고르려 한 게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재재청 거부로 대법관 공백이 길어져 국민이 피해본다는 정부 여당 주장엔 경찰청장부터 임명하라고 응수했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대법원 앞에서 규탄대회를 여는 등 여론전을 이어가면서 후폭풍은 당분간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1: 네,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다루는 다자대화 추진 의지를 내비쳤죠. 이런 이 대통령의 연설을 두고도 여야가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대해 평화 공존의 청사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이 K-이니셔티브를 통해 글로벌 AI 기본사회와 녹색 대전환, 에너지 공급망 연대라는 세 가지 비전을 제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역량과 의지를 갖춘 나라들이 먼저 협력하는 건설적 기여국 연대도 제안했다며 의회 외교로 힘을 실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유엔 연설을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나경원 의원은 연설에 대해 도발을 감행한 적을 향해 책임을 묻기는커녕 도리어 체제 존중, 싸울 필요 없는 평화 공존이라며 평화 타령만 늘어났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비무장지대 수색작전 중 지뢰폭발로 추정되는 사고로 우리 군 장병이 부상을 당한 것을 거론하며 연일 공세에 나서고 있는데요. 장동혁 대표는 DMZ에서 북한 지뢰가 폭발해 우리군 대대장이 발목을 잃었다며 그런데도 대통령은 미국까지 가서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깎아내리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외교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제재청에 대해 오늘 또다시 입장문을 내고 청와대 제재청 요청에 명확한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후속 절차를 이어갈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입장문에서 어제 입장에 대해 여러 해석이 제시되고 명확한 설명 요구가 있다고 해서 설명해 드린다며 앞선 제청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청와대 입장을 수긍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제재청 요청 공문의 문헌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돼야 그 효력에 다툼이 없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일부터 나흘에 걸친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전국 고속도로에서는 벌써부터 귀성 물결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고속도로 상황 김보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 지금 서울요금소를 오가는 차량 흐름은 비교적 원활한 편입니다. 지금 서울요금소를 출발하면 강릉까지 3시간, 광주까지 6시간, 대전까지 3시간 50분, 부산까지 6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귀성길 고속도로 정체는 잠시 뒤인 저녁 6시에서 7시쯤 정점을 찍고 내일까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서울로 향하는 귀경길 고속도로 정체는 저녁 6시에서 7시쯤 가장 심했다가 밤 8시 이후 풀릴 걸로 예상됩니다. 연휴 전날인 오늘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향하는 귀성 차량은 약 51만 대, 반대로 수도권 방향으로는 45만 대가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할 걸로 예상됩니다. 연휴 첫날인 내일은 귀성길에 51만 대, 귀경길에 38만 대가 이동할 걸로 예상됩니다. 귀성 방향 정체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어지다가 내일 정오쯤 가장 심해지고 내일 밤 8시 이후에 풀리기 시작할 것으로 한국도로공사는 내다봤습니다. 내일 귀경 방향 정체는 아침 8시쯤 시작된 뒤 정오쯤 절정에 달했다가 저녁 6시쯤 풀릴 걸로 보입니다. 내일부터 연휴 마지막 날인 27일 일요일까지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1: 절기상 추분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내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에는 흐리고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추석 당일인 25일은 전국 곳곳에 비가 예보돼 보름달 보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익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4: 절기상 추분인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이 화창한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29도까지 오르는 등 평년보단 덥겠지만 앞으로는 늦더위가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특히 추석 연휴가 끝나면 평년보다도 기온이 더 떨어져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겠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엔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연휴 첫날인 내일은 늦은 밤부터 강원 북부 동해안과 산지에 비가 예보됐습니다. 또 내일 새벽엔 서해안과 내륙 곳곳에 안개가 낄 것으로 보여 고향으로 가는 운전자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추석 당일인 모레는 새벽부터 오전 사이 강원도와 경북 북부 동해안에 5에서 10mm의 비가 오겠고 저녁부터는 중부지방과 내륙으로도 확대되겠습니다. 비의 양은 적지만 하늘이 흐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한과의 보름달을 보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연휴 후반에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추석 다음 날인 26일 중부지방에 비는 잦아들겠지만 남부지방과 제주에는 비가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또 연휴 마지막 날까지 남해와 제주도 해상에는 파도가 높게 일고 돌풍도 불 것으로 보여 배편을 이용하는 귀경객들은 운항 정보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1: 7월 출생아 수가 11%가량 증가하며 7달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이어갔습니다. 올 들어 7월까지 누계 증가율로 따지면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5: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지난 7월 출생아 수는 24,275명입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11.1% 증가했습니다. 출생아 수는 지난 2024년 7월부터 2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7개월은 연속해서 10%대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이며 증가폭을 더 키웠습니다. 올 들어 7월까지 누계치로 따지면 14.7%가 증가했는데 이는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아이의 수를 뜻하는 합계 출산율도 0.89명으로

0: 0.08명 더 늘었습니다. 이런 추세가 유지된다면 올해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보다 더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출산의 선행지표로 할 수 있는 혼인 건수도 22,282건으로 9.3% 증가했습니다. 2024년 4월부터 꾸준히 증가해오던 혼인 건수는 지난 2월과 5월 잠시 감소세를 보였지만 6월부터 다시 상승 흐름을 잇고 있습니다. 7월 사망자는 28,921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 증가하며 7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폭염과 호우 등 이상기후가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출생아가 늘었지만 사망자가 더 많아 인구 자연 증가는 -4,64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1: 아시안게임 펜싱 에페에서 대한민국 에이스 송세라 선수가 극적인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송세라는 모레 열리는 에페 단체전에서 자신의 두 번째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아시안게임 소식 백선영 기자가 전해합니다.
2: 한국 펜싱의 간판 송세라가 여자 에페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싱가포르의 티카나키리아를 15-8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두 점을 먼저 내주며 출발했지만 곧바로 연속 3득점으로 승부를 뒤집었고 이후 점수차를 벌리며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상대를 자신의 엔드라인 가까이 끌어들인 뒤 빈틈을 노리는 송세라 특유의 경기 운영이 돋보였습니다. 항저우 대회 은메달의 아쉬움을 털어낸 송세라는 오는 25일 에페단체전에서 대회 2관왕에 도전합니다. 아시안게임 4연속 금메달에 도전하는 남자 축구가 조 1위로 8강에 진출했습니다. 어제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조별리그 2차전에서 2-0으로 승리하며 2연승을 거뒀습니다. 후반전에서 신민아와 김명준이 연달아 골을 터뜨리며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오는 25일 열리는 8강전에선 베트남과 맞붙습니다. 반효진과 박하준이 10m 공기 소총 혼성단체전에서 은메달에 합작했습니다. 결선 막판 일본의 0.8점 뒤져 탈락 위기에 몰렸지만 박하준이 만점인 10.9점을 쏘며 0.4점 차로 승부를 뒤집었습니다. 경보에선 우리나라의 최병광이 아시안게임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KBS 뉴스 백선영입니다.
1: 이어서 간추린 뉴스 백정원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3: 아시아개발은행 ADB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2%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ADB가 오늘 발표한 2026년 아시아 수정 전망 내용을 전하면서 올해 우리 경제는 지난 7월 전망보다 0.6%포인트 상향된 3.2% 성장할 걸로 전망됐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경제성장률도 2.3%로 전망해 지난 7월 전망보다 0.3%포인트 상향 조정됐습니다. ADB는 글로벌 AI 반도체 수요 확대에 따른 수출 증가, 확장적 재정 정책 및 견조한 기업 실적에 따른 민간 소비의 완만한 회복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정현 신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첫 정식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이 대행은 오늘 오전 8시 50분쯤 첫 공식 출근하면서 공소청이 인권보호기관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며 특히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대행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진상조사단에서 진상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그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제수 선물용 식품을 취급하는 업체 가운데 위생 상태가 불량하거나 부당 광고를 게시한 업체 150곳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4일까지 건강기능식품, 농수산물, 축산물 등을 제조, 수입, 조리, 판매하는 업체 8,240여 곳을 점검한 결과 150곳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해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에는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 냉장고 일부 제품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이후 작동을 멈추는 현상이 발생해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제품 온라인 커뮤니티 삼성 멤버스에는 오늘까지 스마트 싱스를 통해 냉장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한 뒤 제품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글이 다수 올라왔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류를 인지한 직후 업데이트 배포를 중단했으며 긴급 대응팀을 꾸려 내일까지 복구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말랑이와 왁부볼 등 촉감왕구 1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9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됐습니다. 날씨입니다. 절기 추분인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막바지 낮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연휴가 시작되는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9도 등 전국이 14도에서 1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도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내일부터는 전국에 구름이 많아지면서 체감 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1: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 중계탑 마칩니다. 이민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라디오 전국 일주 이규봉입니다. 추석 연휴 앞두고 분주한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장거리 운전하는 분들은 차량 점검은 물론이고 간단한 비상약품 같은 것도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응급 상황에 따라서 어디로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도 미리미리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사고가 발생하거나 응급 상황 등에 이용하는 이곳 전화번호를 오인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네요.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연휴인 10월 3일부터 9일까지 이곳에 접수된 신고 3건 중에 한 건은요, 문을 연 병원이나 약국 등을 묻는 안내문의 전화였던 걸로 나타났고요. 그 다음이 구급신고였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병원 약국 안내문의가 이곳에 과도하게 몰리게 되면 뭐 미뤄 짐작하시겠지만 긴급한 신고 접수와 또 신속한 현장 출동에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이런 안내문의는 129번이나 응급의료포털 120 등 기존의 안내 채널을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것은 세 개의 숫자로 된 전화번호인데요. 화재가 발생하거나 구조나 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신고하는 전화번호, 이렇게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참 많은 경우에 이게 찾게 되는데요. 뭐 숫자라서 초성인들 드릴까 말까 고민을 좀 했는데 굳이 드리자면 이응 이응 기억입니다. 네, 이응 이응 기억. 자, 정답과 함께 실제로 여러분도 이곳에 신고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뭐 도움을 받으셨던 경험이 있는지, 뭐 이와 관련된 얘기들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두 번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유료 문자 샵 9730 번 문자 이용 가능하고요. 콩 게시판에도 많은 이야기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콩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자, 오늘 뭐 이미 귀성길이 시작된 것도 같은데 많은 이야기들 서로 나누고 또 몇 번 선정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도 변함없이 선물로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의 좀 더 많은 참여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교통 상황 궁금하실 것 같은데 오늘 먼저 교통정보센터로 갑니다. 유하영 리포터 전해주십시오.
1: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추석 연휴 전날인 오늘 고속도로는 벌써부터 귀성 방향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출발하신다면 광주까지는 6시간 20분, 부산까지는 7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충청권 정체가 더 늘었습니다. 입장에서 천안 호두휴게소까지 한 번에 30km 정체고요. 더 가서도 옥산휴게소에서 청주까지 밀립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도 여주분기점에서 감곡까지 막히고요. 문경 2터널에서 진남터널까지 밀립니다. 고속도로 정체는 오늘 오후 6시쯤 가장 혼잡하겠고요. 특히 귀성 방향으론 정체가 내일 새벽까지 계속되겠습니다. 서울 시내도로는 강변북로 구리 방향 양화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고요.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0: 아시아개발은행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7월 전망보다 0.6%포인트 올린 3.2%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7월 출생아 수가 11%가량 증가하며 7달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이어갔습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누계 증가율은 14.7%로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정부가 2035년까지 특정 지역에 대한 원유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추고 비축시설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중동산 원유 의존도는 70%에 이릅니다. 미국과 이란이 유엔 총회 현장에서 전격 회동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 앞서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합의하지 않으면 전멸할 거라고 이란을 압박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1: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2: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1주.
3: 네,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는 오늘의 퀴즈 내드렸습니다. 앞서 지난해 추석 연휴에 이곳에 접수된 안내 문의 건수가 3분의 1을 차지했다고 말씀드렸죠.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요. 추석 연휴였던 지난해 7월 3일부터 9일까지 전국에서 총 23만 2천여 건의 이곳 신고가 있었는데요. 이 가운데 안내 문의 신고가 7만 9천여 건, 전체의 약 34%를 차지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이 이곳의 본연의 임무인 구급신고 6만 1천여 건이었다고 합니다. 이어서 뭐 응답을 하지 않거나 기타 전화와 구조신고 등이 그 뒤를 이었다는데요. 이렇게 이곳의 구급신고와 구조신고보다 오히려 안내신고를 더한 걸로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이곳 대원들이 신속히 사고를 접수하고 또 출동할 수 있도록 병원이나 약국 같은 안내 전화는 129와 응급의료 포털 120 등에 문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정답은 3개의 숫자로 된 전화번호예요. 화재가 발생하거나 구조나 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신고하는 전화번호. 뭔지 아시죠? 저희 뭐 어릴 때부터 늘 외웠던 그런 전화번호잖아요. 자, 이와 관련된 경험들 오늘 나눠주십사 부탁드렸는데 보내주신 문자들 좀 보겠습니다. 그 번호 8774번 쓰시는 분. 아들이 아기 때였던 20년 전 목이 아파서 못 일어날 정도였어요. 이곳에 전화해서 빠르게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때 기억하면 정말 감사했어요. 너무 당황했었는데 소방관분 덕분에 빨리 병원 가서 치료 잘 받았습니다라고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이럴 때는. 0527님, 새벽에 극심하게 어지러워서 이곳 도움을 받아 병원에 갔는데요. 이석증이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응급 상황에서는 이분들이 간절합니다, 정말. 예, 빨리 도착해서 병원으로 데려다 주시는 게 정말 이럴 때는 이보다 더 귀한 게 없죠. 6566님, 부인이 저혈당 쇼크가 와서 급하게 이곳에 신고해서 병원까지 이동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는지 항상 이곳 고맙게 생각하고 있답니다 하셨어요. 실제로 이런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 또 이렇게 보답으로 이분들에게 뭔가를 좀 보내드리고 이런 것들이, 이런 미담들이 소개된 적도 많잖아요. 3469님 한 분 더 볼까요? 작년 1월 새해에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곳에 전화를 했는데요. 구급대원들이 먼 거리까지 빠르게 이송해 주셨지만 안타깝게 아버지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아이고, 네, 이런 일이 또 있으셨군요. 정말 최선을 다해도 이렇게 결과가 물론 좋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만, 하여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묵묵히 일하시는 이분들 덕분에 우리 사회가 좀 더 안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곳 대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사연들 보내주시기 바라고 이제 대전을 시작으로 해서 지역 소식 전해 듣겠습니다. 김수정 리포터 나와 계시죠?
4: 네, 안녕하세요. 대전입니다. 네,
3: 오늘 대전 날씨 어떤가요?
4: 네, 오늘 대전 지역은 추석을 앞두고 맑은 날씨 속 낮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 기온은 29도고요. 구름 사이로 비추는 가을볕이 강해서 자외선 차단제 꼼꼼하게 발라주셔야겠습니다.
3: 네. 자, 이제 내일이면 드디어 추석 연휴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나흘 좀 짧은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데 어쨌든 우리에게는 추석이 익숙한 명절이지만 한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들에게는 조금 낯설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4: 네.
3: 근데 추석 앞두고 대전에서 그 원어민 교사들이 한국의 전통 문화와 추석 풍습을 체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고요?
4: 네. 이 보통 추석하면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차례를 지내고 송편을 빚는 모습이 떠오르죠. 우리에겐 익숙한 풍경이지만 한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들에게는 조금 낯선 우리만의 명절 문화이기도 한데요. 지난 18일 대전 평생학습관에서는 대전 지역 학교에서 근무하는 원어민 교사 20여 명이 직접 우리 추석 문화를 경험해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3: 네.
4: 한복을 입고 전통 인사법인 배례법을 배워보고 차례상 차림법도 알아보면서 추석 음식인 송편도 직접 만들어봤는데요. 내일이면 시작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오늘은 원어민 교사들이 직접 만나본 한국의 추석과 전통 문화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3: 네. 뭐 일정 기간 한국에서 생활해서 추석은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또 직접 전통 문화를 체험하는 건 또 다른 경험이 됐을 것 같아요. 현장 모습 어땠는지 좀 전해주시죠.
4: 네, 우선 1교시 수업에서 가장 먼저 해본 건 한복 입기였습니다. 평소에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지만 이날은 형형색색의 한복을 직접 입어보고 서로 사진을 찍는 모습이 천진난만한 학생들이었는데요.
3: 네.
4: 한복을 입은 뒤에는 차근차근 우리나라 전통 인사법인 배례법을 배우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평소에는 쉽게 접하기 어려운 한국의 전통 문화인 만큼 동작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따라하는 모습이었고요.
3: 네.
4: 수업이 끝난 뒤에는 한복을 입고 앞서 배웠던 배례법으로 인사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가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는 차례상 차리기까지 원어민 교사들과 함께한 전통 문화 체험 현장의 분위기 직접 느껴보시죠.
5: 한복. 여러분 입은 옷이 한복이에요. 한복.
6: 한복.
5: 리핏 애프터 미 색동 저고리
6: 색동 저고리
5: 색동 means colorful stripe on the sleeves 천천히 와보세요
6: 네. 같이
5: 그러면은 줄을 이렇게 손 잡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6: We're going to teach you how to hold your plate
5: 음식에 손이 닿지 않아요
6: We cannot touch the food with our hands
5: 손가락 다섯 개 다 붙여서
6: Please hold your hand or fold your fingers together
5: 그릇 밑으로
6: And put it on the bottom of the plate
5: 그릇 밑으로 네, 잘하셨어요 자.
3: 예, 이게 그냥 보고 듣기만 하는 것이랑 직접 해보는 건 확실히 다르죠. 원어민 교사들이 글쎄 이번 체험을 어떻게 받아들였을지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이게 1교시였다는 거잖아요.
4: 네.
3: 그럼 2교시에서는 어떤 수업이 진행됐나요?
4: 네, 2교시는 많은 수강생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송편 만들기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엔 익숙하지 않은 손놀림으로 반죽을 떼어내고 속을 넣은 뒤 손으로 모양을 빚는 게 참 쉽지 않아 보였는데요.
3: 네.
4: 하지만 다들 금세 적응한 후에 알록달록 캐릭터 송편을 만들기도 하면서 서로 자연스럽게 담소를 나누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3: 네.
4: 특히 자신의 나라에서 즐기는 명절과 한국의 추석을 비교해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는데요. 직접 경험해본 한국의 추석, 원어민 교사들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왔을까요? 차례로 호세, 카란, 미케린 선생님입니다.
5: 이제 이거 찍어가지고 꽃
6: 모양이네. Are you making like a character from Cacao Talk?
7: Yes, from Cacao Talk. Peach is my fairy character. 어느 나라 미국 사람 왔어요. Many there is a lot of like. Many opportunity to learn, and it's something I was always interested to learn more about from Chuseok because I used to do it way back in the day. So it was very good to know more about this culture.
8: 추석에 대해서 뭐 그 호기심이 많았고 어디서 배워야 되는지 그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기 와 보니까 이제 다양한 것도 배웠고 여기서 또 자세히 알려주시니까 큰 도움을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9: 저는 인도계 미국인 사람이에요. 너무 아름다운 휴일이에요. 저는 한국 대해 많이 알아요. 근데 문화 대해 더 배우고 싶어요. 추석 그리고 설날 이렇게 휴일 대해 저는 차례 처음으로 해봤어요. 그래서 느낌이 너무 좋아졌어요. 네.
10: 미국 사람이에요. 송편 매우 좋아요. So making the sungpyeon was very fun because I love sungpyeon, so being able to make it and the designs was very fun. We have Thanksgiving, which is one day.

0: Chuseok is 3 days, but very different. We don't make songpyeon, we don't have chade, we don't do things like that. So we have like Thanksgiving turkey and other side dishes, but very different.
1: 자, 해석을 덧붙여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추수감사절이 있죠.
2: 네.
1: 우리 추석은 3일이지만 추수감사절은 하루, 그리고 미국은 송편을 만들지 않지만 칠면조를 만들어 먹는 점이 다르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2: 네, 그래도 좀 비슷하긴 하죠. 어쨌든 정말 수업 분위기가 화기애애한 것 같아요. 이게 들어만 봐도 좀 느껴집니다.
1: 네. 이 선생님들 대부분 오늘의 경험이 한국에서 생활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2: 네.
1: 대전 평생학습관에서는 왜 원어민 교사들이 직접 추석을 경험해보는 프로그램을 마련했을까요? 자세한 이야기는 대전 평생학습관 학부모 지원부 황향숙 부장을 만나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3: 추석을 맞이해서 고향을 떠나 외국에서 생활하는 원어민 선생님들이 우리나라의 추석 전통 문화와 가족 정서를 경험하는 좋은 추억을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경험으로 선생님들이 우리나라 문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학교에서는 학생들과 즐겁게 이야기할 수 있는 소재거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훗날 본국으로 돌아가서도 우리나라를 알리는 민간 외교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전통 문화는 말이나 설명으로 배우는 것도 좋지만 직접 체험할 때 그 의미가 훨씬 더 잘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어민 선생님들이 우리의 한복을 입어보고 절도 배우고 차례상을 차리고 송편도 만들어 보면서 오감으로 생생하게 우리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효와 예의를 중시하고 가족과 이웃이 함께 정을 나누는 한국 문화의 매력을 더욱더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얼굴이 다 펴져서 가죠. 왜냐하면 떡 만들기도 하고 뭐 화전 만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그걸 만들면서 뭐 자기들 서로 이렇게 뭐 얘기하고 고향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들도 또 친해지고 그다음에 또 한국 문화도 많이 알게 되고 또 한복도 입고 이러니까 되게 즐거워하시는 것 같아요.
1: 이번 프로그램으로 원어민 교사들은 한복을 입고 배례법을 배우고 송편도 직접 빚어보면서 한국의 문화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참여한 원어민 교사들은 추석이 끝난 뒤 학교에서 학생들과 이야기하면서 나도 한복 입고 송편 빚어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2: 네.
1: 설명으로만 한국의 명절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 직접 입어보고 따라해보고 손으로 만들어보면서 우리 추석을 경험한 대전 평생학습관의 추석맞이 전통문화 체험. 누군가에게는 매년 찾아오는 익숙한 명절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이번에 처음 제대로 경험해본 특별한 명절이었습니다.
2: 네.
1: 지금까지 대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2: 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대전 김수정 리포터였고요. 계속해서 이번엔 울릉도로 갑니다. 최은영 아나운서.
4: 네, 안녕하세요. 울릉입니다.
2: 네, 울릉도 날씨는 오늘 어떤가요?
4: 네, 오늘 울릉도와 독도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최고 23도까지 오르겠고요.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해 얇은 겉옷 하나 챙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배 타고 이동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2: 네. 울릉은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4: 네, 100년 전 울릉도의 풍경과 주민들의 생활상이 담긴 희귀 사진이 울릉도에서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독도 박물관과 영남대 문화인류학과 BK21 교육연구팀이 마련한 특별전 울릉도 1919가 울릉 수토 역사 전시관에서 펼쳐지고 있는데요.
2: 네.
4: 이번 특별전은 단순히 옛 사진 전시회를 넘어 일제의 식민주의적 시각을 비판하고 울릉도 향토사를 복원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2: 네, 뭐 여러 의미가 담긴 특별전인 것 같은데 특별전 이름이 울릉도 1919라고 하셨어요. 글쎄 1919라면 뭐 최대 규모의 독립운동인 3.1 만세운동이 일어난 해 아닌가요?
4: 네, 맞습니다. 1919년 연도를 뜻하는데요. 네. 이번에 공개된 사진과 기록은 특별전 이름처럼 1919년도에 일본인 조사원 야스이 세이스가 남긴 기록물입니다. 당시 이 조사원이 16일 동안 울릉도에 머물면서 섬 곳곳을 직접 돌아다니며 사진을 남겼다고 합니다. 네. 이번 전시는 일제강점기 울릉도 고적조사 기록을 바탕으로 마련됐고요. 영남대학교 정인성 교수가 입수해 일반에 최초로 공개된 것입니다.
2: 근데 듣자 하니 이 일본인 조사원이 조사를 한 이유가 그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처음 조사를 시작했던 거라면서요?
4: 네, 그렇다고 합니다. 당시 일본의 고적 조사는 조선의 역사를 일본의 지방사로 편입하기 위한 국책 사업 중 하나였다고 하는데요. 네. 한반도 곳곳을 조사했던 이 사업이 울릉도까지 확대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또 100여 년 전 울릉도의 모습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 전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경희 울릉군 독도박물관 학예 연구사의 설명 들어보시죠.
5: 이번 전시의 가장 큰 의미는 이 100년 전 일본인 조사자의 기록을 오늘날의 시선으로 다시 살펴본다는 것에 있습니다. 당시 일본의 고적조사는 이 식민주의적인 역사인식 속에서 울릉도의 역사와 유적을 조사하고 또 일본의 역사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찾으려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야스의 기록을 따라가 보면요, 그가 이 울릉도 현장에서 마주했던 것은 울릉도 곳곳에 남아있는 신라 역사가 담긴 유적과 유물, 그리고 그곳에서 삶을 이어가던 조선인 개척민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전시는 식민주의적인 시선으로 기록된 자료를 오히려 그 기록 속에 담긴 울릉도의 역사와 조선인의 삶을 재확인하는 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결국 이번 전시에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은 단순히 이 100년 전 울릉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 이것이 아니라 그 기록 속에 울릉도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의 모습과 역사가 어떻게 담겨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시를 보시는 분들이 이 과거의 울릉도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울릉도가 어떻게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 네, 그 사진 속에는 뭐 유적뿐만 아니라 당시 울릉도에 뿌리 내렸던 주민들의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었네요. 이렇게 소중한 자료가 지금까지 전해오다니, 글쎄 뭐 어떤 과정을 거쳤을지도 좀 궁금합니다.
4: 네, 사실 100년도 더 된 사진인 만큼 사진만 남아 있었다면 그 의미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을 텐데요. 네. 약 10년 전 일본에서 사진 원본을 입수했고요. 지난해 사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조사 기록까지 찾아내며 특별전이 열리게 됐다고 합니다.
2: 네, 그러니까 사진을 먼저 발견하고 또 나중에 그 사진을 설명해 줄 기록까지 찾게 된 셈이네요. 오랜 시간 그 퍼즐을 좀 맞춰온 셈이겠어요.
4: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진과 기록을 함께 살펴볼 수 있게 되면서 당시 울릉도에서 어떤 조사가 이루어졌는지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이 자료를 입수한 문화인류학과 정인성 교수에게 이번 자료가 갖는 의미 직접 들어봤습니다.
6: 10여 년 전에 원본 사진 자료를 일괄로 일본 고서점에서 입수를 했습니다. 네, 정말 1급 자료였습니다만 한계가 있습니다. 사진은 있었지만은 그 당시에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전모를 입체적으로 복원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예, 답답한 상황이었는데 정말 그 기적적으로 지난해 야스이라고 부르는 핵심 조사원이 기록했던 기록 자료가 기적적으로 일본에서 발견됐습니다. 이것을 제가 국내로 환수를 한 것입니다. 번역을 해서 그 내용을 살피니까 한반도에서 우리 문화재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그리고 유물들을 어떻게 취급해서 가져갔는지, 예,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당시에 울릉도에 새겨져 있었던 역사적인 고고학적인 흔적은 전부 한반도 역사와 관련된 것이었다는 것이죠. 조선의 역사였습니다. 이게 중요한데 울릉도에서는 독도가 보입니다. 즉 두 섬은 하나의 생활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울릉도가 정말 오래되고 유구한 우리 역사의 영토였다는 것이 분명하게 검증이 됩니다. 그럼 당연히 독도 문제도 풀리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자료들을 우리가 계속 수집해서 우리 눈으로 이렇게 재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근대 시선으로 기록한 가장 오래된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 울릉도의 유적을 어떻게 연구할지, 보존할지, 이게 기준이 되는 것이죠.
2: 예. 어쨌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울릉도의 근현대사를 연구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자료가 된 거군요.
4: 네, 100년 전 현장을 직접 남긴 기록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고요.
2: 네.
4: 유적뿐만 아니라 당시의 집과 밭, 사람들의 모습까지 담겨 있어서 지금의 울릉도와 비교해 볼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2: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울릉도에 사는 분들이라면 과거의 모습을 현재와 비교해서 보는 재미도 아주 클 것 같아요.
4: 네, 실제로 전시를 찾은 관람객들도 사진 속 옛 울릉도의 모습과 또 지금의 모습을 비교해보며 전시를 관람했는데요. 관람객들은 이 전시 어떻게 느꼈는지 직접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7: 아, 울릉도에 왔다가 우연히 전시관에 오게 됐는데 울릉도 여행하면서 옛날 집이나 집터들은 좀 봤었는데 전시관에서 100년 전의 기아집이나 풍경들을 보니까 또 되게 새로웠어요. 또 제가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저희 반 아이들한테도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8: 울릉도에 이사 온 지 두 달 정도 된 주민입니다. 100년 전 울릉도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전시를 통해 당시 울릉도의 집 형태나 주민들의 생활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어서 의미 있었습니다. 또 지금의 울릉도의 모습과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면서 보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근대적인 시선으로 기록된 울릉도의 오래된 자료라는 점에서도 인상 깊었고 지금 울릉도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이런 기록을 직접 볼 수 있다는 게 뜻깊었습니다. 또 당시 일본인들이 울릉도를 조사했던 기록이라는 점에서 식민지 시기의 역사적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이기도 한 것 같은데 이런 자료들이 잘 보존돼서 앞으로 울릉도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계속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4: 사진 속 풍경은 지금과 많이 달라졌지만 그 안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의 모습은 여전히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는 오래된 사진을 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기록을 남긴 시대와 사람들의 삶을 함께 돌아보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울릉도 1919 특별전은 울릉 수토 역사 전시관에서 내년 2월 12일까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2: 네. 울릉도 1919 특별전 소식 잘 들었습니다. 울릉 최은영 아나운서였습니다.
9: 라디오 전국일주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기자가 간다.
2: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오늘은 대구 경북 지역의 주요 이슈들 짚어봅니다. 영남일보 조현희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10: 안녕하세요.
2: 네, 대구시 산하 출자기관, 출연기관들이 지난해 그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걸로 나타났다고요?
10: 네, 먼저 대구시의 출자 출연기관은 모두 8곳인데요. 이들 모두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지난해 법정 기준인 3.8%에 못 미쳤습니다. 기관별로 보면 대구의료원이 1.55%로 가장 낮았고요. 다음으로는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 1.72%,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이 2.17%, 대구신용보증재단 2.36%, 대구테크노파크 2.42%로 나타났습니다.
2: 네.
10: 이어 엑스코가 2.86%,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이 2.99%, 대구정책연구원은 3.03%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수년간 고용률이 계속 낮아지는 기관도 있었는데요. 대구의료원은 2021년 2.68%에서 수년간 떨어진 뒤 지난해 1.55%에 머물렀습니다.
2: 예, 이 기관들 외에 또 기준에 못 미치는 곳이 있었나요?
10: 네,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에서도 기준을 미달한 곳이 상당수였는데요. 지자체에서는 군위군이, 지방공기업에서는 달성군 시설관리공단과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가 기준에 미달했습니다. 2023년 말 설립된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는 출범 이후인 2024년과 2025년 장애인 고용률이 모두 0%였습니다. 법정 기준을 넘긴 지자체더라도 하락세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2: 네.
10: 대구 북구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2021년 6.06%에서 지난해 4.20%로 5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구의료원 역시 2021년보다 상시 근로자는 139명이 늘었지만 장애인 고용률은 1.13%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이 때문에 의무 고용률 달성 여부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추이도 함께 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요.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상시 근로자는 늘어나는데 장애인 고용이 따라가지 않아 비율이 계속 떨어지는 기관은 임용권자와 기관장이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2: 예. 그 밖에 또 어떤 문제점들이 지적됐나요?
10: 또 장애인 채용이 대부분 단기 근무에 집중돼서 이 안정적인 고용으로 이어지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인데요. 실제로 각 기관 홈페이지와 지방공기업 채용 정보가 공시되는 클린아이의 장애인 관련 채용 공고를 전수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지난 1일까지 올라온

0: 대구 지역의 장애인 대상 채용 절차는 4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46건이 기간제 또는 체험형 인턴이었고 나머지 두 건은 대구교통공사 장애인양공단 선수 전문계약직 채용이었습니다. 이 조사 범위에서 장애인을 별도 모집 대상으로 한 무기계약직이나 일반 정규직 채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 예, 그렇군요.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각 기관들은 지금 어떤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까?
0: 먼저 대구의료원은 채용 여력이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 정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의료직은 면허나 자격이 필요한데 장애인의 경우 자격 보유 인력풀이 부족하고 면허가 필요 없는 행정직은 정원 비중이 적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의료직의 높은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장애 예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장애인 예술단을 창단했다고 전했고요. 대구 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도 일반직과 청년 인턴 채용 때 장애인에게 가점과 우대 규정을 적용했지만 지원자가 없거나 결시해 실제 채용까지 이어지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올해 장애인을 별도로 뽑는 제한 경쟁 채용을 도입했다며 이 운영 결과를 토대로 근무기간 연장과 안정적인 고용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기관들 역시 비슷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1: 예, 약간 이 장애인 일자리를 위해서 보다 좀 세밀하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전문가들은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나요?
0: 먼저 나훈환 대구대 명예교수는 이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장기간 일할 수 있는 직무와 채용 구조를 만들기 위해 조직에서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고 거기에 맞는 자격 기준과 채용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발달장애인이 수행할 수 있는 행정보조 등의 업무를 한시적 일자리로 두기보다 상시 직무나 직렬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장애인에게 이 특정 직무만을 한정하는 방식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조한진 대구대 교수는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특정 직무만 맡기기보다 정당한 편의를 지원해 원하는 직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야 한다며 발달장애인처럼 노동시장 진입이 특히 어려운 경우에는 공공이 직접 일자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1: 네.
0: 또 교통이나 현장 업무 특성을 채용 애로사항으로 드는 데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대안을 찾는 노력이 우선이라고 봤습니다.
1: 예, 뭐 귀담아 들을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경시가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주흘산 케이블카 사업이 향후 수십억 원의 적자를 낼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네요.
0: 네, 환경단체는 최근 이 문경세대 케이블카 사업의 경제성을 재검증하고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 사업이 향후 30년간 최대 720억 원의 적자를 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1: 네.
0: 사업비가 늘어난 데다 예상 이용객과 요금을 현실적으로 조정해서 나온 결과인데요. 문경시는 2022년 주흘산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면서 총 사업비를 490억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이후 사업비를 한 차례 증액하고 최종 810억 원으로 늘렸는데요. 이는 당초 계획보다 65% 증가한 규모입니다. 문경시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케이블카 상부 승강장 주변 관광객의 이동 범위가 제한돼 추가적인 체류 공간 확보가 필요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1: 예, 뭐 그런가 하면 문경시가 추정했던 이용객 수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요.
0: 네, 맞습니다. 문경시는 2027년부터 30년간 매년 106만 5천 명이 케이블카를 이용할 것으로 보고 운영 수입을 산정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관광개발 정보 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케이블카 이용률은 개통 이후 시간이 지나면 크게 떨어집니다. 이 30년 동안 이용객 수를 동일하게 유지하는 방식은 현실성이 없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1: 네.
0: 실제 타 지역 케이블카와 비교해도 문경시의 이용객 추정치는 높다고 환경단체는 지적했습니다. 경남의 사천바다 케이블카는 개통 후 5년간 연평균 이용객이 약 54만 명으로 집계됐는데 당초 예상치인 90만 명의 60% 수준에 그쳤고요. 통영 케이블카 역시 2017년에 140만 7천 명으로 이용객이 정점을 찍었지만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 2020년부터 적자로 전환됐습니다.
1: 네, 뭐 이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두고도 이전부터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0: 맞습니다. 문경시는 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당시 상부송강당과 지주에 대해 사타기 후 되뇌우기를 하기 때문에 지형 변화가 미미하고 별도의 초공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며 산사태 위험 평가 등을 생략했습니다.

0: 1급 사냥도 공사 예정지 주변에서 잇따라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 끝으로 뭐 이런 논란들에 대한 문경시 입장도 좀 전해주시죠.
0: 문경시 관계자는 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이후 설계 과정에서 면적이 더 필요하다는 부분이 확인됐다면서도 아직 검토 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업비 등이 확정된 이후 환경청과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반복적으로 사냥이 출현할 경우 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도 전했고요. 이 상부 승강장을 포함해 사업 구간 전체에 대해 재해 영향 평가를 정상적으로 이행했고 설계에도 반영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잘 들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영남일보 조윤희 기자와 함께 오늘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대구 경북 지역의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자, 1부 마무리합니다. 이승철의 노래 들으면서 마무리하죠. 아마추어 띄워드립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고속도로 위로는 귀성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막다가 내일부터는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내일 늦은 밤부터는 동해안 지역에 비가 시작되겠고 추석 당일인 모레는 전국이 흐린 가운데 저녁부터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에도 비가 내리면서 보름달을 보기가 어렵겠습니다. 비의 양은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 5에서 10, 그 밖의 지역은 5mm 미만으로 많지는 않겠는데요. 그래도 도로가 미끄러워서 고향 오가는 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토요일 새벽 무렵에 중부지방은 비가 잦아들겠지만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밤까지 이어지겠고요. 연휴 마지막 날인 일요일에는 전국에 구름이 많겠고 오전까지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대부분 지역에서 30도 안팎의 늦더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낮 기온 서울과 춘천, 대전, 광주, 대구 29도, 전주와 밀양, 합천이 30도까지 올라 어제만큼 덥겠고요. 평년 이맘때보다도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도 서울의 낮 기온 28도, 대구 30도 예상되지만 모레는 서울 27도, 대구 26도로 후반으로 갈수록 늦더위가 점차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평년 이맘때보다 기온이 조금 높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8.5도입니다. 조한

0: 드립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이 시각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평화청사진을 제시하고 글로벌 공급망 위기의 해법으로 건설적 기여국 연대를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뉴욕 유엔 총회 참석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약 30분간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양국 전략투자사업, 핵잠수함, 조선협력, 전자권 전환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두 번째 입장문을 내고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에 명확한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후속 절차를 이어갈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선 제청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청와대의 입장을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의 잔부를 정리하겠다며 전방위 여론전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고르려 한 게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정현 신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가능성에 대해 진상조사단의 진상조사 결과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1: 네, 라디오정보일주 2부 시작합니다. 추석 연휴에 유독 더 바빠지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아요. 연휴 내내 가게 문을 연다든지 이용객이 느는 열차와 고속버스 등 교통 분야도 평소보다 더 바빠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대원과 경찰들 뭐 공동으로 이곳 상황 관리를 하면서 비상운영 체계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네, 정말 남들 다 쉴 때 이렇게 더 힘들어지는 이분들 노고를 좀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오늘 퀴즈 정답인 이곳에는 꼭 응급상황이나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만 신고 전화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정답인 이것은 화재가 발생하거나 구조나 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신고하는 전화번호를 말하는데요. 자, 정답과 함께 많은 문자들 보내주고 계신데 잠시 후에 그 내용을 살펴볼 거고요. 자, 오늘 수요일입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지역 인터뷰 시간이 있어요. 야생벌을 관찰하고 보호하는 연구 모임인 벌 볼 일 있는 사람들의 조수종 공동대표 오늘 인터뷰의 주인공인데요. 잠시 후에 전화 연결해서 또 재미있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내주신 문자 좀 보죠. 끝번호 1186님. 신랑이 소방관이에요. 추석 연휴 때 계속 근무해서요. 이번 추석은 아이들과 시댁에 가려고 합니다. 신랑과 같이 가면 좋겠는데 참 아쉽습니다 하셨어요. 아, 정말 이럴 때 더 유독 바빠지는 이런 분들, 그분들의 가족분들은 참 얼마나 마음이 안 좋으시겠습니까? 아, 정말 이런 분들에게는 감사함을 담아서 선물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커피 쿠폰을 1286님께 드리고요. 5083님, 저는 말벌에 엄청 쏘여서 인사불성인 이웃집 아저씨를 구하느라 이곳에 신고한 적이 있는데요. 소방대원분이 전광석화처럼 달려와서 신속하게 구급차로 병원으로 이송했고요. 말벌도 퇴치했습니다. 추석 명절에 더 바쁘실 텐데 천사처럼 고마운 소방대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합니다.

0: 감사를 보냅니다. 라고 아주 장문의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조금이나마 이분들이 좀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문자를 통해서요. 2111번 쓰시는 분은 지난 연휴 때 전을 데우다가 화상을 입었어요. 당장 입원호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덕분에 바로 화상병원에 갈 수 있었는데요. 나이 70 먹을 때까지 처음으로 도움받아 봤네요. 하셨습니다. 아, 정말 우리가 언제 어느 순간에 이 번호를 떠올리고 신고하게 될지는 모르는 겁니다. 네. 0540님. 이런 분이 계시다니까요. 저는 등산 갔다가 굴러떨어져서 본의 아니게 이곳에 전화를 하게 됐어요. 험한 산길에 몸무게도 만만치 않은 저를 이송해준 소방대원분이 두고두고 잊히지 않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 죄송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덕분에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 이 산에서 정말 뭔가 위급한 상황을 당했을 때는 방법이 없죠. 뭐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소방대원분들이 맨몸으로 가서 구조해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그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0540님 오늘 처음으로 또 이렇게 참여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커피 쿠폰 하나 선물로 드릴게요. 자, 이제 시선 뉴스 심재민 기자 전화 연결해서 지역 뉴스 브리핑 전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뒤에도 다시 적발되는 업체가 적지 않은 걸로 나타났다죠.
1: 네, 23일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두 차례 이상 적발된 업체는 모두 291곳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한 업체는 무려 7차례나 적발됐습니다. 반복 적발 업체에서 확인된 위반은 모두 605건인데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형사 입건된 사례가 288건, 아예 표시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가 317건이었습니다.
0: 네.
1: 네, 전체 원산지 거짓 표시의 사건 처분을 보면 벌금형과 기소유예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벌금형의 95% 이상이 500만 원 이하였고 건당 평균 벌금은 약 21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이처럼 반복 위반이 이어지는 만큼 현재 처벌이 충분한 억제력을 갖고 있는지 점검하고 특히 상습 위반 업체의 처분 이력 관리 및 단속 이후 사후 관리와 처벌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0: 예. 자, 그리고 전국 시외 버스, 고속버스 노선들이 최근 5년 사이에 400개나 넘게 사라진 걸로 나타났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현재까지 폐지된 노선은 시외버스 354개, 고속버스 72개로 모두 426개에 달했습니다. 서울과 광주, 대구, 포항, 속초 등을 잇던 장거리 노선도 다수 포함됐는데요. 코로나19 이후 승객 감소가 이어진 데다 KTX와 SRT 같은 고속철도 신설, 터미널 폐업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장기간 휴업하던 노선들이 결국 폐지 수순을 밟으면서 지역 간 이동 선택지가 계속 줄어드는 상황인데요.
0: 네.
1: 시외 고속버스는 철도 이용이 어려운 지역 주민이나 명절 비성객에게 중요한 교통수단인 만큼 영향도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노선 폐지가 이어지는 만큼 수익성만을 기준으로 교통망이 축소되지 않도록 국비 지원을 늘리고 필수 노선 유지 제도를 보완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0: 네, 정말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 제2여객 터미널에서 수화물이 항공기에 실리지 못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고 하던데 이러면서 제1터미널 인력이 다시 투입된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최근 제2터미널에서 보안 검색이 지연되면서 위탁 수화물이 항공기에 실리지 못하는 일이 잇따랐습니다. 이달 들어 두 차례에 걸쳐 항공기 9대에서 모두 26개의 수화물이 미탑재됐는데요. 공항 측은 환승편과 출발편이 겹치면서 수화물이 몰리는 시간대에 보안 검색이 늦어진 것이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보안노사는 오는 12월 말까지 제1터미널 보안 검색 인력을 제2터미널에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평소에는 하루 평균 40명 규모를 투입하고 추석 연휴를 앞둔 23일과 24일에는 추가 인력도 배치합니다. 터미널 간 인력 지원은 아시아나 항공의 제2터미널 이전 이후 시행됐다가 노사 합의가 불발되면서 이달 초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0: 네.
1: 네, 당장 연휴 기간 수화물 대란 우려는 다소 줄었지만 노조는 임시 지원보다 신규 보안 검색 요원을 충원해서 인력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관련 논의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0: 네, 그렇군요. 자, 마지막 소식인데요. 전남 고흥에서 베트남 국적 이주 노동자들에게 소화기를 뿌린 사업주가 있는데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죠?
1: 네, 맞습니다. 앞서 지난 19일 전남 광주 고흥군 녹동 인근 한 주거시설에서 60대 사업주가 자신이 고용한 베트남 국적 이주 노동자 2명을 향해 소화기를 여러 차례 뿌린 일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노동자들은 사건 직후 경찰서를 찾아 신고했고 경찰은 사업주를 폭행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사업주는 경찰 조사에서 이주 노동자들이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아 평소 갈등을 빚어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경찰은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과 양측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면서 근로환경에 대한 문제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피해 노동자들은 하루 12시간 넘게 일했지만 월급 일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에 고용노동부도 전담팀을 꾸려 장시간 노동과 임금 체불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0: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 소식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오늘도 지역뉴스 브리핑 시선뉴스 심재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2: 전국의 생생한 이야기와 유익한 정보를 전합니다. KBS 라디오 전국 1주 이규봉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0: 네, 뭐 해마다 이맘때면 말벌의 활동이 아주 왕성해져서요. 특히 추석 명절 앞두고 벌초나 성묘할 때 말벌 쏘임 사고를 주의해달라는 방송이 자주 나오곤 하죠. 앞서 어떤 분도 말벌 사고로 오늘 정답인 이곳에 신고했던 경험도 나눠주셨잖아요. 이 때문인지 일단 벌하면 우선은 말벌에 대한 두려움이 앞서고요. 거기에 점점 감소하는 꿀벌에 대한 걱정도 교차하게 되는데요. 근데 말벌이나 꿀벌 말고도 국내 야생벌이 무려 4,800여 종이나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이렇게 다양한 야생벌들은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이 야생벌 역시 요즘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면서 야생벌을 관찰하고 지키는 단체가 있어 조용히 눈길을 끌고 있어요. 바로 벌 볼 일 있는 사람들인데요. 자, 지금부터 조수정 공동대표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네,
1: 벌 볼 일 있는 사람들 공동대표 조수정입니다.
0: 네, 재밌어요. 벌 볼 일 있는 사람들. 일단 이름이 참 흥미로운데요. 이게 별 볼 일 없다 이 관용어에서 착안한 거 맞으시죠?
1: 네, 맞습니다. 혼자서 벌을 찾다가 2017년 생물다양성 탐사에서 벌 연구자와 관심사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너무 기뻤거든요.
0: 네.
1: 별 볼 일은 없어도 우리 벌 볼 일 있는 사람들이에요 라고 말을 했는데
0: 네.
1: 재밌다고 이름을 쭉 쓰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2018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벌을 보러 가자고 함께 조사를 하기 시작했고요. 현재는 벌 연구자, 식물 연구자, 시민과학자인 저와 곤충 생태 전문가, 청년, 대학생 8명이 번갈아서 이제 수목원과 자연환경에서 벌을 탐사하고 있습니다.
0: 네.
1: 야생벌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0: 예. 그러니까 뭐 소위 이제 벌을 좋아하는 이렇게 표현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덕후들이 모여서 이 벌을 관찰하고 보호하는 활동을 하고 계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네. 조수정 대표께서는 어떻게 이 모임에 참여하게 되셨어요?
1: 네, 저는 사실 벌레라고 곤충들을 다 무서워하고 40년을 살았어요.
0: 네.
1: 근데 2013년에 아이들과 함께 시민과학으로 자연 탐사를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0: 네. 네,
1: 처음 꿀벌을 기록해야 했었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0: 무섭죠.
1: 그래도 용기를 내서 가까이 다가갔는데 꿀벌들이 꽃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일만 열심히 하는 모습에 약간 충격을 받았었어요.
0: 네.
1: 네, 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두려움이 호기심으로 바뀌더라고요. 네, 잘못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0: 네.
1: 그때부터 우리 동네에서 한강 남산 가는 곳마다 벌들을 기록하고 다녔어요. 네, 그리고 또 가는 곳마다 벌들이 있는 게 신기했고요.
0: 네.
1: 꽃에 앉은 모습을 기록하고 이름을 혼자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0: 네.
1: 네. 처음에는 그 인터넷에 벌이라고 검색해서 나오는 이미지하고 비교해서 찾았거든요.
0: 네.
1: 너무 어려웠습니다.

0: 네. 그 벌들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었고요. 잘못된 자료도 너무 많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그렇게 독학을 하다가 2017년 바이오블리츠 서울에서 꽃벌 전문가이신 이흥식 박사님을 만난 거라 너무 기뻤던 거고요.
1: 네.
0: 벌을 궁금해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모임이 아직도 꽃에 온 벌들을 꾸준히 보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저도 일단 주위에 이렇게 벌이 앵앵거리고 날아다니면 무섭거든요. 작아도. 근데 저랑 네. 비슷하셨는데 그렇게 원래 벌을 무서워했던 분이 야생벌 지킴이로 13년이나 꾸준히 활동하고 계시다니 일단 참 신기하고 그 용기도 대단하시네요. 그 야생벌이 어떤 매력에 끌리신 거예요?
0: 야생벌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제 자연환경에서 살아가는 벌들이고 사람들 도움 없이 살아가잖아요.
1: 네.
0: 근데 우리나라에 4,800여 종이 넘는 다양한 벌들이 있고 흔히 알려진 종류들인 뒤형벌 종류 그리고 또 가위벌 종류 뭐 꼬마꽃벌, 애꽃벌 그리고 사냥하는 벌들 굉장히 너무나 다양하다라는 것이 매력적이고요.
1: 네.
0: 네. 그중에 뒤형벌들은 여왕벌이 혼자 동면하고 봄에 깨어나서 집을 찾고 알을 낳아서 군집을 길러내거든요.
1: 네.
0: 엄마가 낳은 딸과 아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성 꿀벌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회성 말벌들과 비슷하게 1년을 기준으로 한살이를 하는 거거든요.
1: 네.
0: 네. 그 거기다가 단독 생활을 하는 벌들도 많은데 그 왕가위벌은 송진으로 산란방을 만들고요. 그리고 장미가위벌은 나뭇잎을 오려와서 겹겹이 산란방을 만들어요.
1: 아, 나뭇잎도 오려요?
0: 네, 네. 사냥벌인 대모벌들은 거미를 사냥해서 거기다 알을 낳고
1: 허허.
0: 네, 는쟁이벌들은 바퀴벌레를 사냥해서 알을 낳습니다. 네. 그중에서 는쟁이벌이 이렇게 바퀴벌레를 끌고 가는 모습들을 관찰을 했었는데
1: 네.
0: 이제 독침으로 마취를 시킨 다음에 바퀴벌레의 더듬이를 잘라내요. 그리고는 그 더듬이 끝부분을 물고 이제 끌고 가거든요.
1: 네.
0: 그러면은 바퀴벌레가 박자에 맞춰서 그 는쟁이벌하고 함께 등 뒤로 끌려 들어가요. 근데 그 잠깐 는쟁이벌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끌려가던 바퀴벌레를 손으로 건드려봤거든요.
1: 네.
0: 근데 저는 피하더라고요.
1: 아하.
0: 제 손은 피하고 있더라고요. 네, 천적한테는 더듬이를 물려서 꼼짝없이 따라가는데 제 손은 피하는 걸 보고 되게 재밌었습니다.
1: 이야, 정말 신기하네요.
0: 그렇게 벌들은 이제 다양한 생태를 가졌고요. 재밌고 매력적입니다.
1: 지금 이제 쭉 뭐 여러 벌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그렇고 네. 처음 듣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방송 들으시면서. 근데 어쨌든 이렇게 야생벌 종류가 많은 만큼 우리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 같은데 말이죠.
0: 아, 네. 우선 꿀벌과의 벌들이 꿀벌, 뒤형벌, 꼬마꽃벌들처럼 꽃가루를 모아서 애벌레를 먹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수분매개 곤충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 네.
0: 그중 야생벌들은 각기 다른 크기와 다양한 서식지에서 주변의 식물들의 번식을 관여하고 있거든요.
1: 네.
0: 야생벌들의 역할이 전체 수분매개의 70%를 담당하고 있어요. 네, 꿀이 많은 일부 꽃을 좋아하는 꿀벌과는 다르게 야생벌들은 다양한 꽃을 오가면서 생태계의 다양성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특정 식물은 특정 야생벌들만 이용해서 그 벌이 사라지면 그 식물도 함께 사라질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벌들이 사라지면 수분매개가 줄고 생물 다양성이 줄면서 결국 식량 난이물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1: 네.
0: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꿀벌과의 벌들만 중요한 게 아니라 말벌, 그러니까 우리가 무서워하는 말벌들도 말벌과 사냥벌, 기생벌들도 각기 생태계에서 이제 다른 곤충들의 개체수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1: 네.
0: 이제 저희가 흔히 텃밭을 가꿀 때 이제 애벌레들이 많이 갉아먹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그런 배추 흰나비 애벌레를 사냥하는 것도 쌍살벌 같은 작은 말벌 종류거든요.
1: 아, 이건 들어봤어요. 쌍살벌.
0: 네. 예. 그래서 작은 그 애벌레들을 사냥하는 것도 그렇고 또 더 작은 이제 존벌이라는 친구들도 애벌레에게 산란을 해서 기생을 해서 천적 역할을 합니다. 살충제 없이 자연스럽게 개체수 조절을 해주는 거죠.
1: 정말 소중한 존재들이네요. 그런데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뉴스를 통해서도 꿀벌이 급감하는 것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이제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졌잖아요. 그 야생벌은 네. 어느 정도인가요?
0: 아, 안타깝게도 꿀벌들의 감소는 집계가 가능한 것이 양봉인들이 1차적으로 피해상을 알려주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근데 야생벌들은 피해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계속 벌을 기록하면서 알 수 있는 것은 흔했던 대형벌들이 계속 기록이 줄고 있다는 거거든요.
1: 네.
0: 네, 그중에 호박벌들은 덩치가 크고 특징이 뚜렷한 편이라서 비교적 쉽게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근데 눈에 띄는 횟수가 점점 줄고 있어요. 그리고 걔네들은 추위에 강한 벌이라 점점 더워지는 기후 변화에 취약하기도 합니다.
1: 네.
0: 네. 그리고 현재 저희 대형벌 쪽에 참호박 대형벌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돼 있거든요. 예, 벌 볼일 있는 사람들이 계속 예전에 발견되었던 곳을 찾아다니고 있지만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계절별로 보여야 하는 벌들이 각각 다른데 보이지 않을 때가 있고요. 예, 가축으로 분류된 꿀벌에 대한 연구는 아주 많이 되어 있어요. 근데 야생벌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건 몇 년 안 됐거든요. 연구 자료도 부족하고 기록도 부족하기 때문에 늦었지만 앞으로라도 연구 조사가 계속 되어야 합니다.
1: 그러니까 하여간 벌이 이렇게 사라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많은 얘기가 나왔지만 알려진 바로는 뭐 일단 서식지가 점점 이제 사라지고 있다는 거, 이게 가장 많이 꼽히지 않습니까? 뭐 기후 변화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것도 문제고요. 이렇게 소중한 야생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럼 좀 가장 역점을 둬야 할 일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0: 저희 이제 기후 변화라는 이제 엄청난 재해를 저희가 겪고 있는 걸 보잖아요.
1: 네.
0: 그리고 알 수 있는 그런 걸 알고 있지만 어떤 방법을 쓸 수 있는지 우리는 정말 막막한 거예요.
1: 네.
0: 근데 그 중에 지금 말씀하셨던 그 원인들 중에 하나 살충제를 쓰지 않는 것은 우리가 선택해서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0: 네. 그리고 이제 가장 먼저 또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야생벌들을 연구 조사하고 기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1: 네.
0: 근데 야생벌들을 기록해 두지 않으면 존재조차 알 수가 없거든요. 다양한 벌들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어떻게 감소하고 사라지는지 변화를 알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1: 네.
0: 그 조사하고 기록해 두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처럼 벌을 너무 무서워했던 사람도 이제 다가가는 방법을 알게 되면요.
1: 네.
0: 예, 가까이 가서 다가가서 관찰할 수 있는 친근한 곤충이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그런 의미에서 또 시민들과 함께하는 활동도 있다고 하던데요.
0: 네. 네. 먼저 야생벌이 집을 짓고 관찰하자고 하는 비하우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도시라는 공간에서 벌들의 서식지를 제공하고 직접 만나고 그 벌을 인지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거든요.
1: 네.
0: 그것 외에도 시민들과 함께 야생벌 시민 조사단 유니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현장에 가서 직접 시민들에게 벌을 만나는 법과 기록하는 법을 안내하고요. 네이처링 유니버스 미션방에 공유도 합니다. 네, 그런 것 외에 저희 벌 볼 일 있는 사람들이 국립수목원과 비워차스로 시민과 협업을 하고 있거든요. 광릉숲에서 꽃에서 만나는 벌들과 곤충들을 좋은 사진으로 남겨서 도감을 만들고 있어요.
1: 네.
0: 네, 그 벌도감은 올해 초에 발간이 됐고요.
1: 네.
0: 앞으로 파리와 나비모 그리고 종합편으로 이어서 나올 예정입니다.
1: 예.
0: 근데 비매품이라 판매는 되지 않고요.
1: 그렇군요.
0: 국립수목원 홈페이지에서 네. 네.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요즘 이제 뭐 벌초나 성묘하시면서 이제 또 벌쏘임 사고가 많은 시기잖아요. 특히 네네. 이제 말벌이 가장 좀 위협적이고 실제로 좀 뭐 무서운 존재이기도 한데 그럼 말벌로부터 좀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점에 좀 신경을 써야 하는지 오늘 기왕 또 인터뷰가 됐으니까 좀 알려주시면 네네. 좋을 것 같아요.
0: 예, 사실 말벌의 공격성은 이제 저희가 체감하는 어떤 형태로 다 알고 있잖아요.
1: 네.
0: 근데 말벌과 꿀벌 같은 경우에는 사회성 군집을 이루는 존재들이에요.
1: 네.
0: 그래서 이제 공격을 할 수 있는 다른 이제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1: 네.
0: 그래서 걔네들이 서식지를 이제 직접적으로 건들지 않으면은 공격할 일은 사실은 적습니다.
1: 예.
0: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벌들은 야생벌들은 단독 생활을 해서 그 공격성이 적거든요. 네, 말벌들의 집을 이제 사실은 이 지금 추석 연휴나 그쯤에 벌초나 예초를 많이 하시잖아요.
1: 그렇죠.
0: 그럴 때 사고가 많이 나는데 그 이제 조상님들을 뵈러 가는 그런

0: 좀 경건한 마음으로 주변을 먼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작업을 하시기 전에.
1: 네.
0: 그리고 벌들이 만약에 반복적으로 한 방향으로 들어갔다 나왔다가 하면요.
1: 네.
0: 그곳이 말벌의
1: 벌집이 있는 거군요.
0: 어허. 네네. 그래서 말벌집이 발견되면 119나 말벌집을 채집하시는 전문가들이 계세요.
1: 네.
0: 그런 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하시고 아이들에게도 호기심으로 벌집을 건드리는 건 위험하다는 걸 알려주시고요.
1: 네.
0: 그리고 또 본인이 평소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더 위험하시니까 각별히 더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1: 네. 아, 역시 뭐 벌 볼 일 있는 사람들 공동 대표님답게 아주 벌 박사가 되셨는데 오늘 벌과 관련해서 재밌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오늘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야, 생벌을 지키는 시민과 과학자의 연구 모임이었어요. 벌 볼 일 있는 사람들 조수정 공동대표였습니다. 자, 오늘 퀴즈 정답 119라는 거 뭐 알고 계시죠? 이번 추석에도 소방대원분들 많은 수고들을 또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미리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자, 이제 벌써부터 본격적인 귀성 차량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모쪼록 안전운전 하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자, 오늘 라디오 전국 1주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저는 내일도 2시 10분에 내일은 2시 10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규봉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 Yun선의 영화관. Hello.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션 헤이더 감독이 연출한 코다와 함께합니다.

0: 어쩌면 의존의 시간이 너무 길었던 걸까요? 루비의 입장에서 보자면 안타깝지만 가족의 생계가 루비의 귀와 입에 달린 건 역시 분명한 사실입니다. 부모님은 가족 사업을 홍보하는 방송 인터뷰로 루비가 자신의 일정을 포기하는 문제쯤은 어느덧 당연하다 여기죠. 딸의 부재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농인 부모는 눈앞이 막막합니다. 프랑스 영화 미라클 벨리에를 리메이크하면서 코다는 몇 가지 설정을 바꿨습니다. 공간 배경은 어촌마을로 옮겼고 웃음을 주는 역할로 더 크게 기능하던 남자 형제의 역할을 보다 세심하게 다듬었죠. 코다의 형제 관계는 농인 부모 밑에서 태어난 농인과 청인 아이 사이에 미묘한 갈등을 생각하게 합니다. 루비가 혼자만 청인이기에 가족들 사이에서 알 수 없는 소외감을 느낀다면 부모님과 같은 농인인 오빠 레오의 입장은 다릅니다. 가족이 동생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생각에 그는 루비에게 미안한 마음입니다. 동시에 루비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부모를 보며 무력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린 무력하지 않아. 레오가 항변합니다. 그 역시 가족 안에서 자기 자신의 필요와 쓸모를 고민하는 중인 거죠. 무엇보다 청인 배우들이 농인을 연기했던 원작과는 달리 농인 배우들에게 각각의 역할을 맡겼다는 점이 코다가 원작 영화와 비교해 가장 크게 달라진 대목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아버지 프랭크 역의 트로이 코처뿐 아니라 엄마 제키를 연기한 말리 매트린 역시 농인입니다. 말리 매트린은 1986년 영화 작은 신의 아이들을 통해 농인 배우 최초로 아카데미 시상식 연기상을 거머쥔 바 있죠. 그간 할리우드에서 농인 배우를 향한 인식 개선과 인권 문제를 위해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트로이 코처와 말리 매트린, 두 사람 모두 연극 무대에서 탄탄하고 오랜 경력을 쌓아온 베테랑입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1: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근데 야구장에서 홈런을 잘 치는 그 이대호는 아닙니다. 물론 저도 이대호입니다. 여러분이 성공의 홈런을 잘 치도록 도와드리는 성공 코치 이대호입니다. 평일 오전 9시 5분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2: 1라디오

바쁜 일상,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꼭 알아야 할 국제사회 소식을 글로벌 배송으로 전합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11시 5분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에서 더 가까워진 국제사회를 만나보세요.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KBS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산가족 찾기 생방송 진행자인 이지연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983년 온 국민이 텔레비전 앞으로 모였고 누군가 가족을 찾았다는 소식에 내일인 것처럼 함께 울었는데요. 당초 한 번의 특집으로 시작했던 방송은 138일 동안이나 계속됐습니다. 10만 건이 넘는 사연이 접수됐고 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헤어진 가족을 만났습니다. 그 역사적인 생방송 한가운데 이지연 아나운서가 있었습니다. 가족을 찾아주는 진행자이면서 자신 역시 잃어버린 오빠를 기다리던 사람. 오늘은 138일 동안 이어졌던 그 뜨거웠던 방송 현장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0: 상봉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잠시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만나셨군요. 네, 대단히 아주 즐거워하시는 그런 표정입니다.
1: 지금 서울의 유영자 씨가 나와 계신데요.
2: 네.
1: 아, 지금 저 화면에 두 분이 비춰보시네요. 좀 강성
3: 네, 보이시네요. 네, 벌써 화면을 보시고 네. 울고 계세요.
1: 얼굴 알아보셨나요? 네. 울고 있습니다.
4: 이 음악만 들으면 많은 분들이 그때 그 장면을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5: 네네.
4: 이지연 아나운서는 특히 남다르실 것 같아요.
5: 네.
4: 예.
5: 이게 바로 어제 일이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예. 벌써
4: 83년이니까 지금 43년 흘렀죠.
5: 예. 정말 거짓말같이 시간이 흘러갔는데
4: 아.
5: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가끔
4: 네.
5: 임진각을 가서 거기 철마는 달리고 싶다를 쳐다보고 거기 빛바랜 리본이 막 흩날리는 걸 가서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거기에 거의 지워질 듯이 이산 가족들의 사연들이 적혀 있거든요.
4: 네.
5: 그러면 제 머릿속으로는 이 노래가 흘러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때 상봉 가족보다는 아직 못 만나신 가족들의 안위가 또 걱정이 되기도 하고
4: 네.
5: 제발 오래오래 사셔서 여기 리본에 적혀있는 이 소원을 좀 이루시면 좋겠다라는 예. 생각을 하곤 하거든요.
4: 아, 이때 시청률이 78%라고요. 78%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이건 이제 앞으로도 나올 수 없는 시청률일 거고요.
5: 네네.
4: 이건 뭐 전 국민이 다 본 거예요. 사실 볼 수 있는 사람은 다 본 거죠.
5: 그때 이제 예. 모든 편성이 가장 길게는 18시간 35분. 그러니까 방송 시작해서 생방으로.
4: 예.
5: 보통은 한 초창기에는 한 4시간 5시간 하다 바로 7시간 8시간 편성했다가 10시간으로 늘어났다가 가장 길게 하는 게 16시간 35분이 길게 했던 거거든요.
4: 야, 그 중간에 뭐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이런 것도 어떻게 막 짬을 내서
5: 거의 이제 교대로 살짝 갔다 온다든가 김밥을 예. 한 줄을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냥 계속 강행군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한 사람 저 뒤에 가서 한두 개 우물우물 먹고 들어와서 시작하고
4: 네.
5: 또 교대하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드라마 작가들이 우리 KBS 드라마 그때 굉장히 인기 있었는데 드라마 작가들이 아 드라마 할 기분 안 나라고 하셨어요.
4: 예.
5: 왜냐면은 저기 지금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는데
4: 그럼요.
5: 우리가 이렇게 드라마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의욕이 안 생겨라고 할 정도로 정말 예. 온 국민이 그 78%라는 시청률

0: 나타냈듯이 예. 낮이고 밤이고 지금 만나는 한 50대 네. 그 후배들은 저 그때 어릴 때 엄마 아빠가 하도 오셔가지고 저도 아무것도 모르고 울었어요 라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1: 저는 그때 제가 고등학생 때였나 그랬는데 1학년 때였나 네네. 여기 여의도 그때 광장이었죠. 공원이 아니라 광장이었는데 네네. 친구들하고 그때 이제 아스팔트였기 때문에 네. 가끔 여기 롤러스케이트를 타러 제가 왔었어요. 근데 그 왔는데요. 네. 이 여의도 광장 아스팔트 바닥 KBS 벽은 할 것도 없고 벽보가 따닥따닥 위아래로 벽으로 바닥으로 다 붙어서 지나가지도 못할 정도로.
0: 네네.
1: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광장에서 이게 그 뭐 샌드위치맨처럼 네. 앞뒤로 고깔 모자에다가 이름 찾는 가족 이름 쓰고 앞뒤로 진짜 그 해외 토픽에 나올 만한 진풍경이었죠. 제가 학창시절에 그걸 보고 굉장히 충격을 먹었던 네네. 기억이 나요.
0: 네네. 그때 뭐 해외에서도 상주하다시피 네. 와서 계속 방송 취재해서 보냈었는데 나중에는 그게 이제 정말 난 우리 이상가족들이 너무너무 훌륭하셨던 게 다른 사연 반에 절대 겹치지 않게.
1: 네.
0: 왜냐하면 글자 하나라도 안 보이면은 다 안타까우니까 본인이.
1: 다른 가족의 사연도 애틋하잖아요. 지켜줘야 네네. 되니까.
0: 그러니까. 그리고 좁은 길 하나 딱 나누고 우리가 마치 이렇게 하세요라고 지시한 듯이. 근데 자율적으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정말 글을 모르시는 이상가족도 많으시니까 처음에 방송국에서 몇몇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을 해서 쓰게 했다가 나중에는 대학생들이 자원해서 와서 다 써주고.
1: 자원봉사에서.
0: 네. 우리 송혜 네. 선생님도 그때 와서 글 써주시고 했었어요.
1: 아, 그러셨군요.
0: 그런 추억도 있고.
1: 여기도 이산가족이시잖아요.
0: 그러니까요. 예. 네. 그리고 정말 지금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잊혀지지 않는 게 6월에 시작해서 11월에 끝났는데 그 해는 유난히 장마가 길고 비가 많이 왔어요.
1: 네.
0: 그러면 이산가족들이 집에 안 가고 방송국 앞에 그냥 앉아계시는데 천막 갖다 쳐주시는 분. 그리고 여름인데도 비가 많이 내리는 추워요.
1: 네.
0: 밤에 늦게 어묵 파시는 아저씨들이 그냥 이상가족 때문에 그냥 끓여서 주시는 거예요.
1: 그냥.
0: 그리고 또 모포를 차 안에 잔뜩 싣고 와서 이름도 밝히지 않고 갖다가 모포 펴주시고 계신 분. 신문을 잔뜩 갖다가 이거 깔고 앉아서 갖고 오시는 분.
1: 네.
0: 그런 아름다운 얘기들이 정말 계속 이어갔었어요.
1: 그러니까 몇 날 며칠을 여기서 막 노숙하고 그러신 거죠?
0: 몇 달을요. 몇 달을. 그리고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이소저 할머니.
1: 네.
0: 저희가 이제 그분은 잊혀지지 않는 게 한복을 입고 쪽진 머리로 늘 방송으로 배회하셨어요.
1: 예.
0: 방송을 한 분만 계속할 수 없으니까 출연하시고 나서 그 다음 출연이 안 되니까 방송관에 배회를 하시는 거 계속.
1: 네.
0: 결국은 못 찾고 방송을 마무리하고 말았는데 그런 분들이 정말 많으셨어요.
1: 네.
0: 아예 방송국에서 사시다시피 한 분들이.
1: 사실 이게 처음에 그냥 뭐 일회성 방송으로 편성이 된 거였잖아요.
0: 네네. 그러니까 네. 이제 지금의 아침마당 전신 프로그램이 스튜디오 830이었어요.
1: 네, 8시 30분에 한다고 830이었어요. 네, 네. 맞아요.
0: 그래가지고 이제 6.25 33주년 맞아서 일주일 동안 특집 방송을 준비했거든요.
1: 네.
0: 그 이제 무슨 전우를 찾습니다부터 시작해서 그 중에 하나가 아직도 내 가족 찾지 못했소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1시간짜리. 네. 근데 우리가 그거를 기획하면서도 과연 얼마나 전화가 올까 했는데 방송 시작하자마자 전화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1: 네.
0: 아. 아직도 찾지 못한 분이 많으시구나 해서 바로 6월 30일, 6월에 이제 우리가 특집 방송하고 그 며칠 뒤에 바로 긴급 편성을 해서
1: 네.
0: 6월 30일에 특집 방송을 밤 10시 시작해서 12시에 끝내기로 작정을 하고 시작했어요.
1: 네.
0: 10시 15분에 시작했나? 근데 방송 30분 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방송을 여기서 마무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1: 예.
0: 그래서 그 당시에는 12시에 방송을 마무리해야 되니까 문공부에 바로 전화를 했어요.
1: 네.
0: 우리가 아무래도 방송 연장할 수밖에 없겠다.
1: 허가를 받아야 허가를 되니까.
0: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1: 예.
0: 애국가 틀고 이제 끝내야 되는데 그래서 다시 2시간 연장해서 새벽까지 방송한 게 첫날이었는데
1: 네.
0: 그 첫날 방송 30분 만에
1: 예.
0: 저 지금도 이름을 기억하는데 신영숙 씨라는 분이 사연판을 듣고 앉아있었는데 그 부모님 찾는다는 사연판 밑에 사촌 이름까지 넣었어요.
1: 네.
0: 근데 사촌 남매가 달려온 거예요.
1: 아.
0: 일곱 명이.
1: 부모님은 못 찾았는데 못 사촌을 찾았는데. 찾았군요.
0: 네네. 그래가지고 일곱 명이 다 서울의 곳곳에서 몰려와가지고 스튜디오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방송

0: 30분 만에
1: 생방송 하다가 진짜
0: 생방송 중에. 예. 그러니까 스튜디오 안에 사인판 들고 있던 모든 이상가족들이 술렁술렁술렁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아 그때 저는 일단 첫 느낌이 아 이거 사건이 터졌구나. 네. 이거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이제 편성을 긴급 편성 회의해서 이제 그게 138일 연결이 된 거예요.
1: 138일 동안 네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처음에 그 당시 유철종 네네. 씨하고 두 분이 같이 진행하셨고 네네. 저희 얼마 전에 저희 김동건 네네. 아나운서도 나오셨었는데 방송하셨고 저희 KBS 아나운서들도 뭐 총출동해갖고 막 하루 종일 그럼요. 방송을 했던
0: 같이 사연판 읽고 같이 방송을 하면서 네. 정말 하나 됐어요. 하나. 그러니까 연인은 1,000명이 넘는데 실은 KBS 전 직원들이 뭐 그 모든 직원들이 같이 밤을 새면서 내가 마이크 앞에 서지 않아도 심지어 미화에 종사하시는 분들까지도 같이 몇 날 같이 밤을 새우면서 이산가족 안내도 하고 정리도 도와주시고 네. 똘똘 뭉쳐서 이 방송을 해낸 거예요.
1: 전사적으로 네네. 정말 총동원이 돼서 모든 역량이.
0: 지방까지 예. 네트워크 연결을 해서 실은 그게 이제 기술이 그때 그게 발달되지가 않았어요. 우리가 기술적으로.
1: 그때 사실 이원 방송으로 화면을 분할해가지고 뭐 서울 뭐 대전 뭐 네네. 제주 이렇게 하는 게 저 그때 처음 본 것 같아요.
0: 처음이었어요. 우리 그때 그게 아니었더라면 그다음에 칼라 텔레비전 방송 시작하고 또 얼마 되지 않았을 때거든요.
1: 맞아요.
0: 물론 KBS 라디오에서 그 전에 70년대에 라디오에서 간헐적으로 적십자세 연결해서 찾는다는 방송을 한 적은 있었어요. 그러나 그게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었죠.
1: 네.
0: 단순히 라디오만 해서는 안 되었던 게 만약에 전 지금도 생각하면은 흑백 텔레비전이었으면 그보다 성과가 좀 덜했을 것 같다.
1: 아. 그렇죠.
0: 그다음에 지방 네트워크 연결이 지방만뿐만이 아니었어요. 미국도 연결, LA하고도 연결하고.
1: 네, 맞아요.
0: 네, 네. 해외에도 연결하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정말 KBS가 갖고 있던 축적된 그런 기술력에 큰 힘이 됐었어요.
1: 그때 이제 칼라 텔레비전 보급되고 네. 전체적으로 전 국민이 텔레비전을 다 수상기가 다 보급이 되고
0: 네.
1: 그런 또 위성까지 연결해서 하는 기술도 보급이 되고.
0: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쟁이 일어나고 정말 다시 재건하기까지의 과정. 나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서 내 가족을 미처 챙기지 못하고 살아왔던 그 이산가족들이 이제는 한숨 돌리고 내 가족을 찾을 때 챙겨야 되고 그립고 하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무 먹고 살기 힘들면은 흩어진 가족 생각이 나도 그냥 꿈속에서 만나고 말지.
1: 겨를이 없죠.
0: 뛰어나와서 찾고 싶은 그럴 겨를이 없었거든요.
1: 네.
0: 한숨 돌리던 그 시기였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가족을 찾겠다고 전국에서 달려오신 거예요.
1: 아, 138일 동안 이어졌습니다. 하루 특집 방송으로 기획을 했는데 지난 시간에 저희가 말씀 나눴지만 사실 많은 가족들이 만나는 애타는 그 장면을 지켜보셨는데
0: 네.
1: 그 당시 저는 몰랐는데 이지연 아나운서도 이산가족이었단 말이에요. 오빠의 생사를
0: 모르고 그리고 저와 네. 함께 진행했던 유철정 선생님도 어머님하고 단둘이 내려오셨어요.
1: 유복자셨어요. 사실 김동건 아나운서도 네네. 이산가족이시고
0: 네. 그래서 네. 유 선생님하고 저하고 둘이 그렇게 서로 약속을 했어요. 우린 울지 말자. 우리가 울면은 감정이 북받쳐서 방송 진행을 못한다.
1: 저도 얼마나 많이 울었는데요.
0: 그러니까요. 그건 정말 둘이 꼭꼭 참아가면서 하는데 그 다음에 어느 때는 정말 이제 막 우리 아나운서들이 사연판 읽어주고 하는데 찾는 사람이 없으면은 사연판만 계속 읽고 지방 넘기고 이러다 보면은 진행하다 너무 피곤하니까 깜빡 졸 수가 있잖아요.
1: 네.
0: 그럼 서로 독려를 한 거예요. 심지어 우리 카메라 감독, 백 감독 한 분은 자. 우리가 조금 좋을 것 같으면 자 다음 평양입니다. 연결한다고 저희들을 깨워요. 우스갯소리로. 그런데 그 평양이 결국은 나중에 2000년도에 연결이 되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0: 네네.
1: 예. 그 당시에는 이제 방송을 그렇게 오랜 시간 하지만 대본이 따로 있었나요?
0: 없죠. 있을 수가 없죠.
1: 대본을 쓸 수가 없죠.
0: 쓸 수가 없고 누가 예. 어떻게 나타나실지 모르고 대본이라고 하는 게 우리 그 방청석에서 사연판 들고 있는 이산가족이 들고 있는 사연판이 대본이었어요.
1: 이제 그거 보고 이제 보고. 그거 보면서
0: 네 질문하고 또 나오시면은 그분들하고 질문을 하면서
1: 네.
0: 저는 되도록이면 아무리 저쪽에서 PD가 막 빨리 하라고 손짓을 해줘도 저는 절대 이상 가족들 재촉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말씀하시게 가만히 놔드렸어요. 듣고만 있었어요. 한을 푸시라고.
1: 네.
0: 그게 33년의 한이 거의 다 담겨 있는데 그분들한테 하룻밤을 다 드린다들 다 풀어내지 못하시지만 얘기를 끌어낼 때 되도록이면은 들어주고 그 들어준 한 말씀에 다시 여쭙고 대본이 필요가 없었죠.
1: 그러니까 뭐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기다리는 사람 많으니까 막 그러니까요. 빨리 돌리지만 여기 애타는 사연들 그러니까요. 보고 어떻게 막 재촉을 또 할 수가 있겠어요?
0: 네, 네.
1: 이 사연이 어마어마하게 접수가 됐다고 들었어요.
0: 네, 네.
1: 뭐 수만 건.
0: 10만 건이 훨씬 넘었죠.
1: 10만 건이 넘게.
0: 10만 제가 메모해왔어요. 10만 952건.
1: 그거 다 방송은 못했죠.
0: 상봉 신청 접수예요.
1: 예.
0: 그런데 근데 거의 다 했어요.
1: 했어요?
0: 거의 다 했는데.
1: 세상에.
0: 그냥 이 가운데 만 189 가정만 극적으로 가족을 찾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1: 10%도 사실 어마어마한 거예요.
0: 근데 거의 다 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소개는 했는데 찾지 못했다. 그리고 신청은 했는데 가서 방송을 못했다는 분들을 가끔 만나 뵙거든요.
1: 네.
0: 그분들을 모시고 통일부에서 1995년에 금강산에 가서 합동 차례를 지낸 적이 있었어요. 200분씩 모시고 네. 가서
1: 예.
0: 방송에도 신청했는데 출연조차 못하신 이산가족들의 한을 풀어드린다고 이북 오도민회에서 실향민들을 모시고 가서 합동 차례를 지냈었거든요. 그분들이 북한 땅 밟자마자
1: 네.
0: 북한 땅에 흙을 한 줌 집으시면서 내 고향 땅 흙이다.
1: 예.
0: 망연자실 고향 쪽을 바라보면서 그 당시에 그 유명한 유현목 감독님도 그 상봉단 고향 방문단에 같이 가셨었는데
1: 네.
0: 가끔씩 떠올라요. 뭐 말씀 안 하시고 하염없이 지팡이를 짚고 북한 땅을 바라보고 계셨던 그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KBS가 큰일을 했는데 우리는 섭섭해. 우리는 섭섭하실 수밖에 없죠.
1: 그렇죠.
0: 못 찾으시니까.
1: 예.
0: 네.
1: 근데 같이 진행하던 유철종 씨하고 우리는 울지 말자 이렇게 다짐을 하셨다지만 그걸 그래도 도저히 안 되겠어 방송 도중에 자리를 벗어나신 적이 있다고 들었어요.
0: 네. 왜냐면 이제 저는 이제 전문 방송인이고 네. 유철종 선생님은 전문 방송인 아니시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을 이제 제가 다 이제 리딩을 하면서 네. 하는데 흐트러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대전과 제주를 연결했거든요. 대전 방송 나와주세요. 제주 나와주세요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허현철, 허현웅 남매라고
1: 아, 저 생각납니다.
0: 기억나시죠?
1: 오빠! 막.
0: 네, 네, 네. 그러니까 둘이 그 전쟁 고아였는데 오빠는 고아원으로 동생은 이발소집 양료로 가셨다가 예. 헤어져서 그 다음에 몇 차례 그 오빠가 찾아 헤맸지만 찾질 못한 거예요. 근데 오빠는 허현철 이름을 본인이 다 기억하고 있지만 양녀로 간 그 여동생은 그 양녀집에 성씨 따라서 이름이 바뀐 거예요. 김씨로.
1: 네,
0: 그러니까
1: 네.
0: 만나자마자 너는 허씨란 말이야. 너는 김가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막 목나오시는데 같이 얘기를 나누다가 여동생이 오빠가 그리울 때마다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1: 네.
0: 그 노래를 애절하게 부르는데 그때 전 국민이 다 우신 거예요.
1: 예.
0: 저도 결국은 왜냐하면 제가 오빠가 그리울 때마다 듬북듬북 듬북 세논에서 울고 우리 오빠 말 타고 서울 갔는데 그 노래를 늘 불렀거든요. 그 여동생의 노래를 부르는 순간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1: 예.
0: 가슴속에 오빠가 너무너무 그리워가지고 그래가지고선 결국은 박차고 일어나서 뒤에 가서 한참 울다가 들어왔었거든요.
1: 네, 네.
0: 그 인연으로 그 허연철 씨가 저한테는 오빠세요. 저 네. 나이가 많으셔서. 또 저희 오빠하고 생일이 하루 차이시더라고요.
1: 아이고.
0: 예. 제가 지금도 허연철 씨 생일에 꼭 생일 축하드리고 명절이면 꼭 이것저것 챙기고 그러면 또 이 어르신 또 우리 특집 방송할 때마다 꼭 올라오시잖아요.
1: 네.
0: KBS. 그러면
1: 네.
0: 뭐 참깨면 뭐 잔뜩 싸들고 오셔서 정말 온누이가 지금 지내고 있어요.
1: 그러니까 저도 이제 잘 지낸다는 소식을 저기서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0: 네.
1: 그때 한 30몇 년 만에 만났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뭐 40년이 더 흘렀잖아요.
0: 네, 네.
1: 그러니까 참 얼마나 못 만났으면 평생 가슴에 한으로 두고 살았을 텐데.
0: 그러니까요.
1: 예.
0: 네.
1: 그런데 그렇게 반가운 상봉 장.

0: 장면들도 있었지만 방송을 보다가 가족인 걸 알게 됐는데도 만나지 않고 돌아간 분도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1: 네네. 저희가 볼 때 그냥 우리 그 화면 분할할 때 이 말 저 말 나누기 전에 우리 모든 시청자들은 맞다 맞아라고 하세요.
0: 진짜 기가 막힌 게
1: 닮았잖아요.
0: 어떻게 딱 보면 다른 그러니까. 사람도 알겠는 거예요.
1: 그러니까.
0: 어머, 무조건 100%다.
1: 네. 그러니까 우리 그때 유행했던 게 맞다 맞아예요. 예. 맞다 맞았는데 우리가 볼 때 맞다 맞아예요. 그런데 아니라고 돌아서서 그냥 가시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아마도 그 지나온 삶의 무게만큼이나 앞으로 만난 뒤에 또 무게를 더 느껴서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신이 없으니까 내가 내 가족이라고 말씀을 못하고 그냥 돌아와서 가신 게 아닐까. 지금 가끔 그 생각하면 지금 그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실까. 가족이라는 게 이렇게 소중한데 명절이면은 이렇게 다 뿔뿔이 흩어졌다가 모여서 그냥 송편 하나 나눠 먹는 것만으로도 우리 가족인데 내가 왜 그때 그냥 돌아섰을까. 그 임권택 감독이 만든 길소뜸이라는 영화에서도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저는 제가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는 아무 우리 국민들은 누가 전쟁을 일으키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0: 예.
1: 아무런 죄가 없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질곡의 세월을 보내야 되고 그리고 지금 내 눈앞에 내 형제가 분명한데도 내가 왜 또 돌아서야 되는가.
0: 네.
1: 아마 그분도 제2의 이산의 아픔을 지금 안고 사시지 않을까.
0: 예.
1: 많지는 않았지만 몇 분 아주 인상적인 분들이 계셨어요.
0: 그러니까 그렇게 애타게 찾던 가족을 보고 아니라고 돌아서는 그 마음, 네. 그 사연은 우리가 뭐 정말 짐작할 수도 없을
1: 없지요.
0: 것 같아요.
1: 없지요.
0: 예. 뭐 나중에 후회하셨을 수도 있고 또 같은 또 선택에 놓이게 돼도 또 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1: 아픔이죠. 정말 이산가족 한 분 하면 사연은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한 권의 책으로도 다 써내지는 못할 거예요. 몇 권의 책으로 써내도
0: 예.
1: 30몇 년의 그 아픔의 세월은 정말 정말 당사자가 아니면 감히 짐작할 수 없는 아픈 네. 세월들을 보내셨거든요.
0: 아, 138일 동안의 방송이었습니다. 참 끝내기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못 만난 가족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끝나게 됐나요?
1: 이제 더 이상은 이산가족들한테 제가 맞습니다 하고 달려오는 분들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0: 네.
1: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 이제는 접어야 될 때가 된 것 같다 라고 해서 이제 마지막에 접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 마지막 날 방송에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 까만 두루마기를 입으신 할아버님 한 분이 오시더니 생방송 마지막 네. 크루징 멘트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 두 사람한테 큰 절을 하시는 거예요.
0: 네.
1: 그러시면서 정말 KBS 고생 많으셨다. 두 분도 고생 많으셨다. 저는 자식을 찾지 아들을 찾지 못했지만 내가 이 감사함은 잊지 않겠다라고 절을 하시는데 어떻게 일으켜 세워드리면서 저도 그냥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제가 뭐 PD가 시킨 얘기도 아닌데 제가 주저리 저는 저희도 이산가족이다. 그날 처음 말씀드린 거예요. 마지막 날.
0: 마지막 날. 네네. 돼서야.
1: 저희 KBS는 이산가족들 한 분 한 분 마지막 찾을 때까지 그 아픔 잊지 않고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가끔 생각하면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그리고 제가 이산가족 행사에 갈 때마다 그분들 뵐 때마다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라는 게 숙제가 남아있어요.
0: 그러네요. 138일간의 방송, 진짜 뭐 세계 방송사의 길이 남을 그런 역사가 됐습니다.
1: 네네.
0: 제가 가끔도 이제 요즘 텔레비전 화면에서 그때 당시 이산가족 찾습니다. 방송 화면을 보면 세월이 참 많이 흘렀다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네. 거의 한복을 입고 계시더라고요.
1: 그때?
0: 예.
1: 이름도 정말 이름을 그냥 써야 되는데 이름이 없으신 거예요.
0: 그 이름 뭐 무슨 뭐 끝동 뭐 네네. 무슨 뭐 막내
1: 간내 간난이
0: 정말
1: 네.
0: 이름도
1: 네네.
0: 아니 어떻게 사람 이름도 안 지어줬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이

0: 43년이라는 세월이 어마어마한 거죠. 네.
1: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거 가운데 또 하나가 이름 모름이에요.
0: 이름 모름. 네, 맞아. 이름 모름.
1: 부모 이름 모름, 나의 이름 모름.
0: 고향

0: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해서 헤어졌다. 그때 헤어졌던 골목길 하나라도 이발소 앞에서 헤어졌고 날씨가 흐렸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기억조차 하나도 없는 전쟁 고아들은 지금 이 명절에 어떤 마음으로 보내실까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파요.
1: 그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진짜 실오라기 같은 기억 그 하나 갖고 나오시는 네네.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집 그림 그려오고 동네 그림 그려가지고
0: 맞아요.
1: 집에 여기 장독대가 여기 있었다.
0: 네네.
1: 뭐 여기 무슨 화장실이 있었 변소가 있었다. 여기 뭐가 있었다는데 제가 볼 때는 다 그 집이 그 집 같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 단서 가지고 그 아슬한 어린 시절의 단서 가지고
0: 네.
1: 가족을 찾겠다고 나와 계시더라고요.
0: 맞아요. 뭐 그리고 뭐 팔에 흉터가 있었다 이 정도만 해도 아주 훌륭한
1: 맞습니다.
0: 훌륭한 그런 예. 자료가 됐지요.
1: 많은 이산 가족을 또 이어주고 그들의 사연을 접하신 이지연 아나운서께 여쭤볼게요. 가족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0: 제가 바로 지난주에
1: 네.
0: 부모님 유택 추모공원에 다녀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고향 땅에 오랫동안 계시던 부모님 유택을 파주 쪽으로 모시고 왔어요. 왜냐하면 그리고 파주 쪽에 모시고 와서 추모공원에서도 북한 땅이 보이는 쪽으로 그래서 그냥 제 마음이죠.
1: 예.
0: 그렇게 그리워하던 아들을 여기서라도 멀리서라도 바라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저도 그 옆에 따로 하나 준비해서 오빠 더 가까이 있고 싶다라는
1: 네.
0: 생각으로 가족이란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거기 추모공원 가서 많은 참배객들을 보면서 가족이 없다면
1: 네.
0: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질문이 들더라고요. 8순이 9순이 넘어서도 이제 바로 언제 떠날지 모르는 그런 시간에 위에 계셔도 아직도 가족을 그리워하시잖아요. 가족은 기다림이기도 하고요.
1: 네. 정말 인간의 어떤 존재 이유가 아닌가.
0: 그러면.
1: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0: 네.
1: 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이산가족의 날을 맞아서 1983년 KBS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그 138일간의 현장 얘기 그리고 이산가족이었던 오빠를 찾은 얘기 들어봤습니다. 이지연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이번 추석 연휴는 지난해보다 사흘이나 짧아서 오늘부터 고향 내려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절기 추분인 오늘은 전국이 맑다가 연휴가 시작되는 내일부터 구름이 많아지겠고 내일 늦은 밤부터 강원 동해안 지역엔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추석 당일인 모레는 하늘이 더 흐려지겠고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저녁부터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어서 보름달을 감상하기는 어렵겠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중부지방은 비가 그치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일요일에는 오전까지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고 그 밖에 전국은 구름만 많겠습니다. 오늘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30도 안팎의 늦더위가 나타났는데요. 연휴 동안에도 큰 일교차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서울의 아침 기온 19도, 대전과 대구, 광주 18도로 시작해서 낮 기온은 서울 28도, 대전 27도, 광주 29도, 대구 30도로 중부지방은 오늘보다는 조금 낮겠지만 다소 더운 지역이 남아 있겠습니다. 하지만 모레부터는 서울의 낮 기온이 27도, 대구 26도까지 내려가 주 후반으로 갈수록 늦더위도 점차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8.8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4시 경제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을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해주시죠.
4: KB증권 김희섭입니다. 코스피 시장 나흘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초반 2% 넘게 고점을 높이다

0: 하락 반전하는 등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3%대 강세 보이는 등 반도체 대표주가 지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하루 만에 다시 올랐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63.01포인트 오른 7080.92에 코스닥은 10.1포인트 상승한 844.48에 마감됐습니다. 미국 3대 지수 혼조 마감한 가운데 국내 증시는 반도체주 강세 속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수급에서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했지만 기관이 순매수했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SS7업종 모두 상승했고 OCI홀딩스를 필두로 태양광에너지, 정유주와 제약, 은행과 화장품 등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반면 철강주와 건설주, 원전주, 강관과 조선주, LNG 관련주, 자동차주 등은 약세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 입성한 와이즈 플래닛 컴퍼니 공모가 대비 4배 가까이 상승했고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주 강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359원 6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1: 아시아개발은행 ADB가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2%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ADB는 오늘 2026년 아시아 수정 전망 내용을 전하면서 올해 한국 경제는 지난 7월 전망보다 0.6%포인트 올린 3.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내년 경제 성장률도 2.3%로 전망해 지난 7월보다 0.3%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번 달 소비자 심리지수가 소폭 오르며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9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전월보다 2.1포인트 상승한 106.6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추석을 앞두고 금융기관에 공급한 화폐가 지난해보다 8천억 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한국은행은 추석 전 10 영업일 동안 금융기관에 공급한 화폐의 순발행액이 3조 6,451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923억 원, 17.9% 감소할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일이던 추석 연휴 기간이 올해 4일로 짧아지면서 화폐 발행액이 줄어든 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분쟁을 해소할 조건을 미국 측에 다시 제시했습니다. 이란 관영 IRNA 통신은 현지 시간으로 23일 에스마일 바가의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미국 뉴욕에서 중재국 카타르를 통해 미국 측에 이란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측 요구사항에는 모든 전선에서의 전쟁 종식과 침략 행위 중단, 미군의 대이란 해상 봉쇄와 경제전쟁 해제, 이란 자산 동결 해제 등이 포함됐다고 IRNA는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2035년까지 특정 지역에 대한 원유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추고 비축시설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오늘 자원안보협의회를 열고 2035년까지 원유의 특정 지역 의존도를 50% 이하로 완화하고 가스 역시 특정 국가의 의존도를 30%대 미만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또 게르마늄과 히토류 10종 등 13종을 핵심 광물로 신규 지정해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 산업의 수요 증가에 대응할 방침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절기로 추분인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막바지 낮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연휴가 시작되는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9도 등 전국이 14도에서 1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전국에 구름이 많아지면서 한낮의 체감 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특히 내일 밤부터 추석 당일인 모레 오전까지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 추석 저녁에는 중부 전역에 비가 지나겠습니다. KBS 1라디오 4시 경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박소연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십니까.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의 최상욱입니다. 최근 AI 속도 조절론이 업계 화두가 됐지만 경쟁은 여전히 치열합니다. 오픈 AI의 아스트라에 이어 메타의 뮤즈가 또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에 오픈 AI도 아스트라의 확장 버전을 내놓겠다고 하고요. AI 브레이크 발자던 엔스로픽마저 새 모델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AI 기술이 어느 정도까지 왔길래 인류 멸망론까지 나오고 있는지 AI 기업 CEO들이 나서서 개발 속도를 늦추자고는 하지만 과연 개발 경쟁을 멈출 수 있을지 AI 둘러싼 논란들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 어플리케이션 콩 그리고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9월 23일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0: 오후 4시 5분 막막했던 경제가 만만해지는 시간, 경제 도파민이 터지는 시간, KBS 1라디오 최상욱의 경제쇼.
1: 먼저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임종윤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십니까?
1: 오늘 증시 상황부터 요약해 주실까요?
2: 어제랑 비슷하게 가다가 오후장에 좀 반등을 해서 U자, 조금 짧은 U자 형태 오늘 장 전체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네. 코스피 0.9% 올라서 7080, 7000선 오늘도 좀 견조하게 잘 지켰고요. 코스닥이 오늘 조금 더 좋았습니다. 1.2% 올라서 844로 마쳤는데 코스피가 초반에 2% 가까이 급등을 했다가 보합권까지 훅 줄었다가 막판에 좀 올라서 0.9% 상승을 했고 코스닥이 비교하면 코스피보다는 오늘 하루 종일 변동성도 좀 적었고 견조한 네. 하루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초반에 좋았던 건 역시 뉴욕 증시에서 이 뮤즈 효과, 앞서도 잠깐 말씀하셨던 이 뮤즈 효과가 오늘도 지속이 됐는데요. 어제는 CPU 쪽이었다면 오늘은 메모리 쪽으로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보였던 게 우리 시장에도 그대로 그 효과를 좀 주어서 반도체 중심으로 상승 출발을 했다가 외국인이 초반에 순매수하다가 오전장 한 중반쯤 돼서 순매도로 돌아서더라고요. 그때부터 상승폭이 훅 줄어들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가 오후장에 들어가서 분위기가 다시 조금 좋아졌던 거는 역시 이제 매크로 즉 유가와 이 미국의 국채 금리가 하락세를 지속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오늘은 뭐 별 문제 없구나라는 부분들 때문에 오후장 들어서 오전에 순매도하던 기관이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특히 반도체 주들을 좀 산 게 오늘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좀 좋아졌던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역시 오늘 그 추석 효과는 거래대금이 좀 줄어든 거 이렇게 좀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1: 네.
2: 삼성전자 오늘 3.2% 올라서 285,500원, 28만 원대 좀 오늘 다시 올라섰고요. 외국인이 3일째 순매수를 하고 있는 것도 좀 그러니까 수급적으로 삼성전자가 좀 눈에 띄었고요. 하이닉스는 오늘 계속 뭐 강보합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오후장 들어서 기관에 좀 매수세가 닉스로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상승폭이 1%대 초반까지 확대가 됐고요. 186만 원대 회복을 했고 오늘 눈에 띄었던 섹터는 조방원전인데 다 부진했습니다.
1: 그렇군요.
2: 얘기가 뭐 특별히 악재가 나오는 거는 찾아봐도 없었는데 일각에서 나온 얘기가 대미협상 관련된 조건 관련해서 우리한테 좀 불리한 내용들이 좀 자꾸 나오는 게 이유가 아니냐라는 뭐 확정된 건 아니고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었고 오늘 코스닥 이 견조했던 거는 소부장 그다음에 바이오가 오늘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좀 이끌었습니다.
1: 네. 근데 오늘도 그렇지만 최근 국내외 증시에서 반도체가 다시 좀 화두가 됐는데
2: 맞습니다.
1: 9월에 가장 많이 오른 섹터가 또 반도체다.
2: 그러게요. 잘 아시는 것처럼 상반기에는 뭐 단연 반도체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했었는데 7월 달에 -31% 엄청난 폭락을 하고
1: 네.
2: 8월 달에 5% 플러스로 살짝 반등한 다음에 횡보세를 가다가 9월 들어서 조금 상승폭이 확대가 됐는데요. 이달 그러니까 9월 들어서 어제까지 통계를 내보니까 반도체 지수가 10%가 넘게 올랐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아무래도 두 삼성전자 하이닉스 외에 이제 주요 반도체 소부장 대형주들이 좀 들어가 있는 지수인데 여기서 그렇게 됐고 업종 지수 기준으로 상승률 1위를 기록을 했고요. 몇 가지 좀 이유들을 좀 살펴보면 일단 2분기 실적 시즌에서 AI 수요 그다음에 AI 수익성 이 두 가지 해묵은 이 악재에 대한 일부 해소 일부 좀 완화가 된 부분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오늘 아까 오프닝에서도 말씀하셨던 오픈 AI의 최신 AI 모델이 아스트라 이거 효과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 메타의 뮤즈 효과 이런 어떤 모멘텀들이 새로 나온 것들이 시장을 시장에서 반도체주들의 다시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이유고 특히 AI

0: 한반도 조정론 때문에 네. 9월 들어서 상승을 하다가 조금 상승폭을 반납을 했었는데 이게 빠른 시간 내에 해소가 됐다는 거. 이것도 AI 비롯한 반도체 주들이 좀 상승률이 좀 높게 유지가 된 이유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가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수급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1: 네.
0: 최근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른바 5S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 SK스퀘어, 삼성전기 이 다섯 종목을 집중적으로 좀 사고 있습니다.
1: 그걸 OS라고 하는 거예요?
0: 그냥 제가 붙였습니다.
1: 아,
0: 예. 7S인데 거기에 아, 네. 뭐 반도체주들이 아니어서 나머지 네. 두 개는. 그래서 이 OS 종목들 중심으로 집중 매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좀 전에 마감 직전에 확인을 좀 해보니까 최근 5거래일 동안 외국인 순매수 1위부터 3위까지가 삼성전기, SK스퀘어, 삼성전자 세 종목이었고요. 이번 주 들어서 3거래일 동안은 외국인 순매수 1위가 삼성전자였습니다. 1조 6천억 원어치를 좀 샀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최근에 삼성전자가 하이닉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주가가 좀 더 오르고 있는 게 역시 수급의 힘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알파벳 S가 한국 증시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증권업계가 과도한 비투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0: 예, 아시는 것처럼 지난 7월 폭락장의 가장 큰 이유로 두 가지. 그러니까 하나가 비투고 하나가 레버리지 투자 이 문제였다. 지정이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 레버리지는 7월 31일 날 정부의 대책 나오고 난 이후에 사실 지금은 고점 대비 거의 레버리지 투자 비중이 10% 이하로 줄어서 요즘에 거의 존재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의 그 악재로서는 영향은 이제 거의 해소가 됐다고 봐야 되고 남은 게 신용융자인데요. 이 신용융자와 관련돼서 지금도 한 33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1: 네.
0: 이게 연초 대비 2배 이상 좀 증가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고점 찍고 난 이후에도 사실 별로 안 줄었습니다. 지난 폭락장 이후에도. 뭐 고객님 터큰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한 30% 줄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권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이 빚투 대책이라는 걸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조만간 좀 발표가 될 것 같고요. 여전까지 나온 내용만 좀 종합을 해서 보면 종목별로 신용융자 한도를 줄이는 방식이 지금 현재 유력하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 증거금의 두 배까지 신용으로 그러니까 융자가 가능한 상황인데 이거를 1.5배나 그 이하로 줄이는 이런 내용이 지금 증권사들 중심으로 진행이 좀 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지난 9월 20일 엊그제죠. 그때 현재까지 봤을 때 삼성전자 SKS 신용융자 잔고가 둘이 합해서 한 10조 정도 되는데
1: 네.
0: 이게 전체 코스피 신용융자 잔고의 약 한 40% 정도를 차지한다. 거의 절반 정도 차지한다는 거죠.
1: 네.
0: 그만큼 이 특정 두 종목 그다음에 이 두 종목을 포함한 코스피 대형주 중심으로 신용융자가 몰려있다 보니까 결국은 종목별로 신용융자의 이 한도를 축소하는 거. 이 방법이 신용융자 소위 말하는 B2의 어떤 그런 어떤 우려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업계가 좀 판단한 것 같고요. 물론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계속 주문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되면 증권사들은 아무래도 그동안에 수익을 많이 내던 부분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요. 올 상반기에 국내 증권사들이 신용융자에서 이자로 번 돈만 1조 3천억 원에 달하거든요. 아무래도 이 부분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고 최근에 증권주와 관련돼서 증권사 리포트들이 투자 전망, 뭐 목표가 하향 소식이 좀 여러 개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이런 어떤 분위기들과는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증권업 비즈니스가 거래 수수료만 받는 게 아니라 이제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그 이자를 받으면서
0: 그것도 크죠.
1: 그 매출이 크다는 말씀이시죠?
0: 네.
1: 네, 잘 알겠습니다. AI에게 추석 선물 브랜드를 추천해 달라고 했더니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고요?
0: 예, 뭐 저는 그냥 언뜻 이 제목만 보고 뭐 그냥 너무나 당연한 무슨 뭐 한우 뭐 세트 뭐 이런 거 얘기 나올 줄 알았더니
1: 네, 한우 국감.
0: 예. 1위가 스팸이었고요. 2위가 정관장이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예. 그래서 네. 왜 이 제목들이 나왔는지 뒤에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해당되는 AI 모델은 챗GPT, 제미나이, 퍼블렉시티, 클로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쓰는 4개의 AI 모델을 가지고 돌린 그런 결과였고요. 제미나이, 클로드, 퍼블렉시티에서는 스팸이 1위, 정관장이 앞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었는데 챗GPT만 이마트를 가장 높은 순위로 올린 거 이것도 좀 이렇게 됐지라는 생각이 드실 법한데 왜 그런가 분석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챗GPT는 다른 AI 모델들보다 개별 상품 브랜드를 적게 제시를 하는 특징이 있었다라는
1: 아,
0: 거고
1: 그렇군요.
0: 그래서 뭐 이마트나 쿠팡 같은 이를테면 판매처, 구매처를 중심으로 대답을 하는 경향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분석이 무엇을 살지 어디서 살지 AI에 따라서 요게 일단은 그 답을 하는 거에 기준이 됐다라는 거 그게 일단 하나 좀 재미있는 그런 내용이었고 답변 가운데 3분의 1이 특징이었다. 특정 브랜드가 언급되지 않았다라는 것도 특징이었습니다. 이것도 좀 자주 우려했던 게 뭐 한우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뭔가 특정 브랜드 또 특정 상품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조금 약간 러프하게 답을 하는 그런 특징도 나타났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좀 중요한 부분이 추천 2위를 차지한 게 스팸과 정관장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두 상품의 특징이 뭐냐면 스팸은 전체 스팸 상품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브랜드가 그 상품을 대표하는 그만큼 대표성이 높다라는 거고 정관장도 이 홍삼 관련된 제품은 사실 대표 브랜드이기도 하지만 또 대표는 상품이기도 한다. 이런 것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대표 브랜드 상품 이 동일시되는 그런 어떤 상품이 AI들이 특히나 추천을 많이 한 그런 상품이었다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앞서 메타 뮤즈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이런 AI 에이전트들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 가장 많이 활용될 분야는 사실 쇼핑 같은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AI한테 뭐 좀 구해줘, 뭐 좀 추천해줘 했을 때 얘네들이 이 같은 방식으로 할 경우 결국은 가장 유명한 브랜드, 가장 대표적인 브랜드를 우선순위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AI 쇼핑 시대가 도래를 했을 때 결국 브랜드 싸움이 가장 크게 더 벌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유명한 브랜드일수록 가장 많이 추천될 것이다. 이 브랜드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커진다라는 그런 걸 시사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1: 네, 나중에 AI한테 어떤 경제 라디오를 들어야 돼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경제쇼 들으면 된다고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대표 브랜드니까.
1: 경제 뉴스 브리핑 임종윤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최근 비트코인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면서 가상자산 규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클래리티법이 지난 15일 미국 상원에서 한 표차로 부결됐는데요. 가상자산 시장의 주요 변수로 꼽히는 이 법안, 도대체 무엇일까요? 클래리티법은 한마디로 가상자산을 주식 같은 증권으로 볼지, 금이나 원유 같은 상품으로 볼지를 결정하는 법안입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 규제 기관도 따라야 하는 규칙도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증권거래위원회의 엄격한 관리감독을 원하는 금융권과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관리를 원하는 가상자산업계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한 고객에게 이자와 비슷한 보상을 줄 수 있느냐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은행권은 이런 보상이 허용되면 은행 예금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반면 가상자산 업계는 이를 막는 건 기존 은행만 보호하는 규제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상원의 반대엔 트럼프 일가의 가상자산 사업 수익을 놓고 공직자의 윤리에 대한 정치권의 반대 목소리도 크게 작용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결국 클래리티법은 빠르게 성장한 가상자산 시장에 명확한 규칙을 세우려는 법안이지만 그 기준을 어디까지 어떻게 정할지를 두고 금융권과 가상자산업계,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좀 더 크게 보자면 미국이 가상자산 시장의 규칙을 먼저 세워 전 세계 디지털 금융의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움직임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규칙을 선명하게 만들려는 법안, 클래리티법. 이제 좀 만만해지셨나요? 지금까지 만만한 경제였습니다.

0: 당신의 경제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위한 1등 항해사가 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최상욱의 경제쇼.
1: 내로라하는 AI 기업 CEO들이 AI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한다며 목소리를 내놓았지만 현실은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오픈 AI의 아스트라에 이어 메타의 뮤즈가 돌풍을 일으키자 앤스로픽도 새 모델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는 건데요. AI 속도 조절론이 나온 배경부터 현재 AI 기술 실대와 앞으로 전망까지 정지훈 디지스트 겸임 교수와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네, 평소에 미디어에서 좀 뵙던 분을 이렇게 또 네.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2: 네, 저도 KBS 오랜만에 와가지고 반갑습니다.
1: 아, 네, 네. 좋습니다. 보시니까는 그 미국에서 벤처도 하시고 이래서 굉장히 네네. 이쪽 기술에 좀 해박하실 뿐더러 네. 또 장기적인 전망도 갖고 계셔가지고 네네. 오늘 뭐 많은 걸 여쭤봐도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최근에 화두가 됐던 속도 조절론, 네. AI 속도 조절론부터 좀 정리를 어떻게 정리를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
2: 이게 이제 이번에 갑자기 나온 이슈는 원래는 아니고요. 옛날부터 얘기가 있었던 건데, 네. 소셜 미디어가 되게 중요해진 것 같긴 해요. 확실히 요즘 보면은
1: 그렇군요. 네,
2: 특히 X의 이제 제이슨 캅슨이라고 원래 앤스로픽의 연구원인데, 네. 이 사람이 9월 8일날 팔로워가 100명인가 그랬대요 처음에.
1: 그랬는데 100명의 네네. 굉장히 소소한 채널이거든요.
2: 그렇죠. 소소한 채널이죠. 그런데 네. 이제 그 앤스로피가 그만두면서 AI를 만드는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다 잘 아는데 근데 사실은 그걸 통제하고 이런 거에 대한 그 돈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건 다 축소해 나가고 이런 얘기를 딱 했는데 그게 수억 회 조회가 돼요. 이 트윗이 쫙 되면서 그러면서 뭐 이제 인터뷰도 많이 하게 되고
1: 저랑 유명해진
2: 네, 굉장히 유명해졌죠. 네. 네. 그리고 나서 여기서 그랬으면 그냥 또 옛날부터 했던 얘기 또 한번 나왔나 보다 이런 거 넘어갔을 텐데 9월 12일 날 그러니까 이제 나흘 뒤에 그 해당되는 앤스로픽의 대표님이죠. 다리오 아모데이가 아, 나 진짜 이거 프론티어 속도 조절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이제 대표가 또 이제 호응을 해준 거죠. 어찌 보면은 이거 진짜 네. 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그것도 거기서 끝났으면은 뭐 앤스로픽이야 원래 회사 만들 때부터 우리가 그 헌법적 AI라 컨스티튜셔널 AI라고 원래 회사 만든 게 오픈 AI가 너무 달려나가니까 네. 그런 거를 좀 제어하는 인간을 위한 AI 회사를 만듭시다. 이렇게 해서 만든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다리오 아모데이가 할 만한 얘기예요.
1: 네.
2: 그런데 이게 이제 이슈가 크게 된 거는 그거를 원래 이제 다리오 아모데이하고 제일 앙숙 중에 하나가 오픈 AI 샘 알트만이잖아요.
1: 네.
2: 샘 알트만이 그거 리트윗을 하면서 나도 동의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또 해버렸고
1: 네.
2: 그리고 나니까 또 일론 머스크가 또 그걸 리트윗해서 나도 그래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딥마인드 데미사 서비스가 또 그러니까 소위 유명한 그 회사 CEO들이 다 같은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1: 너무 판이 커져버렸네.
2: 네, 그러니까 네. 이제 다들 이거 진짜 심각하게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죠.
1: 아니 그러면은 이렇게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들이 이쪽 네. 그 시장에서 가장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이슈에 공감했다는 거는 실제로 AI가 네. 말 그대로 아주 위험하다는 거예요?
2: 아주 위험하다기보다는 네. 사실은 이게 개발을 할 때에는 두 개의 어떤 팔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는 잘 만들어서 성능을 좋게 만드는 게 하나 있어야 되고
1: 네.
2: 나머지 하나는 안전과 관련된 것들을 같이 가져가 줘야 되는데
1: 성능의 팔, 안전의 팔.
2: 예. 네, 근데 네. 이게 너무 앞에 달려나가는 게 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경쟁이 덜하면 한번 우리도 그런 거 좀 생각해 봅시다. 이러고 갈 수 있는데
1: 네.
2: 앞으로 쭉 달려나가니까 누가 앞에 나가면 내가 뒤지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더 앞으로 나간 게 가장 큰 이유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1: 네.
2: 그리고 뭐 다른 이유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리트윗을 되게 많이 하고 뭐 서로 비슷한 얘기를 한 것 같지만 제가 생각해 네 명의 속셈이 다 달라요.
1: 뭐 어떻게 좀 다를까요?
2: 네. 일단 첫 번째는 앤스로픽 같은 경우에는
1: 아모데이. 네.
2: 앤스로픽 아모데이 같은 네. 경우에는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저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속도 조절 과연 가능한 할 것인가 이런 얘기하면서 새 모델 얘기 오늘 새 모델 나왔거든요.
1: 아, 네, 그러니까요.
2: 네, 오늘 오퍼스 네. 5.5가
1: 네, 오늘 클로드에서
2: 네네네.
1: 클로드의 페이블 그 미토스를 베이스로 네. 했다는 페이블이 아니라 네. 오퍼스인 5.5가 새 모델이 나왔습니다.
2: 네네. 그리고 네. 오늘 또 오픈 AI도 GPT 그 솔이란 모델하고 네. 루나라단 모델의 6 버전을 내놨어요.
1: 네.
2: 그러니까 이제 다들 말은 그렇게 하면서 그러고 있지 않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제 앤스로픽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IPO 할 때 별로 좋지 않거든요. 가만 네. 생각해 보면 뭔가 더 돈을 벌어야 되는데 왜 저러지?
1: 올해 연말에 엔스로픽이 IPO 할 거를 예상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막 속도 늦춰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죠. 투자자들이 좋아하진 않을 네, 것 같습니다.
2: 보통은 그렇게 생각을 네.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소문 같은 게 있고 중간중간에 나오는 그 뭐랄까요 수치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거 수치를 보면은 엔스로픽의 아마 분기 관련된 실적 이제 발표 이제 IPO 하면 다 공개해야 되잖아요.
1: 맞습니다.
2: 그 숫자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아, 예, 네,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1: 3분기나 2분기나 네네네. 뭐 이런 분기 숫자가요?
2: 그게 아마 페이블 발표하고 나서 아마 숫자가 굉장히 좋아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번에 IPO를 하기보다는 조금 뒤로 미루는 게. 아마도 이제 아스트라 나오고 나서 사람들이 우려하잖아요. 우려하는 거와 관련된 부분들 사실 실제로 숫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에도 네. 그 오픈라우터 같은 데에서 쓰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 오픈라우터가 뭐냐면 일반 중소기업이나 개인들이 하나의 모델만 쓰기보다 여러 개를 골라 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약간
1: 허브요 허브.
2: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앱스토어 같은 느낌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기에서 압도적으로 엔스로픽이 항상 1등을 찍었어요. 거기 유로 네. 시장이거든요 사실은. 네. 그랬는데 이번에 아스트라 발표하고 나서 아스트라 점유율이 사상 처음으로 엔스로픽을 넘었어요. 아. 신모델 같은 경우에. 예.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센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네. 좋지 않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1: 매우 좋지 않죠.
2: 예. 그런데 이제 오프스 5.5를 발표했잖아요. 오프스 5.5 발표하고 그러면 또 숫자가 또 좋아질 겁니다. 네.

0: 그리고 3, 4분기 관련된 것들은 연말에 발표하게 되면 아마 굉장히 예쁜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1: 아, 그렇군요.
0: 네. 그러면은 이제 굳이 빠르게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IP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뒤에 이제 들어오는 애들 그 관련된 것들은 좀 억제도 좀 하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앞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보여주면서 이런 게 엔스로픽 다리오 아마디 아모데이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고.
1: 네. 이거 너무 전략적인 부분이. 네네네. 그러니까 페이블이 나왔던 뭐 1분기, 2분기를 보면은. 네네. 2분기를 보면은 수치가 아주 좋았을 건데 9월에 아스트라가 나와버렸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9월 4일에 나왔고 9월 한 달 좀 밀렸다고 하면 3분기는 아주 좋진 않을 수도 있으니까.
0: 네, 성장을 할 텐데 아마 원래 네. 그래프가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아마 이렇게 네, 약간 꺾이는 느낌이 날 거란 말이에요.
1: 아, 그럴 거면 네. 3분기를 좀 건너뛰고 이번에 9월 18일인가요? 아, 네네. 오늘이죠. 오늘 오퍼스 네. 5.5를 냈으니까 그러면은 거의 한 10월 숫자부터는 좋을 거고 그럼 그게 네네. 4분기 숫자일 거니까 네네. 4분기 숫자를 좀 밀면서 IPO를 네네. 할 생각이 있지
0: 그렇죠.
1: 않냐.
0: 4분기 분기를 할지 네. 아니면 달달이를 집계를 해서 할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이제 IPO 할 때 밸류에이션 또 상장할 때 밸류에이션이 중요하잖아요. 네. 상장할 때 가치까지 생각을 한 부분들도 상당 부분 있다는 게 엔스로픽의 생각인 것 같고.
1: 아모데이는 상장과 관련한 전략적인 행보다.
0: 네네. 네. 그다음에 이제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네.
1: 더 궁금한
0: 더 황당하죠, 사실은. 네.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그 이 촉발된 사건이 두 개가 있거든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사건이 사실은 오픈 AI의 신 모델을 개발하다가 허깅 페이스를 해킹한 사건이 제일 컸어요, 이게. 네. 이게 AI 에이전트가 이렇게 해킹까지 해 나가는데 어떻게 보면은 자기네들이 일 벌린 거잖아요. 네. 자기네들이 일 벌린 상황이고 그렇게 터졌는데 그래서 이제 엔스로픽 같은 경우에 아,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곤란하지 않냐? 않아? 하고 이렇게 얘기도 하면서 견제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받아가지고 아 그래라고 했잖아요. 네. 아 그래라고 한 게 아스트라 발표하고 나서 점유율 올라오고 나서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1: 아.
0: 그러니까 아 우리까지는 여기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발표해도 괜찮은데 네. 우리 뒤부터는 좀 이래야 되지 않니? 약간
1: 아.
0: 이런
1: 아, 출발하는 차의 문을 닫아버리는 건가요?
0: 약간 그런 느낌이죠. 네. 심지어 아. 아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제 유튜브 채널에도 올렸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 금기를 좀 몇 개 저질렀거든요.
1: 아 그런 게 있습니까?
0: 네. 뭐 대표적인 게 이 모델 자체가 엄청 뛰어나다기보다는 우리가 하네스라고 부르는데 예. 그 껍데기를 잘 입혀가지고 어떻게 동작시키는가 시스템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최적화했을 때 성능이 잘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AI 개발하는 사람들이 이제 지킨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예. 첫 번째는 사람이 좀 감시를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걔네들이 에이전트끼리 소통하는 부분들 추론하는 과정 같은 것들을 인간이 읽을 수 있는 메시지 형태로 쓰게 했어요. 그걸 마크다운이라고 하는데 네. 그걸로 쓰고 하는 거를 보통으로 많이 했었거든요. 다른 데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었고 그랬는데 이번에 아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끼리 소통하는 언어를 디자인을 해서 지들이 소통을 해요. 이렇게 되면은
1: AI 뭐 에이전트끼리요?
0: 에이전트끼리요. 아. 언어를 새로
1: 아 그럼 우리가 저희가 해석할 수 있는 자연어가 아니고 네네네. 자기네들의 뭐 외계어를 그렇죠. 쓴다는 말이에요?
0: 네 그렇게 하면 이게 메시지가 작아지거든요.
1: 네
0: 그러면 이제 원래 압축을 하면 속도 빨리 보낼 수 있죠. 근데 인간은 읽지 못하지만 지네들끼리 왔다 갔다 하는 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1: 그러겠네요.
0: 네, 그러니까 사람의 감시망은 피하기가 좋은데 성능은 굉장히 올라가요. 그래서 이걸 쓴 그 모델하고 안 쓴 모델하고 같은 모델인데 이걸 쓴 경우에는 사실은 기존의 그 AI들하고 벤치마크 차이가 그다지 나지 않아요.
1: 네.
0: 그런데 이걸 썼을 때 거의 3배가 뛰어버린 거거든요. 점수가.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일단 첫 번째고 두 번째는 AI가 우리가 그 우리 찻잔 속에 있는 태풍처럼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네. 바깥에 나와가지고 인간을 해코지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잘 막으면 된다는 생각도 되게 많았기 때문에
1: 네.
0: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도구를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도구를 잘 쓰게 만들면 강력해지는데 대신에 도구를 많이 쓰니까 위험해지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네. 아스트라 모델이 도구를 굉장히 잘 씁니다. 그래서 웹브라우저라든지 컴퓨터에 접근해서 보는 네. 거라든지 이런 거를 잘해요. 그러니까
1: 아니, 저도 써봤는데 그 데스크탑 버전으로 다운을 받아가지고 네네네. 그래서 컴퓨터를 쓰게 설정할 수가 있잖아요.
0: 그렇죠.
1: 내 컴퓨터를 쓰게 네네. 설정하고 그리고
0: 다 볼 수 있죠.
1: 항상 승인하게 해놓을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냥 너가 알아서 써라 이렇게. 네. 권한을 줘버리면 자기가 막 마우스 움직여가지고 브라우저부터 컴퓨터 뭐 다 5만 제 컴퓨터에 깔려있는 거 다 쓰던데요.
0: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도구 사용이라고 부르는데 네. 도구 사용의 정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숙제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번 아스트라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가 3D로 게임 같은 거 이 친구가 제일 잘 만들잖아요. 아스트라가. 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AI 모델이 3D 모델을 잘 만드는 게 아니고요.

0: 그 블렌더라고 해서 오픈소스로 제일 많이 쓰는 그런 도구가 있거든요. 그거를 띄워가지고 거기서 작업해요.
1: 네, 그렇더라고요.
0: 네네. 그게 이제 사실은 외부 도구를 활용하는 거거든요.
1: 아, 그러니까 다른 LMM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데. 아,
0: 다른 LMM들도 하는데요.
1: 하는데 선을 지키고 있습니까?
0: 네, 어느 정도 좀 네. 약간 뭐랄까요. 좀 갈등도 좀 해가면서 이걸 줘야 되나 저걸 말아야 되나 이렇게 요렇게 하고 있는데. 네. 아스트라가 그 선을 좀 세게 넘었어요.
1: 아.
0: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가지고 성능을 비약적으로 올렸거든요.
1: 네.
0: 그러면 이제 엔스로픽 입장에서 또 어떻겠습니까? 아, 쟤네가 저렇게 했으니까. 네. 그럼 우리도 공학적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 기술 도입해서 루프 돌리고 앞 축하고
1: 네.
0: 아무거나 이제 그 도구 쓸 수 있게 많이 해주고 그럼 당연히 강력해지거든요. 그런데
1: 네.
0: 이렇게 되면은 진짜 안전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1: 아.
0: 이제 오픈 AI 같은 경우에 아 우리까지는 괜찮고 다음부터 심판 들어오라 그러자 이렇게 아, 얘기를
1: 그러니까
0: 했다고요.
1: 그러니까 그 날짜가 굉장히 공교롭네요. 그러니까 네. 아스트라는 9월 3일인가 4일에 나왔는데
0: 네네네.
1: 어 아까의 그 발언 제이스콥스의 네. 발언은 9월 8일이었고
0: 네.
1: 아모데이가 인용한 게 12일. 12일이고
0: 네.
1: 근데 일주일 동안 아스트라는 대성공을 했잖아요.
0: 그렇죠.
1: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방법을 약간 윤리적인 부분을 좀 넘어서면서
0: 그렇죠.
1: 그러니까 뭐 나까지는 괜찮고 다음은 다 셧다운하지 이거 완전 나쁜 예. 발언처럼 느껴지는데요.
0: 셧다운까지는 아니, 그러니까 아니지만 좀 이제 네. 뭔가 좀 규제든 뭐든 해야 되지 않겠냐 뭐
1: 마치
0: 이런
1: 선진국이
0: 거예요.
1: 그냥 자기네들을 발전할 때
0: 그렇죠.
1: 이산화탄소 엄청나게 낸 다음에
0: 네.
1: 지금 시점에서 친환경하자는 거랑 굉장히 비슷하게 느껴지네요. 네,
0: 굉장히 비슷하죠. 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사람이 이 중에서 제일 순수한 거는 딥마인드 하사비스 같고요.
1: 네.
0: 거긴 진짜로
1: 순수한
0: 그,
1: 의미에서 반대.
0: 원래 네. 과학자 출신이기도 하고 네. AI를 써서 인간의 과학이라든지 이런 걸 증진시키고 뭐 인간의 뭐 인간과 함께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이런 걸 좀 뭐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그렇다 치고
1: 네.
0: 제일 재밌는 포지션이 이제 일론 머스크죠.
1: 네.
0: 일론 머스크도 트윗을 딱 이렇게 X에서 리트윗을 했잖아요.
1: 예, 맞습니다.
0: 그거를 한 이유가 가만 생각해 보면 원래 오픈 AI 만들 때부터
1: 예.
0: 이거 AI가 이렇게 인간을 위협할 수 있어 맨날 이런 얘기 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다가 이제 오픈 AI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졌잖아요.
1: 네.
0: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X를 이렇게 딱 하면서 얘기를 리트윗을 했을 때에는 아 그래 뭐 자기가 맨날 하던 얘기니까 쟤네들도 비슷한 얘기를 하니까 통제를 합시다 그랬잖아요.
1: 네.
0: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뒷구멍으로 이상한 짓을 했죠.
1: 무슨 짓을 했는데요?
0: 예, 그 뒤에 이제 젠세랑하고 이제 같이 트럼프 만나가지고.
1: 네.
0: 트럼프 만나가지고 야 이거 저기 이런 식으로 만약에 민간으로 해서 가게 되면은 한마디로 지금 앞서 있는 애들이 먼저 간 다음에 문 닫는다.
1: 아.
0: 그러면 이제 XAI 그룹 같은 경우에 그 뒤에 4등, 5등이란 말이에요.
1: 네.
0: 얘네들이 올라갈 팀이 작아지죠.
1: 그렇죠.
0: 예,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한테다가 아예 공개적으로 법적으로 뭐 이렇게 공적으로 막는 뭔가를 하든가
1: 네.
0: 아니면 저렇게 민간에서 저 뚝딱뚝딱 해가지고 지들끼리 하는 거를 막아야 뒤에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데들이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전언을 했다는 이야기가 뒤에 전해졌죠.
1: 그거가 이후에 전해졌나요?
0: 네네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자기 입장상 저걸 얘기 안 할 수는 없는데
1: 네.
0: 만약에 저렇게 1, 2등, 3등 하는 애들끼리 짝짝꿍 해가지고 자기네들 네. 좋은 데로 가버리면
1: 네.
0: 그러면 곤란하니까 이제 트럼프한테 가서 차라리 국제공조 진짜 제대로 하게 뭔가를 하거나 법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한마디로 트럼프 같은 경우에 이게 먹히는 게요.
1: 네.
0: 아니 미국에 있는 애들이 잘 앞으로 나가는 걸 스스로 막게 되면 중국은 어떻게 할 건데 이게 되게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1: 맞습니다.
0: 예, 그런 식의 동상이몽이 되게 많아요. 이게 같은 얘기를 한 것 같지만 내부를 한번 따져보면은 사정도 되게 다르고 좀 그렇습니다.
1: 와 그러면 이 속도 조절론이 그래서 뭔가 AI 산업계에서 진짜 속도 조절을 할까 봐 너무 유명한 사람들이 이런 발언을 서로 다 같이
0: 네.
1: 동시다발적으로 하니까 이게 심지어 뭐 주식시장까지 영향을 줄
0: 그러니까,
1: 정도였거든요.
0: 네. 그건 좀 이상한 거죠. 잘못된 거죠.
1: 네,
0: 사실은.
1: 그런데 네. 그 내막을 뜯어보면은 해석해야 될 포인트가 되게 많다. 와 이거 하나로 이렇게 정말 딥. 하게 설명하시는 걸 보니까 제가 또 세상 감탄을 했는데 요즘에 그러면 AI
0: 네네.
1: 관련해서 좀 AGI 얘기가 있으니까 AI 모델들의 성능이 좀 너무 좋아지기도 했고
0: 네.
1: 그리고 챗GPT가 그러니까 OpenAI가 챗GPT 아스트라를 내면서 뭐 AGI의 시대를 젠슬랑도 그런 발언을 했는데
0: 네.
1: 요 AGI
0: 네.
1: 지금 AGI 시대에 들어선 겁니까?
0: 아 이게 참 네. 저는 AGI란 말하고 ASI 그다음에 이제 ASI라 그러거든요.
1: 아, 슈퍼 인텔리전스요.
0: 네. 이 말 자체가 그렇게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1: 아.
0: 네, 사실은 10년 전에 제가 더 파이널 인벤션이라고 하는 책 번역하면서 거기서 처음 나온 종류들의 이야기들이거든요.
1: 네.
0: 근데 이게 사실은 인간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AI가 거의 모든 부분에서 우수하게 진행이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을 이제 가정하는 건데
1: 네.
0: 지금 AGI냐 아니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1: 아.
0: 왜냐하면 상당수의 일이 이미 AGI를 넘어서 ASI 수준으로 올라왔고
1: 네.
0: AGI가 아닌 부분들이 많이 또 있긴 하죠.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 몸도 없고 세상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1: 네.
0: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는 아직 못 따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분 한 20, 30% 정도는 인간은 한참 뛰어넘은 수준이 돼버렸고 한 7, 80%는 아직까지는 미약한 부분이 있다. 뭐 이렇게 대충 나눌 수가 있는데
1: 네.
0: 그게 그렇게 나누는 것이 AGI 시대가 왔다 하는 것과 아닌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1: 아.
0: 왜냐하면 이게 이제 오픈 AI 같은 데에서는 좀 민감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랑 계약을 할 때 AGI 시대가 왔냐 아니냐 이걸 또 마일스톤을 찍어놨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면은 돈을 더 받고 덜 받고 뭐 이런 계약 조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네. 따라 가지고 자꾸 얘기가 더 나오는 건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사실상 거의 우리가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일은 AGI 시대가 온 거거든요 지금.
1: 아, 그 그러니 정도군요?
0: 그러면 그거에 네. 따라서 이미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된 부분에서 어마어마한 지금 충격파가 오고 있고
1: 네.
0: 그다음에 이게 이제 뮤즈 같은 경우에는 퍼스널 에이전트이기 때문에 퍼스널 에이전트의 일을 대신하는 것과 관련된 수많은 일들이 바로 영향을 받을 텐데 그러면은 그것은 AGI 시대가 오건 안 오건 간에 이미 우리 사회에 커다란 임팩트를 주고 있는 거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올해가 AGI 시대가 오는 어떤 이게 좀 열린 거긴 한데
1: 네.
0: 사실은 이번에 올해 왔냐 내년에 올 거냐 후년에 올 거냐는 중요한 게 아니고
1: 이미 영향을 주고
0: 그렇죠.
1: 있다.
0: 그렇죠. 한 몇 년간에 이 AGI 시대로 가는 전환점이 된 거죠. 그렇게 네. 해석을 하는 게 예를 들어 산업혁명이 정확히 언제 일어났냐 이거 가지고 연도별로 얘기하는 게 많잖아요. 근데 그거는 한 10년, 5년, 10년 동안 이렇게 스펙트럼으로 벌어진 일이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이미 AGI로 들어가는 스펙트럼에 진입했기 때문에 우리가 AGI다 아니다 뭐 이 얘기하는 건 별 의미 없다 생각합니다.
1: 네. 아까 그 인간을 넘어서는 거를 뭐 ASI라고 슈퍼 인텔리전트 네, 네, 하다고 네. 했는데 그러니까 인간만큼 하는 거를 굳이 뭐 따지자면 AGI 레벨이라고 보고 인간을 완전 넘어서면은 ASI라고
0: 네,
1: 부르나요?
0: 네. 그것도 정의가 아, 네. 이 철학자들이 정의한 거라.
1: 아, 그렇습니까?
0: 네. 이게 또 설행설레가 되게 많아요.
1: 네.
0: 근데 이제 그 일부 철학자들이 한 얘기는 뭐냐. 인류 총지능의 총합을 넘어섰을 때로 얘기를 많이 하죠.
1: 너무 철학적인데요?
0: 네. 그러니까요. 네. 그걸 어떻게 측정할 거냐.
1: 뭐, 사람 두뇌의 그 IQ를 네, 다 네. 환산해가지고.
0: 그렇죠.
1: 계산
0: 개인적으로는 네. 지금의 AI는 문명에 대한 그 엑셀러레이터, 그러니까 가속기라고 생각해요. 문명 가속기.
1: 네.
0: 시간과 양을 땡겨가지고 우리가 100년 동안 할 일을 한 20, 30년에 하게 만드는 뭐 그런 효과를 가진 어떤 그 기계라고 생각합니다.
1: 네. 그러면은 앞으로 사실은 이제 그렇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2016년에 알파고가 이세도를 네. 격파했을 때 다두개 뭐 특이점이 왔고
0: 그렇죠.
1: 그걸 네. 이제 분야별로 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던 와중에 연초에 클로드 코드가 만들어지는
0: 네,
1: 코딩
0: 그렇죠.
1: 에이전트라는 네. 게 등장을 했고 이제 아스트라는 영상 미디어 편집에 엄청난 역할 그게 있고
0: 네.
1: 심지어 한국에선 쓸 수 없지만 뮤즈는 이제 퍼스널 에이전트라고 아예 이름이 그렇게 붙어서 나오니까
0: 네네.
1: 이렇게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에이전트들이 엄청나게 나오더라고요.
0: 네네. 그거는 기술적 특이점을 넘었기 때문에 그렇죠.
1: 사실은 앞으로는 엄청나게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에이전틱 AI 시대가 선언적으로는 꽤 오래전부터 있었던 개념인데요.
1: 네.
0: 정확히 이거 에이전틱 AI 시대가 왔구나고 느낀 게 2025년 11월이에요.
1: 그때 2025년 11월. 작년 11월.
0: 네, 그게 네. 클로드 코드가
1: 네. 나오고 나서부터.
0: 네, 바로 썼는데 네. 이게 장기 기억을 할 수밖에 없게 돼 있거든요.
1: 네.
0: 왜냐하면은 그 폴더를 트러스트를 신뢰를 주면은 거기에 산초물 같은 것들을 다 적게 돼 있고 그다음에 자기의 일종의 자아에 해당하는 선언도 할 수가 있고 메모리도 장기로 기록을 하고
1: 네.
0: 우리가 이 상호작용하면서 쌓이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1: 네.
0: 서식지가 생긴 거랑 똑같아요. 그럼 브레인은 저 위에 있는 AI 그 서비스 하는 데서 가지고 오지만
1: 네.
0: 사실은 여기에 나의 지식과 여러 가지 안목지와 같이 결합을 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터전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
1: 네.
0: 각각의 에이전트별로 굉장히 길게 가는 뭔가가 만들어진 거랑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에이전트 시대가 그때 열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슈는 좀 늦게 된 게 2026년 2월에 오픈 클로우 등장하면서
1: 네.
0: 그리고 클로드 코어 등장하면서 코딩 영역뿐만 아니라 딴 데서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갑자기 난리가 난 거지. 기술적으로는 코딩 그 관련된 에이전트가 등장했을 때 이미 시작이 된 거고 이게 왜 엄청 중요했냐 하면 이게 앞 뒤로 갈 수가 없고

0: 거든요. 왜냐하면은 옛날에 이제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 같은 거 많이 보셨으면 이제 안드로이드 군단 이런 거 만들 때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네. AI 저 로봇이 로봇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1: 아, 맞습니다.
0: 로봇이 로봇 생산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코딩 에이전트라고 하는 것은 그 AI 자체가 코드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만드는 자기 자신의 진화 버전을 만드는 것과 비슷한 걸 갖고 있고 그거를 자가 진화할 수 있는 걸 열어주느냐 열어주지 않느냐가 핵심인데 그걸 열어줬더니 AI가 AI를 만들고 다음 버전 만들고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1: 네.
0: 그러면 앞으로 계속 나가게 되죠. 예, 그래서 그 영역 자체가 하나 둘씩 땡겨진 거예요. 처음엔 코딩만 하다가 이제 도구 써가지고 미디어랑 이런 작업하다가
1: 네.
0: 이제 쇼핑이나 이런 거 도와주다가 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은 그 코딩 에이전트 시대가 열리면서
1: 네.
0: 이 속도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긴 거예요.
1: 아니, 그러면 더 미래는 아니, 불과 지금 1년도 안 된 거잖아요.
0: 네.
1: 작년 11월부터라고 올해 2월부터 본격적으로 확장됐다고 하면은
0: 네.
1: 1년도 안 된 사이인데 이렇게 뭔가 기념비적인 에이전트들이 나오는데
0: 네.
1: 제가 막 10년을 전망하기는 어렵지만
0: 네네.
1: 뭐 내년 정도 됐을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에이전트들이 있습니다.
0: 당연하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2025년 11월에 클로드 코드부터 말씀드렸는데
1: 네.
0: 컴퓨터 프로그래밍 코딩하는 사람들한테 제일 좋은 것들을 해준 거거든요.
1: 네, 그때 좀 그분들이 충격을 받으셨잖아요.
0: 네네. 그리고 네. 올해 2월 달에 나왔던 코워크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무직하는 사람들 디자인하는 사람들 이런 쪽에다가 준 거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에이전틱 AI는 생산성과 관련된 거와
1: 생산성.
0: 연결돼 있어요.
1: 예. 그러니까
0: 생산성은 이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사람들이 돈을 지불하거든요. 돈을 지불하기 유료화가 쉬워요. 그러니까
1: 네.
0: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기 때문에 회사가 이익을 많이 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발생한 것이 되게 큰 변화였다면 뮤즈 이번에 이제 얘기가 나왔고
1: 네.
0: 근데 뮤즈 말고도 아마 계속 나올 거예요.
1: 계속 나오지 않을까요?
0: 예, 얘네들 네. 같은 경우에 특징이 뭐냐면 퍼스널 에이전트거든요.
1: 네.
0: 퍼스널 에이전트는 B2C 시장으로 가요. B2C 시장으로 가게 되면 영화 허에 나왔던 상황이 재현되는 거예요. 진짜.
1: 그게 좀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0: 그러니까 개인들이 이제 네. AI 하나씩 항상 데리고 다니는 거죠. 거의.
1: 아.
0: 그래서 얘들하고 내가 스마트폰에 얘네들 얘 또 앱으로 만들 거기 때문에
1: 네.
0: 스마트폰에 들고 살게 될 거잖아요. 마치 맨날 인스타하고 릴스 보는 거랑 똑같은데 거기에 일종의 보이스가 들어간 에이전트가 항상 장착돼 있어가지고
1: 예.
0: 계속 내가 얘랑 얘기를 하면서 수많은 일상 일들을 같이 하게 되는 상황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퍼스널 에이전트거든요. 그러니까 생산성 에이전트의 시대가 2025년 11월에 열려서 대략 한 올해 상반기를 이렇게 장식을 했다면
1: 예.
0: 그리고 유료 모델 장식을 했다면 하반기는 퍼스널 에이전트 시대가 열리기 시작하는 단계고 그 첫 타겟이 그 첫 그 상황을 보여준 게 뮤즈예요.
1: 네.
0: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1: 아, 이게 지금 나온 지 9월 18일에 미국에서 나왔다고
0: 네.
1: 하니까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아직 뭐 일주일 채 안 됐거든요.
0: 네네.
1: 근데 앞으로 한국에 닥칠 그런 퍼스널 에이전트를 썼을 때 한국이 아니라 일상적인 개인들이 그거를
0: 네네.
1: 뭐 소위 끼고 살기 시작하면은
0: 그렇죠.
1: 그러니까 어떤
0: 네.
1: 부분에서 많은 이제 변화나 뭐 그런 게 생길까요?
0: 그렇죠. 그러니까
1: 네.
0: 사실 우리가 많이 했었던 곳들하고의 연계 같은 게 되게 중요한데 뮤즈가
1: 네.
0: 이렇게 인기를 끌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사전에 협의한 데도 있고 아니 안 한 데도 있을 텐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쓰는 일상 생활에 대한 분석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1: 아.
0: 거기에 쓰이는 것들을 결제나 아주 중요한 상황에만 딱 스톱을 하고
1: 네.
0: 거의 모든 걸 혼자 다 해줘요. 그런 다음에 아 이렇게 다 설명 다 해준 다음에 할래 하면 오케이 그러면은 바로 집행하고 이런 식으로 해준 거거든요.
1: 예.
0: 그 이야기는 준비 기간을 통해 가지고 일상생활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행동을 전부 AI가 할 수 있게 그 사이트나 이런 것들 다 열어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전부 연구를 많이 한 거고요. 예를 들어서
1: 와.
0: 우리가 여행을 간다 그러면 여행 계획 짜주고 어디에 뭘 하면 좋을지 뭐 찾아봐 그러면 그거 다 뒤져가지고 그냥 찾고 끝나는 게 아니고 어디에 뭐가 있고 어디에 뭐가 있고 이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무슨 호텔이 최고로 좋아. 그럼 내 이거 결제할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1: 와,
0: 그러면은 그
1: 다 결제 조사한 다음에
0: 예, 그 다 간 다음에 그래서 오케이 결제해 그러면 따다닥 해버리고 예를 들어 이제 해외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내가 이제 일본을 예를 들어 갔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제 일본어를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사이트 통해 가지고 일본어로 전화도 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알아본 다음에 우리한테 결과를 해주고 이 식당 예약해. 그러면 해 그러면 예약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생활 자체의 거의 모든 일들을 행동으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을 해주니까 이걸 처음 써본 사람들은 완전히 전용 비서가 붙었잖아요.
1: 네.
0: 그냥 난 말만 하면 되고 얘가 다 해주네.
1: 다 회장님, 회장님 되시는 거네요.
0: 다 회장님 네. 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많이 빨리 퍼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아까 B2B에서 생산성 올리는 거하고는 또 다른 종류의 어떤 시장이 열릴 가능성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못마땅한 데들 있죠. 야 이거 막아야 되겠다.
1: 어디서 그렇게 생각합니까?
0: 아마존이 대표적이에요. 이번에 아마존이 막았잖아요. 아마존이 와서 커넥션하고 이런 걸 막았단 말이에요.
1: 예.
0: 그러니까 이런 갈등이 생길 거라고요. 이미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에 그 오픈 AI가 ACP라고 하는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이게 네. 뭐냐면 결제 프로토콜이에요. 이거 왜 했냐면 지금 검색보다 AI 에이전트에서 찾아서 그 들어오는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요즘에. 아,
1: 지금은 그렇군요. 네. 에이전트가 그리고, 더 많이 들어가는군요.
0: 네. 그리고 네. 에이전트가 추천해 준 것에 대한 결제 비율이 그 옛날 검색으로 들어온 것보다 더 높아요.
1: 높을 것 같아요. 저한테 완전 맞춰가지고 추천해 줄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딱 그 오픈 AI가 생각을 한 게 아, 그러면 결제까지 우리가 하지? 해가지고 얘네들이 그 프로토콜을 스트라이브라는 회사랑 해가지고 만들어서
1: 네, 스트라이브는
0: 넣었거든요.
1: 스트라이브 결제 플랫폼 회사고요.
0: 네, 네. 세계에서 제일 큰 네. 결제 회사죠. 그렇게 해가지고 아 이러면 우리가 진짜 큰 돈을 벌 수 있겠다 생각을 했죠. 왜 AI 에이전트에서 맞습니다. 커머스를 열게 되니까. 네. 그런데 그것도 아마존이 막았거든요.
1: 아.
0: 아마존이 막고 무슨 짓을 했냐면 구글이랑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UCP라고 자기네들한테 접목한 프로토콜을 따로 만들었어요. 지금 프로토콜 경쟁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결제들이 그 치고 들어가지 못한 사이트들이 꽤 많아요.
1: 네.
0: 그러니까 지금 이 위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편먹기 싸움이 좀 벌어질 거예요. 어디 어디 어디랑 어떻게 어떻게는 굉장히 잘 되고
1: 예를 들면 뭐 호텔로 치면은 뭐 호텔스닷컴 부킹 뭐 아코다 그렇죠. 뭐 많은데 어디는 뮤즈랑 손 잡고 어디는 손 안 잡고 막 네네네네.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0: 네, 그냥 만약에 이제 아마존 같은 애들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시장 1등 하는 애한테 줄을 서게 돼 있어요. 예. 마치 네이버 나왔을 때 우리나라 언론사들이 다 거기 귀속된 거랑 비슷한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경쟁이 있게 되면 좀 달라지죠. 경쟁이 있게 되면 이 편을 갈까 저 편을 갈까 좀 달라지게 되는 거라서 네. 아마존이 먼저 비토를 처음 온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어떤 상황으로 진행되는지 지켜보는 게 되게 중요하죠.
1: 근데 AI 쪽은 진짜 너무나 빠르게 단기간에 변해가지고 근데 아까 큰 그래도 그룹을 잡아주신 게
0: 네.
1: 지금까지 에이전트는 생산성 에이전트들이었기 때문에 산업화하기가 되게 용이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0: 네네.
1: 그러면 개인형 에이전트들은 뭐 산업화가 잘 안 되는 건가요?
0: 아니죠. 상업화 잘 될 거예요. 이거는 마치 우리가 이제 그 뭐랄까요 이제 구독하듯이 일반 개인들이 그 넷플릭스 구독하듯이 이렇게
1: 네.
0: 될 가능성이 높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사람들 좀 꼬셔야 되니까 얘네들이 이제 초반에 무료 토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1: 주간 1억씩 주고
0: 예, 네. 1억 토큰이 꽤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되면은 진짜 엄청나게 반도체 필요합니다.
1: 아
0: 이게 훨씬 많이 쓰거든요.
1: 네.
0: 코딩이나 이런 것보다 더 많이 써요.
1: 아니, 그, 뭐, 예. 거의 하루 종일 저한테 붙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0: 네, 그렇죠. 예.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서 사실은 인프라도 바뀌는 거예요.
1: 네.
0: 과거에는 학습하고 하이퍼스케일러라고 그러는데 큰 회사들이 지불하는 게 제일 중요했는데 이제는 쓰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해졌잖아요.
1: 예.
0: 쓰는 인프라로 바뀐 거고 그걸 추론 인프라라고 부르는데 추론 인프라에는 들어가야 되는 반도체나 메모리나 이런 종류가 싹 달라져요. 메모리는 기본적으로 다 필요하게 되는데 꼭 HBM은 아니어도 되고 예를 들자면 네. 그리고 CPU 진짜 많이 필요하고 추론형 반도체가 많이 필요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1: 이거 요즘 진짜 주식시장에 불과 한 2, 3일 전에요. 뉴스가 네. 나오고 나서
0: 네네.
1: 미국 증시에서 CPU 관련 주식이 정말 큰 상승을 네네네.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CPU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에 기판 관련 주식들이 정말 큰 상승을 했어요. 막 하루에 십몇 퍼씩 오르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퍼스널 에이전트들이 더 확대가 된다면은 뭐 CPU가 아까 더 많이 쓰인다 이런 얘기 하신 거는 그건 뭐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게 더 많이 쓰인다는
0: 왜 그러냐면은 네. 이제 일반적으로 그 GPU 같은 경우에는 병렬 연산에 최적화가 돼 있어가지고
1: 네.
0: 병렬 연산이 최적화됐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AI 모델 자체를 학습하고 연산하는데 최적화됐다는 얘기예요.
1: 학습과 연산 최적화됐다.
0: 그런데 CPU 같은 경우에는 원래 스케줄링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돼 있는 것들 잘 정리해서 처리하는 그런 거에 강하거든요.
1: 순서대로 뭐부터 하고 이런 거에 강해요.
0: 그런 거에 강해요.
1: 네.
0: 그리고 메모리에 쫙 이렇게 깔아놔야 되는데 그게 꼭 HBM일 필요는 없는 거죠. 순서별로 해가지고
1: 네.
0: 그거를 처리를 하는 건 CPU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개인형 에이전트나 추론 관련된 어떤 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CPU 수요가 더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좀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거고요. 사실은 이것 때문에 저희가 미국 벤처 캐피탈 만들어서 투자를 했지만 한국에 있는 스타트업들을 투자 많이 했거든요. 그중에 네. 반도체 기업 중에 이런 추론 특화 반도체 기업이라든지 스타트업이라든지 그다음에 AI 이렇게 되면은 AI 에이전트가 해킹하고 보안 사고 많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AI 보안 회사라든지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스타트업으로 2024년부터 투자를 했죠. 왜냐하면 3년 뒤 4년 뒤가 보이니까 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미 예고가 돼

0: 있던 게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것 뿐이에요.
1: 아니 뭐 그냥 이 정도 되면 거의 뭐 미래를 뭐 미래에서 왔다고 하셔도 될 정도로 그 뭔가 미래를 이제 잘 내다보시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CPU가 좋아질 것도 이미 내다보셨다는 말씀이세요?
0: 네, 제가 2년 전에 어디 유튜브 방송 가가지고 그래서 인텔 좋아질 거라고 얘기했다가 하도 그 뭐랄까요 이제 악플을 많이 받아가지고 메모리 반도체 그때 그래요? 엔비디아 뜰 때 인텔 박살날 때였거든요.
1: 네.
0: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됐잖아요.
1: 그러면은 정 교수님 말을 듣고 네. 한 2, 3년 묵히면은 대박이 나는군요. 저희 그러면 추석 그 연휴 때 듣는 청취자들을 위한 2, 3년 후에 선물을 좀 하나 주시면 안 될까요?
0: 네, 그래서 제가 책을 네. 하나 썼는데 네. 네, 정지윤의 AI 투자 강의라는 책을 썼는데
2: 네.
0: 저게
2: 여기에 나와 있습니까 정답이?
0: 네, 그 내용을 정리를 한 건데 네. 저거 왜 그랬냐면 제가 강의를 많이 하잖아요. 네. 강의하고 나면
1: 자세를 고쳐야
0: 되는 항상 나오는 네. 질문이 두 가지가 똑같아요.
1: 네. 아, 뭐 사야 돼요?
0: 아, 그건 네. 똑같죠. 그 같은 얘기를 항상 들으시는구나. 네, 1번 질문.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네. 사야 돼요? 아, 내가 네. 그 AI 산업이 이렇게 발전한 얘기를 했는데
1: 예,
0: 그래서 뭐 사야 돼요가 나오고요. 1번 질문이. 네. 2번 질문은 뭔지 아세요? 이건 한국만일 것 같긴 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사야 돼요? 팔아야 돼요?
1: 아.
0: 이 두 질문이 네. 안 빠지고 나와요.
1: 아, 그럼 지금 답변을 해 주십시오.
0: 아, 그래서 네. 그, 네. 그거를 좀 생각을 하다가 아, 이렇게 해가지고 특정 종목 얘기해 봐야 네. 계속 바뀌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 산업의 스트럭처가 앞으로 10년 동안 어떻게 될 거고 어디에 병목이 생겨서 어디로 진행이 될 건지
1: 그렇군요.
0: 그걸 알고 있으면 어떤 신호가 나왔을 때 얘가 가겠구나 걸 미리 알 수 있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사실 모멘텀 나오기 전에 모르죠. 제가 저도 이제 생각해 보니까 저는 장기 투자라니까 그러니까 저는 5년씩 팔 수가 없어요. 우리 투자하면
1: 벤처 투자로 장기 예. 투자하시니까 일반 개인처럼 상장 주식이 아니라 비상장이니까
0: 비상장이죠.
1: 사고 팔고가
0: 예.
1: 어려워서
0: 사고 팔고 없어요. 그러면 이제 5년 동안 내가 팔고 싶어도 못 팔아요.
1: 예.
0: 그럼 5년을 봐야 되잖아요. 예, 그런 사람 입장에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 근데 주식 시장 계신 분들은 계속 사고 팔아야 되는데 2년 네. 전에 인텔 박살날 때 인텔 네. 좋다고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1: 네.
0: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말고
1: 아, 바라보는 시계열의 그 기간이 다르니까 어쩔 수가
0: 예,
1: 없네요.
0: 모멘텀을 볼 수 있어야 되니까 뭔가 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 이제 드디어 이 이야기가 실행되는구나라는 걸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해를 하기 위한 구조를 아예 그냥 투자 전문으로 그냥 쓰자 해가지고 그냥 쓴 책이에요. 저거는.
1: 저희가 아까 퍼스널 에이전트랑 뭐 생산성 에이전트까지 쭉 네. 얘기했는데 AI가 세상을 너무 많이 바꿨는데 그 미래에 대해서 좀 디스토피아스럽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0: 네네,
1: 좀
0: 있죠.
1: 이제 희망스럽게 보시는 쪽이 있는데 정 교수님은 좀 어느 쪽이라고 여쭤봐도 될까요?
0: 네. 저는 그 이런 미래 강의할 때도 항상 하는 네. 얘기인데요.
1: 네.
0: 의도적 낙관론자.
1: 의도? 아, 그건 어떤 의미시죠?
0: 그러니까 제가 진짜 낙관론자에서 낙관론자인 건 아니고요.
1: 네.
0: 저는 비관론자는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고 봐요. 네, 항상 낙관론을 가지고서 어떤 그 우리가 바라는 미래, 저는 preferred future라고 그러는데 네. 우리가 선호하는 미래를 그리고 그 미래 쪽으로 끌어당겨야 돼요, 사람들을.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미래는 우리 가까이 오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걸 잘한 사람들이 스티브 잡스가 제일 잘했다고 알려져 있고
1: 예.
0: 그다음에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이걸 되게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실제로 그 그림을 그리게 되면 그쪽으로 딸려가잖아요. 그래서
1: 뭔가 비저너리 하잖아요. 그 사람이.
0: 예. 예. 그렇게 할 거면 비관론을 얘기해봐야 그래서 하지 말자고?
1: 아.
0: 안 할 거야? 이제 이런 거죠.
1: 예.
0: 예. 그러면은 뭐 좋을 수는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대안은 이렇고 앞으로 이렇게 나갈 거니까 이 방향으로 우리가 미래를 같이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 네.
0: 의도적인 낙관론자 포지션을 취합니다.
1: 마지막에 발언 굉장히 멋지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교수님이 AI 투자 강의라는 책 내셨는데 책이 굉장히 크고 두텁고 방대한데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렇게 생겼고요. 이제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0: 네네네.
1: 오늘 정지윤 디지스트 겸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9월 23일 수요일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벌써 고향으로 출발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짧지만 즐거운 한가위 연휴 보내시고요. 그리고 내일과 모레는 경제쇼에서 추석 기획 먼저 온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 추석 기획 먼저 온 미래 1부로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는 빨간 불, 오늘은 파란 불. 흔들리는 코스피에 내 마음도 요동칠 때 잠시 화면을 끄고 마음을 들어보세요. 쏟아지는 세상의 정보 속에서 숫자보다 먼저 지켜야 할 건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밀기름 새옹에 밥을 지어 귀개로 퍼서 먹겠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밀기름은 밀랍과 참기름을 섞어 끓여 만든 머릿기름을 말하고 새옹은 노쇠로 만든 작은 솥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속담은 밀기름 그릇만한 작은 그릇에 밥을 담고 귀개만한 숟가락으로 퍼먹는다는 뜻으로 세상이 망하게 되면 있을 괴상망측한 짓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기도 하고 사람이 매우 잘거나 야가 빠졌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밀기름처럼 머리에 바르는 기름 중에 물기름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는 물처럼 묽은 기름을 말하고 흔히 끈기 있고 된 포마드에 상대해 동백기름 같은 머릿기름을 이르는 말입니다. 이와는 다르게 식용으로 사용하는 기름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름에 파를 넣고 볶아 만든 기름은 파기름이라고 하고 콩에서 짜낸 기름은 콩기름이라고 합니다. 또 고소한 맛이 입맛을 당기게 해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참기름은 참깨로 짠 기름이죠. 들깨로 짠 기름은 들기름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들기름이라고 된소리로 발음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된소리로 발음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표기 형태와 같이 들기름으로 발음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도 낮 동안 더우셨죠. 가을의 네 번째 절기 추분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낮에는 30도 안팎의 늦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 서울이 29.6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이맘때보다 5도가량 높았습니다. 그래도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내일부터는 전국에 구름이 많아지면서 낮 기온이 오늘보다 오르진 않겠는데요. 보름달을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구름 많은 가운데 밤사이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시작되겠고요. 추석 당일인 모레는 오후부터 하늘이 더 흐려지겠고 기압골의 영향으로 저녁부터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중부지방은 비가 그치겠지만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밤까지 이어지겠고요. 연휴 마지막 날인 일요일에는 오전까지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고 그 밖에 전국은 구름만 많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10mm 정도로 많지 않겠지만 도로가 미끄러워서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19도, 대전, 대구, 광주 18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28도, 대전 27도, 대구 30도로 중부지방은 오늘보다는 조금 낮겠지만 남부지방은 다소 더운 지역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모레부터는 서울의 낮 기온 27도, 대구 26도까지 내려가 늦더위도 주춤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7.8도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미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한미 정상이 현지 시간 22일 오후 7시 20분부터 약 30분 동안 회담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위 실장은 회담에서 양 정상이 최근 두 나라 간 투자 사업 논의가 큰 진전을 이룬 것을 환영했다고 전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에 대해 또다시 입장문을 내고 청와대의 재재청 요청에 명확한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후속 절차를 이어갈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앞선 재청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청와대 입장을 수긍할 수 없다며 재재청 요청 공문의 문헌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돼야 그 효력에 다툼이 없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

법원을 항의 방문해 대법관 후보자 제재청을 촉구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대법원 앞에서 대통령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행태는 헌법 부정이라며 재청권을 무기로 한 정치투쟁을 중단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법관 후보자를 재청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정현 신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오늘 첫 출근길에서 공소청이 인권보호기관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며 특히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대행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 진상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그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22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에서 이란전 상황과 관련해 이란과 합의할지 아니면 이란을 소멸시킬지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11월 중간선거 직후 이란과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란 비핵화 원칙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분쟁을 해소할 조건을 미국 측에 다시 제시했습니다. 이란 관영 IRNA 통신은 현지 시간 23일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미국 뉴욕에서 중재국 카타르를 통해 미국 측에 이란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측 요구사항에는 모든 전선에서의 전쟁 종식과 침략 행위 중단,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와 경제전쟁 해제, 이란 자산 동결 해제 등이 포함됐다고 IRNA는 덧붙였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3.7%로 올려잡았습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오늘 발표한 중간경제전망에서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지난 6월 전망보다 1.1%포인트 올린 3.7%로 전망했습니다. 내년 성장률은 기존 6월 전망 1.9%에서 0.7%포인트 오른 2.6%로 내다봤습니다. 삼성전자 냉장고 일부 제품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이후 작동을 멈추는 현상이 발생해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제품 온라인 커뮤니티 삼성 멤버스에는 오늘까지 스마트싱스를 통해 냉장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한 뒤 제품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글이 다수 올라왔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류를 인지한 직후 업데이트 배포를 중단했으며 긴급 대응팀을 꾸려 내일까지 복구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일본에서 비만 당뇨 치료제인 마운자로의 목적외 사용에 따른 부작용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23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일본에서 마운자로 판매가 시작된 2023년부터 지난 22일까지 의약품 의료기기 종합기구에 신고된 마운자로 부작용 사례는 950여 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원래 목적외 다이어트나 미용 목적으로 사용한 후 저혈당과 췌장염, 메스컴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신고는 35건이었습니다. 절기로 추분인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막바지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연휴가 시작되는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9도 등 전국이 14도에서 1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전국에 구름이 많아지면서 한낮 체감 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특히 내일 밤부터 추석 당일인 모레 오전까지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윤인구였습니다.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0: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1: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가 요청한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공식 거부한 이후 후폭풍이 거셉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 추가로 입장문을 내고 재청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청와대 입장을 수긍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재제청 요청 공문에는 요청의 사유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서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돼야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0: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공문에는 손봉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명시되어 있다면서 조 대법원장이 재재청 요청 자유가 무엇인지 명확치 않다고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사상 초유의 위헌, 위법, 내란적 거부라고 규탄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재재청을 강요한 건 삼권 분립파괴고 대통령이 자신을 재판할 대법관을 입맛에 맞게 고르려는 대법관 쇼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주요 정치 현안 자세히 분석합니다. 인터뷰 코너에선 김완수 KBS 기자와 함께 2026년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관전 포인트 짚어봅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전수미 전 민주당 대변인,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이렇게 명절이 시작되니까 좋습니까? 좀 마음이 무겁습니까? 전수미 대변님.
2: 아니, 솔직히. 명절에 좋은 소식으로 이게 회자가 돼야 되는데 네. 아, 우리 사법부 수장께서도 그렇고 어. 진짜 세상은 요지경이 생각납니다. 갑갑합니다. 지금 국민들께 죄송하고.
0: 사실 자, 손수조 대변님 제가 드린 네. 요지는 가족들 모이는 거 좋습니까? 마음이 무겁습니까? 였는데
1: 아직까지 이제
2: 국가장 안 한다.
0: 아니 그 기자들 용어를 하면 야마 핵심을 네. 지금.
2: 아유 제가 죄송합니다. 이게 눈치가 없어서.
1: 저는 가족을 만나 행복합니다.
0: 진짜?
2: 진짜요?
0: 알았어.
1: 이 지금의 야만 이건가요?
2: 지금 명절 때마다 나 힘들어 죽겠는데.
1: 힘들죠.
2: 여기 힘든 좋은 집안이네. 배우신 분들.
1: 좋습니다.
0: 이 아, 정도로 하고 그걸 이 네. 정도로 하고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정면 충돌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가 요청한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 요청 공식 거부했고요. 이틀 연속 입장문 냈습니다. 자, 전수미 대변님. 이 사태의 본질은 뭐라고 보세요?
2: 이제 법리 싸움에서 정치 싸움이 됐다.
0: 그게 법리 싸움에서 이제, 정치 예. 싸움으로 넘어갔다?
2: 예, 이번에 이제 조희대 대법관이 재재청 거부. 이거를 세상에 법조인, 변호사 출신이신 이재명 대통령한테 근거를 대라고 하셨잖아요.
0: 네.
2: 지금까지는 이제 관습법도 법이고 관행도 이제 그거 해당되니까 법리 싸움으로 했다면 근거를 가져와라고 함으로 인해서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대화 타협 속에서 지금까지 대법관 인선을 해왔는데 갑자기 뭐 타협이 아니라 근거를 가져오라고 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제는 정치 싸움으로 가버렸다.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근데 그 상황을 지금 보니까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내년 6월까지 임기예요.
0: 네.
2: 그리고 뭔가 국가적으로 이제 굉장히 불행한 상황이 와버렸죠. 왜냐하면 본인이 뭐 신속하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방향성도 없고 결국 가장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끝까지 간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1심과 2심과 3심을 보면 1심의 소송 진행이 제일 많고 3심은 굉장히 적거든요. 근데 한국은 끝까지 가시기 때문에
0: 네.
2: 대법원까지 가서 이제 최종 판결을 받으려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대법관들의 굉장히 소송 부담이 크죠. 뭐 1년에 3천 건에서 5천 건까지 이제 한 사람이 부담해야 한다는 그런 이제 보도도 있는데 그렇게 노태학 대법관 지금 200일 넘도록 공석이고 굉장히 다들 너무 업무 부담으로 가중되고 있고 그거는 최종 피해자가 누구냐 국민입니다. 재판이 그만큼 지연되고 재판에 대해서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되니까요. 근데 이 국민적 부담을 결국엔 국민에게 떠넘기면서 대통령에게 정치 싸움을 지금 시작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봅니다.
0: 그래요. 자, 정치 싸움으로 넘어갔다. 루비콘 강을 건넜다. 근데 그 정치 싸움이 어쨌든 그 정치 싸움을 만든 사람은 청와대가 아니고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셨어요. 손수조 대변님은 이 사건의 본질이 뭐라고 보세요?
1: 사실상 이제 이 대법원장 임명에 대해서 이제 헌법 104조 2항에는 이제 네. 대법원장이 재청을 하게 돼 있고요. 국회 동의 후에 이제 대통령의 임명 이렇게 되어 있죠.
0: 네.
1: 근데 사실 이제 이 대법원장의 재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 이 논란은 뭐 처음은 아닙니다. 뭐 정권 때 별로 이제 있었었는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국회에 아예 넘기지 않고 다시 가지고 오라고 한 적은 사실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그냥 저는 조희대 대법관 대법원장께서 하실 일 하고 있는 거고 하실 말씀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조이대 대법원장과 이재명 대통령 간에는 민주당 간에는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파기 환송이라는 구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치적인 해석이 안 될 수는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이제 대법관 재청에 대한 부분은 오롯이 대법원장 권한입니다. 권한이고 이 권한에 따라서 재청을 한 것인데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고 이것을 본인 입맛에 맞지 않다고 그러니까 즉 아무 결격 사유가 없는데 돌려보냄으로써 이건 정치적인 해석이 붙은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법리에서 정치싸움으로 갔다고 해석을 하신다면 그 정치싸움을 건 거는 저는 청와대다. 이재명 정권이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0: 그래요. 정치싸움을 시작한 거는 청와대와 이재명 정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 지금 그 전수조 대변인 말씀하신 중에 살짝 나온 부분인데 이 세 가지가 다 있잖아요. 다 이제 존중받아야 될 텐데 대법원장의 재청권, 국회 임명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 자 그러면 뭐 국회 임명동의 절차는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제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 순간까지 오냐 안 오냐는 달려 있겠지만 두 번째 단계가 이제 대통령이 왔다가 임명동의 이제 요청했다가 거기서 뭐 민주당 주도로 아, 이 사람 안 되겠다 하고 부결시키면 이제 여기까지 오지도 못하는 거. 만약 넘어오면 대통령이 임명 여부를 이제 판단할 텐데 임명권이 있으면 왔을 때 임명 안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재재청을 요구했을까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도 않다고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왜 그랬을까요?
2: 그러니까 그 재청 맨 처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보고를 해서 결정을 할 때 재청이라는 예. 어떠한 콘텐츠 내용이 있어야 그 내용에 대해서 국회에서 판단을 하고 그 재청된 내용에 그 동의까지 하고 재청된 내용에 대해서 최종 대통령이 본인 이름으로 임명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104조 2항의 취지는 세 가지 헌법기관이 조화롭게 각자 역할을 해서 그 사법의 그런 기둥인 대법원 그러니까 대법관을 임명하라는 취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재청을 대법원장이 하고 국회 동의도 있어야 되고 최종으로 대통령이 자기 이름으로 임명을 하는 거죠.
0: 그러니까요.
2: 그러니까 그런 거는 결국에는 만약에 이렇게 조이대 대법원장처럼 멋대로 본인이 재청한 사람을 뭐 임명 안 하면은 뭐 어쩌라고 이렇게 하신다면 헌법 104조에 이런 조이대 해석으로 한다면 대법원장이 재청하고 국회 동의를 받고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로 했어야죠. 그러면 이 조이대 대법원장의 방식이 맞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건 자신의 이름으로 임명을 하기 때문에 그 임명권에 대해서 이름으로 임명하는 거에 대한 그 권한을 존중을 해서 사전에 서로 협의를 하고 협의된 사람에 대해서 재청을 해서 동의 얻고 그렇게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관행이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네. 이거를 조이대 대법원장이 깨버리셨고 아까 손수조 대변인이 잘 말씀하셨는데 이미 파기환송 때부터 사법의 정치와 정치의 사법화. 나 이 사람 대통령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 이 사람 대통령으로서 마음에 안 들어. 뭐 대법원장도 사람이고 국민이니까 개인적인 판단을 하실 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공과 사를 구별 못하시고 파기환송을 시킨다거나 이렇게 공과 사를 못하시고 구별 못하시고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행태를 이렇게 보이시는 것 자체가 참 어떻게 보면 일관적이고 참 어떻게 보면 국민을 이렇게까지 아래로 보시나 참 안타깝습니다.
0: 그러니까 제가 사실 드린 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제가 드린 저기 요지는 각자의 권한을 드라이하게 행사하면 되는데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재재청 요청을 함으로써 뭐 논란이 났다. 이게 이제 대법원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응하게 되면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재재청 요구를 해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렇다면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거는 그냥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게 좋겠다. 이랬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다시 말해서 지금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정면 충돌 사태가 대법원장의 재재청 거부 때문이야 아니면 애초에 청와대가 재재청 요구를 했기 때문이냐, 이게 닭이냐 달걀이냐 뭐 이런 얘기하고 비슷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전수조 대변인.
1: 그러니까요. 드라이하게 헌법에 나와 있는 그대로 그냥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도 뭔지는 알 거는 같아요. 이제 이때까지 다 존중하는 차원에서 대통령 임명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늘 협의를 했었고 대면으로 네. 만나서 했었는데 왜 우리 말 안 들어주냐는 거예요.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 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만나자고 요청했는데 또 민정 라인에서 그게 다 소통이 안 돼서 못 만났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협의가 안 됐습니다. 예, 그리고 정치적인 구원도 있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럼 어쨌든 드라이하게 헌법대로 가는 게 맞는 거죠. 법대로 가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청와대가 태클을 걸고 이분은 이 사람은 이제 손봉기 대법관이죠. 네. 싫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아예 국회로 넘기지도 않았어요. 근데 왜 싫은지에 대한 결격 사유, 현저한 결격 사유, 그리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결격 사유가 있나요? 없습니다. 오로지 해석하자면 우리와 정치적인 색깔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이유 말고는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치적인 논란까지 간 거고 앵커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번처럼 이렇게 재제청이 왔을 때 이거 받아들이면요. 네. 앞으로 안 좋은 선례가 남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 대통령이 이 사람 싫어. 그러면은 상권 분립 국가인데 우리나라 대법원장이 알겠습니다. 다른 사람 추천하고 알겠습니다. 다른 사람 이건 상권 분립이 아니죠. 예전에 윤석열 정권 때도 그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할 때 국회에서 부결시켰습니다. 네. 아, 싫다 그랬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분 임명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드라이하게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때 민주당이 얘기했거든요.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무슨 그거냐 뒷배경이냐 왜 대통령 원하는 사람 하냐 안 된다. 그럼 그렇게 부결시켜가지고 다시 돌아오면 또 다른 사람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드라이하게 헌법에 맞게 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재명 대통령의 죄 지우기 공소 취소 이런 논란이 있는 와중에 이렇게 자꾸 대법관을 입맛대로 고르려 하니까 쇼핑하려 하니까 이런 대법원장 대법관 쇼핑 논란 공소 취소를 위한 뭐 이제 빌드업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0: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200일 이상 뭐 대법관 공백 사태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까지 임명도 안 하고 질질 끌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가고 그 부분도 조금 이제 따져본다면 협의가 과연 왜 안 됐을까? 대법원에서 정말 협의를 안 하려 그랬을까? 협의가 하다가 잘 안 된 걸까? 청와대에서 특정 인사를 고집했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더 셌는지 뭐 이런 부분들 다 따져봐야 될 거예요. 이게 협의가 안 된 그것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서면 임명 제청 같은 경우도 그때 왜냐하면 국회에서는 왜 임명 안 하냐고 압박이 있었거든요. 대법원에.
2: 네.
0: 그러면 하다가 안 되니까 아, 이 정도 수준에서는 협의가 하다가 안 되니까 자 우리가 서면 제청을 해서라도 절차는 진행해야겠다.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협의가 안 됐다는 게 협의 안 하고 자기 혼자 멋대로 했다고 이렇게 그 칼로 쓰리듯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2: 그러니까 지금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문제 삼는 건 결국 예. 타이밍입니다. 두 가지 타이밍인데요. 네. 그러니까 뭐 파기환송 그 타이밍도 물론 있겠고요. 대선을 앞둔 참정권 침해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는 바로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속적으로 분명히 올해 1월에 대법원에서 일을 하시는 대법관들에 대해서 추천위원회가 열렸고 거기서 추천 인사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계속 재청하지 않으면서 5, 6개월 동안 뭉개셨죠. 그러다가 이제 아 조희대 일 안 한다. 문제 있다. 사법개혁 얘기 나오고 탄핵 얘기가 나오니까 그제서야 이제 이 재청을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 마지막으로 이 타이밍 문제가 또 왜 되는 게 이 재재청에 대해서 대통령이 해외로 가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이렇게 못한다. 근거로 대라. 그러니까 이 모든 파기환송부터 지금의 재재청 여기관 거부 이 모든 게 너무나 좀 악의적이고 너무나 정치적인 게 아니냐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 거고
0: 네.
2: 최대 대법원장께서 정말 국민을 생각하신다면 뭐 신속하게 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신속하게 뭐 어떻게 할 건지 본인의 재청도 거부하면서 국민의 피눈물을 이렇게 외면하실 건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0: 그래요. 자 실제로 지금 전수미 대변인 말씀하신 부분 민주당에서 어떤 표현까지 나왔냐면 빈집털이 일방 발표 또는 1차 그 예를 들어서 바로 하루 전 차담 때 김성수 대법관 이제 임명한 다음에 대법원장하고 신임 대법관하고 차담을 1시간 가까이 했는데 좋은 얘기하면서 아무 말 안 하더니 대통령 순방 가자마자 했다. 이런 게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뭐 이런 식의 등에 칼 꽂는 게 어딨냐 뭐 이런 건데 근데 이런 정도의 심각한 얘기를 차담을 하면서 대통령과 토론한다? 대법관 임명 그 자리하고 차담하는 자리에서 그것도 과연 현실적인가 이런 의문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민주당의 빈집털이다. 비판은 어떻게 보세요? 이건 짤막하게 손수 대변님.
1: 그러니까 어제 그 자리는 이제 김성수 신임 대법관이 임명되는 자리고 그때의 그 아젠다는 그게 아니었죠. 그리고 이제 이 어떤 대법관 임명에 대한 부분이 손봉기 대법관을 둘러싸고 이런저런 얘기가 하루 이틀 있었던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서로 이미 얘기를 서로 각자 할 주장은 이미 다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지금 의견이 조율이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조희대 대법관이 예전에 2014년 에서도 대법관 인청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때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관을 향해서 흠이 없는 게 흠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칭찬을 했던 분이 조희대입니다. 네.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이분을 악마화시키는 이유는 그냥 이재명 대통령의 그 파기 환송 때문인데요. 아니 이게 정말 이분이 정치적인 분이라면 파기 자판을 했겠죠. 파기 환송 시키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올가미를 씌우는 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지금의 조희대 대법원장을 이렇게 마녀사냥하듯이 악마화시킨다고 해서 네. 이재명 정권이 뭐 천사가 되고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0: 그래요. 자 여야 입장 이제 제가 오프닝 멘트에서도 조금 얘기를 하긴 했지만 여당은 대통령 임명권 무력화는 명백한 정치행위다.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다. 내란 얘기까지 이제 내란 세력, 내란 잔불 정리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했고요. 야당은 대법원장이 삼권 분립, 법치주의, 헌법의 가치를 지켜냈다. 오히려 대통령 청와대가 재재청 요구로서 재청권을 유린하고 삼권 분립 파괴하려 했는데 이거를 단호히 지켜냈다. 잘했다. 한쪽은 정말 못할 짓 했다. 한쪽은 잘했다. 자 그렇다면 전수미 대변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정말로 왜 재재청을 거부하는 뭐 강수라면 강수잖아요. 대통령과의 정면 충돌을 뭐 모르진 않았을 거예요. 그 마음속은 무엇이었을까요?
2: 뭐 우선은 그 첫 번째는 네. 사법 독립과 사법 독주를 좀 착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법부 독립을 굉장히 요구하실 사법부 수장이신데 사법부의 독립은 재판의 독립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재판에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어떤 정치적 간섭이 없도록 그러면은 이 행위 재청권 행위는 행정 행위입니다. 행정 행위에서는 분명히 거기에 따른 이제 절차를 따라야 되는데 이렇게 독주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네. 이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있고 이 자존심 싸움을 하고 계시잖아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 그렇게 보고 조희대 대법원이 대법원장 결국 이렇게 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이재명 대통령은 좀 일관적이신 것 같아요. 말씀드렸다지만 그냥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인정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파기환송 본인 손에 뭘 묻히기는 두려우시니까 파기 자판이 아니라 파기 환송을 하셔서 이제 판단을 하도록 한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 지방법원 서부지방도 뭐 폭동이 일어났을 때 자, 판사분들과 직원분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을 때도 말 한마디 안 하시고 계엄 사태에 대해서도 사법수장인데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상권분립의 수장인데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거기다가 파기환송 액션하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재청에 대해서 또 액션하시고 필요할 때 선택적 정의를 행사하시는 이 분이 과연 이제 공명정대한 판결을 하고 사법의 독립성을 지켜내야 되는 수장으로서 이제 맞는 건가 특히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이 삼권 분립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너무 중요한데 사법부 수장이 대통령과 이게 직접 부딪히는 모습 그걸로 인해서 국민적 피해가 야기되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런 행동을 하시는 게 과연 맞는 건가 민주당에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지금 우리가 논의했던 사람들이 있지 않냐 좀 빠르게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도 거기에 응하지 않으시고 그냥 근거를 대라 나 재청 못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굉장히 저희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0: 아마 조금 뭐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보자면 재재청을 요구하면서 사이드 쪽에서 언론을 통해서나 나머지 3명 중에 해라. 이런 부분들의 메시지가 자꾸 들어갔거든요. 손수호 대변인. 네네. 그렇다 보면 한 명은 뭐 어디 특검 뭐죠? 그 뭔가 맡고 있어서 그 두 명은 상당히 어렵고 그냥 한 명 남는 사람이 김민기 판사라는 분인데 남편이 헌법재판관이고 그럼 사심제가 적용되면 이해충돌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뭐 그 이재명 대통령이 친화적이다 이런 관측도 있는데 그건 뭐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여하튼 뭐 판결이나 이런 걸로 그렇게 저기 좀 평가가 돼 왔고
1: 예.
0: 그러면 대법원 입장에서는 누구 특정인을 하라는 걸로 좀 이렇게 그렇죠. 강요받는 느낌을 받았을까요? 그래서 똑같은 질문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은 왜 정면 충돌을 불사했을까? 이런 질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의도된 정면 충돌이라고 저는 보지 않는 것이죠. 그냥 드라이하게 헌법에 맞게 제청을 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 김민기 이분이 그러니까 이 방금 앵커님 말씀 주신 이러이러한 사유에 대해서 본인 생각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셨겠죠. 그래서 선봉기 추천이 이루어졌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쯤 되면 국민들께서는 그래서

0: 이재명은 손봉길을 왜 싫어하지?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있나요 지금 이유가? 없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같은 부적격 사유가 있나요? 용해인 이제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와 같은 부적격 사유가 있나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왜 어떤 사유에 의해서 이것을 하지 않는 건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격 사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대법원장의 재청권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줘야죠. 그게 맞는 것이죠. 근데 거부를 한다. 왜? 이유는 모르겠다. 그럼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거라고는 단지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하지 않았던 죄, 심기를 거스린 죄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이게 정치적이죠. 이게 상권 분립을 무너뜨리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 선거 이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은요. 결국 네. 그 김문기 전 이제 그 처장님을 알았다 몰랐다라고 했던 발언이죠. 그리고 그 사진이 조작이었다라고 말했던 거. 1심은 유죄 났습니다. 근데 2심에서 이 모든 것이 다 무죄로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다시 이제 3심에 가서 이것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고 했던 거거든요. 이게 너무나 빨리 됐다고 문제라고 지적하시지만 아니요. 1심이 굉장히 오래 걸렸던 거예요. 2년 2개월 걸렸던 거거든요. 전혀 정치적이지도 않고 너무나 법리 법칙에 맞게 한 것인데 이게 왜 정치적이라고 하는지 정말 그 근본부터 저는 따져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이 구원으로 인한 이 모든 것이 지금 정치적으로 엮여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 지금 탄핵 대법원장 탄핵 얘기까지 나오는데 아무 명분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이런 식으로 대법원장을 악마화하고 탄핵까지 간다 하면 민주당은 역풍 맞습니다.
1: 자, 탄핵 문제 방금 말씀하셨는데 전수미 대변인님 지금 그렇게 뭐 강하게 얘기가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거에 비해서는. 그 아무래도 그거는 법리적으로 볼 때는 가능성이 좀 낮다고 그 민주당 안에서도 보는 건가요?
2: 법리적으로 가능성이 낮다고 보기보다는 예. 그 말씀드린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그 중에 하나의 수장이시고 존중 차원도 있고 두 번째는 저희가 민주당이 마음 먹으면 이게 뭐지 과반수 이상만 하면 되기 때문에
1: 탄핵 소추까지는 되는데 이제 네. 그게 그 헌재에 가서 어떻게 되냐가 그렇죠. 그 결과가 중요하니까
2: 그렇죠. 근데 말씀드린 탄핵 소추가 저희가 얼마든지 가능한 인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그게 정치적인 해석으로 이게 달리 이게 쓰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그 사법부 수장에 대한 존중으로서도 이제 스스로 이제 뭔가 잘못을 느끼시고 물러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죠. 근데 내년 6월까지 임기인데 아무래도 그 임기가 본인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이제 버티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도 좀 있습니다.
1: 그래요. 버티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 자,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어떤 식으로든 뭐 좀 뭐 해결이라 그래야 되나요? 대법관은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0: 네, 네.
1: 어떤 식으로 될 걸로 전망을 하십니까? 이게 결국 네.
0: 결국 이것이 이제 건. 법적인 부분이 아니라 결국은 정치적 쟁점화 돼버렸기 때문에 예.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겠죠. 이걸 또 법적으로 풀게 된다면 뭐 권한쟁의 심판을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게는 안 갔으면 좋겠고요. 청와대도 굉장히 리스키할 겁니다. 네. 그렇게 가면. 그러니까 결국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대법원장의 재청권보다 대통령의 임명권이 절대 우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대법원장의 재청권을 인정해 주십시오. 인정해 주시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대통령 지지율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분들이 보시기에 너무 민주당이 오만하고 이 정권이 오만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모습이 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이 대법관 임명까지 이런 식으로 본인 죄 지우기를 위한 쇼핑한다라는 이미지는 안 주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제 순방 가셨다 돌아오시면 오늘도 청와대에서 반박 입장을 냈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부딪히는 모습으로 가지 마시고 떳떳하게 예. 떳떳하게 인정해줄 거 인정하고 일단 물러날 건 좀 물러나면서 그렇지 않아도 본인의 공수 취소를 위해서 매달린다는 느낌이 많은데 이렇게까지 하면은 더 전 좋지 않다고 보거든요. 한 발 물러서는 게 좋다고 봅니다.
1: 자, 전수미 대변님, 네, 손수저 대변님 말씀을 이렇게 좀 잡아서 보면 사실 지난 6.3 선거 때도 그렇고 왜 선거를 앞두고 저렇게 공수 취소를 여당에서 밀어붙이지 하고 좀 의아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의 분석, 좀 다수의 분석은 그때 이제 지지율도 높았고 여당의 지지율도 높았고 대통령 국정 지지도 높았고 그래서 아 우리가 좀 오만했나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정도는 밀고 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결과적으로 여러 수치에서 공소 취소가 상당히 그 사람들의 표심이나 어떤 그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게 좀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당장 막 강하게 부딪히고 있지만 같은 맥락에서 조금 정부 여당이 조금 겸허하게 보면서 다시 한번 좀 신중하게 앞뒤를 살펴볼 필요는 없을까 그런 생각은 안 드세요?
2: 공서 취소를 우선 민주당에서는 조작 기소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예. 저희가 예. 그거를 추진한 게 계속 국민의힘에서는 뭐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대통령을 위해서가 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 검찰이 지금까지 해왔던 행위들을 봤을 때 뭐 2014년에 서울시 공무원 감찰 조작 사건 국정원과 바로 이제 검찰이 자료를 조작해서 한 사람의 이제 북향민 분을 간첩으로 만들어서 많은 집안이 고통을 받지 않았습니까?
1: 예.
2: 뭐 그리고 익산 약촌 오거리 사건, 화성의 연쇄 살인마 사건 이런 것들이 조작 기소로 인해서 국민들이 많은 피해를 받았던 사건 중에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피해를 받았고 검찰에게 어마무시하게 수사와 기소 그리고 이제 보안 사건 이 모든 것들이 그 집중돼 있었기 때문에 많은 폐해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하는 거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이 조작 기소는 대통령을 위한 게 아니라 그 어마무시한 권력을 가진 검찰의 조작 기술로 인해서 피해받으신 분들을 구제하겠다는 취지에서 이거 한 거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 대통령께서도 18일 날 본인과 이 공소취소 자체 조작 기소가 연루되는 걸 막기 위해서 본인 건 본인이 연루되거나 아니면 이미 진행된 건은 특검에서 하지 않는다라고 이미 선을 확실하게 그으셨어요. 그게 특검 영역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 건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 특검에서 진행한 조작 기소 건이나 그런 것들은 뭐 국민들이 정말 억울하신 분들 지금 검찰을 내 피해 받으셨던 분들 그런 것들이 분명히 진행이 될 거고 충분히 지금 공소취소 이재명 뭐 이렇게 연관시켜서 하는 프레임은 이미 18일 국민 대기자회견에서 끝났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프레임은 18일 기자회견에서 끝났다.
0: 네.
1: 선수 대변인님 동의하십니까?
0: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원인 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지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개각했죠. 하지만 더 떨어졌죠. 지지율 떨어져서 기자회견했죠. 지금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원인 분석을 제대로 못하고 분위기 파악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검찰들의 문제 국민들이 모르는 거 아닙니다. 지금 지적해줬던 여러 사건들 검찰의 문제 맞죠. 하지만 그러면 경찰에 의해서 피해보는 거에 대해서 왜 아무 말이 없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다고 국민들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이거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민주당 국회의원이 그때 그런 얘기를 했었죠. 국민들은 공소취소 뭔지 몰라. 이러한 인식이 지금의 민주당을 이렇게 나락가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추석을 앞두고 조금 많은 이제 분들이 모여 서로 이야기를 하실 텐데 우리 국민들이 전혀 모르지 않습니다. 대단히 정치 고관여이시고 많은 것들 알고 판단하고 있으십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의 이 정권이 점점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를 조금 좀 객관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지금 예전만큼 목소리 못 내죠. 그런 이유가 뭡니까?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바로 역풍 불 거라는 거 김민석 대표도 저는 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살짝 지금 이제 수위를 조절하는 거라고 보고 지금 원래의 민주당 같았으면 이 정도 사건이 있죠? 그럼 바로 탄핵 이야기 나왔을 겁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그 뭐 대법원 앞에 찾아간다 이 정도로 규탄 시위 정도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원인 분석 제대로 하시고 이제는 좀 길 그만 헤매시고 답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공인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3: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이번 추석은 연휴 기간이 짧은 만큼 정체도 한 번에 집중되겠는데요. 오늘 퇴근길 역시 명절 귀성 정체까지 더해지면서 현재 한강을 따라 서울시내 퇴근 정체 구간 통과에 1시간 반씩은 잡으셔야 하고요. 고속도로도 요금소를 기준으로 서울부터 부산까지 7시간이 넘게 걸리고 있습니다. 특히 충청 이남을 향하는 길목 무척 힘겹습니다. 부산 쪽 경부선 죽전에서 수원신갈, 오산에서 남사 사이 주춤하다가 입장에서 회덕 분기점 사이와 대전 일대로 한 번에 82km 구간이나 막혀 있고요. 중부 내륙선 창원 방향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인 여주 분기점부터 감곡 쪽으로 또 문경 세제와 상주 터널 부근으로 구간 더딥니다. 중부선 남이 방향 호법과 남이천 진천 터널 중심으로 주춤하다가 대형 버스 관련 사고 있었던 오창 휴게소부터 남이 분기점 쪽으로 가장 힘겹고요. 남해선 순천 방향 한때 화물차 사고로 전면 통제됐던 하동 나들목의 통행 재개됐지만요. 진교 나들목부터 처리 여파 크게 받습니다. 반대 부산 쪽도 같은 지점이 하동

0: 1차로 여전히 사고 잔해물로 막혀 있어서 진월 부근부터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1: 퇴근길, 당신과 함께 있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2: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전수미 전 민주당 대변인, 손수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뭐 재재청 사태 이거 뭐 조금만 더 얘기하고 주제를 바꿔볼게요. 자, 그동안 이제 이번 사태가 또 있었고 10월에 이제 국정감사 열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뭐 참석해라 출석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오고 안 나오고 그 부분 떠나서 그동안 민주당이 여러 차례 파기환송 이후에 막 강하게 때리고 했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막 흔들린다거나 뭐 이렇게 왜 안 물러나지 이렇게 민주당 쪽에서 그런 얘기도 했었고 그 와중에 최근에 한 언론 보도가 있었어요. 업무 추진비 문제 2억 6천만 원 사용했는데 대법원과 룸이 있는 식당을 이용했다. 레스토랑에 38명 간담회했는데 뭐 해당 식당 해당 인원 들어갈 방이 없다. 뭐 그래가지고 명수하고 그 1인당 먹을 수 있는 건 뭐 어떻게 맞춘 거 아니냐. 아마 직접 카드로 긁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 옆에 비서가 긁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정도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타격을 입힐 수 있다 없다. 어떻게 보세요? 이건 뭐 약간 뭐 가십이라고 하기는 뭐해도 하나의 이런 특이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3: 당연히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래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고 그리고 뭐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법부의 독립의 영역은 재판에 대한 독립이고 네. 이렇게 뭐 대법원의 행정, 인사, 예산에 대한 집행에 대해서의 독립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국회의 감사를 받았고 감시를 받아야 되는데 네. 특히 업주비 같은 경우 국민의 피 같은 혈세잖아요. 이거를 본인들의 자기의 향락이나 이익을 위해서 그 어떤 장부를 조작한다거나 어떤 업주비에 대해서 남용을 썼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행정적 사안에 대해서는 판사도 누구도 어떤 공무원도 국민의 혈세에 대해서 그런 입증을 하고 잘못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징계를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 추진비 진실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혀져야 된다. 사법부 독립이 행정에 대한 남용권이 아니다. 네. 법 앞에 모두 다 평등하다. 선관위 사태로 지금까지 사법부 독립 맺히다 보니까 이런 그 정말 부당한 그런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선관위의 무능 부실 관리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법원장의 무능 부실 관리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어떤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 봅니다. 네.
2: 부실 관리도 적지 않은 문제다. 손수 대변님.
4: 타격을 받으려면은 이게 다 이제 상대적인 건데요. 국민분들께서는 업무 추진비, 뭐 법카 이 단어 들으면 당연히 김혜경 여사의 뭐 예전에 초밥 사 먹었던 거, 제사상 샴푸 샀던 거 법카로 그런 거 당연히 떠올리실 것 같아요.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과연 이게 타격이 있을지 없을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조희대 대법원장이요. 사실 법조계에서 굉장히 법리주의자, 법치주의자, 원칙주의자로 통하는 분인데 이분이 판사가 퇴임하고 나서도요. 변호사 개업도 안 하신 분입니다. 자기는 영리 목적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그리고 정말 그 약속을 지키셨고 후학 양성으로 빠지셨죠. 그래서 그랬던 분이기 때문에 대법원장으로 추천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거는 먼지털이식이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2: 네. 10월 2일이면 중수청 개청합니다. 중수청장 지명된 김지용 후보자 두고 추미애 경기지사 김영민 의원 등 이른바 검찰개혁 강경파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김지용 후보자 측은 조목조목 반대했고요. 반박을 했고. 자, 전수미 대변님, 이 상황 지금 고호하는 거죠?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3: 당연히 고호할 수밖에 없어요. 예. 왜냐하면 예. 기준점이 달라요. 용인 후보자, 김승원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그 국민적으로 반대 여론이 굉장히 많으셨잖아요. 네. 유명 후보자 73%, 김승환 후보자 50% 넘었고. 그리고 그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셨지만 오직 하나입니다. 일과 결과, 일에 대한 결과와 성과만 보고 내가 오니까 배려와 소통과 섬세함이 부족했다. 네. 앞으로 이런 거를 제가 잘 이제 수정해 나가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워커홀릭이라 일하고 결과, 이 성과만 보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논증이 있는데, 그러면 이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반대를 많이 하냐? 아니거든요. 근데 민주당 내부에서 오히려 뭐 윤석열 검찰주의자 이 사람 하면 안 돼. 굉장히 거세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쨌거나 일부고 국민 여론 다수도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중수청장이 이번에 하시는 거에 대해서 아예 진행 상황도 모르시는 국민분들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자기가 일하기 위해서 국정 동력이 필요하고 국정 동력은 국민적 지지와 신뢰인데 네. 이 후보자와 국민적 지지와 신뢰가 연관이 됐느냐. 아니기 때문에 저는 고한다. 그렇게 봅니다.
2: 그래요. 아니기 때문에 고한다. 자, 이 문제는 손주 대변인 그냥 넘어가도 큰 네? 불만 없죠.
4: 네, 네.
2: 예, 예. 자, 지금 이게 아주 또 그 여권 내에서 뭐 쟁점이랄까요? 어떤 저 주목 대상이 되고 있어요. 유시민 작가 좀 발언 수위가 낮아지나 싶는데, 어우 발언 수위가 낮아지는기는커녕. 아주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검찰개혁 관련해서 대통령이 국민을 속인 거다. 전수미 대변인 동의하십니까?
3: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스스로의 약속을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너무나 진짜 썰전할 때도 대국민 영웅이었잖아요. 네. 전원책 변호사님과 유시민 작가님의 그 토론회 광경을 전 국민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받고 다 응원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셨던 말씀 중에 60이 넘으면 그 논평하면 안 된다. 내려와야 된다. 그 약속을 지키시면 더 이상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지금 뭐 친명주의자 비판을 하시면서 이렇게 뭐 돌멩이 얘기도 하시고 대통령 소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이미 사람 전 세계 사람을 ABC로 다 분류하시는 그런 아집을 보이시고 있고 무엇보다 뭐 멸치라고 얘기하시는 우리가 그러면 멸칭을 김밥, 떡볶이, 순대, 김떡순도 멸칭입니까? 아니잖아. 그냥 줄임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멸칭이라고 지칭하시면서 뭐 오히려 용역, 촉법, 재건축 이렇게 뭐 그 일배 이런 식으로 호도하시면서 그런 분열의 혐오의 언어를 쓰셨던 게 누굽니까? 근데 그런 분이 여기에서 혐오 언어를 쓰고 멸칭을 쓴다고 비판하시고 대통령이 국민 속였다까지 이렇게 호도하시는 것 자체가 정말 정말 내려오실 때가 됐다. 박수 지금 박수 칠 때가 아니지만 떠나셨으면 좋겠습니다.
2: 자, 근데 이제 뭐 전당대회에서 뭐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원하는 그 후보가 집권여당 대표가 됐다고 이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반대 후보도 이제 45%라는 많은 지지를 얻었고, 아,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가 않은 거구나. 전당대회 이후에도.
3: 그래서 대통령께서 예, 예. 지금 정천회 대표 그 돌아 해외에서만 돌아오신 정천회 대표 입원하신 거에 대해서 지금 빨리 병문안 가겠다.
2: 예.
3: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 전체에게 노무현 평전도 선물하시고 문재인 대통령도 만나시고 그 노무현 정신을 얘기하시는 게
2: 네.
3: 바로 유시민 작가가 얘기했던 그 불만들에 대해서 모두 다 이분들을 안고서 나는 정말 모두의 대통령이니까 우리 진영 플러스 중도 네. 보수까지 가겠다는 그거를 다시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이미 18일 기자회견에서 말로 표현했고 두 번째 행동으로서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 유시민 작가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2: 그래서 지금 전수미 대변인 말씀하신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이제 통합 메시지를 냈잖아요.
3: 예.
2: 뭐 친 노무현, 친 김대중, 친 문재인 그리고 이재명의 동지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이를 두고도 유시민 작가는 너무 늦었다. 틀린 얘기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3: 세상을 그러니까 옳고 틀리 그레이 존이 없이 그냥 뭐 옳고 틀리다로 보시면서 뭐 이렇게 대통령에서 폄하를 하시고 노역에 대해서 하시는 게 지금 4년 남았는데
2: 네.
3: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 사실 적의 적은 동지라고 하지만 너무 그게 뭐 아시잖아요. 그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네네. 이제 얄밉다고 딱 정말 시누이 역할을 하시는 게 유시민 작가인데 정말 이재만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시고 뭐 조국 그 전 장관의 뭐 본인이 스스로 쇄신을 얘기하시고 그다음 레드팀을 얘기하신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밀어주시고 딴지 게시판이나 다른 게시판에서 나타나는 오히려 이재만 대통령에 대한 혐오나 그런 분노, 분열을 야기하는 용어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도 쓰지 말자라고 그렇게 같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 그래요. 저 여권 내 민주당 내 약간 분열상이랄까 갈등상. 손수저 대변님.
4: 네.
2: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오죽했으면 모두 발언해서 질문에 대한 대답도 아니고 모두 발언해서 뭐 우리 국민 전체가 통합해야 됩니다라기보다는 우리 이 여권 네. 이쪽 진보 진영 통합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다 이걸 강조했어요. 그래서 야당에서는 그걸 이제 비판도 했는데
4: 네.
2: 자 지금 그 범 여권 내에서의 통합 갈등 해소 되게 어려운 과제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4: 예, 굉장히 어려운 난국에 처해 계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그 기자회견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친문이고 친노고 나는 아닌데라고 생각하실 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통령이다라는 이제 우리가 얘기도 했었는데요. 어쨌든 통합 메시지를 내셨으면 그날이나 그 다음 날은 통합으로 가야 되는데 또 이재명 대통령 SNS 하면서 그 멸칭 쓰는 사람의 트윗을 또 리트윗하면서 또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트윗 지우고 뭐 그렇게 소동이 났지요. 이게 봉합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봉합이 네. 안 되고요. 지금 국민들께서는 아니 지금 DMZ에서 우리 국군 대대장이 발목이 절단된 북한의 소행일지도 모르는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그 기자회견에서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지만 전세에 대한 이야기들 뭐 이런 거 부동산 여기가 온 곳 올 이제 신경이 곤두서 있는데 대통령은 오로지 좌파 진영 이 진보 진영에서의 이 얘기만 계속하는구나라는 뉘앙스를 많이 받는 게 조금 저는 안타깝게 봤습니다.
2: 모두의 대통령이었으면 좋은데 왜 진보 진영, 좌파 진영 쪽에서 얘기만 하냐 뭐 이런 얘기였어요. 이제 제가 시간이 나오면 그 DMZ 사태 그거는 마지막에 하나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자 일단 준비된 순서에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공존 위한 3대 청사진 제시했습니다. 남북 간 상호 체제 존중하는 포용적 평화 공존 소통과 신뢰 회복 통한 안정적 평화 공존 한반도를 넘어선 세계 평화. 전수미 대변님,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거죠?
3: 네, 긍정적으로 지금 페이스메이커를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예전에 네. 사실 트럼프 위기 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불편했던 게 문재인 정부 때 피스메이커를 자처하면서 본인이 만들어 놓은 판에 문재인 대통령이 꼈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불편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2: 한반도 운전자론?
3: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전략을 직접적으로 당사자가 아니라 이거를 분위기를 조성하는 페이스메이커를 제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네. 이번에 유엔 총회 연설은 포용, 안정, 책임 있는 평화 공존 정책으로 가자. 당장에 지금 기본적인 남북 대화부터 하면서
2: 네.
3: 핵에 대해서 이제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중단시키고 이걸 축소한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핵 없는 한반도로 가자. 이거를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2: 네.
3: 그러면 유엔총회 가서 대한민국 부동산 문제 너무 심각합니다. 대한민국 주식 문제 심각합니다.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유엔총회는 전 세계 지도자들이 모여서 공통의 관심 있는 아젠다에 대해서 제기를 하고 그 아젠다가 맞는 국가들끼리 모여서 같이 추진하는 곳이면 평화의 아젠다는 결국 호르무즈 파병과도 연관이 되는 거죠.
2: 네.
3: 그 평화의 메시지를 내므로 인해서 우리는 이런 상황이고 그럼 안보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며 호르무즈 파병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평화 메시지로 드러낸 거거든요.
2: 네.
3: 그렇기 때문에 유엔 총회의 지도자에게 맞는 그런 아젠다를 제시한 것이 이번 총회 연설의 핵심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2: 그래요. 손수저 대변인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4: 저는 허울 좋은 말잔치였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한반도 평화라는 것은 대북 제재와 비핵화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대북 제재를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해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가셔서 비핵화 그리고 이 효용 가치 없는 효과 없는 대북 제재가 뭐가 필요하냐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내셨던데 저는 이거 김정은이 낸 게 아닌가 싶은 정도로 굉장히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이제 뭐 평화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문재인 정권 때 판문점 핵실험 선언 합의했지만 그 뒤에 남북연락소 폭파했던 거 북한입니다. 100억가량의 그 건설 비용 다 한국이 우리가 냈었지요. 뭐 그 더 거슬러 올라가면 뭐 1994년에 제네바 선언이라든지 여러 가지 협약이 있었지만 다 어겼던 북한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비핵화를 포기한다고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 국군 간부가 지금 북한의 소행일지도 모르는 지금 그 지뢰 사고를 당한 상황인데 어떻게 대통령은 가서 비핵화를 이야기할 수 있는지 저는 굉장히 잘못된 어긋난 메시지였다고 생각합니다.
2: 그래요. 제재 완화 비핵화 이거를 네. 같이 이렇게 연동해서 할 수 있는 문제인가?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손수저 대변인이 방금 좀 말씀하신 그 DMZ

0: 지뢰 추정 그 폭발 사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뭐 조사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최근에 이렇게 방송에 보니까 합참 공보실장이 이제 대답을 하는데 조사가 돼야 됩니다. 뭐 돼야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고 뭐 지형 변화라는 얘기 약간 묘한 얘기를 하면서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서 기자들이 아주 집요하게 따져 묻더라고요. 그래서 왜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나 북한 눈치 보나 뭐 이런 그 지적들이 있거든요. 그런 지적들은 전수미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1: 북한 눈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뢰를 우리가 한국 전쟁이 어제 일어났던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면 정부 때 한국 전쟁이 일어났던 게 아니잖아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전쟁 때 이미 지뢰를 많이 심어놨고 지금까지 DMZ, 그 디밀리터라이즈 존으로 해서 비무장지대로 해서 그 특정 지역은 여전히 지뢰가 지금 매설돼 있고 거기에서 주의 조치를 계속 제가 걸고 있지 않습니까?
0: 예.
1: 그래서 이 임무를 수행하다가 이 한국 전쟁 때 그 전후로 해서 매설된 지뢰로 인해서 지금 피해를 받으신 거지 이제만 정부 때 바로 북한이 아 이제 그 남한 군인들을 해쳐야겠어라고 결심을 하고 새로 지뢰를 지금 매설을 해서 그 피해를 본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0: 그러니까
1: 때문에
0: 그건 아직 좀 확인에 대야 네. 돼야 되는 부분일 거예요. 네. 언제 그 매설한 건지 혹은 북한 뭐 이제 야당 쪽에서는 자꾸 이게 북한이 그리 오래 전에 그 하지 않은 혹은 북한의 그 목함 지뢰라는 거 있잖아요. 그 파편만 보면 그거는 금방 그 저기 확인이 되는데 왜 그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팩트도 얘기 못하냐 뭐 그런 얘기거든요.
1: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어떤 피해 사실이 발생 그게 이태원이나 세월호 모든 게 다 공통점 천안함도 그렇고 공통점이 있으면 첫 번째는 진상규명 조사를 해서 사실관계가 뭔지 진상규명을 하고 두 번째는 그게 만약에 그 가해자가 있다면 가해자에 대해서 관계자의 징계나 처벌
0: 네.
1: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재발 방지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국방부도 분명히 그 매뉴얼이 있을 거고요. 지금은 이제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언제 매설이 됐고 어떻게 우리 군인들이 피해를 보게 된 건지 그거를 진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언론에 그거를 다 얘기할 수 없는 상황도 있을 거고 진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언론에 공개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한된 정보 안에서 이 모든 걸 말씀드릴 수 없지만 분명히 매뉴얼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의 피해 사실에 사실 규명을 할 거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0: 그래요. 지금 뭐 좀 더 신중히 진상 규명을 한 다음에 국민에게 알릴 거는 알릴 거다. 자, 손수저 대변인은 지금 이 상황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2: 국민의힘 유영원 의원이 여러 번 그 대정부 질문 때도 그러고 합참에게 질문을 했었습니다.
0: 네.
2: MDL 그러니까 군사 분계선을 넘어온 것을 확인이 됐었죠.
0: 네.
2: 그래서 이제 지형 변화 이런 얘기가 나온 거고요. 지뢰를 이제 심었을 가능성 그리고 도로를 깔고 그 MDL을 넘어와서 한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물었으나 합참은 계속 답을 회피하고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0: 네.
2: 그리고 지금 이 지뢰 사고가 난 것이 결국 이제 25사단 서부전선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것이 지금 이 군 간부들이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고요. 방호복 입고 그다음에 지뢰 방어 신발도 신고 다 들어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발목 절단이 됐다는 건요.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그 폭발력입니다. 이 지뢰가 만약에 오래전에 유실된 지뢰였다면 이 정도의 폭발력이 아닐 것이라는 추측이죠. 이것은 가령 예를 들면 이번에 유영원 의원실에서 지적했던 이번에 MDA를 넘어와서 북한에서 심었던 지뢰가 아니냐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유엔사와 같이 조사를 해봐야 합니다.
0: 네.
2: 그런데 우리는 또 지적하고 싶은 것이 지금 합참의 태도인 것이죠. 당신들이 국방부, 대한민국의 국방부지 북한의 국방부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편에 서서 최대한 조사를 빠르게 이루어내고 우리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해줘야 될 합참이 그냥 해도 좋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뭐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니까 출입 기자분들이 정말 이제 분노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하겠다고 하는 그 중에 우리는 다쳤어요. 발목이 날아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0: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수미 전 민주당 대변인,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손녀에게 해주고 싶은 건 많지만 막막한 현실 앞에 두 분의 마음은 무너져 내립니다. 부모의 빈자리만큼 마음 한쪽이 비어있는 여름이. 여름이가 더 이상 외롭지 않도록 여러분의 온기와 사랑을 건네주세요.

0: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2: 오늘 대체로 무난한 하루를 지냈습니다. 일교차가 크긴 했는데요. 이제 점차 추석을 기점으로 해서 낮 기온이 27도, 28도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절기 추분이기도 했습니다. 대체로 날씨 관련 특보가 하나도 없이 깨끗한 절기를 보냈는데요. 일교차는 오늘도 이렇게 10도에서 15도까지 벌어진 곳이 있었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경기 내륙, 강원 내륙과 산지, 충청과 전라권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귀성길 나서는 분들은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도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중부지방은 맑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는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충남 서부에 밤까지 빗방울 예보가 있고요. 내일은 늦은 밤부터 강원 북부 동해안과 산지에 비가 시작이 돼서 모레는 전국적으로 비 예보가 있습니다. 이 비는 글피 이른 새벽까지 중부지방 글피 밤까지 남부지방과 제주도로 이어지겠고요. 그 글피에는 오전까지 제주에 비가 조금 더 예보되어 있습니다. 내일까지 낮과 밤의 기온차는 크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19도 등 전국이 14도에서 19도 분포 예상되고요. 내일 낮 최고 기온 서울 28도로 오늘보다는 1, 2도 정도 떨어지겠습니다. 전국이 26도에서 30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25.9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 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1: 이 시각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깜짝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와 한미 간 조선협력 등의 공동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두 번째 입장문을 내고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에 명확한 사유가 기재돼 있지 않아 후속 절차를 이어갈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대통령의 임명 거부 의사와 재제청 요청 사유가 공문에 명확히 담겨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의 잔부를 정리하겠다며 전방위 여론전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고르려 한 게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지난 6월 전망보다 1.1%포인트 올린 3.7%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0: 있습니다. 7월 출생아 수가 11%가량 증가하며 7달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이어갔습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누계 증가율은 14.7%로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1: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2: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이 개막 닷새째를 맞았습니다. 우리 선수단은 중국, 일본에 이어 종합 3위 달리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중에 야구와 축구, 배드민턴 등 주요 종목이 잇따라 메달 경쟁에 나섭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회 초반 흐름과 남은 경기 관전 포인트, 김한수 KBS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한수 기자,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자,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자, 지금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번 대회 한국팀 지금까지 성적, 초반 레이스의 뭐 특징이랄까요? 좀 주목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3: 뭐 일단은 현재 메달 순위를 보면 금메달 7개, 은메달 7개, 동메달 22개. 그래서 뭐 36개의 메달을 따서 목표했던 3위를 달리고는 있습니다. 뭐 순항 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게 되면 김연경의 공백 속에 여자 배구가 좀 부진한 거에 반해서 대부분의 구기 종목들이 순항하고 있어요. 뭐 축구 어제 보셨겠지만 사우디 2-0으로 이겼고요. 네. 남자 농구 12년 만에 우승 차지했고 그리고 이제 그 여자 축구도 사실은 북한과 1-1로 비기는 과정이 굉장히 투혼을 불사른다? 모처럼 좋은 경기력? 이런 느낌을 줘서.
2: 북한은 세계 최정상급이잖아요.
3: 네. 근데 아주 뭐 대등한 경기를 펼쳤기 때문에 느낌 괜찮았고요. 또 이제 황금 세대를 맞은 수영의 새로운 또 괴물이 하나 등장했습니다. 김영범 선수라고요. 네. 자유형 50m에서 대회 신기록으로 금메달. 100m에서는 은메달. 그리고 혼용 400m에서 동메달. 출전한 모든 종목에서 메달을 따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은 우리가 예전을 돌아가 보면 박태환 선수가 100m부터 1500m 기록까지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2: 아, 그랬었죠.
3: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김영범 선수가 단거리를 책임져주고 조금 전에 이제 200m에서 다시 한번 은메달을 딴 우리 황선호 선수가 뭐 중거리라고 할 수 있겠죠. 200, 400을 좀 책임져주고 지금은 부상으로 조금 이번 대회에 약간 불운이 겹쳐있는 김우민 선수가 400, 뭐 800, 1500 이렇게 장거리를 책임져주면 황금 세대가 만들어갈 수 있는 한국 수영의 가능성은 좀 더 넓어지리라 보여집니다.
2: 그래요. 역할 그리고, 분담.
3: 네. 예, 예. 그리고 이번에 사실 태크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 탁구대 같은 데서 족구를 하는 그런 종목이 생겼는데 이준석 선수가 초대 챔피언에 올랐어요.
2: 그러니까
3: 역시 족구는 군대를 다녀온 대한민국 남자가 가장 잘하는 것 같습니다.
2: 족구는 대한민국.
3: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경기력을 보게 되면 순항을 해야 되는데 다만 조금 그 경기력 외적인 면으로 좀 아쉬운 점들이 발견되고 있어요.
2: 그러니까요.
3: 일본이 대회를 개최했나 싶을 정도로 구멍이 숭숭 뚫려 있고
2: 되게 의외던데요.
3: 네. 그런 운영의 묘가 떨어지면서 사실 그게 이제 확이 우리 선수들의 신경을 건드리고 있거든요. 뭐 애국가가 나와야 되는데 북한 국가가 나온다거나 또 축구 대표팀을 축구장이 아닌 야구장으로 이렇게 데리고 간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또 2m 넘는 선수들이 컨테이너 숙소에 들어가서 발이 발 밖으로 나가고 심지어는 그 컨테이너 안에 물이 찬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면서 대체로 신경이 쓰이는 게 많기 때문에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순항은 하고 있지만 조금 뭐랄까 메달이 좀 부족하지 않나
2: 그래요.
3: 예상했던 것보다 그런 느낌이 들고 있어서 남은 기간 동안에 이왕이면 대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운영을 좀 더 잘해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경 쓰이지 않고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게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어느 나라는 홈토스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일본 그 대표팀에도 사실 그렇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2: 그러니까요.
3: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운영의 묘가 굉장히 완벽하다고 불렸던 일본이 그러니까 조금 좀 아쉬운 면도 있습니다.
2: 그 지금 운영의 묘 얘기가 경기 외적인 게 생각보다 신경이 되게 쓰이는 건데 신경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아까 뭐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지만 농구 대표팀이 버스를 기다리는데 버스가 안 와요.
3: 네. 그래서 카페 가서 커피
2: 카페
3: 마시고.
2: 가서 커피 마시고 산책하고. 자기네하고 결승전도 해야 되는데.
3: 그렇죠.
2: 야, 근데 결국은 이겼잖아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엄청 통쾌했는데.
3: 네.
2: 그거. 그리고 저는 제일 약간 충격적이었던 게 우리가 뭐 저기 뭐 저기 그 탁구 누구죠? 그 국민 여동생? 이렇게 앞에 서가지고 쭉 입국을 하는데.
3: 태극기 문제. 네, 신유진
2: 태극기를 못 올리게 하고.
3: 네.
2: 그거

0: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좀 문제 제기를 했습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1: 문제 제기를 대한체육회에서 했는데 네. 예,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뭐 로컬 룰인 거잖아요. 결국은 로컬 룰인데 수용을 해주긴 했지만 네. 좀 국제 대회를 치르는 면에서는 오, 아쉬운 면이죠.
0: 그러니까요. 되게 놀랐는데 흥분하면 안 되고 네. 자 경기 얘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류지현 호가 이끄는 야구 대표팀 대회 5연패에 향한 여정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김한수 기자가 보시기에 이번 야구 대표팀의 타선 마운드 전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 일단 타선은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없을 것 같아요.
0: 그 화력은 역대 최고다?
1: 네. 왜냐하면 사실 첫 경기를 우리가 되게 못 풀어가는 면이 있는데 타이완전에서 네. 5회까지는 조금 부진했어요. 그런데 그 위에 안타를 치고 홈런을 뽑아내면서 전체적으로 타격에 감을 익히는 과정이 좋았고 네. 그리고 사실 홍콩 13-0 뭐 말로 홈런 하나 넘어가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을 가진 또 태국과의 경기에서는 심지어는 말로 홈런이 두 개나 넘어갔어요. 와. 박재현 선수, 박준수 선수가 넘기면서 전체적으로 타격에 관해서는 뭐 사실 이런 아시아 선수권 아시안 게임에 내보내기에는 아까운 선수들이 나갔다 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첫 경기 타이완전에 곽빈 선수의 투구를 보게 되면 아예 완벽했다.
0: 그래요.
1: 6이닝 동안 삼진 10개 그리고 정말 안타 하나 맞지 않고 거의 완벽하게 틀어 막았거든요. 근데 그 뒤에 나온 선수들도 가볍게 팀 완봉승을 만들어냈어요.
0: 그래요.
1: 근데 이게
0: 타이완 강팀인데.
1: 네. 그죠? 사실 그 경기만 그랬으면은 좀 그렇겠다 했었는데 다음에 네. 홍콩과의 경기는 투수가 심지어 최민석, 김진욱, 최준홍, 김영우, 배찬승, 성용탁 이렇게 계속 이어 던지는데 네. 이 선수들이 모두 다 컨디션이 좋았어요. 팀 완봉을 이끌어냈거든요. 13-0. 오늘 뭐 18-1. 전체적으로 보면 36득점이나 냈어요. 근데 9회를 다 채우지 않았거든요. 7회 채우고 5회 채우고 한 거 보면 만만치 않은데 이제 비조 1위로 올라갔으니까 이제 상대를 해야 될 건 슈퍼라운드 상대를 할 건 1위인 일본 또 2위인 중국입니다. 네. 뭐 사실 25일 날 추석에 일본을 이기게 되면 사실상 일본과 다시 한번 결승전에서 만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처음에 걱정했던 것처럼 왜냐하면 저희가 첫 경기를 잘 풀어가지 못했고 그동안 이제 타이완과의 경기에서 묘하게 한 끗 차이로 이제 경기를 내주는 면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완벽하게 틀어막았거든요. 네네. 그런 면을 보게 되면 5연속 금메달 뭐 사실상 뭐 무난하게 따지 않을까 이런 그래요. 상황입니다.
0: 자, 5연속 금메달 무난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 자, 4연패에 도전하는 건 다름 아닌 남자 축구입니다. 아까 여자 축구 대표팀 북한과 대등한 아주 그 선전했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어쨌든 각각 남자 여자 남자는 우승이고 여자도 이제 한 4강 정도는 노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목표 달성을 위한 뭐 변수랄까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볼 수 있을까요?
1: 그 사실 어제 사우디와의 경기가 사실 변수였어요. 네. 전반전에 골이 나지 않고 그런데 이제 후반전에 두 골을 넣으면서 최고의 선택이라고 할까요? 네. 일단 8강전에서 만나고 우즈베키스탄을 피했고요. 또 일본과 결승전 전에는 만나지 않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만 이기게 된다면 사실 가볍게 갈 수 있는 거고 이민성 감독이 이끄는 23세 이하 축구 대표팀 승률이 뭐 42%다. 그리고 뭐 세계 100위 팀하고의 경기도 졸전이었다. 이런 평가를 네. 받았었는데 겪어가면서 그리고 또 와일드카드로 합류해준 원지성 선수가 정말 그 7번이라는 의미가 뭔가 뭐 마치 손흥민 또 마치 박지성처럼 사실 카타르와의 경기 어렵게 갈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비도 많이 왔고 그래서 기후적으로도 별로 좋지 않았는데 거기서 해트트릭을 기록하면서 네. 경기를 쉽게 풀어갈 수 있게 해줬고 그 해트트릭을 발판으로 해서 사실 사우디가 가볍게 카타르를 이기면서 첫 경기를 마치고 사실 8강 진출을 확정 지은 상황이 됐어요. 네. 거기다가 어제는 물론 골을 넣지는 못했지만 정확한 크로스로 첫 골을 도와줬고 네. 그다음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엄지성을 상대방이 망이라고 사실 사우디도 굉장히 21세 이하 팀 중에는 강한 팀인데도 네. 어제는 잘 풀어가지 못했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사실 베트남은 지금 상황에서는 베트남은 무난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4강에서 만날 팀들과의 경기일 텐데 훨씬 더 경기를 보는 맛. 그래서 언젠가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이제 이민성 그렇죠. 선수일 그렇죠. 때 도쿄 대첩을 이뤘는데
0: 감독이잖아요.
1: 예, 감독으로 나고야 대첩까지 이루곤 한다면 사실 뭐 도쿄 대첩하고 나고야 대첩하고 그러면 다시 한번 오사카에서 경기를 마치게 된다면 일본의 3대 도시를 모두 섭렵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물론 준비 과정에서 좀 뭐랄까 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회를 치르면서 차곡차곡 채워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게 한국 축구의 저력을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면 바라.

0: 되기를 바라고요. 여자 축구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8강전에서 만나는 게 우즈베키스탄입니다. 네. 묘하게 우리가 우즈베키스탄하고는 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즈베키스탄을 이기고 4강에 가서 이왕이면 여자 축구도 좀 이번에 좀 어깨 쫙 펴고 이번에 그 북한과의 경기에서 좋은 계기를 마련한 김에 좀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1: 옛날에도 보면 우리가 전력은 앞서는데 막 고전하는 팀들 있잖아요. 네. 정말 옛날에 막 70년대 이럴 때는 미얀마, 버마한테 맨날 막 우리는 슛 40개 하고 그쪽은 뭐 몇 개 했는데 지기도 하고 비기기도 네. 하고 뭐 이란도 좀 우리가 어려워하고 뭐 그랬었죠. 자, 일찌감치 토너먼트 진출 확정지은 여자 농구 대표팀 기대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자 농구 대표팀 하면 그 전설의 박찬숙이 생각나는데 네. 그건 벌써 40년 전이더라고요. 자, 올해 우리 농구 대표팀 전력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시는지 또 최대 승부처는 어디입니까?
0: 지금 사실 보면 말레이시아 이기고 몽골 이기고 가장 까다로운 상대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조별리그의 마지막 상대인 그 타이완을 73대 59로 꺾었어요. 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3연승을 달리면서 조 1위로 올라갔는데 뭐 최이샘 선수, 강희슬 선수, 특히 허혜은 선수가 뭔가 물 만난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물론 조별리그에 보면 상대들이 조금 약해 보이긴 합니다. 예, 예. 그런데 타이완을 꺾은 거 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뭐 4강 정도의 전력은 되지 않나. 근데 여자 이 농구팀은 11개 팀이 참가해서 3개조로 나눈 다음에 네, 네. 8강을 가리거든요. 근데 8강에서 이렇게 쭉 살펴보게 되면 일단 한중일은 딱 들어와 있습니다. 과연 필리핀과 타이완 중에서 누가 이제 4강에 올라서 경기를 치를 것이냐 문제인데 대체적으로 중국만 조금 만나지 않는다면 해볼만 하지 않을까. 네. 그러다 보면 동메달권은 가능할 것 같고요. 조금 더 욕심을 내면 색깔 한번 바꿔서 네. 어제 사격처럼 은메달 이렇게 가지고 오면 너무나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자 배구가 굉장히 아쉬웠잖아요. 네. 그리고 여자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좀 아쉬운 상황이거든요. 이럴 때 농구에 기대하지 않았던 농구에 좀 반란 그리고 뭔가 새로운 전기 이런 것들이 돼준다고 한다면 농구 보는 재미도 사실 남자 농구 보면서 이번에 굉장히 다들 이제 뭐 자신감을 얻었잖아요. 네네. 오, 야 12년 만에 우승하면서 침체기 있던 남자 농구도 돼 이런 상황인데 이럴 때 동반 상승하는 그런 계기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1: 네. 자, 배드민턴이요. 오늘 오후에 좀 속상했는데 제가 이게 방송 준비하면서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네. 안세영 선수만 이기고 잇따라 져가지고 일본한테 또 져가지고 네. 금메달을 그쳤잖아요. 네. 좀 남은 경기도 좀 있나요?
0: 네. 왜냐하면 개인전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우리는 세계 최강 안세영 선수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1: 안세영 보유국.
0: 네. 예. 그래서 일단 여자 단식은 무난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안세영 선수에게 기대했던 타이틀은 2연속 2관왕이죠.
1: 그렇죠.
0: 예. 단체전도 2왕이면 우승을 같이 해줘야 된다. 그런데 1단식에 나갔을 때 사실 뭐 야마구치 아카네 세계 3위입니다.
1: 네.
0: 근데 뭐 1세트 가볍게 이겼는데 2세트에는 조금 화나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이거 잡아줘야 될 것 같은데 안 잡아주는 것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게임을 내중에서 1대1 상황. 이렇게 되면 말리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었는데 역시 안세영 선수더라고요. 그냥 세 번째 게임 가볍게 이기고 2대1. 그래서 굉장히 기선을 잡았는데 두 번째 사실은 우리가 그 백하나 이소이조한테는 기대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후쿠시마 6기? 마스모토 마유이에게 2대0으로 지는 건 조금 아쉬웠고요. 3단식 심유진 선수도 좀 아쉬웠고. 그래서 사실 그 2대1로 역전을 당한 상황에서 다시 한번 여자 복식에서 반전을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요. 그걸 기대를 했었는데 이게 김혜정 정나은 선수마저 져버리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게임 스코어 3대1. 그래서 지면서 어제 사실 그 남자 대표팀도 져가지고 8강에서 네. 져서 굉장히 좀 중국에 져서 좀 아쉬웠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자 단체전도 남자 단체전도 놓치는 상황이 발생을 했거든요.
1: 네.
0: 일단 뭐 여자 개인전부터 시작을 해서 안세영 선수부터 시작을 해서 차근차근 풀어가면서 메달을 좀 따줬으면 좋겠고요. 사실 배드민턴 이번에 그 남녀 단식 또 남녀 단체전 이렇게 해가면서 정말 좋은 성적을 기대했었는데
1: 네.
0: 조금 말렸는데요.
1: 그러니까요. 자, 지금 막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제작진이 띄워줬는데요. 펜싱의 오상호 아시안게임 남자 사브르 개인전 2회 연속 금메달.
0: 네.
1: 좀 예상되는 거였지만 그래도 좋네요.
0: 이게 이렇게 좀 딸 걸 따줘야 되는데.
1: 딸 걸 따줘야 되는데.
0: 네, 사실 지금 네. 뭐 사격이나 수영 이런 데서 딸 걸 못 따고 배드민턴도 마찬가지죠. 딸 걸 못 따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초반 레이스가 조금 말리는 듯한 분위기. 그런데 그게 우리.

0: 실력이나 그런 어떤 경기력보다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경 쓰이게 되는 것들이 너무 많고 경기 외적인 게 작용을 하고 사실 그 안세영 선수 그 두 번째 게임도 네. 심판 판정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경기적인 것도 있지만 경기 외적일 수도 있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그런 면들이 조금 거세되긴 합니다.
1: 그래요. 자, 그리고요. 아까 이제 그 수영의 새로운 괴물 김영범 네. 선수 얘기했는데 새롭게 떠오르고 있고 아까 이제 뭐 그 거리별로 네. 종목별로 이렇게 역할 분담도 얘기하셨는데 이것도 남아 있는 경기들이 조금 있죠? 수영도?
0: 네. 네, 수영도 아직 경기에 남아 있는데요. 이제 정말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아까 그 들어오기 전에 남자 수영 200m에 황선호 선수가 결승에 네. 나갔는데 네. 사실 기대했습니다. 적어도 해볼 만하겠다. 그런데 장주한 쇼라고 하는 또 새로운 중국 선수가 나타나면서 이 선수는 사실 400이 메인이었기 때문에 네. 200은 황선호 선수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아니면 일본 선수하고 각축을 벌일 것으로 생각했는데 일본 선수는 이겼어요. 그런데 1회인에 있던 장주한 선수가 갑자기 저기 아시아 기록으로 들어와 버리는 바람에 이제 그 황선호 선수의 라이벌이 하나 더 늘었고 조금 아쉬운 건 역시 황선호 선수의 마지막 50m가 우리가 예전에 박태원 선수 있을 때는 마지막 그 피치 그러고 해서 그야말로 정말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아쉽게 됐어요. 그래서 뭐 이번 수영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김영범이라고 하는 선수가 들어왔고 또 그 황선호 선수가 건재하고 네. 다만 이제 김우민 선수가 부상이 점이 조금 아쉽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수영은 예상했던 것보다는 성적은 조금 못 미칠 것 같아요. 하지만 수영에서 보면 은메달 지금 두 개 그때 동메달 7개 그렇다 보면 전체적으로 저변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1: 네.
0: 예전에 사실 뭐 나가면 한두 선수가 다다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지금도 준비를 잘한다고 한다면 다음 네. 아시안 게임 또 LA 올림픽 때는 또 새로운 괴물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영범이라고 하는 괴물처럼 황선우, 김우민, 김영범이라는 괴물처럼 또 다른 선수가 나타난다면
1: 네.
0: 한국 수영에 대한 가능성은 계속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1: 그래요. 자, 그리고요. 사격 반효진 선수. 저번에 보니까 혼성 종목에서 이제 은메달을 따던데 네. 사실 이 선수가 이 파리올림픽에서 네. 2년 전이었나요? 16살 나이로 금메달 땄던 무서운 신예였습니다.
0: 네.
1: 자, 반효진 선수 포함해서 이번 아세안게임에서 우리 사격 선수들 경쟁력 지금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0: 사실 이제 뭐 일부에서는 반효진 선수를 쓰는데
1: 네.
0: 무서운 신예라는 걸 쓰더라고요. 무서운 예. 신예는 맞죠. 왜냐하면 네. 아시안 게임엔 처음 출전이거든요.
1: 그렇죠.
0: 그런데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파리 올림픽에서 이미 10m 소총에서 이미 금메달을 딴 선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혼성 종목 나왔을 때도 사실 3위, 2위 왔다 갔다 했어요.
1: 네.
0: 그런데 인도 3, 4위 경쟁에서 인도를 가볍게 이기고 그다음에 치고 올라가는 순간에서 일본도 이기고 그래서 만약 중국은 강해도 네. 너무 강합니다.
1: 아, 그 정도예요?
0: 네, 그 두 선수를 이기기는 쉽지 않았었는데 정말 결정적일 때 10.9 만점을 쏴주는 아주 인상적인 경기를 펼쳤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메달을 지금 두 개 따고 있는 상황인데
1: 네.
0: 금맥이 너무 좀 터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사실 개인전에서는 터질 만했었다 이런 느낌이었었는데
1: 네.
0: 동메달을 차지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추가은 선수가 소총 말고 권총에서
1: 네.
0: 246.3점으로 중국 선수를 제치고 첫 금메달을 땄습니다.
1: 네.
0: 사실 이 권총도 만만치 않은 게 오해진이라고 하는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도
1: 그렇죠.
0: 있었고
1: 그렇죠. 예.
0: 김보미 선수도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개인전 단체전 둘 다 딸 수 있는 상황이지 않았나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쉽게 단체전에서 은메달. 그래서 이제 추가은 선수는 벌써 금메달 하나, 은메달 하나 이렇게 따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사격도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그런데 중국이나 인도가 생각외로 너무나 지금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잘 버티고 이렇게 경쟁을 해준다고 한다면 다음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는 정말 치열한 경쟁을 하겠지만 우리 선수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 16살에 올림픽 메달을 따고 지금 나와서
1: 네.
0: 다시 이제 20살도 안 됐는데 지금 메달을 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의 성장을 하게 되면 정말 나중에
1: 그러니까요.
0: 사격 공기 소총과 권총 10m는 정말 치열한 경기.
1: 그러니까요.
0: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경기를 진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이게 이제 양궁 그다음에 뭐 사격.
0: 네.
1: 양궁은 활 쏘는 훈련만 하나 사격은 저기 뭐 총 쏘는 훈련만 하는데 엄청나게 체력 훈련을 한다면서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지지가 되고 미동 없이 할 수가 없잖아요.
0: 네.
1: 그죠?
0: 요즘 중계를 보시게 되면 그 선수들의 그 겨냥한 게, 겨냥한 게 표적이 막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예, 예. 근데 그 순간에 쏘는 순간에 격발할 순간에 정확히 그 자세에 서야 되잖아요.
1: 그

0: 그러니까
1: 그걸 세우는 힘, 그 버티는 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사격이 사실 어떻게 보면 스포츠 같이 안 보일 때도 있어요.
0: 예, 예.
1: 그런데 그 선수들의 그 몸으로 움직이고 그 발수를 지탱하면서 하는 집중력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보면 멘탈 스포츠와 피지컬 스포츠가 합쳐 있는 그런
0: 그러니까요.
1: 부분이기 때문에 사격도 가만히 앉아서 보면 정말 다이나믹하지만 다이나믹하진 않아 보이지만 정말 재밌는
0: 그러니까요.
1: 종목입니다.
0: 그때 총 한 발을 쏠 때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과 얼마나 많은 그 체력 단련을 했는지 뭐 정신 단련까지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제 눈에는 이제 보이긴 하면서도 야 그런데 천연덕스럽게 이렇게 쓰는 거 보면 아 저게 운동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튼
1: 표정들도 사실 거의 없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예, 그러니까 그래서 무표정인데 그렇게 그 뭐랄까요 정신적으로 다가오는 스트레스들을
0: 그러니까요.
1: 그렇게 이겨내가면서 하는 경기 그런 또 매력이 있죠.
0: 파리올림픽 끝난 다음에는 왜 일론 머스크가 막 극찬을 하고 예. 모델로도 데뷔한
1: 김혜지 선수
0: 그러니까요. 예. 그런 경우도 있었고 아, 사격이 또 의외로 그런 네. 여러 가지 재미가 있습니다. 자 이번 아시안게임에 e스포츠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돼서 뜨거운 관심 모으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나라가 좀 센 편이잖아요.
1: 우리나라도 센데요. 요즘은 그 중국이 워낙 인구가 많이 늘었고.
0: 아, 중국이 또 예, 전 세계, 같이 세군요.
1: 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사실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서 또 인도도 IT 강국이다 보니까
0: 네네.
1: 그런 것도 있고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사실 우리나라가 9개 종목에 출전을 했거든요.
0: 네네.
1: 뭐 우리 잘 아는 리그 오브 레전드, 뭐 배틀그라운드
0: 예.
1: 그다음에 이제 그 레이스 경기인 그란트리스모 7에 출전을 했는데 첫 메달이 일단 나왔어요.
0: 예.
1: 그러니까 그 김영찬 선수인데 김영찬 선수는 사실 굉장히 이색적인 게 우리가 흔히 이제 이런 게임 스포츠, e스포츠를 하게 되면 그 온라인으로 아니면 컴퓨터 앞에서만 한다고 그러는데
0: 네.
1: 이 선수는 실제로 레이스를 하는 선수입니다.
0: 그래요.
1: 그 오프라인에서 레이스도 하고 온라인에서 레이스도 하는 그런 선수인데 이번 그란트리스모에서
0: 네.
1: 대역전을 거두면서 0.054초 차이로
0: 와 0.054초
1: 차 예, 그거를 극복하면서
0: 네.
1: 동메달을 처음 차지했거든요. 이번 대회에 첫 메달이 나왔는데 앞으로 계속 종목들이 이어질 거예요.
0: 그러니까요.
1: 그렇게 되면 좀 낯설지만 우리에게 메달이 나오는 그래서 아, 이게 또 e스포츠가 있구나. 아까 사격이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데 굉장히 저거한 것처럼
0: 그렇죠.
1: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또 우리 젊은 그 청소년들에게 피를 끓게 하는
0: 네.
1: 그런 기록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0: 그래요. 자 그리고요. 이게 일본 아이치 나고야 환경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우리 대표팀에 대한 뭐 응원 열기라든지 선수들의 뭐 현지 적응. 물론 뭐 일본이니까 현지 적응 뭐 이렇게 고산지대도 아니고 뭐 우리 그 중남미 같은 데 가서 고산지대 멕시코 뭐 이런 데하고는 좀 다르긴 하겠지만 스포츠 외적인 요소들 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게 좀 영향을 미칩니까?
1: 아이치 나고야 하면 예, 이제 우리 예. 팬들한테는 주니치 드래곤스가 먼저 떠오를 겁니다.
0: 아, 그러네요.
1: 예, 예, 주니치 드래곤스에 뭐 선동열 선수도 있었고요. 뭐
0: 이종범. 맞아요.
1: 예, 그다음 이병규 뭐 이렇게 이런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친숙한 도시이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약간 좀 만이면서 그 만 지역이라서 약간
0: 네.
1: 습도도 많고 이번에 비가 많이 왔다고 해요.
0: 아, 그래요.
1: 그러다 보니까 경기장 전체 전반적인 시설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고
0: 네.
1: 또 무엇보다 이 역사적으로 나고야성 우리 관광지로 알고 있는데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축조를 하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그렇죠. 임진왜란. 그런데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포함해서 이제 뭐 기념식을 할 때 이런 역사적인 본인들은 역사를 조명한다고 하지만
0: 예.
1: 임진왜란을 겪은 우리한테는 굉장히 기분이 조금 그런
0: 그러네요.
1: 예,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그 한마디로 최고는 아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리고. 뭐 수영 선수들은 도쿄에서 경기를 하고
0: 네.
1: 이렇게 막 너무나 많은 분산을 해놨기 때문에 그 아이치 나고야 아이치 인구가 한 700만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그 나고야 인구가 한 200만 정도 된다고 해요.
0: 아, 그래요.
1: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응원 열기나 이런 것들이 우리 교민들도 많이 없는 데다가 또 전체적으로 이번에 관객 모집에 좀 실패를 했어요. 왜냐하면
0: 아,
1: 예, 평일에 가기도 힘들고 사실 도쿄라든가 오사카 같은 경우에는 기본 인구가 있는데 사실 나고야는 제3의 도시다 보니까 조금 떨어지는 면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뭐랄까 우리가 경기를 보게 되면 많이 빈 관중석
0: 아,
1: 이런
0: 그렇군요.
1: 것들을 보게 돼서 사실 선수들 입장에서는 막 관중석이 채워지고 뭐 그래야 재밌잖아요. 근데 일본과 경기를 하는데도 잘 채워지지 않는 물론 이제 농구 경기장은 채워졌습니다만
0: 예, 예.
1: 다른 경기장들이 그런 것들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이제 지금 상황이 가끔 비가 오고 그 비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와서 선수들의 경기력에는 조금씩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지금 농구 얘기하셨으니까 우리가 얘기하다 보니까 아까 남자 농구 네. 금메달 딸 때
1: 네.
0: 생각보다 더 선전한 거 아닙니까? 그 당시는.
1: 그 당시는 사실
0: 예.
1: 뭐 일본이 우리한테 우리하고 정말 워낙 귀하 선수가 많아서
0: 그러니까요.
1: 귀하 선수가 많고 해서 우리가 좀 불리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현중 선수 하나를 못 막더라고요.
0: 네. 이현중 정말 대단했어요.
1: 네, 사실은 이현중 선수가 센터도 아닌데 예. 센터들이랑 티빈 슛도 하고
0: 예.
1: 그리고 사실 골 밑에서 그 정도의 장악력을 가져주고 리바운드를 잡아준다고 한다면
0: 그러니까요.
1: 사실 거기 이제 그 알렉스 토크라고 하는 미국에서 귀화한 선수가 있었는데
0: 네.
1: 그 선수하고 키 차이가 거의 10cm가 넘게 나는데도 못 느꼈잖아요.
0: 야,
1: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잘했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0: 그래요. 자, 사실 이번 아시안 게임은 다가올 LA 올림픽 내다보는 중요한 전초전입니다. 주 종목들의 세대 교체 흐름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면 될까요?
1: 사실 축구가 우리가 이제 올림픽 계속 나가다가
0: 네.
1: 못 나갔었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근데 이제 이번 아시안 게임을 치르고 또 그 밑에 있는 대표 선수들이 어떻게 이제 팀을 다시 리빌딩하는 과정을 보면서
0: 예.
1: 그래서 사실 이번에 이민성호는 단순히 메달을 따고 하는 것보다는 한국 축구를 재설계한다라는 그런
0: 네.
1: 느낌을 가져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아까 수영이라든가 기초 종목에서 우리가 세계적인 수준이 됐는데
0: 네.
1: 김우민 선수 결국 부상 관리를 잘 못해서
0: 그러니까요.
1: 결정적인 기회를 놓쳤잖아요.
0: 예,
1: 그리고
0: 예.
1: 황선호 선수는 뭐랄까 본인의 약점으로 지속되어 있던 마지막 스퍼트의 문제 이것들을 해결해 나간다고 한다면 사실 뭐 저기 LA 올림픽 해볼 만하고
0: 그래요.
1: LA 올림픽에 지금 야구 잘 나가고 있는데 야구 종목이 다시 본 종목으로 들어오잖아요.
0: 네.
1: 그렇게 된다면 또 야구 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1: 전반적으로 LA 올림픽은 다시 한번 보면 한국 스포츠의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선 아시안 게임을 마치고 대한체육회를 중심으로 준비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요. LA 올림픽은 한국 스포츠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말씀. 자, 지금 이제 뭐 중국, 일본과 메달 레이스 중인데 우리 목표가 3이죠?
1: 네.
0: 그거는 어떻게 달성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1: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6개의 메달을 딴 나라가 이상 딴 나라가 한중일밖에 네. 없습니다.
0: 그렇군요.
1: 그래서 사실은 3위는 거의 확정적인데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언급했던 모든 선수들이 이미 파리올림픽에서 기량을 검증받거나
0: 네.
1: 아니면 차세대 대표 주자로 이렇게 주목받는 선수들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탈 아시아권 선수들이 많아요.
0: 그렇죠.
1: 예, 그런 네. 선수들이 지금 네.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3위는 물론 중국과 일본도 탈 아시아권 선수들이 많아서 우리가 좀 저거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0: 네.
1: 3위는 무난히 달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그래요. 이제 대회가 중반으로 접어듭니다. 동시에 막 추석 명절 지금 이 시각 시작됐다고 이제 볼 수 있죠. 어떤 일정들이 펼쳐질지 특히 우리가 좀 명절 기간 동안 주목해서 볼 만한 경기 마지막으로 좀 소개를 해 주세요.
1: 뭐 사격, 탁구, 뭐 태권도 이런 종목들이 다 이제 메달 레이스를 펼쳐서 우리 이제 메달을 추가해줄 예정인데요.
0: 네네.
1: 그래서 뭐니 뭐니 해도 자존심이 걸려 있는 축구. 우리가 월드컵에 상처를 입었잖아요.
0: 네.
1: 그런데 이제 이번 추석에 베트남과의 8강전을 시작으로
0: 네.
1: 4연속 우승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그 첫 경기를 일단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야구. 한일전에 자존심이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25일 날
0: 역시 축구와 야구예요.
1: 네.
0: 좀 다른 종목인데 죄송합니다. 이게 뭐 워낙 큰 종목이니까.
1: 네. 왜냐하면 네. 사실은 그런 종목들이 분위기를 잡아줘야 다른 종목에 대한 관심도 커질
0: 그러니까요.
1: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축구의 베트남전 이번 추석 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0: 네.
1: 야구 일본과의 경기이기 때문에 야구 축구 보시면 뭐 다른 보시면서 중간 중간에 수영도 보고 탁구도 보고 사격도 보시면서 아 메달이 추가됐구나 태권도도
0: 그러니까요.
1: 추가됐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형님 종목 축구 야구 주목하시면서 다른 수영이나 다른 종목도 같이 보시면 재미가 백배입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한수 KBS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0: 가장 따끈따끈한 국제 뉴스 화제 외신 알아보는 키워드로 본 지구촌입니다. 조윤주 외신 캐스터 나오셨습니다. 조윤주 캐스터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미국 뉴욕에서 유엔 총회 열리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등 세계 각국 정상들이 연설했습니다. 그런데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정글의 법칙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1: 네.
0: 어떤 뜻으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1: 이제 이게 약육강식의 세계가 우리가 보통 정글 같다라고 말을 하는 건데요.
0: 그렇죠.
1: 예, 마크롱 대통령 얘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몇몇 나라들이 이제 네. 지금 AI 붐까지 일면서 너무 권력이 한쪽으로 쏠리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네. 강자들만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사회가 된 것 같은데 운명사회는 그건 아니다. 우리가 지금 정글에 살고 있는 건 아니지 않냐라고 말하면서 네. 다자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마크롱 대통령 22일 날 유엔 총회 연설에서 국제법과 유엔 중심으로 국제질서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네. 강대국 중심의 권력 남용을 배격하고 우크라이나 중동 지역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하는 건데 이것 때문에 사실 민간인이 가장 많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민간인을 보호하자라고 약속했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동시에 인공지능 기술 패권 종속을 경계하면서 네. 국제사회가 연대해서 다자주의를 봉헌하자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사실 다자주의가 아니라 일방주의가 좀 강력해지고
0: 있다.
1: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우리는 지금 자연 상태인 정글의 법칙으로 돌아갈 것인지 네. 아니면 문명화된 국제사회 살 것인지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고 그러면서 제국주의 힘과 논리 때문에 일부 국가들이 주권을 위협받는 현실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다면서
0: 네.
1: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고요. 가자지구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민간인 보호하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양측 모두가 에너지나 민간 기반시설을 겨냥해서 공격하는 것은 즉각 중단해야 된다고 요구했고요.
0: 네.
1: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을 보장하기 위해서 흑해 항행도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것 외에도 이제 인공지능 패권 경쟁을 얘기를 하면서 특정 강대국이나 소수기술 네. 기업들이 이걸 끌고 와서 절대 안 된다면서 그 어느 국가도 특정 강대국에 종속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말하며 국제사회가 뭔가 틀을 만들어서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요즘 그래서 이제 사실 그 쇼츠 같은 경우는 제재하는 국가들 많지 않아요. 미성년자도 못 보게 하는데. 그래서 네. 지금 일부 전문가들은 이게 지금 AI 위험성이 쇼츠보다도 더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 그래요. 이번 유엔 총회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1: 네.
0: 30분간의 정상회담 어떤 논의를 주로 했을까요?
1: 네. 사실 이제 30분이 길지는 않은 시간인데요. 네네. 원래 이게 22일 날 뉴욕 시내에서 만찬 리셉션이 진행이 될 예정이었거든요. 그래서
0: 네.
1: 7시에 만찬 리셉션이 진행이 됐는데 양자회담이 7시 20분부터 30분간 진행이 됐습니다.
0: 네네.
1: 일단 북한 문제, 대미 투자, 핵추진 잠수함 도입, 농축 재처리 문제 이런 여러 가지 현안들을 얘기를 했는데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현지에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0: 네.
1: 두 정상이 한국과 미국 간의 전략투자산업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고 큰 진도 있었다고 밝혔고요. 특히 11월 대를 발표한 한미 정상의 공동성명 자료 토대로 해서 핵잠수함의 연료와 농축 재처리 문제, 조선 분야 협력 그리고 전자권 전환 등에 대해서도 한미가 앞으로 좀 더 협력을 강화하고 추후에도 계속해서 논의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0: 네.
1: 그리고 이제 지금 북미 대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 의지를 다시 한 번 더 밝혔다고 하고요. 한미 정상은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로서 대화 물꼬를 두고 한반도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0: 네.
1: 특히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원래 일정이 있었던 건 아니라고 해요. 그런데 대미 투자가 얘기가 잘 되면서 정상회담으로 이어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 대통령이 자주 국방 역량 강화를 해서 방위비를 증액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얘기가 있었던 것이 혹시 호르무즈 파병 얘기가 나오나 싶었었는데요.
0: 네.
1: 위성락 실장 얘기로는 호르무즈 파병 얘기는 하지 않았다.
0: 그러니까
1: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얘기가 안 나온 것이지 일부러 빠뜨린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고요. 회담에는 수지 왈스 백악관 비서실장, 네.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 하워드 러틱 미 상무장관 그리고 스콧 베슨트 재무장관이 배석했고요. 우리 측에서는 위성락 실장과 조현 외교부장이 자리했는데 원래는 양측에 보통 숫자를 맞추지 않습니까? 두 명, 두 명. 그런데 미국 측에서 배석자를 늘리면서 미국 측은 네 명, 우리 측은 두 명 이렇게 해서 회담이 진행이 됐습니다.
0: 그래요?
1: 네.
0: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역시 유엔총회 계기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제 만났습니다. 네. 그 회담을 한 건데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서 미일 정상이 이제 만났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 네, 아무래도 이제 미중 정상회담을 의식해서 일본 측이 좀 더 빨리 트럼프 대통령 만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래서 일본 측에서 날짜를 22일로 고수했다고 합니다. 3월 달에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하려면 그때 이제 만난 적이 있었고 이후에 이제 11월 달에 중국에서 APEC 정상회의 또는 네. 12월 달에 미국에서 G20 회담 열리는데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요. 이번에 마침 유엔 총회 열리면서 네. 이제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적극적으로 만나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가장 큰 얘기는 대중국 경제 차원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과 일본 간의 동맹을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안보 대중 정책 등 의제로 35분간 회담을 했다고 하는데요.
0: 네.
1: 11월 달 중간선거 앞두고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중국이 혹시 빅딜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일본도 좀 급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1: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 일본이 개입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중국 측과 완전히 사이가 지금 틀어진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일본은 대중 견제를 하는 과정에서 미국 측의 입장도 파악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0: 네.
1: 미중 정상회담 전에 미일 정상회담을 좀 적극적으로 얘기한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미국산 제품 수출 확대 그리고 그 대가로 대만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양보할 가능성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다카이 총리가 좀 궁금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두 나라가 AI 반도체 핵심 광물 분야에서 경제 협력을 꾸준히 하기로 얘기를 했었고요.
0: 네.
1: 그리고 다카이 총리가 7년 연속 일본이 미국에 가장 투자를 많이 했다 이런 점을 강조하면서 경제적으로도 미국과 일본이 굉장히 가까운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북한 문제 얘기를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네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의견 일치를 봤고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 외에도 남북 일본인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적인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0: 네. 네. 유엔 총회가 열린 뉴욕 유엔 본부에선 또 미국과 이란 대표단이 만났다고 해요.
1: 네.
0: 아무래도 이제 막 대치보다는 대화를 좀 모색하는 겁니까?
1: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0: 네네.
1: 사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호르무즈협도 막혀 있고 거기다 홍해까지 후티반군이 공격하면서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요.
0: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측은 어쨌든 전쟁을 끝내고 싶어하는 것은 속마음이 맞는
0: 그러니까요.
1: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란 대표단과 미국 대표단이 뉴욕에서 3시간 동안 회담했다고 하는데요. 이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0: 아,
1: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하고 나서 기자들과 질문을 주고받았는데 이란과 회담이 아주 잘 됐다. 그리고 3시간 동안 이어진 회담이었다고 밝혔는데요. 이란 국영방송도 미국에서 스티브 위드코프 대통령 특사와 트럼프 대통령 사위인 제라드 쿠슈너가 협상에 참여했고
0: 네.
1: 이란 측에서는 아바스 아라르치 외무장관이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이란 측 얘기는요. 미국 쪽에서 먼저 만남을 요청해서 이란이 전격 수용해서 양측 간의 만남이 진행된 거라고 설명을 했고
0: 네.
1: 호르무즈협 재개방을 위해서 이란에 제시한 조건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MOU 내용이 그대로 들어간 건데요.
0: 네.
1: 일단 호르무즈협 재개방 전제 조건으로 해상 봉쇄를 먼저 즉각적으로 풀어달라. 그리고 동결되어 있는 이란 자산을 다 풀어줄 것을 요청했고요. 그리고 모든 전선에서 전쟁 행위를 중단해달라 이런 걸 요구했습니다. 이거를 미국이 받으면 이란도 호르무즈협을 개방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온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좋은 회담이었다고 평가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란이 두 가지 선택지를 가지고 있는데
0: 네.
1: 하나는 완전히 없어지는 것, 파괴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위대질 잠재력인데 결국 얘기는 대화를 통해서 협상을 하고 그래서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말한 건데요. 요즘 이제 11월 중간선거 때문에 이란이 끝까지 버틸 거다 이런 네. 얘기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 끝나고 나서 뭐 성사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자신은 11월 중간선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0: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인공지능 속도 조절론에 반대 입장 분명히 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이 와중에 새 인공지능 정책 총괄인 AI 차르의
1: 네.
0: 베센트 재무장관이 지금 거론되고 있죠.
1: 네. 뭐 이전에 그 이민 제한 정책 할 때는 국경 차르를 임명을 했었는데요. 네네. 이번에는 AI 차르를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1: 지금 물망에 오른 사람이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인데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10일 날 AI 자문관인 AI 차를 임명하고
0: 네.
1: AI 후스를 창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두 구상이 어떤 역할을 할지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만 로이터 통신에서는 정보 관계자를 인용해서
0: 네.
1: 그 AI 차를 바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 지금도 미국의 대외 경제 정책 그리고 여러 가지 재반 상황들을 다 챙기고 있는데
0: 네.
1: 그런 베센트 장관이 AI 정책까지 만약에 관할하게 된다면요. 트럼프

0: 성분에서 아주 강력한 관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그래요.
0: 일단 미국 정가에서는 AI 기술이 속도가 너무 빠르다,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적인 규제는 불필요하다 입장을 밝히고 있고 AI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보다는 경쟁을 통해서 이걸 좀 발전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1: 자 그리고요. 반면에 AI 업계는 AI 위험성 통제하기 위한 자체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요. 오픈 AI가 모델 안전성 검증 시점을 개발 초기 단계로 앞당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건 네. 무슨 얘기입니까?
0: 보통 이제 새로운 모델을 만들게 되면 네. 출시하기 직전에 테스트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처음부터 안전성 검증을 해서 개발 초기부터 이걸 좀 위험한지 아닌지를 점검을 하겠다는 건데
1: 네.
0: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AI 위험성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업계가 자체적으로 위험성을 줄이게 해서 대책을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델의 훈련, 평가, 출시 과정을 네. 외부 기관들이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따르면 오픈 AI가 외부 조직이 새로운 모델의 훈련과 평가, 출시 네. 과정에서 기술적인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방침을 세웠습니다. 회사에서 외부 전문가와 안전성 검토 작업을 총괄하는 이 관계자는요. 그동안의 회사가 외부 기관을 모델 출시 직전에 참여시켜서 안전성을 평가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모델을 개발할 때 처음부터 외부 인력을 투입시켜가지고 네. 안전성을 평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독립성, 그러니까 강력한 독립성을 가지고 있고 과학적으로 이게 정확한 것이 살펴보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1: 네.
0: 누가 책임을 질지 명확한 책임 소재도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산업계 분위기는 위험성은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리오 같은 그 엔트로픽 CEO 역시 최근에 오픈 AI부터 비롯해서 이제 AI 개발 속도를 늦추는데 같이 힘을 모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 업계에서도 제3자를 평가자로 들여서 그리고 새로운 안전 조치를 도입하겠다고 밝혔고 업계에서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윤주 외신캐스터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정치.
3: 전격시사.
2: 뉴스.
3: 전격시사.
2: 인터뷰.
3: 전격시사.
2: 주식.
3: 전격시사.
2: 맥락, 캐설, 토론까지 다.
3: 다 전격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2: 와, 전격적이네.
3: 전격시사.

0: 배상원 프로파일러와 범죄자의 속마음까지 알아보는 시간 베프의 범죄 도시. 오늘도 배상원 프로파일러 나오셨습니다. 배상원 프로파일러님 어서 오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추석 연휴 어딜 가려 해도 티켓이 없어서 고생하는 분들 많습니다. 최근에는 각종 공연, 스포츠 경기, 기차 티켓 이런 걸 안표로 팔아온 안표상들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1: 이제 계기가 된 거는 공연법이랑 국민체육진흥법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실행 뭐 법은 이제 올해 초에 바뀌었지만 실행은 8월 25일부터 네. 돼서 과거에는 이제 그 우리가 안표상이라고 하면 소위 말하는 경범죄 정도로 그러니까요. 처벌하기가 쉽지 그렇죠. 않았거든요. 그런데 예, 예. 그거의 피해가 막대했거든요. 그래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대대적인 민생 침해 범죄 일환으로 단속을 했고요. 6개월 동안 특별 단속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1월부터 3월부터 뭐 8월까지니까 6개월인데 네. 그렇게 성과가 아주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떤 시범적으로 이렇게 단속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케이스가 됩니다. 126건 그리고 네. 157명 정도를 검거를 했고 2명을 네. 구속했기 때문에 네. 뭐 성과가 뭐 이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0: 우리 이런 거 단속한다 예. 한번 그래. 보여준 거죠.
1: 그리고 법이 바뀌었고 법이 많이 강화됐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표라는 게 이게 단순한 어떤 경범죄가 아니라 진짜 위험한 범죄다. 민생 경제를 침해하는 이런 경각심을 주는 어떤 사건들 때문에 이제 가져와 봤습니다.
0: 그래요. 민생 경제 민생을 침해하는 이거는 되게 중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단속이었다. 예, 예.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자, 이게 뭐 경우에 따라서

0: 많이 다르긴 하겠지만 안표상들이 달라붙으면 보통 티켓 가격이 얼마나 많이 올라갑니까?
1: 우리가 안표상이라고 뭐 어떤 사람들을 보통 보냐면 네. 전문 조직이 있습니다.
0: 그래요.
1: 그리고 전문 조직.
0: 개인 플레이라기보다는 전문 조직이다.
1: 개인도 있지만은 보통 이걸 안표 카르텔이라고 합니다.
0: 아, 안표 카르텔.
1: 별도의 예. 텔레그램 방에서 이들이 예. 암약하는 이들이 최소한 수천 명이 암약하는 텔레그램 방들이 몇 개 있습니다.
0: 와.
1: 그러니까 이들이 서로 간에 그 옛날에 그 무슨 빵에서 정보를 공유한다고 하는 그런 식으로 비슷하게 정보를 공유하면서
0: 여기서 빵이라 하면 교도소.
1: 아, 죄송합니다. 예, 교도소에서 예. 교도소에서 예. 그런 형태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거기서 만나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0: 네.
1: 이 온라인에서 서로 일종의 분업과 협업을 하는 그런 카르텔을 얘기를 합니다.
0: 어떻게 보면 교도소에서 사전 모의를 하고 나와서는 이제 제대로 하는 거네요.
1: 제대로 하고
0: 예.
1: 거기에 여러 어떤 직업군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하고 그리고 어떤 조직폭력배들도 포함되고
0: 네.
1: 그리고 보이스피싱 조직도 일부 들어오고 전문 사기 조직도 들어오는
0: 종합 선물 세트
1: 예 복합 다중 다단한 형태가 안표상의 카르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옛날에 사실
0: 그냥 그 경기장 옆에 그 여성들
1: 예, 예.
0: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1: 표 있어요 표 이런
0: 그거 아니에요
1: 그렇게 생각하시면 요즘은? 큰일 납니다. 한 30~40년 전에 보통 이제 잠실 경기장에 가서 네. 소위 프로야구 같은 거 보면 이렇게
0: 아니 그 뭐 예를 들어서 5천 원 해야 되는데 네. 만 원 주세요 네. 이 정도 수준 아니에요?
1: 이거는 그냥 지금으로 그냥 애교 수준 애교? 정도고요.
0: 예.
1: BTS 표가 예를 들면은 뭐 알석 19만 원인데
0: 예, 예.
1: 200만 원에 팔리거나
0: 200만 원.
1: 예예. 예.
0: 아 이거 완전 기업형이군요.
1: 그리고 예를 들면 아이유 콘서트가 있는데
0: 네.
1: 보통 10배 정도.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아이유 팬덤이라든가
0: 차원이 다르네.
1: 이런
0: 네.
1: 어떤 팬덤들이 자체 정어를 해야 되는 것으로 많이 하거나.
0: 네.
1: 그러니까 굉장히 수익 구조가 수십억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흔히 말하는 그 뭐 안표 아줌마들이 뭐 몇만 원 뭐 몇십만 원 버는 정도하고는
0: 예.
1: 천지 차이고 영역도 연극 공연. 아이돌 그 공연
0: 네.
1: 그리고 스포츠 공연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제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같이 네. 아우르는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의 표 그리고 KTX 표 다 포함되는 겁니다.
0: 아, KTX 표까지 네. 자 이제 보니까 저기 예매하던데 그 날짜가 정해져서 끝났을 수도 있는데 브루노 마스 그 예. 유명한 브루노 마스 이제
1: 그것도 마찬가지로 예.
0: 여기도 또 달라붙겠네요.
1: 예, 그렇습니다. 그걸 보통 매크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0: 네.
1: 매크로 프로그램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그게 정확히 07시 예를 들면 정해진 시간에 딱 그 오픈이 됩니다.
0: 네.
1: 홈페이지 사이트가
0: 예.
1: 티켓 사이트가 근데 그것을 특정한 프로그램이 인간이 하는 것보다 빠른 속도로 수천 번 수만 번 계속 접속을 합니다.
0: 그래요.
1: 그러니까 일반 수요자는 접근도 못합니다.
0: 그러니까 그렇게 표를 사기가 힘들었군요.
1: 그러니까 한 2~3초 내에
0: 예.
1: 수천 석이 그냥 싹 나갑니다. 안표상한테. 아,
0: 그렇군요.
1: 그래서 매크로를 이용한 선점 때문에
0: 네.
1: 정작 필요한 수요자들은 높은 값을 할 수밖에 없는.
0: 매크로를 이용해. 네.
1: 그래서 이제 법이 개정돼야 된다는 것이 꾸준히 됐었고 이번에 개정돼서 이번에 바뀌게 된 겁니다.
0: 그리고 어떤 이거를 잡으려면 또 기술로 잡아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1: 왜냐하면은 매크로로 했는데
0: 네.
1: 매크로로 안 했다고 하는 겁니다. 매크로로 뭐 나는 그냥 저 사람한테 사갖고 내 한 장 이렇게 해갖고 판 거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 상습성도 없고
0: 어.
1: 전문성도 없다고 오리발 내미는 겁니다.
0: 주장하겠죠.
1: 예. 그러려고 하면은 이 사람의 인터넷 활동 그리고 이 매표 관련된 데이터를 AI 수준으로 비교하면서 추적해야지 가능한 단속입니다.
0: 그렇군요. 네. 심지어 대학 졸업 후에 7년 동안 안표만 팔아서 아파트를 장만하고 상가까지 장만한 업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1: 그러니까 그냥 보통의 경제학과 나온
0: 네.
1: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학교에 경제학과 나온.
0: 경제학을 이상한 데 썼군요.
1: 그렇죠.
0: 예.
1: 그러니까 다른 직업 시험하는 겁니다.
0: 야.
1: 그래서 아파트 한 채 상가 두 채를 구입해갖고
0: 네.
1: 돈을 번 거죠. 그러니까 참 황당한 겁니다.
0: 진짜 좀 속상하다.
1: 근데. 그리고 이 사람은 네.

0: 그냥 전자상거래 법인도 네. 가지고 있습니다.
1: 그래요.
0: 그걸 세탁하기 위해서.
1: 와.
0: 자기가 이걸 하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그리고 이 사람은 내가 뭐 내가 이거 이게 범죄 맞습니까? 이렇게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그래요.
0: 그러니까 전혀 범죄 의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비범죄와 수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인 겁니다.
2: 그런 식으로 하면 안표 거래가 이 사람은 그럼 불법인지 몰랐다 혹은 세금도 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0: 그러니까 세금은 안 낸 거죠 사실은.
2: 예, 근데 냈다고 뭐 주장이 예, 그렇다?
0: 주장은 그렇게
2: 그리고 거짓말이군요.
0: 그렇죠. 그럼. 그리고 이게 예. 뭐 큰 잘못이냐 이렇게 얘기는 큰 잘못이죠. 왜냐하면 정당한 수요자한테 갈 그리고 정당한 예술가들이라든가 정당한 네. 흔히 말하는 구단 선수한테 갈 이익을 정당한 이익을 네. 이 사람이 가로찬 거니까.
2: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그 경제적인 이익도 그렇지만 정당하게 향유해야 될 문화적인 향유권도 뺏어버린 거잖아요.
0: 뺏어버린 거죠. 그거에 대한 범죄의식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된 이유도
1: 네.
0: 이 자체가 경범죄 정도밖에 되고 별로 처벌이 높지 않았어요.
1: 그래요.
0: 그리고 추징도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범칙금 좀 내고 말지 정도로 끝났다는 거예요.
1: 네. 와, 저는 지금 이 방송 시작할 때는 가볍게 시작했다가 이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상당히 자범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심각한 범죄일 네. 수 있다. 이게 어떤 경제 질서를 일부 교란시키는
0: 그렇죠.
1: 그런 부분일 수 있는데 네. 그렇다면 수사기관도 좀 이렇게 아주 치밀하게 대응해야 되고 좀 과학적으로 대응해야 될 텐데 잘하고 있습니까?
0: 아직은 좀 미흡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백 몇십 건이라고 하는데 좀 많이 네. 미흡하죠.
1: 그래요.
0: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대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든가 분석 기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면 당근마켓에 가서 당신 이거 왜 이렇게 비싸게 팔았소라고 이렇게 추적하면은
1: 네.
0: 난 하나밖에 안 했어요라고 해버리면은 이 사람의 과거 어떤 것들을 아이디 몇도 찾아갖고 해야 되거든요.
1: 네네.
0: 그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경찰도 단속 프로그램을 통해서 추적이 돼 있고 그 추적인 백데이터를 통해서 특정인을 특정해서 검거하는 수준으로 가야 네, 되는 거지 네. 결과만 놓고 보면은 재판에 가면 100% 집니다.
1: 그래요.
0: 왜냐하면 상습성이랑 전문성을 입증을 또 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건 전문적인 수사기법도 필요하고
1: 네.
0: 전문적인 단속팀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1: 그러니까요. 네. 우리가 보이스피싱 그 두목을 잡기 힘들듯이 이것도
0: 예, 예, 그렇습니다.
1: 아주 전문적인 수사기법 그다음에 대응 방안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요. 오늘 저녁부터 추석 명절 시작됩니다. 연휴에 의뢰에 일어나는 범죄들 있잖아요.
0: 가정폭력이죠.
1: 아, 그렇군요.
0: 거의 뭐 두 배 이상 늘어나니까.
1: 가정폭력이요.
0: 특히 이제.
1: 안타까운 얘기네요.
0: 이게 이제 가족끼리 모이게 되면은 사실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갈등을 중지하기가 어려운 부분, 왜냐면 뭐 술도 먹고 여러 가지 부분이니까,
1: 아, 뭐. 예, 예.
0: 그거에 대한 서로 간에 좀 경계를 좀 지키고 네. 스트레스를 좀 주는 부분이 있고,
2: 가족이 같이 모이니까 형제 사이인데도 그 또 부인이 있고 자식이 있으니까 예, 미묘하고,
0: 그리고 또 비교하게 되고 아, 삶이 그렇군요. 비교되는 부분. 또 하나는 뭐냐면 빈집털이가 또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1: 그렇죠.
0: 예, 그런 것도 사실 그렇고, 게다가 이제 조금 이제 풀어진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폭력 네. 이런 것들 세 가지가 가장 이 명절 때는 문제가 됩니다.
1: 그래요. 제가 사회부 있을 때 빈집털이를 기획 취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여러 사례를 묶어서. 의외로 아파트 1층에 어디를 타고 많이 들어오냐면 부엌에 그 창문 안장대로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0: 그렇죠. 거기 제일 취약하죠.
1: 그러니까요. 예. 아주 기본부터 지키면 이런 그 연휴에 범죄도 차단하고 미리 막을 수 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끝곡은 버디의 Keep Your Head Up 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

0: KBS 58분 날씨. 내일 새벽 서쪽 지역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귀성길 나서는 분들은 아침 일찍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일교차는 내일까지 크게 벌어지면서 내일도 30도 안팎의 낮더위가 예상되는 곳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19도 등 전국이 14도에서 19도 분포로 이번 추석 연휴 첫날이 시작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28도까지 오르면서 세종, 대전, 강릉과 같은 기온이 예상돼 평년 이밤때보다는 3도 정도 낮 기온이 높겠고요. 부산은 29도, 대구, 광주는 30도까지 내일 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일교차가 그만큼 내일까지는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아침, 저녁 많이 쌀쌀하니까요. 감기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추석 당일인 모레는 서울의 낮 기온이 27도, 그리고 추석 연휴 마지막 날까지 이후로는 28도 정도의 낮 기온이 서울 지역은 예상되고요. 대부분 지역이 추석 당일을 기점으로 해서 낮 기온이 30도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도 평년 이맘때보다는 낮 기온이 약간 높겠습니다. 모레 중부지방 중심으로 곳에 따라 비 예보도 들어있습니다. 내일 늦은 밤부터 강원 북부 동해안과 산지에 비가 내려서 추석인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까지 곳곳에 비가 오겠습니다. 최영미였습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저녁 종합 뉴스.
1: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펜싱의 간판 우상욱이 금메달을 따며 황정우에 이어서 2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사격에선 추가은이 금메달을 땄습니다. 탁구, 혼합복식, 신유빈, 임종훈은 8강에 진출했습니다. 유엔 총회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과의 대화 재개와 한미 간 투자협력 등 공통 관심사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국 고속도로의 교통량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뉴스입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펜싱의 간판 오상욱이 사브르 개인전 2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사격의 추가은은 두 차례나 신기록을 세우며 금빛 총성을 올렸고 야구 대표팀은 태국에 18-1 콜드게임 승리를 거뒀습니다. 박석호 기자입니다.
2: 펜싱의 오상욱이 아시안게임 2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오상욱은 오늘 일본 아이치 현에서 열린 아시안게임 펜싱 남자 사브르 개인전 결승에서 중국의 선천펑을 15-13으로 꺾고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이로써 오상욱은 지난 항저우 대회에 이어 남자 사브르 개인전 타이틀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한국은 아시안게임 남자 사브르에서 2010년 광저우 이후 구본길 3연패, 오상욱 2연패로 5회 연속 패권을 지켰습니다. 사격의 추가은은 생애 처음 출전한 아시안게임에서 두 차례 신기록을 세우며 우승했습니다. 추가은은 오늘 사격여자 10m 공기권총 개인전 결선에서 246.3점을 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개인전, 본선과 결선에서 모두 대회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한국 선수가 아시안게임 여자 10m 공기권총 개인전에서 우승한 건 2010년 광저우 대회 김윤미 이후 16년 만입니다. 야구 대표팀은 B조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태국을 18-1 5회 콜드게임으로 이겼습니다. 2회 박재현이, 4회엔 박준순이 만루 홈런을 때렸고 선발 오원석은 4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냈습니다. 대만전 5-0, 홍콩전 13-0에 이어 태국까지 완파하고 조 1위를 확정한 야구대표팀은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 A조 1, 2위와 슈퍼라운드를 펼칩니다. 슈퍼라운드 상위 두 개 팀은 결승

0: 결승전. 하위 두 개 팀은 동메달 결정전을 치르는데 메달 결정전은 모두 27일에 열립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1: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깜짝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답보 상태였던 한국의 대미 투자가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뤄내면서 막판 회담이 성사된 것인데요. 두 정상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와 한미 간 조선 협력 등의 공동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박찬 기자입니다.
2: 유엔 총회 참석 도중 깜짝 성사된 한미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세 번째 회동입니다. 두 정상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북한과의 대화 재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정상회담 뒤 브리핑을 통해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로서 대화의 물꼬를 트고 한반도에서의 지속가능한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회담에는 대미투자를 총괄하는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도 배석한 상황. 두 정상은 대미투자 협의 진전을 크게 환영했는데 개별 사업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협력, 이른바 마스카 프로젝트에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 추가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했습니다. 유엔총회 만천회장의 별도 객실에서 30분간 이뤄진 한미정상회담. 당초 개최 여부가 불투명했지만 대미투자 협의가 급물살을 타며 당일 극적으로 성사됐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회담 시작 전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에게 골프 회동을 재차 언급하기도 했는데 12월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성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은 제81차 유엔총회 기조 연설을 통해 한반도에서 포용적이고 안정적이며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평화 공존을 만들어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북미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고 한반도 전쟁 종식과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당사자 간 대화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선 북측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중단시키고 중기적으로 축소를 거쳐서 장기적으로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 유엔 본부에서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의 핵심인 정상들의 연설과 함께 각국 외교전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이란이 회담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향한 압박 수위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뉴욕에서 우정화 특파원입니다.
3: 미국과 이란이 유엔 총회 현장에서 전격 회동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을 3시간 동안 했고 생산적이었다고 자평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가까운 시일 안에 추가 회담이 예정됐다고 전하면서도 합의가 이란 측에 유리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이란 국영방송도 미국과의 접촉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위트코프 미국 특사가 만나자 했고 이를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전격 수락했다고도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해 필요한 이란의 조건을 전달하는 자리였다고도 전했습니다. 물밑에선 대화가 벌어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선 이란을 압박했습니다. 지금 이란과 합의할지 아니면 전멸시킬지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과는 오는 11월 중간선거 직후에 합의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란에 대한 위협 발언이 나오자 총회장에 있던 이란 대표단이 퇴장하기도 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연내 만남 의지를 보여온 만큼 관련 언급이 나올지도 관심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AI 속도 조절론을 의식해 기술 패권 경쟁에서 미국 우위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미국 공식 문서인 AI 대신 SI, 즉 슈퍼지능을 쓰겠다며 누가 SI에서 이기든 승자가 되는 거라고도 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우정합니다.
1: 미국 정부가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에 나서면서 이란의 하늘길이 빠르게 막히고 있습니다. 이라크와 오만으로 향하는 이란발 여객기 운항이 모두 취소되는 등 미국의 경제 고립 작전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강푸른 특파원입니다.
4: 이란에 대한 경제적 고립 작전을 진행 중인 미국은 이달 초 이란의 민간 항공사들을 무더기로 제재했습니다. 이란 항공사와 협력하는 모든 외국 기관에 대해서도 달러로 움직이는 전 세계 금융과 무역 구조에서 퇴출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 발효를 몇 시간 앞두고 이라크 바그다드와 오만 무스카트로 향하는 이란발 항공편이 전면 취소됐습니다. 이란의 반관영 매체 타스님 통신은 현지 시각 오늘 0시부터 해당 공항이 이란발 항공편 접수를 중단한다고 보도했습니다.

0: 실시간 항공 추적 사이트에서도 이란 영공을 지나는 항공편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앞서 미국의 제재 발표 후 조지아와 에미레이트, 카타르 항공사 등은 이미 이란행 항공편 운항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터키 항공은 내년 3월, 루프트한자와 오스트리아 항공은 최소 10월까지 이란을 오가는 항공편 운항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라크의 드론 공격으로 폐쇄했던 동서송유관 운영을 최근 재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서송유관은 호르무즈 해협을 대체할 원유의 핵심 수송로입니다. 현재 송유관이 낮은 속도로 원유를 수송 중인 걸로 전해졌는데 한 안보 소식통은 완전 가동 재개까지는 최소 6주는 걸릴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1: 산업통상부는 오늘 김정관 장관 주재로 자원안보협의회를 열고 2035년까지 원유의 특정 지역 의존도를 50% 이하로 완화하고 가스 역시 특정 국가 의존도를 30%대 미만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또 게르마늄과 히토류 10종 등 13종을 핵심 광물로 신규 지정해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산업의 수요 증가에 대응할 방침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여진이 정치권에서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의 잔부를 정리하겠다며 전방위 여론전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고르려는 것이냐고 맞받았습니다. 박효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다음 날 민주당은 대법원으로 갔습니다. 재청권을 무기로 한 정치투쟁을 중단하고 즉각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하라고 대법원 앞에서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조 대법원장을 내란의 잔불로 규정하며 후속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대법원이 과거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을 신속히 파기환송하고 12.3 계엄 당시 대응도 부적절했다며 재제청 거부 역시 그 연장선에 내란 성격이 있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의 후속 조치, 법원조직법 개정 등을 검토 중인 거로 알려졌는데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는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재대청 요청 거부, 사법부 독립을 위한 결단으로 평가하며 이 대통령 재판 재개 요구로 맞받았습니다. 재대청 거부로 대법관 공백이 길어져 국민이 피해본다는 정부 여당 주장엔 경찰청장부터 임명하라고 응수했습니다. 이번 사태의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면서 자신의 재판 때문에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고르려 한 게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 이후 여론을 살피면서 장외 투쟁까지 검토 중인 만큼 여야의 충돌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효빈입니다.
1: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위한 명확한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며 관련 공문을 문제 삼은 것에 대해서 오늘 입장문을 내고 해당 공문에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으므로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돼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이번 건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7월 출생아 수가 11%가량 증가하며 7달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이어갔습니다. 올 들어 7월까지 누계 증가율로 따지면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3: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지난 7월 출생아 수는 24,275명입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11.1% 증가했습니다. 출생아 수는 지난 2024년 7월부터 2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7개월은 연속해서 10%대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이며 증가폭을 더 키웠습니다. 올 들어 7월까지 누계치로 따지면 14.7%가 증가했는데 이는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아이의 수를 뜻하는 합계 출산율도 0.89명으로 0.08명 더 늘었습니다. 이런 추세가 유지된다면 올해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보다 더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출산의 선행지표로 할 수 있는 혼인 건수도 22,282건으로 9.3% 증가했습니다. 2024년 4월부터 꾸준히 증가해오던 혼인 건수는 지난 2월과 5월 잠시 감소세를 보였지만 6월부터 다시 상승 흐름을 잇고 있습니다. 7월 사망자는 28,921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 증가하며 7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폭염과 호우 등 이상기후가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출생아가 늘었지만 사망자가 더 많아 인구 자연 증가는 마이너스 4,64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1: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오늘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지난 6월 전망보다 1.1%포인트 올린 3.7%로 전망했습니다. 내년 성장률은 기존 6월 전망 1.9%에서 0.7%포인트 오른 2.6%로 내다봤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도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2%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내일부터 나흘에 걸친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전국 고속도로에서 귀성물결이 이어지며 차량 정체도 본격 시작됐습니다. 고속도로 상황 이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연휴 전날 퇴근 시간이 맞물리면서 본격적인 차량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지금 서울요금소를 출발하면 강릉까지 3시간, 광주까지 5시간 50분, 대전까지 4시간, 부산까지 6시간 40분 정도 걸립니다. 귀성길 고속도로 정체는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로 향하는 귀경길 고속도로 정체는 저녁 6시에서 7시쯤 가장 심했다가 잠시 후인 저녁 8시 이후 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석 연휴 전날인 오늘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향하는 귀성 차량은 약 51만 대, 반대로 수도권 방향으로는 45만 대가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휴 첫날인 내일은 귀성길에 51만 대, 귀경길에 38만 대가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성 방향 정체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어지다가 내일 정오쯤 가장 심해지고 내일 밤 8시 이후에 풀리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귀경 방향 정체는 아침 8시쯤 시작된 뒤 정오쯤 절정에 달했다가 저녁 6시쯤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부터 연휴 마지막 날인 27일 일요일까지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1: 내일 새벽 이른 귀성길에 나서는 운전자들은 짙은 안개를 조심해야 합니다. 추석 당일인 25일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예보돼 보름달을 보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신익환 기자입니다.
5: 절기상 추분인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이 화창한 가을 날씨를 보였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29도까지 오르는 등 평년보단 더웠지만 앞으로는 늦더위가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특히 추석 연휴가 끝나면 평년보다도 기온이 더 떨어져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겠습니다. 연휴 첫날인 내일 새벽 귀성길에 나서는 운전자들은 안개를 주의해야 합니다. 새벽부터 오전 사이 경기 내륙과 강원 내륙, 충청과 전라권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늦은 밤부터는 강원 북부 동해안과 산지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추석 당일인 모레 오전까지 5에서 10mm의 비를 뿌리겠습니다. 추석 당일은 오전에 강원 북부 동해안을 시작으로 늦은 오후부터는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권으로도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비의 양은 많지 않지만 하늘이 흐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한가히 보름달을 보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연휴 후반에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중부지방의 비는 추석 다음 날인 26일 잦아들겠지만 남부지방은 이날 밤까지, 제주에는 연휴 마지막 날인 27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때 남해와 제주도 해상에는 파도가 높게 일고 돌풍도 불 것으로 보여 배편을 이용하는 귀경객들은 운항 정보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1: 오늘 오전 8시쯤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양감면에 한 2층짜리 상가 건물 2층에 위치한 마사지 업소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마사지 업소 내부에 있던 50대 여성 한 명이 숨졌고 다른 한 명은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진 뒤 맥박을 회복했습니다. 스스로 대피한 50대 여성 한 명은 연기를 마시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지뢰 추정 폭발 사고로 대대장 등 간부 2명이 크게 다친 육군 25사단에서 어제 오전 부대 영외 독신자 숙소에서 A 대위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현재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대위는 비무장지대 수색 작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병과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목사와 외할머니 등이 11살 지적장애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교회 관계자 3명이 추가 송치됐습니다. 충남경찰청은 교회 목사의 양아들 30대 A씨와 여신도 2명 등 모두 3명을 아동학대 치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목사와 외할머니가 비군을 장기간 학대하는 걸 알면서도 방치하고 오히려 학대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월호와 이태원 여객기 참사와 관련한 허위 정보와 비방글 122개를 게시한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참사가 조작됐다거나 유가족이 가짜라는 등의 내용을 반복해서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그룹이 발주하는 전시장과 인테리어 공사 이익을 독점하기 위해 차명회사 등 세 곳을 세운 뒤 천억 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 도이치모터스 회장 부부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서류상 페이퍼 컴퍼니가 공사를 나누어 진행한 것처럼 위장해 허위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를 중단해달라며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직권조사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절기상 추분인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연휴가 시작되는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9도 등 전국에 14도에서 1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 28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내일부터는 전국에 구름이 많아지면서 체감 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특히 내일 늦은 밤부터 추석 당일인 모레 오전까지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 추석 오후에는 중부 전역과 전북, 경북에도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KBS 1라디오 저녁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배창복이었습니다.

0: 열린 토론.
1: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의 황현입니다. 매주 수요일 네 분의 비대위원과 함께 여의도 정치권 분석해보는 열린 토론 비대위 시간이죠. 연이은 장관 후보자의 낙마로 내선 인선에, 내각 인선에 제동이 걸린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는 대법관 임명 문제를 둘러싸고 조희대 대법원장과 충돌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거부하면서 양측이 정면 충돌하는 양상으로 흐르는 모습인데요. 정치권에도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2기 내각 인사 논란을 비롯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사태, 열린토론 비대위원들은 어떻게 지켜보고 계신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KBS 열린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 생각이 부딪히는 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토론.

0: 정치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외면할 수도 그냥 둘 수도 없는 문제들 열린 토론 비대위에서 살펴보시죠. 자, 오늘도 네 분의 비대위원과 함께합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0: 반갑습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나오셨고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반갑습니다. 이태규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3: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최청열 용인대 특임 교수도 함께해 주십니다.
4: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자,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9730 번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담은 50원, 장문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그리고 KBS 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생방송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토론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많은 문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소식부터 짚고 가보시죠.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라고 밝히면서 정치권 파장이 또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깊은 유감을 표했다고 밝혔고요. 여당은 조희대의 난이라고까지 지칭하면서 강하게 비판의 수위를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대법원과 이 청와대가 전면 충돌하는 그림입니다. 이거 어떻게 평가들 하고 계신지 한 말씀씩 좀 박원석 의원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1: 어쨌든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고요.
0: 네.
1: 이게 이제 헌법 104조 2항에 대법관 추천에 관한 헌법 조항이 있는데 그걸 보면 뭐 이미 다 아시겠지만 재청권과 동의권과 임명권이 이렇게 병렬로 되어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대법원장이 재청하고 국회가 동의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0: 네.
1: 이게 이제 그 병렬화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권한이 더 우선적이냐, 어떤 권한이 더 위에 있느냐라는 게 늘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전까지는 충돌로 가지 않았던 게 결국 이 헌법 조항이 담고 있는 취지는 충실한 협의를 거쳐서 합의에 도달해라.
0: 그렇죠.
1: 라는 취지구나.
0: 네.
1: 그래서 그렇게 해왔어요.
0: 협의가 됐었죠, 그동안은.
1: 근데 이번에 어쨌든 노태학 대법관 그 후임 대법관 추천을 놓고서 대통령과 대법원장 사이에 말하자면 합의가 안 된 거죠. 그래서 노태학 대법관 퇴임한 이후에 5개월을 끌다가 서면으로 그냥 제청을 했어요. 기존 관례는 제청 전에 대통령하고 대법원장이 만나서
0: 네.
1: 대면 협의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최종적 조율을 거쳐서 제청하는 방식이었는데 이제 그 관례를 깬 거죠. 그에 대해서 이제 뭐 청와대나 대통령은 또 강한 유감과 문제 제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반려한 거죠. 그러니까 국회 임명 동의에 붙이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표했고
0: 네.
1: 다시 재청해 달라라고 했는데 그에 대해서 뭐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런 입장을 표명한 거고 어제 오늘 사이에 뭐 서로 간의 공방이 계속 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저는 누가 잘했냐 누가 잘못했냐 이걸 따질 문제가 아니고 이 사태가 너무 장기화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고
0: 네.
1: 이게 중대한 어떻게 보면 그 사법 공백을 초래해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상고심 그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빨리 이걸 해소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죠 일종의. 그리고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결국에는 반발씩 물러나야 된다 생각합니다.
0: 네네.
1: 그러니까 대법원장은 이걸 고집하면 안 되고요.
0: 각자 반발씩 물러나야 된다.
1: 손봉기 그 대법관 후보자 이걸 고집하면 안 되고
0: 네.
1: 대통령도 특정인을 추천하겠다는 의지를 저는 계속 그 고집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현실적인 출구는 처음부터 추천 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걸로. 그러니까 이번 이제 노태학 대법관 후임으로 네 분이 추천됐잖아요.
0: 네.
1: 그 네 분 추천은 이미 이제 그 재청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임명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효력을 다했다고 보고 법원조직법의 취지대로 처음부터 추천 절차를 다시 밟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려면 양측이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양측이 만나서 한 발자씩 물러서서 결론을 내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로 만날 수 있을까요?
2: 저는 그거 쉽지 않다고 보는 게요.
0: 네.
2: 일단은 저는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얘기할 때 헌법을 어긋난다라는 법 얘기를 끄집어낸 게 저는 사실 그 전략적으로 그것이 합리적인가에 대해서 좀 의심을 갖는 게 저는 사실 뭐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법하면 대법원장 얘기가 더 신빙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국민이 많을 수 있거든요.
0: 네.
2: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누가 잘못했던 간에 일단은 법 얘기를 끄집어낸다라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사실 사법부의 최고 수장이니까 법률의 최고 전문가라는 분명히 그런 의식을 갖고 있을 텐데 이게 청와대가 그렇게 헌법 얘기를 하면서 뭐 어긋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거기에서 물러나면 사실은 사법부의 최고 수장으로서의 어떤 이미지라든지 위상이라든지 권위에 훼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러서지 않을 거고
0: 네.
2: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 사법부의 그 대법원의 어떤 그런 것에서 밀려나게 되면 앞으로 정말 10명이 훨씬 넘는 대법관들을 임명해야 되잖아요.
0: 그런데
2: 네. 이번에 밀려버리면 그것도 차질이 생길 거라는 그런 우려를 분명히 가질 수 있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 청와대 측에서 조금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뭐냐면 네. 그 오늘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그러니까 스트리트 뉴스 의뢰로 조원 CNI의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조원 CNI가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18세 이상 2007명을 대상으로 한 ARS 여론조사고요. 자세한 것은 중앙

0: 선거 여론조사 심의원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예. 오늘 추석이니까 제가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 여론조사 보면 대통령 부정평가가 그러니까 긍정평가가 37% 정도 안 하는데 부정평가 순위 1위가 공소취소 문제.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난번 기자회견에서도 공소취소 얘기 분명히 안 했고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아 이게 대법원장하고 청와대의 대통령과의 갈등이 이게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설령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된다라는 차원을 청와대가 생각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1: 거기에 같은 이유로 지금도 양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0: 저는 양보를 해야 된다 뭐 안 해야 된다 이런 차원 떠나서
1: 네.
0: 그런 인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 절대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법률을 끄집어내는데 거기서 왜 물러서겠어요?
1: 아니 그러니까 이게 결론을 내야 되고 왜냐하면 이게 결론이 안 나면 이 모든 장기화되면 피해는 국민한테 가는 거 아닙니까?
2: 그래서 네. 전 대법원장이 좀 물러나야 될 것 같아요.
1: 대법원장이 물러나야 된다?
2: 한쪽씩 다 양보를 해야 되는데
1: 네네.
2: 지금 과도해요 지금 대법원장이. 지금 이 양쪽에 다 이제 아까 다 설명하신 것처럼 재청권, 동의권, 임명권이 병렬적으로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이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똑같은 무게를 가지고 권한을 행사하라는 얘기예요.
1: 네.
2: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104조 제2항. 그러니까 뭐 대법원장이 재청권을 행사하면 대통령이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지금.
1: 그러니까 대법원장, 네. 국회, 대통령이 동시에 같은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다.
2: 같은 권한을 갖고 있다고 좀 봐요.
1: 네네.
2: 그런데 대법원장이 결국은 재청권을 행사하면서 대통령 보고 굴복하라고 얘기하면은 사실상 임명권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대통령
1: 그러네요.
2: 임명권이 절차적인 문제, 형식적인 권한으로 청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청와대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대법원장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 생각대로 한다면 대법원장이 사실상 아무런 그 권한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에 양측이 네. 충돌을 한 상황에서 이건 해결할 길이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과거에는 그래서 이거 항상 협의를 통한 합의를 해서 한 번씩 양보했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양보한 적도 있었고 대통령이 양보한 적도 있어요. 다 쭉 우리 현 정사를 보면 말이죠.
1: 네.
2: 그런데 이번에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누가 더 잘했다고 따질 건 아닌데 문제는 재청을 요구했을 때 이렇게까지 어제 얘기하고 오늘 또 얘기했거든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률적인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어차피 그 104조 2항에 대해서 그게 전혀 다르기 때문에 생각들이. 저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출발하는 게 나아요. 후보자 추천위원회 다시 해서. 그게 양쪽에 모양을 상하지 않으면서 명문도 주면서 그렇게 가야지 이거 바로 또 재재청을 거부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지금 23일 날 오늘 얘기를 했잖아요. 또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러니까 청와대는 더 이상 입장내지 말고 한 발 양보하는 게 그런 거예요. 청와대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이 대법원에서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1: 네.
2: 단지 후보자 추천위원회 새로 구성해서 새로 출발해야 됩니다.
1: 새로 출발해야 된다고
2: 네, 그래야 되는 것이지.
1: 그러면 시간을 좀 줄일 수 있습니까?
2: 좀 낫지 않겠어요? 내년 6월까지 이대로 간다고요?
1: 아니 권한쟁의 심판 이야기도 좀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 시간이 또 너무 오래 걸리는
2: 얘기예요. 권한쟁의 심판은
0: 하는 게 맞죠? 국민의힘이 그거
3: 권한쟁의 심판? 그랬어요. 청와대 안 간다고
1: 청와대는 안 간다고 그랬는데
3: 국민의힘이 거부 적격이 없을 겁니다.
4: 그러니까
3: 네. 이해당 네. 네. 심의 의결권이기 때문에 아직 안 넘어갔으니까 국회에.
2: 권한쟁의 심판을 할 권한이 없다고요. 국민의힘은. 제가 그래서 이 권한쟁의 심판 하면 안 됩니다. 하게 되면은 어느 한쪽이 이 상처를 받게 돼요.
1: 그렇군요.
2: 대통령 권력이나 사법의 대법원장 권력도 이거는 좋은 모양이 아니에요. 어쨌든 둘이 양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출구 전략이에요. 다른 때는 출구 전략 시커니어서 왜 이럴 때 출구 전략 얘기 안 합니까?
1: 네네.
2: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건.
1: 알겠습니다. 추천의 시간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태규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4: 저는 이제 궁극적으로 서로 양보해서 타협을 해야 되겠지만 아까 이제 뭐 다들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지금 그 헌법상의 우리 대법관 임명 조항이 결국 이제 3권이 골고루의 어떤 권한을 행사하도록 이렇게 분산시켜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법부에는 어쨌든 재청권이라고 하는 이제 독립성을 부여해 준 거고 또 입법부하고 행정부에는 어쨌든 그 동의와 임명이라고 하는 견제권을 부여를 해준 거란 말이죠.
1: 네네.
4: 이 세 개가 이제 동등하게 어떤 권한이 동등하게 주의를 갖고 있다고 본다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상호 존중과 이 제도 권력에 대한 자제를 통해서 절충점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것이 조율이 안 되고 이제 기계적으로 지금 이제 충돌해갖고 이제 여기까지 온 거지 않습니까?
1: 네네.
4: 결국은 이제 우리 사회의 어떤 그 타협 능력의 부재, 정치력의 어떤 실종 상태를 여기서 보고 있는데
1: 맞습니다.
4: 계속해서 이렇게 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판결을 내려야 되냐 이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1: 네.
4: 저는 그래서 대법원장도 양보를 해야 되겠지만 대법원장이 양보하려면 대법원장이 양보할 만한 명분을 저는 청와대에서 제공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적어도 이 헌법 조항 절차대로 한다면 대통령의 재재총 요구권은 헌법상에 없는 조항입니다. 그 자체가 헌법상 행위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럼 조희대 대법원장 이야기는 대통령이 헌법상에 없는 권한을 행사했기 때문에 그 권한에 맞춰서 내가 행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본인이 할 때는 헌법이 위배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재재청 요구를 받아들이게 되면 네. 그러면 다시 해서 추천회를 다시 구성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면 대법원장이 그 추천회를 다시 구성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청와대가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걸 대법원장 보고 무조건 물러나라 이렇게 이야기한 건 아닌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법원장의 재청권은 국회의 동의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라는 두 차례에 있어서의 견제를 이미 받고 있는 거예요.
1: 그런데
4: 네? 여기서 더 재청권을 형해화시킨다. 네. 그럼 제가 볼 때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저는 가져온다고 봅니다.
1: 아니 근데 이게 잘 생각해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계속 무한루프가 돌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게 정치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3: 아니, 당연히 그렇죠. 네. 당연히 그렇고. 저는 지금 이태규 의원님하고 결론은 같은데 해석이 좀 다른데요. 헌법이 모든 걸 세세하게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그 헌법 104조 2항은 법률에도 세세하게 규정이 안 돼 있어요. 결국 그러면 헌법상 확립된 관행과 관례가 뭐냐. 네. 그것도 헌법이 예정한 질서예요. 그 헌법이 예정한 질서라는 게 꼭 명문화돼서 헌법 조문에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니고 그 헌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 헌법을 실천함에 있어서 그동안에 확립되어 온 그런 일종의 이제 헌정 질서가 뭐냐. 그게 저는 충실한 협의고 합의였습니다.
1: 그럼요. 네.
3: 근데 그걸 안 한 거예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 본인은 뭐 청와대 눈치를 보니까 해봐야 안 될 것 같다라는 식의 이제 의사를 법원행정처가 비추고 있지만 그건 다른 겁니다. 특히 대통령 대면 협의 없이 저걸 던진 거는 그것도 5개월이나 끌다가 바로도 아니고 납득하기가 어렵죠. 게다가 네. 던진 시점을 보세요. 여당 전당대회 다음 날 저걸 던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당 전당대회에서 뭐 조희대 탄핵이니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서로 선명성 부각시키느라고 마치 그거에 대응하듯이 그보다 더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거는 1 플러스 1로 던진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3: 그 노태학 대법관 후임으로는 어쨌든 대통령이 이쪽이 그 대법원이 요구하는 사람을 안 받아주니까
1: 네.
3: 김성수 그 대법관 이번에 되신 분 이은구 대법관 후임 이걸 묶어가지고 던진 거 아닙니까? 하나씩 나눠 갖자고. 그것도 일종의 정치적 행위로 본 거죠. 그 이번 같은 경우도 그래요. 재재청이라는 게 헌법에 없습니다. 읽어보면. 그리고 반려 이런 얘기도 없어요. 그러나 임명동의권은 대통령이 국회로 보내야 국회가 동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임명동의 절차를 대통령이 송부를 해야 임명동의 절차가 시작이 되는데 임명동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대통령이 판단한 겁니다.
1: 네.
3: 그래서 그게 해석상 재재청인 거지 뭐 재재청이라고 그 청와대에서 브리핑은 했습니다만 그 문서에 명시적으로 그게 담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1: 임명동의권이 포함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군요.
3: 당연히 임명동의권이 포함된 거로 해석을 하는 거죠. 네네. 그리고 뭐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 입장을 내면서 국법에 따른 행위는 무슨 문서주의와 부서제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좀 말도 안 되는 거고 아니 문서로 아직은 문서로 안 하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게다가 거기에 부서도 대총리 부서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의 임명권은 온전히 대통령한테 귀속된 권한이기 때문에 그게 국무위원회 부서가 있고 없고는 지극히 형식 논리적인 문제인데 마치 그게 헌법상의 중대 원칙인 것처럼 얘기를 했다가 또 슬그머니 꼬리를 패요. 문서로 했고 부서도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게 아니고 이게 근거가 없고 사유가 부족하다. 그런데 또 근거도 됐대요. 헌법 104조 2항 그다음에 법원조직법 41조 2항에 따라서 이거는 이제 임명동의 그 저 임명을 할 수 없다라는 거를 입장을 밝혔다는 거예요.
1: 그렇죠. 네네.
3: 그런데 오늘 거기다 대고 또 그 재청 절차에 대해서 이상이 있다고 하는 건 수용하기 어렵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1: 그렇죠. 자중심 좀 긁는 거죠.
3: 일종의 한번 해보자고 지금 나오는 겁니다.
1: 맞습니다.
3: 대법원장이 네. 대통령한테 한번 해보자고 해서 뭘 어떻겠다고 저걸 한번 해보자고.
2: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어제 오늘 연이어 이제 입장을 냈단 말이에요.
1: 네.
2: 헌법적인 근거나 구체적인 사유가 없다. 재재청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오늘도 또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이제 이 재청 요청 그러니까 서면 재청에 대해서 절차적으로 완결하지 않다. 그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 대한 반박을 이제 연이어 한 거예요. 그리고 특히 전당대회 다음 날 이제 서면 제청한 것도 한 겁니다만 대통령하고 차담회를 나눴잖아요. 이건 헌법적인 건 아닙니다. 대단히 정황적이고 정무적인 것이긴 합니다만 그 이은구 대법관 퇴임하면서 김성수 대법관 이제 그 취임한 거에서 관련해 가지고 만났는데 네. 차담을 갖고 대화를 나누고 거기서 뭐.

0: 이런 거에 대한 얘기는 안 나눴을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알 길이 없고 그리고 대통령 출국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1: 갔죠.
0: 바로 이제 이렇게 입장을 냈어요.
1: 네.
0: 그러므로 봐서는 이걸 가지고 시비 올 수 없어요. 이건 대법원장의 마음이니까 자유긴 한데 그런 게 너무 정치적 냄새가 너무 직계배예요. 그러다 보니까
1: 청와대는 굉장히 불쾌감 표시하는 것 같아요.
0: 아마 제가 청와대에 있어도 그랬을 것 같아요.
1: 네, 빈집털이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0: 그런데 소면 제청이라는 게 물론 네. 헌법에 의하면 전혀 어긋나지 않아요. 소면 제청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없으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우리 헌정사에 이 확립된 지서도 대단히 중요해요. 그 불문법, 소문법을 떠나서 말이죠. 근데 그걸 무시한 거예요.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1: 네.
0: 근데 어쨌든 양쪽이 충돌한 거 아닙니까?
1: 그렇죠.
0: 지금 아까 말씀처럼 무한히 도는 이거 루프 같은 거예요. 지금 진짜. 여야가 진영에 따라 전혀 이 입장이 다르고 바라보는 것이 달라요.
1: 네.
0: 그럼 이제 이건 푸는 길은 제가 아까 그런 말씀 드린 게 지금 자꾸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푸는 길은 더 이상 청와대가 입장을 좀 안 냈으면 좋겠어요. 불쾌하더라도.
1: 그러니까 서로 입장을 좀
0: 자제하는. 자제해라. 네. 그게 말하자면 우리가 한때 그 얘기 많이 했죠.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진가라는 책 인용 많이 했어요. 요즘은 덜 하던데. 근데 거기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 딱 그거예요.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것. 그러니까 대법원장도 그걸 따를 의무가 좀 있다고 봐요.
1: 아니 근데 이게 네. 서로 자제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왜냐면 지금 민주당 여기가 여권에서는 이거 사법 쿠데타다. 지금 뭐 탄핵 얘기도 나오고.
0: 그런 건 자제해야 된다.
2: 근데 그런 근데
0: 그런 말을 자제해야죠.
2: 그거는 저는 일반 국민들의 시각에서 지금 합의가 안 됐는데 대법원장이 일방적으로 이것이 제청을 요구했다는 것이 문제인지 일반 국민들의 시각에서요. 어떤 특정인을 왜 제청하지 않았느냐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는 건지 이거부터 전 청와대가 생각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1: 네.
2: 지금 민주당 아까 사법 구태타라는 용어를 쓴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그런 얘기는 그만 나왔으면 좋겠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뭐 이거 상권 분립에 위배된다. 이게 지금 여권 전체 입장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걸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 쪽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1: 네.
2: 상권 분립 대통령 중에 상권 분립이에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게 저만 그렇게 볼 수는 있지만 저는 이미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이 융합됐다고 보거든요. 다시 말해서 권력 분립이 아니라 권력 융합이에요. 왜? 국회의 다수당은 다수가 아니라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민주당이고 본인들이 원하고자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단독으로 통과시켜요. 국회는 원래 합의제적으로 운영돼야 되는데
1: 네.
2: 이런 식으로 다수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결국은 여권 세상이 되는 건데 지금 남은 것이 뭐냐면 사법 권력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사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대법관을 늦게 지명한 거 국민의 피해다.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 권력 분립이 점점 희미해져가는 이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사법 권력에 대해서 어떤 요구를 한다라는 것이 과연 지금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도 역시 생각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워낙 강하니까 삼권 분립을 시키는 건데 거기서 또 청와대의 의견을 들어준다면 이 사법권이 흔들린다.
2: 같이 돌아가잖아요.
3: 이게 예, 예. 조금 우리가 냉정하게 진영의 입장 또 여당 야당의 입장에서 보지 말고 정말 우리가 아까 저기 최 교수님께서 이제 그 상호 관용과 자제라는 이제 말씀을 좀 주셨는데 그런 관점도 우리 민주주의를 어떻게 지키고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좀 봐야 된다고 보는 거고
1: 맞습니다.
3: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104조 2항 이 대법관 임명 부분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유월항쟁 87년 이제 헌법 개정을 하면서 유월항쟁의 결과물로 이걸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1: 네.
3: 그때 얘기가 나왔던 것이 어쨌든 이제 사법부 독단도 막지만 행정부의 또 사법 지배도 막아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시대적 고민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또 과거의 권위주의 시대에 있어서의 또 사법부가 권력이 지배당했던 그런 것도 이제 방지해야 되고
1: 그렇죠.
3: 그런 부분을 따진다면
1: 네.
3: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청와대도 자제해야 되고 다시 이런 그 법의 취지에 대해서 저는 대법원장 다시 한번 이제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접점이 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중요한 부분은 윤석열 저기 전 대통령 때 그때도 이제 대법관 두 명 아마 그 진보적 인사 임명 제청할 때 반려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보도가 돼가지고 한번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의 입장은 그 위원이다. 왜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대통령이 함부로 그걸 하냐.
1: 네.
3: 이렇게 이야기 되는데 지금 또 대통령 임명권을 또 강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당 때 입장 다르고 야당 때 입장 다르고 이렇게 되면 한국 사회 한국 민주주의가 발전이

0: 될 수 없어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것이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정말 우리 민주주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절충점이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1: 그 이태규 의원님의 말씀은 약간 좀 대통령이 한 말 물러서야 된다고.
2: 아니 제가 뭐 이태규 의원님 말씀에 예. 이의를 제기하는 건 아닌데 그때 네네. 국민의힘의 입장은 지금과 또 정반대였어요.
3: 그렇죠.
2: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렇게 맞습니다. 그냥 아니, 난리를 쳐가지고 네. 김명수 대법원장이 물러섰어요.
1: 그렇죠.
2: 결국에.
0: 아니 네.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민주당의 문제만 제기하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진영의 입장에서 여당 때 또 야당 때 이렇게 자꾸 입장이 바뀌면 네. 이게 민주주의의 어떤 기준점이 없어지잖아요.
1: 아니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가서 명확하게 우리가 기준을 아니, 세우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2: 그게 하나의 그래서. 방법일 수 있는데 네. 이걸 만약에 헌재로 가져가면 헌재가 칼로 무자르듯이 어느 한쪽에 손을 들어줄 수 있는 맞아요. 문제냐. 그런데 헌법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네. 헌법에는 이게 충실한 협의와 네. 합의를 통해서 결정하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1: 그렇게 하죠. 예.
2: 헌재가 아마 넌디시즌을 할 겁니다. 이게. 결정 못한다. 충실한 협의와 합의를 해라. 가봐야 이게 헌재에서 결론이 안 나요.
1: 알겠습니다.
4: 저 하나만 봤습니다.
1: 예, 예.
4: 저 여당에서 말이죠. 이 조이대의 난. 시대의 난. 시대가 뭐 역사적으로 처음이나 뭐 이런 의미를 중의적으로 사용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돼요. 사법구태타다. 이런 말을 자제하라는 얘기예요.
1: 그러니까 자극하는 말을 좀 자제해라.
4: 이게 지금 청와대만 자제하는 게 아니라 네. 여당도 자제해야 돼요.
1: 이 말도 자제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탄핵. 이야기 나오고
4: 아, 그거 당연히 자제해야죠.
1: 자제해야 된다.
4: 아니 지금 예. 탄핵 못해요. 조이대 대법원장이 헌법과 법률 위반한 게 없어요.
1: 네네네.
4: 어제 뭐 또 그 의원은 민주당의 그 강경파 의원은 헌법과 법률 위반했으므로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지. 헌법과 법률 위반한 게 없죠. 지금 조이대 대법원. 단지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양치 좀 자기 입장만 얘기하는 거냐. 임명권과 재청권. 이걸 자제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들은 왜 자기 얘기만 합니까? 민주당 사람들. 그러니까 더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네.
5: 그리고 그 전에 조이대 씨라고 얘기를 하고 뭐 그런 얘기들은 많이 나왔잖아요. 이게 그 단어 한마디가 함축하는 거는 상당히 조이대 대법원장이나 사법부를 감정적으로 바라본다라는 그런 인식을 줄 수 있어요. 본이든 본의가 아니든 간에. 네.
0: 이게 네. 지금 저는 민주당이 조금 이제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175석을 가지고 거대 여당 아닙니까? 거기다 행정권력까지 있는 이 정권이 이런 문제를 제대로 정치적으로 풀지 못해서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대법원장의 책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적어도 국정운영의 중심 주체로서 이 부분을 풀지 못하고 이걸 공격적으로 이렇게 해서 계속 갈등을 유발시키는 거. 그래서 지금 헌법 질서가 사실 교착상태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서 민주당을 먼저 무거운 책임감을 먼저 느껴야 돼요. 지금 정치 공세로 탄핵이니 뭐 쿠데타니 뭐 이런 표현을 해서 공격해서 갈등을 더 확산시키고 이거 할 때가 아닙니다. 문제를 알겠습니다. 푸는 게 여당 아닌가요?
2: 요즘 보면 전반적으로 정치권에서 이 정치적 언어의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요. 감정의 온도가 너무 높고 지난 이제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마찬가지잖아요. 한동훈 의원이 보였던 모습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여당은 여당답게 그야말로 국정의 책임 주체이기 때문에 여당다운 모습을 보여야 되고 아니 조이대 대법원장 비판할 수 있어요. 대법원장이 무슨 성역입니까? 당연히 비판받을 건 비판받아야죠. 그러나 탄핵을 시키겠다. 내지는 무슨 시대의 난이다. 이런 어떤 그 감정적인 언사는 절제하는 게 맞고
1: 네네.
2: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중대한 헌정 위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냉정하게 출구를 찾고 문제를 해결할 건가 거기에 집중을 해야지 감정적 비난을 하는데 집중을 하는 건 결국에 자기 지지층들의 열광은 불러올 수 있어도 국민들이 보기엔 불안해요 이게.
1: 알겠습니다.
2: 저는 그런 점을 여당이 주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4: 그 장동현 대표도 그 제명화 이런 얘기 하지 말아야 돼요.
1: 서로
4: 양치. 네.
1: 아, 그거 맞아요. 서로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예.
0: 그 다 누워서 침 뱉는 거
1: 맞아요. 다 제가 그러니까 지금 네 분께서 동일하게 얘기하시는 의견 통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자제하고 서로 좀 감정을 누르고 자극적인 말 쓰지 말고 좀 대화 좀 해라.
4: 뭐 해결해야 될 거예요. 네, 언제까지
1: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 대통령께서 다시 해외 순방 마치고 돌아오셔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될 일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이틀 만에 사퇴하면서 정치권이 또 파장에 휩싸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다음 날 이제 사퇴 입장 발표했잖아요. 그 배경에 좀 관심이 많이 쏠렸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한동훈 의원이 제기한 문제들이 아니라 결국 청와대에 전달된 탄원서가 이게 한 방이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최창률 교수님.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저는 그런 거 앞에 정하러 올 때 그런데 저는 네. 그 기자회견 보면서 말이죠. 그 기자회견 당신 그건 모르는 때였잖아요. 판사 얘기는.
1: 네.
4: 그래서 신중하게 처리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기자회견 때. 그래서 김성호 후보자에 대한 질문 때
1: 답변을. 그래서 임명 안 하려는 건가?
4: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 임명 안 하겠구나. 그런 생각 했고 또 하나 문제가 전반적으로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그거를 만회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한 거 아닙니까?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사과하고 사과라는 단어는 안 썼습니다만.
1: 네.
4: 근데 거기서 김성호 후보자 임명한다고요?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저는 당연히 100% 임명 안 할 것이다. 그렇게 봤어요.
1: 그러셨군요.
4: 왜냐하면 지금 이 여러 가지 국민들에게 낮은 자세로 가는 건데 그 당시에 그 여론조사는 다수 여론조사가 김성호 후보자는 임명은 안 됩니다가 많았다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사퇴하기 전에.
1: 네.
4: 그렇다면 이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겠다고 했잖아요. 대통령께서. 근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다고 해놓고 김성호 후보자 임명한다고요? 그럼 기자회견 하나 많아요.
1: 그러니까
4: 공소취소나 그 헌법 연결 문제는 잘했어요. 나름대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열은 했다.
1: 네. 근데
4: 피는 멈췄다. 근데 피가 어제가 멈추긴 멈췄더라고요. 지지율이 떨어지면 멈췄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 김성호 후보자가 사퇴했어요. 저는 그래서 탄원서 때문에 한 것 같긴 해요. 그 30분 늦추고 이런 걸 볼 때는.
1: 네네.
4: 근데 저는
1: 기자회견 30분 늦춘 게 이제 탄원서에 영향이 있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4: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저는 그건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는데. 네.
1: 아니 그러면. 아니 유창열 교수님. 그러면 아예 지지율을 올리려면은 그냥 기자회견 때 아 임명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훨씬
4: 그거는
1: 전달 잘 되지 않나요?
4: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1: 네.
4: 조금 생각해 보겠다는 게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신중히 처리하겠다는 건 임명하지 않겠다는 의미였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아무튼 간에 그 탄원서 문제가 제기가 되면서 30분을 기자회견을 연기하면서 그 얘기가 맞는 것처럼 이제 해석이 되고 있는데 저는 그런 걸 떠나서 대통령이 당연히 임명 안 했을 것 같아요. 이상하게 임명하면 그게 말이 돼요? 공소취소나 연임기한 안 한다고 해놓고 김성호 후보자 임명하면 지지율 더 떨어질 텐데 저는 그래서 탄원서와 무관하게 안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
1: 그 이전에도 임명 자체를 안 했을 것이다?
4: 안 했을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신 교수님은요?
5: 이게 사실은 자진사퇴와 지명철회는 굉장히 이게 다른
1: 부분이잖아요. 예.
5: 그런데 최소한도 본인이 지명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명철회보다는 자진사퇴 형식으로 하는 것이 한때나마 지명했던 그 대상자를 위해서는 그게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에 30분 늦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30분 기자회견 늦게 하는 것이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라는 것은 사실이죠.
1: 네네.
5: 그리고 사실 저는 그전까지 분명히 임명을 할 거라고 봤거든요. 사실 청문회까지 했고 저 민주당에서 청문 보고서를 단독으로 신속하게 아주 채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법사위에서. 그래서 아 이건 임명하겠구나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 기자회견 때 이재명 대통령이 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그 다음날 한 걸 보면 최소한도 법사위에서 통과될 때까지만 해도 민주당 법사위원들 대다수는 법사위원장을 비롯해서 몰랐어요. 그 탄원서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러고 이제 홍익표 정무수석한테 그게 전달이 되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그 사이에 분명하게 그 아주 급격한 기류 변화가 있었을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뭐 이거 다 추론이죠. 뭐.
2: 네. 탄원서 냈던 보좌진들이 인터뷰를 지금 했잖아요. 그 인터뷰에서 나온 설명을 봐도 지금 신율 교수님 말씀하셨던 거하고 거의 궤를 같이 해요. 그러니까 그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몰랐고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청문보고서 채택한 이후에 법사위원 중에 한 두 사람 정도를 만나서 구두로 이 탄원서 내용을 전달했다. 굉장히 당황하더라. 이런 네. 거였고 홍익표 수석한테 전달이 된 거죠. 그게 17일 오전입니다. 그리고 17일 날 어쨌든 그 대통령 기자회견 하루 전이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약간 이상기류가 생기기 시작한 거고 그러나 그때까지도 김승원 후보자가 물러날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18일 날 오전에 당사자를 만났잖아요.
1: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네,
2: 그 탄원서 냈던 보좌진을.
1: 네.
2: 탄원서 냈던 보좌진을 만나가지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물러나겠다는 의사가 아니었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는 의사였는데 그러나 이제 보좌진들이 배수해진을 치니까 그럼 기자회견 한다 우리 얼굴 내놓고 그러니까 다음날 자진사퇴로 귀결이 된 거고 그러니까 이게 급제동이 걸리면서부터 임명은 사실 어려워졌다고 보고요. 청와대에서도 다만 본인이 끝까지 뭐 아니라고 얘기하고 자기가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즉시 지명철회는 아니고 기회를 좀 줬는데 이제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였고 애초에. 그러니까 저는 이 과정을 돌아보면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좀 그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김성근 후보자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는데 사실 우격다짐식으로 청문회를 밀고 나갔던 거 아닙니까? 네. 게다가 김민석 대표가 뭐 보면 볼수록
5: 잘된 인사다.
2: 이런 얘기 해가지고 네. 너무 국민 정서나
4: 여론에. 시대의 명언입니다. 이제.
2: 네, 국민 정서나 여론에 네. 맞지 않는다. 이런 지적을 받았고 다 좋아요. 그러나 어쨌든 김성근 후보의 결정적 문제가 드러나기 이전이었으니까 어쨌든 여당 입장에서는 스스로 지명한 후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바로 포기

0: 못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말이에요. 이거 낙마했고 그리고 저 탄원서 문제까지 알려지고 있고 네. 저거는 형사적 문제까지 될 가능성이 있는 의혹들이 제기가 됐어요.
1: 고소 있잖아요. 시민단체가.
0: 그러니까.
2: 고발됐죠.
0: 그러면
1: 고발. 고소가 아니라 고발.
0: 그러면 검증 실패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좀 머리를 숙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 앞에 유관 표명을 하든가 최소한 사과를 하든가. 아니 그 당에서 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당대표가 그렇게 밀어붙인 인사가 결과적으로 낙마했고 추가적인 의혹이 드러났는데 후보자의 결단이다. 이렇게 오히려 그걸 미화하거나 의미를 축소해가지고 뭉개고 갈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당이 욕을 먹는 겁니다.
2: 아니 그 탄원서 내용이 민주당 내에서도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0: 탄원서 내용에 관한 소문이 좀 있었던 거죠.
2: 그 어느 정도의 소문이 있었던 예. 거다.
3: 거기 덧붙여서 예. 지금 아까 그 잘된 인사라는 얘기는 뭐 제가 농담으로 아까 뭐 희대의 명언이라고 얘기했는데 고뇌찬 결단. 그 누가 얘기했는지 아는지 제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고 살신성인. 기가 막힌 얘기들이에요.
2: 그것도 있고 법사위원장이 네. 눈물을 같이 흘렸잖아요. 눈물도.
3: 그럼 청구했다니까 그러다 치고 네. 사퇴한 다음에
2: 사퇴한 다음에
3: 사실성입니다.
2: 알겠습니다.
3: 고뇌찬 결단 말이죠. 박정희가 유신할 때 한 얘기예요. 그게.
4: 이게
3: 그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의원들이.
4: 제가 이제 그 복싱으로 치면 이게 이제 한동훈 의원 공세로 김승원 후보자가 거의 그러기 상태에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탄원서라는 이제 훅하고 엇벅이 연달아 들어가니까 내가 일단 세컨에서 항복하고 타월 던진 거랑 똑같아요.
2: 네.
4: 무슨 말씀이냐면 어쨌든 사퇴해서 실기했다. 이미 그전에 사퇴를 해서 실기한 부분이 하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박원석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당의 민주당의 여당으로서의 위기대처 능력이 너무나 형편없었다는 걸 보여준 부분이고
2: 네네.
4: 그래서 이 결과가 뭐냐 이제 사태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경기도당의 회계부정 문제나 뭐 이런 부분 다 형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수사 안 할 수가 없고 드러난 것만 보면 횡령이 거의 확실해 보여요. 그럼 이제 이 수사 결과에 따라서 민주당이나 여권 전체가 이 김승원 후보자로 인한 후과를 제가 볼 때는 치르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때 순간적으로 그 위기대처 능력의 그 시점을 놓친 부분들이 나중에 정치적으로 어떻게 더 큰 피해로 본인들이 이제 감당해야 되는지 아마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점이 있을 거예요.
0: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이쯤 됐으면은 윤리감찰을 해야 됩니다.
2: 네.
0: 민주당 윤리감찰단이 있거든요. 이거는 탄원서라는 의혹의 실체가 있어요. 그럼 그 탄원서 내용을 지금쯤은 민주당 지도부도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그냥 김승원 후보자의 개인적 의혹이 아니고 이분이 도당위원장이었기 때문에 도당의 당비 사용과 관련돼서 그 당비라는 게 그냥 당원들이 낸 당비만이 아니고 국고보조금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국고횡령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고 아주 상세하게 그 의혹 내용이 적시가 돼 있는데 윤리감찰에도 이걸 회부를 안 한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2: 그러니까
0: 저는 왜 민주당이 이렇게 명시적인 문제를
2: 네네.
0: 그리고 이미 뭐 이제 국민적 눈높이 안 맞을 뿐만 아니라 내부자에 의해서 이 구체적인 폭로가 이루어진 문제까지도 눈 감고 외면하고 뭉개고 갈라 그런지 모르겠어요.
2: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뭐 이제 KBS가 이제 첫 보도를 했는데 KBS의 뭐 의원의 보좌관이 전화를 해서 뭐 여론의 뭐 상황을 뭐 무마하려고 했었다 뭐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고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풍이 굉장히 좀 거센 상황인데 이게 결국 두 명의 장관 후보자가 낙마했고 또 강훈식 비서실장이 인사 책임을 지고 일단은 사의를 표명했는데 대통령이 아직은 뭐 어떻게 할지는 지켜봐야 되는 그 상황. 글쎄요. 청와대 인사실무 책임지는 위치에서 이거 사퇴한 거는 적절하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1: 아니,
2: 어떻게
1: 사퇴는
2: 생각하십니까?
1: 한 게 적절한 그 저 강훈식 비서실장 말이죠.
2: 맞습니다. 예.
1: 강훈식 비서실장의 사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저는요. 인사에서 비선 실세가 뭐 개입이 됐다 안 되어 있다 제가 알지도 못하고
2: 네.
1: 뭐 그러지 않았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도 비선 실세가 많이 나오니까 강훈식 실장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뭐냐면 이게 공식 라인에서 내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면 좀 비선 실세 그런 의혹 제기라든지 논란이 좀 가라앉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 문제가 강훈식 실장만 그만두면 된다라고 생각 안 해요. 전 정무라인 이거 여기 정부적 감각 뭐냐면 예를 들면 용해인 의원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 비례대표 의원과 장관직의 겸직은 전 그게 핵심이 아니라고 봐요. 핵심은 뭐냐면 위성정당 출신으로 두 번이나 의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장관까지 한다라니까 거기에 대해서 민심이 확 돌아선 거거든요. 네. 그러면 정무라인이 그거를 미리 좀 인지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눈높이 그 정도는 해야죠. 두 번째, 그 김승원 후보자 문제.

같은 경우에요. 저는 경기도당 회계 부정 같은 거는 알기가 힘들다고 봐요. 근데 이게 GSGG라고 옛날에 왜 그 문제가 됐었던 거 있죠. 국회의장에 대해서. 근데 어젠가 제가 뉴스를 보니까 GS

0: 의원 한 분만 그만둔다고 해서
1: 해결되지 않을
0: 아니라고 거다. 봐요.
1: 알겠습니다. 그래서 인사 이야기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은 낙마를 했고 이제 지나간 얘기고 또 다른 의혹들이 나오거나 민주당이 어떤 의견이 나오면 이제 그때 다시 이야기를 해보는 걸로 치고 일단은 지금 강훈식 비서실장 사퇴를 했잖아요.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지금 비서실장이 비어있는 상태가 될 텐데 그러면 청와대 3실장 중에 두 명이 공석인 상황이에요. 그럼 비서실장은 빨리 임명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많은 후임자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 천준호 의원, 뭐 한준호 의원 같은 친명 의원 혹은 뭐 이철이, 뭐 최재성 같은 뭐 친문 인사도 좀 거론되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2: 아니 뭐 대통령께서 아직 결정 안 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네. 사실상 결정이 난 거죠.
1: 결정이 난 거죠. 예. 네.
2: 강훈식 그 비서실장은 사임을 하는 거고 네. 그리고 청와대 개편의 폭이 앞서 신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비서실장 한 사람으로 아마도 그치지 않을 겁니다. 이게 이제 뭐 검증 추천 전 과정의 실패잖아요. 거기에는 이제 정무라인 민정 뭐 여러 가지 책임들이 겹쳐 있기 때문에 일정한 폭의 개편이 불가피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국정 전환과 쇄신의 동력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비서실장이 최고위직 참모잖아요. 청와대에서.
1: 네, 최측근이죠. 대통령의.
2: 인사위원장이기 때문에 네. 인사 실패에 대한 총괄적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는 게 맞고 때문에 이제 강훈식 그 실장이 사표를 냈고 그게 이제 시작일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이제 후임도 중요하겠죠. 지금 굉장히 국정 위기 국면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어떤 선택을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언론에서 여러 가지 한마평들이 나오고 하는데 저는 그런 한마평들과 관계없이 네. 조금은 대통령하고 거리감이 있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강훈식 실장도 뭐 무게감이 있는 중진 의원 출신이지만 못지않은 혹은 그보다 더한 그런 무게감과 말하자면 장악력과 강단과 이런 게 있어야 뭐 비선이니 아니면 다른 측근에 의해서 휘둘리니 이런 얘기가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네. 그 과거를 돌아보면 김대중 정부 시절에 조금 결이 다른 김대중 정권하고는 결이 다른 김중권 그 비서실장을 기용을 해서 IMF 위기를 돌파했던 전례가 있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탄핵 이후에 김우식 연세대 총장을 비서실장으로 대통령이 기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약간 국정 위기 국면을 관리했던 그런 상황이 있어요.
1: 그렇다면 아예 제3의 의회의 임무를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나요?
2: 그때하고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네. 지금 일종의 그런 처방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중량감 있는 네. 비서실장 선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언론에 그 한마평으로 거론되는 분들은 뭐 자격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일단 대통령하고 너무 가까워요. 특히 재선급 현직 의원들은 대부분 다 친명계 의원으로 거론되는 분들인데
1: 그렇죠. 네.
2: 그러면은 강훈식 실장에서 달라진 게 뭐지? 더 가까운? 지금 그게 국정에 필요한가?
1: 근데 보통 대통령께서 사람을 쓰실 때 좀 대학이 편한 사람을 좀 잘 기용을 한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긴 하잖아요.
3: 기본적으로 다 편한 사람을 쓰고 싶겠죠.
1: 네.
3: 근데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1: 불편한 사람 안 쳐야 됩니까?
3: 꼭 불편하다기보다도 네. 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이미지를 갖는 사람이 좋아요.
1: 추천 좀 해주십시오.
3: 아, 제가 뭐 추천할 수 있는 뭐 전혀 그런 계절은 전혀 아니고.
1: 네네. 네.
3: 근데 지금 얘기 나온 분들 아까 앵커께서 거론한 분들 그런 분은 저도 뭐 그런 분들 훌륭하지 않다는 게 전혀 아니에요. 썩 비서실장으로 만약 그런 분들이 임명되면 잘한 인사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1: 예상된 인사니까.
3: 나쁜 인사라기보다도 네. 너무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고
1: 그렇죠.
3: 좀 참신해야 돼요. 참신하면서 이 종 뭔가 어쨌든 간에 기계가 있고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1: 좀 어느 정도 열린도 좀
3: 열린도 있어야 되고
1: 있어야
3: 장악력도
1: 되고.
3: 있으려면요. 그래야 네. 필요. 꼭 무슨 의원 출신이 아니어도 돼요. 아까 김우식 뭐 연대 총장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대통령의 이제 그 인사의 스타일이긴 한데 그 이유가 또 문제예요. 인사 비서실장을 바꾼 다음에 과연 어떤 식 인사 라인, 정무 라인 다 개편해야 될 거. 인사 비서관, 민정 비서관, 공직기강 비서관,
1: 네.
3: 정무수석, 민정수석. 이거 어떻게 다 감당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해야 돼요. 한꺼번에 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문제는 이후에 법무자가 또 후보자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어떻게 또 할 거, 어떻게 검증할 거냐고요. 검증과 추천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인지 그야말로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세 평은 금방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 왜 그런 것도 하나 검증이 안 된 것이지. 아까 얘기가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럼 그야말로 정말 비선실세가 이게 작동된 것인지 이게 궁금해요. 이게 후발로 계속 나오고 여기서 보세요. 그 장외정치, 징계정치 한창 우리가 여기서 장동 대표 비판 많이 했죠. 완전히 들어왔어요. 모든 이슈는 민주당이에요. 지금 청문정부부터. 이 정국이 바뀌었다고요. 지금. 그럼 이거를 비서실장 한 명이 바뀐다고 되겠냐고요. 대통령이 정말 이거는
1: 그러니까요.
3: 대처를 가지고 봐야 되는 건데.
1: 예, 강훈식 실장이 그만두자 아무래도 바로 다음 이제 경기 성남 라인 인사 라인에 뭐
3: 그러니까
1: 실세가 누구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그런,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3: 본인들도 좀 멀리 가든가.
1: 네.
3: 아 이제 그런 게 사실이 아니라도 뭐 전 전혀 알 길이 없.

0: 없죠. 저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성남 라인, 뭐 경계 성경 라인, 뭐 경성 라인,
1: 경성 라인
0: 다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1: 그러니까 이런 걸 무마할 정도의 인사가 필요하다.
0: 필요하고 그리고 본인들하고 좀 이렇게 그분들하고 대통령이 약간 거리를 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게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말이죠. 이게 지금 이렇게 갈 수 없어요. 이 민주당이 이렇게 가단 말이죠. 민주당 의원들 보세요. 아까 몇 명 뭐 말을 인용했습니다만 민주당이 더 지지를 더 깎아먹고 있어요. 대통령이 단속에 나서야 됩니다. 이 상황.
1: 알겠습니다. 이태규 의원님.
2: 뭐 이제 사실일지는 이제 알 수 없겠지만 한간에 나오는 대로 정말 이제 그 인사 추천과 검증 라인 별도로 다른 라인이 있다. 뭐 이렇게 된다면 그리고 그런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으면 저는 비서실장 누구를 모셔와도 비서실장은 또 그냥 겉돌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게 네네. 되면 여전히 저는 이제 국정의 실패로 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중요한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정상적인 인사 추천 시스템과 검증 시스템을 거쳤다면 김승원 후보자가 최종 후보자까지 올라올 수 있었을 것인가? 만약에 그랬다면 저는 지금 인사추천팀 라인과 검증 라인을 다 교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인사추천 라인과 검증 라인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데 있는데 누군가가 이 라인을 이 정상적인 라인을 붕괴시키는 존재가 있다면 그게 누구냐. 그것이 정말 소수였던 인어그룹이냐. 아니면 이걸 붕괴시키는 그 핵심이 대통령 자신일 수도 있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사람은 해. 이렇게 밀어붙일 수 있다고요. 네. 그 원인은 저는 대통령이 잘 따져가지고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런 인사참사는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런 그 시스템을 고치지 않는 이상 어떤 훌륭한 사람을 비서실장 갖다 앉힌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이 문제는 개선되기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0: 그 지을 거스는 사람이 있어요.
3: 저는 비선 측근 논란 관련해서 이게 이제 실체적 근거하고 아니면 인식하고 약간의 괴리가 있다고 보는데
4: 실체적 근거는 아직 사실 밝혀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3: 밝혀진 게 없고 네. 그냥 김현지 실장이 워낙 오래된 측근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냐라는 추측과 이런 어떤 뭐 비약 이런 게 좀 곁들여져 있다고 보고 김현지 실장이 총무비서관 시절에 초창기에 청와대 세팅하는 데는 역할을 핵심적으로 했던 건 맞는 것 같은데 그걸 총무비서관들이 다 한대요. 네. 게다가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했던 거고 근데 그 논란이 커지니까 보직을 바꾸고 강훈식 비서실장 체제가 확고해졌기 때문에 그런 논란이 가라앉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인사추천검증 실패가 확인되면서 다시 그 논란이 지금 부상을 하고 있고 네. 거기에다가 정진상 전 정무실장은 아예 시스템 내에 없는 사람인데 그와 관련된 비선 논란까지 뭐 실체 없이 막 제기가 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정치에서 이게 사실이나 실체와 무관하게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저건 그럴 거야라고 네. 인식을 하면
4: 그게 정치죠. 예.
3: 네, 그게 이제 기정사실화 되기도 하거든요.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계속 이렇게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마치 어떤 근거가 있는 것처럼 떠도는 거는 이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그 확인을 하고 조사를 해서 실은 이렇다. 그런 게 전혀 없었다.
4: 그러니까 의혹을 그동안 좀 키운 것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 그러니까 이걸 너무 숨긴다든가 명명백백히 밝히든가 네. 아니면은 저는 차제에 어떻게 보면 이제 교체 폭을 그 어디까지 할지 모르겠지만은 한 번쯤 교체를 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분위기 쇄신을
4: 전체적으로
3: 나쁘지 않다. 이런 얘기가 여당에서도 나와요.
0: 근거가 몇 개 있어요. 그 이 근거라고 단정할 수 없는데 네. 그 김상국 의원 많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 현지 누나 훈식이 형 그 얘기하고
4: 그 문자 내용이었죠.
0: 이번에 무슨 뭐 여당 편을 얘기 맨날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네. 그거 또 작년에 강성 후보자에게 통보했다는 게 뭐 김현지다. 네. 이게 지금 근거예요.
4: 그게 근거라고.
0: 다른 건 없어요 지금.
4: 근데 보실 수도 있겠네요.
5: 이게,
4: 네네.
5: 이게요.
0: 그거하고는 근거가 있습니까? 없죠.
4: 그러니까요. 명확한 근거가 없어서.
5: 이재명 대통령이 후임 실장을 많이 선택을 할 때는 전 이런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레임덕 얘기하죠. 근데 레임덕이 지지율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한 다섯 개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 세 가지로 얘기를 한다면 네. 의회에 관한 영향력 그러니까 국회죠. 두 번째는 지지율. 세 번째는 뭐냐면 여당에 대한 장악력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다 연결이 돼 있는 거거든요. 연결이 돼 있는데 그게 사실 지지율을 올리면 문제 다 해결된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렵다라는 건 본인들도 깨닫거든요. 그러면 당에 대한 장악력을 어떻게 높일까를 아마 굉장히 고민을 할 겁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래서 진짜 비선 실세 논란도 가라앉히고 여러 가지 진짜 아까 박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게 진짜 저도 100% 동의하지만 당에 대한 장악력만을 생각한다면 또 다른 카드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카드가 등장하게 된다면 문제는 뭐냐면 여론은 또 역설적으로 그런 카드에 대해서 전혀 부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

0: 이 존재한다. 이게 이제 사실은 이재명 정권의 굉장히 딜레마인데
1: 네.
0: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너무 빨리 꺼져요. 그러니까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일반적으로 여권에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통령의 레임덕이라 그러면 보통 20%대 떨어지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탄핵으로 인해서 이 권력을 잡게 된 정권은 그거보다 훨씬 높습니다. 왜? 탄핵 때문에 사회가 양분화가 되거든요. 그러면 양분화가 돼서 반대하는 세력이 굉장히 굳건하고 강건합니다.
1: 네네.
0: 이 세력을 누르기 위해선 지지율이 높아야 하는데 그게 그래서 레임덕이 오히려 40%가 무너지면 올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할 겁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KBS에서 정말 오랜만에 추석 여론조사했는데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잘하고 있다 42%, 잘못하고 있다 51%가 나왔습니다. 주식회사 엠브레인 퍼블릭이 KBS의 의뢰로 지난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또는 KBS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여기까지 전해드려 1부는 여기서 잠깐 마무리하시죠. 예, 약간 좀 쿨다운하시고 2부에서 계속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KBS 열린 토론은 여러분의 목소리로 완성됩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이 만나는 곳 KBS 열린토론.
1: 네, KBS 열린토론 이태규 전 국민의힘 의원, 최창열 용인대 특임 교수,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네 분과 함께 토론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아까 잠깐 좀 KBS 여론조사한 거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그래도 40%가 넘었으면 잘하고 있다라는 의견이요. 그럼 다른 여론조사보다는 KBS에서 한 게 좀 높게 나온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이태규 의원부터 한번
3: 먼저 조사 말씀해 방식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좀 있겠죠.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지난번 이제 대통령 금요일날 기자회견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지지율 차이는 있지만
1: 네.
3: 그리고 거기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지금 대통령의 대통령 국정평가라는 데서 부정적인 분이 민생, 경제, 부동산 뭐 이런 문제거든요.
1: 그렇죠.
3: 네, 부동산 지금 69%가 지금 거기서 신뢰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나올 정도 아닙니까?
1: 맞습니다. 예.
3: 그런 부분에서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부동산 문제라든가 전세 문제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떤 그 책임 회피성 어떤 이런 답변을 한 걸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는데 그럼 대통령이 현재 본인이 정책 실패에 대해서 본인의 뭔가 어떤 아주 냉철한 자기 성찰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것이 개혁 과제라고 생각으로 밀고 나간다면 저는 국정 동력 회복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어렵다고 보는 거고 또 아까 일부에서 이제 말씀하다가 좀 끊겼는데 이게 비서실장 한 명 바꾼다고 해서 갑자기 뭐 바뀌는 게 아니고 오히려 비서실장 바꾸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 그 한간에 떠돌고 있는 비서 라인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명하는 거. 그래서 그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 그래서 만약에 정말 김현지 씨가 거기에 실세라면 차라리 김현지 씨를 제가 볼 때는 인사 책임자를 맡기면 돼요. 그래서 투명하게 거기서 일을 맡기고 검증받고 평가받고 이렇게 하면 비선라인 논란이 없어지는데 그런 걸 안 하고 계속해서 소문이 난다면 저는 아무리 훌륭한 분을 비서실장으로 모셔다 놓는다고 한들 효과가 있겠습니까?
1: 네.
3: 저는 그거 좀 다른.
1: 아예 일을 잘한다고 소문이 나왔으면 아예 그 자리에 앉혀라.
3: 예, 예. 저는 그게 방법일 수 있다고 봐요.
4: 그러게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냥 하실 말씀인 걸 아는데.
1: 아니, 왜 그럴 수도 있잖아요.
0: 예. 저도 충격적으로 아니,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4: 파격적 발상일 수 있어요. 파격적인 발상이고 그럴 수 있는데.
1: 네.
4: 파격이 지나치면요. 이게 망하는 겁니다. 그런 일 없을 거고 그냥 이태규 의원님이 그냥 말씀하신 건데.
1: 네.
4: 이 비선라인 문제는 정리해야 돼요. 이거 어쨌든 인식이 이렇게 자꾸 되잖아요. 이게 일파만파 돼가지고
1: 뭔가 해명을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는
4: 이게
1: 거죠?
4: 이게 거쳐서 이게 사실이 아니건 사실은 전혀 관계 없어요.
1: 네.
4: 이건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 전 그리고 이분들을 좀 거리를 띄워놓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이걸 좀 끈 수가 있지.
1: 거리를
4: 계속
1: 띄워놔.
4: 이 얘기 나고 국민의힘이 가만히 있겠냐고 계속 이슈화 시키죠.
0: 아까 KBS 여론조사 말씀하셨는데 아,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여론조사를 실시했고요. 한국갤럽 자체 정례 여론조사입니다.
1: 다른 여론조사입니까?
0: 예, 이거 네네.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한 겁니다. 네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이거 보면 37% 나왔어요. 오늘 좋은 CNA 37% 나왔거든요. 42% 나왔어요.
1: KBS 상대.
0: KBS 상대. 네. 이론적으로 보면 오차범위 냅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오차범위 내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뭐 튄다 이 정도면 뭐 튄다라고 평가하기 좀 그런데 어쨌든 40% 넘는 유일한 여론조사라는 거는 요 근래 유일하다는 건 맞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여론조사를 맨날 들여다보는데 뭐 오차범위 내기는 하지만 이게 오늘 그렇게 나왔다고 해서 40% 넘었다라고 판단하기는 저는 좀 이르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추세를 봐야 되거든요. 네. 네.
5: 그러니까 이제 설 이제 추석이잖아요. 기자회견이 이제 추석 민심을 거치면서 이게 여론에 어떻게 그 반응이 나타나는지 여론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기자회견이 어떻게 보면은 여론의 하방 압력은 일정하게 막는 이를테면 네. 뭐 대통령 연임 문제라든지 공소취소 문제라든지 이런 거 기존에 비해서 정리를 하거나 한 걸음 더 나간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자회견의 방점은 거기 있었고 그리고 이제 지지층 내부의 메시지를 던지는 두 가지의 방점이 있었고 정책 전환이나 정책 대안 문제는 제가 보기에 뭐 처수를 배부를 수 없기 때문에 이후에 좀 미뤄둔 게 아닌가 싶어요. 얘기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대통령이 공들여서 진영 내부의 균열이나 분열을 좀 치유하고 설득하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 당장 그에 대한 반응을 보면 유시민 씨가 반응하고 있듯이 그건 뭐 별 그 의미 없는 얘기를 했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1: 네네네.
5: 그러니까 저분들이 대통령이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뭐 전당대회에 좀 개입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특정 후보를 선호하고 특정 후보를 좀 멀리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이런 등등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던 정도가 아니고 근원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대통령의 권력 행사에 대해서 이분들이 어떤 불신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은 자신들이 이 진영의 주류인데 자신들을 배제하고 혹은 자신들을 도외시하고 대통령이 말하자면 그 이 진영이 그어놓은 선을 넘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유시민 씨는 뭐 그 신발 속에 돌멩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1: 그 얘기가 나왔죠.
5: 이른바 네. 문조털레요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대통령 신발 속에 돌멩이 같은 존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정작 그럼 본인은 어떤 존재인가요? 대통령한테 돌 던진 존재 아니에요? 그런 평가가 반대로 나오잖아요.
1: 뭐 다른 쪽에서는 뭐 압정이다 뭐 이런 표현도 했더라고요.
5: 그런데다가 우리가 네. 친노 친문 뭐 친김대중 무슨 뭐 이대명의 동지도 이런 얘기 다 필요 없고 그럼 말로 할 단계는 지났다. 그럼 뭐 어떤 행동을 하라는 건데 그럼 그분들이 요구하는 행동이 뭡니까? 그러면 소위 말하는 누이제명이라고 얘기하는 혹은 뭐 제명인의 마을 이런 거 다 해체하고 그 사람들 다 입틀 막 시키고 그리고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그거 지금 틀어졌는데 원위치로 돌려놓고 그리고 김민석 대표가 저렇게 마음대로 이를테면 그들의 언어로 보면 일종의 배제와 분열의 정치를 하는 거 네. 못하도록 만들고 이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대통령한테 항복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주류니까 당신 비주류 그 변방의 비주류라고 스스로 자인하니까 그냥 그 비주류로서의 그 본인의 말하자면 그 위치를 알고 그에 맞게 행동하라 이런 요구를 대통령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시민 씨가 뭔가요? 그분이 말 이외에 뭐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책임지지 않는 자의 또 다른 오만함이고 어떻게 보면은 민주주의가 아닌 거죠. 민주주의는 권한과 책임이 비례하는 체제인데 책임지지 않을 사람이 그 진영 내의 영향력을 활용해가지고 네. 대통령을 흔들고 국정을 흔들고 있는 거잖아요. 저 정상입니까?
1: 알겠습니다. 어쨌든 유시민 작가님 이야기로 오늘 시간은 마무리하죠. 요거 안 그래도 좀 다루려고 했었는데 그 좀 표현이 좀 직설적이고 세죠. 그러니까 돌멩이 신발 속에 돌멩이를 표현하셨고, 그러니까 거슬리는 존재 뭐 이런 표식으로 표현한 거고 대통령이 지금까지 뭐 국민을 속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지금 우려 비판 목소리 계속 나옵니다. 최민희 최고위원도 말의 분열의 씨앗이 된다면서 말이 분열의 씨앗이 된다면서 조심스러운 반응인데 지금 민주당에서 좀 당황스러워하는 모양새이긴 해요.
4: 유시민 작가의 네. 발언이 뭐 대단 지나치죠. ABC론부터 출발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재건축론부터 나왔던 건데 전혀 이게 진화되고 있어요.
1: 네.
4: 진전되는 발언이 계속 나와요. 다시 말하면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급기야 이제 대통령이 국민을 속인다라는 말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 논거도 분명치가 않아요, 사실. 그 코아가 떠나고 있다. 코아의 지지가 떠나고 있기 때문에 정권이 위기가 온다는 얘기고, 그럼 코아가 떠나고 있단 말은 뉴재명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코아도 중요하고 뉴재명 다 중요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집토끼 산토끼 얘기하듯이. 근데 이분은 지금 완전

0: 안전하게 선을 긋고 우리가 허용한 건 여기까지인데
1: 네.
0: 재개발만 아니 재 그 리모델링 하라는데 왜 재건축하냐 이 얘기 아닙니까?
1: 왜 다 부시고 다시 지으려고 하냐?
0: 왜 중도 모습 끌어들이고 네. 왜 확장하느냐? 우리끼리 가자. 전통적인 운동권 기득권 세력 이른바 86세대가 기득권이 됐잖아요. 그들 세력과 같이 가고 더 강하게 검찰 개혁하고 이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자꾸만 확장으로 가냐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책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리고 나는 거기 플러스 거기에 기반해서 세력 다툼이 된 겁니다. 세력 다툼. 우리들의 세력이 가지고 가겠다. 권력 투쟁의 선봉에 선 거예요. 이분이 지금.
1: 네.
0: 말하자면 이제 그 강경파 세력의 중심에 섰는데 근데 전 이분에게 좀 궁금한 게 유시민 작가에게 자기가 그럼 대통령에 출마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세력의 중심에서 뭘 어떻게 하겠다. 단지 과거의 그 뭡니까 조선시대 산님이 되겠다는 거지. 송시열처럼 어쩐지 그 자기가 관직이 있지 않으면서 막강한 영향력 행사하면서 뭔가 스스로 죽이려 하는 것인지 존재.
1: 그 말씀은 책임은 지지 않고
0: 그러니까
1: 말만 말이죠. 하고 있다라고
0: 말만
1: 겁니까?
0: 하면서 뭔가 진영을 흐트리고 자기가 거기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그걸 죽이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네, 네. 들어요 제 생각에.
1: 네, 네, 네.
0: 이건 온당치가 못해요. 비판하려면요 정확한 정책을 비판하면 돼요. 비판할 수 있죠. 같은 진영 내에서 이러이러 하지 말아라. 비서실장 잘 써라라든지 검증 잘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좀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소설 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2: 그러니까 네. 이게 유시민 씨 얘기를 이렇게 제가 들어보면 뭐 본인은 진짜 개혁을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한지 뭐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제 생각으로는 신기하게 대통령 지지율이 점점 하락하는 것과 반비례해서 발언의 강도는 점점 세집니다.
1: 네.
2: 이게 예를 들면 대통령이 막 잘 나갈 때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오해 소지가 적어요. 그런데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데 발언 수위는 점점 강해진다.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조국 당의 조국 대표도 발언 수위가 점점 세지면서 레드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게 조국 대표 전 대표하고 유시민 작가하고 분리해서 각기 목소리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아니면 친문 세력들이 나름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파악해야 되는지 정말 당혹스러워요.
1: 네.
2: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에는 특히 이제 친명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게 지금 친문들이 이거 뭐 하는 거지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 저는 추론을 해봅니다. 이거 중요한 부분이에요.
1: 근데 좀 생각해보면 유시민 작가님이 말했던 대로 좀 약간 지지율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3: 뭐 그건 아닌 것 같고.
1: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야 되는
3: 거예요. 그 지지율이 떨어지면 네. 반대 세력이 바로 하는 거는 정치 생리죠.
2: 그렇죠. 네,
3: 굳이 뭐 이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1: 정치의 생리다.
3: 네, 다 네. 그렇죠. 네. 지지율이 높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도 좀 자제하고 가만히 있는 건데 지금 이제 하향세가 계속 떨어지니까 이제 계속 이제 공격하고 비판하고 뭐 이런데 저는 먼저 뭐 유시민 작가나 뭐 이런 분들을 평가하기 전에 이 문제는 유시민을 평가해서 유시민하고 맞상돼서 이기는 부분이 아니고 대통령이나 그 김민석 체제가 스스로 자기 거에 어떤 동력을 만들어 돌파해야 될 문제라고 보거든요. 전 이제 그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보는데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하향세인데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집권당이 좀 분열돼 있는 거잖아요.
1: 네.
3: 이 분열된 문제를 정리하지 못했는데 지금 저기 어디 보니까 이제 대통령이 유시민 작가한테 만나자고 얘기를 했는데 두 번이나 했는데 거절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김민석 대표 입장에서 보면 유시민하고 싸워서 이길 것인지 아니면 유시민하고 만나서 대타협을 할 건지 이 부분이 당대표가 사실 풀어야 될 정치적 과제예요.
1: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네.
3: 유시민하고 멀리서 이렇게 싸우고 이럴 때가 아니고 그러니까 대표가 지금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 중도 확장이나 뭐 이런 거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또 뭐 진보 대통합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아 있어요.
1: 네네.
3: 제가 볼 적에는 그러면 원래 중도 확장하고 구조적 다수가 원래 이 정권의 목표였다면 거기에 걸리는 비전과 콘텐츠를 가지고 분명히 제시하고
1: 네.
3: 당원들과 지지층들 설득시켜 나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내가 볼 때는 대통령이나 당이나 제대로 못하고 있다.
1: 그러면
3: 그 책임이 있다고
1: 이재명,
3: 저는.
1: 이재명 대통령이 움직이기보다도 김민석 대표가 역할을 갖고 분명히 지금 움직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3: 당연히
1: 하는데.
3: 당연히 보완제 역할을
1: 네.
3: 대통령은 바쁘잖아요. 국정이나 그러면 정치적인 문제를 당대표나. 비서실장이나 이런 분들이 협업해가지고 잘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 시스템이 저는 안 돼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2: 거기 지금 말씀하신 데 제가 플러스 보완을 하자면 그 지난번에 기자회견한 모두 발언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모두 그 친노고 친문이고 친명이고 뭐 이런 얘기 했었죠. 근데 전 그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민주당의 전당대회에서 할 수 있는 발언을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0: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굉장히 심각 이 민주당의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대국민 기자회견도 모두 일단 이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만큼 위기의식이 심하다는
1: 저는 거죠. 그 위기의식의 발로 맞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게 전략적으로 그렇게 유효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2: 네.
1: 뭐 말년마디 한다고 되는 거 아니다라는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끝도 없어요, 저게. 끝도 없습니다. 그럼요. 검찰개혁도 지금 이 정권이 할 수 있는 최고 수위까지 됐는데 근데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국민을 속였으면 그렇게 안 했어야 돼요. 중수청, 공수청 같은 거 안 만들고 보안수사권 냅뒀어야 됩니다. 근데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를 환원시켜서. 대통령 얘기를 들어보니까 속마음하고 지금 어쩔 수 없이 끌려간 거하고 다르네.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권력투쟁의 도구로 명분으로 빌미로 이걸 소환하는 거지
2: 네.
1: 그게 실제 쟁점이 아닙니다.
2: 아니 그러면 뭘 달라나는 거예요? 유시민 작가님 입장에서는.
1: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0: 신문의 부활 아닐까요?
1: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류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2: 우리가 주류다. 네,
1: 조국혁신당,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2: 네.
1: 이거 원위치로 돌려라.
2: 그게 일본입니까?
1: 저는 일본이라고 봐요.
2: 네.
1: 그리고 이른바 이제 바로 하고 있는 누이저명 세력 정리해라. 그리고
2: 아니 본인의 지지하는 세력을 어떻게 정리하라
1: 아니 그러니까
2: 얘기예요?
1: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지. 그러려면 정치를 왜 합니까 대통령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리고 저는 이거를
2: 네.
1: 유시민 만나서 타협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유시민 씨가 뭔데요. 유시민 씨 아무런 책임도 안 지는 그냥 평론가고 비평가예요. 평론가와 비평가의 얘기는 평론가 비평으로 들어야 되죠. 근데 그게 그 평론가와 비평가가 선을 넘는다. 그 영향력을 활용해서 일종의 권력투쟁에 나선다. 단호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대중과 그 사람을 분리시키는 식으로 대응을 해야지 그 사람하고 적당히 타협하면 이게 정치가 아니에요.
2: 지금 현재 분위기로서는 평론의 영향은 넘어선 것 같습니다.
3: 이재명 네. 대통령이 전 유시민 작가를 만나자고 했다는 것도 이해가 좀 안 가요. 유시민 작가를 어떻게 만나죠? 무슨 명분으로 만납니까? 무슨 네. 자리 있는 사람이 아닌데. 저도 그 이유도 너무 이재명 대통령이
2: 진보의 원로로서 만날 수 있잖아요.
3: 이재명 대통령이 좀 대가 약하더라고요. 생각보다. 기대보다 말이죠.
1: 아니, 거꾸로 얘기하면 고성국 씨가 지금 보수 정당을 계속 흔들면 고성국을 만나서 타협해가지고 정치하라는 얘기가 비슷한 거잖아요. 그거 이해하겠어요? 민주당에서 그걸 보수 정당이 그렇게 한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2: 그러니까요.
1: 뭐가 달라요? 하는 행태가 지금.
2: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 나와서 국민의힘 지지자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분들에게 우리 모두 다 한 모음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0: 친박이고 뭐 이런 거요.
2: 엄청난 비판을 또 받았겠죠.
3: 받았겠죠.
2: 네, 그런 이야기도
1: 그런 얘기 윤석열 대통령 많이 했어요.
2: 네. 그래서 아무래도 지지율이
1: 좌파 세력 정리해야 네. 된다 그러고
2: 안 좋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4: 아니, 그런데 하여간 그러니까 그 지금 민주당에는 그 유시민 작가를 상대하거나 아니면 대통령을 보완해줄 그래 좀 똘똘한 몇 사람이 없어 보여요.
3: 당대표가 네. 나서야 돼요. 당대표. 네.
2: 김민석 당대표가 나서야 된다.
4: 없어 보여요.
2: 알겠습니다.
1: 답답합니다.
2: 그러니까 김민석 당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도 이제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3: 김민석 대표도 생각보다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2: 알겠습니다. 그 얘기 시작하면 오늘 또
3: 네,
2: 뒤 시간
1: 해야 됩니다.
2: 두 시간 더 해야 됩니다.
0: 네. 뭐 추석 되니까 한번 더 할까요?
2: 자, KBS 연예인톤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최창열 용인대 특임교수, 신일 명지대 정치외과학과 교수,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이태규 전 국민의힘 의원 네 분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2: 네, 열린 토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정치권을 보면요. 인사에서 시작된 논란이 사법부와의 충돌, 그리고 당 안팎의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죠. 정치에서 갈등은 사실 뭐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게 정치죠. 네. 다만 그 갈등을 풀어내는 건 역시 정치의 일이라는 것도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석 밥상에까지 이렇게 정치권의 싸움을 직접 배달할 필요는 없겠죠. 내일도 좋은 질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회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

0: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대한민국 중심 채널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오늘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 프로야구 경기 상황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세 경기가 열리고 있습니다. KT가 3연승을 달리면서 선두 자리를 굳건히 하고 있는데요. 오늘 NC를 상대로도 연승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라일리 대 로건의 선발 맞대결로 시작된 경기, 6회 초 경기가 진행 중입니다. NC는 여전히 라일리가 던지겠고 KT는 투수가 우규민으로 바뀌었습니다. 먼저 선취점은 KT에서 나왔습니다. 1회 말 먼저 두 점을 선취한 KT, 하지만 3회 초 전재환의 석점 홈런으로 바로 경기를 역전시켰고요. 6회 초 현재 NC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NC가 5대3으로 2점차 리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기아와 두산의 경기도 보도록 하죠. 4위와 5위지만 경기차가 5경기나 되기 때문에 이 경기 결과로 순위에 큰 변화가 있을 경기는 아닙니다. 자, 7회 초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기아가 1회 초 그리고 3회 초 먼저 한 점씩을 냈습니다. 모두 김선빈의 타석이었는데요. 두산이 재빨리 뒤쫓아왔고요. 3회 말 그리고 5회 말 한 점씩 추가하면서 7회 초 현재 2대2 동점인 상황입니다. 자, 8연패의 한화, 오늘은 연패 탈출이 가능할까요? 4연승의 롯데를 상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화가 먼저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선발 박세웅을 상대로 4점을 먼저 가져왔던 한화. 하지만 롯데의 뒷심이 무섭습니다. 차곡차곡 추격하면서 6회 말 현재 점수는 4대4 동점인 상황입니다.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남자 높이뛰기 대회 예선이 취소되는 바람에 우상혁은 바로 결승에 진출해 메달에 도전합니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남자 높이뛰기 등 일부 육상 필드 종목 예선을 취소한다고 각 선수단에 알렸는데요. 대한육상연맹은 사전에 신청했던 인원 중 일부가 빠져서 예선이 취소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어깨 부상에도 불구하고 아시안게임에 나섰던 수영대표팀의 김우민이 결국 자유형 200m에 이어 800m 출전도 포기했습니다. 부상에도 남은 경기 출전 의지를 보여온 김우민은 25일 자유형 400m는 정상 출전을 목표로 준비 중입니다. 북중미 월드컵 조별 예선 탈락 후 첫 평가전을 앞둔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이 에콰도르와의 평가전을 앞두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팬의 마음을 돌리는 건 결국 선수들의 몫이라고 말했습니다. 축구대표팀의 모레노 임시감독에 대해서는 축구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선수들과 소통도 많이 한다면서 좋은 호흡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애틀란타의 김하성이 신시내티전에서 3타수 무안타에 그쳤습니다. 6경기 연속 안타를 치지 못한 김하성은 타율이 1할 1푼 6리까지 떨어졌고 팀은 0대4로 패했습니다. 한편 애틀란타는 간판스타 로날드 아쿠냐 주니어가 3회 말 공격에서 파울타구에 왼쪽 정강이를 맞고 쓰러지는 악재가 발생했습니다.

0: 스포츠 스포츠.
1: 네, 오늘도 역시 일본 나고야 현지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소식을 현지를 연결해서 듣고 있죠. 아시안게임 리포트 KBS의 KBS 라디오의 주하영 PD를 연결합니다. 주하영 PD 안녕하세요.
2: 네, 나고야 현지에 나와 있는 주하영 PD입니다.
1: 네, 목소리가 조금 어두워진 것 같습니다. 주하영 PD 힘을 냅니다.
2: 예, 힘을 내겠습니다.
1: 자, 오늘은 배드민턴 경기장 가신다고 예고하시잖아요.
2: 네, 오늘 여자 단체 준결승 경기가 있어서요. 이치노미야시 종합체육관에 가서 배드민턴 단체 준결승을 관중으로서 관람을 하고 선수들 인터뷰하고 왔는데요. 배드민턴 단체전이 단식 3개의 경기, 복식 2개의 경기로 구성되어서 5판 3선승제, 5개 경기 중에 먼저 3승을 따내는 국가가 승리하는 방식입니다. 단식과 복식 경기를 번갈아서 진행을 하고요. 단식, 복식, 단식, 복식, 단식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먼저 세 번 이기게 되면은 뒷경기는 진행하지 않게 됩니다. 개인전 경기와 동일하게 먼저 21점을 내면 그 세트의 승리를 가져오고 3세트 중에 2세트를 가져오면 승점을 받는 그런 방식인데요. 우리 배드민턴 대표팀이 지난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여자 단체전 금메달을 차지한 바가 있었고 또 배드민턴 세계 최강 안세영 선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았던 상황입니다.
1: 네. 자, 요즘 아직 대회 초반인데 한일전 경기가 여러 종목에서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역시 한일전이었죠.
2: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탁구 여자 준결승 단체전 경기도 한일전이고 그리고 지난 남자 농구 결승도 한일전, 그렇죠. 어제 펜싱 FA 여자 준결승도 한일전. 그러니까 한일전이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일전에 가면은 관중석이 굉장히 많이 차요. 꽉 차서 보는 재미가 조금 있긴 한데 아무래도 이게 일본에서 열리는 국제대회이기 때문에 홈 어드밴티지가 존재하니까 우리 선수들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부담이 되는 그런 경기일 것 같아요. 네. 무조건 한일전은 이겨야 된다. 좀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고 하고 또 홈이기 때문에 일본 응원단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한일전도 그렇지만 이번 배드민턴 여자 단체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상대로 꼽혔던 것은 중국인데요. 세계 랭킹 10위권 내 포진한 선수들이 상대로 나오기 때문인데 우리 여자 단체 대표팀이 16강을 부전승으로 통과해서 중국을 일찍 만나진 않았고 오늘 이제 옆에 코트에서 다른 준결승전이 열렸는데 중국 선수들은 일찍 결승행을 결정한 상황이었습니다. 어제 열린 말레이시아와의 8강에서는 우리 선수들이 가볍게 승리를 해서 오늘 4강에서 일본을 만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1: 네, 자 운명의 한일전 준결승 골목에서 만났는데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셨을 텐데 아쉽게도 결승 진출은 하지 못했습니다.
2: 네, 말씀하신 대로 아쉽게도 일본에 1-3으로 패배해서 동메달을 획득하는 것으로 이번 여자 배드민턴 단체전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첫 번째 단식은 당연하게도 안세영 선수가 출전을 했고요. 첫 게임을 가볍게 가져왔는데 이 게임에서 야마구치 선수의 반격에 밀리면서 이 게임을 내줬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게임에서 야마구치 선수가 조금 체력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3게임에서 우리 안세영 선수가 체력의 우위를 보이면서 10점 차로 승리를 하면서 첫 번째 단식 경기에 승점을 가지고 왔는데 이후에 두 번째 경기부터 흐름이 조금 일본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복식 이소이 백하나 선수가 초반에 살짝 앞섰던 순간 빼고는 이제 계속 일본에 밀리면서 역전을 못하고 후쿠시마 유키와 막스무토 마유조의 0-2로 패배를 했고요. 세 번째 단식 경기에는 원래 이제 김가은 선수가 출전 예정이었는데 부상으로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네. 심유진 선수가 대신 출전을 했고 관중석에서 심유진 선수를 연호하면서 굉장히 크게 우리 응원단이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응원석에서 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그거 오늘 또 나왔거든요. 근데 그 대한민국에 맞춰서 우리

0: 안세영 선수를 비롯한 대기석에서 이제 기다리는 우리 선수들이 박수를 같이 치기도 했어요. 그래서 엄청 응원을 많이 했었는데 심유진 선수가 초반에는 이런 응원에 힘입어서 분투하면서 앞섰지만 후반에 조금 연속으로 실점을 하면서 패배하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경기가 이제 복식 경기가 마지막 경기였는데 김혜정 정나은 선수도 0-2로 패배하면서 우리가 결승 진출에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김혜정 정나은 선수의 경기가 끝나고 믹스드존에서 만나봤는데 안세영 선수가 첫 경기를 승리하면서 승기를 잡아줬는데 이후에 흐름을 이어나가지 못해서 조금 아쉽다라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1: 네, 뭐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최선을 다한 우리 선수들 다시 한번 수고했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뭐 배드민턴 앞으로 남은 경기도 있잖아요.
0: 네, 이번 단체전 경기가 배드민턴 경기의 시작점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남자 복식, 여자 복식, 혼합 복식, 그리고 남자 단식, 여자 단식 등의 많은 경기들이 남아 있어요. 우리 선수들이 세계 랭킹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경기의 결과를 기대해 봄직하고요. 아무래도 많은 청취자분들이 안세영 선수의 경기가 언제부터 시작하는지를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여자 단식 경기는 이틀 뒤 25일에 시작해서 다음 주 29일에 결승 경기가 열리게 됩니다. 아쉽게도 우리 선수들이 오늘 결승에 진출하지는 못했지만요. 사실 이 국제종합대회라는 게 한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끼리 경쟁하는 거잖아요. 스포츠 경기는 끝까지 봐야 결과를 알 수 있기도 하고 제가 이제 현장에서 경기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예전에 제가 방송으로만 경기를 볼 때는 우리가 사전에 이제 상대의 전력을 분석을 하면서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쉽게 이기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을 쉽게 하는데 사실 스포츠의 매력이라는 게 우리가 예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스포츠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 바라보면 어느 한 사람 쉬운 상대가 없고요. 우리나라 선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선수들이 사력을 다해서 뛰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 무조건 뭐 좋은 결과 가져오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 선수들이 다치지 않고 끝까지 스스로의 역량을 마음껏 펼치면서 후회 없는 경기 펼칠 수 있도록 청취자 여러분들이 많은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아유, 옳은 말씀이고 좋은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배드민턴에서는 동메달을 가져왔고요. 그리고 오늘 사격에서 드디어 금메달이 나왔습니다.
0: 네, 사격의 추가원 선수가 여자 10m 공기권총 금메달 획득했고요. 이번 대회 한국의 사격 첫 금메달입니다. 또 여자 10m 공기권총 단체전에서는 은메달을 우리 선수들이 가지고 왔고 또 조금 전 펜싱 남자 사브르에서 오상욱 선수가 결승에서 접전 끝에 금메달을 획득했고요. 또 여자 플레레에서 박지희 선수가 은메달 추가했습니다. 우슈에서는 이하성 선수가 은메달을 따면서 우리나라 우슈 대표팀이 은메달 하나, 동메달 하나로 이번 대회를 마무리했고요. 승마 종합 마술 단체전에서 우리 선수들이 동메달 가져오면서 인천 대회 이후에 12년 만에 메달 획득했습니다. 남자 탁구 단체는 동메달 획득했고요. e스포츠 김영찬 선수가 그란투리스모 7에서 동메달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남자 하프마라톤 경보에서 우리나라 육상 종목에서 최초로 이제 최병강 선수가 이번 대회 최초로 동메달 가지고 왔고요. 오늘도 수영에서 여러 개 메달이 갔고 여러 개 메달이 나왔는데 황선우 선수가 자유형 200m에서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앞서 우리 스포츠 타임라인에서 언급해 주셨지만 김우민 선수는 이제 원래 출전하기로 예정되었던 200m와 800m를 부상 이슈로 기권을 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혼성 400m 홍계영에서 우리 대표팀이 동메달을 따왔고 또 김승원 선수는 여자 배영 100m에서 동메달을 추가했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안 나눌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 대회 경기 외적인 내용입니다. 대회 운영 상황에 대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주하영 PD는 이제 현지에서 직접 이것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느끼고 있잖아요. 실제로 어떤가요?
0: 사실 제가 이제 개회하면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좋아지겠지 계속 생각하면서 기다렸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 제가 이제 현장에서 취재를 하다 보면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은데 현장에 있는 스텝이나 자원봉사자가 잘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어떻게 가야 하나요? 라는 것을 물어봐도 잘 답변을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 알려줬는데 정보가 잘못돼서 굉장히 헛걸음을 많이 한 경험들이 이제 제가 스스로 겪은 그런 경험들이 많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배드민턴 취재를 갔는데 배드민턴 경기장이 나고야 중심부하고 꽤 먼 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먼 거리에 있는 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셔틀버스를 운영을 하는데 오늘 배드민턴 경기가 끝나고 나고야 역으로 돌아오는 미디어 셔틀버스가 제 시간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노쇼 상태였고요. 그래서 현장에 있는 취재진들이 조금 당황을 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돌아가야 하나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곳으로 간다던 셔틀버스 행선지가 나고야 역으로 변경돼서 이제 그 버스를 타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저는 뭐 결론적으로 이동을 하긴 했지만 운영상에 아쉬움이 계속 남는 거는 어쩔 수가 없고요. 네. 오늘만의 상황은 아니고 듣기로 셔틀버스 안 오는 일은 이제 아주 자주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게 사실 미디어 취재진한테만 영향을 주면 저희가 그냥 불편한 수준에서 끝나겠지만 앞서 이제 선수들에게 영향을 주는 뭐 선수들의 버스 문제, 음식 문제, 또 뭐 경기 중에 국가가 잘못 나간다던가 이런 문제들은 사실 경기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아, 이런 부분들이 조금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1: 네. 아직까지 대회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남은 기간만큼은 좀 잘 치러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주피디 너무 고생하셨고요. 내일도 생생한 현장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지금까지 나고야에서 주하영 PD였습니다.

0: 따뜻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1: 자, 아시안게임 소식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 PD와 김 기자 대신 이 작가와 함께합니다. 스포츠 스포츠의 이유미 작가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생존 신고합니다. 이유미 작가 왔습니다.
1: 그렇습니다. 사실상 스포츠 스포츠의 소유주죠. 흑막이라고도 불리고 네. 스포츠 스포츠의 알파이자 오메가.
2: 네.
1: 네, 저희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이유미 작가 오늘
2: 감사합니다.
1: 하겠습니다. 네. 주하영 PD가 조금 전에 소식을 전해줬습니다만 사격 금메달은 살짝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해요.
2: 이번 대회 사격 첫 금메달이라고 주하영 PD가 네네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격이 사실 아시안게임의 메달 바치거든요. 대회 초반부터 원래 사격에서 금메달이 막 무더기로 쏟아지면서 대회 분위기를 확 살려주는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상하게 이번 대회는 은메달, 동메달을 나오는데 금메달이 없어서 네. 좀 아쉽다. 아마 사격 대표팀은 내심 좀 초조해하고 있었을
1: 그렇죠.
2: 거예요.
1: 그렇죠. 약간 쫓기는 느낌이 들었겠죠.
2: 네. 네. 그래서인지 우리 대표팀이 오늘 모두 한 마음으로 추가훈 선수를 응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추가훈 선수가 경기하는 걸 보니까 이 격발 타임이 굉장히 느리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선수들이 다 쏘고 나서 거의 마지막에 쏘는 모습을 제가 봤었는데 그래서 오히려 보는 사람은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이 선수가 지금 잘 뭐 이렇게 초점을 못 맞춰서 못 쓰고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그럴 때마다 뭐 10.6, 10.8 이렇게 쏘니까 그래서 정작 본인은 전혀 흔들림이 없이 결선에서 246.3점 아시안 게임은 물론이고 아시아 신기록으로 우승을 했습니다. 이게 세계 신기록과 0.3점 차밖에 나지 않는 대단한 기록이었고요. 우리가 여자 10m 공기권총 아시안 게임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게 광저우 대회 이후 16년 만이라는 점도 큰 의미로 다가오는 그런 상황이고요. 추가훈 선수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제가.
1: 예.
2: 2001년생이고요. 25살입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국가대표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2018년 아시안게임 대표 선발전에는 23위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도쿄올림픽에 이제 진종호 선수와 함께 팀을 이뤄서 혼성 단체를 나갔는데 9위로 결선에 오르질 못해요. 그 이후에 항저우 아시안게임 파리올림픽 못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어린 선수들이 계속 밑에 또 치고 올라와서 본인은 나름대로 좀 슬럼프에 빠졌던 모양인데 이번에 이렇게 화려하게 부활을 하면서 아마 이 선수에겐 큰 자신감을 안긴 대회가 됐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하실 부분 중에 하나가 사격에는 최고령 선수가 있습니다.
1: 아, 그렇죠.
2: 48세 소승섭 선수.
1: 예.
2: 이 선수가 드디어 내일 경기를 합니다. 남자 10m 경기 권총 내일 오전에 예선 결선이 있을 예정이니까 많은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소승섭 선수 꼭 이름 기억하셨다. 내일 한번 함께 응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1: 그 사격 중계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게 막 조용한 분위기에서 사격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2: 네. 네. 예전에 제가 한참 초반에 취재할 때는 정말 숨소리도 내지 못할 정도로 취재진들도 조용히 했었는데 이게 2010년 리우올림픽 때부터 사격 경기장 환경을 IOC가 바꿔놨습니다. 사격 국제연맹 자체도 이 분위기를 바꿨는데 이게 관중 흥미를 좀 유발시키기 위해서 경기장 안에 사격 도중에 음악도 흘러나오고요. 진행자도 시끄럽게 진행을 합니다. 그 소음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격이 팬들에게보다 대중적인 스포츠로 다가갈 수 있도록

0: 있도록 관중석도 완전히 당겨놨기 때문에 선수들은 고도의 순간 집중력을 유지해야만 네. 하는 그런 대표적인 스포츠인데 이제 여기에 환경적인 요소를 좀 변수로 탁 집어넣으면서 어떤 선수가 좀 더 집중력 있게 짧은 시간 동안 경기를 하느냐 이걸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 방식도 결선에서 14발이 남으면 두 발씩 싸서 한 명씩 떨어뜨려요. 밑에 등수를.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관중들에게는 더 몰입감을 줄 수도 있고 특히 요즘 분위기가 IOC나 각 종목 세계 연맹들이 젊은 세대를 유입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비슷한 트렌드로 가고 있습니다. 사격도 예외일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종목으로 넘어가세요. 펜싱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남자 사부르 경기가 있었는데 역시 오상욱은 오상욱이었습니다.
0: 네 맞습니다. 세계 랭킹 27위 중국의 선청펑을 15-13으로 꺾고 우승을 했는데 허리가 좋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시 오상욱의 다리 찍기는 명불허전이다. 금메달을 부르는 것 같습니다. 이로써 개인전 2연패 달성했고요. 단체전까지 2관왕을 노리게 됐습니다. 어제 주하영 PD가 펜싱 종목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셨었잖아요. 거기에 제가 좀 더 덧붙이자면 사부르라는 종목, 이제 오상욱 선수가 우승한 네. 종목은 기마병들이 칼을 들고 버리는 전투에서 유리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말리 위해서 싸울 때 그냥 찌르지만 않잖아요. 베는 동작을 그렇죠. 하잖아요. 그래서 사부르는 찌르기뿐만 아니라 배기 공격도 허용이 됩니다. 좀 더 과격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점. 이제 단체전이 곧 있을 예정이니까 단체전 보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기 소식 좀 전해드리면 남녀 탁구 대표팀 아까 한일전 얘기했었는데 네. 일단 남자 대표팀 한일전에서 져서 동메달에 머물렀고요. 단체전에서. 지금 여자가 단체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단 2대 0으로 지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김나영 선수 대 나가사키 미우 경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지면 우리는 이제 동메달에 머무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1: 네.
0: 같습니다.
1: 세트 스코어가 2대 0으로 지금 뒤지고 있네요.
0: 네. 그렇습니다.
1: 안타깝습니다. 조금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야구 대표팀 조별리그 오늘 한 경기가 더 펼쳐졌었는데요. 3연승으로 마무리하고 조 1위로 슈퍼라운드에 진출을 했습니다.
0: 태국을 상대로 18-1 5회 콜드게임 승을 거두고 3연승 조별리그 1위로 슈퍼라운드에 올랐습니다. 우리 이제 18-1로 우리가 마무리를 하면서 25일 26일 그러니까 슈퍼라운드에 올라가서 A조 1위 2위와 결승 진출이란 슈퍼라운드를 치르는데 A조 1위는 일본이 차지했고 조 2위는 지금 마지막 경기들을 치르고 있거든요. A조 두 조 다. 그래서 2위가 이제 정해질 텐데 일단 A조와 B조 1위는 한국과 일본이 정해졌기 때문에 슈퍼라운드 첫 경기 A조 1위 그 B조 1위의 경기는 한일전으로 치러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25일 날 이 경기가 먼저 치러지고요. 네. 우리가 이제 A조 2위와 26일 두 번째 경기를 치르는데 각 팀당 두 경기씩 치르고 나면 종합 순위를 정해서 슈퍼라운드 상위 두 팀이 결승전. 하이드 팀이 이제 동메달 결정전을 벌이는 네. 그런 일정입니다. 현재 흐름으로 보면 뭐 한일전이 될 가능성이 결승전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근데 아시안게임 야구만의 핵심 규칙 중 하나를 알고 보셔야 되는 게 승패 2월제가 적용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승리를 하나 안고 가는 거예요. 1위 팀들이.
1: 예.
0: 그래서 슈퍼라운드에 올라가면 예선에서 이미 만난 같은 조 팀과는 다시 경기를 하지 않고요. 예선 맞대결 성적을 그대로 가지고 올라가는 시스템이라 우리는 1승을 안고 슈퍼라운드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조 2위 팀들이 1패를 안고 싸우게 되니까 우리가 만약에 슈퍼라운드에서 1승 1패만 거둬도 최소 2승 1패가 되니까 최소 조 2위까지는 확보할 수 있는 아주 유리한 입장. 그래서 결승전에 직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고요.
1: 네네.
0: 그래서 결승전은 한일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1: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첫 경기 대만전이 굉장히
0: 너무
1: 중요했고.
0: 중요했었죠.
1: 예. 그러면은 어쨌거나 슈퍼라운드에서는 대만과는 대결 펼치지 않고
0: 네.
1: 예. 저 상대편 일본이 있는 조의 1, 2위랑 대결을 한다. 이렇게
0: 맞습니다.
1: 이해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남자 농구는 일정이 끝났습니다만 구기 종목들의 일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정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0: 아시안게임 4연패 도전하는 남자 축구 대표팀은 어제로 조별리그 마치고 조 1위로 8강에 진출해서 25일 베트남과 8강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토너먼트 대진상 결승전까지 좀 까다롭게 느껴지는 우즈베키스탄과 일본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점도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여자팀은 북한에 이어서 조 2위로 8강에 올라서 같은 날 25일 지조 2위 우즈베키스탄과 오사카에서 준결승전 이제 진출을 위한 경기를 치르게 되는 거고요. 여자 배구 대표팀

0: 팀이 아시안게임 2회 연속 메달 획득에 실패를 했습니다. 어제 동메달 결정전에서 태국에 0-3으로 지면서 아쉽게 노메달로 이번 대회 마감을 했고요. 남자 배구는 27일 일정을 시작하게 되고 여자 농구는 내일 인도네시아와 대회 8강전을 치르는데요. 여자 농구도 12년 만에 정상 탈환을 노리고 있는데 네. 동반 우승 좀 기대를 해보는 상황이고 인도네시아가 랭킹 60이고 우리가 14위니까 그리고 그전에 최근 맞대결을 보면 오전 전승을 기록 중이거든요. 반드시 이겨야 되는 팀이고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팀이다. 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자 핸드볼은 7팀이 풀리그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우즈베키스탄을 꺾고 3연승을 하면서 일본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섰고요. 남자 핸드볼은 특이하게 또 조별리그를 하거든요. 근데 오늘 바레인에게 우리가 21-30으로 지면서 1승 1무 1패 조 3위를 기록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내일부터 추석 연휴에 들어왔는데 아시안게임 즐기면서 추석 연휴 더욱더 풍성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0: 추석 연휴 동안 기계체조 여서정, 펜싱의 오상욱, 탁구의 신유빈, 육상의 우상혁. 오. 우리 한국 스포츠의 간판스타가 잇따라 출격을 하는데요. 특히 연휴 마지막 날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야구대표팀이 결승전을 치르는 그런 일정입니다. 일단 연휴 첫날 기계체조 간판 여서정 선수가 도마 결선에 출전을 해서 8년 만에 아시안게임 정상 탈환을 노립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난 4년 전, 그러니까 3년 전 항저우죠. 세계선수권대회랑 겹치는 바람에 여서정 선수가 세계선수권을 나가고 아시안게임 못 나갔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 좀 지켜보시면 되겠고 우상윤 선수는 조금 전에 전해드린 대로 예선을 원래 치러야 됐는데 내일 예선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바로 결선 27일 날 나서게 되고요. 배드민턴 개인전 곧 시작을 하고요. 추석 당일에 있을 남녀축구 8강전도 뭐 기대가 되고 오늘 오상욱 선수 금메달 소식이 있었던 펜싱 역시 단체전이 있는데 사브루는 26일 날 있을 예정이고요. 26일에는 탁구 세계 랭킹 1위 신유빈 임종훈조 사상 첫 아시안게임 혼합복식 금메달 노리고 있고요. 27일 야구 결승전까지 정말 추석 연휴 쉴 새 없이 메달 레이스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1: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반가워하는 스포츠 스타의 모습들 다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1: 자 그리고 또 추석 연휴에는 아시안게임뿐만이 아니라 네. 축구 MH도 있습니다.
0: 내일 드디어 모레노호가 출격합니다. 오후 8시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에콰도르와 평가전을 갔는데요. 이어서 28일에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우루과이와 대결을 하고요. 10월로 넘어가면 울산에서 베네수엘라, 6일에 용인에서 우즈베키스탄과 잇따라 4연전을 펼치는 예정인데 오늘 모레노 감독이 평가전을 앞두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기존 시스템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계속 손흥민 선수를 주장을 맡기겠다. 이렇게 밝혔고 이제 막 자신이 부임해서 선수들을 아직 충분히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 뭔가 많은 것들을 많이 바꾸는 것은 성급하고 또 위험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준비 시간이 지금 많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선수들과 훈련해 온 그 시간과 자신의 축구 철학 전술을 어떻게 좀 조합시킬지 이게 너무 궁금한데 이제 우리 대표팀도 지금 스페인 출신의 분석에 강한 전술가 유형 감독이 처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축구 색깔을 우리 대표팀이 입힐지 너무 궁금하지만 이 선수와 감독 간의 호흡이 좀 짧았다는 거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시간이 짧았다는 게 또 어떻게 나타날지 그리고 4연전을 펼치기 때문에 저는 4연전을 치는 동안 좀 많이 변할 거라고 생각이 네. 들거든요. 그 부분 지켜보시면 너무 재밌는 축구 연휴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렇습니다. 뭐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또 기대를 거는 종목인 만큼 차근차근히 잘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스포츠와 함께 더 즐거운 한가위 명절 연휴 되길 바라면서 정 PD와 김 기자 말고 이 작가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죠.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자, 추석 연휴에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0: KBS 58분 날씨.
1: 내일 새벽 서쪽 지역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예보된 만큼 연휴 첫날인 내일 새벽에 귀성길 나서는 분들은 각별히 안전운전에 신경 쓰셔야 되겠습니다. 기온 분포는 내일까지 계속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져 10도에서 15도가량 벌어질 전망입니다. 일교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새벽녘에는 각별히 따뜻한 옷차림 필요하겠는데요.

내일 아침 서울은 19도로 출발하는 등 전국이 14도에서 19도 분포로 이번 한가위 연휴 첫날 문을 열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꽤나 높습니다. 서울

0: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추석인 금요일 그리고 다음 날까지 중부지방이나 일부 남부 제주에 비가 올 텐데 양은 대부분 5mm 미만으로 적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24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산불의 중심 불기둥 높이는 20에서 30m, 중심부 온도는 1200도씨, 주변 연기만도 600도씨에 이릅니다. 산불 발견 시에는 첫째, 119 신고, 초기 산불은 초기에 진압해야 합니다. 외투 등으로 두드리거나 덮어서 재빨리 끕니다. 산불은 산악형 산림에서 평지보다 8배 정도 빠르게 퍼지며 위를 향해 올라옵니다. 이때 바람을 등지고 피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바람을 등지고 90도 방향 그리고 산 아래쪽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할 때는 반드시 이웃집에 먼저 산불을 알려주며 집의 창문과 출입문을 완전히 닫고 집과 주위에 물을 뿌린 후 가스통 등 인화물질을 제거합니다. 대피 장소로는 이미 타버린 곳이나 논밭, 학교 같은 공터가 좋으며 위급 시에는 낙엽 등 연료물질을 제거하고 노출 부위를 차단한 후 지면에 엎드립니다. 산불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2027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이제 두 달도 남지 않았는데요. 매년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느냐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갑니다. 시험 문제가 너무 쉬워서 변별력이 떨어진 적도 있었고, 변별력을 높이려다 보니 문제가 너무 어려워지기도 해서 어려움이 많기는 합니다. 아무쪼록 올해는 우리 수험생들이 제 실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문제가 출제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시험 문제를 출제할 때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다라는 말을 종종 들을 수 있죠. 난이도라는 말에서 나는 어려울 난자고 이는 쉬울 이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어려움과 쉬움의 정도를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 간혹 체조 경기나 피겨스케이트 경기를 중계할 때 고난이도의 기술을 썼다,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다 같이 설명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표현들이 맞는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고난이도와 난이도가 높다란 말은 어렵고 쉬운 정도가 높다라는 뜻이 되는데, 이것은 어렵다는 것인지 쉽다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당히 어려운 기술을 썼다고 한다면 고난도의 기술을 썼다 같이 말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회정이었습니다.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0: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1: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셔네이더 감독이 연출한 코다와 함께합니다. 영화는 늘 꿈꿔오던 음악이라는 세계에 다가가면서도 가족을 저버릴 수 없는 루비의 갈등을 따라갑니다. 꿈을 쫓아야 할까? 아니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가족을 1순위로 두고 살아가야 할까? 들을 수 없기에 소리로 만들어가야만 하는 루비의 세상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가족들의 고민 역시 깊어집니다. 부모는 루비를 깊이 사랑하지만 딸의 소중한 꿈을 마냥 응원할 수만은 없다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가족 없이 혼자이므로 무언가를 읽어내본 적 없는 루비 역시 두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이 루비의 합창단 콘서트에 초대된 장면은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루비의 부모님과 오빠는 무대를 즐기는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지만 그저 같은 공간을 공유하고 있을 뿐 전혀 다른 세계에 있습니다. 그들은 노래를 즐길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 따라치고 사람들의 반응을 눈치껏 읽으면서 감상을 대신할 뿐이죠. 이때 코다는 남다른 울림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루비가 듀엣곡을 부르는 순간 영화는 루비의 음성을 들려주는 대신 모든 소리를 지워버립니다. 관객들은 잠시 루비 가족의 시점으로 그 무대를 바라봅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고요한 몇 분. 가족의 세계는 언제나 이렇듯 고요했죠. 부모는 루비의 목소리를 듣는 대신 루비의 노래에 감동받는 사람들의 상기된 표정을 바라봅니다. 그리고는 루비가 꾸는 꿈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 그제야 조금 알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빠 프랭크는 생각이 많아 보입니다. 그가 수어로 딸에게 묻습니다. 오늘 네가 불렀던 노래는 어떤 내용이야? 루비도 손으로 답하죠.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마음을 말하는 곡이야. 프랭크가 다시 묻습니다. 아빠에게도 불러줄 수 있어? 루비가 프랭크만을 위한 노래를 부르는 사이 프랭크는 노래하는 딸의 목에 손을 갖다 대며 소리의 울림을 느껴봅니다. 서로가 지닌 진심의 진동이 전달되는 순간, 코다의 가장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0: 세계보건기구 WHO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미세먼지. 특히 초미세먼지는 코와 입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 속 깊이 들어가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미세먼지 예보가 약간 나쁨일 때부터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외출할 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증한 KF80 이상의 황사 마스크를 씁니다. 실내에 머물러도 안전한 건 아닌데요. 특히 좁은 공간에 사람이 많거나 굽는 요리를 할 때는 미세먼지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시간대를 골라 환기를 하고 청소를 자주 해야 하는데요. 미세먼지가 오히려 넓게 퍼지는 진공청소기 대신 분무기로 공중에 물을 뿌려 먼지를 가라앉힌 뒤에 닦아내는 게 좋습니다. 미세먼지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일상생활에서 유용한 가스, 하지만 가스를 안전하게 이용하지 않으면 큰 사고를

0: 볼 수 있습니다. 2, 3일에 한 번 가스 연결 부위에 비눗물을 발라 점검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만약 기포가 발생하면 즉시 전문가를 불러 조치해야 합니다. 가스레인지를 사용하기 전 불꽃 구멍에 낀 음식 찌꺼기를 청소하고 냄새를 맡아 가스가 새진 않는지 확인합니다. 사용 중엔 국물이 넘쳐서 불이 꺼지진 않았는지 자주 살피고 장시간 쓰면 실내 산소 농도도 떨어지는 만큼 자주 환기합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 KBS 9시 뉴스입니다.
1: 오늘은 추석 연휴를 앞둔 민심부터 살펴봅니다. KBS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한다는 응답이 42%, 잘 못한다는 의견이 51%로 나타났습니다.
2: 경제와 민생정책 그리고 인사 문제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먼저 이원희 기자입니다.
3: 집권 2년 차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부터 물었습니다. 잘한다 42, 잘못한다 51%로 부정평가가 더 높았습니다. 특히 매우 잘못한다는 응답이 33%로 부정의 강도도 낮지 않았습니다. 연령별로는 그간 이 대통령 지지세가 강했던 40, 50대에서만 긍정이 더 높았고 중도층 응답자도 절반 이상이 부정평가를 내렸습니다. 국정운영을 부정평가하는 이유를 물었더니 경제 및 민생정책 때문이란 응답이 가장 많았고 내각 및 참모진 인사를 꼽는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40%가 인사를, 국민의힘 지지층은 40%가 경제를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무당층에서도 경제정책이 가장 큰 부정평가 이유로 꼽혔습니다. 국정운영을 긍정평가한 응답자들은 경제, 소통, 외교정책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35%, 국민의힘 28%였고 지지 정당이 없다는 응답이 28%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국민의힘 장동혁, 여야 대표 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도 물었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51%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는데 진보층과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잘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잘못한다는 답이 60%로 높았고 보수층에서도 과반 이상이 부정적 평가를 내렸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긍정과 부정이 오차범위 내였습니다. KBS 뉴스 이원입니다.
1: 각종 현안에 대한 여론도 보겠습니다. 특히 부동산 정책에 지역과 나이 상관없이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는데요. 10명 중 7명이 정책의 효과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어서 김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4: 국정 지지율 하락 속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주 기자회견. 어떻게 봤는지 물었습니다.
5: 반발하나.
4: 잘했다와 잘못했다 모두 44%였습니다. 지역별로는 호남에서는 긍정이, 대구 경북에서는 부정이 더 높았고 서울에서는 부정평가 12%포인트 더 많았습니다. 다만 회견의 연임 개헌 관련 발언과 호르무즈 해협 파병 관련 발언은 10명 가운데 7명이 잘했다고 답했습니다. 공소취소 조항 관련 발언은 잘했다와 잘못했다는 평가가 오차범위 내었습니다.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견도 구체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부동산 정책, 효과가 없다는 답이 69%로 효과가 있다보다 3배가량 많았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부정평가가 전 연령대에서 더 높았는데 특히 내 집 마련을 고민하는 30대의 부정평가 비중이 두드러졌습니다. 이념 성향별로도 차이 없이 효과 없다는 응답이 더 많았는데 지지 정당별로 보니 민주당 지지층에서만 긍정과 부정이 비슷했습니다. 그럼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물었더니 민간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공공주택 공급 확대가 나란히 가장 많았습니다. 투기 단속이나 다주택자 세 부담 강화보다 공급이 우선으로 꼽혔습니다. 공급 방식을 두고는 서울에서는 민간 주도를 꼽은 응답이 공공공급이라는 의견보다 많았습니다. 이 대통령 남은 임기 동안 가장 역점을 둬야 할 분야로는 20대는 일자리를, 나머지 연령대는 경제와 민생을 가장 먼저 꼽았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KBS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21일과 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1: 청와대와 대법원이 오늘도 공개적으로 충돌했습니다. 먼저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논리를 반박하며 대법관 후보자 제재

0: 시청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먼저 김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청와대 대법관 후보 재재청 요구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
2: 성공위 후보자 재청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실까요?
1: 논란이 커지자 하루 만에 다시 입장을 내며 청와대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먼저 청와대가 대법원장의 서면 재청이 절차상 흠결이 있다고 한 데 대해 헌법과 법률상 수긍할 수 없는 사유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재재청을 요구하려면 청와대가 명확한 사유를 제시해야 헌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청와대 공문을 언급한 것에 대해선 해당 공문에 형식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 내부에선 대법원장의 재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을 각각 지켜야 한다는 게 대법원장 입장인 것으로 풀이합니다. 대통령에게 임명 거부권이 있다고 해석한다면 헌법이 정한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 이 절차를 건너뛰려면 합당한 재재청 사유와 헌법적 근거를 제시하라는 뜻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런 입장을 뒷받침하는 학계의 해석도 있습니다. 한 헌법학자는 대법원장의 재청권을 무력화한 임명 거부는 명백한 사법권 독립 침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할 수는 있으나 사실상 특정 후보자를 요구하고 있는 게 문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반면 또 다른 헌법학자는 대통령이 국회의 임명 동의를 구하는 것인 만큼 대통령 결정이 국회에 앞서서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에 대한 유권 해석을 내릴 기구도 마땅치 않은 상황 속 법리 공방을 떠나 양측 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0: 대법원장 입장을 본 청와대도 다시 반박에 나섰습니다. 당초 대법원에 보낸 공문에 대통령의 임명 거부 입장과 사유가 담겨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3: 대법원장의 재재청 거부에 격앙된 반응을 내놨던 청와대. 이번에도 1,500자 넘는 입장을 내고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먼저 지난달 28일 대법원에 보낸 공문 내용에 손봉기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의 명확한 임명 거부 입장이 담겼다고 설명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데 호도하고 있다. 대법원장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평범한 시민의 관점에서 공문 내용을 이해하라며 비판 수위도 높였습니다. 어차피 임명하지 않을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는 건 모순이라며 절차상 문제도 일축했습니다. 청와대는 특히 대통령의 헌법상 임명권에 대해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해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후보 재청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면 사실상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위헌적이라는 겁니다.
4: 재청권은 임명권을 대체하거나 무력화하는 권한이 아니라 임명권이 올바르게 행사되도록 뒷받침하는 권한으로.
3: 이 대통령이 앞으로 증원되는 대법관 20여 명을 새로 임명해야 하는 만큼 청와대 역시 시작부터 물러설 수 없다는 분위기가 읽힙니다. 다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에 대해선 우스운 일이고 결론이 언제 날지도 알 수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
0: 네, 대법원과 청와대의 공방에 정치권도 가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을 찾아가 사법 쿠데타, 내란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재판을 막기 위한 대법관 쇼핑을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수민 기자입니다.
5: 민주당 의원들 추석 전 지역구 대신 대법원에 모였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재청 거부는 사법 쿠데타, 내란이라고 규탄했습니다.
6: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행태는 주권자와 국민과 싸우자는 선전포고입니다.
5: 대법원장이 자리에 없자 격앙된 반응이 나왔습니다.
7: 도망간 거 아닙니까? 귀를 닫은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국민의 대법원장이 아니었고.
5: 민주당 내에선 조 대법원장 탄핵, 직무정지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도부는 후폭풍을 우려하며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대신 법원조직법 개정이나 국정조사 같은 다른 압박카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8: 국정조사도 있을 수 있고 특검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9: 대표입니다.
8: 절차와 방식과 과정이 있기 때문에
5: 민주당의 전방위 공세, 국민의힘은 대법관 쇼핑하려는 거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 때문에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고르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0: 목숨 걸고
9: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10: 재청에 모든 것을 거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재명 재판 재개 막으려는 마지막 발버둥이라고.
5: 재재청 거부로 대법관 공석이 길어져 국민이 피해본다는 지적엔 경찰청장, 검찰총장도 공석으로 두면서 그런 말할 자격 있느냐고 응수했습니다.
11: 실질적 임명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대법원장도 실질적인 재청권을 보장을 해줘야죠.
5: 내란이란 주장에도 언제까지 내란 타령할 거냐고 맞받았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0: 한국 펜싱의 간판 오상욱 선수가 사브르 개인전에서 2연속 금메달을 달성했습니다. 부상 때문에 결승전 후반까지 끌려가던 오 선수는 막판 벼락 같은 역전승을 일궈냈습니다. 박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12: 오상욱 첫 득점을 올리는 과정에서 상대에게 발이 밟혀 절뚝거렸고 발목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부상 여파 탓인지 선천펑에 의해 13-11까지 밀렸지만 오상욱의 저력은 위기에서 제대로 발휘됐습니다. 특유의 빠른 몸놀림으로 내리석점을 뽑아 승부를 뒤집은 오상욱. 다리를 찢으며 마지막 공격에 성공했습니다.
13: 대표팀의 막내였던 오상욱 선수가 이제는 대한민국 남자 사브르의 맏형으로서 정말 멋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12: 부상도 막지 못한 극적인 역전 드라마. 오상욱은 2회 연속 금메달을 따낸 뒤에야 부담감을 내려놓았습니다.
14: 발목 아픈 것도
15: 오상욱
14: 핑계다.
15: 펜싱 국가대표
14: 이겨내자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금메달을 이제 따서 좋다라는 것보다는 뭔가 이상하게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게
12: 오상욱이 단체전에도 출격해 2회 연속 2관왕에 도전하는 가운데 박지희가 여자 플레이의 개인전 은메달을 추가해 한국 펜싱은 순항을 이어갔습니다. 한국 경보의 간판 최병광은 35세 나이로 출전한 네 번째 아시안게임에서 첫 메달을 따냈습니다. 지난 7월 등남 이후에도 훈련에만 집중했던 최병광은 기자회견에서 유창한 외국어 실력까지 뽐내 박수를 받았습니다.
16: 브론즈 메달과
9: 동메달이 제겐 행운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운이 정말 좋았던 순간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병광 국가대표입니다.
12: 9살부터 남다른 실력을 자랑해 우슈 신동으로 주목받았던 이하성은 은메달을 목에 걸며 무려 12년 만에 아시안게임 시상대위에 섰습니다. KBS 뉴스 박선우입니다.
0: 사격 종목에서도 추가은 선수가 금메달 관역을 명중시켰습니다. 중국 관중이 추 선수 집중을 방해하는 상식 밖의 행태를 보였지만 추 선수는 대범하게 극복해냈습니다. 박주미 기자입니다.
17: 아시안게임 본선 신기록으로 결선에 오른 추가은이 숨을 고르고 관역을 응시합니다. 방아쇠를 당길 때마다 이어진 10점대 명중. 첫 다섯 발부터 줄곧 선두를 지킨 추가은은 한 명씩 탈락하는 승부에서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중국 선수를 응원하는 관중석의 방해에도 차분하고 침착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확정한 금메달. 시종일관 무덤덤한 표정을 보였던 추가은도 마침내 활짝 웃었습니다. 246.3점 아시아 신기록. 이번 대회 사격 첫 금메달이자 2010년 광저우 대회 이후 무려 16년 만에 여자 10m 공기권총 개인전 우승입니다.
18: 그냥 마음껏 해봐라. 그런
9: 추가은 사격 국가대표
18: 재밌게 하고 나가자라는 생각만 했습니다. 첫 메달이라 너무 뜻깊고 행복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17: 첫 출전에서 두 개의 신기록을 작성한 추가은은 단체전에서도 은메달을 추가했습니다. KBS 뉴스 박주미입니다.
19: 탁구 혼합복식의 신유빈, 임종훈 조는 이번에도 환상의 호흡을 보여줬습니다. 세계 랭킹 1위로 올라선 두 선수, 압도적인 실력으로 8강까지 순조롭게 올라갔습니다. 황영규 기자입니다.
20: 신유빈이 백핸드로 공격의 길을 열자 임종훈이 강한 왼손 드라이브로 긴 곳을 찍습니다. 한 게임도 5점 넘게 내주지 않은 채 단 15분 만에 끝난 경기. 신유빈, 임종훈 조는

0: 압도적인 실력을 발휘하며 카타레즈를 상대로 3-0 완승을 거뒀습니다. 유니폼을 갈아입은 두 명은 16강전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호흡이 척척 맞는 신유빈 임종조는 카자흐스탄조를 3-0으로 꺾고 8강에 진출했습니다. 다음 상대는 대만입니다.
1: 계속 맞춰왔기 때문에 그리고
2: 신유빈 탁구 국가대표
1: 든든하게 믿고 플레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0: 7살 차이인 두 선수가 처음 짝을 이룬 건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파리올림픽, 지난해 도하세계선수권까지 모두 동메달을 합작했습니다. 지난해 WTT 파이널스 우승으로 한국 선수 최초로 세계 랭킹 1위에 오르면서 둘의 호흡은 더 완벽해졌습니다.
3: 합을 더 많이 맞췄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이제 상대에 대해서
2: 탁구 국가대표입니다.
3: 해보자라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준비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4: 금메달 7개가 걸린 탁구에서도 본격적인 메달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세계 1위 혼합복식조를 앞세운 한국 탁구가 아시아 정상에 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나고야에서 KBS 뉴스 황형규입니다.
5: 야구 대표팀은 태국을 완파하고 조별리그를 3전 전승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경기 후엔 뒷정리까지 직접 하며 품격까지 더했습니다. 일본 현지에서 이무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6: 약체 태국을 상대로도 우리 선수들은 초반부터 몸을 던졌습니다. 선두타자 박재현이 볼넷으로 출루한 뒤 곧바로 2루를 훔쳤고 김도영은 투수 강습타구를 날린 뒤 전력질주하다 1루 베이스에서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 없이 일어선 대표팀은 무난하게 태국을 압도했습니다. 1회 운보경이 투런 홈런을 쏘아올린 데 이어 2회에는 박재현이 말로 홈런을 터뜨리며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습니다. 다소 타격감이 떨어졌던 김도영도 적시타로 기분 전환에 성공한 가운데 4회 박준순이 말로 홈런으로 18점째를 올리며 5회 콜드게임 승리 조건을 채웠습니다. 선발 오원석도 무실점 투구로 임무를 다한 대표팀은 조별리그 3경기를 36득점 1실점이라는 압도적인 기록으로 마쳤습니다.
7: 좋은 결과를 위해서는 좋은 결과가
2: 유지영 야구 대표팀 감독입니다.
7: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그 어떤 그 순조로운 그 과정이 자연스럽게 좀 결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6: 조직위가 배정한 호텔의 세탁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대회 초반 선수들이 직접 코인 세탁기까지 이용한 사실이 알려졌지만 오히려 우리 선수들은 경기 뒤 스스로 더그아웃을 정리하는 모습으로 품격을 더했습니다.
8: 해야 되는 건 아닌데 그냥 선수들도 다 하고 있길래 됐습니다. 저도 들어가는 게 멈춰서 했던 것 같아요.
6: 조별리그에서 결과와 경기력까지 확인한 야구대표팀은 모레 일본과 슈퍼라운드 일전을 치릅니다. 아이치현 오카자키에서 KBS 뉴스 이무영입니다.
2: 지금까지 최문종, 박지원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지난 6월 전망보다 1.1%포인트 올린 3.7%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도 지난 7월 전망보다 0.6%포인트 올린 3.2%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7월 출생아 수가 11%가량 증가하며 7달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이어갔습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누계 증가율은 14.7%로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지난달 국내 이동자 수가 47만 1,000명을 기록하며 5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단기적으로는 주택 매매량과 아파트 준공 실적 감소가 영향을 미친 걸로 국가 데이터처는 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늘부터 27일까지 5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관계기관 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추석 연휴 기간에 이동하는 인원은 줄어들지만 지난해보다 짧아진 연휴 기간 때문에 일평균 통행량은 10% 이상 늘어날 것으로 한국교통연구원이 예상했습니다. 정부가 모두의 토론의 결과를 반영해 에스컬레이터에서 두 줄로 서도록 유도하는 일률적인 캠페인과 규제를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2035년까지 특정 지역에 대한 원유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추고 비축시설을 확대하고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중동산 원유 의존도는 70%에 이릅니다. 미국의 고강도 대이란 추가 제재 발효를 앞두고 이란의 하늘길이 빠르게 막히고 있습니다. 이라크와 오만으로 향하는 이란발 여객기 운항이 모두 취소되는 등 미국의 고립 작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KBS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산가족 찾기 생방송 진행자인 이지연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983년 온 국민이 텔레비전 앞으로 모였고 누군가 가족을 찾았다는 소식에 내일인 것처럼 함께 울었는데요. 당초 한 번의 특집으로 시작했던 방송은 138일 동안이나 계속됐습니다. 10만 건이 넘는 사연이 접수됐고 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헤어진 가족을 만났습니다. 그 역사적인 생방송 한가운데 이지연 아나운서가 있었습니다. 가족을 찾아주는 진행자이면서 자신 역시 잃어버린 오빠를 기다리던 사람. 오늘은 138일 동안 이어졌던 그 뜨거웠던 방송 현장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0: 상봉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잠시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만나셨군요. 네, 대단히 아주 즐거워하시는 그런 표정입니다.
1: 지금 서울의 유영자 씨가 나와 계신데요.
2: 네.
1: 아, 지금 저 화면에 두 분이 비춰보시네요. 좀 강릉 보고 계시네요.
3: 네, 벌써 화면을 보시고 네. 울고 계세요.
1: 얼굴 알아보셨나요?
4: 네. 얼굴 올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5: 아, 이 음악만 들으면 많은 분들이 그때 그 장면을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6: 네, 네.
5: 이지연 아나운서는 특히 남다르실 것 같아요.
6: 네.
5: 예.
6: 이게 바로 어제 일이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예. 벌써
5: 83년이니까 지금 43년 흘렀죠. 예.
6: 정말 거짓말같이 시간이 흘러갔는데
5: 아.
6: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가끔
5: 네.
6: 임진각을 가서 거기 철마는 달리고 싶다를 쳐다보고 거기 빛바랜 리본이 막 흩날리는 걸 가서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거기에 거의 지워질 듯이 이산 가족들의 사연들이 적혀 있거든요.
5: 네.
6: 그러면 머릿속으로는 이 노래가 흘러요.
5: 아.
6: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때 상봉 가족보다는 아직 못 만나신 가족들의 안위가 또 걱정이 되기도 하고
5: 네.
6: 제발 오래오래 사셔서 여기 리본에 적혀 있는 이 소원을 좀 이루시면 좋겠다라는
5: 예.
6: 생각을 하곤 하거든요.
5: 아, 이때 시청률이 78%라고 해요. 78%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이건 이제 앞으로도 나올 수 없는 시청률일 거고요.
6: 네네.
5: 이건 뭐 전 국민이 다 본 거예요. 사실 볼 수 있는 사람은 다 본 거죠.
6: 그때 이제 예. 모든 편성이 가장 길게는 18시간 35분. 그러니까 방송 시작이 생방으로.
5: 예.
6: 보통은 한 초창기에는 한 4시간, 5시간 하다 바로 7시간, 8시간 편성했다가 10시간으로 늘어났다가 가장 길게 하는 게 16시간 35분이 길게 했던 거거든요.
5: 야, 그 중간에 뭐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이런 것도 어떻게 막 짬을 내서
6: 거의 이제 교대로 살짝 교대로. 갔다 온다든가 김밥을 예. 한 줄을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냥 계속 광행군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한 사람이 저 뒤에 가서 한두 개 우물우물 먹고 들어와서 시작하고
5: 네.
6: 또 교대하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드라마 작가들이 우리 KBS 드라마 그때 굉장히 인기 있었는데 드라마 작가들이 아 드라마 할 기분 안 나라고 하셨어요.
5: 예.
6: 왜냐하면은

0: 거기 지금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는데
1: 그럼요.
0: 우리가 이렇게 드라마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의욕이 안 생겨라고 할 정도로 정말 예. 온 국민이 그 78%라는 시청률로 나타냈듯이 예. 낮이고 밤이고 지금 만나는 한 50대
1: 네.
0: 그 후배들은 저 그때 어릴 때 엄마 아빠가 하도 오셔가지고 저도 아무것도 모르고 울었어요라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1: 저는 그때 제가 고등학생 때였나 그랬는데 1학년 때였나 여기 여의도 그때 광장이었죠. 공원이 아니라 광장이었는데 네네. 친구들하고 그때 이제 아스팔트였기 때문에 네. 가끔 여기 롤러스케이트를 타러 제가 왔었어요. 근데 그 왔는데요.
0: 네.
1: 이 여의도 광장 아스팔트 바닥 KBS 벽은 할 것도 없고 벽보가 따닥따닥 위아래로 벽으로 바닥으로 다 붙어서 지나가지도 못할 정도로.
0: 네네.
1: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광장에서 이게 그 뭐 샌드위치맨처럼
0: 네.
1: 앞뒤로 고깔 모자에다가 이름 찾는 가족 이름 쓰고 앞뒤로 진짜 그 해외 토픽에 나올 만한 진풍경이었죠. 제가 학창시절에 그걸 보고 굉장히 충격을 먹었던
0: 네네.
1: 기억이 나요.
0: 네네. 그때 뭐 해외에서도 상주하다시피
1: 네.
0: 와서 계속 방송 취재해서 보냈었는데 나중에는 그게 이제 정말 난 우리 이상가족들이 너무너무 훌륭하셨던 게 다른 사연 반에 절대 겹치지 않게.
1: 네.
0: 왜냐하면 글자 하나라도 안 보이면 다 안타까우니까 본인이.
1: 다른 가족의 사연도 애틋하잖아요. 지켜줘야 네네. 되니까.
0: 그러니까. 그리고 좁은 길 하나 딱 나누고 우리가 마치 이렇게 하세요라고 지시한 듯이. 근데 자율적으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정말 글을 모르시는 이상가족도 많으시니까 처음에 방송국에서 몇몇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을 해서 쓰게 했다가 나중에는 대학생들이 자원해서 와서 다 써주고.
1: 자원봉사에서.
0: 우리 송혜 네. 선생님도 그때 와서 글 써주시고 했었어요.
1: 아, 그러셨군요.
0: 그런 추억도 있고.
1: 여기도 이산가족이시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예.
0: 네네. 그리고 정말 지금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잊혀지지 않는 게 6월에 시작해서 11월에 끝났는데 그 해는 유난히 장마가 길고 비가 많이 왔어요.
1: 네.
0: 그러면 이산가족들이 집에 안 가고 방송국 앞에 그냥 앉아 계시는데 천막 갖다 쳐주시는 분. 그리고 여름인데도 비가 많이 내리는 추워요.
1: 네.
0: 밤에 늦게 어묵 파시는 아저씨들이 그냥 이상가족들한테 그냥 끓여서 주시는 거예요.
1: 그냥.
0: 그리고 또 모포를 차 안에 잔뜩 싣고 와서 이름도 밝히지 않고 갖다가 모포 펴주시고 계신 분. 신문을 잔뜩 갖다 이거 깔고 한 자리 갖고 오시는 분.
1: 네.
0: 그런 아름다운 얘기들이 정말 계속 이어갔었어요.
1: 그러니까 몇 날 며칠을 여기서 막 노숙하고 그러신 거죠?
0: 몇 달을요. 몇 달을. 아이고. 그리고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이소저 할머니.
1: 네.
0: 저희가 이제 그분은 잊혀지지 않는 게 한복을 입고 쪽진 머리로 늘 방송으로 배회하셨어요.
1: 예.
0: 방송을 한 분만 계속할 수 없으니까 출연하시고 나서 그 다음 출연이 안 되니까 방송 안에 배회를 하시는 거 계속.
1: 네.
0: 결국은 못 찾고 방송을 마무리하고 말았는데 그런 분들이 정말 많으셨어요.
1: 네.
0: 아예 방송국에서 사시다시피 한 분들이.
1: 사실 이게 처음에 그냥 뭐 일회성 방송으로 편성이 된 거였잖아요.
0: 네네. 그러니까 네. 이제 지금의 아침마당 전신 프로그램이 스튜디오 830이었어요.
1: 네. 8시 30분에 한다고 830이었어요. 네, 네. 맞아요.
0: 그래가지고 이제 6.25 33주년 맞아서 일주일 동안 특집 방송을 준비했거든요.
1: 네.
0: 그 이제 무슨 전우를 찾습니다부터 시작해서 그중에 하나가 아직도 내 가족 찾지 못했소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1시간짜리. 네. 근데 우리가 그거를 기획하면서도 과연 얼마나 전화가 올까 했는데 방송 시작하자마자 전화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1: 네.
0: 아. 아직도 찾지 못한 분이 많으시구나 해서 바로 6월 30일, 6월에 이제 우리가 특집 방송하고 그 며칠 뒤에 바로 긴급 편성을 해서
1: 네.
0: 6월 30일에 특집 방송을 밤 10시 시작해서 12시에 끝내기로 작정을 하고 시작했어요.
1: 네.
0: 10시 15분에 시작했나? 근데 방송 30분 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방송을 여기서 마무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1: 예.
0: 그래서 그 당시에는 12시에 방송을 마무리해야 되니까 문공부에 바로 전화를 했어요.
1: 네.
0: 우리가 아무래도 방송 연장할 수밖에 없겠다.
1: 허가를 받아야 허가를 되니까.
0: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1: 예.
0: 애국가 틀고 이제 끝내야 되는데.
1: 어.
0: 그래서 다시 2시간 연장해서 새벽까지 방송한 게 첫날이었는데.
1: 네.
0: 그 첫날 방송 30분 만에.
1: 예.
0: 저 지금도 이름을 기억하는데 신영숙 씨라는 분이 사연판을 들고 앉아 있었는데 그 부모님 찾는다는 사연판 밑에 사촌 이름까지 넣었어요.
1: 네.
0: 근데 사촌 남매가 달려온 거예요.

0: 7명이
1: 부모님은 못 찾았는데 못 사촌을 찾았는데. 찾았군요.
0: 네네. 그래가지고 7명이 다 서울의 곳곳에서 몰려봐가지고 스튜디오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방송 30분 만에.
1: 생방송하다가 진짜.
0: 생방송 중에. 예. 그러니까 스튜디오 안에 사인판 들고 있던 모든 이상가족들이 술렁술렁술렁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아 그때 저는 일단 첫 느낌이 아 이거 사건이 터졌구나. 네. 이거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이제 편성을 긴급편성 회의해서 이제 그게 138일 연결이 된 거예요.
1: 138일 동안 네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처음에 그 당시 유철종 네네. 씨하고 두 분이 같이 진행하셨고 네네. 저희 얼마 전에 저희 김동건 네네. 아나운서도 나오셨었는데 방송하셨고 저희 KBS 아나운서들도 뭐 총출동해갖고 막 하루 종일 방송을 했던
0: 같이 사연판 읽고 기억이 납니다. 같이 방송을 하면서 네. 정말 하나 됐어요. 하나. 그러니까 연인은 1,000명이 넘는데 실은 KBS 전 직원들이 뭐 그 모든 직원들이 같이 밤을 새면서 내가 마이크 앞에 서지 않아도 심지어 미화에 종사하시는 분들까지도 같이 몇 날 같이 밤을 새우면서 이산가족 안내도 하고 정리도 도와주시고 네. 똘똘 뭉쳐서 이 방송을 해낸 거예요.
1: 전사적으로 네네. 정말 총동원이 돼서 모든 역량이. 네네.
0: 지방까지 네트워크 연결을 해서 실은 그게 이제 기술이 그때 그게 발달되지가 않았어요. 우리가 기술적으로.
1: 그때 사실 이원방송으로 화면을 분할해가지고 뭐 서울 뭐 대전 뭐 네네. 제주 이렇게 하는 게 네네. 저 그때 처음 본 것 같아요.
0: 처음이었어요. 우리 그때 그게 아니었더라면 그다음에 칼라 텔레비전 방송 시작하고 또 얼마 되지 않았을 때거든요.
1: 맞아요.
0: 물론 KBS 라디오에서 그 전에 70년대에 라디오에서 간헐적으로 적십자세 연결해서 찾는다는 방송을 한 적은 있었어요. 그러나 그게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었죠. 네. 단순히 라디오만 해서는 안 되었던 게 만약에 전 지금도 생각하면은 흑백 텔레비전이었으면 그보다 성과가 좀 덜했을 것 같다.
1: 아. 그렇죠.
0: 그다음에 지방 네트워크 연결이 지방만뿐만이 아니었어요. 미국도 연결, LA하고도 연결하고.
1: 네, 맞아요.
0: 네네.
1: 네.
0: 해외하고도 연결하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정말 KBS가 갖고 있던 축적된 그런 기술력에 큰 힘이 됐었어요.
1: 그때 이제 칼라 텔레비전 보급되고 네. 전체적으로 전 국민이 텔레비전을 다 수상기가 다 보급이 되고 네. 그런 또 위성까지 연결해서 하는 기술도 보급이 되고.
0: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쟁이 일어나고 정말 다시 재건하기까지의 과정. 나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서 내 가족을 미처 챙기지 못하고 살아왔던 그 이산가족들이 이제는 한숨 돌리고 내 가족을 찾을 때 챙겨야 되고 그립고 하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무 먹고 살기 힘들면은 흩어진 가족 생각이 나도 그냥 꿈속에서 만나고 말지.
1: 겨를이 없죠.
0: 뛰어나와서 찾고 싶은 그럴 겨를이 없었거든요. 네. 한숨 돌리던 그 시기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가족을 찾겠다고 전국에서 달려오신 거예요.
1: 아, 138일 동안 이어졌습니다. 하루 특집 방송으로 기획을 했는데 지난 시간에 저희가 말씀 나눴지만 사실 많은 가족들이 만나는 애타는 그 장면을 지켜보셨는데 네. 그 당시 저는 몰랐는데 이지연 아나운서도 이산가족이었단 말이에요. 오빠의 생사를
0: 모르고 그리고 저와 예. 함께 진행했던 유철종 선생님도 어머님하고 단둘이 내려오셨어요. 유복자셨어요.
1: 사실 김동건 아나운서도 네네. 이산가족이시고
0: 네. 그래서 예. 유 선생님하고 저하고 둘이 그렇게 서로 약속을 했어요. 우린 울지 말자. 우리가 울면은 감정이 북받쳐서 방송 진행을 못한다.
1: 저도 얼마나 많이 울었는데요.
0: 그러니까요. 그건 정말 둘이 꾹꾹 참아가면서 하는데 그다음에 어느 때는 정말 이제 막 우리 아나운서들이 사연판 읽어주고 하는데 찾는 사람이 없으면은 사연판만 계속 읽고 지방 넘기고 이러다 보면은 진행하다 너무 피곤하니까 깜빡 졸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럼 서로 동렬을 한 거예요. 심지어 우리 카메라 감독, 백 감독 한 분은 자, 우리가 조금 좋을 것 같으면 자 다음 평양입니다 연결한다고 저희들을 깨워요 우스갯소리로 그런데 그 평양이 결국은 나중에 2000년도에 연결이 되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0: 네네.
1: 예. 그 당시에는 이제 방송을 그렇게 오랜 시간 하지만 대본이 따로 있었나요?
0: 없죠. 있을 수가 없죠.
1: 대본을 쓸 수가 없죠.
0: 쓸 수가 없고 누가 예. 어떻게 나타나실지 모르고 대본이라고 하는 게 우리 그 방청석에서 사연판 들고 있는 이산가족이 들

0: 우리는 사연판이 대본이었어요.
1: 아, 이제 그거 보고 이제 보고. 그거 보면서
0: 네, 질문하고 또 나오시면은 그분들하고 질문을 하면서 네. 저는 되도록이면 아무리 저쪽에서 PD가 막 빨리 하라고 손짓을 해줘도 저는 절대 이상 가족들 재촉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말씀하시게 가만히 놔드렸어요. 듣고만 있었어요. 한을 푸시라고.
1: 네.
0: 그게 33년의 한이 거의 다 담겨 있는데 그분들한테 하룻밤을 다 드린다 한들 다 풀어내지 못하시지만 얘기를 끌어낼 때 되도록이면은 들어주고 그 들어준 한 말씀에 다시 여쭙고 대본이 필요가 없었죠.
1: 그러니까 뭐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기다리는 사람 많으니까 막 그러니까요. 빨리 돌리지만 여기 애타는 사연들 그러니까요. 보고 어떻게 막 재촉을 또 할 수가 있겠어요?
0: 네, 네.
1: 이 사연이 어마어마하게 접수가 됐다고 들었어요.
0: 네네.
1: 뭐 수만 건.
0: 10만 건이 훨씬 넘었죠.
1: 10만 건이 넘게.
0: 10만 제가 메모해왔어요. 10만 952건.
1: 그거 다 방송은 못했죠.
0: 상봉 신청 접수예요.
1: 예.
0: 그런데 근데 거의 다 했어요.
1: 했어요?
0: 거의 다 했는데.
1: 세상에.
0: 그냥 이 가운데 만 189 가정만 극적으로 가족을 찾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1: 10%도 사실 어마어마한 거예요.
0: 근데 거의 다 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소개는 했는데 찾지 못했다. 그리고 신청은 했는데 가서 방송을 못했다는 분들을 가끔 만나 뵙거든요.
1: 네.
0: 그분들을 모시고 통일부에서 1995년에 금강산에 가서 합동 차례를 지낸 적이 있었어요. 200분씩 모시고 네. 가서
1: 예.
0: 방송에도 신청했는데 출연조차 못하신 이산가족들의 한을 풀어드린다고 이북 오도민회에서 실향민들을 모시고 가서 합동 차례를 지냈었거든요. 그분들이 북한 땅 밟자마자
1: 네.
0: 북한 땅에 흙을 한 줌 집으시면서 내 고향 땅 흙이다.
1: 예.
0: 망연자실 고향 쪽을 바라보면서 그 당시에 그 유명한 유현목 감독님도 그 상봉단 고향 방문단에 같이 가셨었는데
1: 네.
0: 가끔씩 떠올라요. 뭐 말씀 안 하시고 하염없이 지팡이를 짚고 북한 땅을 바라보고 계셨던 그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KBS가 큰일을 했는데 우리는 섭섭해. 우리는 섭섭할 수밖에 없죠.
1: 그렇죠.
0: 못 찾으시니까.
1: 예.
0: 네.
1: 근데 같이 지내가던 유철종 씨하고 우리는 울지 말자 이렇게 다짐을 하셨다지만 그걸 그래도 도저히 안 되겠어 방송 도중에 자리를 벗어나신 적이 있다고 네. 들었어요.
0: 왜냐하면 이제 저는 이제 전문 방송인이고 네. 유철종 선생님은 전문 방송인 아니시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을 이제 제가 다 이제 리딩을 하면서 네. 하는데 흐트러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대전과 제주를 연결했거든요. 대전 방송 나와주세요. 제주 나와주세요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허현철, 허현웅 남매라고
1: 아, 저 생각납니다.
0: 기억나시죠?
1: 오빠! 막.
0: 네, 네, 네. 그러니까 둘이 그 전쟁 고아였는데 오빠는 고아원으로 동생은 이발소집 양료로 가셨다가 예. 헤어져서 그다음에 몇 차례 그 오빠가 찾아 헤맸지만 찾질 못한 거예요. 근데 오빠는 허현철 이름을 본인이 다 기억하고 있지만 양녀로 간 그 여동생은 그 양녀집에 성씨 따라서 이름이 바뀐 거예요. 김씨로.
1: 네,
0: 그러니까
1: 네.
0: 만나자마자 너는 허씨란 말이야. 너는 김가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막 목나오시는데 같이 얘기를 나누다가 여동생이 오빠가 그리울 때마다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1: 네.
0: 그 노래를 애절하게 부르는데 그때 전 국민이 다 우신 거예요.
1: 예.
0: 저도 결국은 왜냐하면 제가 오빠가 그리울 때마다 듬북듬북듬북 새 논에서 울고 우리 오빠 말 타고 서울 갔는데 그 노래를 늘 불렀거든요. 그 여동생의 노래를 부르는 순간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1: 예.
0: 가슴속에 오빠가 너무너무 그리워가지고 그래가지고선 결국은 박차고 일어나서 뒤에 가서 한참 울다가 들어왔었거든요.
1: 네, 네.
0: 그 인연으로 그 허현철 씨가 저한테는 오빠세요. 저 네. 나이가 많으셔서. 또 저희 오빠하고 생일이 하루 차이시더라고요.
1: 아이고.
0: 예. 제가 지금도 허현철 씨 생일에 꼭 생일 축하드리고 명절이면 꼭 이것저것 챙기고 그러면 또 이 어르신 또 우리 특집 방송할 때마다 꼭 올라오시잖아요. 네. KBS. 그러면 네. 뭐 참깨면 몸을 잔뜩 싸들고 오셔서 정말 온누이가 지금 지내고 있어요.
1: 그러니까 저도 이제 잘 지낸다는 소식을 저기서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네. 그때 한 30몇 년 만에 만났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뭐 40년이 더 흘렀죠.

0: 않아요.
1: 네네.
0: 그러니까 참 얼마나 못 만났으면 평생 가슴에 한으로 두고 살았을 텐데.
1: 그러니까요.
0: 예. 네. 그런데 그렇게 반가운 상봉 장면들도 있었지만 방송을 보다가 가족인 걸 알게 됐는데도 만나지 않고 돌아간 분도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1: 네네. 저희가 볼 때 그냥 우리 그 화면 분할할 때 이 말 저 말 나누기 전에 우리 모든 시청자들은 맞다 맞아라고 하세요.
0: 진짜 기가 막힌 게
1: 닮았잖아요.
0: 어떻게 딱 보면 다른 그러니까. 사람도 알겠는 거예요.
1: 그러니까.
0: 어머, 무조건 100%다.
1: 네. 그러니까 우리 그때 유행했던 거 아니 맞다 맞아예요. 예. 맞다 맞았는데 우리가 볼 때 맞다 맞아예요. 그런데 아니라고 돌아서서 그냥 가시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아마도 그 지나온 삶의 무게만큼이나 앞으로 만난 뒤에 또 무게를 더 느껴서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신이 없으니까 내가 내 가족이라고 말씀을 못하고 그냥 돌아와서 가신 게 아닐까. 지금 가끔 그 생각하면 지금 그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실까. 가족이라는 게 이렇게 소중한데 명절이면은 이렇게 다 뿔뿔이 흩어졌다가 모여서 그냥 송편 하나 나눠 먹는 것만으로도 우리 가족인데 내가 왜 그때 그냥 돌아섰을까. 그 임권택 감독이 만든 길소뜸이라는 영화에서도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저는 제가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는 아무 우리 국민들은 누가 전쟁을 일으키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0: 네.
1: 아무런 죄가 없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질곡의 세월을 보내야 되고 그리고 지금 내 눈앞에 내 형제가 분명한데도 내가 왜 또 돌아서야 되는가.
0: 네.
1: 아마 그분도 제2의 이산의 아픔을 지금 안고 사시지 않을까.
0: 네.
1: 많지는 않았지만 몇 분 아주 인상적인 분들이 계셨어요.
0: 그러니까 그렇게 애타게 찾던 가족을 보고 아니라고 돌아서는 그 마음, 네. 그 사연은 우리가 뭐 정말 짐작할 수도 없을
1: 없지요.
0: 것 같아요.
1: 없지요.
0: 예. 뭐 나중에 후회하셨을 수도 있고 또 같은 또 선택 노이게 돼도 또 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1: 아픔이죠. 정말 이산가족 한 분 하면 사연은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한 권의 책으로도 다 써내지는 못할 거예요. 몇 권의 책으로 써내도 30몇 년의 그 아픔의 세월은 정말 당사자가 아니면 감히 짐작할 수 없는 아픈 세월들을 보내셨거든요.
0: 138일 동안의 방송이었습니다. 참 끝내기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못 만난 가족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끝나게 됐나요?
1: 이제 더 이상은 이산가족들한테 제가 맞습니다 하고 달려오는 분들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0: 네.
1: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는 접어야 될 때가 된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마지막에 접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 마지막 날 방송에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 까만 드루마기를 입으신 할아버님 한 분이 오시더니 생방송 마지막 네. 크루징 멘트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 두 사람한테 큰 절을 하시는 거예요.
0: 네.
1: 그러시면서 정말 KBS 고생 많으셨다. 두 분도 고생 많으셨다. 저는 아들을 찾지 못했지만 내가 이 감사함은 잊지 않겠다라고 절을 하시는데 어떻게 일으켜 세워드리면서 저도 그냥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제가 뭐 PD가 시킨 얘기도 아닌데 제가 주저리 저는 저희도 이산가족이다 그날 처음 말씀드린 거예요. 마지막 날
0: 네네. 돼서야
1: 저희 KBS는 이산가족들 한 분 한 분 마지막 찾을 때까지 그 아픔 잊지 않고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가끔 생각하면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그리고 제가 이산가족 행사에 갈 때마다 그분들 뵐 때마다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라는 게 숙제가 남아있어요.
0: 그러네요. 138일간의 방송 진짜 뭐 세계 방송사의 길이 남을 그런 역사가 됐습니다.
1: 네네.
0: 제가 가끔도 이제 요즘 텔레비전 화면에서 그때 당시 이산가족 찾습니다. 방송 화면을 보면 세월이 참 많이 흘렀다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네. 거의 한복을 입고 계시더라고요.
1: 그때?
0: 예.
1: 이름도 정말 이름을 그냥 써야 되는데 이름이 없으신 거예요.
0: 그

0: 뭐지 뭐 무슨 뭐 끝동 뭐 네네. 무슨 뭐 막내
1: 막내 간난이 네.
0: 정말 네. 이름도 네네. 아니 어떻게 사람 이름도 안 지어줬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아, 지금 생각해 보면 이 43년이라는 세월이 어마어마한 거죠. 네.
1: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거 가운데 또 하나가 이름 모름이에요.
0: 이름 모름. 네, 네. 맞아. 이름 모름.
1: 부모 이름 모름. 나의 이름 모름.
0: 어, 고향 모름.
1: 네, 고향 모름. 그 전쟁 고아들을 생각하면 제가 한동안은 그분들만 따로 모셔서 제가 정말 어떻게든 좋은 자리 마련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진 못했어요. 그 전쟁 고아들이 이제 네. 나이가 지금 다 몇 살이에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그분들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파요. 그분 지금도 자신이 본명을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0: 네.
1: 남들은 생일이라고 케이크를 주고받는 내 생일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태어난 곳도 모르고. 남들은 어머니 아버지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헤어졌다. 그때 헤어졌던 골목길 하나라도 이발소 앞에서 헤어졌고 날씨가 흐렸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기억조차 하나도 없는 전쟁 고아들은 지금 이 명절에 어떤 마음으로 보내실까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파요.
0: 그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진짜 실오라기 같은 기억 그 하나 갖고 나오시는 네네.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집 그림 그려오고 동네 그림 그려가지고
1: 맞아요.
0: 집에 여기 장독대가 여기 있었다.
1: 네네.
0: 뭐 여기 무슨 화장실이 있었 변소가 있었다. 여기 뭐가 있었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다 그 집이 그 집 같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 단서 가지고 그 아슬한 어린 시절의 단서 가지고 네. 가족을 찾겠다고 나와 계시더라고요.
1: 맞아요. 뭐 그리고 뭐 팔에 흉터가 있었다. 이 정도만 해도 아주 훌륭한
0: 맞습니다.
1: 훌륭한 그런 예. 자료가 됐지요.
0: 많은 이산 가족을 또 이어주고 그들의 사연을 접하신 이지연 아나운서께 여쭤볼게요. 가족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제가 바로 지난주에 네. 부모님 유택 추모공원에 다녀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고향 땅에 오랫동안 계시던 부모님 유택을 파주 쪽으로 모시고 왔어요. 왜냐하면 아. 그리고 파주 쪽에 모시고 와서 추모공원에서도 북한 땅이 보이는 쪽으로.
0: 아.
1: 그래서 그냥 제 마음이죠.
0: 예.
1: 그렇게 그리워하던 아들을 여기서라도 멀리서라도 바라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저도 그 옆에 따로 하나 준비해서 오빠 더 가까이 있고 싶다라는
0: 네.
1: 생각으로 가족이란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거기 추모공원 가서 많은 참배객들을 보면서 가족이 없다면
0: 네.
1: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질문이 들더라고요. 8순이 9순이 넘어서도 이제 바로 언제 떠날지 모르는 그런 시간에 위에 계셔도 아직도 가족을 그리워하시잖아요. 가족은 기다림이기도 하고요.
0: 네, 정말 인간의 어떤 존재 이유가 아닌가.
1: 그러면
0: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 네.
0: 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이산가족의 날을 맞아서 1983년 KBS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그 138일간의 현장 얘기 그리고 이산가족이었던 오빠를 찾은 얘기 들어봤습니다. 이지연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추석 연휴 시작인 내일은 전국이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경기 내륙과 강원 내륙 산지, 충청권, 전라권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지역에도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하여 추돌 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요. 공항에서는 짙은 안개로 인해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항공 교통 이용객은 사전에 운항 정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오전 사이 강원 북부 동해안 산지에, 추석인 모레 늦은 오후부터는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권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에 5mm 안팎이 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에서 15도로 크겠습니다. 외출 시 겉옷 챙기시어 건강관리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9도, 전국이 14도에서 19도, 낮 기온은 서울이 28도, 전국이 26도에서 30도입니다.

0: 예, 미국 뉴욕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한미정상이 현지 시간 22일 오후 7시 20분부터 약 30분 동안 회담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위 실장은 회담에서 양 정상이 최근 두 나라 간 투자 사업 논의가 큰 진전을 이룬 것을 환영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한미 정상은 페이스메이커로서 북한과 대화 물꼬를 두고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도록 긴밀한 소통을 해나가기로 했다고 위 실장은 설명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3.7%로 올려잡았습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오늘 발표한 중간경제전망에서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지난 6월 전망보다 1.1%포인트 올린 3.7%로 전망했습니다. 내년 성장률은 기존 6월 전망 1.9%에서 0.7%포인트 오른 2.6%로 내다봤습니다. 올해와 내년 성장률 모두 G20 국가 중 가장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제재청에 대해 또다시 입장문을 내고 청와대 제재청 요청에 명확한 사유가 기재돼 있지 않아 후속 절차를 이어갈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어제 입장에 대해 여러 해석이 제시되고 명확한 설명 요구가 있다고 해서 설명해 드린다며 제재청 요청 공문의 문헌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돼야 그 효력에 다툼이 없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제재청 요청을 위한 명확한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며 관련 공문을 문제 삼은 것에 대해 오늘 입장문을 내고 해당 공문에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대법관 후보자를 제재청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되어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이번 건과 관련해 청와대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2035년까지 특정 지역에 대한 원유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추고 비축시설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오늘 김정관 장관 주재로 자원안보협의회를 열고 안건을 심의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계획에서 2035년까지 원유의 특정 지역 의존도를 50% 이하로 완화하고 가스 역시 특정 국가 의존도를 30%대 미만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지난 21일 지뢰 추정 폭발 사고로 대대장 등 간부 2명이 크게 다친 육군 25사단에서 장교 1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육군은 어제 오전 경기 양주시에 있는 25사단 소속 부대의 영외 독신자 숙소에서 A대위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군과 민간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인 가운데 외부 침입이나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오전 8시쯤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양감면의 한 2층짜리 상가 건물 2층에 위치한 마사지 업소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마사지 업소 내부에 있던 50대 여성 한 명이 숨졌고 다른 한 명은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진 뒤 맥박을 회복했습니다. 스스로 대피한 50대 여성 한 명은 연기를 마시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9도 등 전국이 14도에서 1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도 서울 28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내일부터는 전국에 구름이 많아지면서 체감 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진희였습니다. KBS
1: 대한민국 중심 채널

오늘 밤 1라디오 아나운서 이영호입니다. 추석 연휴 전날 전국 곳곳에 고속도로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교통 상황 미리 점검하시고 이동하시면 좋겠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집집마다 추석 선물 택배가 쌓이는데 이 다양한 포장재 쓰레기를 보면서 어떻게 분리해 버려야 할지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과일을 싼 그물망은 재활용인지 일반 쓰레기인지 이 보냉백이나 보자기는 어디에 버려야 할지 오늘 이 작가의 뉴스한집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로부터 한국인은 3이란 숫자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차례상에 올리는 나물이나 과일 종류도 세 가지고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사무제, 3년상을 치렀고 아기를 낳은 산모는 37일 동안 각별히 몸조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삶을 좋아하고 중요하게 여긴 이유가 있을 텐데요. 한준희 잡학마스터와 함께하는 티키타카 잡학사전에서 삶에 얽힌 신비하고 재밌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하루를 정리하는 지식충전소 오늘 밤 1라디오 9월 23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0: 네, 오늘 밤 꼭 알아야 할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뉴스픽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대법관 임명 재청을 놓고 청와대와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반박과 재반박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이어졌죠?
1: 예, 그렇습니다.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18일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후보자를 재청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때 관례를 깨고 청와대와 협의 없이 서면으로 대법관을 재청하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청와대는 같은 달 28일 손 후보자 건을 반려하고 재재청을 요청했는데 이에 대해서 어제 조 대법원장은 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재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답변을 했고 예. 청와대가 두 차례에 걸쳐서 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어제까지 있었던 일이고 예. 오늘 또 조 대법원장이 반박에 나섰습니다. 예. 조 대법원장은 재청 과정의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수긍하기 어렵다면서 청와대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고요. 그러면서 이 청와대의 재재청 요청 공문에는 재재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서 이 공문의 문헌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돼야 그 효력에 다툼이 없고 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청와대가 곧바로 상당히 긴 언론 공지문을 내면서 이 반박에 나섰습니다. 청와대는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로부터 4명의 후보자를 적법하게 추천받았음에도 이 법령상 근거 없이 후보자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기 위해서 후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사퇴 의사를 물은 것은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라면서 적법하게 추천된 후보자들을 재청 대상에서 배제하려는 시도야말로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헌법이 대법관에 대한 대법원장의 권한을 지명이 아닌 재청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재청에 기속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결과가 된다. 이것은 이 국민의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위헌적 헌법 해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0: 예.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뭐 내란 세력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나섰고요.
1: 네.
0: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탄핵까지 지금 거론하고 있습니다.
1: 예, 이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재청 거부를 사법 쿠데타 내란으로 규정하면서 총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네. 김민석 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사상 초유의 위헌, 위법, 내란적 재재청 거부는 본질적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태업이라면서 국회의 모든 권한을 다 활용해서 조사하고 소환하고 질책하고 법적 책임을 묻고 시정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조 대법원장을 다음 달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시키겠다고 예고를 해놨고요.
0: 네.
1: 이 법원 행정처 폐지 등 이 사법개혁에도 다시 고삐를 죄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자의 재청을 거부하고

0: 재재청을 요구할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새로운 후보자를 재청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법원 조직법에 담는 방안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탄핵 요구도 당 일각에서는 제기되고 있는데요.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해야 한다고 했고 송영길 의원도 탄핵의 사유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네. 다만 지도부는 탄핵 추진에 대해서 다소 신중한 입장인데요. 이를 섣부른 탄핵이 추진되면 이 사법부 흔들기 논란으로 불거지면서 역풍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위한 대법관 쇼핑을 멈추라면서 역공을 했는데요. 이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그런다고 이재명 재판 재개를 막을 수 없다.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이재명 탄핵이다. 국민이 이 정권을 끝낼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요.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에 근거 없는 재재청 요구뿐만 아니라 지난 반년간 본인이 원하는 판사를 재청하라고 무리하게 강요해 왔다는 점에서 대법원장의 재청권을 유린하고 상권 분립을 파괴하는 위헌적 행동을 자행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1: 네. 자,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은 이 대법관 공석 사태 당분간 좀 이어질 것 같은데요.
0: 예, 그렇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임기가 8개월 정도 남았거든요. 현재와 같이 양쪽의 논리가 이 논리를 앞세워서 서로 주장하게 되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상황이 돼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 문제의 원천을 보면 헌법에는 대법관의 경우 대법원장의 임명 재청,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이라는 절차를 언급해놨지만 지금처럼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임명 재청을 에 대해서 이 재재청을 요구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시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장의 임명 재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의 범위를 놓고 서로 다투고 있는 건데요. 결국 이 청와대와 여당 또 조 대법원장과 국민의힘이 공격 수위를 높여가면서 8개월을 소진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검토한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이 청와대에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 해명을 했고요. 그렇지만 국민의힘이 이미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황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이 중재자로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어제 이제 비공개로 대미 투자 계획이 국회에 이제 보고가 됐습니다.
0: 네.
1: 근데 이 비공개 내용이 녹음돼서 외부로 유출됐다면서요?
0: 예, 어제 정부는 국회 재경위와 산업위원들만 모아놓고 비공개로 대미 투자 협상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1: 예.
0: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이 비공개 회의 내용이 언론에 유출이 됐고 녹취록도 확인됐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산업위 위원들은 회의가 종료되기 무섭게 비공개 보고 내용이 고스란히 담긴 불법 녹취록이 기자단에 유포되었고 대미 투자 관련 세부 협상 내용이 여과 없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다면서 국회 비공개 회의 내용의 공개 및 누설을 엄격히 금지한 이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이 불법 행위이자 국가의 대외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파렴치한 국익 훼손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1: 예.
0: 그러면서 불법 녹취 및 유포자가 국회의원으로 밝혀진다면 의원직을 즉시 내려놓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국익이 걸려있는 일이고 전략적 판단이 걸려있는 일이고 상대 국가가 있는 일이라면서 대미 협상 경과의 내용을 산자위에서 비밀리에 녹취해서 언론에 뿌렸다고 하는 것은 정말 전무후무한 일이다. 이런 게 산업 스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1: 예. 국민의힘은 이 수익 배분 구조 등에 대한 검증 강도를 좀 높이겠다는 입장인데 애초 국익을 위해 비공개로 하기로 했던 내용이 녹음돼 유출된 것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어떤 경위로 지금 노출된 건지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까? 어떤가요?
0: 이 아직 구체적인 경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1: 예.
0: 산자위 여당 간사인 장철미 의원은 녹취 존재 자체는 명확하게 확인했다고 말을 했고요.
1: 예.
0: 대미 투자 내용과 상관없는 일종의 회의 진행을 위한 부분도 전부 다 풀어져 있는 것으로 봐서는 녹취를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이어서 이 정황상 실무자들보다는 의원들이 녹취를 한 가능성이 훨씬 높게 보이기는 한다면서 구체적인 사실 관계라든가 이 어느 정당, 어느 의원 그리고 어떤 경로로 유출 행태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향후 수사와 여러 조사 과정을 통해서 이 밝혀져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민주당이 의심하고 있는 경로는 국민의힘 등 야당 의원이 녹음을 해서 그 녹음 파일이나 녹취록을 언론에 전달해 기사화했다는 건데요.
1: 예.
0: 아직 국민의힘에서는 이와 관련한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0: 그렇군요. 이재명 대통령은 유엔 총회에 지금 참석 중인데요. 유엔 기조연설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다자간 회의를 제안했습니다.
1: 예, 이재명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22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체제는 오랜 기간 남북은 물론 미국, 중국 등 관련국들도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논의해온 과제라면서 무엇보다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한반도의 오래된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이어서 다행히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결단으로 대북 대화에 있어 변화의 가능성이 어렵게 만들어졌다면서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멈춰있던 북미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고 한반도 전쟁 종식과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당사자 간 대화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는 당사자 간 관계 정상화뿐만 아니라 다자 협력을 통한 공동성장, 이 동북아의 안정과 협력을 촉진하는 유용한 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국제에너지기구를 비롯한 기존의 협력 체계를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에너지 공급망 협력을 더욱 촘촘히 강화할 것이라면서 이런 과제는 대한민국 혼자 해결할 수 없다면서 이 건설적 기여국 연대를 통해 이 협력의 폭을 넓혀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0: 예. 또 이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30분간의 깜짝 정상회담도 가졌습니다. 여기서는 전작권 전환 얘기가 왔다고요?
1: 예, 이재명 대통령은 현지 시간 22일 오후 7시 20분부터 30분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예.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주최한 리셉션에 참석했다가 이 리셉션 도중에 별도의 방으로 옮겨져서 회담이 진행됐고요. 그동안 답보 상태는 였던 한국의 대미 투자가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뤄내면서 이번 회담이 성사됐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두 정상은 핵 잠수함 연료 문제, 농축 재처리 문제, 조선업 협력 문제 그리고 전시작전권 전환 등의 분야에서 한미 간 협력을 심화하려는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특히 전작권 전환의 경우에는 미국 측에 우리나라의 입장을 많이 설명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많이 이해를 하게 됐다. 여러 조건을 충족해가며 가급적 빨리 마무리 지었으면 한다는 우리나라 정부의 입장을 전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방위비 증액 등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설명하면서 핵 잠수함 논의 역시 속도를 냈으면 좋겠다는 뜻을 내비쳤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 조선업 이 협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로 잘 지내고 있다고 언급을 했다고 했고요. 관심을 모았던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청와대 측이 호르무즈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확인해 줬습니다.
0: 예. 검찰총장 직무 대행을 하고 있는 이정영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 공소 취소에 대해서 진상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요.
1: 예,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하는 이정영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오늘 취재진이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 공소 취소와 관련해서 물어봤는데 예. 이 질문에 대해서 지금 진상조사단에서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답을 했습니다. 이 발언은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조작기소특검법에서 공소취소 가능한 조항을 빼도록 요구하고 공소취소 모임 대표였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하면서 수면 밑으로 내려갔던 이 대통령의 형사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가능성을 다시 부각시킨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예. 이재명 재판 취소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입장문에서 김승원 법무장관 카드가 무산되자 이정현이 검찰총장 대행으로 임명됐다. 이재명 공소취소를 위한 지명 대타라면서 이 공소취소 충성 맹세 국민이 가만 안 둘 것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또 주 의원은 이정현은 국회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매우 잘못된 수사 방식이다. 속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권력에 납작 엎드렸던 인물이라며 이미 속죄의 반성문까지 쓴 인물이다. 오늘 발언은 진상조사 결과를 조작해 공소취소하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0: 네. 뉴스픽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신문 박준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네.

0: 좋아하는 게 많을수록 인생은 더 재밌어진다. 궁금한 모든 것을 함께 파고드는 티키타카 잡학사전. 이 시간 한준희 잡학마스터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예. 자, 오늘은 또 어떤 주제를 하게 될지, 이 주제를 놓고도 상당히 이제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어떤 잡학을 또 풀어주실지.
1: 네.
0: 예, 오늘은 네, 말씀하시죠.
1: 가급적이면은 좀 특이한 것을 하려고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0: 예.
1: 그래서 오늘 주제는 숫자 3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0: 숫자 3.
1: 네, 제가 이게 왜 생각이 났냐면
0: 예.
1: 우리가 이제 히어로 영화 이런 얘기 했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뭐 크리스토퍼 놀란의 다크나이트 시리즈도 3부작이었죠.
0: 예.
1: 그리고 샘 레이미의 원조그 스파이더맨 영화 있지 않습니까?
0: 예.
1: 그것도 3부작이었어요. 그 서양 문화에는 이렇게 3으로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0: 그러네요.
1: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영화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클린트 이스트우드, 리반 클리프, 뭐 세르지오 레오네 감독, 엔니오 모리코네 예. 음악으로
0: 무법자
1: 유명한
0: 무법자 시리즈.
1: 네, 그것도 석양의 건맨, 뭐 황야의 무법자 이것도 예. 3부작이죠.
0: 원래 이제 원 제목은 약간 다르긴 한데.
1: 그렇죠.
0: 우리 번역상으로는 예. 또 3부작 무법자 시리즈로
1: 석양의 무법자, 석양의 건맨, 뭐 황야의 무법자 이제 그런 그렇죠. 식으로 나갈 텐데 이제 맞아요. 원 제목은 좀 길죠, 그게
0: 예.
1: 사실은.
0: 약간 다르긴 근데 합니다만.
1: 어찌됐건 그리고 또 그 마지막 세 번째 편에서 삼각결투신이 나오죠.
0: 예.
1: 그 삼각결투신은 그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에서도 그렇죠. 또 그대로 리메이크를 해서 차용을 했죠.
0: 원제 자체가 그 제목이긴
1: 네, 그렇죠.
0: 하죠.
1: 그렇죠. 예. 네. 그 하여튼 이 3에 관한 게 굉장히 많은데 또 그 히어로 얘기할 때 DC 코믹스에서는 트리니티가 있다. 그 슈퍼맨, 배트맨, 원더우먼. 예. 하필 가장 중심적인 메이저 캐릭터가 셋이거든요.
0: 예.
1: 그것도 이제 이게 보면은 조화롭게 맞는 거예요. 뭐냐면 거기서 슈퍼맨은 외계인이고 원더우먼은 신입니다.
0: 예.
1: 예, 그 제우스의 딸이니까. 배트맨은 인간이죠.
0: 예.
1: 그러니까 외계인, 신, 인간. 이렇게 이제 3조합을 또 만든 거예요.
0: 아.
1: 그래서 어쨌든 사람들이 참 3을 좋아한다.
0: 예.
1: 서양 문화의 면면이 흐르는 숫자 3의 의미가 뭐냐.
0: 예.
1: 뭐 그런 거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 예. 네. 숫자 3 요거 하나로 20분 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은 아마 국내 한준희 잡학마스터 외에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 좋습니다. 오늘 숫자 3인데 왜 이렇게 숫자 3에 이렇게 묶는 걸 좋아하는 걸까요?
1: 그게
0: 왜 3일까?
1: 이제 뭐 동양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0: 그렇죠.
1: 동양도 3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0: 예.
1: 근데 일단 제가 서양 이야기를 화두로 꺼냈으니까 서양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로 이제 서양 문화에서 중요했던 그 원조격의 그 문화적 원조를 따지자면
0: 예.
1: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0: 그리스 로마 신화요?
1: 네. 예. 요즘 오디세이로 인해서
0: 예,
1: 또
0: 오디세이.
1: 그리스 로마 신화가 더 이제 다시 또 주목을 많이 받는데.
0: 있어요.
1: 예. 그리고 그 철학이나 과학이나 수학이나 이런 쪽으로는 그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발전된 여러 가지 학문들
0: 예.
1: 그런 게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또 가장 서구 사회에서 큰 영향을 끼친 거는 역시 기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예.
1: 뭐 천주교도 있고 개신교도
0: 그렇죠.
1: 있고 전체적으로 기독교 문화
0: 예.
1: 이런 어떤 문화라든가 학문, 사상, 신화 이런 데 있어서 종교 3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0: 왜 그렇습니까?
1: 모든 면에서.
0: 어디서? 예.
1: 그렇죠? 예를 들어 예. 그 이제 타이탄족들을 무찌르고 그 제우스 형제 가족들이 이제 정권을 잡지 않습니까?
0: 예.
1: 그리고 나서 다스리는 영역을 어떻게 나눴느냐. 하늘을 다스리는 제우스, 바다를 다스리는 포세이돈, 죽은 사람의 세계를 다스리는 하데스. 3이잖아요.
0: 예.
1: 그리고 곳곳에 3이 나와요. 예를 들어 그 이번 오디세이 그 전편이 일리아드인데
0: 예.
1: 트로이 전쟁이 왜 발발했습니까? 세 명의 여신이 파리스라는 목동한테 누가 제일 이쁘냐 해가지고 그 사과 주는 그것 때문에 시작된 거잖아요.
0: 예. 예.
1: 거기서도 삼 여신이
0: 3여신
1: 예,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0: 예.
1: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이 삼을 원용한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기본적으로.
0: 예.
1: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제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말씀을 드렸는데
0: 예.
1: 플라톤 철학에서 이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영혼 3분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의 세 가지 부분, 영혼의 이제 세 가지 국면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영어로 하면 reason, spirit 그리고 appetite예요. 우리 말로 하면은 이성
0: 예.
1: 그리고 이제 의지나 이제 기계 같이 이제 스피릿을 표현할 수가 있고
0: 그렇죠. 예.
1: 그리고 이제 appetite는 이제 욕망.
0: 욕망.
1: 네. 그렇게 이제 영혼도 세 가지 영역으로 플라톤이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서양 철학을 관통하는 이제 정말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이상적인 이상향의 세계에는 항상 진선미가 있습니다.
0: 예.
1: 트루스, 굿니스, 뷰티.
0: 예. 미스 코리아 진선미 있잖아요.
1: 아, 그렇죠. 아, 그 거기에서 사실 그 미스 코리아 진선미가 왔다고 볼 수가 있죠.
0: 예.
1: 진선미가 있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그 영혼의 그 이성과 기계와 그 욕망을
0: 욕망.
1: 잘 절제하고 조절해서 이제 이상적인 진리에도 도달할 수 있고 이상적인 선함에도 도달할 수 있고 이상적인 아름다움에도 도달할 수 있고 뭐 이제 이런 게 사실은 서양 철학의 면면이 계속 흘러오는 그런 전통이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우리 잘 알고 있는 거 있죠. 3단 논법.
0: 3단 논법.
1: 네. 사실 뭐 그 20세기에 발전된 뭐 논리학 그로 보면 굉장히 뭐 복잡하고 정말 요즘은 엄청난 논리학들이 많지만 가장 심플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또 논리학의 시조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의 3단 논법이거든요.
0: 네.
1: 그게 4단도 아니고 5단도 아니고 3단이에요. 3단.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영호 아나운서는 사람이다. 고로 이영호도 죽는다.
0: 죽는다.
1: 네. 아주 깔끔한 연역 논리 아닙니까?
0: 예.
1: 네. 죽는다고 해서 죄송하지만 아, 예. 어쨌든 그런 문화에서도 이 3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를 했고 여기에 이제 말씀드렸던 그 기독교. 아까 이제 배트맨, 슈퍼맨, 원더우먼 해가지고 이제 DC의 트리니티다 그랬는데 이 트리니티는 사실은 기독교에서 오는 거죠. 성부, 성자, 성자? 성령.
0: 성부의 이름으로.
1: 네. 삼위일체. 네. 네.
0: 네. 네. 삼위일체 맞아요. 네. 네.
1: 네. 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독립돼 있으면서도 또 하나인. 예, 저는 사실 교인이 아니라서 저도 그걸 정확히 제가 말씀드릴 실력은 안 되지만 어쨌든 예. 삼위일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독교에서 또 굉장히 중요시하는 가치 중에 이거는 뭐 노래 가사에도 나오는 거기 때문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0: 예. 예,
1: 그 중에 뭐 제일은 사랑이다.
0: 아,
1: 이제 그 얘기 거기서도 세 가지가,
0: 세 가지가 나오네요.
1: 예, 그러니까 이게 3이라는 숫자는
0: 예.
1: 그 사람들의 정말 아주 오래된 신화나 종교나 학문이나 문화 속에서 굉장히 면면이 내려오는.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가 좀 생각을 해본 건데 그럼 이제 3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라고 했을 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선을 하나 긋는다 치면 선을 하나 딱 그려놓으면 하나만 있으면 조금 외로워요. 그래서 이제 하나를 더 긋잖아요. 그런데
0: 예.
1: 선을 두 개를 그리면 뭔가 그 두 선이 교차하면서 엇갈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두 선이 평행선을 이루면서 뭔가 좀 대립 같은 느낌을
0: 만나지
1: 주기도
0: 못하는.
1: 하죠. 예. 그런데 선을 세 개를 가지고 딱 그려서 삼각형을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안정감이 있고요.
0: 있죠.
1: 뭔가 이제 완성형이라는 느낌이 들고 조화와 균형감도 느낄 수가 있어요.
0: 예.
1: 그래서 예전에 그거는 이제 동양 삼국지에도 나오는 얘기지만 제갈공명이 유비한테 이제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의 이제 전체적인 큰 그림을 이야기할 때 아, 이 소태 왜 다리가 세 개인지 아십니까?
0: 아.
1: 그 천하 삼분지계 아닙니까? 그게?
0: 예.
1: 솥발은 세 개가 있어야 가장 조화와 균형이 맞고 안정적이다.
0: 예.
1: 그리고 이제 유비가 나아갈 길은 이런 방향을 만들어야 된다.
0: 예.
1: 그게 이제 제갈량의 전체적인 대국적인 그 형세를 보는 큰 그림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 개가 있으면 뭔가 좀 안정적인 게 있어요.
0: 아,
1: 그렇죠. 예전에 그 세시봉이라는 좀 여러 해 지난 영화인데
0: 예, 영화
1: 이제
0: 봤어요.
1: 송창식 윤영주 선생님 그 음악 감상실
0: 그렇죠, 그렇죠.
1: 60년대
0: 예.
1: 그 세시봉 그 영화에도 보면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 송창식 윤영주 선생님이 그 만든 그 듀오가 트윈폴리오잖아요.
0: 예.
1: 대한민국 음악사에 아주 전설적인. 그런데
0: 예.
1: 원래는 그게 트리오였어요. 그런데 거기 이제 그 세시봉 사장님이
0: 예.
1: 그 트리오를 결성하는 그 모티브가 뭐냐면
0: 예.
1: 야 송창식도 천재고 윤영주도 천재인데 스타일이 너무 다르고 어떻게 보면 물과 기름이야. 그 요 역을 이제 권혜요 씨가

0: 하는 걸로 제가 예, 기억이 예, 나는데
1: 영화에서.
0: 요럴 때는 한 명이 딱 가운데 들어가서 중화를 시켜줘야 돼. 예. 그래서 사실은 원래 세시봉 트리오가 만들어진 건데
1: 세 명이었는데
0: 예, 예. 그 한 분이 이제 군대 가시고 하면서 예. 그 가수 생활을 더 이상 예. 하지 않으셨어요.
1: 맞아요. 그 예. 내용을 TV에서 한 본 것 같아요. 예. 그분이 예. 그래서 출연을 해서 셋이서
0: 가끔씩 나오시죠.
1: 노래했던 예. 가끔씩 뭐 장면이 어렵지 예. 기억이 예. 나네요.
0: 그 제3의 세시봉 그분을 예. 좀 모티브로 해서 나온 영화가 사실은 그 세시봉이라는 영화예요. 예. 그런데 예. 거기서 그 권혜요 씨가 한 대사가 어떻게 보면 제가 여태까지 한 말과 굉장히 맥락이 일치해요.
1: 예.
0: 그러니까 뭔가 둘이 있으면 이게 대립이 될 것 같고 물과 기름처럼 좀 안 엮일 것 같은데 가운데 중성적인 뭔가가 딱 끼어들면 이게 더 조화가 좋아지는.
1: 그렇죠.
0: 예, 그래서 3이 뭔가 좀 이 완전성이라든가 균형이라든가 조화를 좀 상징하고 그런 느낌을 많이 주기 때문에 아마 옛날 사람들이 이제 3을 좋아하지 않았나.
1: 예.
0: 예. 근데 동양에서도 보면
1: 동양도 있잖아요.
0: 저는 이제 동양 철학은 전혀 전공하지를 않아서 제가 그 괜한 말을 해서 욕먹을지도 모르지만 예. 근데 예를 들어 뭐 주역 같은 데 보면 우주 만물에 중요한 본질적인 세 가지 요소가 천지인입니다. 하늘, 땅, 사람.
1: 사람.
0: 예. 이 천지인을 가지고 나중에 세종대왕께서 한글 만드실 때 그 모음으로도 이제 네, 활용을 해서 만드시곤 네, 하시거든요. 네. 그리고 뭐 그 노자 선생님도 예전에 보면은 뭐 자애로워야 되고 저 검약해야 되고 그러니까 검소해야 되고 네. 또 겸손해야 되고 그 세 가지가 참 중요하다. 그리고 불교에서도 보면 그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그 가르침을 또 따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불, 법, 승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동양에서도 사실 3을 굉장히 좋아해요.
1: 그렇죠. 네. 예전에 저도 들었던 게 우리 화장실 가서 놓고 나면은 세 번을 두드린다고 똑똑똑 하고 두 번 안 두드리고 세 번을 두드리는 것도 우리가 뭐 3에 대한 사람들 이제 인간이 어떤 본능적으로
0: 맞아요.
1: 3에 대한 좀 애착이기 때문이다라는 네.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저도 오늘 부시셨어요.
0: 사극의 본산인 이제 KBS 네. 사극을 저는 수십 년간 이제 특히 그 토요일 일요일 주말 네. 사극을 제가 많이 봤는데
1: 대하드라마
0: 네, 대조영 뭐 이제 이런 데 네. 보면은 네. 항상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삼한일통. 네. 우리나라 역사에도 그 삼이 굉장히 많아요.
1: 삼국시대.
0: 예, 예. 삼한 신한 변한. 예, 그렇죠. 삼한. 예. 그리고 고구려 백제 신라도 삼한.
1: 그렇죠.
0: 삼한을 통일해야 된다. 뭐 이제 예. 삼에 관한 얘기는 뭐 그거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한국에서도 사실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뿌리가 깊다.
1: 예. 예. 그러니까 항상 뭐 이게 소설이나 어디에서도 뭐 삼총사 세 명에서 나오는 그렇죠. 것들이 많잖아요.
0: 쓰리 머스커티어스.
1: 예.
0: 그러니까 그 뒤마의 그 유명한 그 소설 삼총사 영화화도 많이 됐던.
1: 많이
0: 그런데 거기도 사실은 뭐 다들 아시는 얘기지만 그 읽어보면 야 이게 달타냥의 주인공이지 왜 삼총사야. 그런데 그게 이제 달타냥은 그 소설이 시작되는 시점에서는 총사가 아니었죠.
1: 예.
0: 총사가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 달타냥이 그 위대한 삼총사 선배님들을 보면서 약간 나레이션 같은 화자처럼 등장해서 그 소설이 어떻게 보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총사이기도 하지만 굳이 달타냥과 친구들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하지 않고 Three Musketeers 삼총사라고 한 거는 그만큼 또 삼을 좋아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예. 네. 그리고 뭐 요리도 뭐 3분 요리가 많기도 하고.
0: 아, 그렇죠.
1: 예.
0: 그 입 닦을 때도 뭐 3의 법칙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1: 3을 참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3, 3, 3. 박수도 3, 3, 7 박수 있고.
0: 아, 그렇죠.
1: 예. 그리고 보면은 우리가 뭐 이렇게 레전드들을 꼽을 때.
0: 아, 그렇죠.
1: 무슨 3대 뭐.
0: 3대가 세계 3대 뭐. 많죠.
1: 이런 게 많잖아요.
0: 네.
1: 예.
0: 대한민국 3대 아나운서에 이영호 아나운서는 들어갑니까?
1: 못 들어가죠.
0: 근데 대한민국 3대 아나운서라는 게 있습니까?
1: 없습니다.
0: 아, 그런 거 없죠, 공식적으로. 그런데 그 공식적으로까지 있는 것들이 3이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죠.
1: 예. 뭐 공식적이나 비공식적인 어쨌든 사람들이 그렇게 예, 칭하는 예, 예, 예. 게 있잖아요.
0: 거의
1: 예.
0: 뭐 공식화가 완전히 된 게 그렇죠, 그렇죠, 대표적으로 그렇죠. 예를 들어 루치아노 파바로티, 플라시도 도밍고, 호세 카레라스는
1: 3대 테너.
0: 3대 테너죠.
1: 예.
0: 그리고 저 휘트니 휴스턴, 셀리느 디옹, 머라이어 캐리는 3대 디바입니다.
1: 디바. 예. 네. 3대 뭐죠? 기타리스트.
0: 기타리스트. 그거는 이제 3대 기타리스트는 약간 요거는 그 항의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냐면 예. 우리가 통상 3대 기타리스트 하면 특히 이제 락 쪽에서는 에릭 클랩튼, 제프 백, 지미 페이지를 페이지. 이야기하는데 예. 요게 여기 이제 뭐 예를 들어 야, 미국의 지미 핸드릭스를 넣어야 돼. 이거는 너무 뭐. 친영국적인 3대야.
1: 예.
0: 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아니야. 누구 딴 사람을 넣어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1: 70년대에 이제 그 하드락 많이 들으셨던 분들이 아마 그렇게 선정을 하지 않았을까.
0: 물론 이제 클래프튼과 백과 페이지는 사실은 경향은 다 다릅니다. 예. 경향과 성향은 조금씩 다르지만 근데 이분들을 3대 기타로 묶는 가장 큰 또 원동력은 이분들이 같은 그룹 출신이거든요.
1: 야드버즈.
0: 야드버즈라는. 예. 예. 예. 그러니까 물론 클래프튼이 나가고 그다음에 백이 들어오고 백과 페이지는 별로 안 겹치고 페이지는 나중에 이거를 이제 레드제플린으로 이제 만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야드버즈가 이 3대 기타의 총 본산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다른 좀 아쉽게 좀 빠지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그 3대 기타가 있고요. 우리가 뭐 통상 뭐 3대 클래식 작곡가 하면은 그 바하, 모차르트, 베토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물론 여기도 모차르트 대신 브람스를 넣으면은 3B가 돼서 깔끔하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예. 있을 수는 있어요. 예. 그런데 어쨌든 뭐 바하, 모차르트, 베토벤 얘기를 많이 하고 또 뭐 3대 후기 인상파 화가 그러면 세잔, 반고흐, 고갱 예. 뭐 이렇게 얘기하고 대한민국에서도 트로이카 가수 하면은 혜은이, 이은아, 윤신혜 선생님을 얘기했고요. 예. 3대 여배우 하면은 트로이카 여배우 하면 정윤이, 유지인, 장미희.
1: 네, 맞아요. 네,
0: 그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그 이전에 그 문희, 남정임, 윤정희 선생님 시대가 있었다고는 하는데 저는 사실은 그 정윤이, 장미희, 유지인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정윤이, 장미희, 유지인과 혜은이, 이은아, 윤신혜는 요거 이제 비슷한 시대로 봐야 됩니다.
1: 예. 네. 뭐 우리나라에서도 3대 기타리스트가 저희 학창 시절 좀 있었어요. 김태원, 뭐 신대철,
0: 아, 그렇죠.
1: 뭐 예, 예, 그때 예. 유현상,
0: 아 유현상
1: 선생님, 예, 예, 예, 뭐 예, 그렇게 예. 뭐 3대 기타리스트,
0: 그렇죠. 영국에도 게. 3대가 있는데 예. 한국에는 없을 소냐 해가지고 그때 해가지고. 그 예. 얘기가 있었죠.
1: 예, 예, 예. 그러니까 예. 뭐든지 또 꼽으면 이렇게 3대를 다 뽑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3에 대한,
0: 그렇죠. 예. 가끔 4대 천왕 뭐 이런 식으로 4를 뽑는 경우도 있는데
1: 트로트에 좀 있는
0: 근데 이제 가수. 3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전 세계 보편적으로.
1: 예. 네. 또 한준희 재팡 마스터는 스포츠와 네네네. 연이 있으니까 네네. 뭐 스포츠에도 항상 꽂으면 이렇게 3인방 이렇게
0: 꼽죠.
1: 많이 뽑잖아요. 그죠?
0: 네.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농구 같은 경우에 요즘 이제 이영호 아나운서도 아시안 게임 중계하시느라고 바쁘실 텐데 예. 그 바르셀로나 올림픽의 농구 그 초대 드림팀은 정말 스포츠사에서 전설적이지 않습니까?
1: 마이클 조던.
0: 거기 보면 조던, 매직 존슨. 바클리도 들어가는데.
1: 그건 3대는 안 들어가니까.
0: 네, 그 네, 이거 어떻게 있었네요. 만든 3대냐면은 그거는 네. 매직 존슨, 레리버드, 마이클 조던이거든요.
1: 아, 이게 뭐냐면 레리버드가 있었군요.
0: 네, 네. 농구가 세계적인 인기 몰이를 하고 세계화의 로 가는 길의 길목에 있어서 예. 조던이 이제 정점을 찍은 거고요. 그 전에 조던 약간 반세대 전에 그 어떻게 보면 발판을 놓은 그 양대 라이벌이 존슨이랑 버드였어요.
1: 예.
0: 그러니까 존슨과 버드가 그 라이벌리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그 인기의 발판에 이제 조던이라는 더 어쩌면 더 대단한 선수가 등장해서 완전히 이제 점을 찍었다.
1: 예.
0: 그래서 보통 이제 드림팀의 3대 농구 스타 그러면은 이제 그 조던, 버드, 존슨 요 세 예. 사람을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 또 박찬호 선수 저 그 메이저리그 진출했을 때 그 예. 비슷한 시대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굉장히 유명했는데 그때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페드로 마르티네스, 예. 랜디 존슨 그리고 약간 스타일이 다르지만 그렉 매덕스까지.
1: 매덕스.
0: 예. 예. 예. 3대 엄청 3대 위대한 뭐 투수가 투수. 있었다. 뭐 이제 그런 얘기들 그 당시에 많이 했었고 사실 축구에는 3대 많습니다.
1: 그렇죠.
0: 아예 축구는 그냥 같은 팀 안에 세 명이 존재하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1: MSN 뭐.
0: 그렇죠. 메시,
1: BBC
0: 네이마르, 수아레즈, 뭐 네. 호날두, 벤제마, 베일, 뭐 이런 선수들도 있고, 뭐 그 이전으로 가면 예를 들어 뭐 오렌지 삼총사, 굴리트, 반바스텐, 레이카르트,
1: 네.
0: 뭐 그 게르만 삼총사에는 뭐 마테우스, 클린스만, 브레메, 뭐 이런 경우, 뭐 예, 더 이제 60년대 예를 들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은 팀에 보면 보비 찰튼, 데니스 로, 조지 베스트.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또 그 삼총사는 그 2002 한일 월드컵에 보면 3R이라고 있거든요.
1: 예.
0: 호나우두, 히바우두, 호나우지뉴.
1: 예. 예.
0: 아유, 축구에서는 3 굉장히 많습니다.
1: 그러니까 예. 3인방 뭐 하면 다 또 3을 이렇게 좀 많이 꼽는
0: 거죠. 그렇죠.
1: 예. 그것도 예. 3에 대한 인연이 예.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 홍콩 영화 옛날에 보시면은요. 예. 저 여걸 3명이 무예를 겨루는 영화가 있어요.
1: 여걸?
0: 그 아직 그 같은 편이 돼서 사실은 예. 그 범죄 집단을 잡는 건데
1: 예.
0: 동방삼엽이라고 있습니다.
1: 그래요.
0: 그 매연방, 양자경, 장만옥입니다.
1: 매연 그거 알죠. 배우들은 다 알죠.
0: 네. 그렇습니다.
1: 거기 뭐 예스마담. 뭐
0: 예, 그 양, 그 네. 양자경 선생님은 이제 헐리우드에서도
1: 지금
0: 아주
1: 뭐 최근에
0: 크게 되셨고요.
1: 활약하셨고.
0: 예, 예, 예. 예.
1: 그렇습니다. 아, 3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특히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0: 아, 저 예전에 우리 네. 저 연

0: 책장이나 책받침에 나온 그 3인방도 있었어요. 예. 브룩실즈, 소피 마르소, PBK치.
1: PBK치.
0: 네. 거기 예. 물론 이제 왕조현이나 다이안 레인을 넣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예. 그냥 빅3를 따지면 예. PBK치, 브룩실즈, 그 예. 누구였죠? 소피 마르소. 소피 마르소. 그렇게 세 명입니다. 예. 네.
1: 홍콩 배우 중에서는 또 그 3인방 있잖아요. 성룡, 원표, 홍금보.
0: 그렇죠. 예. 예. 예. 그렇죠. 그렇게 남자, 그 비슷한 시대에는 그 남자 3인방이었죠. 그렇죠.
1: 예. 너무 옛날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예. 아무튼 이게 3을 정말 좋아하고, 아, 이게 특별한 숫자가 왜 3이 됐는지, 예.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 주시면서. 예.
0: 그러니까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 사상, 학문, 종교, 신화, 문화의 곳곳에서 3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아주 예전부터 차지했던 징표를 여러 곳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뭐 그래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또 3이라는 숫자가 주는 안정감과 균형과 조화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거의 동서양을 막론하고 예전부터 3을 굉장히 중요시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숫자 그 예를 들어 뭐 앙케이트 하잖아요. 예. 그러면 아마 7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1: 해군의 7이니까.
0: 예, 예, 예. 7이 더 많이 나올 것 같고 그 매그니피선트 7 뭐 이제 뭐 예. 7인의 사무라이 뭐 많은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숫자라고 한다면은 7보다는 그래도 3이 아닐까. 3이다. 세계적으로.
1: 예. 예, 예, 예. 자, 오늘 3으로 또 이 시간 재밌게 꾸며 주셨습니다. 추천곡 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아까 나온 그 소설의 제목인데 이제 영화이기도 합니다. 예. 쓰리 머스커티어스에서
1: 삼총사 영화. 네. 예.
0: 로드 스튜어트 그리고 스팅. 브라이언 아담스.
1: 맞아요.
0: 네. 네. 지금 로드 스튜어트는 지금 80대일 거고요. 스팅이 지금 70대. 브라이언 아담스가 지금 60대일 겁니다. 그러니까 예. 약간 그 세대별로 모아서 요 세 명의 그 당시에 당대의 정말 대가수들이 같이 부른
1: 모여서
0: 노래 예. All for Love.
1: All for Love.
0: 네, 근데 사실은 One for All, All for One으로 더 많이 예, 알려져는 있지만 하여튼 예. All for Love.
1: All for Love. 네. 브라이언 아담스와 로드 스튜어트 스팅이 함께 불렀네요. 그래서 세 명에서 불렀네요.
0: 네.
1: 뭐 대단한 세 명의 가수가
0: 그렇죠.
1: 모여서 함께 만든.
0: 그러니까 달타냥을 고려했으면은 가수 하나 더 불렀어야 되는데 예. 그냥 3으로 끝냈잖아요.
1: 아, 예. 근데 이 뭐 세 명 가수 모으기도 하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당시에는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자, 오늘의 추천곡은 저희 프로그램 엔딩곡으로 저희가 킵해놓고 좀 이따 들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한 모든 것을 함께 파고드는 티키타카 잡학사전 한준희 잡학마스터 오늘로 재밌는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바쁘게 지나간 하루,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당신을 위해 준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1라디오.

0: 오늘 있었던 크고 작은 사건 사고 소식들 한입 크기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작가의 뉴스 한입, 오늘 밤 일라디오의 이병욱 작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추석 연휴 이제 시작됩니다. 벌써 오늘부터 이제 귀성 차량들이 많이 몰리면서 전국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고요.
1: 네, 연휴를 하루 앞둔 오늘 일찌감치 고향으로 향하는 차량들이 몰렸는데요.
0: 오늘 많이 떠나시죠.
1: 네. 그래서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오늘 전국에서 600만 대가 넘는 차량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실제 평소 수요일보다 상당히 혼잡한 수준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 요금소는 저녁 퇴근 시간에 정체가 있었지만 지금은 좀 통행이 원활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요금소를 출발하면 부산까지 5시간 50분, 광주까지 4시간 40분, 대전까지 3시간, 강릉까지 2시간 50분 정도가 걸린다고 하고요. 귀성길 고속도로 정체는 내일까지 해소되지 않고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0: 특히 이번 추석 연휴는 기간이 짧아서 평소 다른 예년보다 교통정체가 더 심할 걸로 보고 있죠.
1: 네. 귀성길은 연휴 첫날 오전 그리고 귀경길은 추석 당일 오후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측이 됐는데요. 네. 특히 추석 당일은 귀성 귀경객과 성묘객 등이 집중이 되면서 교통 정체가 극심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예상되는 최장 소요 시간을 알아보면 서울 요금소에서 부산까지가 10시간 반, 그다음에 광주까지가 9시간 반,

0: 강릉까지 7시간, 대전까지 6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내일 정체가 풀리는 게 밤 8시 이후가 될 것으로 한국도로공사에서 내다봤고요. 내일부터는 이제 수도권 방향 정체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 하루 38만 대가 수도권 방향 고속도로를 이용할 전망인데 아침 8시쯤 정체가 시작돼서 정오쯤 절정에 달했다가 저녁 6시쯤에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1: 예. 역귀성 하시는 분들도 네. 많으시니까요. 자, 이제 추석 한가위 하면 역시 또 보름달인데 네. 예. 올해는 언제쯤 이 달이 뜨는지 또 볼 수 있는지.
0: 네. 예.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내일 서울에서는 그 오후 5시. 예. 내일이 아니죠.
1: 모레가 되겠죠.
0: 모레가 되겠죠.
1: 아, 모레입니다.
0: 모레 서울에서는 오후 5시 34분에 예. 한가위 보름달이 떠오르고요. 부산은 이보다 조금 이른 5시 25분, 대전은 5시 32분 정도인데 지역마다 이렇게 10분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서울을 기준으로 달이 가장 높이 뜨는 시간은 밤 11시 반쯤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추석에 뜨는 달이라고 해서 완전히 둥근 달인 게 아니라고 합니다.
1: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0: 예. 네. 그래서 올해 달이 태양의 정반대에 놓이면서 천문학적으로 보면 완전히 둥근 달이 되는 시점은 추석 이틀 뒤, 그러니까 27일 새벽 1시 49분이라고 합니다.
1: 그렇군요.
0: 그래서 그 내일 모레 보이는 한가위 달은 자세히 보면 왼쪽이 아주 조금 덜 찬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래도 육안으로는 충분히 둥근 보름달처럼 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1: 예. 그래도 날씨가 좀 좋아야 될 텐데. 그렇죠. 어떻습니까? 예.
0: 아쉽게도 이번 예. 추석에는 보름달을 좀 선명하게 보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1: 아,
0: 예. 그래서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고 그 내일 모레 추석에는 전국이 예. 대체로 흐릴 전망인데요.
1: 아, 예.
0: 동해안 일부 지역에는 오전까지 비가 오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도권과 충청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시작될 전망인데 기상청은 구름이 두껍게 끼고 늦은 밤에는 비까지 내리면서 중부지방에서는 보름달을 좀 보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1: 예.
0: 그래서 26일에도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요. 남부지방과 제주에는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연휴 마지막 날인 27일에도 구름이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연휴 동안 낮에는 기온이 꽤 오르지만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서 일교차가 10도 안팎까지 벌어질 수 있는데 귀성 귀경길에는 안개와 비에 주의하시고요. 얇은 겉옷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1: 네, 좀 쌀쌀할 수도 있겠습니다.
0: 네.
1: 잘 챙기시고 밝은 날을 좀 보지 못할 수 있다고 하니까 약간 아쉽네요. 자, 추석. 뭐 좀 선물 포장 쓰레기들이 쏟아져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이제 뭐 재활용도 있지만은 또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하는 것들도 꽤 많다고요.
0: 네. 일단 과일 선물 세트에 그 라탄 바구니 있잖아요.
1: 예, 예.
0: 이게 재활용품이 아니고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되고요.
1: 좀 버리기 좀 아깝더라고요.
0: 그렇죠. 예쁜 것도 많아서.
1: 예.
0: 크기가 더 크면 대형 폐기물로 배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1: 네, 네.
0: 또 과일을 감싼 그물망이나 발포 패드, 부직포 쇼핑백이나 보자기 보냉 가방 이것도 일반 쓰레기입니다.
1: 예.
0: 그리고 음식 포장용 랩과 알루미늄 포일도 마찬가지고요. 아이스팩은 내용물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그 아이스팩 안에 물이 들어간 제품이 있습니다.
1: 네.
0: 이건 물을 비우고 재활용품으로 분리 배출하면 되지만 또 젤 형태가 있거든요. 이건 뜯지 말고 통째로 종량제 봉투에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용 수거함이 있다면 그것을 이용하는 게 제일 좋다고 합니다.
1: 그렇다면서요. 음식물 쓰레기도 많이 나올 텐데
0: 네.
1: 이게 이제 다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라면서 일반 쓰레기로 분리해야 되는 것들도 있다면서요.
0: 네. 사과나 배처럼 그 부드러운 과일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로 분리를 하시면
1: 네.
0: 되고 밤이나 후두 같은 딱딱한 껍데기나 과일의 씨앗은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시면 됩니다.
1: 네.
0: 또 소, 돼지, 닭의 뼈 생선 가시, 그다음에 조개나 전복 껍데기, 달걀 껍데기도 일반 쓰레기입니다. 또 남은 식용유는 그냥 싱크대에 버리시면 안 되고요.
1: 예.
0: 폐식용유 수거함을 이용하거나 양이 적다면 뭐 신문지 같은 거에 흡수시켜서 종량제 봉투에 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연휴 동안에는 또 쓰레기 수거 일정이 평소와 달라질 수 있으니까
1: 그렇죠.
0: 배출 전에 그 우리 동네 수거 일정과 헷갈리는 품목의 분리배출 방법을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 예. 그 부산 북항 친수공원 수로에 상어가 나타났다.

0: 한 소식 제가 네. 그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상어를 보러 온 시민이 네. 이 수로 안으로 직접 들어가는 일이 있었다고요.
1: 네. 네. 지난 18일부터 이 친수공원 수로에 길이 3m가 넘는 상어가 목격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이게 무태상어라고 추정되고 있고요. 그런데 최근 온라인에 한 영상이 올라왔는데 그 상어를 보기 위해서 몰려든 시민들 사이에 한 시민이 수로 아래로 직접 내려가서 이제 물속을 이렇게 뒤지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예. 이 영상을 찍은 제보자에 따르면 그 상어를 촬영하시다가 예. 이 휴대전화를 물에 빠뜨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 이걸 찾으려고 직접 그 아래로 내려간 것으로 전해졌는데 아. 다행히 휴대전화는 찾아서 무사히 빠져 나오셨다고 합니다.
0: 예. 그런데 이 시민이 나오자마자 직후에 실제로 그 근처에 상어가 나타났다면서요?
1: 네. 예. 그러니까 이 시민이 물에서 나온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인근 수면에 상어가 직접 목숨을 드러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자칫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건데요. 그래서 상어 소식이 이제 SNS를 퍼지면서 부산뿐만이 아니고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고 있는데 네. 평소 한적했던 이 공원 주차장이 이제는 차량으로 가득 차고요. 난간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길게 들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렇게 인파가 몰리면서 수로 가까이에 접근을 한다거나 네. 이번처럼 직접 물에 들어가는 행동까지 나오고 있다는 건데 상어를 가까이서 촬영하려다 또 다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와 시민들의 주의가 좀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0: 네. 제가 그저도 저 현장의 안전
1: 네, 맞습니다.
0: 문제를 지적했었는데 실제로 이런 일이 또 발생했네요. 예. 예, 위험할 수 있으니까 안전 특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 추석을 앞두고 일부 그 삼성전자가 제조한 냉장고가 갑자기 작동을 멈췄다는 소비자들의 신고가 들어오고 네. 있다면서요.
1: 어제 오후부터 삼성전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예. 냉장고가 갑자기 작동하지 않는다는 글이 수십 건씩 올라오기 시작한 겁니다.
0: 그래요?
1: 그래서 이 제품들의 공통점을 봤더니 그 삼성의 스마트홈 플랫폼인 스마트 싱스라는 것을 통해서 예. 이제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같은 걸 하잖아요.
0: 아, 요즘 냉장고 이렇게 됩니까?
1: 그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를 한 뒤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건데요.
0: 네.
1: 그러니까 냉장고 안에 불이 꺼지고 냉기가 빠지거나 이 스마트 싱스라는 거에 연결이 끊겼다는 사례들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한 제품을 살펴보니까 대부분 2024년 이후에 출시된 특정 제품 예. 시리즈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0: 아.
1: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추석을 앞두고 뭐 갈비나 한우, 명절 음식 등을 냉장고에 가득 보관해둔 집이 많다 보니까 음식이 상하거나 녹고 그렇죠. 있다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0: 더더군다나 추석인데
1: 그렇습니다.
0: 예, 음식이 많을 텐데. 그래서 뭐 삼성전자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예.
1: 네. 이제 삼성전자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예. 일부 고객들에게 업데이트가 잘못 배포된 것이 원인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0: 예.
1: 오류를 확인한 뒤에 업데이트 배포는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0: 예.
1: 그래서 긴급 대응팀을 꾸려서 문제가 발생한 제품에 복구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수리비용은 전액 무상으로 진행을 하고요. 냉장고 고장으로 식품이 변질된 경우에도 보상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연휴 기간에도 냉장 냉동 기능 고장처럼 긴급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인데 그러니까 명절을 코앞에 두고 이 냉장고에 발생한 문제인 만큼
0: 예.
1: 얼마나 신속하게 복구하고 피해를 보상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최신 냉장고다 보니까 또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군요.
1: 예.
0: 예. 뭐 옛날 냉장고는 이런 일이 절대 없겠습니다만 업데이트까지 해야 되는군요. 예. 이병욱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예, 고맙습니다.
0: 오늘 밤 일라디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끝곡으로 앞서 한준희 자팡마스터의 추천곡 브라이언 아담스 로드 스튜어트 스팅이 함께 부른 All for Love 들려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귀성길 안전 운전하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이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추석 연휴 시작인 내일은 전국에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경기 내륙과 강원 내륙 산지, 충청권, 전라권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지역에도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차량 운행 시 감속운행하여 추돌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요. 공항에서는 짙은 안개로 인해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항공교통이용객은 사전에 운항정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오전 사이 강원 북부 동해안 산지에, 추석인 모레 늦은 오후부터는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권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에 5mm 안팎이 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에서 15도로 크겠는데요. 외출 시 겉옷 챙기시어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9도, 전국이 14도에서 19도, 낮 기온은 서울이 28도, 전국이 26도에서 30도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2.1도입니다. KBS 58분 날씨 이형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입과 입 사이, 책장과 책장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언제든 끼워주세요. 장유진의 책갈피.

0: 장유진 작가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장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1: 반갑습니다. 네.
0: 자, 오늘 어떤 작품 가져오셨어요?
1: 네, 오늘 네. 소개해드릴 작품은 편혜원 작가의 단편소설 포도밭 묘지입니다.
0: 네, 이게 굉장히 따끈따끈한 신작이더라고요.
1: 네, 나온 지 네. 얼마 안 됐어요. 네. 새들의 사회성이라는 네. 작품집에 실린 단편인데요. 네. 이 새들의 사회성이 편혜영 작가님이 어쩌면 20번 이후에 5년 만에 펴낸 신작 소설집이고 아주 따끈따끈한 소설집입니다. 그리고 네. 7번째 소설집이에요. 무려.
0: 네.
1: 소설집 자체를 7번째고 네. 그리고 표제작 새들의 사회성을 비롯해서 8편의 단편이 실려 있는데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이 단편이 포도밭 묘지가 김승옥 문학상 대상 수상작입니다.
0: 자, 편혜영 작가 소설이 해외에서도 인정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 네.
0: 자, 우리 편혜영 작가 소개를 우리 한 번도 안 했었죠?
1: 아, 그러네요.
0: 네네네.
1: 드디어 소개를 해드리게 됐는데요. 네. 편혜영 작가는 2000년부터 26년이 됐네요. 딱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고 네. 소설집이 아까 7번째 소설집이라고 했잖아요. 소설집으로 아오이 가든, 사육장 쪽으로, 저녁의 구애, 밤이 지나간다, 소년이로, 어쩌면 20번,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이 새들의 사회성. 이렇게 단편집 제가 제목을 일일이 다 읽어드린 이유는 이 제목을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가슴이 웅장해져요. 하나하나 다 너무너무 좋은 소설집이고
0: 네.
1: 이 소설의 표제작들 자체도 이름을 말하는 것만으로도 막 생각이 날 정도로 너무너무 그 정도로? 좋은 작품을 네. 많이 쓰셨고 또 장편소설도 많이 쓰셨어요. 재화 빨강, 서쪽 숲에 갔다, 네. 선의 법칙, 홀 이런 소설들을 쓰셨고 또 상도 굉장히 많이 받으셨습니다.
0: 네네.
1: 그래서 뭐 한국일보 문학상, 이호성 문학상, 뭐 동인문학상, 현대문학상 등등 많이 타셨는데 또 가장 다독이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이상문학상 대상을 네. 몬순이라는 단편으로 받으셨고
0: 뭐 김승옥 문학상 대상 뭐 이상 문학상 수상작 뭐 굉장히 뭐 다들 하나하나다 어마어마한 작품들이군요.
1: 그렇죠. 그런데 네. 국제 문학상까지 받으셨어요. 그래서 셜리 잭슨상이라고 네. 장편 소설 홀로 받으셨는데 한국 작가 최초로 오. 미국 셜리 잭슨상을 받았고
0: 셜리 잭슨상이요? 조금 네. 생소하네요. 잭슨. 네. 이런 상이 있었구나.
1: 셜리 네. 잭슨상은 네. 그 심리 서스펜스와 호러 다크 판타지 작품에 주어지는 미국의 문학상이거든요.
0: 네.
1: 근데 이런 수상 경력에서 드러나듯이 네. 사실 편혜영 작가라고 하면 아시는 다독이들은 아시겠지만 초기작들은 특히 네. 되게 초자연적이고 그러니까 서늘하고 기괴한 그런 분위기가 그래요? 있는 네. 그런 작품들로 알려져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린 사육장 쪽으로나 아오이 가든 같은. 그런데 이번에 소개해드릴 단편이 제목이 네. 포도밭 묘지잖아요. 그래서 네. 묘지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 편혜영이 또 묘지에서 무슨 어떤 무서운 네. 얘기를 썼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0: 뭔가 섬뜩하고 기이한 어떤
1: 그렇죠.
0: 추리소설 같은 건가요? 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1: 그런 그로테스크 하거나 네. 공포 스릴러 같은 이야기겠거니 예상하신 분들도 적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실제로 읽어보면 또 다른 결이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0: 네. 자, 준비되셨나요? 오늘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 네. 포도밭 묘지는 그 같은 여자 상업 고등학교를 졸업한
0: 네.
1: 내 친구의 이야기인데요. 일단 이 친구 무리가 4명이에요.
0: 네.
1: 그래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화자인 나가 있고 그리고 한호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한호라는 친구는 아는 척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뭐 야 누가 그런 말을 했대 이런 명언 같은 거 있죠. 그런데 조금만 더 파고 들어가서 물어보면 잘 몰라. 이런 캐릭터예요.
0: 네.
1: 그래서 그렇게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하는 친구는 또 윤주라는 친구고 또 수영이라는 친구 있습니다. 네. 이렇게 4명인데 한호가 그렇게 아는 척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뒤에서 좀 말씀드리고 아는 척을 많이 하지만 굉장히 다정하게 챙겨주는 성격이에요.

0: 야, 이런 약이, 약을 먹어야 된대. 이게 몸에 좋대. 이런 거를 많이 하는 성격이고, 수영이는 성적이 제일 좋고,
1: 네.
0: 윤주는 그렇게 딱 가만히 있다가 딱 핵심을 짚어주는 그런 성격이었는데.
1: 그러니까 이제 여상을 다니는 4인방의 이야기예요.
0: 네. 네네. 이 네 사람이 이 상업고등학교를 다닌 시점이 90년대 초반쯤인 걸로 추정이 돼요.
1: 네.
0: 근데 사실 상업고등학교라는 그 시대의 상업고등학교는 대학에 진학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하기 그쵸? 위한 목적으로 네네.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데 그 학교에서 그 취업을 하기 위해서 성적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성적, 자격증, 그리고 자,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용모 단정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상고에 온 게 공부를 못해서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형편이 어려워서
1: 네.
0: 고등학교까지 가르치면 족하다고 여긴 그런 집안 사정 때문이었는데요. 근데 내 친구가 이제 각기 다른 길로 사회에 나가요. 근데 이 미취업, 그러니까 성적, 자격증, 용모 단정 이 세 가지 조건을 못 갖춰서 졸업을 못하는 애들을 선생님이 미자라고 불러요.
1: 미취업자 할 때 미자, 네. 또 자격증 미취득자 미자, 용모가 네. 미용모자 또 미자해서 그 미자라고 약간 자기네처럼 은어처럼 쓰는다는 네. 거네.
0: 참 야만의 시대였던 게 그래서 사실은 고3을 끝까지 네. 졸업하는 게 목적인데 졸업하기 전에 취업을 못하면
1: 네.
0: 미자라고 이제 놀리면서
1: 그 참 어감이 그렇죠.
0: 네, 그리고 네. 뒤에 막 세워놔요. 막 네, 거를 네. 세워요. 이런 야만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아마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이
1: 충분히 있었을 것 같아요.
0: 있었을 법하죠. 네, 네. 그런데 이제 한호가 이제 고3 여름방학이 되기도 전에 은행 취업을 확정 지어요.
1: 네.
0: 근데 이 한호가 아는 척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는 척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네 명 중에 유일하게 대졸. 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1: 대졸이요?
0: 네. 은행 취업을 해서 은행에 다니면서
1: 네.
0: 낮에는 은행에서 일하고 밤에는
1: 야간
0: 또
1: 대학을
0: 네, 야간 다니네. 대학을 다니고 네. 그래서 유일하게 어쨌든 제조자가 된 거죠. 그래서 아는 척을 좋아했던 거고
1: 네.
0: 그런데 사실은 그 은행에 가서 뭐 그런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막 그 펭귄 자격증을 막 따라고 했잖아요. 펭귄 자격증이 있다는 이유로 부펜으로 그 VIP 고객들한테 보내는 감사 편지 쓰는 일 막 이런 거를 하고
1: 네.
0: 근데 또 성적이 가장 좋았던 수영은 성적이 좋았음에도 항상 면접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1: 외모 때문에?
0: 네. 키가 작고 피부가 좋지 않고 통통하다는 이유로. 그래서 모범생이고 공부도 잘했는데 점점 자신감을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주라는 친구는 나는 이렇게 창고에서 집회 세고 이런 거 싫다. 그러면서 네. 시멘트 회사를 모기업으로 둔 어떤 대기업에 합격을 하고 이 중에 이 화자인 나가 성적이 제일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떡하자 계속 끝까지 취업을 못하다가 반포의 한 백화점에
1: 네.
0: 전체 일반 직군으로 뽑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나도 내근 직으로 될 수 있을까? 그래서 합격을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고졸 직원들은 다 판매직으로 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어쨌든 내가 마지막이긴 하지만 졸업하기 전에 취직이 돼요. 근데 이게 졸업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또 아니더라고요. 당장 취직되면 고3인데 당장 일하러 와. 그래서 일단 졸업식을 하기 전에 막 짐을 싸서
1: 네.
0: 일을 하러 가는데 그때 의미심장한 물건이 등장해요. 방석이 있죠.
1: 네.
0: 고3 때는 학교에 워낙 오래 앉아있으니까
1: 네, 네.
0: 각자 자기 자리에 자기 방석이 있잖아요. 그거를 가져갈까 하다가 졸업식 때 그래도 올 거니까 하루 그날 쓸 수도 있잖아 하면서 그 엉덩이가 그 푹 꺼진
1: 바람 다 빠진
0: 네, 솜이 네. 하나도 네. 남아있지 않은 납작해진 그 방석을 그냥 일단 두고 가요.
1: 네.
0: 그리고 남성용 구두 매장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수영 있죠. 그 계속
1: 용모. 성적은 제일 좋으나 용모에 조금 불합격을 계속 받고 있는 친구.
0: 네. 네. 그 다음 채용이 합격을 하면서
1: 네.
0: 둘이 같이
1: 백화점에
0: 다니게
1: 네.
0: 되는데
1: 네.
0: 거기가 또 고속터미널 근처예요. 그래서 거기 네. 동네 막 좋은 아파트 사는 주민들이 오는 게 아니라 그 터미널에서
1: 맞아요.
0: 사는 이른바 뜨내기 손님들이 많이 온다고
1: 해요. 2월 상품들 많이 파는.
0: 네. 네. 그래서 막 백화점이 적자를 면치 못하니까 계속 그런 거 막 손님들도 또 까다로워요.
1: 네.
0: 빨리 싼 거 사고 지하철 내니 버스 타러 가야 되잖아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건너편 아파트 단지에서 이제 몰래 담배를 피웠는데
1: 네.
0: 그 주민들이 신고를 한 거예요. 아니 백화점 직원들이 여기 담배를 피운다. 그래서 벌점이란 걸 받아요. 이게 학교도 아닌데. 근데 이 벌점이 이 화자랑 수영한테는 어마어마하게 큰 충격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네. 내가 남성용 구두 매장에서 막 계속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신발하면서 힘들게 일하면 언젠간 내근직으로 전환될 거라는 희망이 있었는데 벌점을 받으면 멀어지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야 그만두자. 근데 그만두자 하는 사람들이 꼭 제일 안 그만두잖아요.
1: 네.

0: 맞아요.
1: 그래서 2년을 더 다니다가 화자는 다른 명동 백화점으로 옮기고 이수영은 나는 모아둔 돈은 그래도 좀 있으니까 공무원 준비를 할래 라고 합니다. 근데 그 대기업에 갔던 윤주는 그 대기업에서도 또 업무에 배제돼요. 여러 가지 또 사건들이 있었어요. 차별을 받고. 그래서 잔심부름만 하다가 그 옆에 있던 차장이랑 결혼을 해요. 그래서 결혼하면은 이렇게 너 이렇게 업무에서 배제되고 이러는데 그냥 회사 그만둬라. 그래서 또 선뜻 그만둬요.
0: 네.
1: 이렇게 되니까 넷이 모이는 일이 또 나이를 들면 각자의 사정이 생겨서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윤주는 결혼했지. 그리고 한호는 은행 다니면서도 야간 대학 다니지. 네. 수영은 공무원 준비하고. 계속 이렇게 만날 일이 계속 점점 이제 미뤄지는 거예요.
2: 굉장히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는 그 삶의 형태들이 되게 고단해요. 그쵸? 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1: 근데 은행을 다니면서 대학을 졸업하면은 그래도 경력으로 인정을 받은 대졸이 된 거잖아요. 네. 할 줄 알았는데.
2: 그랬는데
1: 계속 승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네. 너는 고졸 출신이잖아.
2: 그런데 유리천장이 있었던 거죠.
1: 네. 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 다 뭐 승진을 하고 하는데 계속 그냥 말단 직원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한호를 만났어요. 근데 네. 애가 기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내가 되게 큰 실적으로 올릴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이 나 화자를 안심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밥을 먹던 식당에서 그 식당 주인이 엄청나게 사실 부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큰 돈을 어떻게 예치를 하고 그래서 이게 나한테 오면은 내가 조금 많이 그럼요. 인정을 받을 것
2: 그럼요.
1: 같다.
2: 그럼요. 네. 실적, 내 실적이 되니까.
1: 그렇죠.
2: 네.
1: 근데 궁금하잖아요. 네. 식당 주인이 어떻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은지. 그래서 물어봤더니 네. 사실 자기 조상이 능직이었다.
2: 오.
1: 그래서 그 능 안에 어떤 그런 것들을 뭐 산나물, 열매, 그 제수 물건들 다 팔아서 땅을 샀는데 그 땅이 너무 잘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됐다. 그래서 야, 너 남의 조상 덕을 본다? 라고 하니까 내 조상덕이 없는 걸 알았나 보지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한호는 아직도 그 아버지가 진 빚을 갚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거 여러모로. 그래서 이 고객만큼은 내가 그 대졸 출신 진급이 빠른 그 PB 프라이빗 담당 김대리에게 내가 뺏기지 않을 거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호가 어느 날 회사에서 너무 두통과 울렁거림이 심해져요. 그래서 창구 있죠. 네. 거기 이렇게 엎드려 있는데 또 그 김대리가 야, 왜 엎드려 있어?
2: 네네.
1: 여기가
2: 업무 시간이니까.
1: 네, 숙박 네. 없어야? 네. 이러면서 그 창구 번호를 딱 꺼버려요. 그 은행 창구 네. 번호 있잖아요. 그래서 간신히 다 시키고 근무를 하다가 탈의실로 갑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제가 낭독으로 해볼게요.
2: 예, 들어볼게요. 네.
1: 한우는 홀로 남은 탈의실에서 점차 의식을 잃었다. 장례식장에서 만난 한호의 은행 동료가 울면서 그 얘기를 해주었다. 그녀 역시 한호더러 아침에 바로 병원에 다녀오라고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상상을 수없이 한 모양이었다. 한호는 힘이 부치도록 바쁘고 긴장한 채로 지냈다. 매사 최선을 다해도 줄곧 인색한 평가를 받아온 사람 특유의 조바심과 자괴감을 감추지 못했다. 특기였던 펭귄씨는 다양한 컴퓨터 서체로 대체되면서 무용해졌고 여신 업무를 배울 새 없이 신입사원 시절을 보낸 터라 연차에 비해 업무 능력이 뒤처진다는 소리를 들었다. 대학에 맡긴 미래의 삶은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면서 피로감만 남기고 쉽게 폐기되었다. 그럼에도 한호는 성실한 사람답게 계속 견뎌냈다. 자신이 열렬히 열망해온 일이라고 여기기도 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은행을 그만둘 생각은 하지 못했다. 모든 일에는 다음이 있지만 사직서를 낸 고졸 행원에게는 그런 기회가 없기 때문이었다. 성실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최악의 노동자가 되기 십상이라는 걸 미처 몰랐다.
2: 성실하지만 가난한 노동자는 정말 최악의 어찌 보면 우리 사회에서 밑바닥에서 네. 허우적될 수밖에 없는
1: 저는 이 한호가 이렇게 됐다는 게 너무나 그냥 한 줄로 카타르시스에 갔다가
2: 아, 네.
1: 이 얘기를 장례식장에서 동료가 해줬다고 하면서 장례식장 말이 등장하는데
2: 네.
1: 심장이 쿵 내려앉는 거예요. 아 얘가 죽었구나.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한 줄로 네. 담담하게 표현을 했구나. 근데 그게 더 너무 충격으로 다가오는
2: 그러니까
1: 거죠.
2: 그 죽음이 어떻게 뭐 황망한 죽음 이런 게 예견된 죽음이라는
1: 그렇죠.
2: 거잖아요 지금.
1: 네. 네. 그래서 더 이 문장이 뭐 슬프면서도 좋았고

0: 그러고 그냥 다음에 기일이 돼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세 사람이 한우를 보러 갑니다. 근데 셋 다 눈에 띄게 야위고 지친 모습이었던 거. 항상 그 넷이 다니다가. 그런데 이제 뭐 그 봉안당으로 가는 길에 뭐 그 식당을 찾자 막 이러면서 네, 네. 하다가 그 다이소에서 들러서 돗자리를 사요. 그래서 봉안당 가는데 돗자리를 왜 사나 싶었거든요. 근데 그 봉안당 가면은 그 유골을 안 칠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다 좋은 자리는 비싸고 맨 아래 칸이 제일 싼 거예요. 그래서 한우의 유골은 맨 아래 칸에 있었던 거죠. 네. 근데 그러면 그걸 보러 가는 거잖아요, 친구를.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돗자리를 펴고 거기 누워야 됩니다.
1: 아, 그러니까 쪼그려 앉아서도 볼 수 없을 만큼 네. 낮은 곳에 있어요.
0: 맨 아래 칸이었던 거죠.
1: 아, 심지어 죽어서도 맨 아래 바닥에 네. 깔려 있어야 되는 그 신분.
0: 네. 돗자리를 사서 가는 그런, 거예요.
1: 그런 의미.
0: 그것도 다이소에서.
1: 아, 네네.
0: 그런데 가는 길에 이 윤주가 결혼했던 네. 윤주 있죠. 뜻밖의 얘기를 꺼내요. 사실. 내가 한우 꿈을 꾸고 몇 달 전부터 그 한우가 근무하던 그 은행 있죠.
1: 네.
0: 이미 죽었지만 거기 찾아 그 지점을 찾아봐요. 그래서 그 김대리를 괴롭혔다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10만 원 찾았다가 이것도 7만 원 동전으로 바꿔주세요. 이러고 했다가 동전 막 이만큼 나올 거 아니야? 네. 그럼 아 이거 다시 10회로 바꿔주세요.
1: 친구에 대한 복수로.
0: 네.
1: 수십만 복수.
0: 김대리가 짜증을 내면은 바로 네. 고객센터 전화해서 네. 불친절하다 항의하고 근데 이 김대리가 제발 저한테 왜 이러세요? 그러니까, 이러지 마세요. 네. 막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도 한호 때문에 복수 때문에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근데 점점 내가 이 화내고 막 진상 부리고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왜냐? 이 윤주의 결혼 생활이 어땠겠어요? 거기서도 차별을 받지 않았을까요?
1: 여기서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0: 네. 시댁 남편 무시당하고 역시나 고졸 그런 게 반영이 됐겠죠? 네. 화가 날 때마다 김대리 찾아가서 그렇게 진상을 부린 거예요. 견디다 못한 김대리가 업무방해로 이 윤주를 고소했는데
1: 네.
0: 심지어 그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게 드러나요. 뭐냐? 그 김대리가 그 김대리가 아니었던 거지.
1: 그러니까
0: 김대리가 얼마나
1: 김대리가 많았죠? 얼마나 많았겠어요. 네. 아, 그럼 그 지금 당한 그 윤주가 계속 화풀이했던 그 김대리는 억울하게 그냥 당한 거예요.
0: 죄 없는 김대리였던 거죠.
1: 어떻게? 네.
0: 그래서 네. 그거를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이미 그 김대리는 다른 지점으로 네. 또 승진해서 떠나 있었던 거죠.
1: 네.
0: 그래서 윤주가 그 벌금형을 받아요. 벌금형을 받고 근데 그 김대리가 또 이런 말을 해줍니다.
1: 네.
0: 이런 것 때문에 날 괴롭혔구나라는 거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떠난 김대리가 한우 실적 빼돌리고 그런 거 아니다. 업무상 그 PB 담당 고객이 그런 고액은 예치받는 게 그러니까 한우가 데려왔더라도 그게 원래 일반적이다.
1: 네.
0: 라는 식으로 또 딱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 아.
0: 근데 그걸 듣고 그 친구들이 어떻게 얘기했겠어요? 그냥 우리끼리 있다고 쳐요. 구경 그런 게 어딨어.
1: 네.
0: 한우가 데려왔으면 한우 고객이지. 이러면서 또 자기네들끼리 막 얘기를 해요. 근데 뭐 한우는 떠나고 없죠.
1: 네.
0: 그 마지막으로 가다가 드디어 포도밭이 나와요. 근데 이 포도밭이 왜 묘지일까 생각했거든요.
1: 네.
0: 근데 저게 뭐야 하면 차 좀 멈춰봐. 그러고 이제 갑니다. 가는데 포도가 다 죽어있어요. 그래서 갔더니 그 철망이 이렇게 딱 격자 철망에 설치돼 있잖아요. 포도는. 근데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꺼멓게 죽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가 포도밭 뭐 묘지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마르고 아예 그냥 바싹 마른 새까만 포도알이 그대로 거기 매달려 있는 거예요.
1: 네,
0: 그게
1: 네.
0: 마치 그러니까 포도는 이렇게 그 철조망을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대로 죽어 있으니까 그게 마치 비석처럼.
1: 아, 그래서 묘지라고 표현을 한 거였군요.
0: 네.
1: 실제로 묘지가 아니라?
0: 그렇죠. 포도밭의 묘지다. 네. 마치 비석처럼 이렇게 네, 세워져 네. 있고. 사실 이제 소설이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데 사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사실 전 처음 읽었을 때 울었어요. 너무 좋아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 마지막 장면을 낭독하면서
1: 들어볼까요?
0: 소설 소개 마치도록 할게요. 그 시절 우리는 모두 비슷한 모양의 방석을 깔고 가까운 자리에 앉았다. 인생의 어느 시기가 되면 알아서 다른 자리를 찾아갈 줄 알았다. 그때 우리가 가능하리라 여겼던 인생은 다 어디로 갔을까? 애초에 그런 것이 있기는 했을까? 뼈처럼 말라버린 포도알을 만지작거리며 서 있는 수영과 윤주를 두고 나는 마른 잎을 밟으며 끝까지 걸어가 봤다. 죽어가면서도 햇빛을 받은 탓인지 마른 가지와 나뭇잎에서 희미하게 포도 단내가 났다. 휴게실도 없어 비좁은 탈의실 소파에서 겨우 숨을 고르던 한우는 마지막으로 무엇을 봤을까? 길쭉한 철제 캐비닛이 보였겠지. 그중 하나에 한호의 이름이 적혀 있고 그 애가 출근할 때 입고 온 옷이 걸려 있었을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창구로 돌아가야겠다 싶어서 손목시계를 들여다보기도 했을 것이다. 시간이 지날 때마다 초조해져서 더 가슴이 더 조여왔겠지. 허리를 꽉 죄던 유니폼 조끼는 단추라도 풀러두었을지 모르겠다. 아무도 죽지 마. 뒤쪽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수영이었나 윤주였나. 뒤를 돌아봤지만 두 사람은 죽은 가지들 사이에 가만히 서서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1: 참, 네, 마음 착잡하게 소설이 마무리됩니다.
0: 네.
1: 네. 지금 굉장히 이게 짧은 단편임에도 불구하고
0: 여운이 엄청나죠.
1: 네. 그 한 그 90년대를 살아간 여성 노동자들의 삶을 이렇게 쭉 살피다 보니까 분노도 있고요.
0: 맞아요.
1: 회한도 있고요. 많은 생각이 교차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90년대 중반에 남녀차별 문제도 다루고 있고 학벌지상주의, 네. 자본주의 어떤 그 폐해들. 그 여성들이 진짜 그 저소득 노동 집약적인 일을 하면서 과로사로 죽어가는 그 한 면도 좀 보여주고 있고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소설이네요.
0: 그리고 사실 조직 내에서 지위가 낮으면 네. 책임이라도 적어야 되는데 제가 윤주에서 하는 소개 안 했지만 지위가 낮은데 엄청난 책임을 네. 부여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일들이 지금은 많이 없어졌을 수 있지만 제가 또 이걸 읽으면서 기억이 난 게 네. 예전에 코로나 시기에 무슨 무슨 출근해서 MZ세대 노동을 다루는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약간 네. 브이로그 식으로 해서.
1: 예.
0: 근데 이 윤주와 한호 사례를 거의 합친 것 같은 여자분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고졸 여성원이고 정말 밤에 뭐 대학 공부하고 열심히 하고 근데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 책임이 너무너무 엄청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유튜브에도 올라오잖아요. 네. 댓글을 막 달았어요. 네. 이게 맞냐? 얘가 이 일을 하는 게 맞냐? 네. 그래서 갑자기 그분이 너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몇 년 전이잖아요. 그분이 나왔던 그 회차에 그 유튜브를 들어가 봤어요.
1: 다시 한번. 네네.
0: 그랬더니 아직도 사람들이 막 욕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네. 최신 소식을 적어줬는데 그분이 네. 퇴사를 하고 유튜브를 해서 인플루언서로 네. 잘 지내고 계시다라는 얘기를 듣고 네. 마음이 놓였습니다.
1: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뭔가 나를 희생해서 그 조직에 뼈를 갈아넣는 게 뭐 진짜 대단한 성공 사례처럼 얘기하지만 그 영혼을 갈아먹는 그 과실은 누가 가져가는 건데요. 그렇죠. 그 생각하면 네. 그러니까 아까도 그 선생님 그 학교에서 이제 그 얘기가 됐다는 그 미자 네. 드립들 미취업자들 뭐 자격증 미취업자 용모 미용모자들 미자라고 하면서 깔깔깔대는 그 얼마나 그 여성 비하적인 그렇죠. 발언이고 그 획일화된 기준에서 다양성을 인정 못하는 우리 사회 단면들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담임 선생님이 그렇게 애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어느 곳이든 학교 가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니라고.
0: 맞아요.
1: 진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진짜 야만의 시대에 90년대가 그 옛날이 아니거든요. 저도 이제 90년대 고등학교를 다녔겠죠?
0: 네.
1: 네, 그렇죠?
0: 네.
1: 네, 참 그랬군요.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이 포도밭 묘지 이 제목이 기영도시의 입속의 검은 잎에 나오는 그 포도밭 묘지 1
0: 맞아요.
1: 거기서 따온 거라면서요.
0: 네. 또 작가 노트에서 그 효율성과 경제성을 앞세워서 무언가를 버리고 갈아엎는 일 앞에 늘 말수가 줄어든다라는 네. 심경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작가 노트 제목도 검은 포도에 마시기도 합니다. 뭔가 이 포도밭 묘지라는 것이 이 작품 전체를 감싸는 그런 상징처럼 네. 느껴지는 것 같아요.
1: 네, 작가님 이 소설 처음에 이제 그 뭐 여고생들의 발랄한 이야기인 것처럼 되게 재밌게 시작을 했거든요.
0: 네.
1: 그리고 거기 막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얻어 터지기 전엔 누구나 전략이 있다. 뭐 타이슨 얘기도 나오고 이러면서 그래서 저는 그 표현이 얻어 터지기 전에 누구나 전략? 뭔가 이게 심상치 않은 이 가진 것 없는 이 비주류 여학생들이 뭔가 소심 한 방을 팍팍 터뜨리겠구나. 뭔가 반전이 있겠구나 그랬는데
0: 아니었어요.
1: 그냥 죽음, 묘지 네. 이렇게 끝나버려요. 네. 허무하다 이런 게 아니라 너무나 좀 그 여운이 남는 감동이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0: 네. 네.
1: 속상해요. 근데 아까 계속 방송 전부터 네. 이 소설집이 전체적으로 너무 좋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어떤 점에서 그런 거예요?
0: 사실 오랫동안 한 작가의 작품을 따라 읽다 보면 그 작가에게 자연스럽게 기대하게 되는 색깔이나 분위기 같은 게 생기잖아요.
1: 네.
0: 편영 작가님도 26년.

0: 활동을 하셨는데 초반부터 쭉 따라 읽으면 아 편혜영 작가님 책 나왔다 이런 게 있겠지 아 내가 아는 그 맛이겠지 그걸 원해서 읽는 거니까 근데 그거를 아 역시 그대로 충족시키는 게 아니에요 어 이거 있겠지 포도밥 묘지 편혜영 이런 얘기겠지 근데 또 다른 맛이 나는 거예요 늘 예상과는 다른 자리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매번 내실 때마다 그러니까 이번 소설집 여기 이 새들의 사회성도 그래요. 뭔가 익숙할 거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거를 즐겨야지 하면서 펼쳤는데 어, 또 다른 스타일인 거예요. 어. 그런데 더 소름 끼치는 건 그게 좋아. 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1: 보니까 우리 장유 작가님은 이렇게 좀 팔색조 같은 작가들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네. 예측 불허한.
0: 그렇죠. 그래서 이 맛을 네. 기대했는데 아닌데 이게 더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예. 편혜영 작가님이 쓴 게 아닌 거 아니야? 그건 또 아니야. 그 코어에는 네. 거진 30년 동안 해왔던 그 자신만의 스타일이 또 그 내부에는 자리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오래 써온 독자가 여전히 독자 예상을 넘어선다는 게 창작자로서 사실 또 그만한 미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 소설집이 너무 좋았고 사실 어떤 작품을 소개할지 고르기 너무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여기 실린 다른 뭐 새들의 사회성도 그렇고 네. 목욕이란 작품도 그렇고 너무너무 좋은 작품들이 많거든요.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이 소설과 어울리는 노래 어떤 곡 골라오셨어요?
0: 네. 요즘 제가 또 이 노래만 들어요. 한로로에 이게 영영이라고 읽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1: 영영. 아,
0: 네. 네. 사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과 또 가진 것 없는 사람이 만나서 함께하면 무한 그 모양이 영이랑 영이 붙어있는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영원을 꿈꿀 수 있다는 마음을 노래한 곡인데 네. 이 소설과 너무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져와 봤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장유진의 책갈피 오늘은 편혜영 작가의 단편소설 포도밭 묘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추천곡 들으면서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지금까지 장유진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0: 여러분의 책장을 채워드리겠습니다. 작은 서점 지기들의 아주 특별한 큐레이션. 오늘 이 책. 네, S24 김유리 MD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책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제 현실에서 소개할 때 네. 책이 제목이 뭐냐는 게 아니라 우리 들어오면서 이거 만져보세요. 까끌까끌한 책이에요. 그러면서 책을 소개죠. 어 진짜 까칠까칠. 어 근데 이 느낌이 굉장히 좋아. 이걸 어떻게 우리 저기 청취자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까요?
1: 사포질한다 그런 느낌의 네. 책이나 좀.
0: 약간 이런 거 만질 때에 우리가 책을 오랫동안 손에 쥐고 있는 경우라면 좀 피로감이 덜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자 우선 첫인상 합격. 오늘 이게 어떤 책인가요?
1: 네, 책이 미끌미끌하지 않아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책이 굉장히 또 두껍고요. 한 네. 400페이지 넘는 도서인데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제 스파이 소설입니다. 슬로우 호시스라는 제목의 믹 캐런 작가가 쓴 이제 영국에서 베스트셀러이고요. 이번에 8월 24일에 빛의 출판사에서 출간되었습니다. 네.

0: 사실 원서는 2010년에 출간된 좀 오래된 도서기도 해요.
1: 근데 이제 우리한테 소개가 된 거군요.
0: 네, 워낙 그 시리즈물이기도 하고 그 시리즈물을 계약하는 데 있어 출판사들이 좀 약간 부담스러워하는 것도 있어서 계약이 좀 늦게 된 것 같기도 한데요. 이번에 근데 이 소설이 뉴욕타임즈가 뽑은 21세기 최고의 스릴러 50편을 공개했는데 네? 그중에 9위에 랭킹되어 있습니다.
1: 아, 21세기 최고의 스릴러 50편 중에 9위라고요? 네. 꼭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는 작품이었군요. 네.
0: 그래서 그 스릴러 50선이 그냥 아무한테나 물어본 것도 아니고 이제 존 그리샴이라든지 스티븐 킹 같은 네? 영미 스릴러의 대표 작가부터 비롯해서 291명의 작가, 편집자, 서점인들이 다 참여해서 선정했다고 해요.
1: 우와.
0: 그래서 네. 1위부터 8위까지는 다 출간이 돼 있는데 네. 9위가 출간이 안 돼 있어서 뭐지 했는데 딱 이번에 출판사에서 부랴부랴 출간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목록을 제가 살펴보면서 느꼈던 게 약간 비교적 스릴러 소설을 하면 우리가 스파이 소설을 많이 생각들 하는데 네. 그 목록에 스파이 소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정통 약간 첩보원이 등장한 소설이 없어서 아마 이 소설이 거의 유일한 리스트업 된 작품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1: 스파이 소설이 약간 좀 낡고 오래된 느낌이 있어서 그런가요? 약간 좀 구시대적인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런가요? 왜 안 뽑히죠?
0: 약간 냉정시대에 유행했던 네. 그런 캐릭터여서 그런지 아마도 안 뽑힌 것 같아요. 21세기 들어서는 확실히 스릴러에서 첩보원 캐릭터가 많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스파이라는 캐릭터가 대중들의 그 호기심을 자극하다 보니 네. 이 소설은 이제 출간되자마자 드라마로 만들어졌고
1: 아 그래요? 네.
0: 에미상이라든지 온갖 상을 휩쓸면서 그 게리 올드먼이 그 주연을 맡아서 작년에 큰 상 후보에 올랐었어요. 네, 그래서 자기 연기 인생의 마지막 작품 막 이런 인터뷰를 했을
1: 게리
0: 정도로
1: 올드먼이?
0: 네.
1: 굉장히 화제작인데 네. 좀 뒤늦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목이 Slow Horses 느린 말이라는 뜻이잖아요.
0: 그쵸.
1: 네, 무슨 내용인지 얘기 들어볼까요?
0: 네, 되게 말장난 같은 제목이긴 한데요. 영국 정보기관인 MI5가 실제로 존재하잖아요. 근데 소설에서 MI5에 존재하지 않는 부서를 하나 이제 만듭니다.
1: 네.
0: 그게 슬라우 하우스라는 곳인데요. 네. 이 슬라우 하우스를 좀 뭉개서 빠르게 발음하면 슬로호시스라고 이제
1: 슬라우스. 아무튼 네.
0: 네, 들리는데요. 네, 네. 이제 슬라우 하우스에 처박힌 요원들을 이제 정보국 사람들이 비웃으면서 슬로호스 막 이렇게 느린 말이라고 부르거든요.
1: 약간 그러니까 좌천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0: 네, 말할까요? 맞습니다. 좌천이 왔고요.
1: 네.
0: 근데 이제 정보국에서 일한다 하면 개개인들이 또 엄청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긴 하잖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사실 국정원에서 일한 사람들이 뭐 드라마 속이나 뭐 언론에서 보여지기에는 되게 특수요원 같고
1: 그죠.
0: 직업도 끝까지 안 알려지고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좌천이라기보다는 좀 유배지로 보내졌다가 훨씬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소설의 가장 지독한 설정 중에 하나가 정보국에서 절대로 이 사람들을 해고하지 않는다는 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1: 공무원이라서 그런가? 정년이 보장돼 있나? 근데 정보국 입장에서는 불필요하면 해고시켜도 이상하지 않는 건데 왜 그런 거죠? 여기 이유가 있겠죠?
0: 네, 아무래도 정보국이 다루고 있는 그런 정보라든지 특수 인물들이 워낙 국가 기밀이기도 하고
1: 네.
0: 부당해고로 갑자기 소송을 걸 수도 있고
1: 네네.
0: 자기가 가진 정보를 가지고 언론에 흘릴 수도 있어서 뭔가 조직의 비밀을 지키고자 그 사람들을 네. 자를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1: 네.
0: 그래서 슬라우 하우스로 어떻게 보내느냐 이런 이야기들부터 이제 소설이 시작합니다.
1: 네.
0: 이제 슬라우 하우스에서 사실 아무 의미 없는 일들을 막 시켜요. 예를 들어서 20년치 낡은 문서를 디지털로 하나씩 옮기는 일이라든지 네. 지역 경찰 사건 기록에서 쓸모없는 통계를 뽑는 일이라든지 이렇게 몇 달, 몇 년간을 그런 업무만 시키면 사실 정보국에서 일했으니까 본인이 되게 엘리트 의식이 강하잖아요. 네. 제 발로 사람을 나가게 하는 거죠. 네.
1: 제 풀에 지쳐서 나가게 하는 이렇게 자존감을 확 떨어뜨리면서
0: 그쵸.
1: 이게 사실 뭐 정보국만의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좀 직원을 이런 식으로 해고하는 그 회사들이 꽤 있죠.
0: 맞아요.
1: 네, 네, 네.
0: 나쁜 회사들이 좀 많은데 근데 오히려 이제 제가 읽으면서 느낀 게 만약에 우리 회사가 어려워지거나 내가 무슨 실수를 해서 이런 상황이 있었으면 당연히 벌어질 만한 일들이어서 뭔가 제가 이 요원이 된 것 같이 확 빠져드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1: 네.
0: 뭐 공국치에서 나오는 스파이들은 너무 멋있고

0: 운동 녹차척하는 사람들이고 실수 하나 안 하는 사람들인데 네. 이 사람들은 뭔가 실수를 해서 이곳에 배치받은 사람들이어서 뭔가 좀 더 동질감이 드는 캐릭터들로 설정이 돼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제 이곳에 두 명의 주인공이 등장하는데요. 한 명은 리버 카트라이트라는 젊은 요원입니다.
1: 네.
0: 네, 이 사람이 소설의 초반에 소개됐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망하게 됐는지가 아주 긴 스토리로 풀어져요. 소설의 첫 번째 순서로 등장하는데요. 이제 리버가 망하게 된 계기는 훈련 때문이었어요. 그 킹스크로스역 아시죠?
1: 네.
0: 거기에서 이제 대테러 모의 훈련을 진행을 하는데 이제 리버가 표적을 식별하고 저지했어야 하는데 엉뚱한 사람을 이제 지목하게 됩니다.
1: 네.
0: 그러면서 역 하나가 통째로 마비가 되는 거죠. 네, 훈련이니까 물론 죽은 사람이거나 뭐 사상자가 없었지만 네. 실전이었다면 아주 큰 문제가 있었을 일이었는데요. 그렇게 큰 실수를 저지르고 리버가 슬라우하우스로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1: 네.
0: 네, 리버가 엄청난 엘리트 의식이 있는 인물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자기 친할아버지가 냉전 시절에 정부기관에서 전설적인 에이스였고 그 데이비드 카트라이트라고 그 이름을 말하는 순간 조직 내에서 아 그분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영웅이었던 거예요.
1: 네.
0: 그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고 본인이 그렇게 스파이로 자라고 싶고 나도 네. 그런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한순간에 이제 엄청난 실수로 인해서 이렇게 유배가 되는 거죠.
1: 아이고 대를 이어서 그렇죠. 정보국에서 일을 한 건데 자 리버는 그러면 이 아까 말씀하신 좌천된 사람들이 모이는 그 슬라우하우스에서 어떤 일을 하나요?
0: 네, 발령받아서 처음 맡게 된 일은 어떤 몰락한 저널리스트 집에 쓰레기통을 뒤진 일이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 저널리스트의 쓰레기 봉투를 통째로 사무실로 가져와서 책상 위에 쏟아놓고 뭐 티백 젖은 거, 뭐 맛이나 찢어진 영수증 다 이어 맞추고
1: 네.
0: 이건 사실 뭐 AI한테 시켜도 할 수 없고 기계도 할 수 없으니까 사람이 하나하나씩 이제 분류하는 거죠.
1: 네.
0: 그래서 리버의 첫 임무가 이 장면인데 정부국 남자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대테러 뭐 모의 훈련을 하다가 어느 날 남의 집 쓰레기를 해집는 장면으로 대비되면서 소설이 확 재밌어집니다.
1: 아,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멋있는 제임스 본드 같은 그런 스파이의 모습이 아니네요. 네. 네.
0: 그리고 작가가 아예 이 소설을 쓸 때도 자기는 그 완벽하고 유능한 영웅 말고 실패자들이 영웅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대해서 쓰고 싶다고 했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그 실패자들을 모아놓으면
1: 네.
0: 아, 뭐 우후죽순처럼 뭐 망할 수도 있는데 그들을 군림하고 있는 절대 권력자 한 명이 나옵니다.
1: 네.
0: 바로 잭슨 램이라는 상사인데요.
1: 네.
0: 그 램이 엄청 인기가 많은 캐릭터로 등장하게 돼요.
1: 그렇다면 그 아까 전에 그 오리지널 드라마로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0: 네.
1: 뭔가 이 카리스마와 인기 뭐 이런 거를 종합해 볼 때 게리 올드먼이
0: 맞습니다. 맞습니다.
1: 맞죠.
0: 네. 게리 올드먼이 네. 그 공작자기도 받았더라고요.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연기도 네. 훨씬 잘하시고 그래서 그런지 그가 열연을 해서 이 잭슨 램 캐릭터가 인기가 훨씬 많아졌다고 해요.
1: 네.
0: 네, 소설상으로는 잭슨 램은 뚱뚱하기도 하고 지저분하고 잘 씻지도 않고 그리고 부하 직원한테 막 인격 모독에 가까운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실상 좀 몹쓸 캐릭터로 나오는데요.
1: 네.
0: 제가 봤을 때 소설에 보면 이거 직장 내 괴롭힘 아니야? 어쩌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과격한 캐릭터로 나오는데
1: 네.
0: 사실 잭슨 램은 냉전이 끝나기 전에 그 베를린 장벽 너머에서 현장에서 뛰던 엘리트 요원이었다고 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1: 네.
0: 사람이 어떻게 죽는 방식을 연구하는 그런 스파이였던 거죠.
1: 아니 그런 대단한 사람이 여기 왜 있나요?
0: 네. 그래서 1권이잖아요.
1: 네.
0: 이게 슬로우시스가 시리즈의 1권이거든요. 그래서 답은 명확히 주지 않는데
1: 네.
0: 이런 엘리트가 있게 된 계기가 분명한 건 자기가 원해서 여기
1: 네.
0: 앉아있다는 냄새를 계속 풍기거든요.
1: 네.
0: 그리고 조직에서도 이 사람을 계속 관찰해요. 그리고 조직에서 뭔가 뭐 자기들이 내부 스파이를 또 보내가지고 감시하게 하고 상층부가 되게 램을 조심스럽게 대하는 장면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1: 역시 이게 좀 뭔가 큰 비밀을 알고 있어서인가요?
0: 그렇죠. 그래서 정부국에서 30년간 지난
1: 네.
0: 30년 동안 무슨 짓을 했는지 자기가 워낙 잘 아는 캐릭터로 나오고 있어서
1: 네.
0: 잭슨 램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1: 네.
0: 근데 잭슨 램이 뭐 정부국이 무슨 일을 하든 뭘 하든 다 협조적으로 굴다가 자신만의 특별한 원칙 하나가 있어서 사이가 확 틀어지게 되는 계기가 이 소설의 시발점입니다.
1: 어떤 뭐 특별한 원칙인 거죠?
0: 이게 원칙이 진짜

0: 이제 딱 하나인데요. 네. 자기 부하 혹은 자기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들을 죽거나 다치기 전까지는 사람하고 막 싸우거나 그 상사랑 싸우지도 않고 아예 손을 대지 않는 방식을 택해요.
1: 네.
0: 근데 자기 부하가 건드려지거나 네. 죽는 순간 아주 무서운 방식으로 돌변하는 캐릭터입니다.
1: 약간 뭔가 이렇게 좀 츠네레 스타일이네요. 평상시에는 막 무심한 것 같지만 내 사람 건드렸어 하고 복수해주는. 오.
0: 그래서 이 캐릭터를 진짜 사랑하는데요. 그래서 비평가들이 이제 램을 부를 때 쓰는 표현이 있는데 안티 조지 스마일리예요.
1: 뭐예요?
0: 그 조지 스마일리라고 존 르 카레 소설의 주인공 중에 유명한 주인공이 있거든요.
1: 네.
0: 되게 조용하고 예의 바르고 안경 닦으면서 상대방의 그 인터뷰를 들을 때 거짓말 알아채리는 약간 신사적인 캐릭터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 조지 스마일리가 20세기 영국 스파이 소설의 얼굴 같은 캐릭터예요. 근데 램은 완전 정반대의 위치에 있는 거죠. 시끄럽고 무례하고 지저분하고 그런데 스마일리랑 똑같이 무섭게 영민하게 활동하는 스파이로 나오는 거죠.
1: 20세기에 그런 신사가 21세기로 넘어오면 저렇게 된다니 이게 뭐 그런 건가요?
0: 네. 그래서 저도 이 잭슨 램이 그런 캐릭터의 핵심이라고 들었던 게 스마일리는 이제 자기가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믿었던 캐릭터로 나오거든요. 그 존 르 카레 소설을 읽다 보면. 근데 램은 그 믿음이 어떻게 배신당하는지를 다 보고 살아남은 사람으로 나와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뭔가 냉소적인 캐릭터로 나오는데 이게 냉전 그 베를린 장변 그 사건에 되게 밀접하게 일을 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1: 네.
0: 그러다 보니 냉전 이후에 어떤 후유증을 앓고 있는 캐릭터로 이제 램이 나오게 됩니다.
1: 그럼 이제 리버와 램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 거죠? 뭔가 이렇게 복잡한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0: 네. 어느 날 인터넷에 영상 하나가 올라오는데요.
1: 네.
0: 지하실 같은 데에 한 청년이 이렇게 덮어씌인 상태로 뭔가 봉투같이
1: 머리에
0: 양동이에 이렇게 뒤집어 쓰고 묶여있는 영상이 나옵니다.
1: 네.
0: 근데 맨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게 뭔가 뭐 극우 이슬람이거나 뭐 어떤 외부 세력이 영국인들을 해체 뭐 죽이려고 하는 거다.
1: 네.
0: 이런 소문이 막 돌아요.
1: 근데
0: 그 정체가 이제 밝혀집니다. 알고 보니 청년이 묶여 있는 청년이 알고 보니 하산 아메드라고 파키스탄계 영국인이었던 거죠. 그냥 리즈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하는 평범한 대학생이었는데요. 코미디언이 꿈이어가지고 그때도 코미디언 공연을 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납치를 당하게 돼요.
1: 누구한테 납치당한 거예요?
0: 그 엘비언의 아들들이라고 영국에서 극우단체를 자처하는 인물들한테 납치를 당하는데요.
1: 네.
0: 그 엘비언이 영국 섬을 부르는 옛날 이름이라고
1: 엘비언.
0: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만의 영국 약간 이런 거를 재창하는 젊은이들이 만든 단체의 사람들이 이 파키스탄 놈이라고 하면서 그를 납치한 거죠. 근데 그들이 이제 이 인터넷 영상에 그를 이제 얼굴도 공개하면서 36시간 뒤에 이 청년을 인터넷 생중계로 참수해버리겠다고 말을 해요. 지금도 이런 일들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구 반대편에서는. 그래서 이 이민자들에 대한 반감을 정치적 자산으로 쓰는 정치인이라든지 조회수를 굴러가는 미디어라든지 노이즈 마케팅 그리고 인터넷에서 자기들끼리 막 댓글 달면서 증오를 부풀다가 실제로 이제 행동으로 나서는 사람들이 얽히고 설켜서 이 사건의 시발점이 시작됩니다.
1: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중요한 사건을 이제 슬라우 하우스에서 맞는 거죠?
0: 아닙니다.
1: 아니에요? 좌천된 사람들은 이거 아무것도 못 맞는 건가요?
0: 네. 아무것도 알려주지도 않고 정보도 전달해주지 않는데 이게 국가적인 사건으로 커지게 되면서 본부가 총력을 다하게 되는데요. 근데 문제가 그 슬라우하우스에서 쫓던 기자, 그 쓰레기통 뒤졌던 기자 기억나세요? 그 기자와 정보국의 어떤 커넥션을 우연치 않게 잭슨 램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독자가 알던 사실이 그 소설에서 풀어왔던 그 스토리가 한 번 뒤집히게 되는데요.
1: 커넥션이 있다. 뭔가 정보국에서 이 사건을 꾸며낸 건가요?
0: 약간 스포지만
1: 네.
0: 거의 비슷합니다. 정보국에서 관련이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관련 이슈로 인해서 진짜 위험한 공경에 처한 건 하산 그 아이가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이란 걸 발견하게 되면서 슬라우하우스의 잭슨 램과 리버가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1: 그런데.
0: 예, 그러면서 그 둘이 어떻게 이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지 그리고 하산을 구출하려고 하는지 혹은 하산보다 더 위험한 사람을 구출해 낼 수 있는지 이런

0: 면서 계속 거듭되는 반전 이야기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1: 아, 근데 왜 이 아까 주인공들이 뭔가 이렇게 좀 실패자들이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사실 스파이 소설은 그 스파이들은 뭘 해도 막 다 되는 그렇죠. 막 유능한
0: 연애도 막, 잘하고.
1: 아, 그러니까 심지어 막 외모도 막 매력적이고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었는데 왜 이런 설정을 했을까요?
0: 제가 일반적인 스파이 소설이면 예. 이 소설을 강력 추천하면서 가져오지 않았을 텐데 묘하게 읽으면서 이게 직장 소설 같은 거예요.
1: 아,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0: 네. 이게 아. 뭔가 슬라우하우스에서 벌어지는 일의 대부분이 요즘에는 뭐 냉전 시대와 다르게 네. 첩보전이 아니라 네. 사무실 정치 이야기를 그대로 담았더라고요. 아. 예를 들어서 뭐 커피포트 누가 안 네. 치워놨는지 네, 네. 누가 옆자리 사람을 험담했는지 누가 서로 사내연애하는지 아. 이런 이야기들이 중간중간 전밀하게 나와요.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유배거나 자천당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사실상 단순한 유배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하다 그렇죠. 자기들만의 사명감이 있어서 밀려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약간 자기 일을 끈질기게 매달리는 그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1: 네. 그러니까 좀 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미련이 좀 남는다는 거잖아요.
0: 그렇죠. 네, 네. 자기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내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고생했는데 네. 약간 그런 책임의식과 뭐랄까.
1: 그 사명감, 책임심을 못 놓는 거예요. 네. 네, 네.
0: 그러다 보니까 매일 아침 자기가 쓸모없는 일을 한다는 걸 알면서도 아, 이제 네. 슬라우하우스의 뒷문을
1: 열고. 좀 짜는 되게 스파이 소설이 아니라.
0: 그래서 직장 소설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슬라우하우스 그 뒷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마저도 짜네요. 정문을 네.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 인정받지 못한 채로 출퇴근을 계속하는데 이게 사실 스파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슬라우하우스의 모습이 조직이 실패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뭔가 현대사회에서 조직이 뭐 어쨌든 회사들은 실패를 또 용서하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막강하게 처벌하지도 못하잖아요. 예, 예. 그냥 그 실패를 관리한다고 볼 수 있는데 뭔가 조직원을 눈에 안 띄는 곳에 옮겨놓고 네. 혹은 뭐 진실보다는 어떻게 실패했느냐 평판을 지키고 결과보다는 뭔가 아, 우리 조직은 이런 조직이니까 지켜야 돼. 네. 뭔가 그림과 스케치를 지키는 모양으로 네, 갈고 네. 있는데요. 그 그림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일반의 조직원들 한두 명은 버려도 돼. 이렇게 판단하는 모습이 이 소설에서 고스란히 나와서 좀 뭔가 아 이건 스파이 소설이 아니라 현대 직장인이라면 다 읽어야 하는 필수 소설이다 이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1: 버려도 되는 사람이 이게 슬로우하우스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반전에 반전에 뭔가 그 스파이 장르가 주는 긴장감도 물론 있겠지만 네. 어떤 직장에서의 그 한 사람이 살아나는 남는 그 고독감 네. 뭐 그런 것들도 담긴
0: 그렇죠. 애환이 있는 거죠.
1: 네. 네.
0: 그리고 뭔가 누군가가 뭐 직장인 모두가 그렇겠지만 이 사람들 네. 오죽하겠어요. 이제 자기가 버려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든 증명해 보이고 싶은 네. 거죠. 그게 되게 인간적으로 다가오는 소설이고요. 그리고 스파이 이야기들이 뭐 영웅적인 이야기거나 이러면 확 빠져들지 않았을 텐데 네. 오히려 이렇게 질척거리는 스파이들이어서 네. 더 사랑받는 것 같기도 해요. 네. 뭔가 힘이 없지만 그래도 아직 끝발이 살아있는 스파이들의 이야기여서 네. 엄청 인기가 많은 소설로 이제 진화를 했고요. 네, 25개 언어로 400만 부 이상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미켈런 작가가 지난해 다이아몬드 대거상이라고 네. 약간 그 협회에서 주는 명예상 같은 것도 받았습니다.
1: 상을 다 휩쓴 작품이네요. 네.
0: 그래서 오늘은 좀 장르 특성상 스포하기가 네. 그래서 인물을 중심으로 좀 책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네. 원작의 재미는 되게 빠른 전개와 네. 생생한 심리 묘사 그리고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암암리에 일어나는 그 권력 욕심들.
1: 아, 저는 그 후자에 좀 방점을 찍고 좀 보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0: 네, 그런 것들이 되게 재밌어서 많은 다독인 분들이 보시면 아 직장 다시 다니는 것 같은 기분이 묘하게 또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이게 분명하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21세기 최고의 스릴러 50편 중에 9위에 랭킹되어 있었다는 그 소설입니다. 미케런의 네, 미케런의 슬로우하우스 다독이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자, 지금까지 예스24의 김유리 MD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저희가 준비한 책 선물 여기까지입니다.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션 에이더 감독이 연출한 코다와 함께합니다.

0: 어쩌면 의존의 시간이 너무 길었던 걸까요? 루비의 입장에서 보자면 안타깝지만 가족의 생계가 루비의 귀와 입에 달린 건 역시 분명한 사실입니다. 부모님은 가족 사업을 홍보하는 방송 인터뷰로 루비가 자신의 일정을 포기하는 문제쯤은 어느덧 당연하다 여기죠. 딸의 부재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농인 부모는 눈앞이 막막합니다. 프랑스 영화 미라클 벨리에를 리메이크하면서 코다는 몇 가지 설정을 바꿨습니다. 공간 배경은 어촌마을로 옮겼고 웃음을 주는 역할로 더 크게 기능하던 남자 형제의 역할을 보다 세심하게 다듬었죠. 코다의 형제 관계는 농인 부모 밑에서 태어난 농인과 청인 아이 사이에 미묘한 갈등을 생각하게 합니다. 루비가 혼자만 청인이기에 가족들 사이에서 알 수 없는 소외감을 느낀다면 부모님과 같은 농인인 오빠 레오의 입장은 다릅니다. 가족이 동생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생각에 그는 루비에게 미안한 마음입니다. 동시에 루비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부모를 보며 무력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린 무력하지 않아. 레오가 항변합니다. 그 역시 가족 안에서 자기 자신의 필요와 쓸모를 고민하는 중인 거죠. 무엇보다 청인 배우들이 농인을 연기했던 원작과는 달리 농인 배우들에게 각각의 역할을 맡겼다는 점이 코다가 원작 영화와 비교해 가장 크게 달라진 대목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아버지 프랭크 역의 트로이 코처뿐 아니라 엄마 제키를 연기한 말리 매트린 역시 농인입니다. 말리 매트린은 1986년 영화 작은 신의 아이들을 통해 농인 배우 최초로 아카데미 시상식 연기상을 거머쥔 바 있죠. 그간 할리우드에서 농인 배우를 향한 인식 개선과 인권 문제를 위해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트로이 코처와 말리 매트린, 두 사람 모두 연극 무대에서 탄탄하고 오랜 경력을 쌓아온 베테랑입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1: KBS 기상통보.
2: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9월 23일 밤 11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추석 연휴 시작인 내일은 전국에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경기 내륙과 강원 내륙 산지, 충청권, 전라권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지역에도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내륙의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고 짙은 안개로 인해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하여 추돌 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요. 공항에서는 짙은 안개로 인해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항공교통이용객은 사전에 운항정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오전 사이 강원 북부 동해안 산지에, 추석인 모레 늦은 오후부터는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권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에 5mm 안팎이 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에서 15도로 크겠습니다. 외출 시 겉옷 챙기시어

0: 건강 유의해 주시고요.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9도, 전국이 14도에서 19도, 낮 기온은 서울이 28도, 전국이 26도에서 30도입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사이 동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거나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모레는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모레 아침 기온은 서울이 19도, 전국이 14도에서 21도,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전국이 23도에서 28도입니다. 다음은 각 지역별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서울, 경기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과 인천, 수원 19도, 파주 17도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수원 28도, 인천 27도, 파주 26도입니다. 강원 영서 구름 많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철원과 춘천 15도, 원주 16도, 대관령 10도입니다. 낮 기온은 철원과 춘천, 원주 27도, 대관령 23도입니다. 강원 영동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속초 19도, 강릉과 동해 18도입니다. 낮 기온은 속초 26도, 강릉 28도, 동해 27도입니다. 충청남북도도 구름 많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청주 18도, 충주 16도, 대전 17도, 세종과 보령 17도, 천안 15도입니다. 낮 기온은 청주 28도, 충주 27도, 대전 28도, 세종 28도, 천안 28도, 보령 27도입니다. 전라남북도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전주와 군산 18도, 광주 19도, 목포 19도, 여수 18도, 순천 17도입니다. 낮 기온은 전주 28도, 군산 27도, 광주 30도, 목포와 여수 28도, 순천 29도입니다. 경상남북도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대구 18도, 포항 18도, 안동 15도, 부산 19도, 울산 17도, 진주 16도입니다. 낮 기온은 대구와 포항 30도, 안동과 부산, 울산 29도, 진주 30도입니다. 제주도 구름 많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22도, 낮 기온은 28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0도, 낮 기온은 26도입니다. 서해도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9도, 낮 기온은 24도입니다. 북한 지역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평양 19도, 신의주 18도, 개성 17도입니다. 낮 기온은 평양과 신의주 26도, 개성 27도입니다.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이영호 예보관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2도입니다. 내일 서울 지역 해 뜨는 시각은 6시 21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이형호입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KBS 1라디오 자정 뉴스입니다.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한미정상이 현지 시간 22일 오후 7시 20분부터 약 30분 동안 회담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위 실장은 회담에서 양 정상이 최근 두 나라 간 투자사업 논의가 큰 진전을 이룬 것을 환영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한미 정상은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로서 북한과 대화 물꼬를 트고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도록 긴밀한 소통을 해나가기로 했다고 위 실장은 설명했습니다. 올해 추석 연휴 기간에 이동하는 인원은 줄어들지만 짧아진 연휴 기간 때문에 일평균 통행량은 1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는 이번 추석 연휴 짧은 기간 동안 이동 수요가 집중되면서 고속도로의 일평균 통행량은 지난해보다 11.8% 증가한 605만 대로 예측됐습니다. 주요 도시 간 이동 시간은 귀성의 경우 24일인 오늘 오전, 귀경은 25일 오후

후가 가장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추석 명절을 맞아 27일까지 닷새간 특별 교통 대책

경계선 이남에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의심 지역에서 가까운 곳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어제 상황 발생 지역은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 지대의 추정 지역과는 수십 미터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사고 발생 지역 주변에 하천이 있어 하천을 따라 지뢰가 유실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3.7%로 올려잡았습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어제 발표한 중간경제전망에서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지난 6월 전망보다 1.1%포인트 올린 3.7%로 전망했습니다. 내년 성장률은 기존 6월 전망 1.9%에서 0.7%포인트 오른 2.6%로 내다봤습니다. 올해와 내년 성장률 모두 G20 국가 중 가장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세월호와 이태원 여객기 참사와 관련한 허위 정보와 비방글 122개를 게시한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어제 희생자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참사가 조작됐다거나 유가족이 가짜라는 등의 내용을 반복해서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금융당국이 가짜 거래로 거래량을 부풀려 상장을 유지해온 가상자산 운영사와 실질 사주, 대표이사 등을 수사기관에 통보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어제 이 사건을 포함한 가상자산시장 불공정 거래 사건 4건의 혐의자들에 대해 고발과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조사 결과 임직원 명의 계정 등을 동원해 서로 물량을 주고받는 가장 매매로 부풀린 거래량이 전체 90%를 넘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날씨입니다. 추석 연휴 첫날인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고 흐린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서울 19도 등 전국이 14도에서 1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도 서울 28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지만 흐린 날씨에 체감 더위는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 늦은 밤부터 추석 당일인 내일 오전까지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KBS 라디오 자정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진희였습니다. KBS

0: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윤지영입니다. 인디음악은 자본의 지배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자신의 음악을 하겠다는 비주류 음악으로 시작됐지만 지금은 대중적인 성공을 거두고 있죠. 오늘 음악 이야기, 대중적인 사랑을 받은 인디음악들 만나봅니다. 대중음악평론가 김윤아 씨, 김학선 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1: 라디오로 만나는 문화읽기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0: 음악 이야기 오늘은 대중적으로 성공한 인디 음악들 만나봅니다. 대중음악 평론가 김윤아 씨, 김학선 씨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0: 오늘 인디 음악들 준비하셨다고요?
2: 네. 그런데 요즘 인디 음악이라는 얘기를 할 때 좀 고민이 그러니까요. 되기도 하더라고요. 네. 요즘 뭐 음악 얘기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때 아닌 인디 음악에 대한 또 설왕설래가 오가기도 하던데요. 저는 뭐 그냥 계절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올해도 이 계절이 왔구나 같은 느낌으로. 네.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뭐가 진짜 인디냐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늘 이야기가 오간다는 건데요. 진짜 인디, 가짜 인디, 라벨 붙은 인디 뭐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뭐 뾰족한 결론은 내리지 못한 상태고요. 사실 뭐 한국 인디 30주년, 뭐 작년이었나요? 저희가 이제 얼마 전 맞아요. 지나게 됐는데 그렇게 꽤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음악을 직접 하는 음악가에서 저나 김학선 씨처럼 일하고 있는 이런 평론가들까지도 사실 인디에 대한 정의를 똑같이 내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각각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0: 네, 사실 이 인디의 사전적 정의는 생각보다 굉장히 좀 단순하죠.
1: 심플하죠.
0: 네. 네. 독립을 뜻하는 영어인 인디펜던트에서 따온 말이죠. 그래서 네. 거대 자본이나 대형 기획사의 유통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자본과 힘으로 재장 유통하는 독립음악을 뜻하는 단어인데 한마디로 자본에 얽매이지 않고 어떠한 방식이건 가장 자유롭게 자신의 음악을 들려주는 뮤지션이면 누구든 인디라고 좀 부를 수 있는 거죠.
1: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논란이 많냐?
2: 그러게요.
1: 네,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게 이 문장에 들어있는 것들에 하나하나 딴지를 걸기 시작하면 전부 가능합니다. 네. 예를 들자면 자본이 어쨌든 이 인디펜던트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하나라고 치면 이 자본의 정의를 어디까지 볼 거냐.
0: 그렇죠.
1: 뭐 대자본, 막 대기업 자본만 자본이냐. 그럼 뭐 독지가. 갑자기 좀 넉넉한 독지가가 3억 이렇게 주면 이건 자본이 아니냐. 뭐 이런 좀 정말 뭐
2: 애매하네요.
1: 시비를 걸자면
2: 맞아요.
1: 얼마든지 걸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한마디로 자본에서 자유로운이라는 표현을 많이들 쓰는데 그러면 이 자유도는 어디까지 기준을 둬야 할 것이냐. 뭐 어쨌든 음반을 만드는 데는 돈이 들기 마련이니까요.
2: 그렇죠.
1: 또 한편으로는 창작자의 주도권이라는 것도 전 결국에 인디에서 되게 중요한 맞아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주도권이 뭐 예를 들면 저작권만 있으면 되는 건가? 뭐 아니면 뭐 7대 3이면 되고 뭐 5대 5면 안 되나? 별의별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 네. 거죠.
0: 맞습니다. 네. 그렇게 지금 유나 씨가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이렇게 복잡한 이야기들은 사실 음악을 만들거나 소비하는 사람보다는 평론가나 기자처럼 음악으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1: 맞아요.
0: 계속해서 하는 일종의 놀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1: 네.
0: 해외는 물론이고 한국에도 범위, 정의, 온정 같은 단어와 전혀 상관없이 인디 음악을 음악으로 좋아해온 리스너가 오랫동안 있어 왔고 그들이 사랑하는 노래도 꾸준히 존재 등장해 왔습니다.
1: 네. 특히 오늘 테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인디 하면 대중적으로 인기가 없다. 돈도 없다. 뭐 이런 이미지를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인디는 어떻게 보면 음악을 만드는 사람, 즉 창작자가 음악을 만드는 행위에 대해서 갖는 일종의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자주 하곤 하는데
2: 네.
1: 오늘은 그렇게 꼿꼿한 자기만의 자세를 가지고 만든 인디 음악 가운데에서 대중이라고 불러도 좋을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은 노래를 모아서 들어보겠습니다.
2: 네. 인디 음악으로 시작했지만 대중적으로 히트하면 다 좋은 거 아닐까요?
1: 아, 저는 무조건 네. 좋다고 네. 생각하고요.
0: 맞습니다.
1: 사실 이 논란이 이제 한로로 씨 같은 아이콘 때문에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저는 좋습니다.
0: 네. 네. 그래서 네. 이제 업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게 대중적으로 인기를 만드는
1: 네.
0: 곡들을 두고 이제 인디 가요다.
1: 그쵸.
0: 이런 단어를 좀 농담처럼 쓰곤 하거든요. 그래서
1: 네.
0: 인디의 범주에 속하긴 하지만 한때 대중음악의 모든 것이었던 가요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만큼 좋고 이렇게 친숙한 멜로디를 가진 곡들이 많고 특히 페스티벌이나 공연장에서는 함께 따라 부를 수 있는 떼창할 수
1: 그쵸.
0: 있는 대중 친화적인 곡이라고 이제 그 곡들을 인디 가요라고 저희가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1: 네, 네. 기본적으로는 좀 편하고 쉬우면서도 어쨌든 저는 공연장에서 무조건 떼창이 나와야 인디 가요의 범주에 들어올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가운데서 첫 곡 준비해봤는데요. 한국 인디 음악의 조상님 중에서 그런 곡을 가진 팀이 누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하다 이 팀의 이름 그리고 노래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바로 델리 스파이스의 차우차우 라는 곡이에요. 이 곡은 1997년에 발표한 델리 스파이스 1집 타이틀곡인데요. 사실 발표 당시에도 인기가 많았어요.
2: 그렇죠.
1: 네, 워낙에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 곡이었는데 30년이 지난 지금 인디 음악 팬들에게도 새삼스럽게 사랑을 받고
0: 맞아요.
1: 있습니다.
0: 그렇죠.
1: 약간 좀 역주행? 이게 무슨 일인가? BGM으로도 뭐 쇼츠 같은 데서
2: 맞아요.
1: 많이 쓰이고 있고요. 또 얼마 전 한 페스티벌에 이 델리 스파이스 김민규 씨가 이제 요즘에 솔로로 활동을 하면서 델리 스파이스 히트 곡들을 몇 곡 부르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 차오차오 그리고 고백 같은 곡들을 부를 때 야, 이 노래 발표되고 난 다음에 한참 있다 태어났을 것 같은 젊은 관객들이 떼창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신기하기도 하더라고요. 특히 이 곡 같은 경우에는 가사가 한 줄이었던 걸로 그때도 지금도 인기가 많습니다.
2: 그렇군요.
1: 아무리 애를 쓰고 막아보려 하는데도 너의 목소리가 들려 이 한 줄밖에 가사가 없습니다. 그것으로 이런 감성 떼창을 만들어내고 있는 인디 가요 대표곡으로 첫 곡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2: 네.

0: 그 인디 음악만의 특징이 또 어떤 히트곡들은 예전 거 들으면은 그때가 생각나고 이거 옛날 노래지라는 느낌이 있는데 인디 음악은 그게 없어요.
1: 맞아요. 네. 맞아요. 약간 뭔가 일종의 클래식처럼 어느 시대나 잘 어울리는 그런 그러니까요. 감성이 좀 있습니다.
2: 뭘까요? 약간 시대를 의식하지 않고 정말 그 아티스트가 진짜 네. 속에 있는 걸
1: 그 안에 유행이 사실 안 담기는 거잖아요. 자신들의 음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0: 자, 다음은 어떤 팀인가요?
1: 네, 다음은 델리 스파이스의 차우차우가 인디 가요라는 이 단어 가운데 인디에 좀 방점을 찍고 있다면 다음 노래는 가요에 방점을 찍고 있는 곡입니다. 밴드 브로콜리 너마저의 앵콜 요청 금지 준비를 했습니다. 2005년 결성을 했었고 2007년에 발표한 첫 EP 앵콜 요청 금지의 타이틀곡인데 발표와 동시에 인디씬에 정말 일대 파란을 불러왔을 정도로 굉장히 좀 신선한 느낌을 줬던 곡입니다.
2: 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때는 이제 SNS 이런 게

0: 없을 때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네. 그 노래 들어봤어? 그 팀 알아? 뭐 이런 이야기들을 오프라인에서 했던 게 되게 기억이 나고요. 그 정도로 정말 입소문이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졌던 곡과 팀이었습니다. 그런 브로콜리 너마저가 벌써 결성 20년차가 됐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예. 요즘 어디 가면 정말 그 선배 치고
1: 그럼요.
2: 그렇죠. 완전 선배죠.
0: 맞더라고요. 예.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학선 씨도 같이 그 신인 뮤지션 발굴 프로그램을 같이 심사를 여기 브로콜리 너마저의 덕원 씨와 함께 하게 됐는데 그 무대에서 루키들이 어찌나 브로콜리 너마저 살아갑니다. 하트를 보내던지 아 진짜 존경받는 선배로
2: 뿌듯하겠네요.
0: 네, 네. 요즘 대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 팀 결성이 된 건 2005년 앞서 말씀드린 그 21년 전이었고요. 서울대학교 노래패 메아리를 계기로 만나게 됐습니다. 이거를 들으면 아 20년 된 팀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곳에서 서로 알게 된 덕원, 잔디, 현우 이렇게 세 사람이 관악구 봉천동 쑥고개에 모여서 처음 밴드를 구상하게 됩니다.
1: 그래서 이 앵콜 요청 금지를 부르는 사람이기도 하고 지금은 팀을 탈퇴 솔로로 활동하고 있는 보컬리스트 개피는 이후에 따로 팀에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0: 네.
1: 그래서 그의 MBC 대학가요제 예선에 첫 번째 데모에 수록된 저 이 노래도 좋아하는데 네. 꾹꾹꾹이라는 노래로 참가를 했는데 주최 측과의 커뮤니케이션 실패로 악기 없이 예선 대회에 참가하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0: 네.
1: 그래서 그 현장에서 그냥 궁여지책으로 뭐 에어 기타를 치고 페트병 드럼으로 고군분투 했지만 결국 네, 탈락을 할 수밖에 없죠.
0: 네.
1: 탈락하게 되고 이후에 멤버 현우가 탈퇴하고 새 멤버인 류지와 향기가 합류하면서 첫 EP를 발표하게 됐습니다.
0: 그렇군요. 네. 뭔가 이런 얘기만 들어봐도 아 진짜 재밌게 음악한다. 자신들은 뭐 등줄기가 흥건해졌겠지만 정말 그 인디 음악하는 팀들이라면 누구나 좀 낭만으로 기억하고 있을 에피소드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2: 그러네요.
0: 뭐 이런 이야기만 들어도 진짜 풋풋한 대학교 밴드라는 느낌이 드실 텐데요. 실제로도 이 브로콜리 너마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년간 좀 짧지 않는 시간 활동을 했는데도 성숙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특유의 풋풋함을 잃지 않는 모습으로 지금까지도 아주 두터운 팬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앵콜 요청 금지는 그렇게 이들이 정식으로 첫 걸음을 디뎠던 이 EP 앨범의 타이틀곡이었는데요. 앵콜이 그거예요. 다들 뭐 이젠 아시겠지만 이별에서 다시 이제 새벽 2시에 그렇죠. 자니?
1: 자니?
0: 뭐 이런 연락하는 뭐 이런 걸 이제 하지 말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노래인데 노래가 시작할 때 하는 그 한숨 소리랑 같이 시작을 해요. 그 뒤에 첫 가사가 안 돼요. 입니다. 그래서 전 아직도 이 곡 처음 들었을 때 그 신선하던 느낌이 기억이 나는데 팀명도 특이해. 노래 제목도 좀 독특한데 노래를 틀자마자 그 한숨과 함께 탁 전해지던
2: 바로 감성이 바로 각인될 수밖에 없는 팀이었던
0: 네,
2: 것 같아요.
0: 네. 아 네. 진짜 20년이 지나서 들어도 너무 신선하더라고요.
1: 전 그 홍보 문구도 기억나네요.
0: 뭐였죠?
1: 목욕탕에서 질질 짜다 나온
0: 맞아요.
1: 그 감성. 네.
0: 맞아요. 맞아요. 네,
1: 이런 걸 이렇게 자신들의 음악을 홍보를 했었습니다.
0: 맞습니다. 브로콜리 너마저의 인디가요 앵콜 요청 금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2: 네.

0: 이 곡도 언제 들어도 요즘 노래 같은.
1: 네. 네. 맞아요. 네. 네.
2: 그리고 당시에 정말 한국 가요의 정서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렇죠. 그런 평가도 굉장히 많이 받으면서 네. 뭔가 신의 흐름을 약간 바꿔놓기도 했던 네, 음악이기도 합니다.
0: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자, 다음 곡 만나보죠. 네.
2: 인디 가요의 경우에는 몇 가지 필요 충분 조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2: 우선 가요라는 단어로 붙여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대중 친화적인 멜로디와 가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고 그 밖에도 공연장이나 페스티벌에서 전주만 나와도 그렇죠. 관객들이 알아서 떼창을 준비할 정도로 높은 인지도 그리고 따라 부르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매력적인 후렴구가 있어야 하지 않나 네. 네, 싶습니다.
1: 네. 뭐 인디가요 오늘 그런 곡들로 한 시간을 채워보고 있는데요. 앞서 소개해드린 두 곡도 그렇고 다음 곡 역시도 그런 인디가요의 특징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바로 2인조 그룹 페퍼톤스의 뉴 히피 제너레이션이라는 곡을 준비해봤습니다. 이들이 2008년에 발표한 정규 2집 뉴 스탠다드의 타이틀곡이었고요. 네. 당시만 해도 원래 페퍼톤스는 좀 전자음악에 훨씬 가까운 음악을 했고 보컬도 자신들이 스스로 노래를 하지 않고 여성 객원 보컬들을 참여시켜서 노래를 불렀었어요. 그래서 이 페퍼톤스가 여자 그룹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았고 그냥 프로듀싱 듀오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았는데 그런 어떤 법칙 아닌 법칙을 깨고 멤버들이 직접 노래를 불러서 화제가 됐던 곡이기도 합니다. 약간 뭐랄까요? 얼굴 없는 가수가 얼굴을 처음 이제 드러내고 네. 노래를 하는 느낌 아니었어요? 나 싶기도 하고요.
2: 네. 그래서 네. 페퍼톤스는 데뷔 EP를 냈을 당시부터 웬만한 메이저 레이블에서 관심을 가질 정도로 멜로디를 쓰는 센스가 탁월했던 그렇죠. 그룹입니다.
1: 네.
2: 그래서 이 곡도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이 노래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어설픈 것 같은 창법 그리고 멜로디 이런 부분들이 대책 없는 청춘 그 자체 같은 노랫말과 딱 붙어가지고 그 만들어내는 매력이 정말 일품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0: 네. 가사가 상당히 감각적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1: 네. 스스로도 되게 잘쓴 가사라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하는 걸 어딘가서 본것 같은데 특히 뭐 햇살엔 세금이 안 붙어 참 다행이야. 뭐 이런 가사. 그냥 뭐 엄청나게 시 같은 가사라기보다는 이 페퍼톤스라는 팀 그리고 어떤 청춘의 한가운데를 지내고 있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약간 피식 웃으면서 공감할 수 있는 노랫말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0: 맞아요.
1: 또 후렴구에 가면

0: 약간 그 배짱이 같은 좀 대책 없는 청춘 같은 노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세상은 넓고 노래는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 인생은 길고 날씨 참 좋구나. 이거 진짜 20대 때만 할 수 있는 생각이잖아요.
1: 그렇죠.
0: 네, 저희가 인생은 길고 이런 얘기하기가 이제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시기인데 네. 이런 노랫말이 너무나 매력적인 곡입니다. 그리고 뮤직비디오도 이런 노래의 감성을 그대로 담고 있는데요. 선베드를 들고 페퍼톤즈 멤버 두 사람이 선글라스 같은 걸 쓰고 서울 빌딩 숲을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근데 이제 분명 평일이거든요. 막 직장인들이 돌아다니고 굉장히 빠르게 도시가 돌아가고 있는 한낮에 정말 한가로이 두 사람이 여기저기 어디에서 광합성을 해야 가장 도려나 싶은 마음으로 돌아다니는 그 뮤직비디오가 너무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나요. 엉뚱하면서도 사랑스럽다? 뭐 이런 감정이 참 잘 어울리는 곡입니다.
2: 네, 네. 그리고 또 이 곡이 요즘 유명해진 건 그랜드민트 페스티벌 2008에 역대 첫 공식 테마송으로 맞아요.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1: 네.
2: 통상 GMF라고 불리는 이 그랜드민트 페스티벌, 이 가을 페스티벌이 네. 가끔은 이제 국밥 라인업
0: 요즘 많이 얘기하죠.
2: 네, 네.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0: 늘 같은 라인업이 반복되는
2: 나오고 아무래도 국내 아티스트 위주니까 네. 한정돼 있다
1: 또,
2: 보니까
1: 그리고 또 오죽 좋으면 그러겠어요.
2: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비난도 좀 듣긴 하지만 지금까지도 꾸준히 개최되면서 음악 팬들 사이에서는 가을에 가장 유명한 가을은 역시 GMF다라는 네. 걸 좀 당연하게 받아들인 분들이 많을 정도로 이제는 확고하게 자리를 잡은 페스티벌이죠. 네.
0: 고정 팬들이 있더라고요. 뭐 그렇죠. 아티스트처럼 뭐 그런 면이 굉장히 또 독특한 페스티벌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특히나 이 페스티벌은 이제 개최 초기에 여러 가지로 한국 페스티벌이 안 했었던 것들에 도전하는 부분이 많았는데 예를 들자면 방금 소개해드린 이런 공식 테마송 같은 겁니다. 사실 지금 국내 페스티벌 생각해봐도 공식 테마송이나 이제 당시 초창기에는 또 페스티벌 레이디? 라는 걸 따로 맞아요. 만들었었어요. 뭐 배우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을 앞세워서 그렇군요. 아예 페스티벌의 얼굴로 마치 영화제처럼 운영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2008년에 이제 페퍼톤스의 이 곡이었고 2009년에는 나루와 데베 너와 나의 프롤로그 그리고 2010년에는 데이브레이크의 팝콘을 이 테마송으로 만들어서 예,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 페스티벌에 가면 이 노래가 하루 종일 나와요. 약간 거의 브레인워싱 같은 느낌으로 아직도 저도 그 풍경이 노래와 함께 펼쳐지는데요. 그리고 2011년부터는 공식 주제가인 So Nice라는 곡을 만들어서 이 곡을 그해 출연하는 아티스트들에게 부르게 하는 형식으로 바뀌었습니다.
1: 네.
0: 그 정도로 뭐 많은 이들에게 친숙하게 따라 부르고 싶게 그리고 페스티벌의 그 풍경을 즐길 수 있게 만들어진 곡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1: 네.
0: 그런 모든 요건을 느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페퍼톤스의 New Hippie Generation 함께 하시겠습니다.

0: 인디밴드들의 저력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던 시기인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완전히 많은 밴드들이 또 쏟아져 나왔었죠.
2: 맞아요. 좀 저희가 이제 반농담처럼 메이저인디 뭐 이런 이야기하거든요. 메이저와 네. 인디를 섞어서 네. 그런 아티스트 좀 등장하기 시작했고 네. 이 곡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를 타지 않는 느낌이 확실히 맞아요. 있어요. 저는 사실 올해에도 한 페스티벌에서 이제 이 곡을 들었는데 그 후렴구 아까 말씀드린 세상은 넓고 노래는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 막 인생은 길고 날씨 참 좋구나 이거를 역시나 이 노래가 발표됐을 때 막 태어났을 것 같은 관객들이 막 몽둬와서 부르는데 되게 좀 뭉클함이 느껴지더라고요.
0: 네.
2: 환갑에도 꼭 불러주셨으면 합니다.
1: 네. 네. 아까 제가 인디 가요 뭐 이런 거 말씀드리면서 대중 친화적인 면모가 있어야 되고 뭐 후렴구로 같이 따라 부르고 쉽게 만들어야 한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소개해드릴 이 노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독보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2: 중독성이
1: 네. 네. 발표 당시부터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나서 크게 사랑을 받았던 곡 10cm의 아메리카노 준비했습니다.
2: 네. 사실 이 노래가 이렇게까지 네. 히트할 줄 알았을까요? 아마 권정열 씨도 몰랐을 것 같은데 이 곡은 10cm가 2010년 발표한 곡이고요. 10cm는 당시에 홍대 거리 근처에서 버스킹을 하면서 조금씩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던 인디밴드였습니다. 10cm가 원래 또 2인조였었잖아요.
1: 맞아요.
2: 고향 구미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 밴드부에서 동아리 선후배 사이로 지내다 만난 멤버들이 결성을 하게 됐었고요.
0: 네.
2: 이후에 결성했던 밴드의 멤버들이 군입대를 하게 돼서 남아있는 멤버 둘이 진짜 음악 이제 해보자 우리 라고 하면서 서울로 상경해서 활동을 하게 된 게 20cm의 시작이었죠.
0: 버스킹이 이렇게까지 유명해질
2: 그러니까요.
1: 네, 그러니까 버스킹으로 네. 가장 유명해진
2: 팀이죠.
1: 팀이니까
2: 네, 그리고 스스로도 네. 이제 그거에 대한 정체성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맞습니다. 있는 아티스트이기도 합니다.
1: 버스킹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구미에서만 음악을 하다 보니까 서울에서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일단 몰랐다고 해요. 신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음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던 시절이었으니까
0: 네.
1: 당시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게 버스킹이었다고 합니다.
2: 네.
1: 한동안 거리에서 노래를 하면서 현실적인 실력을 높여갔었고 이후에 라이브 클럽으로 장소를 옮겨서 공연을 했는데 그때도 이제 점점 입소문이 나기
2: 맞아요.
1: 시작을 한 거죠. 근데 라이브 클럽에서 공연을 하려면 이름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냥 큰 생각 없이 그때 멤버들 키 차이가 뭐 10cm다.
2: 맞아요. 뭐 그런 얘기가 있었죠.
1: 그런 식으로 해서 10cm라고 네. 이름을 주고 그러니까 정말 약간 농담처럼 활동을 맞아요. 시작을 한 거죠.
0: 그러게요.
2: 네. 인디라는 말이 부끄럽지 않은 네. 시작을 보여줬는데요.
0: 네.
2: 네. 계속 김학선 씨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초창기부터 계속 입소문이 많이 났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실제로 이 멤버 권정열 씨의 목소리가 진짜 보물입니다.
0: 맞아요.
2: 너무 그 독특하고 막 그 쫀득한 맛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0: 언젠간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2: 무조건 그러니까 누군가의 귀에는 걸릴 수밖에 없는 목소리잖아요.
0: 맞아요.
2: 그렇다 보니까 뭐 금방 사람들의 주목을 끌게 됐고요. 2010년에 자체 제작으로 첫 EP, The First EP를 발표했고 이제 그 이후에 싱글로 뭐 오늘 밤은 어둠이 무서워요. 이것도 정말 히트했는데

0: 이 곡과 아메리카노 같은 곡들이 연이어서 터지면서 인기가 급부상하게 됩니다. 이후에 10cm가 수많은 히트곡을 내긴 했는데 그래도 아메리카노만한 임팩트는 드문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아직도 10cm하면 아메리카노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2: 그렇죠.
1: 네. 네. 그리고 노래 들어보면 가사가 좀 허무할 정도로 아메리카노 구간의 시작부터까지
0: 예.
1: 계속 나오는 곡인데 10cm 특유의 사랑에 대한 찌질함으로 꽉 차있는 곡입니다. 이 권정열 씨 말로는 이 곡이 10cm의 초기 인기를 어마어마하게 끌어올려준 역작이지만 사실은 자기는 소 뒷걸음 치다가 쥐잡은 수준으로 만들어진 곡이고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하게 된 곡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만들 때도 그냥 장난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아무 단어나 붙여서 만든 곡인데 이렇게까지 성공할 줄은 몰랐다고 아직도 종종 인터뷰 같은 곳에서 언급을 합니다.
3: 네, 10cm의 아메리카노 보내드립니다.

0: 오늘 히트한 인디 음악들 들으니까 인디 음악 아닌 분들이 조금 억울한 생각 들기도 하겠네요.
1: 왜요? 왜요? 왜요?
0: 아니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네. 했는데 무슨 인디 음악이라는 이야기 할 것 같기도 해요.
2: 아,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저는 늘 생각하는 게 아니 이런 곡들이 또 있어야 야, 뭐냐 이런 음악이 있는 씬도 있네 하면서 좀 관심 갖는 분들이 계실 거고 또 보통은 영업이 네. 밑바닥에서 뭐 아무것도 없을 때 시작은 잘 안 되거든요. 뭐라도 이제 좀 걸리는 게 있어야 그쵸, 들어오는데 그쵸. 이런 곡들이 그런 계기를 많이 만들어주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즐겁게 인디 음악에 대한 사랑을 많이 키워준 곡들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다음 곡 만나보죠.
2: 네, 다음 인디 가요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소개한 곡들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일 것 같아요. 그리고 가요라는 단어를 붙여도 될까?
3: 그러니까요.
2: 네, 좀 고민스럽긴 한데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요즘 인디 음악 중에 이 곡보다 더 가요만큼 사랑받는 곡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희가 오늘 곡들 소개시켜드리는 것의 기준에 이제 많은 이들이 기억하고 사랑하고 또 따라 부르는 곡을 이야기했잖아요.
0: 네.
2: 그 가운데에서는 2020년대는 역시 이 곡 아닐까 하는 마음에서 가지고 와봤어요. 저도 그렇고 김학선 씨도 이 곡이 이렇게까지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었다는 게 좀 놀랍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3: 네.
2: 밴드 슬리카겔의 No Pain입니다.
3: 네, 이 곡이 2020년 8월에 싱글로 먼저 발표됐던 곡인데 정말 네. 윤아 씨가 얘기한 대로 좋긴 한데
2: 그쵸.
3: 이게 대중적으로 이렇게

0: 반응을 얻는다고 지금 생각하면 약간 신기해요, 놀라운 일이죠.
1: 저는. 네.
0: 근데 이 곡이 지금의 밴드 붐을 대표하는 주제곡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죠.
2: 맞아요.
0: 그리고 실제로 이 곡의 발표와 인기를 기점으로 다양한 밴드들이 젊은 마니아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게 되기도 했습니다.
2: 네.
0: 아마 발표 당시만 해도 이 곡이 지금과 같은 위치를 차지할 거라고 생각을 한 사람은 아마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2: 제가 이게 그 공연에서 먼저 공개를 했었어요.
1: 네.
2: 그 음원으로 나오기 전에 공연에서 딱 듣는데 와 진짜 좋다. 그리고 훅이 진짜 탁 귀에 걸린다. 너무 좋은 곡 나왔는데 라고 생각은 했지만 당연히 근데 이렇게 인기를 얻게 될 줄은 몰랐고 사실 이 곡이 앞서 제가 또 변명 아닌 변명을 한 이런 곡이 가끔씩 또 나와줘야 새로운 음악을 하는 사람들도 자극을 받게 되고
1: 네.
2: 그리고 그런 새로운 음악을 찾아다니는 분들도 자극을 받게 된다.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1: 네. 실리카겐은 참 우리 음악 이야기 단골손님이잖아요.
2: 맞아요. 네. 왜냐면
1: 여기저기 다 걸리는 것 같아요.
2: 그럼요. 네. 진짜 뭐 요즘 밴드 그리고 이렇게 좀 뭔가 자기만의 음악을 하는 팀인데 사랑을 받은 경우 그리고 요즘 가장 뭐 음악적으로 주목받는 팀 진짜 모든 것에 전부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고요. 저희 음악 시간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인 최홍희를 제외하면 지금 함께 활동하고 있는 김한주, 김건재, 김춘추 이렇게 3위는 서울예대 동기고요.
1: 네.
2: 학교에서 만난 사이입니다. 2015년에 데뷔했고 캐치프레이즈가 이 팀도 있었고 새롭고 용감한 사운드,
0: 네, 브레이브 뉴 사운드.
2: 사운드. 이 약간 좀 이때 유행이었나?
0: 그리고 이걸 성기환 씨가 지어줬대요.
2: 맞아요. 네. 그 3호선 버터플라이에. 네. 그래서 초창기엔 이 얘기도 참 많이 했었는데요. 근데 이게 지금까지도 유효해요. 이들의 음악과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캐치프레이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네. 여태까지 유지하고 있는 것도 참 놀랍다 싶기도 합니다. EBS 헬로 루키, 뭐 한국 대중음악상처럼 음악성을 인정받는 팀이라면 한 번쯤 타고 싶다 생각해봤을 각 종상을 음악만 냈다 하면 휩쓰는 밴드로 유명하죠. 지금도 뭐 음악성 대중성 두 마리 토끼를 열심히 잡아가고 있습니다.
0: 네. 그리고 실리카겔 같은 경우에는 그 보컬 김한주 씨 목소리가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2: 독특하죠.
0: 네. 네, 독특하고 또 밴드가 음악 안에서 이 김한주의 보컬 목소리를 활용하는 방식 그런 특성상 인디 가요의 특징인 사람들이 따라 부르는 행위 자체가 좀 잘 안 맞을 것 같긴 해요.
2: 아마 실리카겔 네. 예전에 그 귀 썩는 음악
0: 맞습니다.
2: 에피소드 아시죠? 그 댓글 네. 이 그렇게 달려서 밴드 멤버들이 직접 시상식에서 언급을 할 정도였는데 그게 아마 저는 그
0: 굉장히 좀 네,
2: 왜곡된 찌그러진 그 목소리가 큰 영향이었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0: 맞습니다. 네. 그래서 대중적으로 이게 딱 받아들여지기에는 약간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하지만 역시 이제 그걸 이겨낼 수 있었던 건
2: 네.
0: 실리카겔의 뛰어난 멜로디 감각이
2: 네.
0: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2: 전 약간 왜 안 돼 싶기도 한 게 왜 빅뱅 지드래곤 같은 경우에도
0: 네.
2: 사실 생각을 잘 해보면 발음이나 뭐 이런 것이 그렇게 뭐 엄청
1: 그쵸,
2: 소프트하지는
1: 맞아요.
2: 않아요.
1: 네.
2: 근데 이제 워낙 스타일리시하고 매력적이다 보니까 많은 이들이 사랑하고 익숙해진 셈인데 저는 이제 김한주 씨의 보컬도 이 밴드 음악 좋아하는 분들 사이에선 그런 위치에 자리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리카겔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고 싶어하는 밴드는 의외로 아닙니다. 그냥 음악에 대한 욕심이 많을 뿐이지 멤버들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오히려 아름다운 멜로디를 만드는 걸 너무 좋아한다는 얘기를 자주 해요.
1: 네.
2: 그래서 최근 발표한 정규 3집 발라드 오브 유 같은 경우에도 그런 특징이 아주 잘 드러나 있는 작품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노페인 같은 경우에는 또 노랫말 때문에도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1: 네.
2: 시작 부분이 내가 만든 집에서 모두 함께 노래합시다. 라는 어떻게 보면 약간 송창식 씨 노래 같기도 하고 잘 들리진 않지만 이제 그런 네. 노랫말로 시작하고 또 후렴구에 가서 No Pain, No Fail, 음악 없는 세상 뭐 이런 이제 훅이 나오는데 음악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이 부분 외치면서 점핑하면서 듣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들 수밖에 없는 곡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1: 네.
2: 실리카겔의 No Pain 오늘은 조금 다른 시선에서 들어봐 주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0: 곡만 더 만나볼까요?
1: 네, 마지막 곡은 이 공연이나 페스티벌에서 이렇게 들을 때마다 노래 시작 전에는 아, 이 곡 따라하면 좀 자존심 상한다.
2: 저쪽 그렇거든요.
1: 네, 생각 이렇게 하다가 네. 막상 후렴구 나오면 자기도 모르게
2: 네. 네.
1: 양팔을 들고 네. 막 좌로 흔들면서 노래를 따라하게 만드는 좀 악마의 재능을 가진 곡이라고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바로 밴드 혁오의 톰보이. 이 곡은 정말 그 덕분인지 외국에서도 다 쉽게 따라하게 만들더라고요.
2: 뭔가 네. 약간 그 노스텔지어를 자극하는 멜로디 뭐 이런 것들이 확실히 국경을 타지 않고 많은 사랑을 받지 않나 싶습니다. 그들의 네. 첫 정규 앨범 23, 23의 두 번째 타이틀곡이었고요. 이 곡 역시도 노래 전반의 밸런스가 참 멋진 곡인데요. 혁오 씨야 뭐 워낙에 보컬이 좋잖아요. 그리고 젊은 우리 나이 때는 잘 보이지 않고 찬란한 빛에 눈이 멀어 꺼져가는데 라고 하는 그거 좀 시 같기도 하고 21세기 버전 서른즈음에 같기도 한 뭔가 이 의미심장한 노랫말에 후업반복함이 이제 하는 맞아요. 그 정말 떼창을 할 수밖에 없는 후렴구까지 가지고 있어서 뭐 인디 가요로서의 거의 모든 미덕을 갖춘 노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근데 그런 거 보면 참 대중들이 귀신처럼 아주 쏙쏙 뽑아가지고 알아요.
1: 맞습니다.
2: 네. 네.
1: 그래서 이 곡이 발표된 게 2017년이거든요. 근데 당시 혁오가 무한도전 출연을 맞아요. 한 이후에 전국적으로 이제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던 때였습니다.
0: 네.
1: 요즘은 이제 좀 과거의 이야기가 돼버렸지만 2010년대만 해도 인디에서 메이저로 갈 수 있는 길이 무한도전 그 가요제.
2: 맞아요.
1: 네, 출연밖에
0: 없다. 있었죠. 네.
2: 맞아요.
1: 그런 자조적인 이야기가 인디 씬에 굉장히 좀 돌 때였습니다.
2: 맞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혁오도 뭐 픽이 네, 된 셈이 됐는데 네. 고맙죠. 네. 너무 감사한 일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갑작 스럽게 그런 관심을 받으면 아, 이게 맞는 길일까? 혹은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까에 대한 불안도 저는

0: 당연히 있을 그럼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혁오가 당시에 그것에 좀 나름 시달리는 때였다고 하고 그래서 이 노래를 만들 때 많이 반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작은 자신의 유년 시절의 솔직한 고백으로 시작해서 불안한 사랑을 받는 지금을 지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풍 전야 같은 인생 속에서 어떻게든 자신의 길을 찾아가려는 마음, 그 마음이 이 청춘들과 맞닿으면서 이렇게 곡이 완성되었다고 하더라고요.
1: 네. 근데 이게 정말 꼭 나이의 문제만이 아니라 가슴 안에 나만의 청춘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더 큰 좀 감동을 맞아요. 받지 않았나 네.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혁오는 이 곡을 한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젊은 청춘 송가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는데 그리고 또 놀랍게 이 곡이 카더가든과
0: 맞아 같이 잡고. 만들어요.
1: 카더가든 그냥 네. 웃기는 사람만이 아니라. 아,
0: 네. 근데 아는 분들은 알 걸요. 이거 멜로디적으로 네. 약간 그 카더가든의 맞아요. 느낌이 있어요.
1: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카더가든도 자신의 스타일을 갖고 있는 좋은 네. 음악가고. 그래서 이 청춘 송가라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톰보이라는 제목도 여성이나 남성이라는 성별을 확실하게 내포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중간 정도에 위치한 듯한 단어라서 골랐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음악 페스티벌에서 이 노래 나올 때 양팔 높이 들고.
0: 저요.
1: 네. 이거를 목청껏 좀 따라하는 관객을 상상해 보면서 김윤아 씨 상상하면서 들어봐도 재미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 네. 네. 혁오의 톰보이 보내드리면서 김윤아 김학선 씨와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나무 한 그루. 이준관. 이 가을 나에게는 감나무 한 그루 있어 외롭지 않네. 이 나무 아래에서 감꽃을 주우며 그리움을 알았고 여드름처럼 덜 여문 푸른감 떨어지는 소리에 첫 새벽 푸르게 눈 뜨는 법을 배웠네. 바람에 살랑대던 감잎들, 감나무에 매달려 삐걱이며 즐겁게 노래하던 내 푸른 도르래요. 감나무 그늘에서 속살거리던 귀밑이 홍시처럼 빨개지던 사랑. 그 사랑의 말이 감을 빨갛게 물들이고 태양은 감을 딸 긴 장대처럼 감나무 끝에 걸쳐있네. 이 가을 내 혀 밑에서 감씨 하나 여물어가고 감을 딸 긴 장대 하나 있어 외롭지 않네. 담장 넘어 붉은 감이 주렁주렁 매달린 감나무에서 가을의 정취가 느껴지네요. 이준관 시인의 감나무 한 그루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문화공감 윤지영이었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KBS 열린토론
1: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토론의 황현입니다. 매주 수요일 네 분의 비대위원과 함께 여의도 정치권 분석해보는 열린토론 비대위 시간이죠. 연 의원 장관 후보자의 낙마로 내선 인선에 내각 인선에 제동이 걸린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는 대법관 임명 문제를 둘러싸고 조희대 대법원장과 충돌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거부하면서 양측이 정면 충돌하는 양상으로 흐르는 모습인데요. 정치권에도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2기 내각 인사 논란을 비롯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사태, 열린토론 비대위원들은 어떻게 지켜보고 계신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KBS 열린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 생각이 부딪히는 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토론.

0: 정치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외면할 수도 그냥 둘 수도 없는 문제들 열린토론 비대위에서 살펴보시죠. 자, 오늘도 네 분의 비대위원과 함께합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0: 반갑습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나오셨고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반갑습니다. 이태규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3: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최청열 용인대 특임 교수도 함께해 주십니다.
4: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9730 번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담은 50원, 장문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그리고

0: 어쨌든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고요.
1: 네.
0: 이게 이제 헌법 104조 2항에 대법관 추천에 관한 헌법 조항이 있는데 그걸 보면 뭐 이미 다 아시겠지만 제청권과 동의권과 임명권이 이렇게 병렬로 돼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가 동의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걸로 돼 있는데
1: 네.
0: 이게 이제 그 병렬화 돼 있다 보니까 어떤 권한이 더 우선적이냐, 어떤 권한이 더 위에 있느냐라는 게 늘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전까지는 충돌로 가지 않았던 게 결국 이 헌법 조항이 담고 있는 취지는 충실한 협의를 거쳐서 합의에 도달해라.
1: 그렇죠.
0: 라는 취지구나.
1: 네.
0: 그래서 그렇게 해왔어요.
1: 협의가 됐었죠, 그동안은.
0: 근데 이번에 어쨌든 노태학 대법관 그 후임 대법관 추천을 놓고서 대통령과 대법원장 사이에 말하자면 합의가 안 된 거죠. 그래서 노태학 대법관 퇴임한 이후에 5개월을 끌다가 서면으로 그냥 제청을 했어요. 기존 관례는 제청 전에 대통령하고 대법원장이 만나서
1: 네.
0: 대면 협의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최종적 조율을 거쳐서 제청하는 방식이었는데 이제 그 관례를 깬 거죠. 그에 대해서 이제 뭐 청와대나 대통령은 또 강한 유감과 문제 제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반려한 거죠. 그러니까 국회 임명 동의에 붙이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표했고
1: 네.
0: 다시 제청해달라라고 했는데 그에 대해서 뭐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런 입장을 표명한 거고 어제 오늘 사이에 뭐 서로 간의 공방이 계속 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저는 누가 잘했냐 누가 잘못했냐 이걸 따질 문제가 아니고 이 사태가 너무 장기화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고
1: 네.
0: 이게 중대한 어떻게 보면 그 사법 공백을 초래해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상고심 그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빨리 이걸 해소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죠 일종의. 그리고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결국에는 반발씩 물러나야 된다 생각합니다.
1: 네네.
0: 그러니까 대법원장 이걸 고집하면 안 되고요.
1: 각자 반발씩 물러나야 된다.
0: 손봉기 그 대법관 후보자 이걸 고집하면 안 되고
1: 네.
0: 대통령도 특정인을 추천하겠다는 의지를 저는 계속 그 고집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현실적인 출구는 처음부터 추천 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걸로. 그러니까 이번 이제 노태학 대법관 후임으로 네 분이 추천됐잖아요.
1: 네.
0: 그 네 분 추천은 이미 이제 그 제청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임명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효력을 다했다고 보고 법원조직법의 취지대로 처음부터 추천 절차를 다시 밟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려면 양측이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양측이 만나서 한 발자씩 물러서서 결론을 내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로 만날 수 있을까요?
2: 저는 그거 쉽지 않다고 보는 게요.
1: 네.
2: 일단은 저는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얘기할 때 헌법을 어긋난다라는 법 얘기를 끄집어낸 게 저는 사실 전략적으로 그것이 합리적인가에 대해서 좀 의심을 갖는 게 저는 사실 뭐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법하면 대법원장 얘기가 더 신빙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국민이 많을 수 있거든요.
1: 네.
2: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누가 잘못했던 간에 일단은 법 얘기를 끄집어낸다라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사실 사법부의 최고 수장이니까 법률의 최고 전문가라는 분명히 그런 의식을 갖고 있을 텐데 이게 청와대가 그렇게 헌법 얘기를 하면서 뭐 어긋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거기에서 물러나면 사실은 사법부의 최고 수장으로서의 어떤 이미지라든지 위상이라든지 권위에 훼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러서지 않을 거고
1: 네.
2: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 사법부의 그 대법원의 어떤 그런 것에서 밀려나게 되면 앞으로 정말 10명이 훨씬 넘는 대법관들을 임명해야 되잖아요.
1: 그런데
2: 네. 이번에 밀려버리면 그것도 차질이 생길 거라는 그런 우려를 분명히 가질 수 있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 청와대 측에서 조금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1: 네.
2: 뭐냐면 그 오늘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그러니까 스트리트 뉴스 의뢰로 조원 CNI의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조원 CNI가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18세 이상 2007명을 대상으로 한 ARS 여론조사고요.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원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1: 감사합니다.
2: 근데,
1: 네.
2: 예, 오늘 추석이니까 제가 한 거예요. 근데 예, 이게 뭐냐면 이 여론조사 보면 대통령 부정평가가 그러니까 긍정평가가 37% 정도 안 하는데 부정평가가

0: 평가 순위 1위가 공소 취소 문제.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난번 기자회견에서도 공소 취소 얘기 분명히 안 했고,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아 이게 대법원장하고 청와대의 대통령과의 갈등이 이게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설령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된다라는 차원을 청와대가 생각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1: 거기에 같은 이유로 지금도 양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0: 저는 양보를 해야 된다 뭐 안 해야 된다 이런 차원 떠나서 네. 그런 인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 절대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법 얘기를 끄집어냈는데 거기서 왜 물러서겠어요?
1: 아니 그러니까 이게 결론을 내야 되고, 왜냐하면 이게 결론이 안 나면 이 모든 장기화되면 피해는 국민한테 가는 거 아닙니까?
2: 그래서 네. 전 대법원장이 좀 물러나야 될 것 같아요.
1: 대법원장이 물러나야 된다?
2: 한쪽씩 다 양보를 해야 되는데 네네. 지금 과도해요. 지금 대법원장이. 지금 이 양쪽에 다 이제 아까 다 설명하신 것처럼 재청권, 동의권, 임명권이 병렬적으로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이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똑같은 무게를 가지고 권한을 행사하라는 얘기예요. 네.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104조 제2항.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재청권을 행사하면 대통령이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지금.
1: 그러니까 대법원장, 네. 국회, 대통령이 동시에 같은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다.
2: 같은 권한을 갖고 있다고 좀 봐요. 네네. 그런데 대법원장이 결국은 재청권을 행사하면서 대통령보고 굴복하라고 얘기하면은 사실상 임명권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대통령 임명권이 절차적인 문제, 형식적인 권한으로 청해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청와대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대법원장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 생각대로 한다면 대법원장이 사실상 아무런 그 권한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에 양측이 네. 충돌을 한 상황에서 이건 해결할 길이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과거에는 그래서 이거 항상 협의를 통한 합의를 해서 한 번씩 양보했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양보한 적도 있었고 대통령이 양보한 적도 있어요. 다 쭉 우리 현 정사를 보면 말이죠. 네. 그런데 이번에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누가 더 잘했다고 따질 건 아닌데 문제는 재대총 요구했을 때 이렇게까지 어제 얘기하고 오늘 또 얘기했거든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률적인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어차피 그 104조 2항에 대해서 그게 전혀 다르기 때문에 생각들이. 저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출발하는 게 나아요. 후보자 추천위원회 다시 해서. 그게 양쪽에 모양을 상하지 않으면서 명분도 주면서 그렇게 가야지 이거 바로 또 제재청을 거부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지금 23일 날 오늘 얘기를 했잖아요. 또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러니까 청와대는 더 이상 입장 내지 말고 한 발 양보하는 게 그런 거예요. 청와대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이 대법원에서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네. 단지 후보자 추천위원회 새로 구성해서 새로 출발해야 됩니다.
1: 새로 출발해야 된다고
2: 보시죠. 네, 그래야 되는 것이지.
1: 그러면 시간을 좀 줄일 수 있습니까?
2: 좀 낫지 않겠어요? 내년 6월까지 이대로 간다고요?
1: 아니 권한쟁의 심판 이야기도 좀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 시간이 또 너무 오래 걸리는 얘기예요.
2: 권한쟁의 심판 하는 게 맞죠?
0: 국민의힘이 그거 권한쟁의 심판?
3: 그랬어요. 청와대 안 간다고
1: 청와대는 안 간다고 그랬는데
3: 국민의힘이
4: 거부 적격이 없을 겁니다.
5: 그러니까
4: 이해당 당연히 심의 의결권이기 때문에 아직 안 넘어갔으니까 국회.
2: 권한쟁의 심판을 할 권한이 없다고요. 국민의힘은. 제가 그래서 이 권한쟁의 심판 하면 안 됩니다. 하게 되면은 어느 한쪽이 이 상처를 받게 돼요.
1: 그렇군요.
2: 대통령 권력이나 사법의 대법원장 권력도 이거는 좋은 모양이 아니에요. 어쨌든 둘이 양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출구 전략이에요. 다른 때는 출구 전략 시커니어서 왜 이럴 때 출구 전략 얘기 안 합니까?
1: 네네.
2: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건.
1: 알겠습니다. 추천의 시간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태규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5: 저는 이제 궁극적으로 서로 양보해서 타협을 해야 되겠지만 아까 이제 뭐 다들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지금 그 헌법상의 우리 대법관 임명 조항이 결국 이제 3권이 골고루의 어떤 권한을 행사하도록 이렇게 분산시켜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법부에는 어쨌든 재청권이라고 하는 이제 독립성을 부여해 준 거고 또 입법부하고 행정부에는 어쨌든 그 동의와 임명이라고 하는 견제권을 부여를 해준 거란 말이죠.
1: 네네.
5: 이 세 개가 이제 동등하게 어떤 권한이 동등하게 주의를 갖고 있다고 본다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상호 존중과 이 제도 권력에 대한 자제를 통해서 절충점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것이 조율이 안 되고 이제 기계적으로 지금 이제 충돌해갖고 이제 여기까지 온 거지 않습니까?
1: 네네.
5: 결국은 이제 우리 사회의 어떤 그 타협 능력의 부재, 정치력의 어떤 실종 상태를 여기서 보고 있는데
1: 맞습니다.
5: 계속해서 이렇게 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판결을 내려야 되냐 이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1: 네.
5: 저는 그래서 대법원장도 양보를 해야 되겠지만 대법원장이 양보하려면 대법원장이 양보할 만한 명분을 저는 청와대에서 제공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적어도 이 헌법 조항 절차대로 한다면 대통령의 재재총 요구권은 헌법상에 없는 조항입니다. 그 자체가 헌법상 행위가 될 수가 없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 그럼 조이대 대.

0: 대법원장 이야기는 대통령이 헌법상에 없는 권한을 행사했기 때문에 그 권한에 맞춰서 내가 행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본인이 할 때는 헌법이 위배되는 거예요.
1: 그렇죠.
0: 이 제재청 요구를 받아들이게 되면.
1: 네.
0: 그러면 다시 해서 추천회를 다시 구성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면 대법원장이 그 추천회를 다시 구성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청와대가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걸 대법원장 보고 무조건 물러나라 이렇게 이야기한 건 아닌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국회의 동의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라는 두 차례에 있어서의 견제를 이미 받고 있는 거예요.
1: 그런데
0: 네? 여기서 더 제청권을 형해화시킨다.
1: 네.
0: 그럼 제가 볼 때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저는 가져온다고 봅니다.
1: 아니 근데 이게 잘 생각해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계속 무한 루프가 돌 수도 있어요. 이게 정치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2: 아니, 당연히 그렇죠. 네. 당연히 그렇고. 저는 지금 이태규 의원님하고 결론은 같은데 해석이 좀 다른데요. 헌법이 모든 걸 세세하게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그 헌법 104조 2항은 법률에도 세세하게 규정이 안 돼 있어요. 결국 그러면 헌법상 확립된 관행과 관례가 뭐냐.
1: 네.
2: 그것도 헌법이 예정한 질서예요. 그 헌법이 예정한 질서라는 게 꼭 명문화돼서 헌법 조문에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니고 그 헌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 헌법을 실천함에 있어서 그동안에 확립되어 온 그런 일종의 이제 헌정 질서가 뭐냐. 그게 저는 충실한 협의고 합의였습니다.
1: 그럼요. 네.
2: 근데 그걸 안 한 거예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 본인은 뭐 청와대 눈치를 보니까 해봐야 안 될 것 같다라는 식의 이제 의사를 법원행정처가 비추고 있지만 그건 다른 겁니다. 특히 대통령 대면 협의 없이 저걸 던진 거는 그것도 5개월이나 끌다가 바로도 아니고 납득하기가 어렵죠.
1: 네.
2: 게다가 던진 시점을 보세요. 여당 전당대회 다음 날 저걸 던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당 전당대회에서 뭐 조희대 탄핵이니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서로 선명성 부각시키느라 하고 마치 그거에 대응하듯이 그보다 더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거는 1 플러스 1로 던진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2: 그 노태학 대법관 후임으로는 어쨌든 대통령이 이쪽이 그 대법원이 요구하는 사람을 안 받아주니까
1: 네.
2: 김성수 그 대법관 이번에 되신 분 이응구 대법관 후임 이걸 묶어가지고 던진 거 아닙니까? 하나씩 나눠 갖자고 그것도 일종의 정치적 행위로 본 거죠. 그 이번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제재청이라는 게 헌법에 없습니다. 읽어보면. 그리고 반려 이런 얘기도 없어요. 그러나 임명동의권은 대통령이 국회로 보내야 국회가 동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임명동의 절차를 대통령이 송부를 해야 임명동의 절차가 시작이 되는데 임명동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대통령이 판단한 겁니다.
1: 네.
2: 그래서 그게 해석상 제재청인 거지 뭐 제재청이라고 그 청와대에서 브리핑은 했습니다만 그 문서에 명시적으로 그게 담기지는 않았던 것
1: 임명동의
2: 같아요.
1: 임명동의권 포함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군요.
2: 당연히
1: 거였군요.
2: 임명동의권이 포함된 거로 해석을 하는 거죠.
1: 네네.
2: 그리고 뭐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 입장을 내면서 국법에 따른 행위는 무슨 문서주의와 부서제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말도 안 되는 거고 아니 문서로 아직은 문서로 안 하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게다가 거기에 부서도 대총리 부서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의 임명권은 온전히 대통령한테 귀속된 권한이기 때문에 그게 국무위원회 부서가 있고 없고는 지극히 형식 논리적인 문제인데 마치 그게 헌법상의 중대 원칙인 것처럼 얘기를 했다가 또 슬그머니 꼬리를 패요. 문서로 했고 부서도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게 아니고 이게 근거가 없고 사유가 부족하다. 근데 또 근거도 됐대요. 헌법 104조 2항 그다음에 법원조직법 41조 2항에 따라서 이거는 이제 임명동의 그 저 임명을 할 수 없다라는 거를 입장을 밝혔다는 거예요.
1: 그렇죠. 네네.
2: 그런데 오늘 거기다 대고 또 그 제청 절차에 대해서 이상이 있다고 하는 건 수용하기 어렵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1: 그렇죠. 자존심은 좀 긁는
2: 거죠. 일종의 한번 해보자고 지금 나오는 겁니다.
1: 맞습니다.
2: 근데 대법원장이
1: 네.
2: 대통령한테 한번 해보자고 해서 뭘 어땠다고 저걸 한번 해보자고.
3: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어제 오늘 연이어 이제 입장을 냈단 말이에요.
1: 네.
3: 헌법적인 근거나 구체적인 사유가 없다. 제재청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오늘도 또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이제 이 제청 요청 그러니까 서면 제청에 대해서 절차적으로 완결하지 않다. 그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 대한 반박을 이제 연이어 한 거예요. 그리고 특히 전당대회 다음 날 이제 서면 제청한 것도 한 겁니다만 대통령하고 차담회를 나눴잖아요. 이건 헌법적인 건 아닙니다. 대단히 정황적이고 정무적인 것이긴 합니다만 그 이응구 대법관 퇴임하면서 김성수 대법관 이제 그 취임한 거에서 관련해가지고 만났는데
1: 네.
3: 차담회를 갖고 대화를 나누고 거기서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는 안 나눴을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알 길이 없고 그리고 대통령이 출국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1: 갔죠.
3: 바로 이제 이렇게 입장을 냈어요.
1: 네.
3: 그런 걸로 봐서는 이걸 가지고 시비 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장의 마음이니까 자유긴 한데 그런 게 너무 정치적 냄새가 너무 직계배예요.

0: 그러다 보니까
1: 청와대는 굉장히 불쾌감 표시하는 것 같아요.
0: 아마 제가 청와대에 있어도 그랬을 것 같아요.
1: 네, 빈주털이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0: 그런데 소면 제청이라는 게 물론 네. 헌법에 의하면 전혀 어긋나지 않아요. 소면 제청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없으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우리 헌정사에 이 확립된 질서도 대단히 중요해요. 그 불문법, 소문법을 떠나서 말이죠. 그런데 그걸 무시한 거예요.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1: 네.
0: 근데 어쨌든 양쪽이 충돌한 거 아닙니까?
1: 그렇죠.
0: 지금 아까 말씀처럼 무한히 도는 이거 루프 같은 거예요. 지금 진짜. 여야가 진영에 따라 전혀 이 입장이 다르고 바라보는 것이 달라요.
1: 네.
0: 그럼 이제 이건 푸는 길은 제가 아까 그런 말씀 드린 거 지금 자꾸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푸는 길은 더 이상 청와대가 입장을 좀 안 냈으면 좋겠어요. 불쾌하더라도.
1: 그러니까 서로 입장을 좀 자제하는.
0: 자제해라. 네. 그게 말하자면 우리 한때 그 얘기 많이 했죠.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진가라는 책 인용 많이 했어요. 요즘은 덜 하던데. 근데 거기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 딱 그거예요.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것. 그러니까 대법원장도 그걸 따를 의무가 좀 있다고 봐요.
1: 아니 근데 이게 네. 서로 자제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왜냐면 지금 민주당 여기가 여권에서는 이거 사법 쿠데타다. 지금 뭐 탄핵 얘기도 나오고.
0: 그런 건 자제해야 된다.
2: 근데 그런 근데
0: 그거 말을 자제해야죠.
2: 그거는 저는 일반 국민들의 시각에서 지금 합의가 안 됐는데 대법원장이 일방적으로 이것이 제청을 요구했다는 것이 문제인지 일반 국민들의 시각에서요. 어떤 특정인을 왜 제청하지 않았느냐라는 문제에 있어 출발하는 건지 이거부터 전 청와대가 생각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1: 네.
2: 지금 민주당 아까 사법 구태타라는 용어를 쓴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그런 얘기는 그만 나왔으면 좋겠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뭐 이거 상권 분립이 위배된다. 이게 지금 여권 전체 입장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걸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 쪽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1: 네.
2: 상권 분립 대통령제의 상권 분립이에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게 저만 그렇게 볼 수는 있지만 저는 이미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이 융합됐다고 보거든요. 다시 말해서 권력 분립이 아니라 권력 융합이에요. 왜? 국회의 다수당은 다수가 아니라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민주당이고 본인들이 원하고자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단독으로 통과시켜요. 국회는 원래 합의제적으로 운영돼야 되는데
1: 네.
2: 이런 식으로 다수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결국은 여권 세상이 되는 건데 지금 남은 것이 뭐냐면 사법 권력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사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대법원장 아니 대법관을 늦게 지명한 거 국민의 피해다.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 권력 분립이 점점 희미해져가는 이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사법 권력에 대해서 어떤 요구를 한다라는 것이 과연 지금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도 역시 생각해야 된다라는 그런
1: 알겠습니다.
2: 생각 갖고 있습니다.
1: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워낙 강하니까 삼권 분립을 시키는 건데 거기서 또 청와대의 의견을 들어준다면 이 사법권이 흔들린다.
2: 같이 돌아가잖아요.
3: 네, 이게 조금 우리가 냉정하게 진영의 입장 또 여당 야당의 입장에서 보지 말고 정말 우리가 아까 저기 최 교수님께서 이제 그 상호 관용과 자제라는 이제 말씀을 좀 주셨는데 그런 관점도 우리 민주주의를 어떻게 지키고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좀 봐야 된다고 보는 거고
1: 맞습니다.
3: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104조 2항 이 대법관 임명 부분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유월왕제 87년제 헌법 개정하면서 유월왕제의 결과물로 이걸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1: 네.
3: 그때 얘기 나왔던 것이 어쨌든 이제 사법부 독단도 막지만 행정부의 또 사법 지배도 막아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시대적 고민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또 과거의 권위주의 시대에 있어서의 또 사법부가 권력이 지배당했던 그런 것도 이제 방지해야 되고
1: 그렇죠.
3: 그런 부분을 따진다면
1: 네.
3: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청와대도 자제해야 되고 다시 이런 그 법의 취지에 대해서 저는 대법원장 다시 한번 이제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접점이 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중요한 부분은 윤석열 저기 전 대통령 때 그때도 이제 대법관 두 명 아마 그 진보적 인사 임명 제청할 때 반려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보도가 돼가지고 한번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의 입장은 그 위원이다. 왜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대통령이 함부로 그걸 하냐.
1: 네.
3: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지금 또 대통령 임명권을 또 강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당 때 입장 다르고 야당 때 입장 다르고 이렇게 되면 한국 사회 한국 민주주의가 발전이 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것이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정말 우리 민주주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절충점이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1: 그 이태규 의원님 네. 말씀은 약간 좀 대통령이 한 말 물러서야 된다고.
4: 아니 제가 뭐 이태규 의원님 말씀에 예. 이의를 제기하는 건 아닌데 그때 네네. 국민의힘의 입장 입장은 지금과 또 정반대였어요.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렇게 그냥 난리를 쳐가지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물러섰어요.
1: 그렇죠.
4: 결국에.
3: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한 게 민주당의 문제만 제기하는 게 아니고 근데 진영의 입장에서 여당 때 또 야당 때 이렇게 자꾸 입장이 바뀌면 이 민주주의의 어떤 기준점이 없어지잖아요.
1: 아니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가서 명확하게 우리가 기준을 세우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4: 그게 하나의 그래서. 방법일 수 있는데 이걸 만약에 헌재로 가져가면 헌재가 칼로 무자르듯이 어느 한쪽에 손을 들어줄 수 있는 맞아요. 문제냐. 근데 헌법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헌법에는 이게 충실한 협의와 합의를 통해서 결정하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1: 그렇게 하죠. 예.
4: 헌재가 아마 넌디시즌을 할 겁니다. 이게 결정 못한다. 충실한 협의와 합의를 해라. 가봐야 이게 헌재에서 결론이 안 나요.
1: 알겠습니다.
0: 저 하나만 봤습니다. 예, 예. 저 여당에서 말이죠. 이 조이대 난. 시대의 난. 시대가 뭐 역사적으로 처음이다 뭐 이런 의미를 중의적으로 사용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돼요. 사법구태타다. 이런 말을 자제하라는 얘기예요.
1: 그러니까 자극하는 말을 좀 자제해라.
0: 이게 지금 청와대만 자제하는 게 아니라 네. 여당도 자제해야 돼요.
1: 이 말도 자제해야 되지 않습니까? 탄핵 이야기 나오고
0: 그거 당연히
1: 거?
0: 자제해야죠.
1: 자제해야
0: 지금,
1: 된다.
0: 아니 예. 지금 탄핵 못해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과 법률 위반한 게 없어요.
1: 네네네.
0: 어제 뭐 또 그 의원은 민주당의 그 강경파 의원은 헌법과 법률 위반했으므로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지. 헌법과 법률 위반한 게 없죠 지금 저희 대법원. 단지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양치 좀 자기 입장만 얘기하는 거냐. 임명권과 재청권 이걸 자제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들은 왜 자기 얘기만 합니까 민주당 사람들. 그러니까 더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네.
2: 그리고 그 전에 조희대 씨라고 얘기를 하고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나왔잖아요. 이게 그 단어 한마디가 함축하는 거는 상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사법부를 감정적으로 바라본다라는 그런 인식을 줄 수 있어요. 본이든 본의가 아니든 간에. 네.
3: 이게 네. 지금 저는 민주당이 조금 이제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175석을 가지고 거대 여당 아닙니까? 거기다 행정권력까지 이 정권이 이런 문제를 제대로 정치적으로 풀지 못해서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대법원장의 책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적어도 국정운영의 중심 주체로서 이 부분을 풀지 못하고 이걸 공격적으로 이렇게 해서 계속 갈등을 유발시키는 거. 그래서 지금 헌법 질서가 사실 교착 상태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서 민주당을 먼저 무거운 책임감을 먼저 느껴야 돼요. 지금 정치 공세로 탄핵이니 뭐 쿠데타니 뭐 이런 표현을 해서 공격해서 갈등을 더 확산시키고 이거 할 때가 아닙니다. 문제를 알겠습니다. 푸는 게 여당 아닌가요?
4: 요즘 보면 전반적으로 정치권에서 이 정치적 언어의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요. 감정의 온도가 너무 높고 지난 이제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마찬가지잖아요. 한동훈 의원이 보였던 모습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여당은 여당답게 그야말로 국정의 책임 주체이기 때문에 여당다운 모습을 보여야 되고 아니 조희대 대법원장 비판할 수 있어요. 대법원장이 무슨 성역입니까? 당연히 비판받을 건 비판받아야죠. 그러나 탄핵을 시키겠다 내지는 무슨 희대의 난이다. 이런 어떤 그 감정적인 언사는 절제하는 게 맞고
1: 네네.
4: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중대한 헌정 위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냉정하게 출구를 찾고 문제를 해결할 건가 거기에 집중을 해야지 감정적 비난을 하는데 집중을 하는 건 결국에 자기 지지층들의 열광은 불러올 수 있어도 국민들이 보기엔 불안해요 이게.
1: 알겠습니다.
4: 좀 그런 점을 여당이 주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0: 그 장동윤 대표도 그 제명화 이런 얘기 하지 말아야 돼요.
1: 서로
0: 양치. 네.
1: 아, 그거 마셔서 줘야 된다. 알겠습니다. 예.
3: 그 다 누워서 침 뱉는 거
0: 맞아요.
1: 다 제가 지금 네 분께서 동일하게 얘기하시는 의견 통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자제하고 서로 지금 감정을 누르고 자극적인 말 쓰지 말고 좀 대화 좀 해라.
0: 뭐 해결해야 될 거예요. 네, 언제까지
1: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 대통령께서 다시 해외 순방 마치고 돌아오셔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될 일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이틀 만에 사퇴하면서 정치권이 또 파장에 휩싸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다음 날 이제 사퇴 입장 발표했잖아요. 그 배경에 좀 관심이 많이 쏠렸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한동훈 의원이 제기한 문제들이 아니라 결국 청와대에 전달된 탄원서가 이게 한방이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최창률 교수님.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저는 그런 거 앞에 정하로 올 때 그런데 저는 네. 그 기자회견 보면서 말이죠. 그 기자회견 당신 그건 모르는 때였잖아요. 탄원서
1: 네.
0: 얘기는.
1: 네.
0: 그래서 신중하게 처리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기자회견 때.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질문 때.
1: 그래서
0: 때.
1: 임명 안 하려는 건가?
0: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1: 뭐
0: 임명 안 하겠구나. 그런 네. 생각 했고 또 하나 문제가 전반적으로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그거를 만회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한 거 아닙니까?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사과하고 사과라는 단어는 안 썼습니다만. 그런데
1: 네.
0: 거기서 김승원 후보자 임명한다고요?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저는 당연히 100% 임명 안 할 것이다. 그렇게 봤어요.
1: 그러셨군요.
0: 왜냐면 지금

0: 이 여러 가지 국민들에게 낮은 자세로 가는 건데 그 당시에 그 여론조사는 다수 여론조사가 김수홍 후보자는 임명은 안 됩니다가 많았다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사퇴하기 전에.
1: 네.
0: 그렇다면 이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겠다고 했잖아요. 대통령께서. 국민 눈높이에 맞춘다고 해놓고 김수홍 후보자 임명한다고요? 그럼 기자는 하나 많아요.
1: 그러니까
0: 공소취소나 그 헌법 연계 문제는 잘했어요. 나름대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열은 했다.
1: 네.
0: 피는 멈췄다. 근데 피가 어제가 멈추긴 멈췄더라고요. 지지율이 떨어지면 멈췄을 것이다 라는 얘기했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 김수홍 후보자가 사퇴했어요. 저는 그래서 탄원서 때문에 한 것 같긴 해요. 그 30분 늦추고 이런 걸 볼 때는.
1: 네네.
0: 근데 저는
1: 기자회견 30분 늦춘 게 이제 탄원서의 영향이 있었다고 보시고요.
0: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건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는데. 네.
1: 아니 그러면 아니 유창열 교수님 그러면 아예 지지율을 올리려면은 그냥 기자회견 때 아 임명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훨씬
0: 그거는
1: 전달 잘 되지 않나요?
0: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1: 네.
0: 조금 생각해 보겠다는 게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신중히 처리하겠다는 건 임명하지 않겠다는 의미였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아무튼간에 그 탄원서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되면서 30분을 기자회견을 연기하면서 그 얘기가 맞는 것처럼 이제 해석이 되고 있는데 저는 그런 걸 떠나서 대통령이 당연히 임명 안 했을 것 같아요. 이상하게 임명하면 그게 말이 돼요? 공소취소나 연임기한 안 한다고 해놓고 김수건 후보자 임명하면 지지율 더 떨어질 텐데 저는 그래서 탄원서가 무관하게 안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1: 그 이전에도 임명 자체를 안 했을 것이다?
0: 안 했을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신 교수님은요?
2: 이게 사실은 자진사퇴와 지명철회는 굉장히 이게 다른
1: 과정이잖아요. 예.
2: 그런데 최소한도 본인이 지명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명 철회보다는 자진 사퇴 형식으로 하는 것이 한때나마 지명했던 그 대상자를 위해서는 그게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에 30분 늦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30분 기자회견 늦게 하는 것이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라는 것은 사실이죠.
1: 네네.
2: 그리고 사실 저는 그전까지 분명히 임명을 할 거라고 봤거든요. 사실 청문회까지 했고 저 민주당에서 청문 보고서를 단독으로 신속하게 아주 채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1: 네.
2: 법사위에서. 그래서 아 이건 임명하겠구나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 기자회견 때 이재명 대통령이 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그 다음날 한 걸 보면 최소한도 법사위에서 통과될 때까지만 해도 민주당 법사위원들 대다수는 법사위원장을 비롯해서 몰랐어요. 그 탄원서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러고 이제 홍익표 정무수석한테 그게 전달이 되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그 사이에 분명하게 그 아주 급격한 기류 변화가 있었을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뭐 이거 다 추론이죠. 뭐.
3: 네. 탄원서 냈던 보좌진들이 인터뷰를 지금 했잖아요. 그 인터뷰에서 나온 설명을 봐도 지금 신율 교수님 말씀하셨던 거하고 거의 궤를 같이 해요. 그러니까 그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몰랐고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청문보고서 채택한 이후에 법사위원 중에 한 두 사람 정도를 만나서 구두로 이 탄원서 내용을 전달했다. 굉장히 당황하더라. 이런
1: 네.
3: 거였고 그 홍익표 수석한테 전달이 된 거죠. 그게 17일 오전입니다. 그리고 17일 날 어쨌든 그 대통령 기자회견 하루 전이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약간 이상기류가 생기기 시작한 거고 그러나 그때까지도 김승원 후보자가 물러날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18일 날 오전에 당사자를 만났잖아요.
1: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3: 네, 그 탄원서 냈던 보좌진을.
1: 네.
3: 탄원서 냈던 보좌진을 만나가지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물러나겠다는 의사가 아니었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는 의사였는데 그러나 이제 보좌진들이 배수해진을 치니까 그럼 기자회견 한다 우리 얼굴 내놓고 그러니까 다음날 자진사퇴로 귀결이 된 거고 그러니까 이게 급제동이 걸리면서부터 임명은 사실 어려워졌다고 보고요. 청와대에서도 다만 본인이 끝까지 뭐 아니라고 얘기하고 자기가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즉시 지명철회는 아니고 기회를 좀 줬는데 이제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였고 애초에. 그러니까 저는 이 과정을 돌아보면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좀 그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김수근 후보자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는데 사실 우격다짐식으로 청문회를 밀고 나갔던 거 아닙니까?
1: 네.
3: 게다가 김민석 대표가 뭐 보면 볼수록
2: 잘된 인사다.
3: 이런 얘기해가지고
1: 네.
3: 너무 국민 정서나 여론에
0: 명언입니다,
3: 네, 국민 정서나 여론에 맞지 않는다 이런 지적을 받았고 다 좋아요. 그러나 어쨌든 김승훈 후보의 결정적 문제가 드러나기 이전이었으니까 어쨌든 여당 입장에서는 스스로 지명한 후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바로 포기 못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말이에요. 그러니까 낙마했고 그리고 저 탄원서 문제까지 알려지고 있고
1: 네.
3: 저거는 형사적 문제까지 될 가능성이 있는 의혹들이 제기가 됐어요.
2: 고소했잖아요. 시민단체가.
3: 그러니까.
0: 고발됐죠.
3: 그러면
2: 고발. 고소가 아니라 고발.
3: 그러면 검증 실패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0: 민주당도 좀 머리를 숙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 앞에 유관 표명을 하든가 최소한 사과를 하든가. 아니 그 당에서 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당대표가 그렇게 밀어붙인 인사가 결과적으로 낙마했고 추가적인 의혹이 드러났는데 후보자의 결단이다. 이렇게 오히려 그걸 미화하거나 의미를 축소해가지고 뭉개고 갈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당이 욕을 먹는 겁니다.
1: 아니 그 탄원서 내용이 민주당 내에서도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다라고 우리가
0: 탄원서 알고 내용에 관한 소문이 좀 있었던 거죠.
1: 그 어느 정도의 소문이 있었었던 예. 거다.
2: 거기 덧붙여서 예. 지금 아까 그 잘된 인사라는 얘기는 뭐 제가 농담으로 아까 뭐 희대명이라고 얘기했는데 권회찬 결단. 그 누가 얘기했는지 아는지 제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고요. 살신성인. 기가 막힌 얘기들이에요.
1: 그것도 있고 법사위원장이 눈물을 같이 흘렸잖아요.
2: 그럼 청구했다니까 그러다 치고 네. 사퇴한 다음에
1: 사퇴한 다음에
2: 사실성입니다.
1: 알겠습니다.
2: 고뇌찬 결단은 말이죠. 박정희가 유신할 때 하는 얘기예요. 그게. 이게 그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의원들이.
3: 제가 이제 그 복싱으로 치면 이게 이제 한동훈 의원 공세로 김승원 후보자가 거의 그러기 상태에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탄원서라는 이제 훅 하고 엇벅것이 연달아 들어가니까 내가 일단 세컨에서 항복하고 타월 던진 거랑 똑같아요.
1: 네.
3: 무슨 말씀이냐면 어쨌든 사퇴해서 실기했다. 이미 그 전에 사퇴를 해서는 실기한 부분이 하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박원석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당의 민주당의 여당으로서의 위기대처 능력이 너무나 형편없었다는 걸 보여준 부분이고
1: 네네.
3: 그래서 이 결과가 뭐냐 이제 사태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경기도당의 회계부정 문제나 뭐 이런 부분 다 형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수사 안 할 수가 없고 드러난 것만 보면 횡령이 거의 확실해 보여요. 그럼 이제 이 수사 결과에 따라서 민주당이나 여권 전체가 이 김승원 후보자로 인한 후과를 제가 볼 때는 치르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때 순간적으로 그 위기대처 능력의 그 시점을 놓친 부분들이 나중에 정치적으로 어떻게 더 큰 피해로 본인들이 이제 감당해야 되는지 아마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문제일 그러니까 거예요.
0: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이쯤 됐으면은 윤리감찰을 해야 됩니다.
1: 네.
0: 민주당 윤리감찰단이 있거든요. 이거는 탄원서라는 의혹의 실체가 있어요. 그럼 그 탄원서 내용을 지금쯤은 민주당 지도부도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그냥 김승원 후보자의 개인적 의혹이 아니고 이분이 도당위원장이었기 때문에 도당의 당비 사용과 관련돼서 그 당비라는 게 그냥 당원들이 낸 당비만이 아니고 국고보조금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국고횡령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고 아주 상세하게 그 의혹 내용이 적시가 돼 있는데 윤리감찰에도 이걸 회부를 안 한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1: 그러니까
0: 저는 왜 민주당이 이렇게 명시적인 문제를
1: 네네.
0: 그리고 이미 뭐 이제 국민적 눈높이 안 맞을 뿐만 아니라 내부자에 의해서 이 구체적인 폭로가 이루어진 문제까지도 눈 감고 외면하고 뭉개고 갈라 그런지 모르겠어요.
1: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뭐 이제 KBS가 이제 첫 보도를 했는데 KBS의 뭐 의원의 보좌관이 전화를 해서 뭐 여론의 뭐 상황을 뭐 무마하려고 했었다 뭐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고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풍이 굉장히 좀 거센 상황인데 이게 결국 두 명의 장관 후보자가 낙마했고 또 강훈식 비서실장이 인사 책임을 지고 일단은 사의를 표명했는데 대통령이 아직은 뭐 어떻게 할지는 지켜봐야 되는 그 상황. 글쎄요. 청와대 인사실무 책임지는 위치에서 이거 사퇴한 거는 적절하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4: 아니,
1: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사퇴는 한 게 적절한 그 저 강훈식 비서실장 말이죠.
1: 맞습니다. 예.
4: 강훈식 비서실장의 사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저는요. 인사에서 비선 실세가 뭐 개입이 됐다 안 돼 있다 제가 알지도 못하고
1: 네.
4: 뭐 그러지 않았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도 비선실세가 많이 나오니까 강훈식 실장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뭐냐면 이게 공식 라인에서 내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면 좀 비선실세 그런 의혹 제기라든지 논란이 좀 가라앉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 문제가 강훈식 실장만 그만두면 된다라고 생각 안 해요. 전 정무라인 이거 여기 정무적관과 뭐냐면 예를 들면 용혜인 의원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 비례대표 의원과 장관직의 겸직은 전 그게 핵심이 아니라고 봐요. 핵심은 뭐냐면 위성정당 출신으로 두 번이나 의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장관까지 한다라니까 거기에 대해서 민심이 확 돌아선 거거든요.
1: 네.
4: 그러면 정무라인이 그거를 미리 좀 인지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눈높이 그 정도는 해야죠. 두 번째 그 김승원 후보자 문제 같은 경우에요. 저는 경기도당 회기부정 같은 거는 알기가 힘들다고 봐요. 근데 이게 GSGG라고 옛날에 왜 그 문제가 됐었던 거 있죠. 국회의장에 대해서. 근데 어젠가 제가 뉴스를 보니까 GSGG도 이분이 취중에 그거를 실수를

0: 써가지고 좀 그렇게 돼가지고 그 이후에는 보좌진들이 이제 술을 좀 드시면은 그 알아서 SNS를 지우는 이런 역할했다는 보도를 제가 봤는데 네. 자, 이 정도 되면은요 이거는 평판조회라면 이 정도는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경기도당 회계 부정은 좀 힘들겠죠. 근데 평판조회를 했는데 뭐를 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게 평판조회 이게 안 되는 게 이혜훈 전 의원 때도 마찬가지고 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강훈식 의원 한 분만 그만둔다고 해서
1: 해결되지 않는 아니라고 거다. 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인사 이야기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은 낙마를 했고 이제 지나간 이후 또 다른 의혹들이 나오거나 민주당이 어떤 의견이 나오면 이제 그때 다시 이야기를 해보는 걸로 치고 일단은 지금 강훈식 비서실장 사퇴를 했잖아요.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지금 비서실장이 비어있는 상태가 될 텐데 그러면 청와대 3실장 중에 두 명이 공석인 상황이에요. 그럼 비서실장은 빨리 임명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많은 후임자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 천준호 의원, 뭐 한준호 의원 같은 친명 의원, 혹은 뭐 이철이, 뭐 최재성 같은 뭐 친문 인사도 좀 거론되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2: 아니 뭐 대통령께서 아직 결정 안 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네. 사실상 결정이 난 거죠.
1: 결정이 난 거죠. 예. 네.
2: 강훈식 그 비서실장은 사임을 하는 거고. 네. 그리고 청와대 개편의 폭이 앞서 신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비서실장 한 사람으로 아마도 그치지 않을 겁니다. 이게 이제 뭐 검증 추천 전 과정이 실패잖아요. 거기에는 이제 정무라이 민정 뭐 여러 가지 책임들이 겹쳐 있기 때문에 일정한 폭의 개편이 불가피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국정 전환과 쇄신의 동력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비서실장이 최고위직 참모잖아요. 청와대에서.
1: 네, 최측근이죠. 대통령의.
2: 인사위원장이기 때문에 네. 인사 실패에 대한 총괄적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는 게 맞고 때문에 강훈식 그 실장이 사표를 냈고 그게 이제 시작일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이제 후임도 중요하겠죠. 지금 굉장히 국정 위기 국면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어떤 선택을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언론에서 여러 가지 합마평들이 나오고 하는데 저는 그런 합마평들과 관계없이 네. 조금은 대통령하고 거리감이 있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강훈식 실장도 무게감이 있는 중진 의원 출신이지만 못지않은 혹은 그보다 더한 그런 무게감과 말하자면 장악력과 강단과 이런 게 있어야 뭐 비선이니 아니면 다른 측근에 의해서 휘둘리니 이런 얘기가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네. 그 과거를 돌아보면 김대중 정부 시절에 조금 결이 다른 김대중 정권하고는 결이 다른 김중권 그 비서실장을 기용을 해서 IMF 위기를 돌파했던 전례가 있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탄핵 이후에 김우식 연세대 총장을 비서실장으로 대통령이 기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약간 국정위기 국면을 관리했던 그런 상황이 있어요.
1: 그렇다면 아예 제3의 의회의 임무를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나요?
2: 그때하고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네. 지금 일종의 그런 처방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중량감 있는 네. 비서실장 선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언론에 그 하마평으로 거론되는 분들은 뭐 자격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일단 대통령하고 너무 가까워요. 특히 재선급 현직 의원들은 대부분 다 친명계 의원으로 거론되는 분들인데
1: 그렇죠. 네.
2: 그러면은 강훈식 실장에서 달라진 게 뭐지? 더 가까운? 지금 그게 국정에 필요한가?
1: 근데 보통 대통령께서 사람을 쓰실 때 좀 대학이 편한 사람을 좀 잘 기용을 한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긴 하잖아요.
3: 기본적으로 다 편한 사람을 쓰고 싶겠죠. 네. 근데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1: 불편한 사람 안 쳐야 됩니까?
3: 꼭 불편하다기보다도 네. 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이미지를 갖는 사람이 좋아요.
1: 추천 좀 해주십시오.
3: 아, 제가 뭐 추천할 수 있는 전혀 그런 기질은 전혀 아니고.
1: 네네. 네.
3: 근데 지금 얘기 나온 분들 아까 앵커께서 거론한 분들 그런 분은 저도 뭐 그런 분들 훌륭하지 않다는 게 전혀 아니에요. 썩 비서실장으로 만약 그런 분들이 임명되면 잘한 인사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1: 예상된 인사니까.
3: 나쁜 인사라기보다도 네. 너무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고
1: 그렇죠.
3: 좀 참신해야 돼요. 참신하면서 이 종 뭔가 어쨌든 간에 기계가 있고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1: 좀 어느 정도 열린도 좀
3: 열린도 있어야 되고
1: 있어야
3: 장악력도
1: 되고.
3: 있으려면요. 그게 네. 필요. 꼭 무슨 의원 출신이 아니어도 돼요. 아까 김우식 뭐 연대 총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건 대통령의 이제 그 인사의 스타일이긴 한데 그 이유가 또 문제예요. 인사 비서실장을 바꾼 다음에 과연 어떤 식 인사 라인, 정무 라인 다 개편해야 될 거예요. 인사 비서관, 민정 비서관, 공직기관 비서관,
1: 네.
3: 정무수석, 민정수석. 이거 어떻게 다 감당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해야 돼요. 한꺼번에 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문제는 이후에 법무자가 또 후보자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어떻게 또 할 거, 어떻게 검증할 거냐고요. 검증과 추천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인지 그야말로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세 평은 금방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 왜 그런 것도 하나 검증이 안 된 것이지. 아까 얘기가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럼 그야말로

0: 정말 비선실세가 이게 작동된 것인지 이게 궁금해요. 이게 후발로 계속 나오고 여기서 보세요. 그 장외정치 징계정치 한창 우리가 여기서 장동 대표 비판 많이 했죠. 완전히 들어왔어요. 모든 이슈는 민주당이에요 지금. 청문정부부터. 이 정국이 바뀌었다고요 지금. 그럼 이거를 비서실장 한 명이 바뀐다고 되겠냐고요. 대통령이 정말 이거는 극단의 대처를 가지고 봐야 되는 건데.
1: 예, 강훈식 실장 그만두자. 아무래도 바로 다음 이제 경기 성남 라인 인사 라인에 뭐 그러니까 실세가 누구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그런,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0: 본인들도 좀 멀리 가든가.
1: 네.
0: 아 이제 그런 게 사실이 아니라도 뭐 전 전혀 알 길이 없죠. 저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성남 라인 뭐 경기 성경 라인 뭐 경성 라인
1: 경성
0: 라인 다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1: 그러니까 이런 걸 무마할 정도의 인사가 필요하다.
0: 필요하고 그리고 본인들하고 좀 이렇게 그분들하고 대통령이 약간 거리를 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게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1: 말이죠.
0: 이게 지금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이 민주당이 이렇게 가단 말이죠.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 보세요. 아까 몇 명 뭐 말을 인용했습니다만 민주당이 더 지지를 더 깎아먹고 있어요. 대통령이 단속에 나서야 됩니다. 이 상황.
1: 알겠습니다. 이태규 의원님.
2: 뭐 이제 사실일지는 이제 알 수 없겠지만 한간에 나오는 대로 정말 이제 그 인사 추천과 검증 라인 별도로 다른 라인이 있다. 뭐 이렇게 된다면 그리고 그런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으면 저는 비서실장 누구를 모셔와도 비서실장은 또 그냥 겉돌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게 네네. 되면 여전히 저는 이제 국정의 실패로 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중요한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정상적인 인사 추천 시스템과 검증 시스템을 거쳤다면 김승원 후보자가 최종 후보자까지 올라올 수 있었을 것인가? 만약에 그랬다면 저는 지금 인사추천팀 라인과 검증 라인을 다 교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인사추천 라인과 검증 라인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데 있는데 누군가가 이 라인을 이 정상적인 라인을 붕괴시키는 존재가 있다면 그게 누구냐? 그것이 정말 소수였던 인어그룹이냐? 아니면 이걸 붕괴시키는 그 핵심이 대통령 자신일 수도 있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사람은 해. 이렇게 밀어붙일 수 있다고요.
1: 네.
2: 그 원인은 저는 대통령이 잘 따져가지고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런 인사참사는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런 그 시스템을 고치지 않는 이상 어떤 훌륭한 사람을 비서실장 갖다 앉힌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이 문제는 개선되기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0: 그 지을 거스는 사람이 있어요.
3: 저는 비선 측근 논란 관련해서 이게 이제 실체적 근거하고 아니면 인식하고 약간의 괴리가 있다고 보는데
4: 실체적 근거는 아직 사실 밝혀진 건 아무것도
3: 밝혀진 게 없고 네. 그냥 김현지 실장이 워낙 오래된 측근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냐라는 추측과 이런 어떤 뭐 비약 이런 게 좀 곁들여져 있다고 보고 김현지 실장이 총무비서관 시절에 초창기에 청와대 세팅하는 데는 역할을 핵심적으로 했던 건 맞는 것 같은데 그걸 총무비서관들이 다 한대요.
1: 네.
3: 게다가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권이기 때문에 당연했던 거고 근데 그 논란이 커지니까 보직을 바꾸고 강훈식 비서실장 체제가 확고해졌기 때문에 그런 논란이 가라앉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인사추천 검증 실패가 확인되면서 다시 그 논란이 지금 부상을 하고 있고
1: 네.
3: 거기에다가 정진상 전 정무실장은 아예 시스템 내에 없는 사람인데 그와 관련된 비선 논란까지 뭐 실체 없이 막 제기가 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정치에서 이게 사실이나 실체와 무관하게 많은 사람들이
0: 인식을
3: 저건 그럴 거야라고 네. 인식을 하면
1: 그게 정치죠. 예.
3: 네, 그게 이제 기정사실화 되기도 하거든요.
1: 네, 네, 네, 네.
3: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계속 이렇게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마치 어떤 근거가 있는 것처럼 떠도는 거는 이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그 확인을 하고 조사를 해서 실은 이렇다. 그런 게 전혀 없었다.
1: 그러니까 의혹을 그동안 좀 키운 것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 그러니까 이걸
1: 너무 숨긴다든가
3: 명명백백히 밝히든가
1: 네.
3: 아니면은 저는 차제에 어떻게 보면 이제 교체 폭을 그 어디까지 할지 모르겠지만은 한 번쯤 교체를 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분위기 쇄신을
1: 전체적으로
3: 나쁘지 않다. 이런 얘기가 여당에서도 나와요.
0: 근거가 몇 개 있어요. 그 이 근거라고 단정할 수 없는데
1: 네.
0: 그 김상국 의원 많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 현지 누나 훈식이 형 그 얘기하고
1: 그 문자 내용이었죠.
0: 이번에 무슨 뭐 여당 편을 얘기 맨날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네. 그거 또 작년에 강성 후보자에게 통보했다는 게 뭐 김현지다.
1: 네.
0: 이게 지금 근거예요.
1: 그게 근거라고.
0: 다른 건 없어요 지금.
1: 근데 보실 수도 있겠네요. 네, 네.
4: 이게요.
0: 그거하고는 근거 있습니까? 없죠.
1: 그러니까요. 명확한
4: 이재명
1: 근거가 없어서.
4: 이재명 대통령이 후임 실장을 많이 선택을 할 때는 저는 이런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레임덕 얘기하죠. 근데 레임덕이 지지율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한 다섯 개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세 가지를 얘기를 한다면
1: 네.
4: 의회에 관한 영향력, 그러니까 국회죠. 두 번째는 지지율, 세 번째는 뭐냐면 여당에 대한 장악력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다 연결이 돼 있는 거거든요. 연결이 돼 있는데 그게 사실 지지율을 올리면 문제 다 해결된다라고

0: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렵다라는 건 본인들도 깨닫거든요. 그러면 당에 대한 장악력을 어떻게 높일까를 아마 굉장히 고민을 할 겁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래서 진짜 비선 실세 논란도 가라앉히고 여러 가지 진짜 아까 박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게 진짜 저도 100% 동의하지만 당에 대한 장악력만을 생각한다면 또 다른 카드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카드가 등장하게 된다면 문제는 뭐냐면 여론은 또 역설적으로 그런 카드에 대해서 전혀 부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게 이제 사실은 이재명 정권의 굉장히 딜레마인데 네.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너무 빨리 꺼져요. 그러니까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일반적으로 여권에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통령의 레임덕이라 그러면 보통 20%대 떨어지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탄핵으로 인해서 이 권력을 잡게 된 정권은 그거보다 훨씬 높습니다. 왜? 탄핵 때문에 사회가 양분화가 되거든요. 그러면 양분화가 돼서 반대하는 세력이 굉장히 굳건하고 강건합니다. 네네. 이 세력을 누르기 위해선 지지율이 높아야 하는데 그게 그래서 레임덕이 오히려 40%가 무너지면 올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할 겁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KBS에서 정말 오랜만에 추석 여론조사했는데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잘하고 있다 42%, 잘못하고 있다 51%가 나왔습니다. 주식회사 엠브레인 퍼블릭이 KBS의 의뢰로 지난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또는 KBS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여기까지 전해드려 1부는 여기서 잠깐 마무리하시죠. 예, 약간 좀 쿨다운하시고 2부에서 계속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KBS 열린 토론은 여러분의 목소리로 완성됩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이 만나는 곳 KBS 열린토론.
1: 네, KBS 열린토론 이태규 전 국민의힘 의원, 최창열 용인대 특임 교수,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네 분과 함께 토론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아까 잠깐 좀 KBS 여론조사한 거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그래도 40%가 넘었으면 잘하고 있다라는 의견이요. 그럼 다른 여론조사보다는 KBS에서 한 게 좀 높게 나온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이태규 의원부터 한번
3: 먼저 조사 방식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좀 있겠죠.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네. 전반적으로 지난번 이제 대통령 금요일날 기자회견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지지율 차이는 있지만 네. 그리고 거기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지금 대통령의 대통령 국정 평가라는 데서 부정적인 분이 민생 경제 부동산 뭐 이런 문제거든요.
1: 그렇죠. 네,
3: 부동산 지금 69%가 지금 거기서 신뢰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나올 정도 아닙니까?
1: 맞습니다. 예.
3: 그런 부분에서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부동산 문제라든가 전세 문제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떤 그 책임 회피성 어떤 이런 답변을 한 걸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는데 그럼 대통령이 현재 본인이 정책 실패에 대해서 본인의 뭔가 어떤 아주 냉철한 자기 성찰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것이 개혁 과제라고 생각으로 밀고 나간다면 저는 국정 동력 회복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어렵다고 보는 거고 또 아까 일부에서 이제 말씀하다가 좀 끊겼는데 이게 비서실장 한 명 바꾼다고 해서 갑자기 뭐 바뀌는 게 아니고 네. 오히려 비서실장 바꾸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 그 한간에 떠돌고 있는 비선 라인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명하는 거. 그래서 그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 그래서 만약에 정말 김현지 씨가 거기에 실세라면 차라리 김현지 씨를 제가 볼 때는 인사 책임자를 맡기면 돼요. 그래서 투명하게 거기서 일 맡기고 검증받고 평가받고 이렇게 하면 비선라인 논란이 없어지는데 그런 걸 안 하고 계속해서 소문이 난다면 저는 아무리 훌륭한 분을 비서실장으로 모셔다 놓는다고 한들 효과가 있겠습니까? 네. 저는 그거 좀 다른.
1: 아예 일을 잘한다고 소문이 나왔으면 아예 그 자리에 앉혀라.
3: 예, 예. 저는 그게 방법일 수 있다고 봐요.
4: 그러니까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냥 하실 말씀인 걸 아는데.
1: 아니, 왜 그럴 수도 있잖아요.
5: 굉장히 저도 충격적으로 아니,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4: 파격적 발상일 수 있어요. 파격적인 발상이고 그럴 수 있는데. 네. 파격이 지나치면요. 이게 망하는 겁니다. 그런 일 없을 거고. 그냥 이태규 의원님이 그냥 말씀하신 건데. 네. 이 비선 라인 문제는 정리해야 돼요. 이거 어쨌든 인식이 이렇게 자꾸 되잖아요. 이게 일파만파돼가지고
1: 뭔가 해명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라는 거죠.
4: 이게 거쳐서

0: 이게 사실이 아니건 사실이건 전혀 관계없어요. 네. 이건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 저는 그리고 이분들을 좀 거리를 띄워놓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이걸 좀 끈 수화했지 계속 이 얘기 나왔고 국민의힘이 가만히 있겠냐고 계속 이슈화 시키죠.
1: 아까 KBS 여론조사 말씀하셨는데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여론조사를 실시했고요. 한국갤럽 자체 정례 여론조사입니다.
2: 다른 여론조사입니까?
1: 예, 이거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한 겁니다. 네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이거 보면 37% 나왔어요. 오늘 조원 CNA 37% 나왔거든요. 42% 나왔어요.
2: KBS 상대.
1: KBS 상대. 네. 이론적으로 보면 오차범위 냅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오차범위 내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뭐 튄다 이 정도면 뭐 튄다라고 평가하기 좀 그런데 어쨌든 40% 넘는 유일한 여론조사라는 거는 요 근래 유일하다는 건 맞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여론조사를 맨날 들여다보는데 뭐 오차범위 내기는 하지만 이게 오늘 그렇게 나왔다고 해서 40% 넘었다라고 판단하기는 저는 좀 이르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추세를 봐야 되거든요. 네. 네.
3: 그러니까 이제 설 이제 추석이잖아요. 기자회견이 이제 추석 민심을 거치면서 이게 여론에 어떻게 그 반응이 나타나는지 여론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기자회견이 어떻게 보면은 여론의 하방 압력은 일정하게 막는 이를테면 네. 뭐 대통령 연임 문제라든지 공소취소 문제라든지 이런 거 기존에 비해서 정리를 하거나 한 걸음 더 나간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자회견의 방점은 거기 있었고 그리고 이제 지지층 내부의 메시지를 던지는 두 가지의 방점이 있었고 정책 전환이나 정책 대안 문제는 제가 보기에 뭐 처수를 배부를 수 없기 때문에 이후에 좀 미뤄둔 게 아닌가 싶어요. 얘기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대통령이 공들여서 진영 내부의 균열이나 분열을 좀 치유하고 설득하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 당장 그에 대한 반응을 보면 유시민 씨가 반응하고 있듯이 그건 뭐 별 그 의미 없는 얘기를 했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2: 네네네.
3: 그러니까 저분들이 대통령이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뭐 전당대회에 좀 개입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특정 후보를 선호하고 특정 후보를 좀 멀리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이런 등등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던 정도가 아니고 근원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대통령의 권력 행사에 대해서 이분들이 어떤 불신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은 자신들이 이 진영의 주류인데 자신들을 배제하고 혹은 자신들을 도외시하고 대통령이 말하자면 그 이 진영이 그어놓은 선을 넘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유시민 씨는 뭐 그 신발 속에 돌멩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2: 그 얘기가 나왔죠.
3: 이른바 네. 문조털레요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대통령 신발 속에 돌멩이 같은 존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정작 그럼 본인은 어떤 존재인가요? 대통령한테 돌 던진 존재 아니에요? 그런 평가가 반대로 나오잖아요.
2: 뭐 다른 쪽에서는 뭐 압정이다 뭐 이런 표현도 했더라고요.
3: 그런데다가 우리가 네. 친노 친문 뭐 친김대중 무슨 뭐 이대명의 동지도 이런 얘기 다 필요 없고 그럼 말로 할 단계는 지났다. 그럼 뭐 어떤 행동을 하라는 건데 그럼 그분들이 요구하는 행동이 뭡니까? 그러면 소위 말하는 누이제명이라고 얘기하는 혹은 뭐 제명인의 마을 이런 거 다 해체하고 그 사람들 다 입틀 막 시키고 그리고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그거 지금 틀어졌는데 원위치로 돌려놓고 그리고 김민석 대표가 저렇게 마음대로 이를테면 그들의 언어로 보면 일종의 배제와 분열의 정치를 하는 거 네. 못하도록 만들고 이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대통령한테 항복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주류니까 당신 비주류 그 변방의 비주류라고 스스로 자인하니까 그냥 그 비주류로서의 그 본인의 말하자면 그 위치를 알고 그에 맞게 행동하라 이런 요구를 대통령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시민 씨가 뭔가요? 그분이 말 이외에 뭐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책임지지 않는 자의 또 다른 오만함이고 어떻게 보면은 민주주의가 아닌 거죠. 민주주의는 권한과 책임이 비례하는 체제인데 책임지지 않을 사람이 그 진영 내의 영향력을 활용해가지고 네. 대통령을 흔들고 국정을 흔들고 있는 거잖아요. 저 정상입니까?
2: 알겠습니다. 어쨌든 유시민 작가님 이야기로 오늘 시간은 마무리하죠. 요거 안 그래도 좀 다루려고 했었는데 그 좀 표현이 좀 직설적이고 세죠. 그러니까 돌멩이 신발 속에 돌멩이를 표현하셨고, 그러니까 거슬리는 존재 뭐 이런 표식으로 표현한 거고 대통령이 지금까지 뭐 국민을 속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지금 우려 비판 목소리 계속 나옵니다. 최민희 최고위원도 말의 이 분열의 씨앗이 된다면서 말이 분열의 씨앗이 된다면서 조심스러운 반응인데 지금 민주당에서 좀 당황스러워하는 모양새이긴 해요.
0: 유시민 작가의 네. 발언이 뭐 대단 지나치죠. ABC론부터 출발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재건축론부터 나왔던 건데 전혀 이게 진화되고 있어요.
2: 네.
0: 진전되는 발언이 계속 나와요. 다시 말하면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급기야 이제 대통령이 국민을 속인다라는 말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 논거도 분명치가 않아요 사실. 그 코아가 떠나고 있다. 코아의 지지가 떠나고 있기 때문에 정권이 위기가 온다는 얘기고 그럼 코아가 떠나고 있다는 말은 뉴재명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코아도 중요하고 뉴재명 다 중요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집토끼 산토끼 얘기하듯이. 근데 이분은 지금 완전하게 선을 긋고 우리가 허용한 건 여기까지인데
2: 네.
0: 재개발만 아니 재 그 리모델링 하라는데 왜 재건축하냐 이 얘기 아닙니까?
2: 왜 다 부시고 다시 들려고 하냐?
0: 중도 모습 끌어들이고 네. 왜 확장하느냐? 우리끼리 가자. 전통적인 운동권 기득권 세력 이른바 86세대가 기득권이 됐잖아요. 그들 세력과 같이 가고 더 강하게 검찰개혁하고 이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자꾸 확장으로 가냐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책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리고 나는 거기 플러스 거기에 기반해서 세력 다툼이 된 겁니다. 세력 다툼. 우리들의 세력이 가지고 가겠다. 권력 투쟁의 선봉에 선 거예요. 이분이 지금.
2: 네.
0: 말하자면 이제 그 강경파 세력의 중심에 섰는데 근데 저 이분에게 참 궁금한 게 유시민 작가에게 자기가 그럼 대통령에 출마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세력의 중심에서 뭘 어떻게 하겠다. 단지 과거의 그 뭡니까 조선시대 산님이 되겠다는 거죠. 송시열처럼 어쩐지 그 자기가 관직이 있지 않으면서 막강한 영향력 행사하는 데서 뭔가 스스로 죽이려 하는 것인지 존재.
2: 그 말씀은 책임은 지지 않고 그러니까 말만 하고 있다라고
0: 말만
2: 겁니까?
0: 하면서 뭔가 진영을 흩트리고 자기가 거기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그걸 즐기는 게 아닌가라는 네네네.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
2: 네네네.
0: 이건 온당치가 못해요. 비판하려면요 정확한 정책을 비판하면 돼요. 비판할 수 있죠. 같은 진영 내에서 이러이러 하지 마라. 비서실장 잘 써라라든지 검증 잘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좀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소설 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1: 그러니까 네. 이게 유시민 씨 얘기를 이렇게 제가 들어보면. 뭐 본인은 진짜 개혁을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한지 뭐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제 생각으로는 신기하게 대통령 지지율이 점점 하락하는 것과 반비례해서 발언의 강도는 점점 세집니다.
2: 네.
1: 이게 예를 들면 대통령이 막 잘 나갈 때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오해 소지가 적어요. 근데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데 발언 수위는 점점 강해진다.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조국 당의 조국 대표도 발언 수위가 점점 세지면서 레드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게 조국 대표 전 대표하고 유시민 작가하고 분리해서 각기 목소리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아니면 친문 세력들이 나름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파악해야 되는지 정말 당혹스러워요.
2: 네.
1: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에는 특히 이제 친명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게 지금 친문들이 이거 뭐 하는 거지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 전 추론을 해봅니다. 이거 중요한 부분이에요.
2: 근데 좀 생각해 보면 유시민 작가님이 말했던 대로 좀 약간 지지율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3: 뭐 그건 아닌 것 같고
2: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야 되는
3: 거예요. 그 지지율이 떨어지면 네. 반대 세력이 바로 하는 거는 그 정치 생리죠.
1: 그렇죠. 네,
3: 굳이 뭐 이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2: 정치의 생리다. 네,
3: 다 네. 그렇죠. 네. 지지율이 높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도 좀 자제하고 가만히 있는 건데 지금 이제 하향세가 계속 떨어지니까 이제 계속 이제 공격하고 비판하고 뭐 이러는데 저는 뭐 이제 유시민 작가나 뭐 이런 분들을 평가하기 전에 이 문제는 유시민을 평가해서 유시민하고 맞상돼서 이기는 부분이 아니고 대통령이나 그 김민석 체제가 스스로 자기 거의 어떤 동력을 만들어 돌파해야 될 문제라고 보거든요. 전 이제 그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보는데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하향세인데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집권당이 좀 분열돼 있는 거잖아요.
2: 네.
3: 이 분열된 문제를 정리하지 못했는데 지금 저기 어디 보니까 이제 대통령이 유시민 작가한테 만나자고 이 얘기를 했는데 두 번이나 했는데 거절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김민석 대표 입장에서 보면 유시민하고 싸워서 이길 것인지 아니면 유시민하고 만나서 대타협을 할 건지 이 부분이 당대표가 사실 풀어야 될 정치적 과제예요.
2: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네.
3: 유시민하고 멀리서 이렇게 싸우고 이럴 때가 아니고
2: 그러니까
3: 대표가 지금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 중도 확장이나 뭐 이런 거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또 뭐 진보 대통합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아 있어요.
2: 네네.
3: 제가 볼 적에는 그러면 원래 중도 확장하고 구조적 다수가 원래 이 정권의 목표였다면 거기에 관련한 비전과 콘텐츠를 가지고 분명히 제시하고 네. 당원들과 지지층을 설득시켜 나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내가 볼 때는 대통령이나 당이나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러면 그 책임이 있다고 이재명, 봐요. 저는.
2: 이재명 대통령이 움직이기보다도 김민석 대표가 역할을 갖고 분명히 지금 움직여줘야 된다라고 생각

0: 네, 결과적으로 보면 그게 전략적으로 그렇게 유효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1: 네.
0: 뭐 말년마다 한다고 되는 거 아니다라는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끝도 없어요, 저게. 끝도 없습니다.
2: 그럼요.
0: 검찰개혁도 지금 이 정권이 할수 있는 최고 수위까지 됐는데 이게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국민을 속였으면 그렇게 안 했어야 돼요. 중수청, 공수청 같은 거안 만들고 보안수사권 냅뒀어야 됩니다. 근데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를 환원시켜서. 대통령 얘기를 들어보니까 속마음하고 지금 어쩔 수 없이 끌려간 거하고 다르네.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권력투쟁의 도구로 명분으로 빌미로 이걸 소환하는 거지
1: 네.
0: 그게 실제 쟁점이 아닙니다.
1: 아니 그러면 뭘 달라나는 거예요? 유시민 작가님
0: 제가 앞서
2: 말씀드렸잖아요. 신문의 부활 아닐까요?
0: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류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1: 우리가
0: 네,
1: 주류다라는 것을 인정해라.
0: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1: 네.
0: 이거 원위치로 돌려라.
1: 그게 일본입니까?
0: 저는 일본이라고 봐요.
1: 네.
2: 사실.
0: 그리고 이른바 이제 바로 하고 있는 누이제명 세력 정리해라. 그리고
1: 아니 본인의 지지하는 세력을 어떻게 정리하라라는
0: 아니 그러니까
1: 얘기예요?
0: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려면 정치를 왜 합니까 대통령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리고 저는 이거를
1: 네.
0: 유시민 만나서 타협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유시민 씨가 뭔데요. 유시민 씨가 아무런 책임도 안 지는 그냥 평론가고 비평가예요. 평론가와 비평가의 얘기는 평론가 비평으로 들어야 되죠. 근데 그게 그 평론가와 비평가가 선을 넘는다. 그 영향력을 활용해서 일종의 권력투쟁에 나선다. 단호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대중과 그 사람을 분리시키는 식으로 대응을 해야지 그 사람하고 적당히 타협하면 이게 정치가 아니에요.
1: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봐서 평론의 영향은 너무 선 것 같습니다.
3: 이재명
1: 네.
3: 대통령이 전 유시민 작가를 만나자고 했다는 것도 이해가 좀안 가요. 유시민 작가를 어떻게 만나죠? 무슨 명분으로 만납니까? 무슨
1: 네.
3: 자리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 저도 그 이유도 너무 이재명 대통령이
1: 진보의 원로로서
3: 그러니까 이재명
1: 만나셨잖아요.
3: 대통령이 좀 대가 약하더라고요. 생각보다. 기대보다 말이죠.
0: 아니 거꾸로 얘기하면은 고성국 씨가 지금 보수 정당을 계속 흔들면 고성국을 만나서 타협해가지고 정치하라는 얘기가 비슷한 거잖아요. 그 이해하겠어요? 민주당에서 그걸 보수 정당이 그렇게 한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뭐가
1: 그러니까요.
0: 달라요? 하는 행태가 지금.
1: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 나와서 국민의힘 지지자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분들에게 우리 모두 다한몸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2: 내가
1: 얘기한다면
2: 친박이고 뭐 이런 거요.
1: 엄청난 비판을 또 받았겠죠.
3: 받았겠죠.
1: 네, 그런 이야기가
0: 그런 얘기
1: 나오겠죠.
0: 윤석열 대통령 많이 했어요.
1: 네. 그래서 아무래도
0: 공산주의
1: 지지율이
0: 좌파 세력 정리해야 된다 그러고.
1: 안 좋지 않나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4: 아니, 그런데 하여간 그 지금 민주당에는 그 유시민 작가를 상대하거나 아니면 대통령을 보완해줄 그래 좀 똘똘한 몇 사람이 없어 보여요.
3: 당대표가 나서야 돼요.
4: 네.
3: 당대표.
1: 김민석 당대표가 나서야 된다.
4: 없어 보여요.
1: 알겠습니다.
0: 답답합니다.
1: 그러니까 김민석 당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도 이제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3: 김민석 대표도 생각보다 잘 못하는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그 얘기 시작하면은 오늘 또
3: 네,
1: 뒤 시간
0: 2부 해야 됩니다.
1: 두 시간 더 해야 됩니다.
2: 네. 아, 뭐 추석 되니까 한번 더 할까요?
1: 자, KBS 유니톤 이곳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최창열 용인대 특임교수, 신일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이태규 전 국민의힘 의원 네 분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2: 예, 고맙습니다.
1: 네, 열린 토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정치권을 보면요. 인사에서 시작된 논란이 사법부와의 충돌 그리고 당 안팎의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죠. 정치에서 갈등은 사실 뭐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게 정치죠. 네. 다만 그 갈등을 풀어내는 건 역시 정치의 일이라는 것도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석 밥상에까지 이렇게 정치권의 싸움을 직접 배달할 필요는 없겠죠. 내일도 좋은 질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의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운전을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났다면 휴식이 필요합니다. 고속도로 사망사고 원인 1위.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률은 음주운전 사고의 2배에 달합니다. 단 3초만 졸더라도 84m를 무의식 상태로 주행, 만취 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졸음운전은 제동 없이 추돌하는 만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졸음운전 사고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전하기 전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필요하며 과식은 졸음의 원인입니다. 운전 중 간단한 간식 섭취는 졸음을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행 중에는 30분마다 환기를 해주고 2시간에 한 번씩 휴식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졸리더라도 갓길 정차는 금지입니다. 가까운 졸음 쉼터나 휴게소를 이용하세요. 졸음운전, 최고의 예방법은 잠깐의 여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로 통일로의 아나운서 이지연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고속도로 주유소 기름값이 조금 내려갑니다. 정부가 추석 연휴인 내일부터 27일까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전국의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의 유류 가격을 리터당 100원씩 낮추기로 했는데요. 전기차 이용자들을 위한 혜택도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공급이 풍부한 낮 시간대에는 전기차 충전 요금도 할인하고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도 11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고속도로 주유소 가격만 낮출 경우 인근 영세 주유소의 경영난을 가중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고속도로 주유소의 상당수가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죠. 고유가 시대, 소비자도 자영업자도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쪽 돌을 빼 다른 쪽을 메워서는 좋은 대책이 될 수는 없겠죠. 소비자 부담은 낮추되 영세 주유소에 대한 세금과 금융 지원 등 함께 버틸 수 있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순서 마이 앤트 메리의 골든 글러브로 시작합니다.

0: 함께할수록 함께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나라바 경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겸임교수이신 최상원 박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네. 미국의 중앙은행이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예상대로 금리를 인상했군요.
2: 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RB가 9월 16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2023년 7월 이후 3년 2개월 만에 인상한 건데요. 이에 따라서 FRB의 기준금리는 3.5에서 3.75%에서 3.75에서 4.0%로 상당히 더 높아졌습니다. 투표권을 가진 위원 12명이 모두 인상에 참석을 했는데요. 네. 직전인 지난 7월 회의에서는 이제 위원 3명만이 이제 금리 동결에 반대하면서 0.25%포인트 인상을 주장했다가 이번에는 전원이 인상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입니다. 이란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한 가운데 미국의 성장과 고용도 예상보다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물가 불안이 경제 전반으로 번지기 전에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FRB의 경제지표 전망을 보면 올해 미국의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2.3%로 높이고요. 실업률 올해 전망치는 4.3%에서 4.1%로 낮춰 잡았습니다. 반면에 올해 물가 전망치는 기존의 3.6에서 3.7%로 올렸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이제 성장세 지속으로 경기 둔화와 고용 악화에 대한 우려는 줄어들고 있지만 반대로 물가는 오름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어서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억제할 여력이 커졌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1: 네. 앞으로의 금리 전망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2: 네, 이번 금리 인상과 함께 내놓은 점도표를 보면은 FRB에서 금리 결정에 관여하는 위원 대다수는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적어도 한 차례 더 올려야 한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 점도표는 FRB가 분기에 한 번씩 발표하는 도표인데요. 위원들이 예상하는 향후 기준금리 조정 시기와 폭을 점으로 이제 표시한다고 해서 점도표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1: 네.
2: 이 점도표는 위원 개개인이 예상하는 적정한 미래의 기준금리를 점으로 찍어서 모은 것인데요. 향후 FRB의 금리 방향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다만 위원들은 이번 인상 국면이 장기화할 것으로는 보지 않았는데요. 위원들의 기준금리 전망치 중간값 추이를 보면 올해와 내년은 4.1%로 같았지만 2028년에 가면 3.9, 2029년에는 3.6%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한 번 정도 더 올린 뒤에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면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경로를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1: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가능성도 제기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2: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서 물가가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에 따른 금리 인상 등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난 2분기 명목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1년 전과 비교해서 26.4%나 증가를 했는데요.
1: 네.

0: 1979년 3분기 27.7% 이후 4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이제 반도체 부문을 제외하면 비교적 그 완만한 경기 회복세라는 평가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여기다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 확대에 따른 환율 상승 압력, 또 수도권 집값 불안 등도 추가 인상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은행이 이미 7월과 8월 두 번 연속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에 나선 만큼 인상 효과를 점검하고 또 이자 부담 상승 등 그 취약계층의 부담을 고려해서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이 연내에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하더라도 10월보다는 11월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구글이 이제 내년 일본 도쿄에서 완전 무인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요?
0: 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의 자율주행차에서 웨이모는 일본의 최대 택시 호출앱 운영사 고와 택시업체 니온고스와 함께 2027년 도쿄에서 완전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계획대로 상용화되면 일본 최초의 완전 자율주행 상업용 택시 서비스가 됩니다. 이 웨이모와 고, 니온고스 3사는 규제 당국의 승인과 또 웨이모의 기술 및 운영 모델에 대한 검증을 거쳐서 소규모 차량으로 서비스를 시작한 뒤에 그 도쿄 주요 지역에서 100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인데요.
1: 네.
0: 이 승인과 검증이 완료되면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는 완전 무인 방식으로 운행하게 됩니다. 웨이모 측은 뭐 첫날부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무인 서비스가 될 것이라면서 시간을 두고 차량을 늘려서 도쿄에 누구나 앱을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을 때까지 꾸준히 운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웨이모는 2025년부터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을 이용해서 도쿄 도로에서 자율주행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입해 왔는데요. 웨이모가 미국 이외 지역의 공공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일본이 처음입니다.
1: 웨이모가 다른 곳도 아니고 일본에 진출하려는 이유가 있을까요?
0: 네, 일본은 아시는 것처럼 뭐 좁고 혼잡한 도로와 엄격한 규제로 인해서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가 쉽지 않은 시장으로 꼽혀왔는데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운전기사 부족 문제가 심화하면서 자율주행 택시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이제 웨이모가 기술력을 앞세우면서 도쿄 지역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 사업에 뛰어든 것인데요. 미국에서 로보 택시 사업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 웨이모는 일본에 이어서 영국, 런던 등 해외 시장 진출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내 로보 택시 시장을 둘러싼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닛산 자동차는 영국의 자율주행 스타트업 웨이브, 또 우버와 함께 별도로 이 로봇 택시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요. 미국 자율주행 스타트업 뉴로도 올해 도쿄에서 시험 주행을 시작했습니다.
1: 네,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내 데이터 센터 붐을 수용하려면 2030년까지 1,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50조 원이 필요할 거라는 보고서가 나왔어요.
0: 네,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내놓은 보고서인데요. 2030년까지 45기가와트 규모의 신규 발전소를 지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이제 1,100억 달러, 150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는데요. 이 중 대부분인 30기가와트 이상은 천연가스 발전, 또 나머지는 주로 이제 태양광과 에너지 저장 장치 등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1기가와트는 통상 원자로 한 기의 발전량과 맞먹는 수준인데요. 원자력 발전 재가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5%를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번 무디스의 전망치는 이제 국제에너지기구 IEA의 예측에 기반했는데요. 국제에너지기구는 2030년 미국 내 데이터센터가 426 테라와트시의 전력을 소비할 것으로 예측했는데요. 이는 미국 전체 전력 사용량에서 데이터센터 비중이 2025년의 두 배인 10%로 높아질 것으로 내다본 것입니다. 이 블룸버그 통신은 AI와 클라우드 컴퓨팅 확산으로 수십 년 만에 미국 전력 수요량 급증을 감당하려면 대규모 전력 인프라 확충이 얼마나 시급한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1: 전력 확충도 확충이지만 이 전기요금 인상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0: 네, 이 발전소를 짓기 위해서는 이제 입지 선정부터 장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0: 전력 부족 현상이 일어나면 이제 가정과 기업의 전기 요금이 인상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여기다가 또 뭐 환경 오염이나 물 부족, 공유주의 및 사유지 침해 등 반발 여론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무디스의 보고서는 발전, 송전, 연결 용량 등 그 전력망 구축 속도가 데이터 센터 건설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무디스의 라이언 워브록 부사장은 신규 발전 건설 등으로 미국의 전력 비용이 매년 250억에서 300억 달러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이 비용이 일반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전가될지는 각 지역의 비용 할당 방식과 요율 산정 절차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워브록 부사장은 데이터 센터들이 자체 발전소를 지어서 전체 비용 중 최대 150억 달러를 직접 부담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는 2030년까지 전체 발전소 건설 비용의 30%를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 20년간 수요가 지지부진했던 미국 전력업계는 수년의 준비기간이 필요한 천연가스 발전 건설 속도를 끌어올리는 데 사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신재생에너지의 경우에는 태양과 바람 의존도가 매우 높아서 즉각 가동할 수 있는 천연가스 발전의 인기가 높기 때문입니다.
1: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겸임교수이신 최성원 박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브라운 아이즈의 가지마 가지마 듣고 올게요.

0: 통일을 향해 걸어가는 희망찬 발걸음.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리포터와 함께하는 경제 현장입니다. 박수정 리포터,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오늘은 어디를 다녀오셨을까요?
2: 네, 내일부터 추석 연휴의 시작이네요. 아하. 명절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옷이 있죠. 바로 한복인데요. 네. 그런데 요즘 한복 명절에만 입는 옷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경복궁이나 광화문 일대만 가도 한복을 입고 거리를 걷는 내국인부터 외국인 관광객들까지 쉽게 볼 수 있고요. 네. 또 20, 30대 젊은 분들도 한복을 입고 사진 찍거나 그런 풍경이 많더라고요. 네. 한복이 하나의 문화이자 관광 콘텐츠로도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건데요. 지난 9월 11일부터 12일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이 한복의 아름다움을 직접 보고 입고 즐겨볼 수 있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 종로 한복 축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1: 재밌었을 것 같은데 현장 분위기 어땠나요?
2: 네, 현장 분위기 정말 뜨거웠는데요. 사람들도 많았고요. 이 알록달록한 한복을 입은 분들이 곳곳에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전통적인 한복부터 색감이나 이 디자인을 현대적으로 풀어낸 한복, 또 편하게 일상에서 입을 수 있는 생활 한복까지 다양했습니다. 올해로 11회째를 맞은 종로 한복 축제인데요. 이 한복과 우리 전통 문화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좀 더 가깝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서 출발한 축제라고 합니다. 올해 축제 어떻게 기획했는지 종로문화재단 허진광 대리에게 들어보시죠.
3: 종로 한복축제는 2016년부터 시작했고요. 올해 11회째를 맞이하는 전통문화축제예요. 종로라는 지역 자체가 전부터 조선시대의 그런 전통과 건축과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베이스로 되어 있는 도시이다 보니 그 안에서 한복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축제를 기획을 하게 됐고요. 단순하게 한복이라는 전통 컨텐츠를 축제로서 만들었다기보다는 한복, 저희 전통 의복을 조금 더 활성화하고 다양한 사람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목적에 의해서 기획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뭐 한류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 전통 문화가 많이 알려지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전통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상인분들이 활동하는 공간, 기회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한복이라는 전통 컨텐츠를 가지고 축제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런 전통 문화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 상인분들이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생각을 했고요. 이분들이 이 한복 축제라는 큰 행사 안에 참여함으로써 조금 더 활동하는 데 있어서 좀 자긍심도 더 많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판매할 수 있는 루트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1: 한복을 입어보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험 기회도 함께 마련이 됐군요.
2: 네. 이 볼거리도 많았지만 못지않게 눈에 들어오는 게 바로 체험이었습니다. 전통 문양을 활용해서 직접 만들어보는 공예 체험이 많더라고요. 우리 단청의 색과 문양을 활용해서 채색을 하는 프로그램도 있었고요. 그리고 한복 마켓에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전통적인 소품들이 꽤 많았습니다. 이 복조리를 모티브로 만든 파우치도 있었고 또 요즘 키캡이나 그립톡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네. 여기에 전통 문양을 활용해서 우리 전통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전통이라고 하면 왠지 어렵고 고리타분할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 생활 소품에 전통적인 디자인을 더하니까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다. 신선한 제품들이 많았습니다.
1: 전통을 담은 귀여운 소품들이라니까 가지고 싶긴 하네요.
2: 네, 또 재밌는 게 있었는데요. 바로 한복 뽐내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대회 사람만 참가하는 게 아니었어요. 일반부와 반려동물부로 나뉘어서 진행됐는데요. 일반부 같은 경우는 성별, 국적, 나이에 관계없이 모두 참여할 수 있었고요. 또 반려동물부에는 강아지도 있었지만 고양이도 있었습니다. 이 강아지와 고양이가 한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우리 사람만 입을 수 있었던 한복이 이제는 반려동물로까지 확장되고 있는 모습, 요즘 한복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1: 강아지, 고양이까지 한복을 입었다니 재밌는데요. 그런데 요즘 그 한복 자체도 많이 달라졌죠?
2: 네, 제가 현장에서 한복을 보니까 꼭 예전처럼 전통적인 형태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더라고요. 이 전통적인 아름다움은 살리면서도 색이나 소재의 디자인을 조금씩 바꿔서 일상에서도 충분히 입을 수 있도록 만든 모던 한복, 생활 한복이 눈에 띄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난 분들 중에 어떤 분은 평소에도 한복을 좋아해서 생활 한복을 여러 벌 갖고 있다는 분도 있었고요. 이 치마와 저고리를 꼭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 갖춰 입는 게 아니라 평소에 입는 옷과 자연스럽게 섞어서 입을 수 있는 디자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복을 특별한 날에만 꼭 한 번 입는 옷이 아니라 일상에서 입는 옷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축제에서 직접 다양한 한복을 선보인 한복 디자이너 김수경 씨도 만나봤습니다.
4: 궁합해에 있는 한복 대여점들이 참 많은데 저희는 이번에 전통 한복 그대로의 모습을 최대로 갖고 와서 좀 전통 한복 그대로를 입고 즐길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손바느질로 준비한 옷도 대여해드리고 다양한 옷을 경험하실 수 있게 준비해서 이틀 동안 즐겁게 파티처럼 축제처럼 즐기고 갑니다. 원래 전통 한복을 하시던 선생님들이 이제 많이 일자리가 축소됐어요. 전통 한복은 이제 더 이상 구매력을 좀 많이 잃었기도 하고 그래도 수요하시는 부분이 많이 축소가 돼서 그런 선생님들하고 만나서 팀을 짜서 모던한 스타일, 요즘에 입는 스타일로 변형해가지고 요즘 스타일에 최대한 그래도 전통을 훼손하지 않는 디자인을 해서 요즘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디자인? 네, 그런 걸 만들고 있어요. 저희는 이제 이거를 모던 한복이라고 표현하고 요즘에 입는 일상 한복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어요. 데일리로 입을 수 있는 걸 저도 최대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냥 길을 걷다가도 이거 뭔가 전통 느낌인데 되게 힙하다 이런 느낌 그런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는 옷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1: 사람들의 취향에 맞춰서 한복도 계속 변화하고 있군요.
2: 네.
1: 그런데 그 축제 현장에서는 한복을 직접 빌려서 입어볼 수도 있었다고요?
2: 그렇습니다. 이 아이들 한복부터 어른 한복까지 다양한 디자인을 준비해 놓았더라고요. 이 한복을 사기 전에 일단 한번 입어보고 이 사진도 찍어보고 축제를 즐겨볼 수 있었는데요. 현장에서 이 대여 요금 확인해 보니까 두세 시간 정도 이렇게 대여할 수 있는 상품들이 위아래 합쳐서 한 4만 원, 5만 원 정도에 빌릴 수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한복을 직접 구입하는 것보다는 부담이 적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복을 입은 채로 광화문 일대를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이 축제를 구경하고 또 경복궁도 있으니까 주변의 관광지도 둘러보는 외국인 관광객들 많았거든요. 이렇게 한복을 입으면서 우리나라를 경험하는 좋은 관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축제에서 한복 대여에 참여한 한복 브랜드 정보 봄이 대표 만나봤는데요. 요즘 어떤 한복을 찾는 사람들이 많은지 들어보시죠.
5: 지금 이 광화문 광장에 어울리는 전통 한복도 많이 찾고 그리고 좀 더 현대화되어 있는 한복도 찾고 계시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한복에 담아져 있는 그림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단청이 담아져 있는 그림이거나 아니면은 전통 소재가 되어 있는 그림들이 좀 담아져 있는 한복들을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도 여기 세종대왕님 동상 앞에 저희가 이제 한글로 만든 이 한복이 있어요. 저도 어느 어머님께서 아이 거 살면서 본인도 같이 입고 싶다 해서 맞춤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한글 담아 색깔 컬러가 담아져 있어가지고 아이들 시선에도 좋고 요 한글 한복을 저희가 또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전통에 어울리는 색동 한복도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사 한복하고 그다음에 백설공주.

0: 이런 것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들에게 색감이 전해주는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들 한복을 이렇게 준비되어 많이들 또 예, 입어보시고 네, 구입해 주셨어요.
1: 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여러 가지 한복 디자인이 많군요.
2: 네, 정말 다채롭고 예쁘더라고요. 이번 축제에서 또 가장 눈길을 끈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바로 한복 패션쇼였습니다. 우리 전통적인 한복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소재와 디자인을 활용한 한복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번 패션쇼의 위원장을 맡은 분이 바로 대학생이었는데요. 배화여자대학교 한복과 2학년 문시현 씨였습니다. 이번 축제의 한복 패션쇼 졸업위원장으로 참여해서 피날레 무대를 직접 준비했다고 합니다. 한복을 공부하는 이 젊은 세대가 바라보는 한복이 어떤 모습인지 또 한복을 만들면서 어떤 자부심을 느끼는지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3: 현장에서는 마지막 피날레 나올 때 다들 함성을 질렀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구체에 있는 흐름을 표현한 구체와 이제 러플 같은 걸로 저희 여령의 움직임을 표현한 의상들을 준비를 했었어요. 한복은 어떠한 형태도 한복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한복에서 사용되는 원단들도 한복만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관객들한테도 그런 한복의 원단이 저희는 이제 현대 파트였기 때문에 현대적으로도 이렇게 재해석했을 때 사람들이 정말 인상 깊게 남을 수 있고 이게 한복인가라고 싶을 정도로 좀 현대적인 느낌을 많이 내려고 노력을 했어요. 한복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복이 좀 많이 유명해지면서 좀 실용화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1: 한복을 직접 입고 즐기는 사람도 많고 젊은 디자이너들도 새로운 한복을 만들고 있고요. 보니까 한복에 대한 관심이 확실히 넓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2: 네, 특히 요즘에는 아이돌이나 케이팝 스타들이 한복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의상을 입은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한복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좀 더 익숙한 옷이 되고 있고요. 또 우리 전통이 우리 생활 속에서 이렇게 즐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장이었습니다.
1: 그러고 보니까 한복이 이제는 명절에만 잠깐 꺼내 입는 옷에서 벗어나서 관광과 체험 또 하나의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2: 네, 이렇게 다양한 한복을 제가 현장에서 만나니까 전통의 멋은 살리면서도 지금 우리의 생활과 취향이 막혀 계속 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추석에 오랜만에 한복을 꺼내서 입으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꼭 옛날 방식 그대로가 아니더라도 내 취향에 맞는 방식으로 우리 옷을 한번 즐겨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1: 네, 좋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만나본 종로 한복 축제 잘 만나봤습니다. 경제 현장 박수영 리포터 고맙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1: 임한별이 부릅니다. 이별하러 가는 길.

0: 새로운 남북 경협의 시대를 준비합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모르면 손해볼 수 있는 생활 법률 상식에 관한 경제와 법 순서인데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오늘은 저희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2: 저희 개인이 내는 세금을 종합소득세라고 하는데요. 네. 종합소득세는 한 개인이 1년치 소득을 전체적으로 합산해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그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도 이 종합소득세 안에 있고 사업이나 금융, 연금소득도 다 이 안에 있는 소득인데요. 제가 종종 이런 질문을 들을 때가 있어요. 어디서 일하고 돈을 받았는데 3.3%를 떼고 또 다른 데서는 동일한 일을 했는데도 8.8%를 원천징수해서 소득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왜 다른 건지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저도 그 부분은 궁금한데요. 그렇게 두 가지는 왜 다른 건가요?
2: 이게 같은 돈처럼 보여도 세법이 그 돈을 다른 소득으로 분류했기 때문인데요. 3.3%는 사업소득으로 본 거고 8.8%는 그 소득이 기타 소득이라고 본 거예요. 전체적으로 종합소득세로 과세되는 건 맞지만 다른 카테고리에 있는 소득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분류가 왜 중요하냐면 원천징수 세율도 다를 뿐더러 추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0: 뭘 신고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가 여기서 또 갈리거든요. 오늘은 종합소득세가 이제 어떤 구조로 굴러가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헷갈리는 기타 소득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종합소득이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0: 세법이 개인의 소득을 8가지로 임의로 이제 나눠 놓은 거죠. 그 중에서 6가지를 한 바구니에 담아서 합치는데 그 바구니 이름이 종합소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종합소득세 안에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그리고 기타 소득 이렇게 6가지 소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 그러면 나머지 2가지는 뭔가요?
0: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 있는데요. 이 둘은 종합소득세이지만 종합소득에 안 합치게 돼요. 따로 떼어서 별도로 계산하는데 한 번에 너무 많은 소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이나 부동산을 양도한 양도차익을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가 가실 거예요. 두 소득 다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제 쌓여있는 돈이 한 번에 몰려서 내가 소득으로 받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납세자를 위해서 종합합산하지 않고 분류해서 과세하게 되는 건데 요거를 우리가 분류과세라고 말합니다.
1: 그러면 그 종합소득은 왜 굳이 합쳐서 계산을 하는 건가요?
0: 세율이 누진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종합소득세율이 6%에서 45%까지 8구간으로 되어 있어요. 소득이 적을수록 6%, 15%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소득이 많을수록 42%, 45%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런데 소득을 종류별로 따로따로 계산을 해버리면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버는 사람이 한 군데서 몰아서 버는 사람보다 세금을 훨씬 덜 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 사람이 1년에 번 돈을 다 합쳐놓고 동일한 선상에 줄을 세워서 세율을 매기는 겁니다. 합친 금액에서 인적공제 같은 종합소득공제를 빼면 과세 표준이 나오고 거기에 세율을 곱해서 또 산출 세액이 나오고 여기서도 세액 공제를 빼줄 수 있거든요. 그럼 최종적으로 내 세금이 나옵니다. 이게 종합소득세의 전체 뼈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다 합치는 건가요?
0: 그렇지는 않고요. 합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끝내주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를 분리과세라고 하는데요. 다 사실 비슷한 용어처럼 보이지만 아까 퇴직이나 양도소득을 분류과세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분리과세는 법령상 열거되어 있는 일정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당했던 기본세율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종결해주겠다는 의미인데요.
1: 그럼 어떤 소득이 분리과세가 되는 건가요?
0: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이자나 배당소득, 즉 금융소득의 분리과세가 있는데요. 이자 배당소득은 합쳐서 연 2천만 원 한도까지는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원천 징수한 14% 세금만 내면 따로 종합소득세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주택 임대소득도 2천만 원까지 분리과세가 가능하고 기타 소득도 소득 금액이 300만 원까지는 분리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1: 그러면 말씀하신 지금 그 기준을 넘으면 또 어떻게 되나요?
0: 넘는 순간 전액을 종합소득에 합쳐서 5월에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요. 2천만 원이 넘으면 넘는 부분만 합치는 게 아니라 전액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문턱 근처에 계신 분들은 미리 계산을 해보셔서 분리과세가 유리한지 종합소득이 유리한지 그렇게 좀 구분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그러면 오늘의 주제인 기타소득, 이건 또 어떤 소득인가요?
0: 사실 정의부터가 조금 특이한데요. 소득세법을 보시면 기타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퇴직 양도소득이 아닌 것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사실 앞에 7가지에 안 들어가는 나머지인데 그렇다고 아무거나 다 되는 게 아니라 법에 번호를 매겨 적어놓은 것만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대부분의 소득은 웬만하면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안에 들어갈 텐데요. 이 외에 우리가 분류해놓은 소득 안에 들어있지 않은 소득은 사실 과세할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혹은 특수하게 소득을 얻는 경우를 세법상 따로 정해놓은 거죠.
1: 네. 어떻게 정해져 있는 거죠?
0: 이걸 세법에서 열거주의라고 하는데요. 소득세법 21조에 1번부터 번호를 쭉 붙여서 나열을 해놨어요. 거기 없으면 기타소득이 아니고 기타소득이 아니면서 다른 소득에도 안 들어가면 아예 세금을 낼 과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게 되는 거죠.
1: 거기 어떤 것들이 적혀 있을지 좀 궁금한데요.
0: 이게 생각보다 좀 범위가 넓습니다. 몇 가지만 추려서 말씀드리면
1: 네.
0: 상금이나 현상금, 포상금, 그리고 복권이나 경품 당첨금,

0: 경마나 경륜의 환급금이나 슬롯머신의 당첨금 이렇게 이 단어 그대로 이렇게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기도 어렵고 근로소득으로 보기도 어렵지만 명백한 개인의 소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소득을 과세하고자 한다면 법령에 명시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 다음이 기타 소득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소득인데요. 개인의 원고료나 인세, 강연료나 자문료 같은 인적 용역의 대가입니다. 이에 고용관계 없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일시적으로 한 번 정도 발생하는 소득이라면 기타 소득으로 분류돼서 과세가 되고요. 또 계약이 깨졌을 때 우리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배액배상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엄격결에 받은 위약금이나 배상금이 결국 개인의 소득이 되는데 이러한 소득도 기타 소득에 해당됩니다. 또 그 밖에도 물건이나 장소를 일시적으로 빌려주고 받은 사용료나 영업권이나 점포 임차권을 받고 넘기는 돈, 그리고 유실물을 주어서 받는 보상금도 기타 소득에 들어갑니다.
1: 그런 보상금까지 세금을 다 내야 하는군요.
0: 네, 법에 적혀 있으면 그 소득을 벌게 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과세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납득이 되는 기타 소득이 있는데요. 바로 뇌물입니다. 뇌물이나 에선수재, 배임수재 같은 금품은 보통 형사처벌 대상이죠. 뇌물이 발각되면 보통 다시 회수하거나 벌금을 매기는데 세금 측면에서 이걸 소득으로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형사처벌과 별개로 이미 뇌물을 회수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이미 발생했다 생각하면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과세 근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안 걸리면 그냥 넘어가지만 걸리면 세금까지 내야 하는 항목이 되게 되겠죠. 불법으로 받은 돈이라도 소득은 소득이니 세금을 매긴다는 취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 정말 생각해보지도 못한 다양한 소득들이 열거되어 있네요.
0: 네, 맞습니다. 교회나 절에서 벌게 되는 종교인 소득도 기타 소득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가상자산도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가상자산을 팔거나 빌려줘서 생긴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본다는 조항인데 시행일이 2027년으로 잡혀 있어요. 다만 이 항목은 그동안 여러 차례 시행이 미뤄져 온 만큼 시점은 계속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림이나 골동품을 팔아서 생긴 소득도 기타 소득에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흔히 드라마에서 부자들이 그림을 사고 파는 장면이 나올 텐데 현실적으로도 그림을 사고 팔았을 때 실제 차익은 부동산이나 주식만큼 클 수도 있는데 과세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 과세를 못하게 되니 이렇게 열거해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1: 오늘 해주신 말씀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신다면요?
0: 우선 종합소득은 6가지를 합쳐서 누진세율을 매기는 구조이고 퇴직금과 양도소득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종합과세와 분류과세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타소득은 법에 적혀있는 것만 열거돼서 과세할 수 있는 기타소득입니다. 강연료나 원고료, 위약금이나 상금, 그리고 뇌물까지 번호를 붙여 나열되어 있어요. 열거된 기타소득을 받으신 분들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꼭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1: 네. 모르면 손해볼 수 있는 생활법률 상식에 관한 경제와 법, 지금까지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1: 경제로 통일로 김현철이 부르는 동네 보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지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오늘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절기 추분입니다. 덥고 추운 것도 추분과 춘분까지다 이런 속담이 있지요. 옛날 분들은 이 절기를 계절의 중요한 분기점으로 삼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요즘 해가 지는 시간이 제법 빨라졌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환했던 시간인데 어느새 가로등이 켜지고 빨대를 걷는 시간도 집안에 불을 밝히는 시간도 조금씩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이 지나면 낮보다 밤이 조금씩 더 길어지겠지요. 선선한 저녁바람 맞으며 걷기에도 좋고 차 한 잔 앞에 두고 노래 듣기에도 참 좋은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유난히 생각나는 노래 많으시겠지요? 자, 오늘도 행복한 가을날을 떠올리면서 한 시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곡은 저녁록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저녁놀.

소파 방정환 선생이 1925년 9월 어린이 잡지에 발표한 코스모스의 가을이라는 짤막한 글을 소개합니다. 코스모스, 그 가여운 소녀 같은 코스모스가 활짝 피어서 높아가는 가을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 벌써 가을이 온 것입니다. 산에 가면 감과 밤이 있고 들에 가면 곡식이 황금같이 익는 좋은 철, 가을이 온 것입니다. 바람 맑고 기운 맑고 하늘 맑고 물 맑고 사람의 머리까지 맑아지는 때가 왔습니다. 보십시오. 벌써 방구석에 벌레가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운동도 좋고 여행도 좋고 그보다도 더 낙엽 스치는 창문 앞에 등불을 밝히고 벌레 소리를 들으면서 책 읽기 좋은 철이 온 것입니다.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 패티김의 노래입니다.

하고 해뜰 날이 찾아오기를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긴 무명 시절을 겪고 있던 한 가수에게 그런 날을 선물한 노래가 있었지요. 1970년대 중반 거리마다 울려 퍼진 송대관의 해뜰 날입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가요 인물 열전, 오늘은 송대관의 해뜰 날, 세월이 약이겠지요. 석지훈의 당신은 나의 운명 같은 노래들을 만들고 KBS 전국노래자랑의 심사위원으로 더 친숙했던 작곡가 신대성 씨의 음악 인생을 돌아보겠습니다. 신대성 씨의 본명은 최시걸. 1949년 경북 안동군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당대 최고의 가수였던 배호 선생의 노래에 푹 빠졌다고 하는데요. 노래와 악기를 익히고 배호 모창 대회에도 참가할 만큼 가수가 되고 싶은 꿈이 컸습니다. 결국 배호 모창 앨범까지 발표했지만 노래보다는 곡을 만들고 다듬는 것에 재능을 발견하게 됐고 오아시스 레코드의 전속 작곡가 겸 편곡자로 일하게 됐습니다. 신대성 씨가 작곡가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노래가 바로 송대관의 세월이 약이겠지요였는데요. 이 노래는 1970년대 초 송대관 씨가 직접 작사를 했던 초창기 대표곡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두 사람이 오랜 인연을 맺게 해준 작품이었지요. 이 노래의 노랫말에는 송대관 씨의 고단했던 무명 시절이 담겨 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어머니가 편찮으셔도 약한 척 제대로 지어드릴 수 없었던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서러웠다고 하는데요. 당장 좋은 약을 사드릴 수는 없었지만 언젠가는 형편이 나아질 거란 마음으로 이런 노랫말을 썼다고 합니다. 당신의 슬픔을 괴롭다 하지 말고 서럽다 울지를 마오. 이 슬픔 모두가 세월이 약이겠지요. 이 글을 받은 신대성 씨는 블루스의 느낌이 배어있는 서정적인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신대성, 송대관 두 사람은 이후 여러 작품에서 호흡을 맞췄는데요. 최동길이 부른 눈물이 보일까 봐에서도 송대관 씨가 노랫말을 쓰고 신대성 씨가 곡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노래들과 함께 신대성 씨가 작곡한 노래들 더 들어보시죠. 송대관의 세월이 약이겠지요. 이영숙의 눈물이 보일까 봐. 김상희의 나 외롭지 않네. 그리고 최진희의 당신의 여자.